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이란 대표단이 협상장을 전격 이탈하면서 협상이 난관에 봉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막지 않으면 이란을 공습하겠다고 위협했고 갈리바프 이란의회 의장은 미국은 신중히 발언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혔던 한국 선박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중견 해운사 장금상선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 걸프 썬라이즈호와 모나코 로열티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전국 모든 매장의 영업을 일제히 조기 종료하고 임직원들의 역사의식과 사회적 감수성 재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앞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행사를 열어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늘 영업이 조기 종료된 이후 점포별로 본사에서 제공된 모니터로 역사 인식과 사회적 감수성 교육 영상을 시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청장이 보고한 사적 보복대행 범죄 수사 성과를 공유하며 혹여라도 보복대행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구속까지 되는 중대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이같이 밝히며 경찰관들에게 감사와 격려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 보고에 따르면 사적 보복대행은 지난해 8월 대구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모두 87건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50분쯤 경기도 시흥시 도창동 6층짜리 빌라 옥상에서 여중생이 추락해 크게 다쳤습니다. 이 여중생은 당시 친구 5명과 함께 옥상에 있다가 1m 남짓거리에 있는 다른 건물 옥상으로 건너뛰다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친 여중생은 전신 골절과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였습니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역주행하며 맞은편 차량과 잇따라 충돌해 5명이 다쳤습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대전시 변동의 한 도로에서 3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택시와도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인 승용차와 택시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5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여성은 자녀 2명을 차에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변호사에게 7,3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쯔양이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과거 정보를 유튜버 구재혁 등에게 넘기고 쯔양을 협박해 2,300만 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서유럽을 덮친 폭염으로 프랑스에선 학생들의 건강을 우려해 오늘 상당수 학교가 휴교합니다. 에두아르 제프레 프랑스 교육장관은 현지시간 21일 방송에 출연해 폭염 적색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 초중학교 800여 곳이 휴교한다고 밝혔습니다. 철로된 에펠탑 운영도 폭염으로 이날 오후 4시 문을 닫습니다. 또 스페인에선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월드컵 경기 길거리 응원 일정이 폭염 탓에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고 남부지방은 종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20에서 80mm, 남부에는 오늘 밤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오전부터 저녁 사이 중부와 경북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25도, 대구 24도 등으로 어제보다 많게는 7도가량 낮겠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사람을 두고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그릇이 참 크다. 큰 그릇은 못 될 것 같다. 그릇의 크기는 키나 체격처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고 얼마나 지위가 높은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그릇의 크기는 말 그대로 무언가를 담을 때 드러납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가? 대의를 위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가? 정당한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좋은 걸 받아들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을 받아도 들뜨지 않고 성공을 해도 교만하지 않을 때 진짜 그릇의 크기가 드러날 겁니다. 그릇의 크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릇을 키울 수 있고 수많은 시련을 통해서 그 그릇을 더 단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익을 줬다가 그릇이 더 작아질 수 있고 교만함에 빠져서 그 그릇을 깨뜨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얼마나 많은 걸 담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큰 그릇은 앞으로 더 담을 것이 많은 성장하는 사람일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6월 22일 월요일 또 힘차게 한 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와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는 글쎄요, 이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JTBC 등 일부 계열사는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고요. 중앙일보는 구조조정 과정도 거친다고 하죠. 220억 원 규모의 이것을 갚지 못하면서 1차 부도 처리가 됐는데요. 오늘 퀴즈의 정답인 이것은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정해진 날에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지급해 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인데요. 채권과는 좀 다릅니다. 기업의 신용과 유동성 상황을 보여주는 이 금융 문서인데요. 약속 이것도 있고요. 환 이것도 있고 기업 이것도 있고 두 글자인데요. 이경숙님, 임근재님 정답 채무. 채무 이거 큰 틀에서 그렇긴 합니다만 두 글자. 일종의 외상입니다. 언제까지 누구에게 돈을 내가 갚아주겠다 지불해주겠다라고 이것 끊는다 발행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아 힌트 더 드려야겠다. 예전에 기업 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뭔가 물건을 내보내놓고 나서 돈을 못 받고 이걸 받으면 호랑이가 어흥하는 것보다 이게 더 무섭다고 호랑이 어흥보다 더 이게 무섭다고 했었던 그 비슷한 두 글자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6 또 KBS 콩이 열려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오늘의 경제뉴스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자, 우선 어떤 소식 준비했는지 강영현 기자부터요.
3: 네, 호르무즈 해협 지금 재봉쇄를 한다 아니다 공방 속에서 스위스에서 미국 이란과의 신무 협상이 있었는데요. 이 소식 전해드리고요. 또 오늘부터 2주 동안만 가입할 수 있는 청년 미래적금 뉴스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0: 이환주 기자네요.
2: 예, 정부 고위직이 연이어서 부동산 세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요. 밖에 전기료 이슈와 스타벅스 이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 네, 우선은 강영현 기자 통해서 이란과 미국과의 그 종전 협상 MOU까지는 이제 맺었는데 추가 60일 협상이 들어갔잖아요.
3: 네.
0: 근데 빈손으로 끝났다는 말이 있고요.
3: 네, 지금 미국의 벤스 부통령 그리고 이란 의회 의장이 이끄는 협상단이 스위스 루체른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미국 이란뿐만 아니라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총리 카타르도 합류하는 이제 다자 중재 구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0: 이번 협상에 대해서 펜스 부통령은 최근 몇 시간 동안에 이미 큰 진전이 있었고 앞으로 몇 시간 안에 추가 진전을 기대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 그러나 비슷한 시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어조가 달랐습니다.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다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죠. 헤즈볼라를 막지 못한다면 이란을 다시 강하게 타격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 협상팀이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반발하면서 한때 협상이 파행 위기에 몰렸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란 협상팀이 협상장을 떠나버렸다. 이런 매체 보도도 나왔는데 또 협상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소식통 전언도 이어서 나와서 아직 어떤 결론에 이르렀는지는 좀 판단하기 섣부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또 흐름을 좀 해협을 놓고도 서로가 통행료를 받겠다고 막 해요.
0: 네. 협상 하루를 앞두고 지금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MOU를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해협에 대해서 재봉쇄를 선언했었죠. 그런데 반면 미국에서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선박 통행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란 대신에 미국이 해협의 통행료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압박카드를 꺼냈는데요. 60일 휴전기간 그리고 이후에도 통행료는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합의가 최종 타결되지 않으면 미국이 수호천사로 제공한 서비스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서 이란이 협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쟁점이 경제적인 혜택이라는 점을 겨냥해서 내놓은 카드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미국의 싱크탱크죠. 이제 전쟁연구소에서 이란의 협상단 명단을 분석해봤는데 여기에 중앙은행 총재 그리고 석유부 차관 겸 국영 석유공사 사장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경제조항을 논의하겠다라는 의도로 시사된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리 외교부에서는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 내에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선박에 대한 자유로운 항행 그리고 안전보장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1: 이스라엘이 자꾸 중간에 레바논 헤즈볼라 공격하면서 좀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걸 바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변수가 참 커요.
0: 지금 미국이랑 이란의 양해각서가 MOU 1조를 보면은 레바논에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즉각 그리고 영구적인 군사작정 중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와 휴전에 합의했다고 했는데 또 몇 시간도 안 돼서 다시 공격을 하고 이 헤즈볼라가 선제 공격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이란 협상단에서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폭격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다음 단계 협상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최우선 과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행동이 앞으로 협상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행동을 실제로 어디까지 제어할 수 있는지도 지금 투명한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이란 내 강경파가 협상 자체에 반발하는 것도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란은 첫 회담에서 핵 프로그램 관련돼서 논의가 전혀 없었고 레바논 문제가 최우선순위였다라고 하면서 여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란 두 나라의 MOU라는 낮은 단계로 합의를 하면서 이제 종전을 추진했는데 이것을 하면서 사실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네.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1: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거의 오늘의 경제 뉴스에서 매일 전화 가시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환주 기자가 준비한 뉴스도 들어볼게요.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지적을 했어요. 이거는 국세청장의 말이에요.
2: 예, 임광연 국세청장이요. SNS에 매입 등록 임대 아파트 제도의 혜택으로 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매입 등록 임대 제도라는 게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 등록을 하고요. 임대료 상속률을 연 5% 내로 제한하고 일정 기간 의무로 임대를 하면은 양도세 중과 비과세 같은 혜택을 주고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94년에 김현목 3 정부 시절에 신도시가 과잉 공급됐거든요. 네.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정부가 주택 공급 역할을 민간의 다주택자에게 맡기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완화와 규제가 반복돼 왔거든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때에는 활성화됐는데 투기 아용됐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2020년부터는 아파트 안에서 신규 등록은 폐지된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 평생 이어지기 때문에 이 집주인들은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고도 집을 팔 유인이 적다라는 건데요.
1: 네.
2: 이 국세청장 역시 5억 원 아파트가 현재 18억 원이 됐고 8억 원 아파트가 두 배가 올라도 집주인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는 사례를 들었는데 이 과거의 경험이 이 미래의 기대감에 반영이 되면서 이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잠그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일단 그럼 등록 임대 아파트가 얼마나 있는 거예요?
2: 예, 전수 말고 이제 국가 데이터 통계를 보면요. 서울 지역 등록 임대 아파트 중에서 의무 임대 기간이 말소된 아파트들 있잖아요.
1: 네.
2: 이게 2만 7천 호인데 이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된 거는 2천 채에 불과하고 2만 5천 호는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소 기간을 2028년까지 그 연장을 하면은 이 아파트들이 4만 3천 호에 달한답니다. 이 서울 지역에서 등록임대가 말소되는 아파트 규모가 한 6만 8천 호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6월 현재 시점에서 서울 전체에서 아파트 매물 물량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월에 등록임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혜택이 영구적인 것은 과도하다라는 취지로 지적을 했는데요. 일정 기간에 양도세 면제 유예 기간을 주고 면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언급한 겁니다.
1: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많이 사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공급이 없다 보니까 다주택자 매물이 더 나오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취지로는 보이고 그러면 등록임대 제도 뭐 이걸 손보면 매물이 정말 늘어날까요?
2: 예,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주택 공급에는 최소한 뭐 짧게 5년 뭐 10년도 걸리니까
1: 네.
2: 이제 기존의 잠긴 매물을 세제를 통해서 내놓게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등록임대 주택 물량이 매매시장으로 이동하면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매도 물량이 늘어나면 매매 가격이 떨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전월세도 잡겠다라는 게 정부의 그 계획인 것 같은데요. 근데 반대로 이게 매매 주택은 늘어나지만 그게 그동안 임대 주택으로 사용돼 왔는데
1: 그렇죠.
2: 전월세 물량은 또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1: 그럼요.
2: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도 나오고 사실상 아랫돌 빼서 윗돌 빼는 거다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또 등록 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에 맞춰서 최소 임대 의무 기간도 지키고 임대료도 많이 안 올려왔는데
1: 그렇죠.
2: 정부가 제도를 바꾸게 되면 시장 신뢰가 훼손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등록 임대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출구 전략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등록 임대 주택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매도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거론이 됩니다.
1: 매물이 부족하니까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또 매매가 되는데 실거주만 하도록 하면 전월세 임대 물량은 그만큼 또 줄 테고 전월세 가격 오르고 사람들이 차라리 그냥 집을 사자 이러면 또 실수요자에 의해서 가격은 또 올라가고 우리가 한 100번 이상은 이야기한 건데 참 그 고리를 어디서 끊어야 될까요? 정부가 좀 알까요?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또 보유세 양도세 개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 예, 김용범 정책실장이 또 SNS에 반도체 기업 성과금이 지급되고 수출 경제로 번 돈이 국내로 들어오면 올해 말과 내년 초에 부동산에 돈이 흘러들어갈 것이라면서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부동산 과세 정상화란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쓰고 사실상 인상을 언급한 겁니다. 이 부동산 거래 수익에 붙는 양도세를 올리면 부동산 투자 매력이 감소함으로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일치합니다. 다만 이제 보유세를 올리게 될 경우에 항상 따라오는 비판이 소득 없이 집만 있는 노령층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보유세가 부담스러운 경우 보면은 이제 보통 서울 고가 주택일 확률이 높은데 이 시세 차익을 고려하면 뭐 큰 부담은 아니다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또 보유세가 부담스러우면 뭐 작은 집으로 옮기거나 뭐 주택 연금을 받는 경우들도 있는데 보통 이제 집주인들이 뭐 상속을 하거나 증여를 하기 위해서 집을 잘 내놓지는 않는 현실이 있고요.
1: 네.
2: 또 아무튼 다음 달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잇따라서 부동산세 강화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향후 나올 이제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1: 자 그리고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 청년 미래 적금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새롭게 어떻게 보면 리뉴얼 되는 거잖아요. 네. 오늘 출시돼요.
0: 네, 먼저 이 청년 미래 적금이 뭐냐면은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을 할 수 있는 3년 만기의 자유 적립식 상품입니다. 그래서 기본 금리를 보면은 전 금융기관 공통으로 연 5%가 적용이 되고요. 은행별로 우대 금리를 포함하면 최대 7에서 8% 수준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납입해 주는 금액 6% 또는 12% 기여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자 소득세도 면제가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반형에 가입을 하면은 14% 그리고 우대형은 최대 19% 효과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매달 50만 원씩 3년 동안 납입할 경우에 일반형은 원금이 1,800만 원

0: 2,000원에 정부 기여금 그 이자가 더해져서 약 2,138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우대형은 정부 기여금이 늘어나면서 2,25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대형은 소득 그리고 재직 상태 등을 심사해서 자동으로 결정이 되고요. 중소기업 재직자나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 등이 대상입니다. 가입 신청은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번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이 됩니다. 신청은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서 14개 기관의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1: 조건이 있죠. 나이도 그렇고요.
0: 네. 일단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이 가운데에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인데요. 이번 모집에서는 그러니까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역 이행을 한 경우에는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산정에서 제외를 해주고요. 이제 다만 올해 처음 취업해서 지난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이 안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뭐 아르바이트생이나 기간제 근로자, 프리랜서도 국세청 신고 소득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고요. 또 부부 역시 각각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에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되고요. 또 청년 도약계 자와도 중복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서는 이 청년 도약 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가 허용이 되는데 네. 먼저 미래적금 가입 승인을 받은 뒤에 계좌를 개설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청년 도약 계좌를 특별 중도 해지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존 계좌의 정부 기여금 그리고 비과세 혜택도 그대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청년 도약 계좌에서 청년 미래 적금으로 사실상 갈아타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복 가입은 안 되고 역시나 뭐 청년들의 그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소득 때문이 아니라 자산 때문에 불평등이 더 심화된다 이런 지적이 항상 나오고요.
0: 네, 실제로 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왔는데요.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 결과입니다. 소득, 자산, 교육, 건강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불평등 현황을 살펴서 수치화한 지표를 살펴봤는데 그중에서 자산 불평등의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만 해도 소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자산입니다. 세대별의 불평등 기여들을 봐도 2023년에 이어서 지금 2년 연속으로 모든 세대에서 자산 불평등이 가장 커졌고요. 특히 MZ세대에서는 이 기여도가 절반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젊은 세대일수록 자산 격차가 불평등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득 중심의 재분배 정책만으로는 이 불평등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1: 그리고 이환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 하나 더 들어볼까요?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어요.
2: 예, 한국전력이요. 올해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행과 같은 킬로와트시당 플러스 5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 전기요금이 어떻게 구성되냐면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 단가로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연료비 조정 단가라는 게 직전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 천연가스, 브렌트유 등의 가격을 변동에 반영해서 결정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를 수입해서 전기를 만드는데 네. 이거에 따라서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가를 두는 한도라고 하는데 이 한도를 잠근 겁니다. 실제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책 판단의 영향이 크게 받아서요. 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이번에도 동결을 한 겁니다.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던 2022년 3분기 이후에 현재까지도 연료비 조정 단가는 이 최저 수준인 플러스 5원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올리지 마라라는 거고요. 이번 동결로 가정용 전기요금은요 3년 넘게, 산업용 전기요금은 2년 넘게 이 동결 상태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전력의 재무 부담은 과제인데요. 한전의 지난해 연결 기준 총 부채만 206조 원에 달합니다. 연간 이자 비용만 4조 3천억 원이고요. 이게 매일 100억 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1: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던 스타벅스. 오늘 스타벅스 오후 3시면 다 문을 닫는다면서요. 이유가 있죠?
2: 예, 맞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요. 오늘 전국 모든 매장에 오후 3시에 문을 닫게 됩니다. 매장에 근무하는 모든 파트너들을 대상으로요. 역사의식과 사회적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는 건데요. 스타벅스 코리아가 전국 모든 매장에 영업을 조기 종료하는 것은 1999년 국내 진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만큼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는 방증으로 보입니다. 이 탱크데이 논란은 아시다시피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이 스타벅스 마케팅 행사에서 책상에 탁 같은 문구를 사용하면서 공분을 산 사건인데요. 하지만 이를 두고서 이

0: 혼란이 발생한 부서가 명확한데 왜 다른 부서 직원들과 매장에 있는 파트너까지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타벅스 매장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을 파트너라고 부르면서 네. 이 직고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바리스타나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로 일하고 있어서 특히 불만이 큰데요. 이 아침에 출근하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일도 하고 교육도 받으려면 12시간이나 매장에 있어야 한다라는 불만이 나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 보유주기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받지 않으려면 앞으로의 또 행보를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스타벅스 이마트 뭐 경영진도 역사 교육 받았겠죠?
0: 아직 기사를 통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는데 아마 기자들이 추가 취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1: 그래야죠.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탄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경제상식 퀴즈. 오늘의 정답은 두 글자인데요. 두 글자. 기업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걸 발행을 합니다. 정해진 날에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담은 이 문서를 뭐라고 할까요? 뭐 채권, 채무 아니고요. 그 최근에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 많이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JTBC 등 일부 계열사는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고요. 중앙일보는 워크아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20억 원 규모의 이것을 조기 상환하지 못해서 1차 부도 처리가 됐다고 하죠. 이거는요. 언제까지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유가증권, 일종의 재산권이고요. 외상이라고도 불립니다. 약속 뭐뭐, 기업 뭐뭐, 그 두 글자인데요. 유정우님이 예전에 은행에서 근무할 때 이거 못 막아서 부도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라고도 보내주셨고, 8371번 쓰시는 분은 나도 젊은 시절 부도낸 적이 있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피가 마른 세월이었죠 라고. 그래도 지금은 다 회복을 잘 하셨길 바라고요. 4128님이 집안 가족 중에는 사업하는 사람이 없어서 들어보질 못하고 살았는데 먼 친척들까지 모이는 행사에서 몇 번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제가 힌트 드린 말이 없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 두 글자가 호랑이 어흥보다 더 무섭다고. 1507님이 기업이 필요해서 사용하지만 대금 지불이 안 돼서 힘든 분들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그렇죠. 이게 또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요. 자, 그 두 글자는 뭘까요? 7082님이 힌트 주셨네요. 이대훈님은 잘생겼나? 어? 글쎄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3: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요즘에 ETF를 활용해서 자본시장에 투자하신 분들 정말 많아지고 있죠. 어느새 국내 상장지수펀드 ETF 규모가 5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와, 굉장히 이것도 빠르게 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같은 ETF여도 어떤 상품을 어떤 계좌에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이게 천차만별이거든요.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에 이거 꼭 들으셔야 됩니다. 누리세무그룹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1: ETF 투자도 종종 하십니까?
4: 아, 예, 저 하긴 하는데 네. 예, 생각하면 눈물만 납니다.
1: 더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일단 세금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일반 주식 ETF 세금만 놓고 보면 어떤 차이가 가장 큰 겁니까?
4: 네, 주식 일반 주식 그리고 ETF 둘 다 모두 증권 시장에서 사고 팔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세금 구조가 둘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주식 투자할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세금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제일 먼저 이제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났을 때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 그리고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 동안 회사에서 주는 배당금에 붙는 배당소득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식을 팔 때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상관없이 무조건 내는 세금인 증권거래세, 이렇게 세 개가 크게 주식과 관련된 세금인데요. 그런데 ETF는 여기에서 증권거래세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쉽게 말하면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팔 때마다 통행료를 내야 되는데 ETF는 이 통행료가 면제가 되는 거죠. 대신에 이제 ETF는 종류에 따라서 그 종류에 따라서 매매 차익에 배당 소득세인 15.4%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1: 하나하나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국내 기업만 모아놓은 ETF도 있고 네.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해외 기업만 모아놓은 ETF도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적인 세금이 다르죠?
4: 네, 이렇게 같은 국내 증권 시장에서 사고 파는 ETF인데 이 세금이 완전히 다릅니다. 코스피 200 ETF 이런 식으로 국내 주식만 담은 ETF는요, 팔아서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세금이 하나도 없어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인데, 다만 이제 배당금이라고 하는 이 분배금에는 15.4%의 세금이 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미국 나스닥이나 아니면 S&P 500 같은 이렇게 해외 지수를 따라가는 ETF는 매매 차익, 내가 돈 번 거에 대해서 15.4%의 배당 소득세가 붙습니다. 쉽게 비유하면요, 이제 국내 주식형 ETF는 음식 배달비가 무료인 가게인 거고, 해외 주식형 ETF는 배달비 15.4%가 붙는 가게라고 생각하면 돼요. 같은 이제 배달 어플로 주문을 하지만 가게 종류에 따라서 배달비가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더 있어요.
1: 네.
4: 해외 주식형 ETF의 매매 차익은 이제 다른 금융소득이랑 같이 이제 합산이 돼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자소득이랑 배당소득이랑 이렇게 금융소득과 합쳐져서 1년에 2천만 원 넘어가면요, 최고 49.5%까지 세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내 주식형 ETF는 비과세이니까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1: 국내 주식이 매매 차익에 과세되지 않듯이 그걸 담고 네. 있는 국내 주식형 ETF는 과세가 안 되는 거고요.
4: 네.
1: 또 예를 들어서 S&P 500이다, 나스닥 100이다, 이거 추정하는 ETF인데 네. 국내에 상장된 것도 있고 아예 미국에 상장되는 미국 ETF도 있어요. 네. 이것도 서로 다르죠?
4: 네, 이렇게 같은 S&P 500인데도 세금이 완전히 다른데요. 국내 상장 S&P 500 ETF를 일반 계좌에서 만약에 산다라고 하면 매매 차익에 대해서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배당소득세인 15.4%가 붙고요. 이건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우리 종합소득세에도 또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금융소득,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합쳐가지고 1년에 2천만 원 넘으면 엄청나게 올라가는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게다가 여기에 가장 무서운 건강보험료까지도 또 늘어날 수 있어요. 반면에 미국에서 직접 VOO나 아니면 스파이 같은 이런 ETF를 사게 되면요, 그 매매차익, 사고판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22%가 적용이 됩니다. 22%라고 하니까 세율이 더 높아 보이긴 한데
1: 네.
4: 연간 250만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공제가 되고요. 또 아무리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다른 소득이랑 이렇게 합산돼서 누진과세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분리과세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렸던 건강보험료 무서운데 이거에도 안 잡히게 됩니다. 쉽게 비유하면요, 이제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세율은 낮긴 해도 소득이 커지면 이제 눈덩이처럼 그 세금이 올라가는 불어나는 구조고요. 미국 직접 투자한 ETF 같은 경우는 세율은 좀 높긴 하지만 그걸로 끝이다. 더 이상 더 늘어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금액이 좀 작다라고 하면은 국내 상장 ETF가 좀 유리하고요.
1: 네.
4: 그리고 금융소득이 내가 많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1: 현재 세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배당소득세라는 명목으로 뭔가를 떼내가게 되면은
4: 네.
1: 그게 이제 다른 이자 소득이랑 다시 같이 합쳐져서 종소세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금융 투자
4: 네.
1: 종합 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다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4: 맞습니다.
1: 거예요.
4: 맞습니다.
1: 또 이게 주식만 담겨 있는 ETF냐, 채권 아니면 원자재까지 담겨 있는 ETF냐, 뭘 담고 있는지에 따라서 또 세금이 달라져요.
4: 예, 맞아요. 국내 주식이 아닌 뭐 다른 자산, 예를 들어 뭐 채권이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이런 게 만약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 과세 대상이라고 보면 돼요. 채권이라든지 채권 ETF 또는 금이나 원유 가치 이런 원자재 ETF 그리고 해외 주식을 담고 있는 이런 해외 주식 ETF는 전부 그걸 얼마나 벌었느냐에 따른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가 붙게 됩니다. 쉽게 정리하면은요, 국내 주식만 담겨 있다, 다른 거 없다, 라고 하는 이런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하나도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인데, 그 외에 뭐 다른 거, 채권, 원자재, 뭐 해외 주식이 담겨 있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15.4%인 과세가 됩니다.
1: 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레버리지.
4: 네.
1: 인버스 ETF는 그러면 세금은 이건 어때요?
4: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코스피 200 레버리지 ETF. 코스피 200 인버스 ETF 이런 식으로 이름에 코스피가 들어가니까
1: 네.
4: 이거 그냥 국내 주식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 그래서 세금 없는 거 아니야? 생각할 네. 수 있는데
4: 맞아요. 사실은 아니에요. 이 레버리지라든지 인버스 ETF는요. 단순히 주식만으로 이게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선물이라든지 파생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혼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상으로 봤을 때 국내 주식형이 아니라 그냥 기타 ETF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매매 차익 내가 얼마나 벌었느냐에 대해서 세금이 배당소득세 15.4%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국내 주식형 ETF 비과세 혜택 내가 세금 하나도 안 내는 걸 혜택을 보려면 순수하게 그 바구니 안에는 국내 주식만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4: 뭐 레버리지처럼 이렇게 뭔가 특수한 장치가 들어가는 순간 세금이 아 붙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1: 선물이나 파생상품이 들어가 있으면 과세가 되는데
4: 네.
1: 근데 또 이게 두 배로 벌었다라고 해서 두 배로 세금을 내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4: 네.
1: 그러니까 그 본인이 번 자산이 증가된 거랑 과표 기준가가 올라간 거랑 더 낮은 걸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4: 맞습니다.
1: 그래서 이거 ETF 운용사들이 과표 기준가를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항상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물 같은 파생상품만으로 버는 게 아니라 아예 원화를 이제 차입을 해서 돈을 빌려와서 투자를 하는 거면 거기엔 또 세금이 안 붙다 보니까
4: 예.
1: ETF라는 바구니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느냐가 사실은 또 중요하더라고요.
4: 맞습니다.
1: 자, 이것도 억울한 측면 하나 나옵니다. ETF 수익률 약간 마이너스인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나와요.
4: 네. ETF 이제 분배금을 받을 때 배당금 같은 걸 받을 때 그게 국내 주식형이든 아니면 해외 주식형이든 분배금을 받게 되면 일단은 15.4%를 떼고 지급을 해요. 이거는 뭐 국내든 해외든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전체적인 수익은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분배금에는 세금이 붙는다.
1: 네.
4: 예를 들어서 ETF를 100만 원에 샀는데 지금 그 100만 원짜리가 9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1: 네.
4: 난 10만 원이 손해인데.

0: 과 같은 거예요.
1: 그럼 똑같은 원리예요.
0: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 ETF는 이 둘이 따로 논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손실이 나더라도 분배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다만 이제 해외 직상장 ETF 같은 경우는 매매 차익끼리는 이제 돈을 번 것과 돈을 손해본 거는 통산이 돼요. 그래서 이익이 난 종목이 있다. 그리고 손해가 난 종목이 있다. 이걸 두 개를 이제 동시에 팔았다고 한다면은 이걸 합쳐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분배금은 세금은 역시 별개로 원천징수가 되니까 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래서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더라도 배당에 대해서는 또 항상 15.4%는 늘 네. 붙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ETF는 또 이제 분배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절세 계좌를 또 활용해 볼 수 있는 것들 좀 찾아봐야 되는데 네. 대표적인 게 ISA죠.
0: 맞습니다. ETF 투자를 할 때 이제 내가 뭘 사느냐 이것도 중요한 건데 이제 또 어디에 어느 바구니에 담느냐 이것도 또 중요해요.
1: 그렇죠.
0: 가장 먼저 이제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인 ISA 여기에 만약에 ETF를 담게 되면요 이익이 났을 때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하나도 없고요 그 이상 수익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9.9%만 내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일반 계좌, ISA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에서 만약에 수익이 냈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ISA 계좌를 만능 절세 통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숫자로 비교를 해보면 좀 더 확실히 와닿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 ETF, 미국 S&P 500을 따라가는 국내 상장 ETF에 투자를 해서 1년간 한 5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은 ISA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라고 하면은요. 이 500만 원에 15.4% 77만 원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1: 네.
0: 그래서 실제로 내 손에 쥐어지게 되는 건 423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만약에 ISA 계좌에 담았다라고 하면 먼저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돼요.
1: 네.
0: 여기에는 세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500만 원에서 200만 원 뺀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서만 9.9%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1: 네.
0: 세금은 한 29만 7천 원. 그래서 조금 전 내가 손에 실제로 지는 건 423만 원이었는데 ISA 계좌라고 하면 한 470만 원 정도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같은 ETF고 같은 수익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구니 계좌만 다르게 했는데도 한 47만 원 정도의 이익을 더 챙기는 거예요.
1: 그리고 그 이상 벌더라도 또 분리과세가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0: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숨겨진 장점이 하나 더 있는데
1: 예.
0: A 상품에서 내가 500만 원을 벌고요. B 상품에서 한 200만 원 손실을 입었다. 그럼 ISA 계좌는 이걸 두 개를 합산을 해서 순이익으로만 봐서 한 3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게 돼요.
1: 계좌를 한 덩어리로 보니까.
0: 맞습니다. 예, 그래서 300만 원 중에 또 조금 전 말씀드렸던 200만 원만큼은 비과세가 되니까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 9.9%에 한 9만 9천 원만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일반 계좌였다. 라고 하면 500만 원 번 거에 대해서 그냥 수익 77만 원 세금을 내야 되고요. 조금 전 200만 원 손실 본 거는 반영도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세 계좌가 중요하게 된 거예요. 다만 이제 ISA 좀 단점이라고 하면은 뭐냐면 의무적으로 3년간은 유지를 해야 되고요. 이제 연금 계좌 같은 경우는 55세 이후부터 이제 연금 수령 조건 하는 조건이 있으니까는 이 부분 좀 참고해서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김성림 님이 IRP 내에서의 ETF도 알려주세요라고.
0: 네.
1: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 계좌로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0: 맞아요. 이제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이제 노후준비용인데 여기에 이제 ETF를 담으면 수익에 대한 세금을 이제 나중에 연금으로 받게 될 때까지 이제 좀 세금을 미뤄줘요.
1: 네.
0: 그리고 그때 낸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좀 적게 3.3에서 5.5%까지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말씀드렸던 15.4% 이 세금이 뭐 3.3이나 5.5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질문해 주셨던 이제 IRP 개인형 퇴직연금이죠. 이건 연금저축이랑 조금 더 비슷한 구조인데 추가로 이제 퇴직금까지도 내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금저축이랑 이제 합산해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좀 비유하자면은 일반적인 계좌로 내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정가를 다 내는 가게에서 사는 거고요. 절세 계좌를 활용을 한다면 이제 회원 할인이 적용되는 가게에서 조금 더 할인받아서 살 수 있는 이런 이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ETF를 사더라도 어디서 사느냐, 어떤 바구니에 담느냐에 따라서 절세가 확실히 달라지게 됩니다.
1: 그렇죠. 그리고 또 안진수 님이 배당 수익이 아니고 매매 수익에도 뭐 세금이 포함된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 상장 기타 ETF, 국내 상장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매매 차익인데 15.4%.
0: 네.
1: 그러니까 매매 차익인데 배당 소득 세율을 물리다 보니까 이거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0: 네, 맞습니다.
1: 근데 예.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해외 상장된 해외 ETF는 22%지만 네. 국내는 15.4%로

0: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세율상의 이점을 좀 드리는 건데 네. 그게 배당소득 세율이다 보니까 다른 배당 이자랑 그게 합쳐져서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고 그걸 또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1: 많이 헷갈려 합니다. 예.
0: 근데 이제 현행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세금을 줄이면서 ETF 투자하는 방법, 이 꿀팁으로 좀 정리 좀 해주세요.
1: 네.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꿀팁을 좀 알려드리면요. 첫 번째로 이제 내가 이걸 파는 매도 시점을 좀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직상장 ETF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해에 판 모든 해 주식의 이익과 번 것과 손실을 합산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올해 이익이 난 게 많이 있었다. 그리고 손실 난 것도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익 난 걸 팔 때 손실 난 것도 같이 팔아야 이게 상계가 돼가지고 세금을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0: 그 연말에 한번 정리할 필요 있다.
1: 맞습니다. 12월에 한번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서 손실 종목을 정리하는 것도 포인트고요. 그리고 또 조금 전 말씀드렸던 금융소득 2천만 원을 넘는지 안 넘는지 관리를 하는 것도 좀 중요해요. 네. 그래서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 차익은요. 이걸 팔았을 때 금융소득 2천만 원 계산하는 데 이자 더해지게 됩니다. 합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 이자 주식 배당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걸 파는 거를 내년으로 밀어서 그리고 올해와 내년으로 나눠가면서 이걸 연간 금융소득을 2천만 원 이하로 떨어뜨리게끔 관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계좌별로 바구니별로 담는 ETF를 다르게 하는 건데요. 어차피 국내 주식에서 발생하는 ETF 매매 차익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걸 굳이 혜택이 있는 ISA 계좌에 담는 게 아니라 일반 계좌에 담아두고요. 또 대신에 세금이 붙는 이제 해외 주식형 뭐 ETF 이런 것들을 ISA 계좌에 위주로 담아서 ISA 계좌나 연금 계좌에 담아서 절세를 받으면은 절세 효과가 극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세금이 안 붙는 거는 아예 일반 계좌에 넣고요. 세금이 붙는 거는 절세 계좌에 넣어서 이렇게 나눠 담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참고로 김승일 님이 ISA 그 비과세 혜택 확대는 언제 적용되나요? 근데 이거 정부가 넓혀준다라고는 했는데 세법을 고쳐야 되는 거라 올 가을 국회 때 좀 이야기를 더 좀 들어봐야겠네요. ETF 관련된 세금 김철훈 세무사 통해서 일목요연하게도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 변수로 떠오른 레바논 사태와 관련해 이란이 헤즈볼라를 막지 않으면 다시 이란을 강하게 타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미국과 이란의 스위스 대면회담이 시작 80여 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이란 매체는 이란 협상단이 위협에 반발해 협상장을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교착상태지만 끝난 것은 아니라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CNN과 악시오스 등은 미국과 이란 간의 비공식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이 고용 안정성이 높은 상용직 근로자에서 청년층을 앞질렀습니다. 5월 기준으로 2014년 이후 처음입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달 60세 이상 상용 근로자 수가 220만 명으로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상용 근로자 212만 4천 명보다 많은 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오늘 경제상식 퀴즈 두 글자 이것. 중앙그룹 그러니까 중앙일보 JTBC가 있는 중앙그룹이 220억 원어치 이익을 막지 못해서 뭐 워크아웃 기업 회생 절차 등등의 계열사마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또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의 피해도 우려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상황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돈워리 투자 백서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어썸인의 성선화 대표입니다. 성 대표님.
3: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그 중앙그룹 계열사가 뭐 자금 조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습니다만 특히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상품을 팔았을까요?
3: 네, 사실 저도 이 뉴스를 보고 좀 충격을 좀 받았는데요. 네. 우선 이제 규모부터 이제 짚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중앙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의 총 차입금이 최대 3조 1000억 원 규모로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상당히 큰 규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 모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은행 대출도 있는데 시장에서 직접 빌리는 방식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 회사채, CP, 전자, 단기, 사채 뭐 이런 것들 계속 찍어내고 이제 무려 이제

0: 대행한테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는 회사채 CP 이런 겨울 시장에서 끌어온 게 1조 1,700억 원에 달하거든요. 그중에서도 그럼 개인이 뭘 샀냐.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 개인한테 팔린 게 공모회사채였습니다. 이제 공모회사채라는 거는 이름이 중앙일보 몇 호, JTBC 몇 호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리고 신용 등급이 BBB 등급, 그러니까 우량 등급이 아닌데도 연 7에서 8%씩 높은 고금리를 주니까 여기에 이제 뭐 언론사인데 설마 망했어? 인지도 있으니까 개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던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1: 2914님이 언론이 부도나는 경우도 있나요? 이렇게. 물론 뭐 작은 언론사들은 경영난 처한 적 많았습니다만 이렇게 큰 언론사가 위기에 처할 줄이야. 많은 사람들이 또 몰랐다는 거죠. 그 회사채를 살 때도 투자할 때도 신용등급 확인하는 게 필수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까지가 안전하다 상대적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일단 회사채 투자를 할 때는 신용등급을 확인하는 게 필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회사채 등급을 보면 AAA부터 D등급까지 총 10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AAA가 가장 튼튼하고 그다음부터 내려갈수록 네. 이제 떼일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로 어디까지가 안전하냐. 보통 우리가 가장 우량하다, 안전하다 이런 것들을 보면 AA하고 AA 여기까지가 이제 우량 회사채라고 봅니다. 저도 뭐 회사채 투자하려고 봤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때는 뭐 거의 금리가 많아봤자 3% 정도 굉장히 낮은 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금리밖에 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지금 금리가 높아지는 것, 그러니까 그 아래 등급, 뭐 이제 A 등급이라니 BBB 등급 같은 경우에 중립 정도로가 보고 있거든요. 여기 사실상 이제 리스크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상의 마지노선이라고 하면 신용등급에 있어서는 A-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채 등급이 BBB까지 넘어간다, BBB까지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제 투기 등급이 되는 거라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주의가 필요한 그런 채권이 되는 거고 이번에 이제 좀 사고가 난 이 회사채 같은 경우에도 BBB 등급에 주로 물려 있었기 때문에 연 7에서 8%라는 고금리를 주면서 이렇게 판매가 됐었던 그쵸. 거죠.
1: 애초에 뭐 AA, AA 등급이 아니었고 그 밑에 네. 있었던 건데 근데 또 많은 분들도 안타깝게 하는 게 이런 위기 상황이 좀 보였으면 미리 신용등급을 더 낮춰놓고 투자자들에게 좀 경고를 해줬어야 되는데 문제 터지니까 신용등급을 더 크게 강등하더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위기 상황.
0: 저도 사실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신용평가사들이 회사채 등급을 매기는 어떤 그런 과정들도 보고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 가장 큰 약점이고 구조적으로 개선이 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항상 뒷북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콘텐츠리 중앙, 메가박스 중앙, JTBC 이런 단기 신용등급이 줄줄이 D로 강등이 됐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이게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문제가 터진 다음에야 내려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아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보면 네. 동양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법정관리 신청 직전까지 A등급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회사채 신용등급을 매기는 시스템을 본다라고 하면 이 신용등급이라는 게 선행적으로 어떤 회사의 리스크를 알려주는 기능보다는 이미 벌어진 일을 뒤따라가는 후행 지표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거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네. 뭐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뭐 그냥 BBB 플러스 정도면 투자 등급이긴 한데 그래도 망하진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재무제표를 보면 이제 적자가 얼마나 쌓였는지 자본 잠식 상태인지 알 수 있거든요. JTBC 같은 경우에는 누적 결손금이 무려 7천억 정도를 넘어서고 사실상은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부채 수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콘텐츠 중앙 같은 경우에 부채가 무려 1조 7천억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재무제표라든지 부채 수준 같은 경우에는 회사채 투자를 할 때 개인이 직접 좀 챙겨야 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1: 그러게요. 그래서 재무 상황을 다 봐야 신용등급이 네. 떨어지는 걸 또 앞서갈 수 있다라는 거고 네. 일단 이런 일이 한번 생기고 나면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좀 냉기가 돌게 되잖아요. 회사채 네. 시장 요즘 어떻습니까?
0: 근데 일단 지금 너무 이렇게 시장 전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전체 시장으로 보면 충격이 조금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그룹이 속한 BBB 등급 이하 비우량 회사채 잔액이 약 1조 3천억 원 정도인데 전체 회사채 시장이 275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0.48% 정도?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비우량 채권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우량 채권 구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이하에 있는 채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채권이 위험이 보일수록 금리가 뛰는데 그만큼 위험하다 보니 그런 위험한 채권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그 채권 가격이 급락을 하고 우리가 또 차환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이 금리를 또 다시 한번 차환을 해야 되는 그런 주기가 들어오는데 그게 다시 원활하게 새 채권으로 갈아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차환이 어려워지는 시장이 바로 BBB 등급 이하 채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량 등급 같은 경우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투자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조금은 좀 빡빡해지고 있다. 자금 스케줄이 막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그래서 재무 상황이 안 좋아지고 신용도가 안 좋아지면 앞선 사람들 돈 갚아주기 위해서 새롭게 발행하는 차환 발행 이것도 더 힘들어지는 거고요.
0: 네.
1: 일단 JTBC 채권산 투자자들이 항의 집회 나섰다고 하는데 뭐 부도 네. 처리된다면 투자한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사실 이제 절박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한 푼도 못 건진다 뭐 이렇게 단정할 건 아니지만 네. 이제 원금 전부를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 회사가 이렇게 회사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모든 빚이 동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채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회생 채권자라는 위치를 가지게 됩니다. 당장 돈을 돌려받지는 못하지만 상당 기간 자금이 묶이게 되고
1: 네.
0: 이제 법원에다가 회생 계획안을 내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빚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갚을지를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원금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지가 결정이 되고 중요한 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게 이게 증권사 창구에서 판매가 됐는데 과연 이거를 위험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들었는지 혹시나 불완전 판매는 아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금감원에서도 이 채권 판매가 실제로 정당하게 판매가 됐는지를 보고 있거든요.
1: 그쵸.
0: 만약에 불완전 판매였다라고 하면 나는 구제의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그래서 그 판매 과정에 뭐 서류 쓰는 것만 해도 수십 장이고 뭐 녹음도 하게 되고 하는데 글쎄 어떤 결론이 나올지.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좀 하락 출발했다가 코스피가 1.2% 가까이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까 9000선 좀 이탈했다가 지금은 9160, 코스닥도 0.5% 정도 강보합 상황인데요. 이런 양호한 흐름 어디까지 또 이어갈 수 있을지. 또 이번 주에는 미국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도 있는데 우리 반도체 기업 주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개미스쿨 시간. 김학균 리서치센터장과 같이 돌아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상록수에서 교육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선입니다. 상록수는 2003년부터 장애인 미술교육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명이 장애예술인 양성 프로젝트 모두의 예술인데요. 13명의 장애인 작가를 선발해 전문 강사의 맞춤형 특강을 받도록 하고 탄생한 작품들을 전시를 통해 선보입니다. 전시는 9월 9일부터 14일까지 인사동에 있는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재능을 가진 장애인 예술가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경계 없이 모두가 즐기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오늘 중부지방에는 소나기가 남부지방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예년 이맘때와 비슷해 크게 덥지 않을 전망입니다. 현재 제주도와 전라도, 경남 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전라도와 경남은 밤까지 10에서 40mm,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최고 8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은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대기가 불안정해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40mm로 한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요. 천둥, 번개와 돌풍이 동반되거나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에는 쌀아구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27도 등 중서부 지역은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고요.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부산 25도, 제주 23도, 강릉 22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한편 강원 산지와 서해 섬 지역에는 오늘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동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이번 달 20일까지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4% 늘어나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액은 620억 달러로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255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88.4% 늘었고 컴퓨터 주변기기 293.3%, 석유 제품은 39% 늘었습니다. 무역 수지는 17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당시 투표소 현장을 관리했던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합수본은 지난 3일 지방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근무했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8명을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합수부는 이들을 상대로 투표 당일 상황과 용지 부족 사태 발생 이후 선관위의 대응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엽니다. 또 함께 재판을 받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선고도 오늘 내려집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경기도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50분쯤 경기도 시흥시 도창동 6층짜리 빌라 옥상에서 여중생이 추락해 크게 다쳤습니다. 이 여중생은 당시 친구 5명과 함께 옥상에 있다가 1m 남짓 거리에 있는 다른 건물 옥상으로 건너 뛰다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친 여중생은 전신 골절과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청장이 보고한 사적 보복 대행 범죄 수사 성과를 공유하며 혹여라도 보복 대행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구속까지 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이같이 밝히며 경찰관들에게 감사와 격려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 보고에 따르면 사적 보복 대행은 지난해 8월 대구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모두 87건이 발생했습니다. 스위스에서 미국과 만난 이란 협상단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위협에 반발해 협상장을

0: 떠났다고 이란 매체가 현지 시간 21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이란 대표단이 협상장을 전격 이탈하면서 협상이 난관에 봉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이 친이란 무정정파 헤즈볼라를 막지 않으면 이란을 공습하겠다고 위협했고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미국은 신중히 발언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혔던 한국 선박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선박이 어떤 절차를 거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두 척 모두 한국인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 목적지도 한국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노예해방 기념일이 낀 주말 사이 시카고 전역에서 총격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노예해방 기념일인 19일 이후 주말 사이 도시 전역에서 총기 사건 20여 건이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최소 38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고 남부지방은 종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20에서 80mm, 남부에는 오늘 밤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오전부터 저녁 사이 중부와 경북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KBS
1: 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6월 22일 월요일 지금은 10시 5분 또 2부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정답 경제상식 퀴즈를 또 풀어주셔서도 감사드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정답은 어음 이었고요. 주로 단기간에 돈을 빌릴 때 사용을 하죠. 제때 갚지 못하면 부도가 날 수 있는. 그래서 예전에는 어음과 부도가 거의 뭐 연관어처럼 생각이 되던 시절들이 있었죠. 근데 그게 예전이 아니라 최근에는 중앙그룹 그 유동성 위기 속에서 또 우리가 이걸 뉴스로 또 자주 듣게 됩니다. 2627님 정답 어음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거 받았다가 30년 전에 그때 돈으로 980만 원을 못 받고 끝났습니다. 지금은 잊어버리고 열심히 용달일 하고 있어요. 수고하세요. 라고. 안전운행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대상님, 부도란 단어 참 무섭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 사업이 잘못된 적이 있어서요.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남하은님이 중장비 사업을 했는데 3개월, 6개월 만에 받아서 결국 부도가 났던 과거가 생각이 납니다.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김종성님, 말일 마감 후 2월 말 90일 어음 수령, 현금화까지 무려 120일 운영 때문에 속칭 어음깡, 어음 할인받고 운영 중에 날아오는 빚, 어음 부도 뭐 이렇게도 막 보내주셨네요. 아휴야. 그래서 이중고 삼중고를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고 김종성님이 알려주셨네요. 또 반대로 이승규님, 구시대 유물처럼 보이지만 나름 시장경제를 굴러가게 하는 실물경제 꼭 필요한 도구 같아요 라고도 말씀해 주셨네요. 그 말씀도 맞고 이게 또 우리 금융시장이 돌아가는 하나의 또 뭔가 방법인데 모든 톱니바퀴가 문제가 없어야 할 텐데 또 현실은 또 그러기는 더 어렵고요. 아무튼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 불러드리지 못하더라도 또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은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일단 환율이 1532원입니다. 1532원. 지난주 후반과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1510원대까지 내려가는 듯 하다가 다시 또 1530원대. 오늘 코스피는요, 하락 출발을 했다가 역시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폭 높이면서 현재는 1.45% 131포인트 오른 9183.5까지 올라갔고요.

0: 오늘 코스피 약세 출발했을 때 코스닥은 강보합이었는데 반도체주 올라오니까 코스닥은 역시나 빠집니다. 0.34% 내린 963. 여전히 900선에 있는 코스닥의 모습이고요. 삼성전자가 1.8% 상승, 하이닉스는 4.4%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SK스퀘어가 8.3%. 최근에 지난주에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스퀘어가 훨씬 더 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3% 강세, 삼성물산도 7% 강세. 거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련주들만 강세입니다. 뭐 방산주 조금 강세인 거 외에는 오늘 많은 종목들이 또 빠지고 있고요. 젠슨황과 그 LG그룹 뭐 구본모 회장이 만난다는 소식에 LG그룹주가 좀 강세 보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관련주도 역시나 강세입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미국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어서 반도체 관련주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짚어볼 부분도 있는데요. 개미스쿨 시간으로 갑니다.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인 김학균 전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몇 달째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하여튼 첫 질문은 반도체입니다.
1: 흐름이 비슷하죠. 주가 지수가 4천에서 5천 넘어간 이후로는 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종목이 주도하고 있고 두 종목 중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더 올라가고 있고 또 다른 종목들은 수익률을 뭐 반도체 종목을 못 쫓아갈 뿐만 아니라 지금은 약간 파괴적인 양극화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0: 워낙 그냥 양극화가 아니라
1: 예 반도체 기업이 잘 나가니까 그냥 이 주식 팔아가지고 내 주식 팔아가지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좀 넘어가는 그런 기업 종목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 지금 보면 크게 보면 반도체 관련주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대기업들이 주로 이제 지주회사 체제로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주회사 중에 주가가 괜찮은 게 뭐 SK그룹 지주회사들, SK하이닉스를 품고 있는 회사, 뭐 말씀하신 뭐 SK스퀘어 같은 회사로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들어가는 게 전선 회사들. 이것도 사실 그
0: AI 인프라죠.
1: 인프라 네. 관련된 거니까 반도체랑 비슷하고. 요거 정도가 지금 코스피 9,000포인트에 걸맞는 정도 수익률인 것 같고 그 아랫단에 있는 지주회사가 흥미롭게도 한국에서 큰 백화점 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거는 저는 이것도 반도체와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0: 요즘에 성과급이. 백화점을 반도체 관련주라 하더라고요.
1: 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반도체 관련 주식들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꼭 정확히 그런 건 아니지만은 지주회사가 우리나라에 한 뭐 90개 정도가 되는데 네. 한 절반 정도는 주가가 올 주가가 많이 났습니다. 올해 코스피가 100% 넘게 급등을 했죠. 코스피보다 더 올라간 건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와 전선 관련 주밖에 없다 보니까 시장의 쏠림이라고 하는 거는 뭐 늘 주식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번에 쏠림이 훨씬 더 큰 것 같고 우리가 이 직전에 경험했던 쏠림들이 어느 때일까요? 한 2022년, 2023년 이때는 2차전지 관련 네. 주식들 좋았고 또 코로나 때는 바이오 관련주들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2차전지와 바이오 관련주들도 한국 시장에서 무시 못할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한데 이 반도체는 두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시가총액의 뭐 53% 되는 사상 유례없는 일이 그렇죠.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배터리 주식이 올라갈 때 그쪽으로 쏠림이 있는 것과 시장의 절반을 넘는 두 종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막대한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레버리지 상품들도 만들어지고 있고 어쨌든 뭐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 자산으로 이 주식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보통 주식 선물 같은 걸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무튼 파괴적 양극화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동성의 블랙홀 역할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러게요. 근데 지난달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있던 주식 팔고 그냥 반도체로 넘어간다라는 사람들 많았고 지금도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실적이 가장 많이 나오니까 네. 이게 또 거품은 아니고

0: 이게 빗대서 보면은 타이완 사람이 TSMC에 투자하지 않으면서 주식 자국 투자를 한다라는 게 또 말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게 또 우리의 상황이랑 비슷해요.
1: 물론 보면. 삼성전자가 이 작년 말에 주주 수가 한 400만 명 정도 됐거든요.
0: 네, 네. 한 400만 500만 명 이랬죠.
1: 예, 그 사실 500만 명 하다 또 작년에 네. 또 어려울 때 주주 수가 줄었어요. 네. 중간에 팔고 나가신 거죠.
0: 네.
1: 근데 전체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 명이니까 이게 전체 한 25% 정도, 한 3분의 1 정도. 조금 못 미치게 한 30% 정도 투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뭐 국민 주식이라고 하지만은 투자하는 전 국민 중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식 안 가지신 분이 당연히 많을
0: 더
1: 테고요.
0: 많겠죠.
1: 또 주식 투자 인구 중에서도 이 두 종목 안 가져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이런 식의 파괴적인 주가 양극화가 나타나게 되면 저는 주식 시장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도 상대적 박탈감을 좀 느끼시겠지만 그쵸.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더 큰 약간 자괴감 비슷한 그런 심리적인 도전에 많이 직면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요즘에 그래서 나오는 왜 포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Fear of missing out. 나만 없을 것 같고 나만 박탈되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주식 투자를 안 해서 포모. 주식 투자를 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어서 포모.
1: 네.
0: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어도 비중이 적어서 포모.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 있게 담았어도 레버리지가 아니어서 포모.
1: 네.
0: 거듭 극히 일부 외에는 다들 포모를 겪고 있는 참 이상한 상황.
1: 네. 근데 뒤에 두 가지 포모는 아유 뭐 조금 가지고 있으시면 행복해 하셔야죠. 전 세계에서
0: 그쵸,
1: 제일 좋은 주식인데.
0: 가진 것에 집중을 네. 해야 행복한 거죠.
1: 근데 네. 이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도 뭐 이 자리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는 게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이익으로 본다 그러면 이 주가가 설명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익 전망치가 현실화되느냐 뭐 이런 것들은 봐야 되겠지만 지금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지배적인 의견으로 보면 시장이 이제 고평가됐다고 말하기는 힘든데 주가가. 근데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제일 힘든 주식이었어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지금 시장이라고 하는 게 저는 지금 시장이 뭐 주가가 정말 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주식들도 전 있다고 봐요. 지금 반도체를 제외하면 경기가 그렇게 골고루 좋아지는 거 아니니까. 근데 멀쩡한 주식들도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0: 그러게요.
1: 그럼 지금은 우리가 시장의 인기는 다 돌고 도는 거예요. 우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있으면 좋지만 또 주가가 올라가야 거래량이 늘어나고 손바뀜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소외된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주가를 보면 너무너무 답답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 기업이 제대로 돈을 벌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엔 이익도 늘어나고 배당을 주는 기업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게 언제 올라갈지 모를 뿐이고 그건 삼성전자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삼성전자가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주식이었지만 우리가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이 요즘에 뭐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이제 주가로 보면 또 실적으로 봐도 굉장히 뭐 삼성전자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아주 장기적으로 내가 삼성전자라고 하는 주식을 믿고 그 계속 장기 투자했을 때 정말 보답을 해준 주식이거든요. 아주 복잡한 분석이 아닐지라도
0: 네.
1: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지금은 주가를 볼 게 아니라 특히 소외된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개별 주식을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라면 계속 가지고 있겠습니다.
0: 준비하고, 예.
1: 그럼요. 시장이 다 돌고 도는 거예요.
0: 예. 그러게요. 오죽하면은 그 지금 하이닉스 없는 자 모두 유죄 이 패러디가
1: 네.
0: 온라인에서 이제 떠들썩하고 많은 사람들 이제 웃프게 한다고 하죠.
1: 네.
0: 왜 그게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그 작품인데 책인데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 그 또 하나가 최태원 회장이 사실 몇 개월 전에 한 말입니다. 몇 년 안에 SK하이닉스 시가총액 목표 2천조 원이 목표다.
1: 네.
0: 근데 그걸 달성을 했어요 얼마 전에.
1: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예상하기 힘든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까지는 좋은 건데.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보다 조금 더 나쁘더라도 예컨대 SK하이닉스가 올해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훨씬 크지만 200조 원 정도 벌고 내년에 300조 원

0: 정도 벌 거란 기대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올해 190조 원 벌고 내년에 250조 원 번다 그러면 그래도 훨씬 좋은 거예요. 그렇게 돈을 번 역사가 한국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건 맞지만 눈높이 자체가 계속 지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그렇죠. 업황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도 그 시장이 가지고 있는 눈높이를 맞추느냐 못 맞추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반도체 주식은 뭐 안 될 거라고 볼 만한 논거는 별로 없죠. 그렇지만은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좀 앞으로 전망치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곱씹어 보면서 투자를 그렇죠. 해야 되는 그렇죠. 부분까지 간 것 같아요. 그 회사 반도체 회사를 경영하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마저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더 좋을 수도 있어요.
1: 본인들도 놀랄 예. 정도로.
0: 근데 이것 자체가 계획되고 합리적으로 추정했던 경로로 가는 게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좋은 건 맞지만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기대치를 기업이 얼마나 충족시키느냐에 대한 게임이거든요.
1: 그렇죠. 근데 그걸 또 이제 실적으로 보여줘 왔던 하이닉스 삼성전자고 저희가 화면으로도 아까 띄워드렸었는데 요즘에 하이닉스키 모델이라고 이게 민스키 모델인가요? 그 왜 시장이 형성이 되고 막 버블이 생기고 네. 그 버블이 꺼지는 과정.
0: 예. 민스키 모멘트라고 하는 그렇죠. 예, 표현이 있죠.
1: 근데 그걸 하이닉스키 모먼트라고 해서 항상 새로운 논리의 탄생. 환상이었는데 또 실적, 또 새로운 논리의 탄생. 환상이었던 실적. 이렇게 해서 2000조까지 왔다는 거고. 아, 이거 하나 또 여쭤보았다는 질문 드려야겠다. 아까 보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시가총액이 거의 붙었더라고요.
0: 네.
1: 지금은 삼성전자 조금 오른폭이 이제 좀 생겼는데 시총 차이가 한때 30조 원까지 붙었었습니다.
0: 네.
1: 조금 전에. 이러다가 하이닉스가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또 얼마 또 안 남아 보여요. 지금까지 올라온 기세를 보면.
0: 그럼요. 올 들어서 삼성전자도 두 배 넘게 올랐죠.
1: 아, 그럼요.
0: 예, 뭐 한 세 배 정도 올랐군요. 네. 195%면. 근데 하이닉스는 네 배가 넘게 올랐으니까요. 지금은 어쨌든 반도체가 좋은데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다른 비즈니스도 하는 회사고 또 HBM이라고 하는 지금 뭐 인공지능 시대 종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쨌든 뭐 SK 하이닉스가 좀 앞서가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 뭐 시가총액이 역전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시가총액 2000조 원 수준 되는 회사에서 시총이 그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뭐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가총액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좀 힘든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거는 뭐 누구도 단언을 할 수가 없죠.
0: 그렇게 보면 거의 98년인지 99년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요.
1: 네.
0: 그 이후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를 놓친 적이 없었어요. 외환위기 바로 직후였는데요. 그 직전엔 한국전력이 한국 시장의 시가총액 1위였던 적도 있었고 그 헤게모니가 삼성전자로 넘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20년 넘게 시총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1: 네네.
0: 이게 매우 드문 경우인데 근데 일본의 경우도 그런 일이 벌어졌죠. 도요타 자동차가 삼성전자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시가총액 1위를 차지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도요타가 시총 1위가 됐는데 이 소프트뱅크가 1위 갖고 또 키옥시아라고 하는 키옥시아 홀딩스라고 하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 그 회사가 시가총액도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한국도 그런다 그러면은 아무튼 금세기에 처음 나타나는 시가총액 1위에 그 어떤 교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그게 뭐 삼성전자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0: 그럼요. 올 들어서 하이닉스. 주가가 뭐 3배 가까이 올랐다 그러면요. 뭐 삼성전자도 잘하는데.
1: 그럼요. 네.
0: 하이닉스가 굉장히 뭐 한 중거리를 100m 뛰듯이 계속해서 좀 뛰고 있는 것 같아요. 800m 선수인데 예. 100m 뛰듯이. 예.
1: 지금 한 30조, 40조 정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차이가 나네요. 근데 이게 2000조 넘는 기업들 사이에 30, 40조 차이면 또 한순간이기도 할 겁니다.
0: 예, 뭐 한 2%, 1.5% 차이 나는 거죠. 네.
1: 반도체 관련주가 이번 주에 아주 또 그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지 않습니까?
0: 네.
1: 글쎄요. 마이크론도 요즘에 기대치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긴 한데 그 네. 목표 주가도 계속해서 막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각종 IB들에서도. 기대 이상치를 또 보여줘야 하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요. 예. 이제 이런 것들.

0: 하나하나가 시험 무대 같은데 네. 그래서 이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거의 우리가 7월 초에 나올 삼성전자 실적에 거의 전조라고 봐도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걸 통해서 삼성전자 실적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이 메모리 반도체를 사 쓰는 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잘 봐야 되는데 2주 전인가요? 오라클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1: 네.
0: 예,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유명한 소프트웨어 회사 아닙니까? 근데 오라클이 5월 결산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6월 초에 작년 6월부터 5월까지 결산 실적을 발표했는데 메모리 반도체 주식에게는 조금 긍정적인 뉴스들이 있었어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오라클이 금년 3월 달에 오라클 네.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금년 2월이 3분기가 끝난 거거든요.
1: 네.
0: 분기 끝날 때마다 이제 시장에 자기들의 실적을 이제 말해주는데 3월 초에 오라클이 말했던 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일종의 그 설비 투자, 설비 투자를 한 500억 달러 1년 동안에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하게 될 것 같다라고 네. 했는데 3개월 지나서 6월에 발표를 한 거는 투자를 565억 달러 했어요.
1: 발표할 때마다 더 높아지죠.
0: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계획보다 65억 달러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1: 네.
0: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1년에 160억 달러 작년에 당기 순이익이 사상 최고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1년에 사상 최고치로 160억 달러를 버는 회사의 설비 투자가 55억 달러가 석 달 동안 3개월 전에 예상보다 더 나갔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붐이 일어나는 거고 올해 또 설비 투자 올해 회계연도 올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가는 회계연도는 한 7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오라클은 3, 4, 5월 설비 투자를 생각보다 더한 거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우리가 4, 5, 6월 실적을 이제 뭐 마이크론은 오라클과 회계연도 좀 겹칠 테고 삼성전자는 4, 5, 6을 보는 건데 어쨌든 뭐 구글이나 이런 뭐 아마존 정도는 아니지만 반도체를 많이 사 쓰는 오라클이 반도체를 생각보다 3개월 전보다 더 쓴 거니까 뭐 이번 주에 발표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뭐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지금 뭐 정황으로 보면 아무튼 사람들의 상상을 좀 뛰어넘는 그런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근데 투자 많이 하겠다고 밝힌 오라클이 당일날 주가가 10% 급락했거든요.
1: 그러니까 정작 투자를 많이 하고 돈을 네. 써야 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안 좋죠.
0: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160억 달러를 버는 회사가 사상 최대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다음 회계연도에 700억 달러를 투자하겠대요. 근데 이제 그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건데 네.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비용이지만 현금이 안 나가는 거고 이제 현금 흐름으로 보면 오라클이 한 300억 달러 정도는 뭔가 좀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이 창출이 되는 그런 회사거든요.
1: 네.
0: 그래도 700억 달러 투자한다고 하면 400억 달러가 비잖아요.
1: 네.
0: 그럼 400억 달러를 증자하거나 아니면은 회사채 발행해서 한다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뭔가 이 칩을 사 쓰는 쪽에서도 약간의 이제 재무적인 부담, 투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회사채도 발행하고 유상증자도 하죠. 조금 이제 성격은 다르지만은 스페이스X가 이 6월 달에 공모를 해서 조달한 자금이 750억 달러입니다.
1: 네.
0: 근데 구글이 알파벳이 유상증자하는 자금이 840억 달러였어요. 스페이스X보다 더 많이 조달을 하니까 뭔가 어쨌든 우리가 굉장히 좋은 사이클로 가고 또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데 누가 발을 뗄 거냐 이런 서사도 맞는데 뭔가 자연스럽게 막 여유 있게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뭐 메모리 반도체 주식에 대해서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쁘게 볼 만한 근거들은 별로 없는데 이게 우리가 잘 계산되고 예측 가능한 경로를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하는 판단이 틀릴 가능성은 극히 낮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좋을 거냐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 우리가 실적 발표 나올 때마다 앞으로 실적을 또 좀 한번 미래에 대해서 좀 재정비해서 또 바라보고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 그러게요. 그러니까 참 생각해보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제 상장 기업들 뭐 주식을 보는 마음들도 그렇겠습니다만은 현금으로도 확실히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기업들이 네. 돈을 벌어도 또 공장 증설해야 되니까 이른바 캐펙스 투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업들의 자본 이익률은 안 좋았었고 벌어도 또 투자해야 되고 하니까 주주들에게 돌려줄 돈이 별로 없어서 항상 저평가였는데 이제 미국 기업들이 또 어마어마한 AI 인프라 투자를 해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주주환원 차원에서 더
0: 아무래도
1: 안 좋은 평가를
0: 되겠죠.
1: 받게 되고 위축이 되고 근데 그 돈이 또 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나 네. AI 인프라 기업들에게 또 들어오고 있고
0: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미국 시장도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인 건 맞는데
1: 네.
0: 뭐 S&P 500 이런 게 연간으로 한 10% 올랐어요. 지금까지 10% 조금 넘게.
1: 뭐 못 오른 건 아닙니다.
0: 어휴, 연간 10%면 되게 훌륭한 겁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지금 그런데 뭐 100% 오른 한국에 못 쫓아가고 50% 가까이 오른 대만에 못 쫓아가고 하는 게 그런 어떤 나름의 어떤 역관계가 밸류체인에서 투자를 늘리는 쪽과 투자를 늘리는 쪽은 당장 돈이 많이 들어가고
1: 네.
0: 주주환원은 당연히 위축될 거고 이렇게 큰 투자가 들어갔을 때 앞으로 얼마나 벌어야 이 투자가 정당화될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대만이나 한국처럼 그쪽에 뭔가 이 반도체 칩을 파는 회사들의 어떤 논리가 훨씬 더 공고한 것 같습니다.
1: 그러게요. 근데 그 흐름은 뭔가 이상 징후가 감지되지는 않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근데 그 혹시나 AI 투자가 좀 주춤해지지 않을까 많은 사람이 이제 걱정을 했던 게 금리.
0: 네.
1: 가끔씩은 이제 발작이 있었고
0: 네.
1: 그 기저에는 뭐 끝나지 않는 미국과 이란 전쟁이 있었고 다행히 뭐 휴전 종전까지는 MOU는 맺어놓고 한 60일간의 이제 추가 협상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또 좋은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좀 앞으로 우리를 괴롭힐 이슈로 계속 남아 있을까요?
0: 뭐 알 수는 없는데요. 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유가가 지금 배럴당 $70 선까지 지금 떨어진 거죠. 떨어졌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 중간에 우여곡절까지 사실 알긴 힘들죠, 그렇죠?
1: 네.
0: 지금까지도 뭐 타협이 된 것 같다가 뭐 엎어지고 그런데 근데 이제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더 갈등이 격화되면서 아주 전면적인 재충돌로 갈 거냐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뭔가 이제 무력 충돌은 진정되는 쪽으로 갈 거냐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
1: 네.
0: 지금은 뭐 더 안 나빠지는 쪽으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그걸 가장 민감히 보여주는 게 국제 유가니까 지금 서부 텍사스 중진유류 기준으로는 배럴당 지금 뭐 $75까지
1: 그렇죠.
0: 거래가 되고 있어요.
1: 내려갔죠.
0: 그러니까 뭐 지금 유가가 상품 시장에서 커머디티 가격에 그렇게 동요하는 건 아니니까 주식이 그런 좀 뉴스에 반응하기에는 뭐 조금 주가를 떨어뜨릴 만한 그런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이게 참 웃긴 게 그런 겁니다. 그 전쟁 전보다는 분명히 이제 배럴당 한 $10, $15 정도는 이제 비싼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뭐 배럴당 $90 대 $100였다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는 요게 이제 반영이 돼서 한 두어 달 후에 나타나는 건 전월비로는 또 이제 낮아질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럼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도 또 금융시장에서는 전월비로 또 낮아진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고 또 막 환호할 수도 있겠고요.
0: 그럼요. 저는 반도체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1: 네.
0: 지금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버는 건 맞지만은 일단 시장이 그런 기대를 갖고 주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기대를 얼마나 잘 충족시켜 주느냐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지금 보면 또 저는 충족이 안 된다가 아니에요. 지금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데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단가가 높아지고 있을 때 과연 사 쓰는 쪽에서는 그런 변화가 없을 거냐 보면은 아무튼 좀 이제 복잡한 이제 반도체 주식들도 우리가 좀 잘 생각해보고 하나하나 잘 두드려보고 가야 될 국면까지 가는 것 같고요. 1분기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71%였습니다.
1: 네.
0: 70% 넘었죠?
1: 그렇죠.
0: 그럼 이거 사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 일종의 뭐 정말 물건 파는 사람이 완전히 주도권을 잡고 하는 거거든요.
1: 야속하겠죠. 사는 그 기업 입장에서는.
0: 그러니까 뭐 반도체 단가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고민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2007년도에 국제유가가 150불 갈 때 200불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해저 유전, 심해 유전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높아지게 되면 사람들의 기술적인 반격이나 뭐 지금에 나오는 정보로 본다 그러면 뭐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대세이긴 한데
1: 네.
0: 우리가 뭐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예컨대 뭐 터보콘트라든가 이런 거 있었잖아요. 중간중간에.
1: 네. 중간중간에.
0: 이제 그런 도전들도 이제 많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투자라고 하는 게 일단 지금은 반도체는 보이는 것만 믿어도 주가가 뭐 이렇게 엄청나게 뭐 지금 주가가 설명이 안 되는 주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한 7, 8개월 전에 지금 되게 명확해 보이는 게 7, 8개월 전에 보였나 그러면 안 보였잖아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눈높이가 높아지고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더 경계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고 7, 8개월 전에 지금을 못 본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7, 8개월 후도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제가 뭐 반도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쁘다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것 자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숫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올해 이번 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실적 또 반도체 칩을 사가는 이 빅테크 기업들의 뭐 발언이나 이런 걸 보면서 미래에 대한 전망을 좀 잘 조정해 나가야 되고 어느 것도 확정된 미래는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 그러니까 돌다리이지만 두드려가면서 건너야 된다. 계속해서 한 발 한 발. 케미스쿨 시간 김학균 전무와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현재까지 들어있는 뉴스 한번 정리해드리고 케미스쿨 시간 또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혔던 한국 선박 두 척이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를 빠져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해수부는 두 척 모두 목적지는 한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창업지원 플랫폼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오늘 오후 3시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전국 모든 매장의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역사인식과 사회적 감수성 교육을 실시합니다.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 연 7에서 8%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미래적금이 오늘 출시됩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인 김학균 전무와 함께 개미스쿨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김태경 님이 처음으로 그 KBS 콩 가입하셔서 글을 올려주셨어요. 1년 5개월 전에 선생님 방송 듣고 그 반도체 주식 사서 1300% 수익 났어요. 감사합니다라고. 근데 저희가 뭘 그거를 알려드리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예, 오해하시면 안 되겠고. 이게 사실 본인의 실력 혹은 이제 행운 무엇으로 돈을 벌게 됐는지는 본인이 또 아셔야 된다라는 거. 왜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들 저는 겁나더라고요, 조금.
0: 네, 근데 뭐 주가가 결과적으로 많이 올랐지만은
1: 네.
0: 10배가 넘는 동안 그 주식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도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저는 주변에 누구님 덕분에 수익 났습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은 또 다음에 누군가를 찾아가서
0: 네.
1: 기대려 할 텐데. 이런 게 반복되면 안 되는데라는 참 걱정이 항상 들어서 좋을
0: 또
1: 뭐 때도
0: 그렇게 예. 또 이렇게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평가의 대상이 되는데
1: 예.
0: 이제 약세장이 되면 또 그만큼의 또 비난이나
1: 맞아요.
0: 본인의 또, 의지와는 예. 상관 다 돌고 도는 거예요. 네.
1: 언젠가는 영웅이 또 언젠가는 죽일 놈이 되고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수십 차례 보여준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 또 하나가 MSCI 선진국 지수에 과연 대한민국 증시가 포함이 되느냐 이거예요.
0: 네.
1: 우선은 물론 관찰 대상국에 넣어놓고 뭐 한 2년 후에 실제 편입이 된다고는 합니다만
0: 네.
1: 와 이게 정말 풀리지 않는 숙제였던 거잖아요. 올해도 또 그 시즌이 오긴 왔습니다. 이번은 어떻게 보세요?
0: 글쎄요.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전 세계 지금 뭐 6-7번째 되는 거 아닌가요?
1: 그렇죠. 시총으로는 세계 6번째죠.
0: 6번째인가요? 그러면 시장 규모가 한국보다 앞서 있는 선진국 지선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보다 앞선 나라가
1: 몇 없죠.
0: 예. 없죠. 지금 뭐 보면

0: 보면 우리가 MSCI 선진국 지수 못 들어가서 주가가 못 올랐나? 물론 작년 한 해 동안 드라마틱하게 올라간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지난 최근 15개월 동안 나타났던 주가 상승세가 아주 지속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뭐 의심해 볼 수 있죠. 보기에 따라서는.
1: 네.
0: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1984년 1월 4일 날 100으로 출발했을 때 S&P 500이 107이었어요. 레벨이 비슷했죠.

0: 한 7,500이에요. 그러니까 장기 성과는 코스피가 더 좋았어요. 물론 작년 4월 이후로 코스피가 그야말로 벼락급등해서 그런 거다. 이것도 맞는데 근데 9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한국이 더 좋았고 최근 10수년 한 5, 6년 정도 부진했어요.
1: 네.
0: 그래서 2018년, 19년에는 코스피 한 2,400-2,500하고 S&P 500 2,800-2,900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도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엎치락뒤치락했고 최근 4, 5년 코스피가 뒤처지다 지난 1년 동안에 이제 넘어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뭐 시장 친화적인 제도를 만들고 이런 거는 뭐 저는 선진국에 들어간다는 게 뭐 그런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1: 네.
0: 이거 뭐 선진국 쪽으로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뭐 양질의 돈이 들어오고 그것 또한 전 인과관계가 어쨌든 뭐 저도 애널리스트로 여러 가지 뭐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신흥국에서 빠져나가고 선진국 돈이 들어오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 돈을 또 감해야 되고 또 분명한 거는 주식을 사는 종목 수는 훨씬 축소가 될 거예요. 우리가 신흥국 지수 안에 들어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종목이 한국의 많은 종목이 이 신흥국 지수 내 편입 종목으로 들어가는데 선진국 지수 안에 들어가는 순간 제 생각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은 수혜를 볼 것 같고 지금 MSCI 코리아 지수 안에 있는 신흥국 지수 내에 MSCI 코리아 지수 안에 있는 많은 종목들은 또 그 수혜를 못 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100% 호재인지 이렇게 말하기는 전 힘들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은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인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뭐 주식시장의 성과나 이런 것도 한국이 좋았던 건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MSCI 들어가기 위해서 외환시장 거래 제도에 대해서도 좀 외국인들 편의를 봐주고 한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지가 중요한데 저는 뭐 이번 사이클에서는 또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그게 뭐 그렇게 우리가 들어가면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뭐 그만큼 우리가 뭐 아주 뭐 그렇게 목을 걸 정도로 그런 이슈인가 하면은 조금 담담하게 봐도 저는 될 만한 이슈라고 봅니다.
1: 그러니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양극화, 파괴적 양극화라고까지도 표현을 해주셨는데 MSCI 선진지수에 들어가면은 사실은 거기 뭐 코스닥 기업들이 다 같이 들어가는 것도 아닐 테고.
0: 그럼요. 훨씬 종목수가 줄어들 확률은 매우 높아요.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닭의 거의 머리급에서 용의 사실 이제 용의 꼴이라고 하기에도 한국 시장 커지긴 커졌지만 네네네. 뭐 미국 같은 나라 시총이 워낙 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종목수는 상당히 좀 슬림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그러게요. 그게 슬림화를 넘어서 거의 그냥 점 몇 개로 그냥 귀결이 돼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참 안타깝긴 한데 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숫자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은 그 MSCI 선진지수 그러니까 편입 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뭐 한 40조에서 60조 원 이상의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다.
0: 네.
1: 근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로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이제 뭐 개발도상국으로 요즘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금이 또 요즘에 커졌기 때문에 그 중에서 또 빠져나가는 것이 전체 들어오는 것보다는 클 것이다. 또 이런 목소리들도 그럼요. 있어가지고
0: 그러니까 우리가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저는 그 40조 50조 원도 지금 우리 시총 커진 거에 해서 다시 추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정답이 있을 수는 없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이요 작년 11월 이후로 판 게 150조 원이 넘잖아요.
1: 그렇죠. 엄청 팔았죠.
0: 그럼 우리가 신흥국 지수 들어간다 그래서 그 40조 원과 비교를 해보면 이게 엄청난 대세는 아니고 또 제가 또 크게 이 물론 이제 이게 장기 투자 자금이 들어온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1: 네.
0: 이 돈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 투자는 뭐 이 그 공장을 짓는 것 이런 것과는 다르게 기본적으로 성격이 단기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글쎄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나쁘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1: 네.
0: 근데 뭐 우리가 그렇게 목을 멜 만한 이벤트인가 뭐 그런 생각이 계속 드네요.
1: 또 이벤트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요즘엔 코스닥 투자자들 특히 바이오주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또 소외가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바이오 USA 거의 뭐 바이오 행사 중에서도 네. 굉장히 큰 축에 속하는데 이 행사에 열립니다. 어떻게 좀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이 좀 다시 생길 수 있을까요?
0: 근데 지금은 뭐 워낙 말씀드린 것처럼 파괴적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0: 눈길을 잘 못 끄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뭐 꼭 제육 바이오주를 그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1: 네.
0: 시장의 반응이 참 인색해요. 기술 수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1: 그렇죠.
0: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지금 잘 나가는 쪽에 붙는 것도 맞지만은 시간을 두고 소외된 합당하게 시장에서 가격을 산정하지 않고 있는 다른 종목에 들어가는 것도 좀 중요한 선택인 것 같고 지금 이제 워렌 버핏이 은퇴를 해서
1: 네.
0: 이제 그런 좀 뭐 약간의 조롱의 대상은 아닐 텐데 저는 버핏이 있었다 그러면은 좀 지금 약간 뭐 저널 같은 데서 버핏 왜 그래 이런 말이 또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현금이 되게 많고 물론 네.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계속 돈이 들어온 것도 있지만은
1: 네.
0: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가 장기간 S&P 500을 이제 이겼는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그 상장된 게 1988년일 겁니다. 그럼 올해까지 몇 년인가 39년 정도 되네요. 그런데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가 올해 마이너스예요. 예, 물론 S&P 500은 엄청나게 뛴박질한 걸 아니지만 사상 최고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주가가 마이너스인데 상장 이후에 주가가 마이너스였던 게 7번 정도 되는데 이번 올해 포함해서 그런데 주식 주가 지수와 방향성이 달랐던 적은 실은 많지 않아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연히 미국 주가 지수 S&P도 폭락하고 버크셔도 폭락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주가는 사상 최고치로 가는데 주가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실은 뭐 상대적인 어떻게 보면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을 그렇죠. 텐데 그래서 결국은 닷컴 버블 때도 그렇고 뭐 이게 이 양극화가 언제 끝날 거다 이 시점을 잡아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이건 참 알기가 힘들어요. 근데 분명한 언젠가는 끝날 거고 또 합당하게 저평가된 주식은 또 역사적으로 보면 또 제값으로 수렴했던 게 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뭐 과거에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보장 물론 없지만 그거는 역사 속에서 반복해왔던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제약 바이오 회사들도 최근에 주가가 참 인색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1: 그 특히 바이오 기업들은 금리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최근에 뭐 물가라든지 또 금리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안 좋았고 수급은 또 다 반도체로 쏠려 있고 어떻게 보면 또 환경이 또 좋지 않은 게 계속 이어졌던 거잖아요.
0: 네.
1: 그럼 뭔가 하나 둘씩이라도 좀 해소가 되면 그래도 좀 나아질까요? 대표적으로 뭐 금리라도.
0: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네. 반도체가 좀 그 기대치가 좀 낮아져야 다른 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크게 보면 수익률의 평균 회기 많이 올라가고 기대감이 높았던 거는 실제로 좋은 쪽으로 풀리더라도 높아진 기대감을 충족하지 못해서 어려운 시기가 틀림없이 올 테고요. 또 소외됐던 것들은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제값으로 가는 게 오는 건데 근데 야 이게 그건 자기 철학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뭐 이게 전환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거는 전환이 안 된다가 아니고 그건 계산할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철학의 문제인데 제가 뭐 한 3, 4주 전부터 배당 수익률이 3% 넘고 PBR의 1배 미만이고 ROE가 10% 위인 종목들을 찾아보는데 이게 뭐 주간 단위로 업데이트 할 때마다 그 종목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좀 그런 류의 종목들이라 그러면
1: 그만큼 저평가 종목들이 네, 많아지고 있다.
0: 많아지고 있으니까 또 그쪽에서도 기회가 있겠죠.
1: 소외되어 있는 것들. 또 최근에 가장 많은 또 관심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스페이스X 상장이었거든요.
0: 네.
1: 우리나라 자금도 많이 몰려갔고 특히 이제 상장 하자마자 따라 들어간 분들도 참 많고 공모가 135달러였는데 225달러까지 올랐다가 최근에는 180달러대까지 조정. 물론 며칠 안 됐습니다.
0: 네.
1: 며칠 안 됐습니다만 여기가 세계 시총지 6인가 그런데 이 또 엄청난 변동성. 네. 벌써부터 물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0: 아, 전 참 스페이스X 같은 주식은 참 어려운 주식이네요.
1: 네.
0: 어떻게 보면 원대한 꿈을 가진 주식이고요. 근데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그런 꿈이라고 하는 내러티브에 대해서 상당히 호하게 평가를 해주는 거는 맞고 또 내러티브를 가진 주식이 꼭 뭐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주식들이 성공한 사례들은 너무도 많죠. 테슬라나 아마존이나

0: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가 야 그래도 좀 투자할 만하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했던 2006년 7년 AWS 같은 게 매출로 잡히고 하면서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근데 그 꿈을 믿고 투자해서 아마존에서 뭐 100배, 1000배 벌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외국에 그걸로 책을 쓴 분도 계시고.
1: 아주 장기간.
0: 네, 장기간인데 근데 중요한 건 중간에 굴곡은 되게 커요.
1: 그렇죠.
0: 예, 닷컴 버블이 붕괴될 때 아마존 주가가 90% 떨어졌어요.
1: 맞아요. 10분의 1 도망난 적이
0: 예,
1: 있죠.
0: 그런 적이 네.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것까지도 제 생각에는 그런 내러티브가 좋고 당장에 숫자가 안 잡히는 종목들은 그런 것까지도 내가 감내해야 될 하나의 투자의 내재가 되는 코스트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저 같은 사람의 시각으로는 이 좀 적정한 주가나 이런 것들을 산정하기가 참 힘든 주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네. 네.
1: 그러니까 이게 뭔가 밸류에이션으로 보기에도 뭐 매출에 지금 뭐 몇십 배를 뭐 한 100배 뭐 이렇게도 평가를 받고 있으면 참 우리가 배워왔던 정량적인 지표로는 가늠할 수가 없는. 근데 이걸 또 그냥 믿음?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 투자로 수백 배 번 사람이 있으니까 또 이거는 일종의 생존 편향일 수도 네. 있겠고요. 참 어려운 게 사실은
0: 주식시장이고. 어렵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설사 그 믿음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 중간의 과정은 굉장히 험난한 변동성이란 게 그런 믿음의 수반이 되는 비용이다라는 생각은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스토리가 괜찮으니까. 그렇죠. 일직선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1: 그래서 투자를 하시더라도 주식 내에서 아주 일정 비중. 그렇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한에서. 신용증권 리서치센터장 김학균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현재 우리 증시는 코스피는 9176으로 1.37%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은 0.9% 오히려 더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아침도 9시 5분입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안녕하세요. 10개월 된 이안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유예슬이라고 합니다. 이안이의 1번은 먹는 거고요. 2번은 이제 마라카스나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제일 좋아하고요. 3번이 이제 엄마인 것 같아요. 거실에 소파가 있었는데 이게 소파를 다 빼고 이안이 장난감장으로 다 지금 만들어 나갔고, 왜 신혼 첫 가구가 이제 소파였어 갖고 둘이 이제 적금을 모아서 탄 건데, 이제 그 아이를 싸게 당근으로 보내면서 신랑이랑 둘이서 되게 마음이 이상하다 이랬는데, 이안이가 이제 장난감장 들여놓은 순간부터 너무 좋아하니까 아 이거면 다 됐다 이렇게 마음이 되더라고요. 아빠가 이만큼 나 사랑해줬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아빠가 이만큼 해준 거를 나도 이안이한테 이만큼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안아, 항상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 많이 많이 사랑해.
1: 정여울의 도서관.
2: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실격입니다. 읽고 나면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게 되는 책. 누군가는 내 이야기 같다며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이 책은 위험하다며 덮어버리는 책입니다. 일본 문학사상 가장 많이 팔린 소설 중 하나이자 지금도 매년 수십만 부가 팔리는 기이한 생명력을 가진 작품입니다. 1948년 다자이 오사무는 이 소설을 탈고하고 불과 한 달 뒤 연인과 함께 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향년 38세. 그래서 이 소설은 단순한 소설이 아닙니다. 한 인간의 마지막 고백이자 유서이며, 동시에 인류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소설의 모든 장면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의 삶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작가 다자이 오사무는 1909년 일본 아오모리현의 대지주 집안에서 11남매 중 10번째로 태어났습니다. 부유하고 명망 있는 집안, 겉으로 보면 아무 부족함이 없는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평생 자살을 시도합니다. 무려 5번. 첫 번째는 21살 카페 여급과 함께 수면제를 먹었는데 그녀는 죽고 다자이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자살방조죄로 조사를 받았고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1948년 마침내 5번째 시도에서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인간 실격의 주인공 이름은 오바요조입니다. 그런데 이 요조의 삶은 다자이 오사무 자신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자전적 소설인가? 순수한 허구인가? 그 경계가 무너지는 지점에서 인간 실격의 공포와 매력이 시작됩니다. 소설은 익명의 화자가 어느 날 세 권의 수기를 발견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 수기에는 사진 세 장이 끼워져 있고, 화자는 그 사진 속 인물의 얼굴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바 요조의 얼굴은 인간의 얼굴이라기보다는 어딘가 다른 존재의 얼굴 같았다고. 그리고 수기의 첫 문장이 시작됩니다. 부끄럼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저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문장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인간 실격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2살 건호와 동생은 유전적 이상으로 추정되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호는 희만 발작을 동반하는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을, 동생은 발작을 동반한 스티븐 존슨 증후군을 앓고 있는데요. 형제 모두 스스로 호흡하기 어려워 위 삽관으로 영양식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24시간 가래를 제거해줘야 하는 엄만 두 아이 곁을 한순간도 비울 수 없는 상황. 아빠는 고물상에서 늦은 밤까지 일해보지만 계속되는 병원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길어진 입원 생활에 점점 지쳐만 가는 가족들. 두 아이가 무사히 버텨주기만을 기도할 뿐입니다. 건호 가족이 희망을 놓지 않고 내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용기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오늘은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어서 휴대하기에 편한 우산을 챙겨 다니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와 남해안 곳곳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밤까지 전라도와 경남에는 10에서 40mm,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20에서 80mm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은 대기가 불안정해서 저녁까지 소나기가 곳곳에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소나기 의 양은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40mm로 한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요. 천둥번개와 돌풍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에는 쌀아구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춘천과 대전 27도 등 중서부 지역은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고요.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부산 25도, 제주 23도, 강릉 22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한편 오늘 강원 산지와 서해 섬 지역은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당분간 동해안은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밀려올 수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가 없도록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제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혔던 한국 선박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MOU 체결 이후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선박이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경로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해수부는 두 척 모두 한국인 선원이 승선하고 있지 않고 목적지도 한국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당시 투표소 현장을 관리했던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합수부는 지난 3일 지방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근무했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8명을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합수부는 이들을 상대로 투표 당일 상황과 용지 부족 사태 발생 이후 선관위의 대응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내일부터 본격 가동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선관위 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하면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과 원포인트 개헌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국민들께서 필요하다고 요구하시면 2차 국정조사도 특검도 원포인트 개헌도 그 무엇도 못할 것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을 당의 뜻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각을 당 정책 노선에 신속하게 반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이후 당 지지율이 상승했지만 우리가 잘해서 옳은 것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선 단순히 김민석 총리의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총리 원포인트 교체에 그치면 안 된다며 인사를 계기로 한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창업지원 플랫폼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오늘 서울 종로구 통이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송구하다고 밝히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들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모두의 창업은 6만여 명이 지원한 정부의 대규모 창업 오디션으로 1차 합격자 5천 명의 이메일 주소와 아이디어 요약 정보, 심사평 등이 유출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해킹 사고로 대규모 고객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한 제재 절차에 본격 착수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금융감독원과 롯데카드 관계자를 불러 롯데카드 제재와 관련한 첫 안건 소위를 합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롯데카드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 원, 조자진 전 대표 문책 경고 등이 담긴 제재안을 결정하고 금융위로 넘겼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오늘 오후 3시 전국 모든 매장의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역사 인식과 사회적 감수성 교육을 실시합니다. 1999년 국내 진출 이후 전국 매장이 동시에 영업을 종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회장 또한 모레로 예정된 사장단 회의에 앞서 계열사 대표들과 같은 교육 영상을 시청할 예정입니다. 미국 노예해방기념일이 낀 주말 사이 시카고 전역에서 총격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고 남부지방은 종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제수는 내일 새벽까지 20에서 80mm, 남부에는 오늘 밤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오전부터 저녁 사이 중부와 경북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윤경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할지를 묻는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치러진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부결을 예상했었지만 결과는 탈퇴를 지지한 유권자가 더 많았는데요. 이 선택에는 고령층과 저학력 노동계급, 또 보수 성향 유권자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서 지금 영국은 정치적 주권을 일부 되찾았지만 경제적 손실 그리고 사회적 분열을 감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는 브렉시트 투표 후 10년 유럽연합 재가입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는 영국 사회의 현 주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말레이시아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에서는 최근 가족의 공동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인 자녀에게 부모 부양 의무를 지우는 이른바 효도법을 비롯해서 학교폭력, 또 미성년자 폭주적 문제까지 부모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조항이 확대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월 20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0: 오늘 세기는 헤드라인 뉴스.
1: 미국과 이란이 70일 만에 다시 만나 협상을 시작했지만 시작한 지 80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쪽 교전을 멈추게 하지 않으면 이란을 다시 강하게 공격하겠다고 위협하자 이란이 강력하게 반발했는데요. 한때 이란 대표단이 협상장을 떠났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AFP 통신은 이란 측이 아직 머물고 있고 미국 측과 밤샘 협상이 이어질 걸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스타머 영국 총리가 이르면 22일 자진 사퇴를 발표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취임한 스타머 총리는 경제 부진 등 국정 운영에 대한 실망감과 지방선거 참패, 미국 성범죄자 엡스타인과 연루된 주미대사 임명 논란 등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왔는데요. 스타머 총리가 소속된 노동당에선 3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지난 보궐선거에서 하원 의원에 당선된 그레이터 맨체스터 시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핵심 참모도 가세하자 스타머 총리가 버티겠다는 입장에서 물러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21일 실시된 콜롬비아 대선 결선 투표 결과 우파 성향인 에스프리에야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개표율 99.74% 기준으로 강경 우파 정당인 조국의 수호자들의 에스프리에야가 49.65%를 득표해 48.70%를 얻은 강경 좌파 집권연합 역사적 동맹의 세페다 후보를 꺾었는데요. 이에 따라 콜롬비아에선 2022년 최초로 좌파 성향인 페트로 대통령이 집권한 후 4년 만에 다시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세계 최대 액화 천연가스 허브인 카타르 라스라판 산업단지에서 21일 내부 사고 폭발이 발생해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라스라판 산업단지는 인근 해상 가스전에서 생산된 LNG를 끌고 와 액화한 뒤 세계로 수출하는 세계 최대의 LNG 허브인데요. 이번 폭발 사고는 이란의 공격에 운영이 중단된 단지 설비를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카타르는 세계 3위 LNG 수출국으로 라스라판 산업단지는 글로벌 LNG 공급량의 약 20%를 담당해왔는데요. 여기에서 생산되는 LNG의 90%가 아시아 시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H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스페인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4골을 넣으면서 대회 첫 승을 거뒀습니다. 스페인의 18살 신성 라민 야말 선수는 전반 10분 만에 월드컵 데뷔골을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H조 경기에서는 우루과이와 카보베르데가 2-2 무승부로 마감했고 G조에선 이란이 벨기에와 비겨서 두 팀 모두 나란히 두 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2: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연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시작은 시작일 뿐이다.
1: 네, 21일 스위스에서 드디어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종전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첫 번째 고위급 협상을 진행했는데요. 네. 그냥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네. 지금 60일 네. 휴전한다라면서 항구적인 평화협의로 전환하기 위한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네. 미국 측에서는 벤스 부통령이 이란 측에서는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대표로 참여를 했고 카타르 파키스탄이 중재 국가로 같이 나섰습니다. 협상 초반만 해도 벤스 부통령이 최근 몇 시간 동안 이미 큰 진전이 있었고 앞으로 몇 시간 안에 추가 진전을 기대한다라면서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이란은 즉시 레바논 내 대리 세력들의 도발을 중단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주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이란을 공격할 것이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헤즈볼라를 겨냥한 메시지였는데요. 여기 이란이 즉각 반발을 하면서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이란 대표단이 협상이 진행되는 건물을 떠났다. 이런 보도를 내놨는데요. 네. 다만 이후에 이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협상이 완전히 중단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AFP 통신이 이 사안의 정통한 외교 외교관을 인용해서 지금 이란이 여전히 협상에 관여를 하고 있고 회담장을 떠날 의사를 전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로이터 통신도 일시 중단이 된 건 맞지만 종료된 건 아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2: 네.
1: 일단 첫날은 동결 자산 해제, 석유 제재 완화,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가 다뤄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른 게 레바논인데요.
2: 네네.
1: 이란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전쟁 종식을 추가 협상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서 헤즈볼라를 이란이 억제하지 않으면 다시 공격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지만 이란과 합의를 계속 유지하려면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펼치는 작전도 트럼프 대통령은 통제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2: 네네.
1: 지금 저 레바논 전선의 향방이 앞으로 미국과 이란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핵 문제도 핵심 난제로 꼽힙니다.
2: 네.
1: 뭐 양측이 그렇죠. 쉽게 합의하기 어려운 사안들을 다 후속 이 60일간의 하기로 밀어놨기 때문인데요.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이번에도 우리는 핵무기 개발 의도가 없다라고 강조를 했지만 그러면서도 우라늄을 농축하는 권리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 네.
1: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입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또 이런 얘기로 맞받았거든요. 지금 역시 갈등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고
2: 그렇죠.
1: 호르무즈 해협 통행 조건도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다릅니다. 지금 이란은 이 60일간만 무료고 그 이후에는 서비스 제공을 명분으로 사실상 통행료를 받겠다고 계속 공표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무료 개방이 유지돼야 된다. 협상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미국이 이 해협을 장악해서 해협을 지나는 석유 20%를 가져가겠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에 양측이 얼마만큼 좁힐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
2: 네. 뭐 관련 소식 지난주부터 전해드릴 때마다 네네. 아쉽지 않겠다 했는데 시작부터 쉽지 네네. 않네요. 자 다음 키워드 소화기업에 놓인 기름.
1: 아. 지금 불을 끄려고 미국과 이란이 만나고 있는데
2: 네.
1: 그 옆에 지금 레바논 문제가 지금 자리에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1: 레바논 내 군사행동 중단이 미 이란 합의에 포함된 가운데 이란군이 지금 22일에 헤즈볼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겠다 이런 선언을 또 다시 했었거든요.
2: 네.
1: 압박 수위를 높인 건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을 하긴 했는데 이게 굉장히 불안합니다. 말만 휴전이지 상호 공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2: 그렇죠.
1: 자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핵개발 저지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을 21일자로 또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습니다. 어떤 외교적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총리로 있는 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2: 네.
1: 또 지난 1년간 이란을 겨냥해 단행했던 군사작전에 대해서도 만약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면 이란은 이미 핵폭탄을 손에 넣었을 것이고 이것을 사용했을 것이다 라면서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헤즈볼라와의 분쟁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엄청난 군사적 성과를 거뒀고 이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북부 주민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레바논 남부 보안구역에 계속 주둔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2: 네.
1: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헤즈볼라 이란 모두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타냐후 총리의 이번 발언은 지금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란 핵 문제와 헤즈볼라 대응에서는 이스라엘이 결코 양보할 수 없다. 단점을 분명히 한 걸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기름이 녹아 있는 게 아닌가
2: 네.
1: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예. 다음 키워드는 간판 바꾼 피스메이커.
1: 평화협상의 주도권이 이제는 민주국가들에서 권위주의 국가들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이코노미스트지가 분석을 했는데요.
2: 네.
1: 최근에 미국 이란 전쟁에서 중재 역할을 수행한 파키스탄이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군부 독재 국가거든요.
2: 그렇죠.
1: 작년 11월에 또 개헌을 해서 군부의 권한을 이제 초법적인 수준으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스위스에서 열리는 그 양해각서 후속 회담에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2: 네.
1: 바르셀로나 자치대 연구팀에 따르면 작년에 세계에서 이루어졌던 평화협상 53건 중에 최소 20건에서 중국과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가 중재자로 참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국제중재라고 하면 떠올리는 유엔 또 북유럽 네. 국가들이 참여 자체가 줄거나 지금 협상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권위주의 국가가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에는 대개 국내외 입지를 강화하고 싶어하는 현실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지금 이번에 전쟁을 중지하면서 미국과 걸프 국가를 아우르는 외교적 영향력을 확보하게 됐어요.
2: 그렇죠.
1: 사실 미국은 인도, 그러니까 파키스탄의 숙적인 인도랑 훨씬 더 가까웠거든요.
2: 네.
1: 근데 이번 협상으로 파키스탄하고 좀 가까워지니까 미국과 인도 관계에도 균열이 생겼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런 권위주의 국가들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평화 협상에 뛰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1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 내전을 중재하는 중국이 대표적인데요. 중국이 지금 남서부 쪽 국경과 미얀마를 잇고 있는 송유관과 가스관에 돈을 막대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전쟁이 불안해지면 중국에 지금 투자한 돈이 없어지게
2: 그렇죠.
1: 되거든요.
2: 네네.
1: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튀르키예는 2024년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 갈등 중재를 발판 삼아서 지금 소말리아에서 방위산업과 에너지 사업으로까지 진출 범위를 넓혔습니다.
2: 네.
1: 반면에 유엔은 어디 갔나 이런 얘기 지금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여전히 분쟁 중재에 유엔이 참여하고 있긴 한데 주도권을 지역 강국에 다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엔의 평화 유지 능력도 지난 10년간 많이 악화됐습니다. 현장에 배치된 유엔 평화 유지군 숫자가 2016년에는 10만 7천 명이었는데 최근에는 4만 7천 명까지 줄어들었거든요.
2: 네.
1: 그러니까 유엔 지도부가 중재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분쟁에 제한된 정치적 영향력을 낭비할까 우려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코노미스트는 분석을 했는데요.
2: 쉽게 나서지 않는군요.
1: 네. 근데 권위주의 국가들이 중재를 했는데 성과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유엔과 서방 민주 국가들이 중재를 할 때는 인권 문제, 민주적 개혁을 많이 내세우는데 권위주의 국가는 당장의 분쟁을 중단하는 것,
2: 네.
1: 국경 안정을 목표로 삼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만 이런 방식이 그럼 근본적으로 원인을 해결하는 데 좋은 것이냐, 아니다 더 취약하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분쟁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타협을 하는 게 아니라
2: 네.
1: 그냥 군사 경제적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서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 네네.
1: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중재가 최종 평화협정으로 이어진 비율이 1989년에서 2013년까지는 3.9%였는데 2014년에서 2023년의 경우에는 2.1%로 떨어진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2: 네. 다음 키워드는 너나 잘하세요.
1: 네. 멜로니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의미의 얘기를 전달했는데요.
2: 네.
1: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멜로니 총리가 나에게 사진을 찍자고 애걸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거듭하면서 두 정상 간의 갈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2: 네.
1: 발단은 20일에 트루스 소셜에 트럼프 대통령이
2: 네.
1: 멜로니 총리가 G7 정상회의 기간 나에게 사진을 찍자고 반복해서 요청을 했다. 자기 지지율을 올리려고 나랑 다시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만 사양하겠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2: 네.
1: 그 전날에도 이탈리아 민영 TV랑 인터뷰를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안 찍어주고 싶었는데 그녀가 안쓰러워서 내가 한 장 찍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2: 그런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1: 멜로니 총리가 황당했겠죠. 완전히 날조된 얘기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는데 하루 만에 또 트루스 소셜에 같은 글을 올린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이탈리아와 소위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년 수천억 달러나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그녀는 우리가 이탈리아 착륙장이나 활주로를 사용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큰 수송 불편이 초래됐다. 이렇게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2: 기분이 나빴다 이거죠.
1: 네. 네. 그래서 멜로니 총리가 그러니까 또 이제 SNS 자기가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아무런 이유 없는 공격은 무의미하다. 내 지지율과 관련해서 당신의 친구였던 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지지율은 이탈리아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지지율은 어쨌든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고 당신 자신의 지지율에나 집중하길 권한다. 이렇게 글을 마무리했는데요.
2: 네.
1: 뉴욕타임스 등이 최근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지지한다는 미국인의 응답률이 37%였습니다.
2: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1: 네. 같은 조사에서 재직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을 지적을 한 건데 지금 두 사람 간 갈등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외교 갈등으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2: 네.
1: 타야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이 다음 주로 예정됐던 미국 방문 일정을 전격 취소를 했는데요. 멜로니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이 서방과 미국의 적들을 향해서는 이런 단호함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더 관대하다. 크게 실망스러울 뿐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2: 네.
1: 사실 굉장히 친한 사이였거든요.
2: 어제 친구였죠.
1: 네. 그렇습니다. 예. 취임식에 참석한 유일한 유럽 지도자였을 맞아요. 정도인데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4월에 교황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멜로니 총리가 이건 용납할 수 없다라고 반박한 뒤에 지금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탈리아 안에서는 멜로니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친분이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로이터가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이 지난달 사법개혁 국민투표에서 멜로니 총리가 패배한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멜로니 총리의 이런 입장이 지지율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 그렇군요. 그 친한 친구끼리 네. 한번 싸워서 돌아서면
1: 더 멀어지죠.
2: 이게 힘든데요.
1: 회복하기가 네. 조금 힘들어집니다. 네. 네.
2: 다음 키워드 우린 휜 대나무다.
1: 네. 중국 청년들의 탕핑 즉 드러눕기 현상이 워낙은 하위 틈새 문화였는데 이제 주류 문화로 부상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이 탕핑이 치열한 경쟁과 취업난에 시달리던 청년들이 의욕을 잃고 최소한의 노동만 하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건데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유행어로 등장했던 탕핑이 이제는 성공한 전문가, 중견 기업가, 공무원까지 다양한 사회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든 게 본인의 직업 외에 성공을 보장하는 추가 임무를 거부한 중학교 교사,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취미생활과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임원 승진을 거부한 회계사,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남은 자산을 보존하기 위해 전략적 후퇴를 선택한 사업가 등을 예로 들었는데요. 네. 지금 한 보고서, 작년 보고서에 따르면 30세 이하 근로자의 약 59.7%가 관리직을 맡고 싶지 않다라고 답을 했는데 이게 2018년보다 30%포인트 이상 올라간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이 응답자 대부분은 급여 인상분이 관리직으로서 감당해야 할 추가적인 노동과 스트레스에 비해 턱없이 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2: 그 정도로 올려줘서는 안 된다. 나 너무 스트레스
1: 네,
2: 받는다.
1: 차라리 스트레스를 받느니 그 정도 돈은 안 벌겠다라는 네. 건데요. 근데 지금 이제는 탕핑이 게으름의 징후로 처음엔 여겨졌는데 이제는 더 이상 처리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신체의 반응이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단순하게 무관심이 아니라 상향 이동이 제한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이다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중국 당국은 해외 반중 조직의 지원을 받은 인플루언서들이 중국 발전을 막기 위해서 청년들을 세뇌해 탕핑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인류학자 맥팔레인이 지난달 4일에 소셜미디어 사 샤오홍슈에 올린 영상이 10만 개 이상이나 좋아요를 받았는데요. 네. 이 영상에서 중국인을 강한 바람이 불면 기울어져서 충격을 흡수하고 바람이 잦아들면 일어서는 대나무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네티즌이 눈물이 났다. 그런데 맥팔레인이 우리가 대나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침내 바람이 지금 너무 강하다는 걸 인정한 사람이 나왔다라는 글이 올라왔고 네. 또 다른 넵티즌은 탕핑은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 잠시 구부러졌을 뿐이고 결국엔 반격할 것이다.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2: 나쁘게만 보지 말아라. 네. 이런 얘기네요. 다음 키워드 열기를 삼켜버린 열기.
1: 월드컵 열기를 삼켜버린 폭염이 서유럽에 찾아왔습니다. 지금 네. 40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가 지금 22일자로 상당수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는데요. 지금 21일 현재 프랑스 35개 광역자치권에 최고 수준인 폭염 적색 경보가 발령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노르망디와 브루타뉴 북서부 지방 일부만 제외하고는 전역이 사실상 폭염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번 주 후반까지 최고 기온이 44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적색 경보가 내려진 지역의 축제 장소에서는 음주가 금지됐고요. 네. 콘서트도 취소가 됐고 철도망이 또 폭염에 취약하니까 그 지금 일부 기차 운행이 취소가 됐습니다. 에펠탑 운영 시간도 오후 4시까지로 조정이 됐는데요. 이 철이 열을 받으면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에펠탑이 기울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극심한 폭염 때문에 이날 예정됐던 스페인과 사우디아라비아 월드컵 경기 길거리 응원 일정을 취소했는데요. 네. 수도권 기온이 4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후 6시 경기였거든요. 스페인 쪽에서는. 그런데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낮에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에어컨이 가동되는 실내에서 경기를 시청하라라는 권고를 당국이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폭염이 다음 주 초에나 좀 누그러진다고 합니다.
2: 네.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1: 네, 풍년든 월드컵 네. 소식인데요. 지금 북중미 월드컵에서 네, 네. 33경기만에 대회 100번째 골이 나왔습니다. 사실 골 가뭄 걱정 많이 하는데 올해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2: 일본, 스페인 다 4대 0. 뭐
1: 그렇습니다.
2: 네덜란드도 5대 1.
1: 네, 이번 대회 100호 골이요. 20일에 네덜란드와 스웨덴의 조별리그 F조 2차전 경기에서 나왔는데요. 네. 네덜란드 학포 선수가 네덜란드의 세 번째 골이자 이번 대회 100호 골을 터뜨렸는데 지금 100호 골이 가장 빨리 나온 경기는 54년 스위스 월드컵 때였습니다. 20경기 만에 달성이 됐는데 네. 지금 58년 서독대회랑 이번 대회가 공동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 감사합니다. 네. 외신캐스터 전주연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로비 윌리엄스의 It's Only Us 함께 듣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1: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0: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1차 스위스 대면 회담이 종료됐습니다. 중재국인 카타르와 파키스탄은 레바논 충돌 방지 기구와 호르무즈 해협 관련 연락망 구축 등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 변수로 떠오른 레바논 사태와 관련해 이란이 헤즈볼라를 막지 않으면 다시 이란을 강하게 타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위협 발언이 알려지자 이란은 크게 항의하며 80분 만에 종전협상 회의장을 떠났지만 물밑 접촉을 이어간 끝에 1차 회담은 18시간 만에 가까스로 마무리됐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처음으로 우리 선박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다만 해수부는 두 척 모두 목적지는 한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창업지원 플랫폼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오늘 오후 3시 전국 모든 매장의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역사 인식과 사회적 감수성 교육을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2: 통신원 취재수첩.
3: 말레이시아 정부는 최근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책임과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통신원 취재수첩 쿠알라룸푸르 노현지 통신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네, 일명 이 법 이름이 효도법인데 이 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4: 네, 말레이시아 정부가 최근 입법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법은 급격히 가속화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방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법안인데요.
3: 네.
4: 그중에서도 자녀에게 부모 부양의 법적 의무를 지우는 부모 부양법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아흐메드 자이드 하미디 부총리는 제한된 법안이 효도 의무를 더욱 강조하는 법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3: 네.
4: 이미 여러 국가에서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며 스스로 부양할 수 없는 부모에게 성인 자녀가 재정적 지원이나 부양을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를 주요 참고 사례로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3: 네.
4: 싱가포르의 부모 부양법은 60세 이상 부모가 자녀로부터 매월 생활비 또는 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네, 근데 이 찬반 양론이 아주 치열하게 대립 중이라고요.
4: 그렇습니다. 말레이시아 여성가족지역사회개발부와 보건부는 법안 제출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3: 네.
4: 노인단체와 의료전문가, 돌봄 제공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 과정에서 입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 청장년층은 심각한 생활비 상승과 고물가 속에 자녀 양육과 생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버거운데
3: 네.
4: 여기에 부모 부양 비용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이 청장년층을 경제적 결함으로 내모는 처사라는 불만이 거셉니다.
3: 네.
4: 또 고령화 사회 대책은 국가가 보편적 연금 제도나 공공 노인 돌봄 시스템을 확충해 해결해야 할 공공 복지의 영역인데 이를 법적 처벌이라는 수단을 동원해 개인과 가족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이 우세한데요.
3: 네.
4: 정부는 현실적인 법 집행을 위해 소득 기반의 예외 조항을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아직은 찬성보다 반대가 많은 모습입니다.
3: 그렇군요. 그럼 가족의 공동 책임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하는 범위를 이제 확대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학교폭력도 포함된다고요?
4: 네, 최근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심각한 학교폭력 문제가 계속되면서 국민적인 공분이 커지자 정부는 6월 16일부로 학교폭력방지법을 전격 발효했는데요.
3: 네.
4: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학교폭력이 가해자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공동 책임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아잘리나 오스만 사이드 교육부 장관은 부모가 경제적, 법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비로소 자녀의 행동과 비행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훈육할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3: 네.
4: 이로써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전담 재판소가 가해 학생 부모에게 최대 25만 링깃, 우리 돈으로 약 7,300만 원의 보상금 지불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는데요.
3: 네.
4: 재판소의 배상 및 가이드라인 명령을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처벌 조항에 따라 부모가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보상금의 두 배에 달하는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네, 또 한 가지 도로교통법도 개정을 해서 미성년자 폭주족에 대해서도 부모를 처벌하네요.
4: 네,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맛 램핏, 우리말로 하자면 폭주족들 문제도 이제 부모의 법적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정 준비 중입니다.
3: 네.
4: 말레이시아에서 맛 램핏 문제는 심각한데요. 켈란탄주 술탄 이스마일 페트라 공항의 경우 얼마 전에 문을 열었는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폭주족들의 불법 레이싱 장소로 전락해 당국이 강력 조치에 나선 일도 있습니다.
3: 네.
4: 이 공항의 출발층 앞 도로에서 100여 명의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모여 질주하거나 묘기를 부리는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3: 네.
4: 정부는 이제 오토바이 압류와 벌금뿐 아니라 압수된 폭주 오토바이 전량 폐기 및 불법 개조 시 즉각 형사재판 회부라는 초강수 대책을 내놨습니다. 더불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밤늦게 폭주 행위에 가담할 경우 이를 부모가 허용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3: 네.
4: 따라서 아동방임 및 유기 혐의를 직접 적용하는 아동법은 물론 도로교통법에서도 무면허 방조 처벌을 적용하고 불법 레이싱 참여 방치라는 제42조 A항을 새로 추가했는데요.
3: 네.
4: 이에 따라서 폭주족을 방치한 부모에 대한 벌금이 최소 5천 링깃에서 최대 만 링깃, 우리 돈으로 약 1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부과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부모도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도록 조항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3: 네, 전체적으로 같은 흐름인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렇게 가족의 공동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4: 각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이때까지 종교적, 문화적 선의에만 의존하던 효도와 가정교육이 현대사회에서 작동을 멈췄고 이를 회복하는 것이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한다고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 기능 회복을 위해 정부가 보다 강력한 처벌과 법적 장치를 동원해 개인과 사회 안전망을 사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3: 네.
4: 말레이시아 정부의 입법 방향이 가정을 사회 안정의 최전선 보루로 지정한 만큼 앞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보다 강력한 가족 공동 책임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현지 통신원이었어요.

0: 사퇴하자라고 하는 표가 51.9%, 그냥 잔류하자가 48.1%였는데 물론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엇갈리는 여러 전망이 있었는데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과연 탈퇴를
1: 그렇게까지 선택할 것인가,
0: 무리수를 뭐 두면서도 이렇게 탈퇴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탈퇴하는 쪽으로 나왔죠.
1: 네.
0: 근데 영국에서 사실 이 브렉시트, 그러니까 유럽연합에서 탈퇴하자라고 하는 이런 여론이 좀 형성된 게 2010년대 초반부터 좀 더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1: 네.
0: 그 당시를 좀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국제, 영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좀 혼란이 극심했던 시기인데
1: 네.
0: 기억나실 겁니다. 2010년 네, 일어났던 그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아랍의 봄 시위 때문에 엄청나게 그렇죠. 많은 난민들이 발생했는데
1: 네.
0: 이 난민들이 막 목숨을 걸고 지중해를 넘어서 유럽으로 많이 유입이 됐잖아요. 이것 때문에 인도적인 위기도 있었고
1: 네.
0: 이것 때문에 유럽이 엄청나게 큰 혼란이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였고요.
1: 네, 네.
0: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나빴는데 2009년에 이제 그리스 국가부도위험
1: 네.
0: 이른바 남유럽의 경제 위기 때문에
1: 그렇죠.
0: 이게 유로존 전체로 번졌고 유로존뿐만 아니라 영국 뭐 전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1: 네.
0: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럽연합이 주도권을 갖고 각 회원국들에게 이걸 공동 부담하자라는 거를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요.
1: 네.
0: 뭐 구체적으로는 난민들을 각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수용하라는 그런 쿼터제도 도입을 했고 또 이런 유로존 위기가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유럽연합이 어떤 경제정책 특히 재정정책에 관해서 고삐를 아주 다 잡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는데
1: 네.
0: 이런 것들이 뭐 영국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일으켰습니다.
1: 네.
0: 뭐 구체적으로는 이제 난민 수용을 많이 하면은 결국에는 영국 국민들이 낸 세금의 부담이 크잖아요.
1: 네.
0: 그것도 뭐 재정적 또 경제적 정책 왜 상당 부분을 유럽연합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는 영국 자체 내에서의 어떤 주권의 문제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예 탈퇴하자.
1: 탈퇴를 하는 게 낫겠다.
0: 낫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1: 네,
0: 뭐 한마디로 하면은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서 영국이 여러 가지를 기여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유럽연합 내에서도 상당히 이제 톱3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니까요.
1: 그렇죠.
0: 여러 가지 기여를 하고 있는데 없는 거는 별로 없고 요구만 많고 통제만 많이 당한다. 이런 여론이 결국에는 이제 브렉시트로 이어지게 된 거죠.
1: 네. 그 원래도 조금 독특했죠. 영국이.
0: 네, 맞아요.
1: 유로화를 안 썼고.
0: 뭐 역사적으로도 영국은 네. 좀 섬나라이기도
1: 네.
0: 하고 그래서 유럽 대륙과는 정체성이 좀 다르다라는 거의 의식이 굉장히 강한데 뭐 유럽 연합의 움직임, 통합 움직임이 있었을 때 처음 시작 때부터도 영국은 좀 거리를 두는 다른 나라 유럽 대륙에 있는 국가들과 좀 다른 입장을 취했던 것은 분명해요.
1: 네.
0: 말씀하신 대로 유로화도 쓰지 않았고 또 유럽 연합 회원국들의 자유로운 인적 물적 이동을 보장하는 쉥겐 조약에도 가입하지 않았죠.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왔냐 그러면 EU 회원국 국민들은 일단 뭐 유럽 영국이 쉥겐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뭐 그 회원국에서 좀 더 비교적 자유롭게 취업할
1: 그렇죠.
0: 수 있는 것들이 보장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1: 네.
0: 폴란드, 루마니아 이런 데 동유럽 이 노동자들이 영국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
1: 네.
0: 우리 경제 나쁜데 일자리도 외국인들이 가져가고 뭐 재정 부담도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브렉시트를 촉발했죠.
1: 네. 국민투표로 이제 브렉시트가 결정이 됐고
0: 네.
1: 그 이후에 정말 EU 탈퇴 현실화되기까지도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0: 네. 2016년 네. 6월에 이제 그 국민투표가 있었는데 이제
1: 네.
0: 탈퇴하기로 결정된 이후에 약 3년 반 뒤인 2020년 2월 1일에 이제 사실상 발효가 됐고
1: 네.
0: 그다음에 정식으로 이제 한 11개월간의 그 어떤 그 준비 기간
1: 네.
0: 이런
1: 네.
0: 것들을 거쳐서 아주 최종적으로 이게 발효가 된 건 2021년 1월 1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럽연합 출범 이후 첫 탈퇴국이었잖아요. 지금까지도
1: 그렇죠.
0: 영국 외에는 탈퇴한 국가가 없고요. 그래서
1: 네.
0: 뭐 영국과 EU 지평부 간의 협상이 정말 길고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뭐 이제 정부가 타협을 해서 타결안을 갖고 와도 하원에서 부결시키는 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과연 이게 합의가 되기는 하겠느냐라고
1: 네.
0: 하는 그런 우려가 높았고 이걸 영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뭐 유럽 전 세계가 이름되면서 굉장히 우려를 시선을 많이 보냈고 그 노딜

0: 브렉시트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합의를 해서 순서대로 뭐 어떤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순서를 거쳐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합의 없이 그냥 브렉시트를 그냥 단행해버리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 때문에 여러 총리들이 거쳐갔죠.
1: 네, 네.
0: 총리가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뭐 브렉시트가 단행됐을 때의 총리는 집권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이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오니 사임했죠. 그리고 현재 그 키어스타머 총리에 이르기까지 약 10년 동안 거쳐간 총리가 6명이에요. 10년 동안 6명이다 그러면은 평균적인 그 재임 기간이 1년 반 정도쯤 되잖아요. 그렇죠. 이 혼란은 지금 이 시각까지 계속되고 있잖아요.
1: 키어스타머 총리도 지금 자진 사퇴할 것이다. 뭐 네, 이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뉴스에서 보면은 이제 이르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또는 저녁 때쯤에 자진 사퇴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뭐 이 앤디 버넘이라고 이제 이번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하원의원이 된 이 사람이 가장 좀 유력하죠. 하원의 이 노동당의 의원들이 약 400여 명인데 300여 명이 지금 지지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물론 경선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버넘이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어쨌든 이렇게 정치적인 혼란이 길어지고 이 기성 정당에 대한 또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이제 환멸 또 실망감 이런 것들이 계속 커지면서 지금 오늘날에 보여지고 있는 극우 성향의 정당들이 부상하고 또 반이민 최근에 나타났던 반이민 폭동 사태 이런 것들로 표출된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은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브렉시트 이후에 이런 유럽에서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대륙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참 뿌리 내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뭐 큰 일이었다 이런 거를 좀 되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당시 영국 국민들이 브렉시트를 원한 그 핵심적인 이유라는 게 뭐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주권을 회복하자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다 사실 그게 컸는데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원하는 바가
0: 얼마나 이루어졌냐.
1: 이루어졌나요?
0: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인에 의해서 뭐 경제적인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브렉시트가 단행이 됐기 때문에 간단히 이걸 평가하기는 쉽진 않은데 굳이 요약을 하자면은 핵심적으로는 이제 영국이 당초 원했던 정치적인 주권, 일부를 유럽연합, 유럽통합의 움직임으로부터 되찾는 거는 성공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대가를 많이 치렀죠.
1: 그렇죠.
0: 경제적인 비용도 많이 치렀고 그다음에 사회적 분열도 아주 심각하게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브렉시트 지지층은 어쨌든 뭐 이민 정책이라든지 재정 정책 또 주요한 경제 정책 또 이제 국가의 또 주요 정책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권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 역시 뭐 여전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인 이득이 얼마나 있었느냐.
1: 그렇죠.
0: 영국 국민들에게 얼마나 그것이 실질적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성과로 느껴지느냐가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일 텐데 뉴스는 정말 많이 들으셔서 뭐 의사도 파업하고 그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뭐 식대가 없어가지고 뭐 어떤 뭐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여서 그건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은 미국의 전미 경제 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영국의 국내 총생산 GDP를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브렉시트 당행할 때에 비해서 얼마나 변화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영국의 국내 총생산이 브렉시트 이전에 비해서 6 내지 8% 줄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1: 네네.
0: 또 2회 남았으면은 영국이 이제 현재에 얻을 수 있는 투자, 여러 가지 투자적인 뭐 이득 역시 뭐 12%에서 18% 최대 18%까지 그 이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으니까 정말 큰 경제적인 타격입니다.
1: 네.
0: 또 파운드화 가치만 봐도 역시 비슷한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데요. 2015년 그러니까 브렉시트 단행하기 좀 전해이고 한참 브렉시트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제기되던 당시에 파운드화

0: 원화의 가치가 뭐 $1.50 정도였거든요. 근데 물론 그 당시의 물가와 지금과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네. 현재 파운드화의 가치는 그 당시 2015년에 비해서 무려 10% 이상 낮아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이 떨어진 통화 가치 때문에 이제 현재 그 영국은 아주 심각한 네. 물가 급등. 물론 뭐 그 중간에 코로나 팬데믹도 있고 전쟁도 있고 이렇긴 네. 하지만 공공 재정이 아주 심각하게 악화가 됐죠.
1: 이민자 인구 같은 경우에는 더 늘었다면서요? 그
0: 네, 맞습니다. 이민이 네. 상당히 정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어요. 네. 이민에 대한 거부감이 결국에는 뭐 이렇게 같은 이제 노동력, 노동 시장을 같이 이제 이민 외국에서 유입된 이민자들과 노동자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저소득층 때문에 이 문제가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이 최종적인 이 숫자를 보면은 합법적인 이민은 오히려 브렉시트 전보 브렉시트를 단행한 이후에 크게 늘었어요. 오히려 또 이민의 순 유입 이것도 보면은 2022년 7월에서 1년 동안 90만 6천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늘어난 거죠.
1: 네.
0: 그리고 2023년 7월에서 2024년 6월까지 1년 동안에는 약간 좀 줄어들었는데 그 당시 그때 이게 줄어든 거는 그 당시 정부가 이렇게 자꾸 계속해서 느니까 우리 좀 문을 좀 닫아 걸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이민 정책을 좀 강화를 했거든요. 여러 가지 조항들을 네. 그래서 약간 감소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뭐 그 이후에는 또 다시 좀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2015년 브렉시트 단행 이전 2015년에 비교하면은 그러면 얼마나 늘었냐 그러면은 그 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효과는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불법 이민자도 많고 또 난민도 유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는 이건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지역별로 보면은 브렉시트가 단행되기 이전에는 주로 이제 동유럽 이민자들이 네. 많았다고 했잖아요. 동유럽 네. 이민자 또는 노동자들이 많았는데 발효 이후에는 동유럽 출신들은 많이 줄었는데 뭐 인도, 파키스탄, 중국,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최근에 런던 벨파스트에서 예. 폭력 시위가 있었잖아요. 반이민, 네. 반유색인종 관련한 시위였는데 지금 뭐 들어온 이민자나 불법 이민자들이 저지른 범죄가 급증했다. 네.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근거가 있습니까?
0: 예, 한때 그 폭동 상황이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좀 수그러든 상태인데
1: 네.
0: 뭐 이 문제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영국 법무부가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데이터 중에서 교도소 수감자 통계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1: 네.
0: 이걸 보면은 2025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잉글랜드, 웨일스 이 두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교도소 수감자가 전년 동기 1% 증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총 한 8만 7천 명 정도쯤 돼요. 그러면 이 중에 외국인은 얼마나 많느냐. 외국인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범죄가 늘어났다. 이렇게 해서 폭동을 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퍼센트는 전체 수감자 중에서 18%에서 19%니까 적은 비중은 아니에요. 예, 근데 물론 또 이제 이건 이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중재를 범한 사람이고 그거보다 좀 낮은 수위의 범죄자들은 이제 체포된 다음에 즉시 해외로 자국으로 추방을 하거든요.
1: 아.
0: 이런 사람들은 수감자가 아니니까 이 사람들까지 포함한다면 외국인 이민자 또는 뭐 노동자들이 범죄의 퍼센트가 좀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외국인 유입이 늘어났잖아요. 이걸 생각해보면은
1: 그렇죠.
0: 이게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1: 네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 뭐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 브렉시트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 혼란 이런 상황에서 이 외국인이 이제 타겟이 되면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렇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최근에 봤던 그런 폭동 사태 같은 것에 결정적인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최근에 영국 기사들을 보면은 정보 왜곡 또 뭐 트럼프 정부 외국 정부들의 개입
1: 그렇죠.
0: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5월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0: 네.
1: 영국 개혁

0: 선거 발표 이후에 지방선거 네.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정부가 좀 이민정책을 새로 발표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노동당은 이런 새로운 정책으로 연간 한 10만 명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영국 개혁당 같은 극우 포퓰리즘 정당들은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할지가 좀 궁금하네요. 네.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브렉시트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면 EU 재가입 지지율이 더 높을 것이다. 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0: 예, 10주년 맞아서 네. 그런 여론조사가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뭐 과반 이상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1: 가능하네요.
0: 현재로서는 가능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반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레드라인으로 이제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견해를 나타내는 이유가 네. 그 과정 지난 10년의 과정에서 봤을 때 좀 너무 혼란과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이런 혼란 다시 재가입을 위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이러는 건 좀 피해야 된다. 이게 레드라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이 노동당의 총리로 유력한 이 앤디 버넘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입장인가 제가 오늘 아침 보니까 이 사람은 네. 현재 스타머 총리보다는 조금 유연한 것 같아요. 당장 추진하고 하거나 고려하진 않겠다 그랬는데 이게 좀 애매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지금 당장은 너무 이제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네, 네, 네. 금방 추진하지는 않겠지만 상황을 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1: 그럴 수도 있다. 여지를 조금은
0: 여지를 남기고 있는데 네. 앞으로의 움직임이 그래서 좀 관심사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오늘은 브렉시트 이후 10년 영국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전국의 하늘이 흐립니다. 오늘은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밤까지 전라도와 경남에는 10에서 40mm,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20에서 8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은 대기가 불안정해서 저녁까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40mm로 한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요. 천둥번개와 돌풍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에는 쌀아구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8도, 춘천과 대전 27도 등 중서부 지역은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고요.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부산 25도, 제주 23도, 강릉 22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한편 오늘 강원 산지와 서해 섬 지역은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당분간 동해안은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밀려올 수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가 없도록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0: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협상이 스위스에서 열렸습니다. 중재국들은 레바논 충돌방지기구와 호르무즈 해협 연락망 구축에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처음으로 우리 선박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창업지원 플랫폼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가 열리는 멕시코 몬테레이에 입성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어렵게 성사된 미국과 이란 간 1차 스위스 대면 회담이 종료됐습니다. 중재국인 카타르와 파키스탄은 레바논 충돌방지기구와 호르무즈 해협 관련 연락망 구축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는데 일단 이란은 협상에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2: 회담 전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이번 만남으로 중동 관계가 영원히 바뀔지 모른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공동 사진 촬영마저 거부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 발언이 알려지자 크게 항의하며 80분 만에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중재국인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양측을 각자 만나며 물밑 접촉을 이어간 끝에 1차 회담은 18시간 만에 가까스로 마무리됐습니다. 중재국들은 공동성명에서 핵심 현안이었던 레바논 군사작전과 관련해 레바논이 참여하고 중재국이 지원하는 충돌 방지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당사국들이 직통 연락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협상 전반을 관리하는 고위급 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란은 석유 제재 면제 현황과 관련해 초안이 마련됐고 해상 봉쇄와 일부 자산 동결도 해제되는 등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고위급 대면 협상을 마친 미 이란 양측은 기술팀이 스위스에 남아 실무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종민입니다.
1: 한편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변수로 떠오른 레바논 사태와 관련해서 이란이 헤즈볼라를 막지 않으면 다시 이란을 강하게 타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3: 이란은 레바논 대리 세력이 문제를 일으키는 걸 막아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습니다. 대리 세력은 헤즈볼라를 뜻하는데 트럼프는 이란이 이를 막지 않으면 이란을 다시 강하게 타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헤즈볼라의 도발로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습을 계속하게 되는 게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트럼프는 이란 대통령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권 유지를 주장한 것에 대해선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미 폭스 뉴스는 트럼프가 전화 인터뷰를 통해 그들을 날려버리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대통령을 향해선 입조심하라는 경고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해 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이란은 앞서 미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며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하고 접근하는 선박은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이란의 주장과 달리 현재 선박 통항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처음으로 우리 선박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로써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남아있는 한국 선박은 22척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중동 사태 이후 넉 달 가까이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혀있는 한국 선박들. 그런데 그중 두 척이 오늘 오전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왔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습니다. 현재 이 선박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선박들은 우리 선사가 운용하지만 한국인 선원이 승선하지는 않았고 목적지도 한국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선박이 어떤 절차를 거쳐 또 어떤 경로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국의 종전 양해각서는 서명과 동시에 이란이 60일 동안 통항료 없이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다닐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선박 두 척이 해협을 빠져나오면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는 한국 선박은 22척으로 줄었습니다. 모두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청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신청한 뒤 대기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에 남아있는 한국인 선원은 한국 선박에 탄 102명과 외국 선박에 승선한 33명을 합쳐 모두 135명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중소기업 벤처부가 운영하는 창업 오디션 플랫폼 모두의 창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겸 중기부 장관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정부를 믿고 창업에 도전해준 국민의 신뢰를 지키지 못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5: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창업지원 플랫폼 모두의 창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인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정부를 믿고 창업에 도전해준 여러분들의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했다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두의 창업은 정부의 대규모 창업 오디션 플랫폼으로 올해 1기 모집에서 6만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1차 합격자 5천 명의 이메일 주소와 아이디어 요약 정보, 심사평 등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창업진흥원은 정보 유출 신고서에서 이번 유출은 외부 공격이 아닌 프로젝트 참가자를 지원하는 한 AI 솔루션 업체의 소행이라고 했습니다. 모두의 창업에 참여한 솔루션 업체는 280여 곳. 합격자는 지원금으로 이들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데 솔루션 업체 한 곳이 무단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해 사전에 홍보 메일을 보냈다는 겁니다. 한 후보자는 어떠한 정책적 취지도 국민의 개인정보와 신뢰를 지키지 못한 책임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급 인사 5명의 교체 인사를 단행하면서 국정 2년차 전열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2기 행정부 구성을 위한 개각도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6: 11명의 청와대 수석급 참모진 가운데 5명이 교체됐습니다. 대국민 소통을 담당하는 홍보수석에는 성기홍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가,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 한찬식 변호사가 최종 발탁됐습니다. 사회수석에는 보건의료 전문가이자 노동운동가인 김경자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안보실 1, 3차장도 동시에 교체됐습니다. 주요 경제라인은 유임해 기존 정책을 유지하며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각 교체도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25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 인준 논의가 끝나는 대로 개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역할과 방식을 바꿔야 할 곳이 몇 곳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SNS에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순위가 6계단 상승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정치의 목적은 집권 자체를 넘어 나라의 운명과 5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1: 선거 뒤 당내 잡음이 이어지는 여야가 시선을 외부로 돌리려는 듯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을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내세우며 국정 뒷받침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유럽 순방에서 경제와 안보 모두에 큰 성과가 있었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독일, 캐나다 등과의 방산 공급망 협력, 이후에 철강 무관세 쿼터 할당 요청 등을 경제 성과로 꼽았습니다. 안보에서도 북미 대화 촉진 등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선거 뒤 최근 여론조사에서 하락세인 국정 지지율을 반등시키고 당청 갈등설을 수습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한성숙 총리 후보자 흠집부터 내려는 구시대적 정쟁을 중단하라고 국민의힘으로 공세의 화살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의 지지율 흐름이 오만한

0: 정권을 견제하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국무총리 인사를 계기로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인적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바꾸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안규배 국방장관을 교체하라고 집어 요구했습니다. 당 내부를 향해선 우리가 잘해서 지지율 오르는 게 아니라고 더 이상 파열음 내지 말자고 당부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사퇴 공개 압박 그만하란 뜻으로 해석되는데 장 대표는 18일 과로로 입원한 뒤 공개 활동 없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1: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오늘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를 멕시코 몬테레이에 입성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남아공과 조별리그 마지막 3차전을 치르는 대표팀은 현지 교민과 팬들의 환영 속에 호텔에 도착해 여장을 풀었습니다. 대표팀은 3차전에서 지지 않고 승점을 따내기만 하면 조 2위로 32강에 진출합니다. 월드컵 우승 후보 스페인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완파하고 대회 첫 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대회 최고 스타로 꼽히는 18살 신성 라민 야말은 월드컵 데뷔골을 기록했습니다. 월드컵 소식 이무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앞서 1차전에서 카보베르데에 슈팅 27개를 쏟아붓고도 0-0 무승부에 그쳤던 스페인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본 면모를 되찾았습니다. 경기 시작 10분 만에 신성 라민 야말이 오야르사발의 크로스를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야말은 월드컵 선발 데뷔 전부터 골을 기록하며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흐름을 잡은 스페인은 빠르게 사우디를 무너뜨렸습니다. 오야르사발이 전반 21분 코너킥 기회에서 추가 골을 넣은 데 이어 3분 뒤 다시 한번 사우디의 골망을 흔들며 스페인은 전반에만 3-0으로 달아났습니다. 후반 4분 쿠쿠레야의 발리슛이 굴절 속에 상대 수비의 자책골로 이어진 스페인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최종 점수 4-0으로 완파하고 H조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같은 H조에 속한 인구 52만의 섬나라 카보베르데는 스페인에 이어 우루과이를 상대로도 승점을 따내는 이변을 이어갔습니다. 카보베르데는 우루과이와 조별리그 2차전에서 전반 21분에 터진 케빈 피나의 카보베르데 월드컵 사상 첫 득점과 후반 16분 엘리우 바렐라의 동점골에 힘입어 2-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첫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강호 스페인과 우루과이를 상대로 승점 1점씩을 따낸 카보베르데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최종전에서 32강 토너먼트 진출 확정에 도전합니다. KBS 뉴스 이무형입니다.
1: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4% 늘어나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은 이 기간 수출액이 620억 달러로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25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8% 늘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전국 모든 매장의 영업을 일제히 조기 종료하고 임직원들의 역사의식과 사회적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영업 종료 이후 점포별로 본사에서 제공된 모니터로 역사 인식과 사회적 감수성 교육 영상을 시청한다고 밝혔습니다. 30대 여성이 자녀 2명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다 맞은편 차량과 잇따라 충돌해 5명이 다쳤습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대전시 변동의 한 도로에서 3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택시와도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인 승용차와 택시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모두 5명이 다쳤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거 성희롱 의혹으로 교수직에서 물러났던 인물에게 정부 포상을 주려다 논란이 일자 결국 포상 계획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과학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대학 교수 출신 A씨에게 산업 포장을 수여할 예정이었지만 A씨가 재직 당시 제자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스스로 사퇴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임바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와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 전남 10에서 40mm, 부산 울산 경남은 5에서 30mm, 제주도는 20에서 80mm 등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며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앞서 특검은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었습니다. 황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오후 2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선고기일을 엽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을 내리며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내부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할 정상적 업무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 김 여사는 디올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할 전담 수사팀이 꾸려지자 박 전 장관에게 수사 경위 등을 묻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과장 등을 통해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집니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이튿날 있었던 안가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황다혜입니다.
1: 잠실 개표소 봉쇄 집회가 오늘도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이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36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선거 당일 근무한 공무원들을 출소환했습니다. 보도에 김우준 기자입니다.
2: 18일째 이어지고 있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경찰이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36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핸드볼 여자주니어 대표팀 선수들에 대한 소지품 수색 사건, 이 밖에도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 간 폭행과 모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사건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특히 지난 16일 대한체육회 관계자들 출입을 막아선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체증 자료를 바탕으로 남성 5명과 여성 4명 등 모두 9명이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집회 참가자 2명의 신원을 우선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 배치된 기동대원 6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경찰은 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엄정 수사 방침도 밝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오늘 지방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근무한 지자체 공무원 8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투표 관련 10여 명을 조사한 합수부는 이번 주 지자체 공무원 관련 조사를 매듭지을 계획입니다. 이들의 진술 내용 분석이 끝나는 대로 9단위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시작됩니다. 합수부는 추가 고발장에 접수된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의혹과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인 조사 시점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우진입니다.
1: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 일대 교통체증을 개선하기 위한 성남서초고속도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 인근 상습정체를 해소할 대안 노선인 성남서초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효성중공업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2029년 착공, 2034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경기도 시흥시 도창동 6층짜리 빌라 옥상에서 여중생이 추락해 크게 다쳤습니다. 이 여중생은 당시 친구 5명과 함께 옥상에 있다가 1m 남짓 거리에 있는 다른 건물 옥상으로 건너뛰다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후 인천 강화군 화도면 단독주택 창고에서 작업 중이던 에어컨 실외기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이 집에 사는 70대 남성이 머리와 무릎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0: 서울 현재 기온 27.3도입니다. 아나운서 이규봉이었습니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지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임 후 처음인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중동 전쟁은 끝났고 국제 유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500원대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고환율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지, 또 국민연금이 환율을 끌어올렸다는 논란은 사실인지, 꽉 잡히는 진짜 경제 97.3%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유럽이요. 벌써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닌 폭염 재난, 국제 설레발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요. 잘 보내고 계신지요? 주말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월요일은 왜 이렇게 길어 보이는 걸까요? 지금 라디오 들으시면서 아, 몸이 천근만근이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또 이대로 월요병에 질 수는 없죠. 오늘 여러분은 월요병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커피 한 잔의 힘인지, 맛있는 점심 메뉴인지, 아니면 월급날을 기다리는 마음인지, 여러분의 월요병 타파 비법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중에 추첨해서 1등급 한우 국거리 200g 보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입맛을 찾아드립니다. 6월 22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린구입니다. 출발합니다.
3: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2: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2: 네, 오늘 우리 증시부터 살펴보죠.
4: 네,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과 이란 간 후속 협상 출시하면서 흐름 탐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1%대 빨간불 켜고 9,100 후반대에서 상승폭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 수급 상황 보면 개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 나서고 있지만 외국인이 팔자 나서고 있습니다. 양국의 협상이 시작됐지만 대화가 순탄치 않은 모습에 숨을 고르는 모습이고요. 내리 떨어지던 국제 유가도 소폭 올랐고, 외환 시장에서 환율은 여전히 1,530원대 높은 곳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 아직 9라는 앞에 숫자, 9라는 숫자가 좀 낯선 거 있죠.
4: 네, 어색하긴 한데 아, 그래도 잘 올라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지금 이 시각 9180.25 코스피 지수가 일으키고 있습니다. 요즘 뭐 그 피지컬 AI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관련해서 눈여겨볼 만한 소식 있나요?
4: 요즘 재밌는 게요, 전통 완성차, 자동차 업체들의 관심사가요, 더 이상은 차를 몇 대 팔았느냐 여기에 있지 않고 무게 중심이 로봇과 데이터 운영 능력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현대차가 양산 채비에 나서면서 두 팔 걷어붙이고 있는데,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만든 곳이죠. 자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100%를 품게 되겠습니다.
2: 그래요?
4: 예, 일본 소프트뱅크가 들고 있는 지분 9.65%를 우리 돈 5천억 원에 인수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전해지는데요. 거래가 마무리되면 정의선 회장과 계열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전부를 보유하는 완전 자회사 구조가 짜여지게 됩니다.
2: 네. 그렇다면 이제 현대차에서 100%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갖게 된다. 이게 의미는 뭐 어떤 건가요?
4: 업계는 이번 거래를 회사의 나스닥 상장에 앞서 시장에 매기는 첫 가격, 그러니까 프리 IPO 가격 결정 과정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기업 가치는 30조 원에 육박해서요. 현대차가 4년 전이었죠. 소프트뱅크로부터 지분 80%를 사올 당시와 비교하면 24배가 떴고요.
2: 엄청 올랐네요.
4: 예, 또 일각에서는요, 적정 몸값으로 100조 원 이상을 추산할 만큼 큰 관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핵심인데, 회사의 지분 가치가 정의선 회장 시장에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상속 재원 마련과도 맞물려 있어서 시장은 이번 이슈를 특히 더 주목하고 있는데요. 당장 내후년이면 아틀라스를 실제 제조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인 만큼 이번 소식이 몸값 논쟁의 진짜 잣대가 될 상용화 속도를 한 템포 더 끌어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그룹 차원의 기업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하나 둘 눈에 띕니다.
2: 네. 이제 전쟁이 종료되면서 국제 유가가 크게 떨어졌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근데 막상 이제 우리 주유소 가보면은 기름값은 여전히 비싸다는 느낌이에요.
4: 그렇습니다.
2: 왜 그렇습니까?
4: 실제로 최근 한 달 새 국제유가가 30%나 급락했거든요. 그런데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네 주유소 기름값은 여전히 2,000원대에서 요지부동인데 내려간 만큼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3주가량의 시차가 존재하는 데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부과를 또 들여다보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원유 운송비가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름값 하락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네.
4: 여기에 또 이제 환율이라는 변수도 남아있어서 중동 사태가 마무리 된다고 해도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내려가기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몇 달은 걸리지 않을까. 당장 전쟁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돌아가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2: 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제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해서 소셜미디어에 글을 남겼습니다. 이게 이슈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볼까요?
4: 네,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린 글을 보면 지금 우리 경제가 호황이다. 호황의 과실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 진단하면서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적었는데요. 그러면서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건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다 강조했습니다.
2: 네.
4: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로는 엿부족일 수 있다라고도 한마디 덧붙였는데 다음 달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한 겁니다.
2: 그러니까 세제를 어떻게 강화해서 이제 매물 유도하겠다는 건가요?
4: 네, 정부 기조인 실거주 중시 원칙 안에서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먼저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개편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장특공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차 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나오고요.
2: 네.
4: 보유세 강화 방안으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카드가 있는데 이 비율을 현행 60%에서 올리면 과세 표준이 커져서 보유세가 인상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한 만큼 유력 방안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 이 밖에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등록임대에 대한 혜택을 축소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2: 네. 최근 노동시장의 그 눈에 띄는 변화가 60세 이상 상용직 근로자 수가 처음으로 청년층을 앞질렀다고 하죠.
4: 예,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지난달 기준 60세 이상 상용 근로자는 220만 명 수준으로 청년층보다 10만 명 가까이나 많았습니다.
2: 그렇군요.
4: 예, 청년층 상용직은 4년 연속으로 줄고 있고요. 또 인구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올해 감소율은 4배에 달했을 만큼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노후에도 소득이 있어야 한다. 경제 활동을 이어가려는 수요가 커지면서 은퇴 이후에도 시장에 남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데 특히 보건,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꾸준히 늘면서 노동시장 구조 변화가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 네. 창업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소식 전해주시죠.
4: 네,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가 지역 창업기업 지원에 나섰는데요. 대구와 광주, 대전, 울산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과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통합 공고를 다음 달 7일까지 진행합니다.
2: 네.
4: 기업당 최대 4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요. 특히 창업도시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지자체가 추가 지원도 제공할 예정인데 올 하반기에도 6곳을 추가로 선정하기로 한 만큼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2: 저희가 이 시간에 한번 예고를 해드렸었는데 청년층을 위한 청년 미래 적금 오늘부터 가입 신청을 받죠?
4: 그렇습니다. 빠듯한 청년들에게 귀가 솔깃할 만한 소식이죠. 매달 50만 원씩 3년 동안 부으면 최대 2,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관심이 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부터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2: 네.
4: 접수는 다음 달 3일까지인데요. 첫 주에는 출생연도 기준 5부제가 적용이 되고요. 이후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 앱이나 우체국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또 청년 도약계좌 가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달부터 8월까지 청년 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특별 기회가 또 제공이 되니까요.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이 밖에 궁금한 점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1397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정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네, 2주 정도 기간이 남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타벅스가 오늘 오후에 문을 일찍 닫죠?
4: 네, 오늘 오후 3시 전국 모든 매장 문을 닫는데요. 초기 영업 종료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난달이었죠.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으로 문매를 맞고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

0: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역사의식, 사회적 감수성과 관련된 영상교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1: 네, 장바구니 물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어떤 품목들이 서민들 장바구니를 무겁게 합니까?
0: 참 안 오른 거 찾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가뜩이나 장보기가 겁나는데 값이 더 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참 걱정입니다. 요즘 보면요, 계란 10개들이 평균 가격이요. 예전에 이제 30개들이 한 판 가격이랑 비슷한 5천 원을 넘어섰고요.
1: 네.
0: 대파며 상추의 수박은 물론이고 국민생선인 고등어까지 줄줄이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 폭염이랑 집중호우가 또 겹치면서 생산량이 줄어 물가가 오르는 히트플레이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여름 밥상물가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오늘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월요병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질문 드렸습니다. 872번 쓰시는 분께서는 월요병 이겨내는 힘은 그냥 버티는 겁니다. 커피 마시고 비타민도 먹고 고지혈증 약도 먹고요. 허리 아파 파스 붙이고요 하셨습니다. 1460님 월요병은 월급날로 버팁니다. 한 달에 나에 대한 보상 물가에 비해 아쉬움은 있지만 감사함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하셨고요. 김필숙님 퇴직하면 월요병 없어질 줄 알았는데 여전하네요. 직장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주기적으로 오는 만성병 같아요. 저는 청소로 월요병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김중현님 월요병은 세상의 모든 정부 유닛입니다. 방송 들으면서 이겨냅니다. 와,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는 말씀이네요. 저도 월요일 아침만 되면 몸이 이렇게 찌뿌둥한 게 침대에서 나오고 싶지도 않고. 자, 아무튼 뭐 여러분들 다 함께 겪고 있는 월요병 문자로 조금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고민 털어내면서 월요병 이겨내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2분 향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2: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남부권 곳곳이 빗길이고요. 산간 지역으로는 안개가 짙은 곳도 많습니다. 비구름이 더위를 몰고 갔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는 만큼 환절기 건강 또 차량 관리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작업과 사고 구간인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동홍천 부근 2차로와 내촌 1차로 작업으로 차단돼 있어 많이 밀리고 있고요. 반대 서울 쪽도 내촌 부근 2차로에서 작업하면서 뒤로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서안산 부근 3차로와 갓길 고장난 차로 차단돼 있어서 군자 요금소부터도 더디게 지나고 이후 용인부터 양지 터널까지도 차가 많습니다. 더 가서도 둔내 2차로 막고서는 차선을 긋는 작업이 막 시작돼서요. 평창 부근 3km 구간 정체입니다. 또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쪽 군자 분기점부터 남한산 사이 꽉 막힌 정체 꾸준하고요. 서해안선 목포 쪽 안산 일대 주춤하다가 서해대교 3차로는 고장난 차로 1차로는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혜였습니다.

0: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꽉 잡히는 진짜 경제 97.3%.
1: 사랑하는 우리님들과 경제를 한층 더 깊이 보는 꽉 잡히는 진짜 경제 97.3% 고란 경제 전문 기자 김치영 경제 뉴스 큐레이터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요즘 뭐 고환율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전쟁도 끝났고 이제 국제 유가도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환율은 왜 내려오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3: 뭐 다른 구조적인 얘기를 뭐 뒤에 할 것 같은데 지금 질문을 보자면 중동 전쟁이 끝났고 국제 유가가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아 이제 달러 강세가 아니라 좀 약세로 가야 되는구나라는 달러 입장에서의 설명이잖아요.
1: 네.
3: 그런데 지금 우리 환율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건 사실 달러 입장에서 달러가 강세로 가니까 우리 원화가 약세가 아니라 그냥 우리 원화가 약세인 구조라서 지금 아직도 1,500원대에 머문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는 것과 다시 우리 원화가 강세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좀 별개 문제다. 네. 별개라기보다는 연결돼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유가 아니다. 우리 원화가 약세인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불과 1년 전만 해도 1,300원대 아니었습니까? 환율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이 방송 이제 시작하고 나서 1,400원대가 뉴노멀이 되느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3: 지금은 1,500원이 뉴노멀이라고 말을 해야 될것 같은 정도까지 된 거죠.
1: 네. 그러면 이 1,500원대로 앞으로는 당분간 간다는 얘기인가요?
2: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1,500원을 10살이 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는데 1,500원 이후로 이제 훅 올라온 상태에서 오늘도 지금 1,538원 정도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상황도 끝나고 유가도 하락하고 이게 물론 약간 환율의 호재가 될 만한 재료이긴 한데 구조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그 자본의 해외 유출 구조 이게 고착화되는 상황이어서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미스테리하기도 한데 역대급 수출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
1: 네.
2: 우리나라 특히 반도체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과거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수출 실적이 좋아지고 경상수지 흑자가 굉장히 크게 나면 당연히 환율은 워낙 강세가 나와야 되는 건데 이거는 뭐 매달 역대급 무역 실적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화는 계속 약세로 가니까 도대체 이 상황이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상황이긴 하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을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성장세 자체가 떨어져 있는 상태고 국내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해외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명확하게 보이니까
1: 네.
2: 개인이든 기업이든 모두 달러의 수요가 크게 늘었고 이 달러의 수요 때문에 가지고 나가는 수요가 지금 굉장히 큰 상황인데 여기에 최근에는 외국인들마저도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1: 네.
2: 여기서 차익을 실현하고 주식을 팔고 다시 달러로 바꿔서 나가는 수요까지 결합되면서 결국에는 지금 원화 약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3: 그 원화 약세 관련돼 가지고 그 흥미로운 게 어쨌든 환율 관련돼서는 뭔가 책임론이라고 해야 되나 돌릴 곳이 이제 한국은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이 아 환율 관련돼서 이제 하도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들으니까 한국은행에서 보면은 뭔가 한가 이슈가 있을 때 BOK 노트라고 해가지고 이걸 내거든요.
1: 네,
3: 4월에 뭡니까? 이제 노트를 그 냈어요. 환율 왜 이렇게 약세냐에 대해서 그때 4월에 냈을 때는 전반적으로 얘기가 뭐였냐면 투자였습니다. 투자가 갑자기 우리가 없던 투자가 갑자기 해외 투자가 너무 많이 늘었다.
1: 네.
3: 그래서 우리 순투자국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게 이제 원래 100이었던 게 뭐 150으로 늘어난 게 아니라 거의 제로에서 150까지 늘어난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4월에 그걸 냈거든요.
1: 네.
3: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미장도 잘 나가긴 했지만 우리 국장이 거의 뭐 100% 넘게 오르니 불을 뿜으면서 사실 해외에 투자했던 서학개미들이 다 이제 다시 국장으로 돌아오고 있잖아요.
1: 네.
3: 그러니까 야 뭐야 서학개미 때문에 환율 올랐다더니 서학개미들 다 돌아왔는데 왜 환율 그대로야 라고 비판을 의식했는지 최근에 또 냈어요. 왜 이렇게 환율이 이제 또 여전히 약세냐에 대해서 자 이게 분석을 해봤더니 야 기업들이 돈을 벌어도 그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더 옛날에는 돈을 벌면 그걸 갖고 와가지고 원화로 환전해가지고 이제
1: 네.
3: 국내 이제 푸는 구조였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해외 투자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전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갖고만 있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다 해도 이게 달러가 국내로 들어오는 수급 구조가 안 맞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서학개미들이 돌아오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액수로 지금 외국인들이 팔고 있다. 라면서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들면서 환율이 여전히 약세를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1: 그러니까 들어오는 달러도 많지만 그만큼 나가는 달러가 달러도
3: 더 많다.
1: 더 많다는 얘기네요. 환율이 이제 1,500원대로 계속 이렇게 가게 되면은
2: 네.
1: 우리 그 이 서민들은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게 되나요?
2: 당장은 아마 직접적으로 느끼시는 건 이제 뭐 날도 더워지고 그랬으니까 휴가를 준비하시는 분들, 해외 나가려고 막상 이렇게 보시면 환율 때문에 뭐 해외에 나가서 돈 쓸 때 보면 구매력이 뚝 떨어진 걸 느끼실 것 같고요.
1: 네.
2: 그다음에 경제 전반으로 보면 물가를 자극하는 분명한 요소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특히 에너지와 같은 경우에는 그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달러로 사와야 되잖아요.
1: 네.
2: 그럼 원화가 약해졌다는 거는 달러를 사는데 원화를 더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이걸 가져와서 뭔가를 가공하고 물건을 만들 때 전부 가격이 오를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수입 물가를 올리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국내 전반적인 물가가 상승하는, 그러면 이제 서민들의 삶은 조금 팍팍해지는 그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환율은 이제 항상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한 그 한강에

0: 환율이 가장 높은 레벨입니다. 뭐 IMF 이후에 이 정도 높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단순히 가격만 보고 그러면 우리 경제가 진짜 뭐 환율만 보면 거의 뭐 IMF 위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상황인 것 같기도
1: 합니다. 그러니까 외환 위기 이후에 지금 환율이 최고치라면서요. 1538원? 40원에 가까운 육박하는 가격인데.
2: 근데 이제 당시랑 비교해보면 근본적으로 이건 것 같아요. 외환위기는 달러가 없는 거고요. 지금은 달러 수요가 많은 거고요. 이게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2: 아, 외환위기 때는 진짜 우리 달러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가 이제 경제가 위기 상황이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이 이제 취소했던 거고 지금 그냥 달러 수요가 더 많은 경제의 펀더멘털은 튼튼하지만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냥 가격이 오르는 구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 김치현 큐레이터 네. 말씀대로 뭐 수출은 역대 최고고 우리 기업들은 돈을 잘 벌고 있지만 정작 서민들의 삶은 좀 팍팍하다. 이건 좀 역설적이네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될 포인트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상대적인 부분도 봐야 되고 아까 절대적인 레벨도 봐야 되고 근데 고란 기자가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달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일시적인 약간의 뭐 수급의 꼬임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수요는 많은데 이거 달러가 우리가 가지고 들어올 달러도 많고 현재 달러도 많이 벌어놨는데 당장 원화로 잘 바꾸지 않는 수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쇼티지가 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IMF 때는 은행에서 달러 빌리는 것도 아예 안 됐어요. 달러가 없으니까.
1: 네.
0: 근데 지금은 사실 이른바 은행들이 하는 외환수합 거래라고 하는 데로 가보면 달러 넘쳐나거든요. 그러니까 원화 맡기고 달러 빌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빌려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돈 잘 보고 경제가 튼튼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외국 은행들이나 이런 데들이 자기 나라에서 달러 좀 싸게 가지고 와서 금리 붙여가지고 달러 얼마든지 빌려줘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보면 이걸 경제 위기로 끌고 가는 거는 전혀 논리에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럼 왜 원화가 이렇게 약하냐. 지금 상대적으로 달러 대비 약세가 강하게 나오는 국가가 딱 꼽아보면 대만, 한국, 일본입니다.
1: 아시아 국가들이네요.
0: 예,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미국의 대미 투자에 엮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세 그때 문제 있을 때 이 세 나라 다 미국에 투자 많이 하겠다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한 달러 투자 수요가 어쩔 수 없이 많은 나라 세 국가. 그중에서
1: 직접 투자를 하라고 미국이 얘기를 하니까.
0: 예,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들어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더군다나 일본은 우리보다 그래도 덜 움직였지라고 하시면 일본의 엔화의 위상이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우리보다 덜 움직인 부분인데 어쨌든 엔화, 원화, 그다음에 대만 달러 이렇게 세 통화는 달러 대비 상대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 근본적인 원인은 대미 투자를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다.
2: 다만 살짝 수정하자면 대만 달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괜찮아요. 흐름이. 근데 그 BOK 아까 말씀드린 한국은행에서 보고서를 보자면 네. 대만은 그러면 아까 말한 일본이나 우리나라 보자면 수출 많이 하는 국가고 동아시아에 있는 어떻게 보자면 미국에 굉장히 많이 무역에 의존하는 나라인데 왜 대만 달러는 상대적으로 괜찮냐라는 것에 대해서 대만에 있는 기업들은 대만 정부의 여러 가지 환율 정책에 의해서 달러를 갖고 들어온답니다. 대만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환율이 조금 그나마 조금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메시지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식의 기업이 달러를 갖고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뭔가 이렇게 좀
0: 유인책이 필요하다.
2: 혜택 뭐 이런 걸 좀 줘야 된다라는 메시지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1: 네, 그 미국과 우리의 금리 차도 우리 원화 환율에는 불리한 조건.
0: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금리가 기준금리가 이제 그 나라 화폐 값어치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실은 기준금리를 미국에서 동결했지만 앞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메시지가 네. 나간 게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더 미국의 달러를 강하게 만드는 상대적인 요인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7월 달에 금리를 인상할 걸로 기정사실로 지금 금융시장 받아들이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일본이 금리 인상했는데도 엔화가 계속 약세였거든요. 그래서 그 격차 많이 좁혀질까에 대해서는 시장이 아직 물음표를 보이고는 있는데 이 금리 격차가 있는 것도 사실 원화의 약세의 근본적인 원인이긴 합니다.
1: 정말 그 약간 무지한 질문으로
0: 네.
1: 미국과 금리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금리를 확 올려버리면은
2: 오. 네. 못 올리죠. 못 올리죠.
0: 기준금리라는 게 여러 측면에서 저희가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중에 자금의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이 금리인데
1: 네.
0: 금리를 낮춰주면 시장에 돈을 많이 돌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잠그면 시장에 돈이 덜 돌게 하는데 그게 경기하고 굉장히 연관이

0: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가 만약에 너무 뜨겁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막 이러면 금리를 막 팍팍팍 올려서 뭐 우리 환율도 좀 그러고 그러니까 이 격차도 좀 줄이고 열기도 좀 식히자 이럴 수가 있는데 사실 아까 저희가 얘기 나눴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금리를 막 팍팍팍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죠. 환율을 보면 금리를 좀 속도감 있게 한 차례 그냥 네. 팍 뭐 0.5%포인트 막 이렇게 올려버려 이러다가도 경기 상황을 보면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고민이죠.
1: 아니 말씀하신 질문을 보니까 우리 윤인구 아나운서께서는 대출이 없으신가 봐요.
2: 그러니까 가장 큰 그 위험 부담이 그거잖아요. 이제 대출을 받으신 서민들한테도 큰 부담이 되는 그럼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예. 뭐 개인적인 걸 물어보고 그러세요.
1: 아니 과감하게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2: 아니 그렇게 되면 이제 환율 고민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
1: 뭐 그렇긴 하지만
2: 무지하게 당장, 질문을 드린 겁니다.
1: 당장 대출 걱정이 더 커질 것 같아서요.
2: 그렇죠. 또 하나 이제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 영국계 투자은행 바클레이스 보고서인데요. 네. 국민연금이 시장의 안정판이 아니라 증폭기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 구조를 보자면요. 국민연금이 매번 이제 그 자산 배분합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 얼마 그리고 뭐 해외 주식 얼마 이렇게 비분이 있는데요. 국민연금이 이제 자산 배분하면 주식이 많이 올랐으니까 국내 주식이 비중을 초과했어요. 그럼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팔자니까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했냐면 아예 목표치를 올리거나 아니면 리밸런싱을 6월 말로 유예하거나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원래대로라면 주식을 팔았어야 되는데 안 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계속 올라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국가별로 포트폴리오 비중 있고 특정 기업에 대한 비중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코스피가 국민연금이 안 팔면서 계속 올라가니까 외국인들은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울들어서 뭐 120조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단순하게 보자면 국민연금이 안 팔아서 코스피 지수가 올라서 외국인들이 파는데 국민연금이 팔면 어차피 국내에서 파니까 달러에 영향을 안 주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팔면 그걸 팔아갖고 갖고 나가니까 달러에 영향을 줬다라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면 국민연금이 팔아서 코스피를 떨어뜨려야 되냐. 이것도 웃기잖아요.
2: 네. 그러네요.
0: 이게 좀 저는 바클레이즈가 주장한 건 물론 이제 우리가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뭐 사후 약방문처럼 막 껴맞추잖아요. 약간 껴맞춘 느낌이 있는 거고 그 전에는 미국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원화 약세 나오는 게 국민연금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왜 국민연금 때문에 원화 약세가 나온다라고 했냐면 너네 너무 해외 주식을 많이 사서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 살려면 달러를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러 강세를 유발한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안 팔아서 그렇다 그러면 그러면 만약에 팔았다라고 하면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을 줄이면 해외 주식 비중이 있어서 해외 주식 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처럼 국민연금은 또 달러로 바꿔서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아까도 그 우리 한국은행이 뭔가 이쪽이 잘못된 것 같아요라고 했다가 안 맞으니까 이쪽에다가
1: 원인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네,
0: 원인을 돌리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국민연금이 그때 팔았다고 하면 시장이 안 올랐을까요? 저는 지금 우리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그다음에 AI라는 패러다임 변화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게 증시 상승의 근본 원이거든요. 물론 거기에 수급이 작용하긴 하지만 그러면 반대로 국민연금이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버리면 외국인들은 또 리밸런싱 한다고 팔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두 개가 같이 작용하면 도리어 환율을 더 올렸을 수도 있죠.
2: 근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이런 한마디 한마디에 일희일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좀 과장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1: 뭐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투자 말씀 나오시니까 지금 시장에서 사실 오늘도 수출 실적 발표가 됐는데 네. 1월에서 20일까지 6월 수출 데이터를 봤더니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가 늘었어요. 근데 이제 반도체 부분만 놓고 봤더니 188%가 늘었거든요.
2: 네.
1: 아, 이 반도체가 이끄는 이제 실적 이 전 장세는 이제 이어질 것 같은데 다만 아까 이제 바클레이즈도 국민연금 얘기를 했었는데 국민연금 리밸런싱이 6월 말까지 유예가 됐거든요.
2: 네.
1: 근데 이제 중간에 한번 높였거든요. 그래서 20.8%인데 뭐 여러 가지를 추가해가지고 하여간 28%까지는 이제 갖고 갈 수 있어요.
2: 네.
1: 이게 코스피 8000대 28로 맞춘 거거든요. 더 이상 안 팔게. 근데 코스피가 9천이 되면서 또 팔아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고 6월 말까지 유예가 됐기 때문에 이제 7월부터는 국민연금이 내놔야 됩니다. 이게 계산을 해봤더니 한 55조 정도가 시장에 나올 거라고 해요. 네.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 가운데는 이 국민연금의 매도에 따라서 조정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국민연금 매도에 대해서 또 큰 걱정 아니다라는 분들은 펀더멘탈은 이제 달라진 게 아니고 게다가 국민연금의 매도가 규정을 바꿔가지고 한 번에 파는 게 아니라 굉장히 천천히 팔아도 되게끔 규정이 바뀌었대요.
2: 폭탄처럼 던지는
1: 게 맞아요. 어. 그런데 시장을 좀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 그럼 환율은요?
1: 환율에 대해서도 아까 국민연금 팔게 되면 바클레이즈 논리대로라고 하면 바클레이즈도 만약에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완전하게 재개하면 이 뭔가 코스피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좀 약간 그 진정될 수 있을 거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만약에 리밸런싱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코스피 과열과 외국인 자본 유출 원화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은 했습니다.
2: 네. 김치용 큐레이터는 네. 이제 하반기에 환율을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해보십니까?
0: 이 수준보다는 낮아져야 되겠죠. 그걸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질 수 있는 요인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우리 한국은행에서 한 차례 올릴 테니까 그건 원화값을 좀 높여주는 역할을 할 테고요. 그리고 아까 수급적으로 꼬여있는 달러가 국내로 들어오는 것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이 돈 굉장히 많이 벌고 있는데 해외 투자 때문에 지금 묶어놓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조금 더 지금 너무 벌어도 너무 많이 벌기 때문에 네. 국내 투자를 위해서 좀 가지고 들어올 수요는 하반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은 하방 압력이 있을 것 같고 일본도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 원화가 사실은 국제적인 위상이 엔화에 떨어지기 때문에 엔화의 움직임에 좀 동조도 있긴 합니다. 네. 엔화가 여기서 지금 달러당 161엔 정도에서 거래가 되는데 여기서 좀 레벨을 낮춰준다라고 하면 원화도 같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2: 네, 우리 고란 기자도 한마디 보태신다면요.
1: 뭐 이렇게 분석 기관에서 나오는 걸 보면 대충 1,400원 대 후반으로 보더라고요. 그리고
2: 1,500원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1: 네네라고 보더라고요. 지금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수급 불련돼서 여러 개가 이제 꼬인 상황이 했는데 정부도 어떻게 보자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제 각종 다 부르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 다 불러 모아서 간담회 하고 있고요. 보험사 불러오고 은행 불러서 환율 관련돼서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시장에 영향 미치지 않겠지만 하반기에는 1,500원 밑으로 내려오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자, 오늘 환율에 관한 이야기 두 분과 나눠봤습니다.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고란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 자, 1부 마무리하면서 이글스의 테이크 이지 띄워드립니다. 1시 2부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일이 되면 입도 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일이 많으면 그만큼 먹을 것도 많이 생긴다는 말인데요. 다시 말해서 일이 고되면 입도 고단하다는 뜻으로 일이 많으면 먹는 것도 따라 많이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속담에 나오는 되다란 말은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이 경우 되다는 일이 힘에 벅차다라는 뜻이고 예를 들어 일이 되면 쉬어가면서 해라. 또 하루 종일 된 일을 하고 번 게 겨우 이것뿐인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형용사 되다에는 몹시 심하거나 모질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집안 어른한테 된 꾸중을 들었다라고 한다든지 된 사람한테 걸려 혼이 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형용사 되다에서 나온 부사로 아주 몹시라는 뜻을 가진 되게가 있습니다. 간혹 되게를 속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표준어입니다. 이와 같은 뜻으로 쓸 수 있는 부사로 된통, 되우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된통 고생한 경험이 있다. 또 그 사람 의심은 되우 맞네처럼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되게와 된통은 모두 첫 번째 음절을 길게 발음하는 반면에 되우는 짧게 발음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희정이었습니다.

0: 토론 좋아하세요?
1: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0: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0: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4: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0: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5: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6: KBS 58분 날씨. 오늘은 소나기나 비 소식이 있어서 휴대하기에 편한 우산을 챙겨 다니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흐린 가운데 중국 남쪽에서 우리나라로 이동을 하고 있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전남, 경남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까지 전남과 경남에는 5에서 40mm,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20에서 80mm 정도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지역은 오늘 대기가 불안정해서 저녁까지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고요. 천둥번개와 돌풍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에는 쌀아구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8도, 춘천과 대전 27도 등 중서부 지역은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고요.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부산 25도, 제주 23도, 강릉 22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한편 오늘 강원 산지와 서해 섬 지역은 안개가 짙게 끼겠고 동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새벽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7: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1: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집회가 오늘도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이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36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창업지원 플랫폼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상용직 근로자 중에 60세 이상 고령층이 청년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기준으로 2014년 이후 처음입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달 60세 이상 상용 근로자 수가 220만 명으로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상용 근로자 212만 4천 명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전역에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덮쳤습니다. 곳곳에 폭염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프랑스 파리에서는 에펠탑이 단축 운영됐고 스페인에서는 월드컵 거리 응원전이 취소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2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앞섰습니다. 이유는 무엇이고 여권 내 권력 지형은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종전 양해각서는 맺었는데 왜 중동은 아직도 불안한 걸까요? 국제 설레발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죠. 2부 시작합니다.
0: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2: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현미경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네,
2: 주말 잘 보내셨어요?
3: 네. 네.
2: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오늘 나왔는데 이제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다는 여론조사입니다.
4: 네, 리얼미터가 이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이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수행 이 긍정평가는 46.7% 그리고 이 부정평가는 49.7%로 나왔습니다.
2: 예.
4: 예, 격차는 3%포인트로 이 오차범위 아닌데요. 다만 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거는 이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요한 건 이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이 지지율의 흐름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이 5주 연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배경으로는 선거관리 이 부실 사태에 따른 이 책임론과 그리고 여당인 민주당 내부의 최근 이 당권 갈등 등이 꼽히고 있는데요.
2: 네.
4: 유럽 순방 성과 같은 이 긍정 요인도 분명 있었지만 이 국내 정치 이슈가 이를 덮은 셈입니다. 특히 정당 지지도도 함께 보면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42.3% 그리고 민주당이 40.1%로 국민의힘이 2주 연속 앞섰습니다. 정부 여당으로선 이 민심의 경고등이 좀 켜진 모습입니다.
3: 이번 조사 같은 경우는 ARS 조사거든요.
2: 네. 그러니까
3: 전화 면접 조사하고는 아직까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ARS 쪽에서 더 낮게 나오고 있는데 ARS가 정치 고관여층의 비중이 큰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좀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반분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2: 그러니까 고관여층이라는 건 좀 더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는 분들이라는 얘기죠.
3: 그렇죠. 정치 성향이 더 뚜렷하고 당파적으로도 어디를 지지하는지 더 뚜렷한 이런 쪽에서 더 많이 응답을 하는 성격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같은 여론조사를 비교를 해보더라도 지지율 흐름이 하락세인 것은 또 분명하거든요.
2: 네.
3: 그러니까 지방선거 직후에 대통령 지지율이 일단 그때도 하락을 했었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거는 단순히 지방선거 결과라든지 혹은 지방선거 때 있었던 일 때문에 하락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추가적인 요인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감안하면 두 가지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선관위 문제입니다. 중앙선관위 물론 독립기구지만 정부에서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이런 책임 수렴론이 불거져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여당의 내분을 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다수 입장에서는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도 좀 불분명한 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권력 투쟁 아니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 문제고 또 과거에도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윤석열 정부 때도 그랬고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때리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편한 그런 여론을 많이 피력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번에도 어느 정도는 불거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은 대통령 스스로도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 그 요인이 무엇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게 대통령이 그날 했던 얘기가 중앙선관위는 원포인트 개헌을 해서라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여당 내에서 경쟁을 해야지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냈거든요. 네. 그거는 청와대 측에서도 뭐 청와대도 자체 여론조사를 돌릴 수가 있겠죠. 지지율 하락세라든지 그 요인 이걸 알고 있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이런 와중에 이제 주말에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있었단 말이죠. 좀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의지인가요?
4: 예, 일단 청와대 어제 이 2기 참모진 발표했는데요. 우선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일단 경제라인 핵심 참모들이 직을 지켰다는 점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그리고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그리고 류덕현 재정기획부 장관 등이 교체 대상에서 빠졌는데요. 사실상 이 경제성장률이나 뭐 최근에 이 증시 흐름 등이 경제성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만족하고 있다. 이 사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2: 네.
4: 또 나아가서 현재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반대로 홍보와 이 사회 그리고 안보 라인은 새 얼굴을 세웠습니다. 이 홍보 소통 수석에는 이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을 임명했는데요. 성수석 30년 경력의 언론인 출신입니다. 앞서 이 말씀드린 대로 이 최근 지지율이 좀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 청와대 메시지를 비교적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이 뜻으로 읽히고 있는데요. 또 이 사회 수석에는 김경자 우석대 이 개공 교수가 발탁이 됐습니다. 약사 출신이고요. 이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을 지낸 이 노동계 인사. 입니다.
2: 그렇군요.
4: 또 안보 라인도 재정비했는데요. 이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육군 이 삼성장구 출신인 강건작 위원이 임명이 됐고요. 눈에 띄는 게 또 안보 3차장에는 이 군 출신이 아니라 이 경제안보비서관이던 이 송기호 차장이 승진 기용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군사안보와 같이 경제안보를 동시에 챙기겠다 이 의미로 읽힙니다. 다만 이 하정우 전 수석의 이 지방선거 출마로 이 공석이 된 AI 미래기획수석은 아직 채워지지 않았는데요.
2: 네.
4: 관련해서 청와대는 확정된 인사가 없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2: 김수인 평론가 어떻습니까? 이게 1년 정도 집권 1년 정도 지나면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나요? 아니면은 이번 지지율 하락에 대한 뭔가 네. 좀 쇄신 차원인가요?
3: 통상적으로 교체할 수는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났고 또 지방선거를 한번 치렀죠. 그러면은 5년 중에서 1, 2, 3기로 나눴을 때 1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기가 아마 2028년 총선 때까지가 될 것이고
2: 네.
3: 그렇다면 이제 지금 임명해가지고 1년밖에 안 된다 앞으로 그런 인사의 경우는 좀 빨리 교체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번에는 또 내각도 아니고 청와대 이상은 그렇게 뭐 큰 폭의 인사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라인을 고수한 부분이 가장 눈에 띄는데 이재명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생각은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경제 때문이 아니야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보여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환율이나 물가 이런 것들이 간단치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잘 대응해왔다 이렇게 자평을 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 부동산 정책도 앞으로 계속 될 것이다.
2: 네.
3: 이거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또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한 대통령 신임도 두텁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것이고 이제 부동산에서 보유세라든지 양도세 이 세제에 대해서 손을 또 대겠다는 걸 시사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 청와대 인사에서 야당 국민의힘 쪽에서 특히 많이 비판을 하는 인사 같은 경우는 김경자 신임 사회수석이거든요.
2: 네.
3: 왜냐하면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노총 챙기기다. 내 편 챙기기 인사다. 이렇게 청와대를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또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이 민주노총이 대선 때나 이런 선거에서 민주당 혹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같은 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민주노총 스스로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의 시각에서는 노동부 장관 또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데 또 민주노총이다 해서 민주노총 코드다 이걸 좀 강조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 언론노조 연합뉴스 지부에서는
2: 네.
3: 이 성기용 홍보수석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성명을 냈어요. 그러니까 퇴임한 지 2년도 되지 않아서 대통령실 홍보수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지적을 했고 이미 2024년에 이 연합뉴스 노조에서 창사 이래 최악의 사장이다라고 성기용 수석을 또 비판했었거든요.
2: 네.
3: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로 봤을 때는 뭐 전국 언론 노조 내지는 민주노총에서도 이 성기용 홍보 수석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태도로 가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게 민주노총과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좌우 양쪽으로부터 비판받는 그런 또 인사가 됐는데, 근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또 좌우 양쪽을 다 쓰는 거다. 또 이렇게 실용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2: 네. 이번 교체 인사에서 아직 이름이 안 나온 게 이제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 임명을 두고 여권 내에서 비판이 나오네요.
4: 네, 일단 한찬식 이 신임수석 검사 출신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 민정수석이 오광수 그리고 봉욱 전 수석이어서 3명 연속으로 이 검찰 고위직 출신이 임명이 되는 건데요.
2: 네.
4: 예, 그렇다 보니까 여권에서는 이 검찰개혁 지휘자로 계속 이 검찰 출신을 임명하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한 수석이 이 김앤장 변호사 출신입니다. 이 전임 봉욱 수석에 이어서 검찰 그리고 이 김앤장 출신 인사가 다시 기용된 점도 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특히 이 여권의 반발이 커지는 이 직접적인 이유는 이 과거 이력 때문입니다. 이 한 수석은 서울 동부지검장 시절에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 사건을 수사 지휘했었는데요. 이 수사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이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친문이나 이 친노 성향 지지층에서는 왜 문재인 정부 인사를 좀 수사했던 사람을 민 전 수석에 앉히느냐 이런 비판이 예,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도 이 페이스북에 허탈함이 밀려온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조국 혁신당도 이제 공개적으로 좀 우려를 표했습니다. 검찰 출신 인사가 이 민정수석을 맡게 되면 수사 그리고 기소 완전 분리라는 이 검찰개혁의 방향이 좀 후퇴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반대로 청와대의 설명은 좀 다릅니다.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검찰개혁도 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민주당도 오늘 관련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이 한 수석에 대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다. 우리는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2: 네.
3: 한찬식 민정수석 지명은 구친문계 입장에서는 도발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2: 그 정도까지.
3: 네,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나 친문계 입장이 그때의 그 김은경 장관이 잘못했다. 이건 사과한다. 이런 입장이 아니었거든요. 이건 잘못된 수사였다. 라고 하는 거고 관련 검사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도 이때 검사했었는데 이 관련 검사들이 오히려 좀 한직으로 가거나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문재인 정부 인사를 처벌한 수사를 한 그 사람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친문계에서 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가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그런 인사인데도 왜 같은 민주당 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임명했냐라고 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나 청와대 측에서는 그 수사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어쨌든 또 법정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왔었고요.
2: 예.
3: 해야 될 수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또 그걸 그렇게 해석되는 거를 감수하고 한 인사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권 내에서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인사가 한찬식 민정수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궁금한 부분은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검찰개혁을 한다라고 하는 게 청와대 측의 입장인데
2: 네.
3: 그거는 봉욱 전 민정수석 지명할 때도 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두 사람이 또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교체가 되는 것인지 혹은 사람만 바뀌고 기존은 그대로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대목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앞으로 검찰 보안수사권 문제가 가장 크게 또 민감한 소재가 될 것 같은데 근데 현재로서는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법무부나 또 친명계 의원들이나 강력하게 검찰 보안수사권을 지켜야 된다 이런 입장은 아직 아니거든요.
2: 네.
3: 그렇다면은 당분간 유보가 되더라도 전당대회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날 때 혹은 뭐 하는 도중에 그때 좀 차이들이 드러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2: 이제 민주당 당권 경쟁도 본격화하는 모습이에요. 정청래 대표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어제 만났죠.
4: 예, 8월 17일 전당대회 앞두고 이 민주당 당권 경쟁이 사실상 정청래 대표 그리고 이 김민석 총리 양강 구도로 흘러가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이 민주당 지방선거 이 단체장 당선자 이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2: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해요.
4: 예, 굉장히 미묘했는데요.
2: 미묘했어요?
4: 예, 미묘했습니다. 일단 이 정 대표와 김 총리가 나란히 참석을 했는데
2: 네.
4: 다소 결이 다른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2: 속내는 예. 서로가 잘 알고 있을 텐데.
4: 맞습니다. 일단 좀 메시지를 설명해 드리면 예. 일단 두 사람 모두 이재명 정부 성공을 같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네. 강조점이 조금 달랐거든요.
2: 그래요?
4: 예,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이 정권 재창출이 목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원팀으로 이 민생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뭐 원론적인 입장을 전한 셈인데요. 좀 주목을 받은 게 김 총리의 메시지였습니다. 김 총리는 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일단 이 좋은 결과였지만 완벽한 승리라고 선언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또 이 대통령이 흔들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다시 이기는 민주당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뭐 현 지도부를 직접적으로 비판한 건 아니지만 과연 지금의 민주당으로 충분하냐 이런 문제의식을 좀 드러낸 것으로 좀 평가가 되는데요. 일단 정 대표는 이르면 내일 이제 23일이나 24일쯤 이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연임 도전을 좀 공식할 가능성이 네. 거론이 됩니다. 김 총리는 이 한성숙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이 국회 인준 절차가 끝난 뒤에 당으로 좀 돌아올 전망인데요. 두 사람이 당대표 후보 신분으로 맞붙게 되면 이 신경전이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또 표정 관리 같아요. 네. 서로 껄끄러운데 또 만나서 껄끄러운 표정 굳이 지을 필요는 또 없는 거 아닙니까?
3: 네. 그렇죠? 네. 정치인으로서 훈련이 많이 되신 분이라면 뭐 속생각을 떠나서 만났을 때에 너무 불쾌한 그런 기색은 안 보이도록 훈련이 돼 있는 경우도 있겠고 네. 그리고 어쩌면은 말로는 좀 공격을 하는데 속으로는 뭐 저 사람이 그렇게 싫진 않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경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싸우게 된 건데 사람 자체는 밉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네. 지지층도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정치인들끼리 싸우는데 같이 막 화를 내고 이럴 필요는 없다. 정치인들 스스로는 오히려 그렇게 화가 안 날 수도 있다.
2: 네. 뒤로 가서는 저녁에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사이다.
3: 뭐 그럴 수도 있겠고 그리고 설령 뭐 마음이 안 좋더라도 또 앞에 있을 때 푸는 게 아니라 뒤에서 뭐 혼자서 푼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이미 미묘한 신경전을 시작할 수 있는 게 김민석 총리가 현재 국무총리직을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2: 네.
3: 그런데도 이렇게 정면으로 뛰어드는 거는 아무래도 국회의원직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격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끝나고 새롭게 인준 절차만 밝게 되면 아마 김민석 총리의 발언은 훨씬 더 과감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번에 워크숍에서는 두 사람이 크게 막 엇갈리는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네 분에 대해서 일종의 양비론을 취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한편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대통령도 참전해놓고 왜 다른 그 점잖은 사람처럼 얘기하느냐 이럴 수도 있겠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어느 정도 진정시키려는 상황에서 도발을 먼저 하는 쪽이 진다. 더 나쁜 사람으로 비춰진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이 당권 주자들의 태도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기제로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2: 네. 8월 민주당 전당대회는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송영길 의원은 이제 출마 의사를 밝힌 거죠.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전당대회 안 나오겠다고 하셨고.
4: 네. 송영길 의원 거의 뭐 이른바 정청래 저격수 자처하면서 이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요. 어제 한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과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 대표가 다시 출마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정 대표가 출마하면 내 출마의 개연성도 결국 커지게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상 정 대표 연임을 이 막기 위해서라도 전당대회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건데요. 송 의원은 또 정청래 지도부가 이 정면으로 대통령과 싸우겠다고 출마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2: 네.
4: 당이 무너지면 대통령 레임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또 이 법사의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이죠. 이 김용민 의원도 이 전당대 출마 의사를 내비쳤는데요. 그러면서 이 정청래와 김민성 모두 낙제점이다 이렇게 동시에 비판을 했습니다. 상황이 좀 이렇다 보니까 이 당의 좀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좀 커지고 있는데요. 당권 주자로 분류됐던 이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우 전 의장은 당내에서 이 서로를 향한 멸칭과 이 조롱이 오가는 상황을 두고 굉장히 민망하고 부끄럽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상처와 분열이 아닌 더 크고 하나된 민주당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2: 네.
3: 정청래 대 김민석 구도에서 제3후보로 뜨는 두 정치인이 송영길, 김용민 의원이거든요. 송영길 의원은 어느 정도 기조는 명확한 것 같아요. 뭐 반 김민석이 아니라 반 정청래는 확실하게 하는 것인데 근데 본인이 그냥 김민석 총리한테 양보하고 밀어줄 거냐 아니면 일단 뛰어들 거냐 이거를 고심을 하는 것 같고 호남 지역에서 본인이 또 지지율이 잘 나온다더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후보들 중에 송영길 의원만 후보군 중에서 호남 출신이거든요. 이 호남 대표성을 어느 정도는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경선에 뛰어들어서 정청래 대표를 상대로 토론도 하고 네. 이렇게 하고 나서 단일화하는 게 더 나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작부터 또 좀 합쳐가지고 가는 게 더 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송 의원이 계속 고심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정파 대 정파 대결에서는 좀 비껴나 있는 모양새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우원식 전 의장하고 다른 부분이 우원식 전 의장은 좀 뭔가 온건 포용 노선에 가까운 이미지라면 김용민 의원 이미지는 강경한 법사위원의 이미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낙연 전 총리가 민주당 경선에서 맞붙었을 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독자적으로 출마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에

0: 어느 정도 선호를 받았던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 추미애 전 장관의 포지션에 현재 김용민 의원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 자,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넘치는 정보 속 필승 전략. 당신의 갓생을 위한 일타쌍피 요약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3: Ladies and gentlemen.
4: 다 같이 살자 국제 설레발.
1: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 우리가 읽어야 할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복잡한 국제 뉴스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국제 설레발 조윤주, 이용주 두 분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6: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두 분은 월요병이 전혀 없어요. 네. 없어 보이세요? 네.
5: 아, 외신은요 주말이 네. 없습니다.
6: 맞아요. 아. 일요일에 뉴스가 많아가지고 그죠? 사실 일요일부터 시작이에요.
1: 네. 아, 그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문자 중에 이제 일요일 날 일하면 월요병이 없다고 하신 분이 네, 기억이 나는데 두 분은 그렇군요.
5: 네. 네,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6: 네.
1: 좀 다음 주부터는 일요일 날도 출근을 해볼까?
5: 네, 한번 해보세요. 잠깐 나오면 됩니다. 예.
1: 자, 그러면 두 분이 주말에도 정성껏 준비한 이 네. 외신 소식. 먼저 중동 전쟁 소식부터 봐야 되겠죠. 네. 양해각서 맺고 뭐 스위스에서 미국 이란 회담을 가졌다면서요?
6: 네, 이것도 사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서명식 우리가 지난주에 서명식 할 거라고 그랬는데 예상을 깨고 서명식은 안 하고 이제 종전 협상을 위한 후속 협상을 한다라고 네.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19일 날 스위스에서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한 건데 서명식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갑자기 벤스 부통령이 안 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또 깨지나라고 했는데 21일 날. 이란이 먼저 도착하고 예. 이제 벤스 부통령이 와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박 2일로 협상을 진행을 했고요. 핵심 내용은 앞으로 60일 안에 최종 합의를 목표라는 로드맵을 만들고 호르무즈 협과 레바논 관련 분쟁 관리 체계를 마련하자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1: 네.
6: 판이 깨질까 봐 정말 전전긍긍하면서 양쪽을 달래가면서 협상을 진행했고요. 일단 이제 핵심 내용을 보면 MOU 이행 방안과 관련해서 정치적 감독을 제공할 고위급 위원회를 양측에 설치하기로 했고 이 위원회가 앞으로 60일 동안 최종 종전협정을 체결하는 로드맵을 만든다라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란은 MOU에 따른 레바논 내 군사작전 종료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서 중재국들의 노력 하에 당사국들과 레바논 간의 갈등 완화 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한다라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협에 대해서는 이 통과하는 상선들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양측 간의 사고, 오판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사국 간의 연락선을 구축한다.
1: 네.
6: 왜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제 북한과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이제 연락선 한 것처럼 그렇게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국과 이란이 중재국 동석 하에 이번 주에도 계속 실무회담을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1: 그러니까 이번에는 미국과 이란이 그 얼굴을 맞대고 회담을 네, 한 거였었죠.
6: 맞습니다.
1: 뭐 이쪽 저쪽 중재국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한 게
6: 네네, 아니고. 맞아요.
1: 근데 회담이 80분 만에 그게 끝났어요?
6: 아니요. 이거 진짜 약간 위태로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란 언론에서 이란 협상단이 협상장을 떠났다. 80분 만에. 이렇게 보도가 나온 겁니다.
1: 이란 쪽에서 그런 네. 보도가 나왔다는 얘기죠.
6: 로이터 통신도 보더라고. 그래서 예. 아 판이 깨졌구나.
1: 끝났구나.
6: 네. 그랬는데 다시 보도가 나온 것이 아니다. 협상장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약간 그 열받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이제 마음을 식힌드라. 열을 식힌드라 잠깐 자리를 떠난 건데 그게 이제 보도.
1: 네. 네.
6: 그랬는데 보도에서는 80분 만에 회담이 끝났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1: 차들이 막 회담장에서 네. 빠져나왔다는 뉴스도
6: 네,
1: 있다.
6: 맞아요.
5: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잠깐 나가서 머리를 조금 식히고
6: 네.
5: 그 뭐 담배도 한 대 피면서 네. 야 여기까지 왔는데 웃잖아. 그래도 계속 협상해보자. 뭐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6: 그래서 이란 대표단이 계속 협상하고 있다는 AP통신 보도가 나오면서
1: 아, 그건 다행이네요.
6: 판이 깨진 게 아니고 계속 회담하는구나라고 보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박 2일 이틀간에 걸쳐서 양측이 회담을 진행을 하게 된 거죠.
1: 네. 근데 이제 그 핵 문제가 핵심 이슈였었다고 하는데 레바논 네. 사태가 긴급 의제로 추가가 되었었다고요?
6: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그 이번 MOU 첫 번째 조항에 나와 있는 것이 모든 전선에서 교전을 중단한다가 들어있습니다.
1: 네.
6: 그 모든 전선에 레바논도 포함이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은 회담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난 모르겠고 일단 헤즈볼라 여기서 우리는 끝장을 봐야 되니까 계속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1: 야, 이스라엘이 문제네.
6: 네, 계속. 그래서 이제 이란 측에서도 MOU 첫 번째 조항에 모든 전선에서 교전 중단이 들어있는데 이걸 안 지킨 우리가 회담을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삐걱댔고 그래서 벤스 대통령 부통령이 가냐 마냐 그러다가 결국 회담을 하게 됐고 이 레바논 사태가 그래서 굉장히 이란으로서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1: 네.
6: 미국도 이거를 건드리지 않으면 이란이 아까 말한 것처럼 협상장을 나가버릴 것 같았던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그 안에 레바논 사태도 논의를 한다라고 포함이 된 거죠.
5: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이란 그 협상단이 잠깐 그 회담장을 떠났던 그 이유,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1: 예.
5: 이 트럼프 대통령의 또 SNS가 문제가 있었어요.
1: 아유, 또 뭐라고 했어요?
5: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네. 이란이 해협을 재봉쇄를 하게 되면 지금 이 협상단 와 있는 협상단이 고국에 못 돌아가게 될 거다.
1: 어마무시한 말을 했네.
5: 네,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니까 막 협상이 되었던 레바논도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고 심지어 협상을 하러 온 나한테는 고국에 못 돌아간다고 하니까
6: 네.
5: 지금 나가서 집에 갈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6: 네.
1: 조윤주 교수님 그럼 이란은 지금 좀 캄다운된
6: 네,
1: 상태입니까?
6: 네. 진정이 됐고 사실은 이 MOU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 것이 결국은 이란이 유리한 쪽으로 많이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돈도 주고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기금도 주고 이란산 원유도 국제시장에서 팔릴 수 있도록 수출도 네. 가능하고 그 여러모로 봤었을 때 유리한데 이제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타냐후 총리가 중간에 계속 잡음을 만드는 거죠.
1: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미국 말을?
6: 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네타냐후 총리도 지금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 거죠. 사실은 처음에 전쟁을 시작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손을 꼭 잡고 우리 잘해보자라고 말하면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 전쟁 상황이 예상과 달리 굉장히 복잡해졌고
1: 네.
6: 뭐 하메네이가 무너졌습니다만 무스타바가 등장하면서 사실 정권 교체도 안 된 것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강경하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전쟁이 길어졌죠. 그리고 트럼프는 끝내고 싶어하고 이제 네.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트럼프는 끝내고 싶어하고 네타냐후는 끝내고 싶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계속 잡음을 만들었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서 약간 잡음을 만들어주면 이게 협상하기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또는 이란을 컨트롤하기가 좀 더 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만.
1: 그러니까 얽히고 설켜서 네. 서로가 이용하고 있었던
6: 그렇죠.
1: 거군요.
6: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약간 동상이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란 측에서는 그래도 협상 결과가 좀 만족스러운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에스말 바가의 대변인이 이제 회담 끝나고 나서 이란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일단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선박 통항과 관련된 메커니즘을 미국 주가 마련하기로 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1: 네.
6: 특히 이란의 석유 수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허가 발급, 동결 자금을 해제하는 방안 논의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 레바논 포함해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이 종식돼야 된다고 이란이 말했었는데 이것도 이번 회담에서 포함이 됐으니까 이란으로서는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13조에 보면은 최종 합의를 위해서 협상을 진행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먼저 이행이 돼야 된다라고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말씀인 것처럼 첫 번째 조항 레바논 비롯해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의 해상 봉쇄는 푼다. 이란의 호르무즈 협 재개를 비롯해서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 제품 수출을 허가한다. 이란 동결 자금을 해제한다. 이런 모든 조치가 다 돼야지 최종 합의를 시작한다는 내용이 13조에 들어있습니다.
1: 네.
6: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달성이 돼야지 최종적으로 전쟁이 끝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쁠 게 없죠. 그리고 이제 협상도 무박 2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레바논 문제까지 포함을 시켰으니까 이란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이번 협상을 잘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이스라엘은 왜 공격을 멈추지 않는 겁니까?
5: 그 이스라엘은요 공격 초기부터 그 확실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6: 그렇죠.
5: 그 레바논 그 지도를 보면은 리타니 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 레바논 남부로부터 한 4분의 1 지점에 있는 이 작은 강이에요.
1: 네.
5: 근데 그 강 밑으로 헤즈볼라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전쟁이 시작될 때부터 리타니 강까지는 우리가 이번에 청소를 하겠다. 정리를 좀 하고 그 헤즈볼라 세력이 있든 없든 다 위쪽으로 올려보내고 리타인장까지는 우리가 조금 이 관리를 이제 할 수 있도록 영토를 넓혀보겠다는 그 확실한 목표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이미 협상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스텝이 너무 꼬여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제 끝까지 거기까지 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6: 그리고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왜 자꾸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다가 이제 이 얘기를 보면은요 외신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일단 그 이번 협상에서 이스라엘은 당사국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완전 입장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인데 이건 뭐 네타냐후 입장이긴 합니다만 배신감. 이 들었다는 거죠. 처음 시작할 때는 잘해보자고 말해서 너네들 원하는 것도 이번 전쟁에서 좀 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갔었는데 막상 MOU를 봤더니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배신감을 느낀 것이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안보를 희생지킨 그런 양보를 끌어낸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전쟁 시작할 때는 잘해보자고 어깨를 맞대고 들어가고서는 나중에 나올 때는 아, 난 모르겠고 일단 내 건 챙겨야 되니까 넌 알아서 해라고 빠져버리니까 이스라엘 강력히 배신감이 들었다는 거고요. 이제 앞에 이용주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리타니강 그 지역에 대해서 사실 이스라엘의 주민들이 그 헤즈볼라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게 맞거든요. 인명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총리 입장에서는 자국 국민들이 죽었는데 희생이 됐는데 그걸 두고 나온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국민에 대한 그런 책임감도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도 극우 세력이 많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란이 눈에 가신데 미국이 내놓은 MOU를 봤더니 이란 편을 대폭 들어주는 MOU가 나왔죠.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압박이 심한 겁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이란을 이번에 확실하게 밟아주고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전쟁을 했는데 막상 전쟁이 끝날 때쯤 봤더니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심지어 미국으로부터 소위 말하는 팽을 당할 지경이 됐으니 국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궁지에 몰린 거죠.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대국민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여기서 절대 무난할 수 없다. 내가 총리로 있는 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1: 근데 자꾸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또 공격을 하면서 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6: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앞으로는 언제든지 사실은 이란이 욕을 먹긴 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굉장한 지렛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하거나 혹시 이제 앞으로 60일간 협상을 할 텐데요. 중간에 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분명히 이란 쪽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다시 재봉쇄를 하거나 또는 미국 쪽에서 서비스료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들만 굉장히 좀 이번 일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비용을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일단 기레가 제거가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영국 프랑스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안전 보장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이렇게 사실 아시아 국가들이 여기 호르무즈 해협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라면 물론 미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좀 다른 나라들과 연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 그런데 방금 들어온 이제 속보로는요. 해양수산부가 이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대기 중이던 우리 선사 운용 선박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정상 항해 중이라고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지도 한국은 아니고요. 한국인 선원이 없지만 그 배 자체는 이제 한국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들려오는 속보로 보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이란이 막고 있지는 않은 상태다.
1: 다시 막힌 건 아니다.
5: 다시 막힌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1: 9370님께서 그럼 전쟁은 왜 하는 걸까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트럼프 하셨는데
6: 맞습니다.
1: 그래서 이제 이번 MOU에 대해서도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6: 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청취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도대체 왜 했냐는 겁니다.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고 그렇다고 트럼프가 말했었던 임박한 핵 위협을 증명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아무것도 꺼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MOU에도 보면은요.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란이 말한 게 있습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이미 입장을 밝힌 것을 재확인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오바마 정부 때 있었던 그 핵 합의에서도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1: 네.
6: 지금까지도. 그거는 물론 이제 추측은 할 수 있죠.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란의 공식적인 입장은 우리는 핵무기를 가진다고 말한 적이 없어라고 돼 있고 이번 MOU도 핵무기를 가진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트럼프가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고 전쟁을 끝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MBC 방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휴전한 건 너무나 기쁘다. 그렇지만 전쟁 시작하기 전 상태로 되돌아갔던 느낌이 든다라면서 이번 전쟁에서 미국은 막대한 돈을 퍼부었고 결국은 군대에도 막대한 부담을 안기면서 미군이 죽지 않았냐라고 말한 겁니다. 결국 미국 정치권에서도 그래서 이번 전쟁에 대해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미국의 그 국제문제연구소에서 따르면은요. 미 국방부에서 쓴 돈만 해도 지금까지가 400억 달러 정도 썼다고 합니다.
1: 어마어마한 액수를 네. 쏟아부었죠.
6: 네. 네.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돈이 안 나가는 거니까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기금을 만들어서 그걸 이란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1: 네.
6: 그러니까 이 얘기도 뭐 트럼프 주장은 미국 돈 안 나가라고 말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이란에 막대한 보상금을 주고 이 전쟁이 마무리 짓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1: 자, 이런 가운데 또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이 벌써 뭐 40도를 훌쩍 넘었다면서요?
5: 네, 맞습니다. 지금 유럽이 이 뜨거운 날씨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이 기록적인 폭염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요, 일요일인 21일 날 전국 96개 지역 중에 총 35개 지역에 최고 단계인 적색 열파주의보를 이제 발령을 했는데요. 요거 이 적색 경보의 영향을 받는 인구가 무려 2,6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씨를 보면은요. 부르고뉴부터 파리까지 요 남서부 지역 온도가 섭씨 39에서 40도를 이미 찍었고요.
1: 이제 6월인데.
5: 네. 네. 일부 지역은 41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요. 기온이 이미 38도에 근접을 했고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폭염 휴교라 그래서 학교가 지금 문을 닫은 상태고요.
1: 네.
5: 독일 기상청은 이제 높은 습도까지 이제 올 수 있는 폭풍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경고를 내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뜨거워서 길거리 응원 존을 이제 폐쇄를 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는 이제 관광객이 많았는데 관광객들이 너무 뜨거워서 콜로세움의 그늘에 모여가지고 더위를 피하는 뭐 이런 광경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1: 남일 같지가 않아요. 우리도 올 네. 여름에 엄청 더울 거라고 하던데.
6: 이미 덥죠.
1: 이미 더워요.
6: 네, 맞아요. 네.
1: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뭐 축제에서 술 마시는 것도 금지했다면서요?
5: 맞습니다. 이 거리 축제를 하면 이제 술 마시는 게 이제 기본인데 이 주류 소비가 금지가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열리는 연례 음악 축제 페트 르라 뮤지크라는 축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술 파는 걸 이제 금지를 했대요.
1: 네.
5: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화가 난 상태고요. 근데 다만 이제 폭염 대비를 피해서 파리 공원은 24시간 개방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야외 응원이 이제 금지가 됐기 때문에 어제 열렸던 스페인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를 다들 집에서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1: 여기도 야외에서 응원하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5: 원래는 이게 유럽 문화예요.
1: 아.
5: 근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가 2002년에 이제 가지고 와서 우리가 더 잘하는 거죠.
1: 네.
6: 펍에서도 많이
5: 맞죠. 펍에서 네, 보고 그것도 이제, 모자르면 이제 바깥에 네, 나와서 맞아요. 이제 길거리에서
1: 큰일이네. 네. 2938님 대학생 딸이 이번 여름에 유럽 여행 가겠다고 기대하고 있는데 걱정이네요.
6: 엄청 더워서.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유럽은 에어컨이 좀 없기도 하고.
1: 왜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6: 일단 이게 그 서한해양성 기후다 하고 우리처럼 여름이 습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나무 그늘만 가더라도 바람이 한번 샥 불어주면은 시원하기도 하고 사실.
1: 그러니까 집에 에어컨이 별로 없더라.
6: 네. 이제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워낙 건물들이 옛날에 지은 건물들이고 그 에어컨 설치하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시멘트 건물이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작품같이 굉장히 수백 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 외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실외기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1: 그래서 사실 그 실외기 달려있는 거 보면 그렇게 보여줘. 예쁘지 않아요.
6: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창이 이중창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리로 된 이렇게 끼 열리는 거랑 밖에 볼레라고 해가지고 나무로 돼서 이렇게 차양이 있습니다.
1: 아.
6: 그래서 이제 낮 시간 동안에 출근할 때는 볼일을 닫아두고 가거든요. 그럼 이제 햇볕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실내는 시원해요. 그래서 퇴근하고 와서 본래를 열고 그러면 이제 저녁에는 태양이 없기 때문에 시원하거든요. 바람이 건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지내고 그래서 근데 요즘은 또 유럽에서도 워낙 덥다 보니까 그건 예전 얘기고 지금 말씀하신 걸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가다 보니 그렇게 이제 전통적인 문화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더위를 피하기에는 힘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어컨을 점점 설치하는 그 유럽, 가정들이 늘죠. 네.
5: 미국에서 만났던 유럽 친구들이 이제 한국 여름이 너무 덥다 얘기했더니만 그 당시에는 저를 이렇게 약간 좀 비웃으면서
6: 네. 왜요?
5: 아이 나약한 놈 더위를 못 이기니? 뭐 이런 식으로였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한

0: 일 거다. 아, 이런 산업화 이후 가장 더운 날씨가 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이제 엘니뇨도 있습니다. 엘니뇨라고 하면 이제 태평양 적도의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이제 전체 세계적으로 더위가 오는 현상인데 이번에 또 슈퍼 엘니뇨라 그래서 또 강력한 게 또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태풍도 많아질 거고 이제 열돔 현상이 점점 더 심해져서 사실 생각해 보면 작년에 우리도 열돔에 갇혔어요. 그래서 작년에 태풍이 우리나라에 올려다가 너무 뜨거우니까 다 뭐 중국 가고 일본 가고 해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태풍이 없었거든요.
1: 맞아요.
0: 그 현상이 이제 유럽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1: 지금 월드컵 열리고 있는 미국도 폭염이라죠?
0: 월드컵이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D조 조별리그 2차전 호주와의 경기에서 그 어떤 심판분이 옐로 카드를 이제 연속으로 세 장을 주는 이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저분은 참 카드 많이 준다 했는데 얼마 있다가 그분이 쓰러졌어요. 뛰다가 왜냐하면 너무 뜨거우니까
2: 축구 심판들이 계속 뛰어다니잖아요.
0: 맞아요. 그래가지고 함께. 다행히도 이거 어떻게 하지? 심판이 교체되는 상황을 볼 수 있는 건가 했는데 다행히 이제 경기는 끝까지 하셨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 그랜드 캐년 있지 않습니까? 그랜드 캐년이 이 사막 한복판에 있거든요.
2: 완전 땡볕이죠.
0: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지난 일주일 동안 거기에 열사병 환자 세 분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거기 이제 트레킹 하는 데가 있는데 그 그랜드 캐년 내부 온도가 44도까지 올라갔대요. 그 상황에 이 트레킹까지 하다 보니까 이건 인간이 견디기 힘들었던 거죠.
2: 그렇죠.
0: 그래서 그랜드 캐년에서 이 당부 극진한 이 주의를 요하는 이 당부령이 좀 떨어졌다고 합니다.
1: 네. 아무쪼록 우리도 올 여름에 이 폭염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주 캐스터, 이용주 캐스터 두 분의 외신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4: 사건 사고의 진실을 추적한다. 우리 동네 수사반장.
1: 월요일엔 우리 주변의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그 이면의 진실과 법리를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범죄의 재구성부터 판결의 의미까지 짚어보는 우리 동네 수사반장. 오늘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사건을 분석해 주실 서혜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세요. 네. 서혜진입니다.
1: 이게 벌써 5년 전 일이군요. 인천에서 네. 일어났던 그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최근 피해자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5: 네. 이 사건 잠깐 말씀드리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21년 11월에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50대 남성이 이제 아래층 거주자인 피해자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입니다. 예. 그런데 출동한 경찰이 이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고 그 상황에서 이제 피해자는 이제 가해자로부터 흉기에 목을 찔려 심각한 상해를 입어서 중태에 빠진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이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이 사건 피해자는 이제 국가를 상대로 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사건 청구 소송에서 최근 법원은 이 부실 대응한 경찰들과 국가가 함께 A씨 가족에게 3억 5천만 원가량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1: 뭐 유족이 그 배상 청구한 그 금액을 모두 다 그 판결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일단 배상 책임을 인정했네요.
5: 네,
1: 그 이유는 뭡니까?
5: 네, 인정했다라는 게 잠깐 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원은 이제 출동한 경찰관들이 이 현장에서 마땅히 이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렸다라고 인정을 한 건데요. 그리고 이러한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이 이제 피해자의 어떤 손해를 발생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 겁니다.
1: 네.
5: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이 어떤 불법 행위와 그리고 어떤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법원이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경찰관들의 당시 현장에서의 대응이 그냥 좀 미흡했다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미흡함 때문에 실제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판단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럼 경찰관들한테는 어떻게 그 처벌이 나왔습니다.
5: 이 경찰관들은 이 민사 소송과는 별개로 형사 절차에서도 그 처벌이 확정이 됐는데요.
1: 예.
5: 그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은 그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받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경찰에서도 해임이 되었고요. 이 해임 처분에 관해서 소송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뭐 형사 처벌은 일단 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국가가 형벌을 내리는 그런 절차고 이번에

0: 진행된 민사 배상은 이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이제 민사적으로 회복시켜주는 절차인데요.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진행이 되게 된 겁니다.
1: 네, 일단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들이 청구한 금액에 비하면 이제 배상액은 낮게 네. 나왔어요. 이게 왜 그 일부만 인정된 건가요?
0: 아, 이게 그 일단 이렇게 20억을 청구했지만 보통은 청구한 금액 다 인정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은 사실은 직접 흉기를 휘둘러서 이 피해자를 중태에 빠지게 한 가해자가 있다는 그게 굉장히 다른 사건하고 다른데요.
1: 네.
0: 그래서 국가가 이런 경찰의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전체 피해 가운데 이제 부실 대응이 이 피해를 키운 그 부분으로 배상 범위가 좁혀질 수밖에 없고요. 그 결과 이제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사실은 배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렇게 인과관계가 입증된 부분 3억 5천만 원이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피해자인 원고 측은 이 법원이 이제 뭐 엄중한 경종을 울렸다라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도 하였지만 인정된 배상 자체에 대해서는 좀 그 금액에 아쉬움이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어요. 그래서
1: 네.
0: 판결문을 좀 검토한 뒤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도 의사를 밝혔습니다.
1: 그러니까 이번 판결은 이제 국가뿐만 아니라 이제 부실 대응을 한 경찰 개인의 책임도 물은 거잖아요.
0: 네, 네.
1: 이런 경우가 흔치 않지 않습니까?
0: 네, 보통은 이제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제 단순히 국가만을 피고로 삼는 경우가 많아서 국가가 배상하는 경우가 보통 더 많습니다. 국가 배상의 어떤 기본 구조를 법리적으로 보면요, 공무원이 좀 직무 집행 과정에서 잘못해서 시민들한테 손해를 입으면 이제 피해자인 시민이나 국민들이 이제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모든 잘못에 대해서 다 개인이 책임지라고 하면은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할
1: 그렇죠.
0: 수 없잖아요.
1: 어.
0: 그렇게 때문에 이 경찰관이든 공무원이든 이제 개인이 직접 어떤 배상 책임이 있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한 실수라든지 뭐 경과실 수준에 그친다면 국가만 책임을 지고 이제 개인은
1: 네.
0: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런 사건에서처럼 이런 경찰관 개인에게도 배상 책임이 인정된 이유는 이거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때 출동한 경찰관 두 명에게도 형사 재판상의 직무 유기 혐의가 인정이 벌써 돼버렸어요.
1: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CCTV로도 보셨겠지만
0: 네.
1: 대응이 어설펐거든요.
0: 왜냐하면 사실은 그 좀 막지 않고 뭐 밖으로 나가는 것도 CCTV에 좀 있었고
1: 네네.
0: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 CCTV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 내부에서도 해야 하는 그 수준으로 사실 판단을 했었고 또 이 직무유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단순히 일을 못한 것만으로 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좀 고의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엄격한 절차인 형사재판에서 이미 직무유기죄가 확정이 되었다라는 점이 이 사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뭐 형사재판에서 유죄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면 사실 경과실 수준이 아니라 그 경찰관 개인도 이미 뭐 고의나 중과실 수준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에 국가와 함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러면 이제 이번 판결이 이런 범죄 현장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뭐 계기를 마련하게 되나요?
0: 네, 아무래도 이런 경찰관 개인의 책임을 인정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그 현장에서는 관심 있게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1년도에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현장의 어떤 경찰력 대응 강화를 위해서 뭐 TF도 구성하고
1: 네.
0: 물리력을 행사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좀 모호했던 것에 대한 매뉴얼도 개편을 했습니다. 뭔가 대대적인 개선책에 대한 마련을 실제 진행을 했었는데 또 매뉴얼이 있음에도 뭐 제대로 된 현장 대응을 아직 하지 않아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큰 피해를 발생하게 했을 경우에 이런 방식으로 뭐 형사 책임을 떠나 민사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해진 것이라 아무래도 그 경찰의 현장 판단에 더욱 신중을 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 이번에 또 이야기 나눌 소식은 최근에 아주 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소식이에요.
0: 네.
1: 아이돌 그룹이죠. 아이브의 장원영 씨가 공항 검색대에서 마스크나 모자를 제대로 벗지 않고 이제 검색을 했다는 이유로 또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0: 네, 저도 봤는데요.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셨더라고요. 워낙 이제 일거수일투족이 다 이제 관심이 대상이 되다 보니 특히나 이제 출국할 때 이제 팬들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들이 많이 공개가 됩니다.
1: 네.
0: 그런데 이게 지난달 30일에 이제 상하이로 출국을 하면서 김포국제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더니 장원영 씨가 캡 모자를 좀 푹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거든요. 근데 보통 신원 확인을 하잖아요. 같은 사람이 맞는지.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장원영 씨가

0: 마스크를 좀 완전히 벗지 않고 살짝 짧은 시간 이렇게 잠깐 벗고 신분 확인을 하는 모습이 찍혔어요. 네. 근데 그 사건의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왜 이렇게 신분 확인을 이렇게 좀 부실하게 하는 것이냐, 연예인이라고 봐주는 것 아니냐라는 좀 특혜 논란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운영단 보안관리부 뭐 이런 데서 좀 그 기준과 공식 안내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지 않지 않냐라는 식으로 좀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만이 좀 증폭이 됐던 사안입니다.
1: 그러니까 뭐 혹 어떤 분들은 그러실 것 같아요. 뭐 모자 쓰고 모자도 벗으라 그러고 마스크도 벗으라 하는데 왜 특별 대우를 그 사람한테만 해주느냐. 그런데 네. 이게 뭐 항공보안법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명확한 규정이 없나요?
0: 네. 항공보안법에는 이런 명확한 규정이 없고요.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어느 정도의 규정은 있지만 마스크나 모자를 어디까지 신분 확인을 위해 벗어야 하는지는 구체적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네. 여기 시행령을 보면 공항 운영자가 탑승권과 신분증을 대조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정하고 있고 또 사진만으로는 식별이 어려우면 질문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뭐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 이 탈착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는 네. 사실 규정에 나와 있지 않고요. 다만 이제 항공보안 표준 절차서에 따라서 이제 신원을 확인할 때 얼굴을 가리는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좀 제거를 요청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이제 공항 측은 모든 여객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고 뭐 일부 뭐 연예인이라고 특혜가 있고 이런 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좀 이 논란이 식지 않았던 이유는 마스크 모자 쓴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 벗어야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벗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미리 좀 사전에 안내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아 이건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의문이 생긴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이제 기준을 좀 명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일단은 그 안내를 일단 좀 강화를 했습니다. 이게 너무나 시끄러워지다 보니 이제 한국공항공사가 신원 확인 논란 관련해서 신원 확인 안내를 좀 대폭 강화를 하는 홈페이지 안내문을 올렸는데요. 탑승장 신원 확인 및 항공권 검사 항목에 이렇게 주의 표시와 함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스크, 모자, 선글라스는 잠시 벗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안내 문구는 없었거든요. 네. 그냥 뭐 신분증과 항공권을 제시해 신원을 확인받습니다라는 절차만 적혀 있었는데 최근 일어난 이 사건 때문에 이제 현장 안내 가이드라인을 좀 구체화하면서 이용객들이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좀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강화했습니다.
1: 네. 이 때때로 뭐 연예인들 과잉 경우라든지 뭐 이번처럼 공항 특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는데 좀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0: 이게 사실 뭐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특혜를 준다거나 또 쉽게 통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뭐 공항에 가보신 분은 다들 아실 거잖아요. 뭐 약간 뭐 이동에 불편이 있는 뭐 장애인들이나 뭐 아이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만 어느 정도 이동에 편의를 주는 것뿐이지 네. 신분 확인은 사실 예외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을 하냐라고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러한 그 가이드라인이 적용이 되었는가 이런 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기존의 어떤 뭐 법령상의 어떤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내부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에는 이런 규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든 승객에게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하고 실행하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 그렇겠죠. 네. 자, 우리 동네 수사반장 서혜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라우브의 Still the Show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전국에 구름이 가득한 가운데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전남과 경남에는 밤까지 5에서 40mm, 제주도에는 내일 새벽까지 20에서 8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 상층에는 찬 공기가 지나는 가운데 낮 동안 기온이 올라 지면이 뜨거워지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겠는데요. 이 때문에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저녁까지 서울 등 수도권과 전북에 5에서 40, 그 밖에 강원 영서와 충청, 경북 서부 내륙에는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쌀알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이맘때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낮 기온 21도에서 28도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이 28도, 대전과 춘천 27도로 다소 덥겠고요. 대구 24도, 광주 25도 등 남부지방은 대부분 25도를 밑돌며 어제보다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당분간 심한 더위는 없겠고요. 30도 안팎의 이맘때 수준의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6도, 습도는 55%입니다. 조한일입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중계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영입니다. 뉴스 중계탑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스위스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첫 대면 회담이 18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레바논 충돌 방지기구 설치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연락만 구축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처음으로 우리 선박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엔 아직 우리 선박 22척이 남아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조금 뒤 나옵니다. 앞서 특검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승후보 스페인이 사우디아라비아를 4-0으로 꺾었습니다. 스페인과 비겼던 카보베르데는 우루과이와도 무승부를 기록하며 돌풍을 이어갔습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0: 어렵게 성사된 미국과 이란 간 1차 스위스 대면 회담이 종료됐습니다. 중재국인 카타르와 파키스탄은 레바논 충돌 방지기구와 호르무즈 해협 관련 연락망 구축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란은 협상 결과에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회담 전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이번 만남으로 중동 관계가 영원히 바뀔지 모른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공동 사진 촬영마저 거부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 발언이 알려지자 크게 항의하며 80분 만에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중재국인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양측을 각자 만나며 물밑 접촉을 이어간 끝에 1차 회담은 18시간 만에 가까스로 마무리됐습니다. 중재국들은 공동성명에서 핵심 현안이었던 레바논 군사작전과 관련해 레바논이 참여하고 중재국이 지원하는 충돌 방지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당사국들이 직통 연락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협상 전반을 관리하는 고위급 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란은 석유 제재 면제 현황과 관련해 초안이 마련됐고 해상 봉쇄와 일부 자산 동결도 해제되는 등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고위급 대면 협상을 마친 미 이란 양측은 기술팀이 스위스에 남아 실무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종문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처음으로 우리 선박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로써 호르무즈에 남아있는 한국 선박은 22척으로 줄었습니다. 이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중동 사태 이후 넉 달 가까이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혀있는 한국 선박들. 그런데 그중 두 척이 오늘 오전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왔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습니다. 현재 이 선박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선박들은 우리 선사가 운용하지만 한국인 선원이 승선하지는 않았고 목적지도 한국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선박이 어떤 절차를 거쳐 또 어떤 경로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국의 종전 양해각서는 서명과 동시에 이란이 60일 동안 통항료 없이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다닐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선박 두 척이 해협을 빠져나오면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는 한국 선박은 22척으로 줄었습니다. 모두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청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신청한 뒤 대기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에 남아있는 한국인 선원은 한국 선박에 탄 102명과 외국 선박에 승선한 33명을 합쳐 모두 135명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급 인사 5명의 교체 인사를 단행하며 국정 2년차 전열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2기 행정부 구성을 위한 개각도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의 목적은 집권 자체를 넘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습니다. 손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 11명의 청와대 수석급 참모진 가운데 5명이 교체됐습니다. 대국민 소통을 담당하는 홍보수석에는 성기홍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가,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 한찬식 변호사가 최종 발탁됐습니다. 사회수석에는 보건의료 전문가이자 노동운동가인 김경자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안보실 1, 3차장도 동시에 교체됐습니다. 주요 경제라인은 유임해 기존 정책을 유지하며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각 교체도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25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 인준 논의가 끝나는 대로 개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역할과 방식을 바꿔야 할 곳이 몇 곳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SNS에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순위가 6계단 상승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정치의 목적은 집권 자체를 넘어 나라의 운명과 5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0: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민영 기자. 민주당에서는 이 대통령 유럽 순방 성과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도 나온 것 같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4: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유럽 순방을 하며 경제와 안보 모두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독일, 캐나다 등과의 방산 공급망 협력, 이후에 철강 무관세, 쿼터 할당 요청 등을 경제 성과로 꼽았고 안보에서도 북미 대화 촉진 등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 순방 성과를 토대로 국정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며 최근 선거 뒤 여론조사에서 하락세인 국정 지지율을 반등시키고 당청 갈등설을 수습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0: 네, 국민의힘은 지지율과 관련된 메시지를 냈다고요?
4: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주 목요일 과로로 입원한 뒤 공개 활동이 없는 상태고요. 오늘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선 정점식 원내대표가 최근의 지지율 흐름은 오만한 정권을 견제하라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무총리 인사를 계기로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인적 쇄신을 요구하면서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는 부동산 정책을 바꾸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안규백 국방장관을 교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장동혁 대표 사퇴 공개 압박이 나오는 등 당내 갈등이 큰 상황인데 당 내부를 향해선 우리가 잘해서 지지율이 오르는 게 아니니 더 이상 파열음 내지 말자고 당부했습니다.
0: 네. 이화영 부지사 판결을 두고도 공방이 계속되고 있죠?
4: 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술파티 의혹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지난주 허위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법무부 조사보고서와 음식물 구입 내역 등을 살폈는데도 이런 판결을 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심에서 다른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재판을 보며 검찰은 정말 고쳐쓰기 어려운 집단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다면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 판단을 토대로 쌍방울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등 이전 부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검찰이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항소 포기 꼼수를 쓰지 말라. 나중에 감옥 갈 생각이 아니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즉시 항소를 제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0: 네. 이번 주로 예정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4: 네,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에 걸쳐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다주택자인 점을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이 임명한 후보자라면 일단 흠집부터 내려는 구시대적 정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0: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 국정조사도 내일부터 예정돼 있죠?
4: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는 내일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중앙선관위로부터 기관 보고 등을 받습니다. 국조특위는 오는 8월 1일까지 45일 동안 이번 사태의 배경을 파헤치고 선관위 조직과 예산 구조 등 선거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설 걸로 전망됩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2차 국정조사와 특검, 원포인트 개헌까지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개헌 대신 선관위 내부에 상설감사위원회를 두고 국회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갖게 하는 방식으로 선관위를 개혁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앞서 특검은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황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오후 2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선고기일을 엽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을 내리며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내부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할 정상적 업무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 김 여사는 디올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할 전담 수사팀이 꾸려지자 박 전 장관에게 수사 경위 등을 묻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과장 등을 통해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집니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이튿날 있었던 안가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황다혜입니다.
0: 잠실 개표소 봉쇄 집회가 오늘도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이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30여 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태의 원인이 된 투표용지 부족 사건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선거 당일 근무한 공무원들을 줄소환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6: 18일째 이어지고 있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경찰이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36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핸드볼 여자 주니어 대표팀 선수들에 대한 소지품 수색 사건, 이 밖에도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 간 폭행과 모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사건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특히 지난 16일 대한체육회 관계자들 출입을 막아선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체증 자료를 바탕으로 남성 5명과 여성 4명 등 모두 9명이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집회 참가자 2명의 신원을 우선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 배치된 기동대원 6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경찰은 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공무집행방해 행위 등에 대한 엄정 수사 방침도 밝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오늘 지방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근무한 지자체 공무원 8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투표 관리원 10여 명을 조사한 합수부는 이번 주 지자체 공무원 관련 조사를 매듭지을 계획입니다. 이들의 진술 내용 분석이 끝나는 대로 9단위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시작됩니다. 합수부는 추가 고발장에 접수된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의혹과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인 조사 시점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0: 2026 북중미 월드컵 우승후보 스페인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완파하고 대회 첫 승을 거뒀습니다. 대회 최고 스타로 꼽히는 18살의 신성 라민 야말은 월드컵 데뷔골을 기록했습니다. 월드컵 소식 이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앞서 1차전에서 카보베르데에 슈팅 27개를 쏟아붓고도 0-0 무승부에 그쳤던 스페인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본 면모를 되찾았습니다. 경기 시작 10분 만에 신성 라민 야말이 오야르사발의 크로스를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야말은 월드컵 선발 데뷔전부터 골을 기록하며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흐름을 잡은 스페인은 빠르게 사우디를 무너뜨렸습니다. 오야르사발이 전반 21분 코너킥 기회에서 추가골을 넣은 데 이어 3분 뒤 다시 한번 사우디의 골망을 흔들며 스페인은 전반에만 3-0으로 달아났습니다. 후반 4분 쿠쿠레아의 발리슛이 굴절 속에 상대 수비의 자책골로 이어진 스페인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최종 점수 4-0으로 완파하고 H조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같은 H조에 속한 인구 52만의 섬나라 카보베르데는 스페인에 이어 우루과이를 상대로도 승점을 따내는 이변을 이어갔습니다. 카보베르데는 우루과이와 조별리그 2차전에서 전반 21분에 터진 케빈 피나의 카보베르데 월드컵 사상 첫 득점과 후반 16분 엘리우 바렐라의 동점골에 힘입어 2-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첫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강호 스페인과 우루과이를 상대로 승점 1점씩을 따낸 카보베르데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최종전에서 32강 토너먼트 진출 확정에 도전합니다. KBS 뉴스 이무형입니다.
0: 이어서 간추린 뉴스 박소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8: 6.3 지방선거 때 새벽 시간 124표 차이 대역전극으로 화제를 모았던 충북 충주시장 선거에 대해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재검표를 결정했습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선관위원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전 충주시장 후보가 제기한 재검표 선거 소청을 인용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 방산과 드론, 희토류 관련 기업 10곳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하고 록히드 마틴 등 46개 기업 제품의 정보 조달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늘 국가 안보를 위해 관련 법규에 따라 미국 기업 10곳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수출업체는 이들 미국 기업들에 대해 이중 용도 품목을 수출할 수 없습니다. 미국 노예 해방 기념일이 낀 주말 사이 시카고 전역에서 총격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노예 해방 기념일인 19일 이후 주말 사이 도시 전역에서 총기 사건 20여 건이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최소 38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총격범들은 차에 탄 채 거리의 군중을 향해 총격을 가하거나 달리는 차량이나 특정 개인을 목표로 사격했지만 구체적인 동기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행보에 반대하는 인권위 간부의 세 번째 보직 반납 선언이 나왔습니다. 권혁장 인권위 기획재정 담당관은 오늘 과장 보직을 반납하며 위원장의 거취 결단을 요청한다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인권위 과장급 간부들의 보직 반납은 지난 15일 군 인권보호 총괄 과장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번 달 1일에서 20일까지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늘어나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액은 620억 달러로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255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88% 늘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오늘 창업지원 플랫폼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모두의 창업은 6만여 명이 지원한 정부의 대규모 창업 오디션으로 1차 합격자 5천 명의 이메일 주소와 아이디어 요약 정보, 심사평 등이 유출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거 성희롱 의혹으로 교수직에서 물러났던 인물에게 지난 4월 과학정보통신의 날 정부 포상을 주려다 논란이 일자 결국 포상 계획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대학 교수 재직 당시 제자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스스로 사퇴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고 남부와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 10에서 40mm, 부산, 울산, 경남은 5에서 30mm, 제주도는 20에서 80mm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0: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이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이규봉입니다. 올해도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전국의 주요 해수욕장들이 예년보다 앞당겨서 문을 열고 있는데요. 우선 강원 고성의 아야진 해수욕장이 지난 12일에 임시 개장했고요. 인천 을왕리나 한악의 해수욕장은 지난 토요일에, 그리고 부산 해운대와 송정 해수욕장 등은 오는 금요일에 순차적으로 개장한다고 합니다. 아, 벌써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이렇게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해수욕장 바가지 요금은 물론이고요. 텐트와 캠핑카 등이 오랫동안 자리를 차지하는 이것을 집중 단속한다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계도 수준에 머물렀지만 올해부터는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설치된 텐트 등은 즉시 철거하고요.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행정조치에도 나선다고 합니다. 사실 이전부터도 해수욕장법에 따라서 허용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나 야영을 하는 건 불법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계도하는 선에서 그쳤다고 해요. 그러나 올해부터는 집중단속으로 불이익이 강화된다고 하니까 꼭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 문제인데요. 정답 세 글자입니다. 이게 원래는 개발 예정지에서 더 높은 보상금을 요구하며 버티는 걸 뜻했었죠. 근데 요즘은 장기 주차나 텐트, 캠핑카 등이 장기간 점유하는 것을 뜻할 때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초성이 뜯드릴까요? 이응, 비읍, 기역입니다. 이응, 비읍, 기역. 네, 뭔지 아시겠죠? 정답과 함께 오늘은 이것 때문에 실제로 피해를 좀 보신 적이 있으신지, 또 텐트나 캠핑카 등이 장기 주차하는 이것 말고도 또 어떤 이걸 좀 단속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신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번 문자창 이용 가능하고요. 무료인 KBS 콩 게시판에 바로 정답과 여러분의 사연을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오늘도 먼저 전해 듣고 출발합니다. 박소정 씨 전해 주십시오.
1: 네, 현재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차차 내륙에도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비가 내리면 도로가 미끄러워져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두 배 더 길어집니다. 안전운행에 더욱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 낮 시간대답게 큰 정체는 없는 편인데요. 돌발 상황으로 정체가 굳어진 곳들이 있습니다. 먼저 포천 화도고속도로 화도 쪽으로 운수터널 앞쪽에선 앞시간 사고가 났습니다. 아직 처리 작업 이어지고 있어서 터널 안 2차로 통행이 어렵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팔곡분기점에서도 조금 전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1차로 막고 처리 중인데 매송나들목부터 4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더디게 지납니다. 반대쪽 송악 부근에도 사고 있고요. 처리하면서 진출로 1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는 동청송 영향 나들목 부근인데요. 청주 방향이고요. 1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합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정규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청장이 보고한 사적 보복 대행 범죄 수사 성과를 SNS에 공유하며 보복 대행은 구속까지 되는 중대 범죄라며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M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회사에 유망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한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의 고액 유료 요금제가 무단 결제된 사례가 국내에서 800여 건 확인돼 운영사 오픈 AI가 환불 조치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3: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4: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0: 더운 여름날에 시원하게 커피 한잔 하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는 오늘의 퀴즈 내드렸습니다. 앞서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서 해수욕장에 텐트나 캠핑카 등이 장기 점유하는 이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근데 8월 28일부터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아파트와 상가 출입구를 막는 행위 그리고 공영주차장 이것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특히 이제 출입구를 가로막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와 견인이 가능해진다고 하고요. 장기 주차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정답 세 글자로 원래는 개발 예정지에서 더 높은 보상금을 요구하며 버티는 것을 뜻하는 단어였죠. 요즘은 장기 주차나 텐트, 캠핑카 등이 장기간 점유하는 것을 뜻할 때도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응 비읍 기억 초성인트까지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보내주신 문자들 몇 개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끝번호 9831님. 자기 불만을 표현한다고 주차장 진출입로에 차를 이것하는 사람이 뉴스에 나더라고요. 이러지 말아야죠 하셨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큰 코 다치십니다. 네,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죠.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잖아요.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커피 쿠폰 하나 9831님께 드리고 0694님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재건축 조합에서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하셨는데 그렇죠. 뭐 이 때문에 이제 분양가가 올라가서 이제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죠. 예. 9133님, 우리 아파트 앞쪽은 고속도로 진입로이고 큰 공터가 있는데요. 캠핑카 이것이 너무 많아서 보기가 안 좋아요. 캠핑카는 물론 카라반들 주차에 대한 규칙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요즘 날이 좀 더워지고 하니까 이제 뭐 이렇게 캠핑카들 몰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어쨌든 카라반들도 나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서로 그 지켜야 할 그런 규칙, 에티켓 이런 게 분명히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리고 윤성우 님이 정답을 알까기라고 하셨는데 아 한 글자가 좀 다르죠. 네. 이 정도로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재밌네요. 알까기. 1570님은 저는 인도를 막아버리는 길막 주차에 과태료 좀 많이 부과했으면 합니다. 뺑 돌아가야 해요. 너무 불편합니다. 하셨는데. 그렇죠. 인도를 점유하면 안 되죠. 예. 개구리, 일명 뭐 개구리 주차 이런 것도 하지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하여튼 보행자들이 피해를 또 입어서는 안 되겠죠. 다양한 의견들 주고 계시네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참여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 소식 전에 듣겠습니다. 오늘 먼저 부산으로 갑니다. 이하나 리포터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부산입니다.
0: 네 부산 오늘 날씨 어떤가요?
4: 오늘 부산은 흐린 가운데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가량으로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 부산은 심한 더위 없이 예년 수준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낮에도 25도 안팎 보이며 크게 덥지는 않겠습니다. 주 중반까지도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고 이후 하늘이 차츰 맑아지면서 주말부터 기온도 점차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현재 부산 날씨는 20도입니다.
0: 네. 자 이제 준비하신 소식을 좀 들어야 할 텐데 어떤 내용입니까?
4: 네, 요즘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달리기 즐기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0: 많죠.
4: 네, 이른 아침 공원이나 강변에 나가보면 뭐 혼자 뛰는 사람부터 러닝 동호회 회원들까지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네. 이런 러닝 열풍에 맞춰서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러너들을 위한 전용 편의시설이 다대포 해수욕장에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그 현장 소식 준비했습니다.
0: 요즘 뭐 달리기족들이 워낙 많아지셨기 때문에 서울에는 이미 비슷한 공간들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부산에선 첫 번째 공간이 들어선 거군요.
4: 그렇습니다. 러너 지원 공간은 말 그대로 러닝을 즐기는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인데요. 부산에서는 지난 3월 다대포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네. 최근 부산에도 러닝 인구가 크게 늘면서 뭐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서 부산시가 처음 조성을 하게 된 거고요. 사실 집 앞에서 달리는 건 크게 불편한 점이 없죠. 하지만 러닝 후에 바로 출근을 한다거나 또는 관광지나 러닝 명소를 찾아서 러닝을 한다고 한다면 가져간 짐들 둘 곳이 마땅치 않고요.
0: 맞아요.
4: 또 옷을 갈아입을 공간도 없어서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4: 예, 그래서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련된 건데요. 먼저 부산시 생활체육과 조은태 주무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5: 러너 좋은 공간은 달리기를 즐기는 러너분들은 물론이고요. 건강하게 운동을 즐기시는 모든 시민분들을 위한 생활체육 거점 공간입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준비 과정이 번거로우면 지속하기가 어려운데요. 러너 좋은 공간은 시민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나와서 즐겁게 운동을 시작하고 기분 좋게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놓은 생활체육 공간입니다. 지금 3월 말에 문을 열었으니까 이제 석 달이 채 안 되었는데요. 지난 주말 기준으로 확인해 보니까 벌써 4,500분이 넘는 시민들이 이용해 주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주중보다는 주말에 다대포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주말 이용객 비중이 높은 편이고요. 감사하게도 입소문이 조금씩 나면서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최근에 이 달리기,

0: 러닝 인기가 정말 뜨겁긴 한 것 같아요.
1: 그죠. 코로나19 이후에 혼자서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고 또 스마트워치와 러닝앱 등이 보편화되면서 러닝이 하나의 생활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현장 취재 당시에도 해변을 따라 달리는 시민들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뭐 혼자 기록을 측정하면서 달리는 분도 있었고 러닝크루 회원들이 함께 몸을 풀고 출발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는데요. 네. 러닝을 마친 뒤에 바다를 바라보면서 휴식을 취하거나 또 회원들끼리 운동 기록을 공유하는 모습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0: 그랬군요. 그나저나 이 러너 지원 공간 시설은 그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1: 네, 부산 다대포 러너 지원 공간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증하면 입장할 수 있고요. 남녀 탈의실 안에는 탈의실과 물품 보관함 또 파우더룸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용 공간에는 정수기와 신발 관리기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러닝 전후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운영 시간은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고 시민이나 관광객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0: 좋네요.
1: 네, 현장에서 직접 설명 들어보시죠. 다대포 러너 지원 공간 앞에 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여자 탈의실 앞이죠?
2: 네, 맞습니다. 여자 네. 탈의실 앞입니다.
1: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2: 일단 저희 말씀하신 대로 남녀 공간 따로 나눠져 있고요. 안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조치했고요. 공간에 도착하시면 문이 잠겨 있을 텐데요. 네. 놀라지 마시고요. 문 바로 옆에 설명서가 있는데요. 이걸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1: 네. 이거 어떤 포털 사이트 앱을 다운받아서 네. 여기서 네. 지금 출입증을 QR로 받으시면 되나요?
2: 네네. 네. QR코드를 입구 단말기에 가볍게 이렇게 네. 찍어주시면
1: 들어갑니다.
2: 바로 문이 열립니다.
1: 오.
2: 네. 각각 3개의 탈의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바로 왼쪽에 보시면 이 가져오신 짐들을 보관할 수 있는 물품 보관함이 각각 18개씩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안전하게 두시고요.
1: 그리고 여기 전신 거울에다가 파우더룸도 있고 내가 뛰고 나서 좀 몸이 가벼워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지금 남자 탈의실이랑 또 공용 공간도 있다고요?
2: 네, 맞습니다. 정수기에서 시원하게 물 한 잔 드시면서 마무리 스트레칭도 하시고요. 땀에 젖은 운동화는 신발 소독기에 넣어두시면 아주 개운하게 운동을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러닝족들이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 꽤 잘 갖춰져 있는 곳인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제가 알기로 부산에도 뭐 달리기 하기 좋은 곳이 참 많은 걸로 아는데 다대포에 이렇게 첫 번째 공간을 만든 어떤 특별한 좀 이유가 있을까요?
1: 사실 다대포는 부산 러너들 사이에서는 이미 손꼽히는 러닝 명소입니다.
0: 네.
1: 우선 도시철도 1호선 다대포 해수욕장역에서 걸어서 이동할 수 있을 만큼 접근성이 좋고요. 다른 해수욕장보다 해변 폭이 넓고 평탄해서 비교적 여유롭게 달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0: 네.
1: 또 해변만 있는 건 아니고요. 고운이 생태길과 같은 숲길도 함께 조성이 되어 있어서 바다를 보며 달리다가 또 숲길로 코스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0: 아, 좋네요. 그리고 뭐 이 다대포 하면 또 부산을 대표하는 낙조 명소잖아요.
1: 아, 그렇죠. 해질 무렵이면 붉게 문든 하늘과 바다를 배경으로 달리기를 즐기려는 시민들이 정말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0: 네.
1: 실제로 취재 당시에도 해변에서 노을을 기다리는 시민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숲, 노을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이 다대포만의 가장 큰 매력으로 꼽힙니다.
0: 아, 최고네요. 그 직접 이용해본 시민들은 어떤 얘기를 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1: 네,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이용객 가운데는 부산 시민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온 관광객도 있었습니다.
0: 네.
1: 다대포의 바다 풍경과 노을을 보면서 달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곳을 찾았다는 분들이 있었고요. 특히 러닝 명소에 이런 편의시설까지 갖춰져 있어서 반갑다. 또는 짐 걱정 없이 운동할 수 있어서 훨씬 편하다. 앞으로 더 많은 러너들이 다대포를 찾게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3: 부산 여행 왔어요. 매일 하는 건 아닌데 가끔 시간 날 때 뛰려고 하고 있어요. 노을 명소로 유명하다고 그래서 노을 기다리고 있어요. 데크길도 잘 돼 있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부산 여기 와보니까 러너들한테 좀 필요한 공간인 것 같기도 하고 신발 건조 기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신발 건조도 할 수도 있고
4: 초보 러너 정도?
1: 아, 네. 네.
4: 아무래도 장소가 해운대나 광안리에 비해서 또 사람들이 좀 뛰기에 좀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 이런 거 생기니까 더 많이 뛰러 올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좀 깔끔한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여름이다 보니까 좀 뛰고 그럼 덥고 한데 에어컨도 너무 시원하고
5: 슬로우 러닝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4: 네. 네.

0: 여기가 노을이 또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뛸 때 너무 노을도 보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해질 때쯤에 많이 뛰고 있습니다. 부산에 아무래도 바다가 많다 보니까 바다에서 뛰는 걸 좀 선호하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다대포 쪽이 지원 공간이 마련돼 있어서 굳이 뛴다면 바닷가 중에 여기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1: 뭐 예상했던 대로 참 반응들이 좋네요.
2: 네.
1: 뭐 이에 힘입은 건가요? 부산이 그 다대포를 시작으로 해서 러닝 인프라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면서요.
2: 그렇습니다. 부산시는 올 하반기 광안리 일대에 두 번째 러너 지원 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요. 부산 시민공원과 북항 친수공원 등에도 물품 보관함 같은 편의시설을 늘릴 계획입니다.
1: 네.
2: 또 전문 코치와 함께하는 러닝 프로그램 달려라 부산 러닝 페스티벌 그리고 부산 국제 마라톤 대회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러너 지원 공간은 단순히 편의시설 하나를 설치한 데 그치지 않고 부산을 러닝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바다와 숲 그리고 아름다운 노을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대포가 이 부산을 대표하는 러닝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저도 부산 한번 가게 되면 다대포에서 한번 뛰어야겠네요. 부산 소식 잘 들었습니다. 이하나 리포터였고요. 이어서 전주 고경민 리포터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3: 네, 안녕하세요. 전주입니다.
1: 네, 전주도 날씨부터 전해주십시오.
3: 네, 오늘은 종일 하늘이 흐리고요. 저녁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우산 잘 챙겨주셔야겠고요. 해가 뜨지 못해서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만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하는 온도는 조금 더 높겠습니다. 현재 전주의 기온 22도입니다.
1: 네, 전주는 오늘 어떤 얘기 전해주실 건가요?
3: 네, 오늘은 전주 옆 동네 완주로 다녀왔습니다.
1: 네.
3: 요즘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1: 네.
3: 그런데 여기에 공예까지 더해졌다면 어떨까요? 2016 공예 주간을 맞아서 완주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숲의 완공이라는 주제로 진행 중인 완주공예 캠핑 위크인데요. 완주공예 오픈 스튜디오와 둔산공원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행사인데 공예를 보고 사고 또 만들고 거기에 자연 속에서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공예 축제입니다.
1: 네, 저희가 전국문화일주 시간에 살짝 다뤘던 것 같기도 한데 이 공예. 어쨌든 공예와 캠핑의 만남 참 이 조합이 신선해요.
3: 네, 저도 처음에는 공예랑 캠핑을 어떻게 엮었을까 궁금했는데요.
1: 네.
3: 한쪽 공원에서는 잔디밭에 앉아 명상을 하기도 하고 음악 소리를 들으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요. 또 공예 스튜디오 안에서는 공예품을 구경하는 관람객들, 또 작가와 함께 만들기에 한껏 집중하고 있는 아이들, 생각보다 한 공간에서 다양하게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1: 네.
3: 먼저 현장 분위기부터 느껴보시죠.
4: 이거 제 이거

0: 예, 이 공예를 정말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아주 다양하게 즐기고 계신 것 같네요.
1: 맞습니다. 이번 행사의 주제가 바로 숲의 완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0: 네.
1: 자연이라는 공간을 공예로 채우고 또 공예를 통해 자연 속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만들어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끈 건 기획 전시였는데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 전과 함께 완주 공예인협회의 완주 일상 공예로 피어나다 전시가 함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0: 네.
1: 도자기와 목공예, 금속공예까지 이 같은 공예라고 해도 표현 방식이 정말 다양하다는 걸 느낄 수 있더라고요.
0: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1: 네, 사실 이번 행사의 진짜 매력은 체험에 있는데요.
0: 네.
1: 도자기 빚기, 초롱불 만들기,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꽃다발 만들기 등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역시 공예는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또 만들어볼 때 그 재미가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팝업마켓도 인기가 많았는데요.
0: 네.
1: 아기자기한 도자기 컵부터 수제 액세서리, 또 생활 소품 등 이런 다양하고 개성 있는 작품들이 가득해서 구경하는

0: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오늘 체험해보니까 어땠어, 어제랑? 조금만 더 크게.
1: 좋았어요.
0: 어떤 게 좋았어요?
1: 내가 만들게.
0: 만들게 하니까 좋았어요?
2: 네. 생각보다 할 게 많아서 좋고, 사실 공예라고 해서 여자친구가 좋아해서 온 건데, 그냥 뭐 다른 이렇게 부가적인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저도 힐링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3: 네, 하여간 이 각 지역에서 2016 공예 주간 맞아서 축제가 열리고 있는 걸로 아는데 완주에서 즐겨보는 것도 좋겠네요.
4: 맞아요. 힐링 그 자체일 겁니다. 이번 행사는 공예를 단순히 전시품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직접 만지고 만들어보면서 공예의 가치를 경험하게 하는 시간이 됐는데요.
3: 네.
4: 또 올해는 공예 주간의 취지에 맞춰서 지역 공예인들과 관람객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구상한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완주문화관광 재단 관계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5: 저희 완주나 이제 전라도 지역권에서 이제 여가적인 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런 문화 활동을 좀 업그레이드하고자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창작에서부터 이제 뭐 교육, 유통이나 홍보까지 이제 공예인들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서포팅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민분들이 이제 공예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편안하게 접근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생활 안에서 녹여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자 하는 거고요. 일단 예체능계 활성화의 일원으로 어린이들이 가급적이면 좀 참여를 많이 해서 체험을 하면서 어릴 적의 그 추억들을 계속 간직하고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거점 지역보다는 저희가 사람이 좀 적기 때문에 체류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저희 캠핑을 테마로 잡은 이유는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것을 그냥 도전했다는 거, 머물고 체류하면서 거기에서 공예 활동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 예, 하여간 이 공예가 좀 뭐 특별한 취미가 아니라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걸 알려주면서도 또 한편으로 지역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또 상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참 뜻깊은 것 같습니다.
4: 맞습니다. 완주공예 캠핑위크는 오는 6월 28일까지 완주공예 오픈 스튜디오와 둔산공원 일원에서 이어지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주말에 행사 분위기가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1박 2일 캠핑 프로그램과 함께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3: 네.
4: 이외에도 공예인들의 작업실을 둘러보는 오픈 스튜디오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팝업 마켓까지 이어져서 공예와 캠핑의 매력을 한자리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초여름 숲속에서 공예와 함께 머무는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완주공예 오픈 스튜디오 SNS를 참고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였습니다.
3: 네, 전주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경민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6: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3: 네, 오늘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는 강원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원일보 이현정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세요.
3: 네, 지난 주말에 그 강원 산지와 해안에 많은 비가 내린 걸로 아는데 일단 비 피해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7: 네, 이 강원 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0시부터 21일 오전 6시까지 미시령 261mm, 속초 대포 207mm를 비롯해서 양양과 강릉, 삼척 등 강원 산지와 동해안,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 기간 국립공원 설악산 고지대 탐방로가 전면 통제되기도 했고 또 강릉에 쏟아진 비로 지난 15일 개막해서 축제를 이어오고 있던 강릉 단오제 일정도 차질을 빚어서 야외 행사 장소를 변경하거나 일부 프로그램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3: 네.
7: 또 이틀간 쏟아진 비로 나무가 쓰러지거나 도로가 침수되는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또 소방본부에 따르면 20일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접수된 호우 피해 신고는 총 37건으로 이 나무 전도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또 토사 유출 1건, 낙석 2건, 침대수 3건, 기타 1건 등이 뒤따랐습니다. 산 비탈에서 발생한 토사 유출로 재배하던 눈개 승마가 흙에 뒤덮이는 피해를 입은 강릉시 왕상면 안반대기의 김복래 씨는 가뭄으로 메말랐던 밭에 비가 한꺼번에 쏟아져서 밭 사태의 피해를 키웠다면서 당장 다음 주부터 수확인데 작물이 다 망가졌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3: 네.
7: 21일 오전까지 이어진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다 그쳤지만 또 오늘 오후 내륙과 산지에 돌풍을 동반한

0: 대선의 주자 예보되면서 긴장감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산림청은 강원 산업 지역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25일까지 산림헬기를 활용해서 산사태 발생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1: 네, 그랬군요. 그러나 이 올여름 강원 지역에 이 평년보다 높은 기온 그리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동시에 예보되면서 풍수해와 폭염이 결합된 복합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요.
0: 네, 산간과 해안 또 계곡이 밀집한 강원 지역 특성상 산사태나 침수 또 고립사고 온열재난 등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강원특별자치도와 시군 또 소방산림 기상당국이 재난예방과 대응책의 강화에 나섰는데요. 기상청은 올해 여름 강원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또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에 따라서 강원자치도는 풍수해와 폭염을 통합관리하는 여름철 자연재난종합대책을 가동하고 재취약지역 점검과 대응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또 소방당국은 이 동력 소방펌프와 수증펌프를 100% 가동상태로 유지하고 또 침수 계곡, 해일, 붕괴 산사태 우려지역 420여 곳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서 집중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 예, 약간 본격적인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좀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또 넘어가 보죠. 강원특별자치도청 내부가 지금 다시 이 청사 이전 및 분산 문제를 둘러싸고 술렁이고 있다면서요?
0: 네, 현재 강원도청은 춘천에 행정중심의 실국이 배치돼 있고 또 강릉에 제2청사를 두어서 관광과 해양기능 관련 부서가 배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원주에 또 새롭게 도청을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건데요.
1: 네.
0: 구자열 원주시장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공약했던 강원경제지역본부 원주 설치 성사를 위해서 본격적인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자열 당선인은 지난 17일 우상호 강원지사 당선인과의 원주 공동공약 추진 협의 자리에서 강원경제지역본부 원주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원주시가 강원도 내 제조업 생산의 52% 또 세수 규모 1위를 차지하는 강원 경제 신장인 만큼 원주에 경제 컨트롤 타워를 세우는 것이 강원 전체의 상생 생존 전략이라는 판단에서인데요.
1: 네.
0: 기능을 중심으로 원주의 경제와 산업 중심의 도청을 재배치하고 춘천은 행정 중심 또 강릉은 관광 해양 기능 중심으로 강원 3대축 완성을 통한 성과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기능이 분산될 시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도청 이전 비용 절감도 당위성으로 내세웠습니다.
1: 예. 근데 이렇게 도청을 분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도청 내부에서 확산되면서 뭐 반발 움직임이 좀 일고 있다던데요.
0: 네. 내부에서는 도청의 3개 도시 분산 운영에 따른 효율성 저하, 또 운영 비용 증가, 직원 생활 부담과 지역 간 갈등 기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원주시장 당선인이 강원도에 건의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지만 도청 내부에서는 일부 기구와 기능의 원주 이전 안건이 당선인 간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 자체를 의미심장하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0: 이에 강원도청 노조는 이번 주 당선인 측과 만나서 우상호 당선인 측과 만나서 강릉 제2청사 운영 효과에 대한 정밀한 진단 및 재검토 또 도청 일부 기능의 원주 이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1: 그런데 이렇게 도청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그 주된 이유는 뭔가요?
0: 네, 도에 따르면 현재 강릉 제2청사 직원들의 관사만 152개를 운영 중이고 또 임차료와 각종 공공요금만 연간 13억 6천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 통근버스도 주 28회 운행하면서 연간 3억 3천여만 원이 소모된다는데요. 원주에도 도청사가 일부 이전할 경우에 이 운영비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0: 또 이 단순히 도청 직원들의 처우와 생활 문제를 넘어서 전통적으로 경쟁 의식이 강한 춘천과 원주 간의 지역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도 있다는 것이 주장입니다.
1: 그런데 춘천 내에서도 이 도청 이전 움직임이 이어져 왔잖아요.
0: 네. 그래서 만약 도청이 원주까지 분산될 경우에 이미 기반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 춘천 동래면 고은리 도청사 신축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도청사는 현재 본청이 근무하는 상주 직원 1,800여 명을 기준으로 설계를 했는데 일부국이 다른 도시로 이전할 경우에는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1: 네.
0: 실제 지난 17일 인수위의 도청이 전 추진단 업무 보고에서 5천억 원의 신청사 건립 비용이 도정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발언이 신청사의 규모 축소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도청 이전 추진단은 조만간 이 인수위의 별도 현안 보고를 다시 하기로 했는데요. 인수위 관계자는 이 강원경제지역본부 원주 설치는 원주시에서 건의한 것일 뿐이라고 했지만 논란이 해소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태백 그 낙동강 발원지에 건립된 힐링시티 타워에 대한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됐다고 하던데 일단 이 힐링시티 타워가 어떤 시설물인가요?
0: 네, 이 타워 브릿지 방식으로 지어진 시설인데요. 태백이 고원지대라서 경사가 많고 또 철길이 지나가는 지리적 특성상 가까운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망대 기능과 또 엘리베이터를 갖춘 보행시설로 들어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태백시 문화예술회관에서 도시민 먹거리촌까지는 걸어서 불과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지만 기존에는 경사가 급한 계단 등을 이용하거나 돌아가려면 10분 이상 소요가 됐습니다. 이 시설 개방 이후에 전망대 등을 활용하지는 못했지만 태백시는 올해 초 열린 태백산 눈 축제 기간 하루 평균 약 2,500명이 이 힐링시티 타워를 찾을 정도로 시민과 관광객의 주요 이동 동선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1: 네.
0: 태백시에 따르면 이 기간 태백을 찾은 관광객들은 공영 주차장 또 시내 상권을 오가는 보행 통로로 이 타워 브릿지를 적극 활용해서 외곽 주차 후에 도보로 이동하는 게 자연스레 이루어졌다는 건데 이에 따라서 시내 중심권 차량 집중이 완화되고 도심 주차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지역에 글쎄 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부실 시공 의혹을 제기한 건가요?
0: 네, 이 태백의 시민 단체가 이 타워 브릿지인 태백 낙동강 발원지 힐링 시티 타워의 부실 시공 의혹 또 예산 낭비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와 의회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건데요.
1: 네.
0: 이 태백 시민 행동은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117억 원이 투입된 시티타워가 준공 이후에도 핵심 시설인 하늘전망대 또 그네를 정상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부실 시공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태백 시민 행동에 따르면 이 시티타워 사업은 당초 74억 원 규모로 추진이 됐지만 이후에 총사업비가 117억 원까지 증액되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11월 준공 이후 현재까지 하늘전망대와 그네 시설 등이 정상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7월 전망대 개방을 앞두고 진행된 안전진단 과정에서 난간대 추가 설치 권고도 나오면서 별도 보안 공사가 진행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태백 시민 행동은 이는 설계와 시공 전반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추가 예산 투입이 반복되고 있지만 태백시는 시민들에게 명확한 설명이나 공식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고요.
1: 네.
0: 또 태백시 의회에 대해서도 이 사업비 증액 과정이나 또 준공 이후 제기된 각종 논란에 대해 충분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 지금 그 이런 문제에 대해서 태백시는 어떤 입장인가요?
0: 네, 태백시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서 준공 이후에 시의회와 협의가 제대로 되지 못했고 예산 삭감으로 인해 인건비 등 운영비가 없어서 이 시설을 운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인데요. 또 시민단체가 앞서 지적한 법정 기술 기준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책임 건설 사업 관리 기술인과 분야별 기술인이 전 공정에 걸쳐서 기준을 준수 여부를 확인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정 업체에 대한 공사 편중 및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국가종합전자조사 시스템을 통한 일반 경쟁 방식으로 추진됐다고 선을 그었고요. 태백시 관계자는 일부 보안 공사는 이용객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라면서 또 일각에서 주장하는 철골 부위 녹 발생 주장 등은 용접 당시 발생한 것으로 무조건 부실 시공으로 단정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향후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1: 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한다. 오늘 강원일보 이현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자 여기서 1부 마무리하죠. 빌리지 스톰퍼스의 연주곡 워싱턴 광장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중부지방은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까지 전남과 경남에는 5에서 40mm,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에는 20에서 8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지역에는 저녁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수도권과 전북에 5에서 40, 강원 영서와 충청, 경북 서부 내륙에는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에는 쌀알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현재 구름 가득한 가운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낮 기온 서울이 28도, 대전과 춘천 27도 등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대구 24도, 광주 25도 등 대부분 25도를 밑돌며 어제보다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하늘이 다시 맑아지겠고요. 남부지방은 구름 가득한 가운데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9도, 광주 27도 등 이맘때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수요일에 제주도에 비 소식을 제외하고는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전국에 뚜렷한 비 소식 없겠고요. 맑거나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5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순위가 6계단 상승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정치의 목적은 나라의 운명과 5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강조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보안수사권 폐지는 현 시점에서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창업 오디션 플랫폼 모두의 창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겸 중기부 장관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이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36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투표용지 부족 사건과 관련해 선거 당일 근무한 공무원들을 소환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한 달간 청소년 294명이 도박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지역 고등학교 한 곳에서만 48명이 사이버 도박 사실을 자진 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네, 라디오 전국 일주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앞서 여름 피서철 맞아서 해수욕장 일부 지역을 텐트나 캠핑카 등이 장기간 점유하는 이른바 이것을 정부와 지자체가 집중 단속한다고 알려드렸는데요. 그런데 경치 좋은 해안가에도 이것한 텐트 등이 늘고 있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사유지일 경우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강제로 철거할 수가 없고요. 그저 땅 주인이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하지만 무단 점유한 텐트 주인을 만나기가 쉽지 않고 또 철거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 때문에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 화재 위험이 있는 생활용품 등을 방치하고 환경을 해치는가 하면 무엇보다 이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 하여간 이 텐트 주인이 하루빨리 이거를 중지하는 게 상책인 것 같은데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는 문제였습니다. 세 글자 단어고 원래는 개발 예정지에서 더 높은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버티는 것을 뜻하는 용어였죠. 요즘은 뭐 장기주차나 이렇게 텐트 또 캠핑카 등이 장기간 점유하는 것을 뜻할 때에도 쓰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관련해서 보내주신 내용들이 꽤 많이 있는데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월요일입니다. 지자체 살림살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알아보는 우리 고장 살림살이 시간이 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우리가 배우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내주신 문자들 좀 보죠. 끝번호 3631님. 무료 주차장에 장기 주차하는 트럭들이 많네요 하셨어요. 아, 이 트럭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큰 자리를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차 장소를 찾기가 마땅치가 않아서 이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건 아니죠. 예. 안경옥 님이 이게 참 얄미운 이기적인 행동인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도 주차 이것 하는 얌체족들이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네. 6234님. 이건 정말 민폐입니다. 함께를 잊은 이기심 사라져야 합니다.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는 캠핑카가 몇 년째 주차하고 있어서 주차난이 더 심해지고 있어요. 대책이 좀 마련되어야겠습니다 하셨네요. 예, 아파트 주차장 캠핑카. 아, 이건 어떻게 또 봐야 될까요? 자, 0853님은 저희 동네 재개발할 때 이것 하는 한 집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었습니다. 결국 그 집만 두고 진행했고요. 지금은 그 집만 생뚱맞게 홀로 있습니다 하셨네요. 아주 전형적인 부동산 이거네요. 아, 이런 문제 참 쉽지 않죠 해결하기. 7723님은 저는 견인기사인데요. 불법 주차는 물론 이것 차도 열심히 빼드리겠습니다 하셨어요. 아, 든든하네요.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볼까요? 9370님. 텐트를 치려고 하니 옆에 텐트 주인이 마치 자기 땅처럼 못 치게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공원 측에 민원 제기했습니다. 중재를 해서 사용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 조치로 이것 하는 사람들이 조심할 것 같아 너무 잘 된 것 같다고 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불법으로 하는 거 단속이 좀 강화된다고 하니까 주의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고 이제 지역 뉴스 브리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가 전국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릴 겁니다.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2: 네, 잘 부탁드립니다.
1: 네, 자, 오늘 첫 소식. 지금 부산 지역 공무원들이 지난 6.3 지방선거에 개입한 의혹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구청장, 시장 등 이 단체장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면서요?
2: 네, 부산 강서경찰서는 강서구 소속 공무원 A씨와 김영찬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김 구청장과 국민의힘 강서구 당업협의회 활동 등을 홍보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구청장은 이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사당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공무원 B씨가 지난 4월 조병길 구청장을 대신해 출마 선언문을 기자들에게 전달했다면서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사상구가 B씨의 징계를 검토 중입니다. 이와 함께 박형준 부산시장도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부산시 선관위가 지난 3월 박 시장이 진행한 시정보고회에서 민간 인력이 동원된 정황을 포착하고 주의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1: 네.
2: 네, 부산 지역 시민단체 등은 이와 관련해 공무원은 물론 단체장의 책임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잘 알려진 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의 현장 사무소 역할을 했던 한국석유공사 포항상호발전협력센터가 문을 닫았다면서요?
2: 네. 포항시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요. 지난해 9월 포항시청에 설치된 상호발전협력센터가 올 3월 말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 협력센터는 2024년 포항 영일만 앞바다 심해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가스 개발 사업을 위한 일종의 현장 사무소였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직원 2명에서 4명 정도가 교대 근무하면서 개발 사업 업무를 보고 또 지역발전 방안 등을 모색했는데요.
1: 네.
2: 하지만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진행한 1차 탐사 시추 결과 사업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석유공사 직원들이 철수하면서 사실상 센터가 문을 닫은 것입니다.
1: 네.
2: 다만 포항시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이 다시 추진될 경우 협력센터 운영이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삼척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수산물 직매장을 마음대로 불법 임대한 어촌 계장에 또 붙잡힌 일이 있었네요.
2: 네, 강원 동해 해양경찰서는 2023년부터 수산물 직매장을 허가 없이 일반인에게 임대한 삼척 지역 어촌계장 A씨를 지자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상만법 위반,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 수산물 직매장은 강원도와 삼척시가 지방보조금 약 5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조성한 공공시설로 임대나 운영 시에는 별도의 사용허가가 필요한 곳입니다.
1: 네.
2: 그러나 A씨는 어촌계 대표 자격을 내세워 관계기관 승인이나 허가 없이 외부 일반인에게 임대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동해해경은 지방보조금으로 조성된 시설은 공공재산인 만큼 관련 법령 허가 조건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무단 임대와 목적의 사용 등 공공성을 훼손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예, 그렇군요. 자,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울산 울주군이 올해부터 남성 농업인의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한다죠?
2: 네. 울산 울주군은 남성 농업인의 질병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올해부터 남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검진 대상자는 울주군에 거주하면서 농업 경영체에 등록한 이들 중 1946년 1월 1일부터 1965년 12월 31일 사이 짝수년도에 태어난 남성 농업인입니다. 나이로 따지자면 61세부터 80세 농업인입니다. 울주군에 따르면 사업 대상자는 총 450명이고요. 이들에게는 1인당 검진비 22만 원 전액이 지원됩니다. 검진 항목은 농약 중독, 근골격계, 골절 손상 위험도, 심혈관 질환, 폐혈량 검사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입니다. 검진 결과에 대한 상담과 질병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고 합니다.
1: 네.
2: 검진 희망자는 다음 달 3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예, 그렇군요. 아, 잘 기억하셔서 혜택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뉴스 브리핑이었고요. 오늘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지방이 튼튼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해집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길을 고민합니다. 우리 고장 살림살이.
1: 네, 월요일 라디오 전국 일주일 끝 순서는 우리 고장 살림살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국지방정치연구소 우지영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1: 네, 학습하는 재미가 쏠쏠한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예산을 좀 살펴볼까요?
4: 네, 지난 시간에는 지방선거 이후 새로 선출된 단체장의 직무실 리모델링 비용을 통해 예산 문제를 짚어봤는데요.
1: 네.
4: 오늘은 청사 밖에서 수억에서 수십억 원씩 세워나가는 예산을 따져보려고 합니다.
1: 네.
4: 바로 지자체의 상징이 이자 얼굴인 슬로건과 도시 브랜드 교체 예산인데요.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전임자 지우기용으로 슬로건을 손바닥 뒤집듯 갈아치우는 고질적인 예산 낭비 시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예, 민선 9기가 이제 출범하기 전에 또 따져봐야 할 예산이 또 있었네요. 자, 지역을 상징하는 슬로건이라면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지 좀 예를 들어주시죠.
4: 네. 지역의 경계를 넘어갈 때 무엇이 많이 나고 무엇이 좋은 무슨 고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또는 무엇

0: 것을 선도하는 고장. 이런 슬로건이 적힌 대형 간판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1: 맞아요. 예.
0: 지역의 농수산물과 관광시설을 홍보하는 광고판에도 빠짐없이 슬로건이 들어가는데요.
1: 네.
0: 이처럼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함축적으로 담아낸 게 바로 슬로건입니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고유한 매력을 한 줄에 담아 도시 가치를 높이고 관광객과 기업을 끌어들이겠다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1: 네.
0: 한마디로 우리 지역을 대외적으로 홍보해서 잘 세일즈하기 위해 만드는 겁니다.
1: 네.
0: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미국 뉴욕의 I love 뉴욕입니다.
1: 아. 그 하트 표시인.
0: 네네. 오. 1970년대 낙후된 도시 이미지를 바꾸려고 만든 슬로건인데요.
1: 네.
0: 시장이 수십 번 바뀌어도 50년 가까이 이 슬로건을 지켜온 결과 지금은 전 세계가 아는 뉴욕의 얼굴이자 오. 매년 수많은 상품과 지적 재산권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최고의 효자 자산이 됐습니다.
1: 맞아요. 예, 저도 알고 있을 정도니까요. 진짜 그 황금알을 낳는 뉴욕의 자산이 된 셈인데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0: 바로 고유성과 일관성입니다. 브랜드라는 거는 주민들의 일상에 스며들고 외부에 각인될 때까지 축적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1: 네.
0: 수십 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키며 익숙해져야 비로소 가치가 생기는 법이거든요.
1: 네.
0: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대를 이어가며 계속 쓰는 지속성이 담보되어야만 비로소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새로 바뀌었다고 해서 멀쩡한 교훈이나 교과를 마음대로 바꾸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1: 적절한 비유신 것 같네요. 쏙 네. 들어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 오랜 시간 뭐랄까요. 일관되게 유지되는 게 이제 핵심일 것 같은데 우리의 실정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0: 단체장이 바뀌면 새로 교체되는 곳이 많습니다.
1: 네.
0: 가장 최근인 2022년 민선 8기 출범 직후 사례만 봐도 그렇거든요. 단체장 취임과 동시에 17개 시도 중 절반이 넘는 9개 시도가 슬로건을 새로 전면 교체했습니다.
1: 아하.
0: 그리고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에서 지자체 고유 휘장이나 브랜드 슬로건을 교체한 곳은 최소 40여 곳 이상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 예.
0: 특히 서울시가 가장 심했는데요. 서울 자치구의 경우 25곳 중에 22곳이 교체를 했습니다.
1: 거의 대부분 바꿨다고 봐도 되겠네요.
0: 네.
1: 아니 근데 슬로건 하나 바꾸는데 글쎄 뭐 예산이 들면 얼마나 들까 싶기도 한데 뭐 구체적인 예산 집행 규모 이건 뭐 어느 정도인가요?
0: 단순히 컴퓨터로 글자나 디자인 하나 바꾸는 수준의 예산이 아닙니다. 디자인 개발비는 시작일 뿐이고 진짜 세금은 시내 전체 상징물을 싹 갈아엎는 연쇄 교체 비용에서 나가는데요.
1: 네.
0: 당시 공식 보도된 광역단체 신뢰들을 보면 서울시의 경우 기존 아이서울 유를 폐기하고 서울 마이 소울로 바꾸는 과정에서 디자인 개발과 대대적인 홍보, 청사 및 공공시설물 정비에 무려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1: 네.
0: 부산 역시 20년 동안 전 세계에 안착해 있던 다이나믹 부산을 폐기하고 새 슬로건인 부산 이즈 굿을 도입했거든요.
1: 네.
0: 새 브랜드 선포식과 디자인 개발 그리고 부산 시내 전역의 안내판과 도로 표지판, 관공서 현판 등 연쇄 교체하는 과정에서 총 16억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되었습니다.
1: 네.
0: 대구시의 경우는 더 황당합니다. 15년 동안 25억 원을 들여 정착시켰던 기존 슬로건인 컬러풀 대구를 폐기하고 파워풀 대구로 바꿨는데요.
1: 네.
0: 단순히 컬러풀에서 파워풀로 글자 한 단어 바꾸고 로고 색상 일부를 변경하는 리뉴얼 작업과 청사 간판 교체 무려 3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1: 무슨 낭비죠.
0: 네, 경남도 역시 단체장이 바뀌면서 기존 슬로건을 브라보 경남에서 당당한 경남 다시 활기찬 경남으로 바꿀 때마다 공공청사 간판과 도정 홍보판 교체 등 매년 수억 원의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1: 네.
0: 단체장 한 사람이 바뀔 때마다 주민연세 수십억 원이 길거리에 뿌려지고 있는 셈입니다.
1: 참 이게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이라고 하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비용은 뭐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으로 그럼 집행되는 건가요?
0: 네, 슬로건 교체 예산은 크게 대형 간판을 바꾸는 시설 정비비와 홍보 행정 비용으로 집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멀쩡한 자산들이 무더기로 버려집니다. 우선 지자체 경계선에 대형 홍보탑이나 도로 표지판, 청사 현판 같은 멀쩡한 철제 구조물을 통째로 뜯어내고 새로 짓느라 가장 큰 돈이 깨집니다.
1: 네.
0: 여기에 주민센터 현수막이나 쌓여있는 공문서 양식, 공무원 명함까지 하루아침에 싹 다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고 새 슬로건을 알리겠다며 언론 광고나 전광판 홍보비로 수천만 원을 추가로 낭비하게 됩니다.
1: 아니 근데 이렇게 자주 바뀌면 이 슬로건, 뭐 기존 슬로건을 잘 모르는 주민들도 참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새로 취임한 단체장들이 이렇게 슬로건을 바꾸는 뭐 진짜 이유가 좀 있습니까?
0: 대외적인 명분 항상 똑같습니다. 지역의 미래 비전을 새로 정립하겠다.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 경쟁력을 키우겠다입니다.
1: 말은 좋네요.
0: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전임 단체장, 특히 이제 정당이 다른 경우 색깔을 지워버리는 이른바 지우기 행정의 일환이고요.
1: 네.
0: 본인의 선거 공약이나 정치적 지향점을 지자체 공적 자산에 투영해서 4년 내내 자연스럽게 개인 홍보 효과를 누리겠다는 심산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이 때문에 주민 동의도 없이 지자체의 상징물을 억지로 바꾸는 일이 관행처럼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 지난번에 짚어주셨던 새 단체장 집무실 리모델링 비용, 이건 이제 그 사후에 점검받는 예비비로 집행해서 이른바 이제 꼼수 조달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이 슬로건을 바꿀 때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은 어떻게 마련됩니까?
0: 재원 조달 방식도 리모델링 때와 판박이처럼 편법이 동원됩니다. 취임하자마자 하반기에 바로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 본 예산에 돈이 없겠죠?
1: 그렇겠죠.
0: 그러면 지자체들은 일단 추가 경정 예산에 슬그머니 디자인 용역비 수천만 원만 먼저 올립니다. 소액이니 일단 통과시켜달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산이 통과되면 여러 부서에 시설 유지비인 자산 취득 비용에서 간판 교체 명목으로 수억 원의 예산을 쪼개어 집행하는 이른바 예산 쪼개기 및 전용 수법을 씁니다.
1: 네.
0: 주민들이나 의회가 한눈에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게 분산시키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의회 사전 심의권을 흐리는 꼼수네요. 그 계약 절차나 업체 선정 과정은 그럼 좀 투명하게 이루어지나요? 그나마?
0: 여기서도 수의 계약과 특혜 논란이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1: 하하.
0: 새로운 도정 시정 출범에 맞춰 신속하게 브랜드 구축을 해야 한다며 디자인 용역을 경쟁 입찰이 아닌 제한적 수의 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 단체장의 선거 캠프에서 홍보를 담당했던 인물이 사회 이사로 있는 업체라던가 단체장과 연고가 있는 특정 디자인 교수가 자문하는 연구소에 수천만 원짜리 용역을 쥐어지는 사례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단골로 적발되곤 합니다.
1: 아, 이런 거 뭐 모르고 지내다가 이제 알게 되면 참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좀 뿌리 뽑지 못하는 어떤 핵심적인 원인은 뭘까요?
0: 제도적인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의 상징물을 만들거나 변경할 때 예산을 얼마 이상 쓰면 주민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거나 조례로 엄격하게 사용 기간을 묶어두는 법적 장치가 부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단체장은 지자체 슬로건을 우리 동네 자산이 아니라 내 개인 소유물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인식이 팽배하고 공무원들은 그저 윗선에서 바꾸라 하니 군말 없이 따르는 구조가 반복되는 겁니다.
1: 아니 그러면 반대로 뭐 단체장이 바뀌었어도 그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기존 슬로건을 유지한다든지 하는 그런 모범 사례는 좀 없을까요?
0: 네. 먼저 국내에서는 경기도 안성시가 대표적입니다.
1: 네.
0: 시장에 소속 정당이 바뀌었는데도 전임자가 만든 안성맞춤 안성이라는 브랜드를 20년 가까이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1: 네.
0: 이미 뭐 주민들에게 친숙한 데다가 바꾸려면 또 수억 원의 세금이 드니 유지한 사례입니다.
1: 네.
0: 또 가까운 일본의 요코하마시도 모범적이거든요. 2007년에 오픈 요코하마라는 슬로건을 만들었는데요. 이후 시장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단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지켜왔습니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 없이 도시의 정체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입니다.
1: 네. 근데 소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기존 슬로건이 정말 그 지역 정체성과 안 맞는다든지 또 뭐 주민들의 평가가 안 좋을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땐 좀 과감하게 바꿀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0: 그럼요. 당연히 바꿀 바꿀 필요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바꿔야 합니다.
1: 그래야겠죠.
0: 도시 비전이 완전히 바뀌었거나 주민 대다수가 외면하는 낙제점 슬로건이라면 비용이 들더라도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
1: 네.
0: 제가 지적하는 본질은 슬로건을 교체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합리적인 필요성도 없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잦은 리셋 관행입니다.
1: 네.
0: 실제로 잘 쓰고 있던 슬로건인데도 새로 취임한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과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전임자의 흔적을 지우겠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주민 동의 없이 기습 교체하니까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1: 네.
0: 정말 교체가 필요해서 바꾸는 거라면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떳떳하게 본 예산에 세우고 추진하면 됩니다.
1: 그러네요.
0: 그런데 매번 꼼수 추경이나 타부서 예산 전용 같은 편법을 쓰니까 그 진정성마저 의심받는 거죠. 바꿀 땐 바꾸더라도 그 과정이 투명하고 정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 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럼 뭐 당장 어떤 제도적 대안이 좀 필요할까요?
0: 네. 잦은 지자체 슬로건 교체를 막으려면 변경 추진 전과 후로 나누 강력한 제도적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먼저 변경 추진 전에는 조례를 통해 기존 슬로건을 최소 4년 이상 쓰도록 묶어두고 이후 실시한 주민 만족도 평가에서 낙제점이 나왔을 때만 변경 논의를 시작하도록 제안해야 합니다. 바꿀 때 역시 몰래 기습 교체할 수 없도록 주민 공청회나 시민 투표 같은 공론화 과정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경이 결정된 후에는 디자인비만 슬쩍 보여주는 꼼수를 막기 위해 안내판 교체비와 홍보비를 모두 합친 통합비용 축에서 즉 전체 영수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간판 다 바꾸는데 총 이만큼 듭니다 하고 주민 앞에 전체 비용을 명백히 밝혀야 지자체도 함부로 세금을 쓰지 못할 겁니다.
1: 네.
0: 결국 진짜 바꿀 가치가 있는지 그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결정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1: 네. 뭐 이름 바꾸기보다 일하는 방식 바꾸라는 그 주민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0: 네. 오늘의 한 줄 평은 도시의 진짜 브랜드 가치는 슬로건 문구가 아니라 예산 집행의 신뢰에서 만들어집니다로 하겠습니다.
1: 네, 아이, 깔끔하게 정리되면서 옳으신 말씀이라는 박수가 나올 정도입니다. 우리 고정 살림살이 오늘도 한국지방정치연구소 우재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립니다. 정답 알박기였습니다. 정말 날도 더운데 이 알박기 관련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의 문자가 답지했어요. 그런데 6728님이 저는 KBS 라디오에 알박기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듣고 있어요. 이런 건 괜찮겠죠 하셨는데 당연히 괜찮습니다. 환영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면서 빌리본 오케스트라의 연주곡으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It's a Lonesome Old Town 끝곡으로 들려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실격입니다. 읽고 나면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게 되는 책. 누군가는 내 이야기 같다며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이 책은 위험하다며 덮어버리는 책입니다. 일본 문학사상 가장 많이 팔린 소설 중 하나이자 지금도 매년 수십만 부가 팔리는 기이한 생명력을 가진 작품입니다. 1948년 다자이 오사무는 이 소설을 탈고하고 불과 한 달 뒤 연인과 함께 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향년 38세. 그래서 이 소설은 단순한 소설이 아닙니다. 한 인간의 마지막 고백이자 유서이며 동시에 인류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소설의 모든 장면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의 삶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작가 다자이 오사무는 1909년 일본 아오모리현의 대지주 집안에서 11남매 중 10번째로 태어났습니다. 부유하고 명망 있는 집안, 겉으로 보면 아무 부족함이 없는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평생 자살을 시도합니다. 무려 5번. 첫 번째는 21살 카페 여급과 함께 수면제를 먹었는데 그녀는 죽고 다자이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자살방조죄로 조사를 받았고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1948년 마침내 5번째 시도에서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인간 실격의 주인공 이름은 오바요조입니다. 그런데 이 요조의 삶은 다자이 오사무 자신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자전적 소설인가 순수한 허구인가, 그 경계가 무너지는 지점에서 인간 실격의 공포와 매력이 시작됩니다. 소설은 익명의 화자가 어느 날 세 권의 수기를 발견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 수기에는 사진 세 장이 끼워져 있고 화자는 그 사진 속 인물의 얼굴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바요조의 얼굴은 인간의 얼굴이라기보다는 어딘가 다른 존재의 얼굴 같았다고. 그리고 수기의 첫 문장이 시작됩니다. 부끄럼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저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문장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인간 실격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2: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0: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요즘 양자 역학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물리학은 어려운 수식과 계산의 학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시간과 공간, 우주의 원리,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질문하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버지니아 대학교 물리학과 이승헌 석좌 교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과학과 정치의 관계를 연구해 왔는데요. 기후변화와 인공지능, 에너지와 우주 개발까지 과학의 문제는 곧 정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과학기술이 인간을 위한 힘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중심에 인간성이 있다고 말하는 이승헌 교수 지금 만나봅니다. 네, 이승헌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제가 죄송합니다만 물리에 약합니다. 고등학교 때도 생물화학을 물리를 피해서 했는데 저처럼 물리학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물리학은 무엇이다?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1: 네. 한자로 물리는 만물의 이치를 뜻하잖아요.
0: 아, 그렇네요. 예.
1: 네. 그러니까 물리학은 그 우주의 본질,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이해하려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예.
1: 사과가 왜 떨어지는지, 왜 별이 빛나는지,
0: 네.
1: 왜 스마트폰이 작동을 하는지,
0: 예.
1: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묻는 학문이겠죠.
0: 그걸 다 물리로 설명할 수 있다.
1: 그렇죠.
0: 예.
1: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리학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마 물리학이 수학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0: 그래요. 네. 맞아요. 네. 일단 언어를 모르면 우리가 말이 안 통하잖아요.
1: 그렇죠.
0: 예.
1: 근데 그 물리학의 출발점은 사실 아주 단순하거든요. 우주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인간의 본질적인 철학적 질문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0: 예.
1: 그래서 뭐 두세 살 어린 아이들이 끊임없이 왜라고 묻잖아요. 왜?
0: 그렇죠. 그렇게 왜를 하는 그 시기가 있어요, 정말.
1: 그렇죠.
0: 하루 종일.
1: 네네네. 예. 맞아요. 근데 그 질문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 우주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그게 바로 물리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아, 그러고 보니까 물리학은 어떤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라는 점에서는 어떤 철학에 가까운데. 그 언어가 수학이다.
1: 네네네.
0: 아,
1: 네, 맞습니다.
0: 예. 그 교수님은 물리학을 어떻게 전공을 하게 되셨는지요?
1: 아, 처음에요. 근데 어려서부터 물리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공부해서 물리학자가 된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0: 네.
1: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려서 저한테 그 인생이란 짙은 안개 속 같다고 느꼈었거든요. 2m 앞을 보지 못한 안개 속.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까 물리학을 업으로 삼고 있더라고요. 왜 그랬나 하면 뭐 어렸을 때 수학이 좀 쉽게 다가왔고요.
0: 네.
1: 그래서 대학 지나갈 때 이과대학을 선택을 했어요. 그때는 계열별 예. 모집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물리 수업, 과학 수업에 실험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으니까 학교가.
0: 예.
1: 그래서 다 그 칠판으로 이론을 강의를 해서 저는 물리학이 철학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고대 그리스 자연 철학에서 시작을 했으니까요.
0: 예.
1: 아무튼 그 이과 대학을 진학을 한 후에 1년 후에 이제 전공을 선택을 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뭐 이과 대학 그때 그 당시에는 수학, 물리, 화학, 생물학, 지질학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화학, 생물, 지질학은 흥미가 없었어요. 외우는 게 너무 많잖아요.
0: 저는 그래서 했는데.
1: 외우면
0: 되니까. 예.
1: 저는 게을러서. 그래서 외우는 게 별로 없고.
0: 네.
1: 그런 그 수학과 물리 중에 저는 택했는데요. 제가 좀 단순한 걸 좋아해서요. 근데 물리학을 전공으로 택한 이유는 수학은 좀 너무 추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0: 네.
1: 물리학은 그래도 자연이라는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학문 같아서 물리를 택했습니다.
0: 실제로 공부해보니까 좀 만족하셨어요? 내 욕구를 충족해 주던가요?
1: 제가 그 대학을 다녔던 게 그 80년대 초였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광주 세대인데.
0: 아, 그때 한참 막 캠퍼스가
1: 네네네.
0: 그 소용돌이 치던 그 시기였죠.
1: 예. 저는 운동권은 전혀 아니었는데
0: 네.
1: 그래도 그런 사회 상황에 뭐 물리학을 공부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전공 공부는 안 하고 그때 시소설을 되게 많이 읽었던 기억이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리 공부를 아주 잘하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0: 네.
1: 그 친구가 저한테 아주 얇은 물리책을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뉴턴의 그 고전역학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잘한 그 러시아 물리학자 천재적인 물리학자였던 란다우라는 사람이 쓴 미케닉스라는 아주 얇은 책이었는데요.
0: 네.
1: 대학원 교재로 사실 대학원 교재로 쓰이는 책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물리학이라는 게 뭐 단순히 몇 개의 공식을 뭐 왜 이해하고 그거를 물리 현상에 적용하는 학문이 아니고 복잡하게 보이는 자연 현상들의 내재에 있는 아름다운 대칭성을 발견하고 그 대칭성들을 간단하고 또 아름다운 수식으로 드러내는 것이 물리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철학에 가깝다고 할까요? 그래서
0: 네.
1: 그때 아 평생이 물리학을 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0: 예.
1: 그 이후에는 열심히 했어요 물리를.
0: 이제 미국 유학을 가셨잖아요.
1: 네네네.
0: 미국에 가서 공부하니까는 어떻던가요? 여기랑 좀 상황이 좀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1: 먼저 처음에 갔을 때 제가 영어를 되게 못했거든요.
0: 아 영어를 잘 못하고 미국 유학을 가셨어요.
1: 그럼요.
0: 아이고.
1: 그때 뭐 그때 왜냐하면 저 어려서 이렇게 영어로 공부를 할 때
0: 네.
1: 저희 세대는 회화를 안 배웠거든요.
0: 그렇죠. 그냥 성문
1: 읽고
0: 기본 영어, 종합 영어만 했어요.
1: 예, 겨우 읽는 거가 대부분이었잖아요.
0: 맞아요.
1: 듣는 예. 것도 별로 시청각 시설이 없어서. 그래서 처음 갔을 때 영어를 되게 못해서 사실 그 수업 중에 교수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 다행히 물리 언어는 수학이어서 칠판에 그 적히는 수식을 보면서 수업을 따라갔죠.
0: 예.
1: 그러니까 아마 제가 영문학을 전공했으면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0: 아.
1: 물리였으니까 살아남았지.
0: 예.
1: 네.
0: 그렇죠. 수식으로 또 언어, 수학이 언어라면서요, 물리는.
1: 그렇죠. 예, 수식만 따라가면 되니까요.
0: 네. 그래도 뭐 열심히 공부를 하셨죠. 미국 국립표준연구소에서 젊은 과학자상도 받으셨는데 그 이후로 지금 이제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교수로 계시는데 대학에서 과학과 정치라는 과목을 가르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과목을 직접 개설을 하셨다고 하던데요.
1: 네네네.
0: 예.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1: 그 계기는 그 2010년 3월에 한미 군사훈련 당시에 벌어졌던 그 천안함 침몰 사건이 시작이었습니다.
0: 예.
1: 그전에는 뭐 물리 전공 연구하고 물리 수업에 바빠서 정치에 대한 거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요. 근데 천안함 침몰 사건 직후에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에 과학자로서 참여하게 되었거든요.
0: 네.
1: 근데 그 경험 때문에 과학과 정치와의 관계에 관심이 생겼어요.
0: 네, 네.
1: 그러던 차에 그 버지니아 대학에서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을 해가지고 교수들에게 그 아이디어가 있으면 과목 계획서를 만들어 지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0: 네.
1: 그때 그 과학과 정치라는 주제로 지원을 했는데 다행히 채택이 되어서 그 과목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0: 예, 이 천안함 침몰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교수님이 이제 그 과학적 이론으로 제기하신 그 주장이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으로 합의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1: 네네네.
0: 오늘 좀 자세하게 여쭙지는 않겠습니다만은
1: 네.
0: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과학과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1: 네네.
0: 서로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1: 네.
0: 예.
1: 그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역사를 이렇게 훑어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 2차 대전 당시에 벌어졌던 일들인데요. 그 나치의 홀로코스트 네. 우생학의 기반을 둔 그리고 일제 731 부대
0: 예.
1: 그리고 그 미국의 그 원자탄 개발 그 맨하탄 프로젝트 그리고 그 원자탄 투하 그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예죠.
0: 예.
1: 특히 그 원자탄 개발은 미국의 전후 외교 정책을 완전히 바꾸었거든요.
0: 네.
1: 이 사례들이 그 저의 책 우주 속에 우리의 소개가 되었습니다.
0: 네, 네. 그렇습니다. 이 과학과 정치를 강의하시면서 과학

0: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1: 그 과학 저는 그 과정에서 저는 그 과학자의 오만함. 제가 어렸을 때는 그 과학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 수업을 하면서 과학과 정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저 역시 과학 역시 인간이 수행하는 활동이고 그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를 저도 깨닫게 됐어요.
0: 네. 그래서
1: 그 과학자의 오만함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0: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가치보다는 어떤 팩트를 중시하는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 시선에서 계속 세상을 바라보는 게 전부가 아니다.
1: 그렇죠.
0: 이런 생각을 네네. 하게 되셨다는 네네. 거죠.
1: 네네.
0: 그러면서 문화예술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게 되셨다고 하던데요.
1: 네네. 예. 그러니까 과학은 그 세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하려고

0: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1: 네.
0: 예를 들면 시 한 편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1: 네.
0: 그 음악이 뭐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수도 있고요.
1: 그렇죠.
0: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지 않나요?
1: 네.
0: 사실 제가 몇 년 전부터 트럼펫을 연습하거든요.
1: 아, 이제 물리학자가 또 연주하는 트럼펫.
0: 네.
1: 네, 멋지십니다. 상상만 해도. 네.
0: 예. 트럼펫을 부르니까 저의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1: 아.
0: 과학이 우주를 이해하는 노력이라면은 문화예술은 그 우주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내면을 이해하는 노력이지 않나.
1: 이렇게 과학과 정치라는 수업에서 다뤄진 주요 내용들을 우주 속의 우리라는 책에 담으셨는데요. 물리학자시니까 우주 속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0: 그러니까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우주 속에서 아주 미미한 존재잖아요.
1: 그렇죠.
0: 네네. 근데 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인간 존재라는 게 되게 경이로운 존재죠.
1: 네.
0: 왜냐하면은 우주는 138억 년쯤에 걸쳐서 진화를 통해 가지고 별을 만들었고 또 그 또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지구상에 생명이라는 게 탄생을 했잖아요.
1: 네.
0: 그리고 또 마침내 생명이 또 진화가 돼가지고 고도의 지능을 가진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나타났고 그래서 그 미미한 존재인 우리 인간이 우리들의 기원을 묻고 우주를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경이로운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주의 먼지이면서도 우주를 성찰하는 존재라는 이 아이러니한
1: 네네.
0: 그게 우리 인간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1: 얘기를 그 과학혁명과 갈릴레오 재판에서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0: 네네.
1: 예. 뭐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일이긴 합니다만 어떤 의미가 있나요?
0: 그걸 제가 처음 일장에서 소개를 하는 이유는 그 갈릴레오 그 재판이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종교적인 권위를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려고 했는데요. 갈릴레오 이후에는 그 관찰과 실험,
1: 네.
0: 수학적 분석을 통해서 자연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갈릴레오를 현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칭했습니다.
1: 네. 네.
0: 그리고 또 갈릴레오 재판은 단순히 그 4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오늘날에게도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게 바로 그 증거와 이성에 기반을 하여서 사고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일컬어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1: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간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이 완전히 달라진 셈이네요.
0: 네.
1: 뭐 과학이 신에게서 해방됐다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던데
0: 네.
1: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나요?
0: 네, 그러니까 그 뉴턴의 중력 이론 이후에.
1: 네.
0: 사람들은 그 우주가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1: 네.
0: 그런 세계관이 계몽주의와 산업혁명으로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인류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죠. 증기기관, 뭐 전기, 항생제, 반도체, 뭐 인터넷, 인공지능까지 지금은 과학기술은 그 인간의 수명을 늘리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죠.
1: 네.
0: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인간이 이제 자연을 단순히 지배하고 통제하는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고,
1: 네.
0: 그리고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 결과로 뭐 환경 파괴, 생태 위기, 뭐 대량 살상 무기의 출현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기도 했어요.
1: 그러네요. 자연을 네. 어떻게 보면 경외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던 것에서
0: 네네네.
1: 이제 정복할 수 있는 대상.
0: 그렇죠.
1: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문명의 발전을 가져왔지만은
0: 네.
1: 여기서 이 오만함이
0: 그렇죠.
1: 나오게 된 거고
0: 네네네.
1: 또 이런 많은 좀 불행한 일들도 벌어지게 되잖아요.
0: 그렇죠.
1: 이제 731 부대.
0: 네네네.
1: 대표적으로

0: 어떤 그 비극적인 그런 사례로 우리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 먼저 그 문학에서 그 문학 그 초도창을 소개를 하면은 그 도스토옙스키의 그 까라마조프 형제들에서 읽어보셨나 보겠지만 네. 그 둘째 아들 이반이 막내 알료샤에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은 그 인간의 행동을 제어하는 윤리적인 기준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선과악을 판단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인데 그게 이제 없어지면은 과학이 오만해지고 그래서 그 우생학과 그 일본군 731 부대가 그 과학의 오만함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데요. 그 과학 731 부대는 그 일본의 731 부대는 그 사람들 그 생체 실험을 했잖아요.
0: 네. 네.
1: 마루타라고 명명을 하면서 통나무로 명명을 하면서요. 그 일제가 벌인 생체 실험의 희생자로는 저는 그 우리나라 그 시인 윤동주하고 그 네. 사촌 형제였던 송몽규 분도 포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네.
1: 그 영화 동지에서 잠깐 언급이 됐는데 그 두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0: 예.
1: 후쿠오카 감옥에 갇혔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수감된 사람들에게 어떤 주사를 투여를 했어요. 먼 액체를. 근데 그게 바닷물 주사였다는 그 설이 있습니다.
0: 진짜 인간이 인간에게 해서는 안 되는
1: 그렇죠.
0: 짓을 한 거죠. 그걸 그럼요. 실험이라는 뭐 과학이라는 명분하에.
1: 네네네.
0: 예.
1: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일제가 혈액 부족 전쟁 중에서 혈액 부족을 이유로 바닷물을 수혈액 대체제로 사용하는 실험을 비밀리에 실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공식으로 알려진 게 사실은 그 큐슈의 한 대학병원에서
0: 네.
1: 그 당시에 잡혔던 미 공군 포로들에게 생체 해부를 시행을 했는데요. 그때 그 피를 다 빼고 바닷물을 주입하고 이런 것들이 시행이 돼 있다고 밝혀졌어요.
0: 예.
1: 근데 이제 그런 그 생체 실험 이런 게 더 아주 큰 스케일로 확장이 됐던 게 만주에서 네. 벌어진 그 731 부대였습니다. 근데 불행한 거는 그 731 부대에 속해 있던 사람들, 그걸 주도했던 그 이시시로라는 이시시로가 교토 의대에서 수석으로 졸업했던 아주 수재였습니다.
0: 네.
1: 똑똑한 그 의학자였는데 이런 의학자들이 이런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근데 전쟁이 끝난 후에 이 731 부대 수장인 이시시로하고 그 부하들은 처벌받지 않았어요.
0: 그게 오히려 과학적인 성과를 인정받아서 뭐 혜택을 받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
1: 네. 그러니까 미국이 그들에게서 생물학전 그 데이터를 넘겨받고 그 반대급부로 면제부를 줬어요.
0: 네. 이게 목적이 과연 수단을 합리화할 수 있는 건지.
1: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 가해자들은 뭐 나중에 뭐 일본 의학협회 회장. 도쿄 교수, 뭐 심지어는 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까지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0: 네.
1: 일본 사회가 전후에 자신들이 2차 대전 당시에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는 지금까지도 반성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게 참 안타깝죠. 네.
0: 네. 우주 속의 우리라는 책을 이렇게 쓰시면서 그 안에 이제 백장미단 그 한스 숄, 조피 숄 남매 사진을 실으셨던데 저는 이제 나치에 그 저항했던 비폭력으로 저항했던 이 남매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1: 네,
0: 이
1: 맞습니다.
0: 사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1: 네네네. 네. 제가 그 책에 그 제가 실제로 뮌헨 대학 박물관에 방문해가지고 찍은 사진을 책에 실었거든요.
0: 네.
1: 그 뮌헨 대학 본관 로비에 가보면은 그 정면 안내판에 걸려있는 지도가 있어요. 근데 그 지도에 그 백장미란 숄 남매가 붙잡힌 지점이 중앙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뮌헨 대학은 그 백장미 사건을 계속 기억하라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데요. 2차 대전 당시에 그 뮌헨 대학교 학생들과 철학 교수가 중심이 돼 결성한 비폭력 저항 운동이었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의대생이었던 한숄하고 뭐 그다음에 그 친구들 그리고 그 여동생 쇼피 숄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나치 정권의 전쟁 범죄하고 유대인 학살 그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네. 침묵하는 것이 곧 악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뭐 독재에 저항하라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0: 네.
1: 대학에 뿌리고 대학에 뿌리든지 도시에 있는 일반인들에게 그냥 그 우표로 편지로 형식으로 배포하고 이랬거든요.
0: 그런데 네.
1: 1943년 뮌헨 대학교 본부 건물에서 전단지를 뿌리는 중에 체포가 돼가지고.
0: 예.
1: 재판을 바로 받고 불과 며칠 만에 단두대에 처형이 됐습니다.
0: 그 전단지 뿌렸다고?
1: 네네. 전단지 뿌렸다는 그거 하나로. 그래서
0: 네.
1: 어느 해인가에는 독일에서 여성 언론인이 버지니아 대학을 방문을 했어요.
0: 네.
1: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이 백장미 사건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날 저희 수업에 참여를 하셨어요.
0: 그런데 네.
1: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쟁이 바로 끝난 다음에는 복구의 정신이 없었는데
0: 네.
1: 한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전후 세대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태어났던 세대들이 전후 세대들이 10대가 돼가지고 10대 후반이 돼서 저녁을 먹으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부모님 세대들한테 당신들은 얘기할 때마다 제가 감정이 북받쳐 오는데 그 부모님 세대한테 나치 하에서 어떤 일을 당신들은 하고 있었느냐 그렇게 물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0: 네.
1: 그러면서 이제 그 전후 세대가 부모 세대하고 절연을 하게 되는 그 나치하고 완전히 절연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전후 세대가 백장미 사건을 발견을 한 거예요.
0: 아 이게 오히려 네. 묻혀질 뻔했던 거를
1: 네, 네, 네.
0: 전후 세대가
1: 그렇죠.
0: 발굴해내서
1: 그러니까 예. 자기 또래 때 죽었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젊은 대학생이었는데
1: 네. 한숄이 죽은 게 24살이고 쇼피숄은 21살이었어요.
0: 근데 이 사건과 과학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1: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은 아닌데요.
0: 네.
1: 그 백장미단의 핵심 멤버들이 다 뮌헨 대학교 의대생이었습니다.
0: 그러니까
1: 예. 한숄이니 뭐 친구들이 그 의대생이어서 그때 당시에 의대생이면은 그 독일 국방군 의대 의무대의 학생 군인으로 정기적으로 그 러시아와의 동부 전선으로 파견을 나갔더라고요. 잠시 나갔다. 근데 그때 동부 전선에 나가서 나치군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유대인에 대한 그 박해를 직접 체험을 목격을 했죠.
0: 그러니까 과학자로서
1: 네네네.
0: 그 숨지 않고
1: 그쵸.
0: 용감하게 행동한
1: 네네.
0: 그런 사례로 볼 수 있겠네요.
1: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예. 보면 되겠습니다.
0: 사실 교수님은 이 물리학자이시지만 또 이제 과학과 정치를 또 결합시켜서 또 강의를 하시고 과학과 정치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 다음 시간에 모시고
1: 네네.
0: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물리학과의 이승헌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전국에 구름이 가득한데요.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고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까지 전남과 경남에는 5에서 40mm,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에는 20에서 8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고 대기 상층으로는 찬 공기가 지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내륙 지역에는 저녁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소나기의 양은 수도권과 전북에 5에서 40, 강원 영서와 충청, 경북 서부 내륙에는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에는 쌀아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오늘 중부지방은 대부분 25도를 웃도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 서울이 27.2도, 춘천 27.9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대구가 21.7도, 광주 21.4도 등 대부분 25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하늘이 다시 맑아지겠고요. 남부지방은 구름 가득한 가운데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9도, 광주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전국이 맑거나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 시황 KB증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4: KB증권 김희섭입니다. 코스피 시장 종가 기준 최고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습니다. 코스닥은 높은 변동성 속에 사흘 만에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62.13포인트 상승한 9114.55에 코스닥은 1.81포인트 상승한 968.4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증시 휴장한 가운데 코스피 시장 초반 8,900선까지 저점을 낮췄다 다시 9,250선으로 고점을 높이는 등 하루 변동폭이 300포인트에 달하며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수급에서 외국인은 2조 2천억 원대 순매도를, 개인과 기관은 2조 1천억 원 정도 동반 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 약보합권에서 마감했고 SK하이닉스 장중 294만 원 넘어서며 신고가 기록하는 등 5% 넘게 상승했습니다. 또한 SK스퀘어 10%대 급등하며 197만 원 돌파하는 등 역대 최고가를 세웠습니다. 이 밖에도 LG전자를 필두로 LG그룹주, 삼성물산과 DB하이텍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반면 미래에셋생명과 HL만도 등 생명보험과 자동차주, 항공과 스페이스X 관련주, 로봇 관련주와 은행 및 증권, 조선 및 조선기자재, 2차전지주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은 1537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3: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에 대해 부작용이 너무 커진 상황이라며 금융위원회와 위원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규모가 14조 원을 넘어서 급증하고 있다며 92% 정도를 개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고 높은 변동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투자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유인하려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취지와 관련해 효과가 크지 않았던 반면 부작용은 너무 커진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달 1일에서 20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4.4% 늘어나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액은 620억 달러로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255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88.4% 늘었고 컴퓨터 주변기기 293.3%, 석유 제품은 39% 늘었습니다. 무역 수지는 17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창업지원 플랫폼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오늘 서울 통일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송구하다고 밝히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들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모두의 창업은 6만여 명이 지원한 정부의 대규모 창업 오디션으로 1차 합격자 5천 명의 이메일 주소와 아이디어 요약 정보, 심사평 등이 유출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해킹 사고로 대규모 고객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한 제재 절차에 본격 착수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금융감독원과 롯데카드 관계자를 불러 롯데카드 제재와 관련한 첫 안건 소위를 합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롯데카드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 원, 조자진 전 대표 문책경고 등이 담긴 제재안을 결정하고 금융위로 넘겼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고 남부와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광주 전남 10에서 40mm, 부산 울산 경남 5에서 30mm, 제주는 20에서 80mm입니다. 아나운서 백정원이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어제 저녁이었죠. 스위스에서 종전 양해각서 이행을 위해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새벽 MOU 이행을 위한 첫 만남 후 종전 협상 중재국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사실 첫 만남부터 협상까지 쉽진 않았습니다. 양해각서 서명 후에도 레바논에서 포성이 이어지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격 위협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60일 이내에 최종 종전 협정을 체결하기까지 진행될 남은 과제는 무엇이고,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MOU 이행 방안부터 우리나라까지 연관된 재건 이슈까지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어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6월 22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1: 먼저 오늘 증시부터 살펴볼까요?
2: 앞서 오프닝 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그 스위스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이 종전협상 요거에 따라서 울고 웃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코스피는 오늘 0.69% 상승을 해서 9114. 다시 종전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세웠고요. 오늘 장중 10시 한 반쯤에 9253까지 올라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이게 됐는데 뒤로 조금 밀렸죠, 상승폭이. 코스닥은 사실 오늘 굉장히 힘든 하루였습니다. 계속 이 코스피와의 격차가 좀 벌어지는 상황이어서 오늘도 코스닥은 안 되나. 오늘 오후에 944선까지

0: 낙폭이 좀 커지기도 해서 걱정을 많이들 하셨는데 막판에 외국인들 순매수 영향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소부장을 중심으로요. 그러면서 상승 전환을 살짝 했고요. 그 이유는 잠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개인하고 기관이 샀고 주로 이제 개인 중심 또 기관도 금융투자라고 보통 찍히는 ETF 자금 중심으로 네.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았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샀고 개인은 오늘 좀 많이 파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늘 장은 이러한 이 종전협상 상황이 왔다 갔다 했었고 뉴욕 선물도 초반에는 1% 넘게 떨어지다가 계속해서 낙폭을 줄여서 이 소식이 좀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나중에는 상승세로 전환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오전에 20일까지 수출 동향 나왔는데 앞서 뉴스에서 나왔습니다만 역시 반도체 수출이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거 이 소식도 전해졌고
1: 네.
0: 또 개인들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금융투자 그러니까 ETF 자금까지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굉장히 좀 많이 사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개인들의 순매수 상위 5개를 보면 삼성전자 SK스퀘어 현대차 하이닉스 삼성전기 이렇게 다섯 종목이 사실 요즘에 여기서 현대차 빼고 나머지 네 종목 중심의 장이었잖아요.
1: 네.
0: 오늘도 이 네 종목을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사면서 시장을 좀 떠받쳤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단연 뭐 앞서도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이닉스가 시총 1위를 처음으로 등극한 그런 어떤 굉장히 기념적인 날이기도 좀 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5.6% 올라서 291만 9천 원에 마감이 됐는데 장중에 294만 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총이 2,080조를 찍었고요. 삼성전자는 오늘 0.1% 하락을 해서 35만 3,500원에 마감이 됐는데 상승세로 전환해서 괜찮다가 2% 넘게 오르기도 하다가 막판에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시총이 2,066조를 기록을 해서 하이닉스에 뒤처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1: 그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누르고 시가총액 1등이 된 것이 오늘 엄청 화제였던 것 같은데 또 이런저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좀 전해주시면요.
0: 네. 일단은 뭐 바뀐 거는 99년 7월 이후 25년 7개월 만. 그 사실은 우리는 거의 아마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삼성전자가 항상 시가총액 1위였다라는 게 아마 익숙하신 분들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2023년 전만 해도 시총 1위인 삼성전자와 나머지 2위 종목들, 시총 2위 종목들 간의 이 시총 격차가 보통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서너 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사실 일반적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반도체 업황 뭐 슈퍼사이클 이게 되면서 이게 최근 1, 2년 사이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됐는데 참고로 2020년에 삼성전자가 286조로 그때 1위였고 그때 하이닉스가 마침 딱 2위였습니다. 그때 네. 하이닉스가 60조였거든요. 그때 격차가 4.7배였는데 올 들어서 이 격차가 대폭 줄더니 지난 3월 이후 3개월 만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서는 그런 모양이 됐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올 들어 하이닉스는 4배 가까이 오른 반면에 삼성전자는 3배 정도 올랐다라는 거. 그다음에 역시 ADR 상장 관련된 이 부분이 가장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수익률도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에 비해서 60% 이상 더 높다라는 등등등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건데 앞서 말씀하신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거는 이제 과연 이게 뭐 정상적인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이게 일각에서는 이게 결국은 소위 말하는 이제 거품의 이제 터지기 직전의 모습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사실은 이제 반도체만 하는 데고
1: 네.
0: 삼성전자는 반도체에도 파운드리도 있고 또 뭐 가전 뭐 휴대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하이닉스가 시총을 앞섰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완전히 뭐 기업적인 측면에서 일단은 한국의 대표 종목이 대표 기업이 하이닉스가 됐다 이렇게 또 보기는 좀 아직 이르다 뭐 이런 평가를 다양하게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가만히 있겠느냐 뭔가 어떤 반전을 도모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들이 거기서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양극화가 이제 확대가 되고 있다는 분석들이 많이 있는데요.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인 고임금 근로자 역시 제조업에 편중되고 있다 이렇게 나왔다고요.
0: 예, 그 격차 근데 상당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최근 작년 기준으로 3개월 평균 월 평균 임금 500만 원 이상 근로자가 371만 명이었는데
1: 네.
0: 이게 그 전에 대비해서 29만 명이 증가하면서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대치였고요. 전체 임금 근로자가 2,24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16.5%를 이 500만 원 이상 근로자 차지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매년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건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소득 수준, 연봉 수준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지고 있다. 물론 이제 대기업 중심이긴 합니다만 그런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임금 근로자가 가장 많은 게 제조업이기 때문에 이 월급 500만 원 이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전체에서 24%, 그러니까 4분의 1은 제조업이다. 이렇게 좀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00만 원 이상 근로자로 범위를 확대해 보니까 전체 300만 원 이상 근로자가 근로자 중에 제조업이 68%니까 더 비중이 좀 크게 차지하고 있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보건 사회복지 분야, 이게 제조업과 더불어서 국내에서 현재 고용 창출 효과가 가장 큰 업종인데
1: 네.
0: 보건 사회복지 분야의 월급이 5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전체 보건 복지 분야와 근로자의 5%밖에 안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월급이 300만 원 미만의 근로자들이 이 보건 사회복지 분야에서 75%를 차지해서 고용 창출 효과는 굉장히 크지만 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좀 미흡한 분야다라고 이렇게 좀 지적이 좀 됐습니다. 특히 이 보건사회복지 분야 근로자분들 중에서 월 100만 원 미만을 받는 분들이 29%나 된다라는 건 좀 다소 저한테는 좀 충격적인 그런 수치였고요.
1: 네.
0: 월 300만 원 미만이 전체의 80%니까 아시는 것처럼 고령화라든가 돌봄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보건사회복지 분야 근로자분들이 크게 늘고 있는 건 참 좋은데 여전히 이분들의 임금 수준은 상당히 좀 낮다. 최저임금 전후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이거는 좀 조금 우려되는 대목이고요. 특히 이 분야 분들이 감정적인 노동인데다가 굉장히 육체적인 노동인 비해서는 급여 수준이 너무 낮은 상황이다라는 부분이 이번 조사에서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1: 네, 그렇네요. 청년들의 초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 미래적금이 오늘부터 접수에 들어간다고요?
0: 예,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오늘부터 주요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이 청년 미래적금 상품들을 출시를 시작을 했고요. 일단 기본은 기본금리 5% 플러스 우대금리에서 한 7% 정도, 7% 이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달 3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고 바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격 심사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자격이 되는 사람한테만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한이 주어지게 되고요. 8월 7일까지 계좌 개설이 진행된다. 정부가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이 청년 미래 적금이라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청년들의 이 기본 자산을 형성하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도와준다. 이런 취지로 좀 만들어진 그런 이제 상품이 되겠는데 월 남이급에게 6% 또 중소기업 재직자라든가 이런 연매출 1억 이하 소상공인 이런 우대형 가입자들한테는 연 12%의 이제 지원이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리, 네. 정부 기여금, 여기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질 가입 효과가 일반형은 13, 14% 정도, 그다음에 우대형은 18%에서 19% 수준의 굉장히 높은 그런 이자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연 7% 금리에 불입금액 50만 원을 최대로 다 넣는다고 했을 때 일반형은 3년 뒤에 2,110만 원, 그다음에 우대형은 2,200만 원 이상을 받게 된다고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은 19살 이상 34살 미만의 청년, 34살 미만의 청년이고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다음에 연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또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저소득계층의 청년들 이렇게 해당이 좀 되겠습니다.
1: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최근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IPO 공모가를 주당 135달러로 확정해 화제입니다. 도대체 이 IPO가 뭐길래 시장이 이렇게 들썩이는 걸까요? IPO는 우리말로는 기업 공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비공개로 운영되던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해 일반 투자자도 투자할 수 있는 공개 기업이 되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거칠까요? 바로 글로벌 무대로 나아가기 위한 거대한 자금줄을 쥐기 위해서입니다. 스페이스X처럼 천문학적인 연구 비용이 드는 기업들은 IPO를 통해 전 세계 투자자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단숨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상장하는 순간 치러야 할 대가도 큽니다. 첫째,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식을 새로 찍어 팔다 보니 창업자의 지분이 희석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경영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기업의 속사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상장사가 되는 순간 재무 상태나 주요 경영 활동을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IPO는 투자자에게는 성장 기업에 탑승할 기회가 되고 기업에게는 더 높이 날아오를 발판이 되지만 동시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혹독한 검증이 시작되는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된 이번 스페이스X의 상장을 계기로 글로벌 기술 기업들의 다음 무대는 또 어디가 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IPO,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스위스에서 미국과 이란 협상에서 밤새 중동전쟁 종식을 위해 MOU 이행을 위한 첫 협상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전을 위한 최종 합의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종전을 위한 MOU 내용부터 최종 합의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지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드디어 이란과 미국의 그 종전이 예. 정말 긴 시간을 끌었다고 하는데 이제 스위스로 날아가서 지금 새벽부터 뭐 종전 양해각서를 위해 가지고 협상을 시작을 했다고 하잖아요.
2: 예.
1: 그런데 일주일 전쯤에도 뭐 MOU를 체결했고 등등 사인만 하면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 지금 스위스까지 다시 날아가게 된 이 과정이 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예.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양측 다 뭔가 출구 전략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우선 정쟁을 멈춰야 되겠다는 이제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이제 어떻게 뭐 서명을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논쟁도 있었죠. 뭐 전자서명으로 할 것인지 하다가 우선은 이제 양측 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서는 이란 쪽에서는 이제 페르시칸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네. 우선 이제 발효가 됐고요. 그때부터. 그리고 나서 이제 모여서 이제 회담을 하게 되는 것이 첫 회담이 열렸던 겁니다. 그래서 네. 스위스에서 회담이 열려서 뭐 상당히 양측 다 나오기 힘들었을 텐데 나온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중재국으로서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이제 참여하는 가운데 이란과 이제 미국 대표단들한테 서로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같은 네. 공간 안에 있는데 뭐 기념사진이라든가 악수 이런 것들 없이 이제 서로 간 이제 회담이 진행이 됐고 그 과정에서 잘 진행이 되다가 80분 만에 또 이란 대표단 중간에 좀 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자극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서
1: 아 오늘 18시간 예. 연속해서 할 때요.
2: 네, 예. 그래서 18시간으로 이제 했지만 중간에 또 80분 만에 이란 대표단이 또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 장소를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란의 대리 조직 같은 거 잘 관리하라. 안 그러면 더 세게 뭐 타격할 것이다.
1: 네.
2: 뭐 이런 발언을 하고 나니까 이제 이란 대표단이 아 이런 분위기에서 회담 못 하겠다 해서 80분 만에 나가기도 했었는데. 다시 이제 중재국들이 다시 또 이란을 또 설득하는 과정도 있었고 해서
1: 네.
2: 결과적으로는 18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이라고 합니다. 밤샘 협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결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60일 동안 최종 합의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오늘 일단은 발표를 했습니다.
1: 네. 네
2: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고위급 위원회도 만들자.
1: 네.
2: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가는 그런 절차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고 뭐 실무그룹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당분간 더 머물 것 같습니다.
1: 네.
2: 고위급 인사들 이제 이란 쪽에서는 갈리바프 의장이 대표단장으로 왔고요. 미국 쪽에서는 이제 JD 벤스 부통령이 왔었는데 막
1: 네.
2: 고위급 인사들 아마 오늘까지 이제 머물다가 이제 갈 것 같고 실무진들 아마도 기술적 회담을 며칠간 더 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란 측의 발표에 따르면 이란에 대한 제재라든가 이런 부 상당 부분 해제도 됐고 동결 자산도 해제가 됐다. 이건
1: 네.
2: 이제 이란 측 발표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레바논 문제에 관해서 이제 관리하는 네.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선은 서로 간에 갈등이 있을 만한 소지를 오늘 상당 부분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만
1: 네.
2: 앞으로 이제 첩첩산중 같습니다. 조금 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일단 오늘 협상팀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과 이란 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2: 네.
1: 또 어떤 멤버들이 조금 끼어 있었습니까?
2: 미국 측에서는 이제 JD 벤스 부통령이 이제 단장으로 왔고
1: 네.
2: 원래 항상 이제 이란과 협상에 나섰던 실무팀에는 제라드 쿠슈너 중동 특사죠.
1: 네.
2: 참고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사위. 하고요. 그다음에 스티브 위트코프 이 사람들 중동 특사 이렇게 두 명이 왔고 이란 측에서 이제 대표할 만한 사람들 보게 된다면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이제 대표단장으로 왔고
1: 네.
2: 항상 이 또 실무 대답을 담당했던 사람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그다음에 또 이제 눈여겨볼 사람 중에 하나가 이란 중앙은행 총재도 왔고요. 이란의 석유부 차관 겸 국영 석유회사 석유공사 사장도 왔습니다. 그래서 이란 측에서 상당히 이번에 좀 돈과 관련된 문제 같은 것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런 거
1: 네.
2: 이제 참 그 협상단 면면을 봐도 좀 알 수 있겠죠. 네.
1: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모여서 이제 협상을 하는 부분이 그 양해각서를 체결한.

0: 그런 부분이잖아요.
1: 예.
0: 그런데 그 MOU에 대해서 뭐 하나씩 하나씩 좀 뜯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미국과 이란의 합의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좀 있었다고 예. 알려져 있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이 오늘 또 스위스에서 장기 협상을 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 예.
0: 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좀 파격적이다 뭐 이렇게 네. 알려진 내용들이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1: 예.
0: 국제사회에서
1: 예.
0: 그런 것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1: 그래서 오늘 이제 앞으로 MOU에 대해서 이제 양해각서를 만들었고 이제 그 틀에 관해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회담을 나가기로 했는데
0: 네.
1: 그 MOU를 잠깐 이제 살펴보면은요 미국 측이 파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양보를 많이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이란의 어떤 석유 수출
0: 네.
1: 같은 부분에 제재를 많이 완화해줬습니다. 은행, 뭐 보험, 운송에 관해서 제재들이 있었는데
0: 네.
1: 그것에 대해서 이란이 일단 호르무즈 해협 통해서 이제 미국이 봉쇄를 한 것에 대해서 미국이 역봉쇄를 했었는데 그것도 해제해주고 석유 수출에 관한 제한 같은 걸 상당 부분 풀어줬거든요.
0: 예.
1: 이렇게 된다면 이란이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뭐 오늘 내일 할 정도로 막 숨이 넘어가는 지경이었는데 미국이 일단 협상장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호흡기를 달아준 느낌이 있죠.
0: 네. 그건 이란의 좋은 내용이에요.
1: 예, 이란의 좋은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뭐 핵 얘기 잠깐 하자면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강경했었습니다. 처음에 전쟁이 있었을 때는 뭐 이란에서 그 고농축 우라늄 60% 440kg 상당히 문제였었거든요.
0: 네.
1: 이 부분이 이제 90%까지 농축을 하게 되면 핵폭탄을 만들 경우에 뭐 9개에서 11개까지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위험 물질이라서 본인이 직접 가져오겠다 했었죠.
0: 네.
1: 그래서 그 당시 막 전쟁이 한창일 때는 뭐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가져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었고요.
0: 맞습니다.
1: 예, 그랬었는데 트럼프는 상당히 양보했습니다. 이 MOU라는 양해각서 내용을 보면
0: 네.
1: 이란 안에서 우선은 고농축 우라늄을 희석시키는 것. 대신
0: 네.
1: 이제 국제기구, 그러니까 국제원자력기구겠죠. IAEA의 어떤 감시하에서 어떻게 희석시키는 것까지는 자세히 안 나왔지만 희석하는 것까지도 이란 국내에서 처리하는 것까지도 대폭 양보했습니다. 미국으로
0: 네.
1: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0: 네.
1: 이런 부분을 보면은 상당 부분 미국이 양보한 측면도 있고 이란을 어떤 협상장으로 불러와서 같이 어떤 합의하려는 그런 내용이 보이긴 합니다.
0: 네. 그리고 관련해서 또 재건기금 관련한
1: 예.
0: 말도 있었잖아요.
1: 예.
0: 뭐 이란 이슬람공화국을 위해서 미국의 달러 규모 기준으로 3천억 불 정도를
1: 예.
0: 뭐 재건이라든가 경제발전 계획을 보장하겠다 이런
1: 예.
0: 내용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1: 이거는 이제 상당히 저는 달콤한 제안인 것 같아요. 이란 쪽에. 근데 이 부분 이제 자세히 뜯어보면
0: 네.
1: 처음부터 3천억 달러 준다기보다는 그 MOU 6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읽어보면
0: 네.
1: 이 계획이 이행이 되는 것은 메커니즘에 따라서
0: 네.
1: 최종 합의의 일환으로서 60일 내에 마련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넘어야 될 산들이 많죠. 핵도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있고 하는데
0: 네.
1: 이것을 일단 60일간의 어떤 협상 과정이 어떤 끝나고 나면 그 후에 어떤 미국이 허락하에 미국이
0: 네.
1: 어떤 승인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제재가 있으니까 그런 거 해서 3천억 달러를 이란의 어떤 재건 기금으로 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재원을 마련해 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0: 네.
1: 이란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에 따라서 미국이 이제 금융 허가를 내주면 많은 이제 국가들 걸프 지역 국가들도 될 수 있겠고 우리나라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동맹국들도
0: 네.
1: 해서 어떤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건 근데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것은 이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조건부이고 미국의 돈은 이제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0: 네. 네. 미국의 돈은 들어가지 않는다.
1: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럼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뭐 이런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 첫 번째는 아마도 주변 걸프국들의 어떤 돈이라든가
0: 네.
1: 우리나라 기업도 아마 포함이 된 것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밝혔거든요. 뭐
0: 네.
1: 1,500달러를 뭐 투자하기로 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국, 뭐 싱가포르 그런 국가들도 있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0: 네.
1: 아마도 이제 기업 차원에서 나갈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먼저 해주는 것은 아니고
0: 네.
1: 이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핵 문제 같은 것을 이행할 경우에 따라서 3천억 기금 해주겠다. 다만
0: 네.
1: 미국의 세금이라든가 그것은 절대 들어가지 않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 계속 강조하고 있죠.
0: 네. 그럼 미국이 이렇게 이란에 뭔가 좀 퍼줬다는 그런
1: 네.
0: 느낌의 기사나 그런 분석들이 많아 보이던데
1: 네.
0: 근데 그러면 미국이 이란을 통해서 얻는 건 어떤 부분이에요?
1: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당 부분 처음에는 일단 숨통을 틔워줬습니다. 석유 수출 틈통 틔워줬고
0: 네.
1: 이란 측은 이제 동결 자산이라고 하죠. 이건
0: 네.
1: 예전에 이란이 외국에 석유 수출을 했는데 받지 못한 돈들 미국의 제재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는 어느 정도 동결 자산이 해제됐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측 아직까지는 확인해 주고 있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을 보면 우선은 협상장으로 나와라.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 가지 완전히 올인하는 건
0: 네.
1: 그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좀 어떻게 좀 미국이 원하는 방향대로 해달라는 내용 같습니다.
0: 네.
1: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MOU에서는 상당히 모호하게 나와 있어요.
0: 어떻게 나와 있는데요?
1: 이를테면 뭐 상당히 이란은 핵무기를 추가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나와
0: 추구하지 않는다.
1: 그런데 네.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근데 네. 이란은 원래부터 우리는 핵무기를 추구한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0: 추구하진 않았지만 뭐 네. 생겼나 생겼다고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좀 표현이 애매하군요.
1: 60%까지 농축한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이란은 우리는 뭐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우리의 주권이고 그런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네. 1%라도 지금 우라늄 농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심의 소지가 있고 이란 내에는 또 핵시설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0: 네.
1: 이것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좀 폐기하기를 원할 거예요. 폐쇄시키거나. 근데 이란은 이제 이건 우리 연구용이니까 우리 안 될 거야라고 계속 얘기할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상당 부분 계속해서 저는 두 달 넘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핵 문제를 네.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석이 다를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양해각서에서는 양측이 좀 합의해서 설명까지 할 수 있는데
0: 네.
1: 본 게임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이건 뭐 기술적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바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 처음부터 0%로 이란, 그러니까 이란 땅에서 0% 우란 농축할 수 없고 네. 영구적으로 해야 된다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난번 1차 이슬라마바드에서 잠깐 회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좀 라인을 좀 낮춘 것 같아요. 허들을. 그래서 또 뭐 20년 동안 예, 0%로 20년 동안은 이란 땅에서 우라늄 농축해 주는 걸로 해 주겠다.
0: 네.
1: 크게 이제 양보를 한 느낌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미국의 제안을 받을 것인지. 근데 이 제안을 받을 경우에는 상당히 미국이 3천억 달러를 비롯한 제거기금, 네. 뭐 동결재산 해제 같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란은 이 부분 상당히 좀 민감하게 생각하거든요. 핵이라는 것, 자신들이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 지금 경제가 어려운 유일한 어떤 자부심이고 국민의 네. 자부심이라 생각하고 이런 부분 학교 교과서에서도요. 핵 우라늄 농축 같은 거 우리들의 자부심이라고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거든요.
0: 아.
1: 근데 이 부분 양보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두 달간 앞으로 치열하게 60일간 치열하게 핵에 관한 논의가 서로 간에 서로 갑론을박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지금 스위스에서 뭐 두 달간 있는 건 아니고
1: 네.
0: 어떤 형태로든 간에 스위스에서는 결론을 내고 나오게 되는 건가요?
1: 우선 스위스에서는 기술팀 그러니까 이제 최고위급들은 일단은 이제 형식적으로 참여했다가 이제 돌아갈 것으로 보이고요.
0: 네.
1: 기술팀들은 조금은 며칠간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있을 것 같고 이제 계속 뭐 숙식을 같이 하면서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중간중간 모이면서 아마 이제 회담을 예,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핵 문제도 있고요.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있고 한데 또 오늘 또 하나 소개시켜드리자면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지금 서로 간에 의견이 갈리잖아요. 그런데
0: 아.
1: 핫 라인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0: 네.
1: 예상치 못해서 이런 부분은 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0: 네.
1: 아, 참고로 말하자면 2015년도에 그때도 포괄적 핵 합의가 있었거든요.
0: 그런데
1: 네. 그때 결과가 1년 반이 넘게 걸렸어요. 대략
0: 그 오바마 행정부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1: 2015년도에
0: 네.
1: 오바마 행정부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까지 포함해서 이란과 했을 때 그때 1년 반 이상 뭐 20개월까지 걸렸고요. 그거 핵 합의 만드는데 159페이지짜리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0: 네.
1: 이번에 두 달 안에 이거를 추후에 따라서 협상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양쪽의 합의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60일 동안에 이게 해결될 수 있을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또 입장도 너무나 다르니까요. 평행선을
0: 네.
1: 달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럼 아까 그 재건과 관련한 3천억 달러나 이런 관련된 내용들은 핵 관련 협상이라든가
1: 예.
0: 호르무즈 관련한 이런 협상들이 전부 다 소리 합의가 됐을 때
1: 예.
0: 그때 미국이 뭐 주선이라든가 이런 거를 알아보는 그런 경로로 가는 거란 말씀이신 거죠?
1: 우선 이제 양측 간의 합의가 되면은 이때부터 이제 미국이 이제 제안을 풀어주면서 이제 재건 기금 같은 거서 14조를 마지막 보게 되면 이게
0: 네.
1: 최종 합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냐면 UN 네, 가서 결의안이 되고 이제 국제 조약 형식으로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5개국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이게 만장일치로 해서 이거 승인을 받고 이것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또 여기까지 또 합의까지 갈 수 있을지 결의안이 나면서 이제 국제 조약 형태로까지 국제사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0: 핵과 관련해서요?
1: 핵도 그렇고
0: 호르무즈도 그렇고
1: 호르무즈 문제도 지금 또 뭐 논의가 지금 또 이제 우리 방송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0: 네.
1: 이란 측에서 얘기하는 것과 미국 측에서 해석하는 것도 다릅니다 지금.
0: 네.
1: 60일간 지금 또 해협 개방한다고 얘기했잖아요.
0: 네.
1: 그래서 무료로 이제 통항이 되는 건 맞는데 60일 후에 어떻게 되느냐 놓고서도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비난하거나 이란 쪽에서는 이란이 오만과 합의해서
0: 네.
1: 수수료 명목으로 서비스료는 계속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란이 후속 60일이 지난 무료 통항을 한 이후에
0: 네.
1: 오만과 협의도 하고 주변 국가들과도 협의를 하고 국제법에 따라서 이것을 뭐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아마도 저는 이란이 뭐 수수료를 받는다거나 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원래가 이제 해협 같은 경우는 원래 수수료 없이 자유 항행이 보장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예. 이거는 국제법에도 어긋나는 부분이기도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안에 제 5함대 기지도 있거든요. 해군 기지도 네. 있고 그다음에 카타르에는 공군 기지도 있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안에는 영국과 프랑스군 기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뭐 이런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국가들이 이란의 허락을 맡으면서 이렇게 수수료 내면서 지나갈 리는 없거든요.
0: 네.
1: 그 전에 그러니까 전쟁 이전으로 이란은 돌아갈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부분은 아마도 국제적인 압력이 이란에게 가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국제사회 네. 반발이 있을 거기 때문에.
0: 아, 그러니까 지금 스위스에서 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예. 다른 나라가 또 이란 간의 관계는 또 다른 거니까.
1: 예.
0: 여러가 그게 실제로 도입이 안 될 가능성도 많다는 저는 말씀이시네요.
1: 그렇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우리나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긴 하죠.
0: 네.
1: 그래서 우선 다행스러운 건 지금 이제 뉴스 얼마 전에 이제 방금 나온 거 봤더니 지금 이제 무료 통항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란의 어떤 주도하에 지금 통항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배에 지금 두 척이 좀 또 빠져 나온 걸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0: 네.
1: 그럼 이제 24척에서 이제 22척이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에 지금 안에 있는 건데요. 하여튼 두 달 이 짧은 협상 기간에 우리 배들 좀 빨리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불확실성이 너무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하여튼 14조를 보게 되면 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0: 네.
1: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어떤 동의를 거치고 결의안 형태로 나와야 되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이것도 동의할 리가 없거든요. 미국이 네. 예를 들어서 100번 양보해서 그래 이란 오만과 협의해서 수수료를 받아라 하더라도 이란이 그렇게 미국이 그렇게 할 리도 없지만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영국과 프랑스가 이걸 전 동의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전처럼 자유항행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아 이게 돌아가는 상황이 그 좀 생각보다 복잡한 것 같아요.
1: 예,
0: 설명할 것도 많은 부분인 예. 것 같고요. 그러니까는 예. 크게 보면은 그런데 핵이라든가
1: 예.
0: 이런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부분은 뭐 미국이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랑 연계까지 된 거기 때문에 예. 풀기가 좀 더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당사국들이 회의를 하니까 한다고 보고 있는데
1: 예.
0: 근데 지금 지금 이제 그럼 위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번 회담이 어떤 식으로 끝나갈 거로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1: 오늘 회담 로드맵 같은 거 이제 발표하고 해서 이제 큰 틀은 잡았고
0: 네.
1: 이 회담이 계속 유지되도록 카타르와 파키스탄 이제 중재국인데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0: 네.
1: 양측 간에 조금 여기까지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죠. 마주 예. 앉아서 일단 얘기를 했다는 긍정적인데 상당히 좀 불안한 건 양측 간에 혹시나 이거 시간을 벌기 위해서 우선은 종전 MOU에 합의 서명한 것이 아닐까.
0: 양측이 미국이란가?
1: 네, 미국과 이란도 뭔가 좀 시간을 벌기 위한 측면도 있지 않아요. 이건 좀 비관적인 전망이긴 네. 한데요. 긍정적인 전망도 있죠.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바대로 이란이 핵을 포기할 경우에는 뭐 국제사회로 이제 달러 결제망으로 들어옴으로써
0: 네.
1: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이란도 다시 경제적으로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란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뭐 그런 전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벌기 위한 측면 미국 이란 모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측 입장을 보면
0: 네.
1: 7월 되면은 전 세계 이제 비축유 같은 것들이 상당 부분 이제 고갈될 것이다.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로 비축유를 이제 방출한 것도 이제 한계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뭐 유가가 대폭 오를 수 있다.
0: 네.
1: 에너지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많았었죠.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7월부터 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7월과 8월 협상하면 시간을 벌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0: 그때 다시 좀 풀었다가
1: 예.
0: 또 비축 좀 시켜놨다가.
1: 네.
0: 이후에 또 뭔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1: 그렇죠.
0: 수도 있는 거군요.
1: 지금 이렇게 종전 MOU가 되고 협상하는
0: 네.
1: 것만으로도 유가가 지금 이제 하락하는 그런 신호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0: 네.
1: 트럼프 대통령 중간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바라는 건 유가는 내리고 물가는 안정되면서 주가는 오르는 거. 그걸 원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0: 네.
1: 우선 두 달 만이라도 최대 고비가 지금 7월 에너지 성수기고 또 비축유도 지금 고갈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우선은 이란산 원유래도 규제 풀어주면서 시장으로 풀리게끔 하면서 계속 시장에 안정적인 신호 줄 필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0: 네.
1: 7월, 8월, 7월 여름 고비 넘기기 위해서 우선은 이란으로부터 우선은 이런 제재 같은 거 안 하고 우선 협상의 장으로 불러오는 측면도 있고
0: 네.
1: 이란 같은 경우도 지금 경제로 따지면 미국보다 훨씬 더 어렵죠. 이란은 지금 완전히 미국이 해상 역봉쇄하면서 민생뿐만 아니라 혁명수비대라고 하는 이란의 어떤 지도층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자금줄까지 차단인 상태이기 때문에
0: 네.
1: 엄청나게 절박한 상황이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자 석유 제재도 풀어주고 할 테니까 핵 포기하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면 3천억 달러의 재건 투자까지도 해줄 수 있다.
0: 네.
1: 그러니까 상당히 달콤한 제안인데 이 부분 이란 지금 경제적으로 당장에 어려우니까 제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석유 제재 지금 풀린 걸로 이제 수출하게 된다면 그 돈으로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올 거고요.
0: 네.
1: 그러면은 우선은 이란도 큰 고비는 넘기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앞으로 나갈 것이 중요한데 우선 이제 모스타바 하메네이라는 최고 지도자가 있죠. 지금 얼굴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사람이 전 대통령한테 했다는 말이 좀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0: 어떤 말을 하셨는데요?
1: 모스타바 하메네이 얼굴을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나는 이 협상에 대해서 원치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원치 않았지만 대통령인 폐지시키는 대통령이 요청과 어떤 네. 설득에 의해서 내가 이것을 하게 됐다. 대신 국익을 완전하게 보장하고 저항전선 즉 헤즈볼라라고 하는 대리조직이 지금 레바논에 활동했는데 네. 이쪽에 대한 이익까지도 확실하게 보장하는 전제하에서 내가 허락을 했다.

0: 내가 승인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회담이 뜻대로 잘 안 될 경우에는 네. 이 폐쇄 시켜이라든가 협상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한 그런 게 전 분명히 보이거든요.
1: 약간 그런 명분 쌓기를 하셨네요.
0: 명분 쌓기죠. 근데 네. 이란이 예전부터 계속 강조했던 건 핵은 절대 포기 못한다였거든요. 우리의 네. 주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란도 이건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이긴 하지만 두 달 정도 어느 정도 미국이 숨통을 틔워주고 뭐 동결 자산 해제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받고 난 다음에 핵은 우리 포기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이거 상당히 안 좋게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뭐 어떤 방식으로 전망하시는 분이 좀 더 많거나 아니면 뭐가 좀 컨센서스입니까?
0: 아직까지 시장은 이런 이제 움직임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우선은 큰 불은 껐잖아요. 이제 전쟁을 하지 않고 호르무즈에서 네. 교전은 없고 하니까 당분간은 이제 아마도 안정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유가가 지금 오르는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봐도 지금 네. 조금 안정세로 접어든 것 같은데 전 두 달 후에 뚜껑을 열어봤을 때 어떨 것인가. 아니면 또 네.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한 달, 두 달 연장해서 계속 협상이 공전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 선거가 중간선거가 11월이잖아요.
1: 예.
0: 그러면 7월에서 8월, 뭐 9월, 10월 이렇게 넘기고 나면은 트럼프 대통령 중간선거까지는 계속 온화한 모습으로 보이다가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났을 때 성적표가 공화당이 별로 나쁘지 않다 싶을 경우에는 이란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는 한 번 더 제한적인 어떤 군사작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요건 이제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고요.
1: 네.
0: 요건 너무 또 청취자분들 듣고도 너무
1: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는 원래
0: 아 그러셨군요. 예.
1: 그냥 미국과 이란의 어쨌든 그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예. MOU도 1차적으로는 마련을 했고 예. 그런데 그거를 뭐 서명 한 해 만에 하는 말이 있었다가 결국은 예. 하면서 뭔가 발효가 될 것처럼 생각을 예. 하다가 일부 조금 갈등 요인이 있어서 그거를 스위스에서 서로 봉합하러 갔다고 좀 예. 생각을 했는데.
0: 예.
1: 오늘 이제 김덕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예, 예, 예. 그게 서로 뭐 시간 끌길 수도 있고 하면 예, 다시 또 상반기 했었던 걸 또 다 경험해야 되니까
0: 예.
1: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이제 가슴이 콩닥콩닥하네요.
0: 이거는 이제 예.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를 제가 소개시켜드린 예. 건데 네.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11월 전에 중간 선거 전에 내가 뭐 이란 핵을 완전히 내가 이제 불능화시키고
1: 그렇군요.
0: 평화를 정착시켰다는 타이틀을 얻고 싶을 텐데
1: 네.
0: 그게 안 될 경우는 조금 더 그전 유가가 오르면 안 되니까 조금 더 시간을 끈 다음에 11월 정도에 다시 하거나 이란도 미국으로부터 최대한 항복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죠. 핵을 포기할 경우에는
1: 네.
0: 국민들한테 그동안 얘기했던 게 다 소용 없게 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모스타바 하메네이도 대통령한테 지시한 거 보면은 국익을 사수하라고 했다면 저는 핵을 포기할 것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럴 경우 이란도 최대한 시간을 끌고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최대한 석유로 벌 수 있는

0: 나서 네. 다시 그럼 어떻게 핵 문제는 계속 시간을 끈다거나 아, 우리는 핵 포기 못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저는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제 저희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소개시켜드린 거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너무 이렇게 또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좀 맞았으면
1: 지금 네. 저희 이제 네. 청취자분들께서 폭풍 문자와 댓글로 예, 지금 예. 질문을 해주고 계신데요. 예, 예. 일단 EJTKW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네. 아 이거는 이제 제가 좀 하면서 여쭤볼게요. 이게 우리나라 호르무즈 통행이라든가 예, 또 재건과도 예.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이번 협상을 우리나라 건설업계라든가 이런 데도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0: 예, 예.
1: 그런데 그러면은 김대리 위원님 보시기에는 어쨌든 이번 스위스 협상만으로 예. 뭐 이란의 재건 시장이 뭐 열린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재건 시장 관련해서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0: 예, 예.
1: 이거 관련해서는 그럼 언제 좀 구체화된다거나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세요?
0: 우선 이제 60일이라고 하는 지금 회담 기간이 있으니까요. 이 안에 네. 어떤 최종 합의가 나야 되겠죠. 최종 합의가 나고 그다음에 서로 간에 신뢰 구축되고 아 그러면 이란이 확실하게 핵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정도 선을 맞춰주면
1: 네.
0: 우리가 이제 3천억 기금으로 그러면 이란에게 선물을 안겨주겠다. 이제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돈 안 쓴다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 같은 한국 우방이 예, 그 책임을 지게 될 건데 이것을 이제 비용으로 우리가 돈만 내서 끝내서는 안 되고 이제 기업 네. 형태로 진출하는 가장 좋겠죠. 그래서 아마 재건 인프라 재건 사업 같은 데 많이 네. 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건설이라든가 플랜트 업종 같은 것들은 네. 오히려 보면 이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1: 좋습니다.
0: 예.
1: 그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네. 그 핵을 핵 부분이 있잖아요.
0: 네.
1: 사실은 뭐 종이 썰듯이 뭐 예. 완전 포기합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0: 예.
1: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합의했다고 예. 하셨었고
0: 예.
1: 2015년에도 포괄적인 합의는 했다고
0: 예.
1: 하셨잖아요.
0: 예.
1: 그런 방식으로는 전개될 수 없습니까?
0: 그런 방식으로 전개된다면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본인이 좀 비교하는 대상이
1: 네.
0: 오바마 대통령이잖아요.
1: 네.
0: 그럼 2015년 핵 협상을 쉽게 보자면
1: 네.
0: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에게 3.67% 우라늄 농축
1: 3.67%의
0: 평화적 이용을
1: 네.
0: 15년
1: 해줘
0: 허락해 줬습니다.
1: 네.
0: 그럼 이게 일몰 조항이라서 15년인데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정말 잘못되는 거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1: 네.
0: 3.67 안 된다. 0%

0: 영구적이 아니면 20년. 근데 이란 쪽에서는 그 정도 양보 못 하겠다.
1: 아.
0: 계속 나오겠죠. 그렇다면 이제 그렇군요. 절충처음을 찾을 수 있다면 뭐 15년?
1: 0% 15년 해도 오바마 때보단 좋아진 거 아니에요?
0: 좋아진 것 같은데 지금 뭐, 네. 뭐 미국 측이 받아들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네. 받아들이더라도 공화당 내 강경파들이라든가 미국 사람들이 또 반발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해의 눈치를 보겠습니다만 오바마 대통령 2015년 합의가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이거보다 내가 잘해야 되겠다. 트럼프 대통령 네. 상당히 고수할 가능성이 크고 그 안에서 이제 절충점을 찾기 위해서 이란과 미국 협상단 간의 치열한 어떤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1: 네. 그런데 이 당시에도 이 정도 내용에 대해서 어쨌든 이란이 합의를 했고 당시 오바마 미국 행정부 산하에서 포괄적인 핵 관련 협상 을 완료했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잠시 진출하기도 했었고요.
1: 네.
0: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비난한 것 중에 하나가 오바마 대통령이 합의가 되자마자 17억 달러를 현찰로 이제 이란에게 줬다.
1: 네.
0: 자기는 그렇게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돈도 이렇게 보면 예전에 이란 혁명 전에 팔레비 왕정 때 미국의 무게 사기 위해서 이렇게 예치됐던 돈이었거든요.
1: 네.
0: 이제 그걸 이제 돌려준 건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하여튼 현찰로 안 주겠다 얘기를 하지만 뭐 이란의 뭐 동결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원래 이제 받았어야 될 돈이긴 하죠. 석유 수출 대금. 요거 요런 형식으로 안 풀어 줄 것 같은데 그것은 이란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조금씩 풀어 주겠다. 네. 이런 내용이고 3천억 달러 같은 가장 큰 이제 선물 같은 것은 이란이 확실하게 여러 좀 상황도 있습니다만 이것의 최종 합의에 다다랐을 경우에 네. 미국의 어떤 감독이라든가 승인하에서 외국 기업들이 어떤 진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이란이 지금 가장 원하는 거는 뭐예요?
0: 이란이 원하는 네. 바는 가장 돈을 일단은 돈이 제일 급하죠.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에 그전에는 뭐 혁명이라든가 네. 뭐 종교라든가 주권이라든가 이런 좀 고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물론 이제 그걸 주된 화제긴 하죠. 핵이.
1: 네.
0: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돈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1: 아, 그렇군요.
0: 카타르에 이제 120억 달러부터 일단 좀 빨리 풀어주고 협상 시작하는 게 어떻겠느냐.
1: 아, 그걸 구체적이군요.
0: 예,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스위스 회담 전에도 협상단장이라든가 중앙은행 총재가 카타르에 한번 갔었습니다. 어떤 절차로 풀 수 있는 걸 아마 알아보고 온 것 같고요.
1: 네.
0: 이번에 이제 뭐 이란 측에서 해제가 됐다고 하는데 동결 자산 해제 받았다고 하는데 아직 미국이 확인해 주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카타르에 있는 돈을 해제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해제 받았다면.
1: 네. 또 중재국에도 카타르가 아까 들어있다 하셔가지고.
0: 네. 중재국이 들어있죠. 네. 그래서 카타르는 아마 협력하고 싶을 겁니다. 예, 지금 둘 사이 껴서 불안한 나라가 가장 나라 카타르니까. 그래서 이
1: 네.
0: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이란인데 이란 제 생각에는 이런 표현을 좀 쓰면 안 되지만 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단 받고 나서 네. 핵 문제는 상당히 시간을 끌 가능성 전 없진 않다고 봅니다.
1: 아.
0: 웬만하면 핵은 포기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돈을 받는 만큼 받고 나서.
1: 예.
0: 그래서 제가 이제 비관적으로 보면 이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가만 안 있을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부분도 있고. 다만 근데 이란이 정말 대국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파격적으로 양보한 것처럼 파격적으로 핵에 대해서 양보할 것인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그림은 썩 그려지진 않습니다. 이란이 그동안 해왔던 것을 보게 되면.
1: 그런 것 같습니다. 2017년, 예. 18년에 북한과 예. 관련해서도 어쨌든 예. 트럼프 1기 때도 그런 이슈가 예. 있었지만 이 핵이라는 게 어쨌든 특정 국가에 미치는 임팩트가 엄청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예. 합의가 완료되는 그런 그림으로 갔다가 몇 달 지나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신 겁니까?
0: 아니요. 오히려 이제 협상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필요에 네. 따라서. 그렇다면 두 달 안에 타결이 나지 않으면서 또 협상도 연장하면서 연장하면서
1: 60일 동안 하면서도 타결이 안 나버리고
0: 계속 이제 협상이 공전되지만 협상 기간은 늘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하고 그것이 계속 늘리다가 뭐 11월 미국 같은 중간 선거 전에 트럼프 대통령 어떤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1: 참을성이 있는 드라마틱한 분은, 그 형식으로요.
0: 네, 참을성이 있는 분은 또 아니잖아요. 트럼프 예. 대통령. 그래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이란도 쉽게 돈을 받기는 받지만 핵을 포기할 것 같지는
1: 그게 핵을 포기할 만큼의 많은 돈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0: 그렇죠. 3천억 네. 달러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스타바 하메니라는 사람이 협상이 나가는 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죠. 선을 네. 걷은 부분도 있고 지금 협상이 나가는 사람들 자체 이란은 지금 이 전쟁 승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당히 많이 지금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고
1: 네.
0: 경제도 상당 부분 후퇴했죠. 12년에서 20년 가까이 산업이 지금 후퇴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란은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미국과 왜 협상을 해 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협상장에 나간 사람들을 거의 무슨 반역자다. 매국노다. 미국이 왜 양보하러 가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1: 네.
0: 양보할 만한 것은 미국 중 뭐 호르무즈라든가 지금 뭐 핵 요거밖에 없거든요. 이란이 양보할 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의 또 강경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론이 세기 때문에 협상이 그러니까 제3자들이 봤을 때는 이란 측에 상당히 좀 유리하게 간다. 미국이 너무나 많이 양보하는 거 아니야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란 내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는 시각들도 있다는 점이 있죠.

0: 미국과 얘기를 아. 섞는 것 자체를 이거를 마치 뭐 잘못된 행위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란 내에서도 협상이 잘 될 경우에 협상 단장이 뭐 나가서 갈리바프라는 국회의장이거든요. 네. 이 사람의 정적들도 있거든요. 이란 안에. 분명히 이 사람이 잘 나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란 내에서도 이 협상에 대해서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점들 미국과도 의견도 맞지 않은 거 조율도 해야 되고 이란 국내에서도 어떤 반대자들 설득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 상당히 좀 뭐 이란이 처한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간선거도 있고 해서 아, 상당히 좀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 근데 뭐 오늘 하루만 해도 사실은 이 스위스로 가고 협상하고 관련해서 유가가 뭐 좀 하락을 하고 앞으로 상당 기간 전 세계 금융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실물시장에 이런 협상이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지금 연구위원님 보시기에 스위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협상에서 앞으로의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어떤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좀 찝어주실 수 있을까요?
0: 아, 포인트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이란 측에서 이제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것 중에 하나가 레바논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이거 전쟁이 좀 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란에 협상하면 이란한테 다 내주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어떤 돌발 행동이 있을 수 있겠죠.
1: 이스라엘의 돌발 행동이 협상에 미칠 영향이 또 일부 있을 수 있다.
0: 이란은 계속 전쟁을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미국도 이스라엘 좀 계속해서 좀 자제시킬 필요가 있겠죠. 협상 중간 만큼이라도.
1: 그건 지금도 하고 있어 보이더라고요.
0: 그리고 막 싸우고 있잖아요. 대통령 네타냐 총리 막 나무라기도 하고.
1: 맞습니다.
0: 반대로 또 얘기하자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좀 도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거기 맞서 공격을 하면 이란이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계속한다. 그래서 우리 협상 못하겠다 해서 오늘 이제 뛰쳐나간 거거든요. 잠깐. 뛰쳐나간 거였죠. 그래서 이란 측도 헤즈볼라를 좀 계속해서 자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레바논 지역에서 이란과 헤즈볼라가 더 이상 변수가 되지 않도록 두 국가가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이 각각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를 좀 자제시키면서 협상의 어떤 동력을 계속 유지시킬 필요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1: 그리고요. 그리고 협상 그 자체는 어떤 뭐 마일스톤이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0: 어떤 포인트 우선은 저는 이제 뭐 계속해서 이 핵이라든가 호르무즈 얘기 계속해서 이제 공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논쟁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 좀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란 안에서 사정 한 잠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 이란 내 이라정이요.
0: 왜냐하면 7월 4일 날이 얼마 전 죽었던 알리 하메네이 지도자 최고 지도자였죠. 그 사람이 아들이 지금 이제 이어받았는데 7월 4일이 장례식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런데 이 모스타바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은둔의 지도자거든요. 자신의 목소리도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7월 4일 날 이 사람이 과연 등장할 것인가. 이게 저는 의외로 중요할 것 같아요. 이란 내에서 이 사람이 등장하면은 정말 이 사람이 정말 결정을 내리는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볼 수 있고 아 이것도 이 사람이 승인 내려서 협상하는구나 한데 이번에도 등장하지 않는다면 이거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란 내에서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1: 그 사람 개인에 대해서요?
0: 그렇죠.
1: 그 모스타바 하메네이에 대해서 신변이라든가 이런
0: 최고 지도자가 지금까지 숨어 있는데 지금 이제 전쟁도 일단 중지된 상황이고 어느 정도 이제 돈도 이제 이란으로 들어와서 좀 풀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나아져야 되는데 이 상황이라도 만약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안 나오고 뭐 대독을 향해서 한다면 이란 내에서도 이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7월 4일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1: 네, 그렇군요. 지금 우리나라 선박이 이제 두 척이 호르무즈에서 나왔다고 하셨는데 호르무즈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될 걸로 좀 보고 계십니까?
0: 호르무즈가 우선은 당분간 지금 60일간이 무료 통항이고 이란이 일단 주도하에서 이란에게 이제 신청서를 보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박이나 다른 선박들도 이란의 페르시아만 해협청이라는 걸 만들었죠. 자신들이 주권이라고 해서 거기서 신청서를 내면 그것에 따라서 아마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은 하여튼 국제사회가 좀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기도 하지만 국제사회 뭐 영국 프랑스가 주도가 돼도 좋고요. 뭐 일본 우리나라까지 얘기해서 이란과도 계속 소통해야 되겠죠. 우리 선박이 이제 나가야 되니까 소통도 하지만 자유항행의 원칙 이런 걸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국제사회에서 이란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뭐 수수료라든가 이런 얘기 못 나오게끔 국제사회도 어느 정도 좀 압력을 넣을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우리나라도 참석도 하고 반대로 동시에 이란과도 소통하면서 우리 선박들이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동시에 두 가지 전략 저는 할 필요가 우리 정부가 좀 효과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60일간은 그냥 빠져나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0: 네. 빠져나올 수 있는데.
1: 근데 그 이후부터는 아까 페르시아 항만청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는.
0: 지금은 항만청에 얘기해서 60일 동안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60일 이후에 해석의 여지가 있죠.
1: 아, 그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비용을 어떻게 할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0: 이란은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 국제사회는 안 된다. 미국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여튼 논란이 없을 시기 60일 이내 우리 선박도 빨리 좀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 요즘에 어떤 이슈가 한번 생기면 뭐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잠깐 풀렸다가 또 잠깐 다시 갈등 국면으로 가니까 바라보시는 분들이 피곤할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아요.
0: 네. 아니 뭐 피곤하긴 하지만 뭐 잘 될 수만 있다면 유가가 안정될 수 있다면 뭐 감수해야 될 거 좀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1: 아, 지금 이 협상에 그러면 키는 이란 쪽에서 쥐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미국 쪽에서 쥐고 있는 겁니까?
0: 저는 오히려 지금 네. 미국이 많이 양보한 만큼 이란 쪽에 좀 약간 숙제 같은 걸 던져준 느낌이죠. 우리가 아. 이만큼 좀 양보했고 선물 보따리도 우리가 좀 당근책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이란 너희가 어떻게 하나에 달려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이 오히려 이란 쪽에 숙제를 내준 면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이란 내에서도 좀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제부터 이제 국제사회에 돈을 택할 것인가 핵을 끝까지 지키면서 우리만의 길을 갈 것인가.
1: 네, 그러니까 네. 이란 내의 상황이 좀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
0: 저는 예, 그렇게 아, 보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6월 22일 월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듣고 싶다 내일의 성공 앞서간다 우리의 갓세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주식장의 불기둥을 잡는 투자 안목부터 삶을 지탱하는 건강과 철학의 깊이까지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성공을 넘어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점심에 만나러 오세요. 끝이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일이 되면 입도 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일이 많으면 그만큼 먹을 것도 많이 생긴다는 말인데요. 다시 말해서 일이 고되면 입도 고단하다는 뜻으로 일이 많으면 먹는 것도 따라 많이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속담에 나오는 되다란 말은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이 경우 되다는 일이 힘에 벅차다라는 뜻이고 예를 들어 일이 되면 쉬어가면서 해라 또 하루 종일 된 일을 하고 번 게 겨우 이것뿐인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형용사 되다에는 몹시 심하거나 모질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집안 어른한테 된 꾸중을 들었다라고 한다든지 된 사람한테 걸려 혼이 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형용사 되다에서 나온 부사로 아주 몹시라는 뜻을 가진 되게가 있습니다. 간혹 되게를 속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표준어입니다. 이와 같은 뜻으로 쓸 수 있는 부사로 된통, 되우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된통 고생한 경험이 있다. 또 그 사람 의심은 되우 맞네처럼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되게와 된통은 모두 첫 번째 음절을 길게 발음하는 반면에 되우는 짧게 발음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희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퇴근길에 우산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 밖에 내륙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경남과 전남에는 저녁까지 5에서 30, 제주도에는 내일 밤까지 2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또 대기 상층에는 찬 공기가 자리하는 가운데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그 밖에 내륙 지역에는 저녁까지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해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에는 쌀악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수도권에 5에서 40, 강원 내륙과 충청, 전북 내륙, 대구와 경북 서부 내륙에는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요.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구름 많겠습니다. 강한 볕에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지역은 자외선 지수도 몹시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9도, 대구 17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26도, 전주 28도, 대구 24도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오늘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국헌 문란 목적과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내부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권한 남용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박성재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이보다 5년 높은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 등을 포함한 한미 간 원자력 협력이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맺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오늘 간담회에서 한미 원자력 협력과 관련해 연내 모든 것이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일에서 3일 서울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 한미 정상이 작년 10월에 합의한 안보 분야 협력의 이행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기업의 사내 주택 대출과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공익을 위해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찬진 원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복지의 영역을 금융 DSR 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을지 고민이 있었다며 기업이 전용 면적과 규제 지역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저금리 사내 대출 한도를 5억 원으로 확대하면서 사내 대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6.3 지방선거 때 새벽 시간 124표 차이 대역전극으로 화제를 모았던 충북 충주시장 선거에 대해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재검표를 결정했습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선관위원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전 충주시장 후보가 제기한 재검표 선거소청을 인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충주시가 선거에 대한 재검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충주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이동석 당선인이 52,962표를 얻어 52,838표를 득표한 민주당 맹정섭 후보의 단 124표 0.11%포인트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와 관련해 경찰이 36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36건의 사건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외에도 폭행, 모욕, 명예훼손, 허위정보 유포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한체육회 출입을 막은 행위,

여자 핸드볼 유소년 대표팀 선수 검문 검색, 언론인 취재 방해, 참가자 간 다툼 등입니다. 경찰은 체육회 관계자의 출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출입 저지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면 도로에 누워있던 대학생이 택배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오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택배기사인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젯밤 11시 3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이면 도로에 누워있던 대학생 B씨를 택배 차량으로 치고 지나간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도로는 가로등이 드물어 비교적 어두웠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는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는 동급생을 폭행한 고등학생 6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충남 천안시 한 노래방에서 동급생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리고 이후 인근 상가 주차장으로 이동해 또다시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남부와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 전남 1에서 40mm입니다. 아나운서 조항리였습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기자간담회에서 당으로 돌아가면 당 지지율을 회복하고 국정 지지율 회복과 국정 동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당대회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역시 전당대회 출마할 걸로 예상되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심 재판부가 이화영천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술파티 위증 혐의 유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서 이상한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연어술파티 의혹을 내세우며 조작 기소를 주장해 온 데 대해 대국민 사과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첫 스위스 대면 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종료됐습니다. 인터뷰 코너에서 백승훈 한국외국어대학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위원과 자세한 진행 상황을 분석해 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금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 수행 지지율이 부정평가가 역전하는 데드크로스 맞았습니다. 에너지 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517명 대상 무작위 추출된 임의 번호 활용 자동 응답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 결과 조사 결과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잘한다. 긍정평가 46.7%. 리얼미터 조사 기준 첫 40% 지지율 기록했고요. 잘못한다는 부정평가 49.7%. 자, 국정수행 지지율 첫 데드크로스.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성민 최고위원.
3: 뭐 일단은 뭐 선관위 사태에 대한 그 책임론이 분명히 정부로 좀 번진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굉장히 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지층 내의 분화라든지 분열이라든지 이런 양상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갈등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는 중도 무당층 시민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대통령께서 유럽 순방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 오시고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호재가 있어도 좀 그 호재가 빛을 잘 못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 최근에 있는 여권 내부의 갈등과 어떤 지방선거 결과의 후폭풍 그리고 선관위 사태의 후폭풍이 전부 다 좀 겹쳐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박성민 최고위원께서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거 그다음 선관위 사태 그다음 민주당 내 갈등 이런 요인들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이동수 대표님도 비슷한 생각이 있어요.
4: 네, 저도 박성민 최고위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일단 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 하락하고 있는 데 있어서는 선관위 사태랑 민주당 내분이 크게 두 축을 형성하는 것 같긴 해요. 특히 이제 선관위 사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사건이 터졌을 때 이제 민주당이 좀 강하게 나섰어야 되는데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던 게 책임론을 더 키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막 부정선거론에 취해가지고 선관위를 좀 압박하는 모양새를 많이 보였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민주당이 선관위 편을 드는 뭐 입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관위는 좀 민주당에 가까운 집단이다라는 인식이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선관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여권에 대한 또 지지율과도 어느 정도 연동되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신재호 부대변님 어디에 좀 주목하셨어요?
5: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민주당 내 갈등 관련해서는 앞에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에 덧붙여서 지금 대통령이 계속해서 SNS를 올리고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서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 당내 갈등을 더 유발시키고 당무 개입 논란을 불을 지피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지금 민주당까지도 쥐락펴락하려는 것 아니야? 라는 국민적인 의구심이 가득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또 다른 것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민심이 주는 경고라고 말씀하셨던 것에 반해 지금 대통령이라든지 청와대가 내고 있는 여러 행보들은 그것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 특히 공소취소 관련해서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특검은 안 된다라고 국민들께서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것과는 지금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공소취소 수순을 밟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한 것에서부터 과연 민심의 경고를 받아들일 생각이 있느냐, 오히려 더 오만 방자한 태도를 일관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비판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금 김용범 정책실장이 말씀하신 세제 개편안, 그런 것들도 저는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세제 개편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었던 정부의 그동안에 견제해왔었던 입장과는 너무 다르게 벌써부터 세제 개편을 통해서 집 한 채 가진 국민조차도 악마로 몰려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팽배해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결부가 돼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추락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1: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중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토론거리가 있는데 그 대통령 부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이 아니 아마 귀국 브리핑일 거예요. 그 순방하면서 취재진 앞에서 브리핑하면서 이제 질문을 받고서는 경쟁이 아닌 전쟁을 해서 되겠느냐, 경쟁을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 뭐 지지율 떨어진 거 어떻게 보냐 할 때 민심의 경고다. 근데 이게 뭐 우리가 국정 수행하는 건 변한 게 없는데 어쨌든 국민들이 뭐 그렇게 볼 때는 이유가 있을 거다 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 좀 당이 좀 더 책임이 있지 않냐 그렇게 읽힐 수 있는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지금 신조 부대변인이 뭐라 그러셨냐면 대통령의 참전이 오히려 더 어떤 그 불신을 가속화시킨 거 아니고 대통령이 오히려 당무에 좀 더 깊숙이 다가옴으로써 싸움이 더 치열해진 거 아니냐 그런 측면이 있지 않냐는 점에 대해서 이동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4: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은 본인이 참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과거에도 이제 막 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순방을 하고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이끌어도 이제 국내에서 이제 민주당 그리고 이제 정청래 대표가 막 논란들을 일으키면서 그것들이 네. 덮인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성과를 이제 브리핑하는 자리를 가졌던 것도 결국에는 이제 이 너무 이제 이런 국내 정치 이슈에 이 정부의 성과가 묻히다 보니까는 그걸 알리려고 마련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뭐 본인이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본인이 이런 정치 이슈에 굳이 나서지 않더라도 당이 알아서 본인을 서포트를 해주고 그래서 이제 지지율을 이끌어가는 형국일 양상일 텐데 지금 그걸 민주당에서 못 해주고 있다 보니까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본인이 계속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개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박상민 최고위원님,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거칠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의 국정 어떻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가 국정의 파트너잖아요. 그 자기의 파트너로서 정청래보다는 김민석이 훨씬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징조가 좀 보입니까?
3: 글쎄요. 저는 뭐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생각은 뭐 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지금의 지도부에 대한 어떤 불편한 마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평시에 그냥 갑자기 어떤 인간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서 얘기를 하시는 상황이 아니라 이게 결국에 쌓여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를 정청래 대표께서 하시는 기간 동안에 대한 평가와 그 종합적인 평가가 지방선거를 통해서 또 이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의 지지율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지방선거 결과를 사실 상세하게 분석해보면
1: 네.
3: 저희가 숫자적으로는 많이 이겼지만 중요한 데를 내어주는 그런 좀 뼈아픈 패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 또 정부는 정부대로 정부는 잘 해왔는가 이런 부분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근데 이게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뭔가 다 같이 좀 고민하고 성찰하고 반성하는 자세보다는 사실상 전당대회 전초전으로 그냥 바로 돌입을 한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오히려 이게 해야 될 반성이나 다 같이 짚어봐야 될 분을 잘 짚지 못하고 그냥 바로 이제 누가 다음 당대표 할래로 넘어간 싸움이 시작이 됐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아까 전쟁이 아닌 경쟁을 하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당에 대해서는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거는 뭐 그렇게 완벽한 승리라고 할 수 없다는 거는 사실 정청래 대표가 본인 얘기 내라고 느끼기 쉬운 얘기고 김민석 총리가를 떠나보낼 때는 성과가 많았고 가서도 아주 많은 일을 할 걸로 보인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면 아, 이게 사인 아닌가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정청래 대표와 정청래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그 세력은 더 똘똘 뭉칠 수도 있고 위기감을 느껴서 더 치열한 싸움에 나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더 단초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5: 지금 정청래 대표는 그냥 개인적인 입장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거라고 좀 보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적통이 누구냐 이거를 두고 한판 승부를 벌이는 것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도 나름대로의 세력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지난주에 대통령이 귀국하고 나서 의원들과 만나서 도종환 시인의 시를 인용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시련을 겪고 성장한다라는 내용의 시는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도종환 시인의 시를 인용했다. 좀 거기서 굉장히 큰 정치적인 의미가 함의가 돼 있다고 봐요.
1: 아, 그래요?
5: 예, 도종환 시인은 문재인 정권 시절에 문체부 장관을 했던
1: 맞습니다.
5: 분입니다. 예, 그러면서 도종환 시인의 시를 인용함으로써 지금 민주당의 여러 개파가 있지만 우리 반명 세력을 나한테 모이게끔 해야 된다. 나로 뭉쳐달라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내가 이렇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대 권력으로부터 온갖 모진 핍박과 시련을 당하고 있다. 이거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도종환 시인의 시를 인용함으로써 본인이 약자로 자리매김했고 또 약자로 자리매김한 것에 이어서 세력을 규합할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을 마련했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월드컵이 진행 중이지만 브라질이랑 부탄이랑 축구를 하게 되면
1: 네.
5: 브라질 국민 빼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아마 부탄을 응원할 겁니다. 대중이라고 하는 게 약자와 강자가 싸우게 되면 필연적으로 약자를 응원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이 본인을 억누르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누차 이야기함으로써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세력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통영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여 나에게 모여라 이러한 시그널을 지금 주고 있어서 이 전당대회 국면이 앞으로 점점 더 흥미진진해질 것 같습니다.
1: 네, 실제로 지난 주말이었나요? 단체장 당선인들 대회에서 김민석, 정청래 두 분이 이제 다 참석을 해서 축사를 했는데 역시 미묘한 얘기들이 있었어요. 정청래 대표는 개인 역량으로 당선된 분들도 있지만. 히말라야 산맥같이 당이 여러분을 품었기 때문에 당선된다. 당선됐다.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강릉이나 뭐 이런 데에서의 뭐 눈부신 성과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반면에 김민석 총리는 좋은 결과 냈지만 완벽한 승리 아니다. 성찰해 봐야 한다. 중앙정부와 대통령 흔들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상당히 살짝 뭐 격앙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좀 목소리 톤이 높았거든요. 이동욱 대표님. 네. 전초전이 시작돼도 벌써 시작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4: 예, 저도 이미 그렇게 보고 있고요.
1: 네.
4: 좀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두 분의 메시지를 요약을 해보면은
1: 네.
4: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선자들 앞에서 당이 잘해서 당신들이 이긴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통령을 좀 더 뒷받침했으면은 완벽한 승리를 했을 것이다라는 네. 의미를 전 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보면은 조금 미묘하게 다른 게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을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당 그리고 요즘에 특히 이제 1인 1표제를 비롯한 당원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민주당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친노 친문 세력의 적자가 본인이다. 그리고 적자가 본인이고
1: 네네.
4: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민주당으로 똘똘 뭉쳐야 이제 상대를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고요.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한동안 민주당에서 멀어져 있던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 대통령의 성과 이런 것들을 강조함으로써 지지를 호소하려는 그런 메시지를 짜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1: 그래요. 자. 박성민 최고위원은 두 분의 축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습니까?
3: 그러니까 뭐 이제 아무래도 정청래 당대표께서는 이제 당 안에서 우리가 이제 정치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개인의 개인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당이라는 큰 이제 어떤 품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잘 될 수 있었던 거다라는 어떤 당의 역할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신 것 같고 이 김민석 총리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뭐 현직 아직 총리도 하시고 이 정부가 얼마나 이제 여당과 함께 합을 맞춰서 잘 해나가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정부에 있으면서 아쉬운 부분을 또 느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은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는 당원들과 어떤 당 내부에서 당의 구성원으로서 정치를 한다는 것이다 라는 네. 점에 이제 방점을 좀 찍으신 것 같고 한 분은 이제 여당의 어떤 당선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당의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부를 성공적으로 잘 뒷받침해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게 특히 집권 초기 정부를 이제 이끌고 있는 함께 하고 있는 네.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1: 자, 신지호 부대변인한테 이 질문은 뭐 비슷한 질문이지만 살짝 다른 질문. 송영길 의원, 정청래 대표가 이 대통령과 싸우겠다고 출마하는 것이냐? 정 대표 당선되면 대통령 레임덕 올 수도 있다. 뭐 출마하면 안 된다는 취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거를 한번 따져보죠. 자, 이제 뭐 누가 뭐 송영길 전 대표가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우리 뭐 이런 거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전망은 하지 말고 자,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거 하나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의 그동안의 뭐 태도랄까 뭐 이런 걸로 대통령과의 호흡 이런 부분에서 이른바 친명 의원들은 막 저기 출마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압박이 어느 정도 압박인지 그게 과연 선거에 어떤 정도의 영향으로 다가갈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선거 책임론을 얘기하고 지금까지 보니까 대통령하고 좀 엇박자가 나는 면이 있었는데 당신 안 맞지 않아 이걸로 자꾸 압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 측 혹은 그 세력은 또 그걸로 뭉칠 거란 말입니다. 네. 자, 이런 게 어떤 어느 정도의 변수로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앞으로.
5: 저는

0: 지금 대통령
1: 좋아해요?
0: 예, 대통령도 나서 예, 대통령도 네. 나서서 정청래 대표를 사실상 비토하고 있고 예. 거기에 송영길 대표, 전 대표까지 나서서 정청래 대표를 비판 아주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나로 정청래 대표 본인으로 무언가 힘이 모아질 수 있을 만한 계기가 마련이 될 수가 있어서 네. 오히려 속으로 전 웃을 것 같고요. 송영길 전 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지금 제가 보기로는 역할 분담을 한 것 같아요. 송영길 전 대표는 정청래 대표를 계속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면서 김민석 총리는 무언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두 분이 다 정청래 대표를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같지만 어떻게 막을 것이냐에 따라서 역할을 분담이 잘 되어 있다. 서로 간의 그 롤 편성을 잘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 송영길 전 대표 세 분 다 네. 출마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친명 진영 혹은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의 당선만은 막아야 된다라는 굳은 일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굳은 일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네. 송영길 전 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힘을 합쳐야 되는데 힘을 합치는 그 과정에서 그 강한 경찰이 있으면 네. 또 회유하는 경찰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송영길 전 대표는 매우 강하게 때리면서 김민석 총리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전당대회를 좀 치른 다음에 결선으로 가지 않게 되면은 어찌 되었든 친명 후보가 한 분으로 합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에서의 컨벤션 효과도 누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송영길 전 대표가 어찌 되었든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 분 간에 지금 어느 정도 분담을 해서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견제한 그러한 합공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합공이 과연 정청래 대표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를 주저앉힐 수 있을지 그것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가면 갈수록 약자가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정청래 대표가 약자로 되다 보면 동정표가 일어나요. 그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동정표와 또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뭉칠 수도 있다 이런 건데 어떤 모습들이 앞으로 두 분이 이제 두 분이 됐건 세 분이 됐건 이제 경쟁하는 데 있어서
2: 네.
1: 어떤 것들이 좀 어떤 흐름들이 보여질 걸로
2: 근데
1: 보세요.
2: 근데 저도 좀 전에 네. 신주호 부대변인이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국합 배드캅 전략을 친명 쪽에서 쓸 거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대표를 공격을 하면서 견제를 하고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좀 정책이나 거시적인 아젠다 이런 걸 전 던질 거라고 보는 게 그 민주당 주류가 지금은 뿌리는 친노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김민석 총리가 2002년에 이제 그 30대의 그 후반이지만 이제 젊은 나이로 서울시장도 되고 후보도 되고 이렇게 민주당에서 밀어줬는데 노무현 대통령 당시 후보 시절에 이제 지지율 좀 떨어진다고 당내에서 후보 단일화 협의회 이런 후단협의라고 하는 거기에 참여하고 결국엔 정몽준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한테 갔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서의 커리어가 끊기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구원이 아직까지도 저는 민주당 핵심 지지층 안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정청래 대표를 직접적으로 강하게 공격하기는 전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역할 분담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김민석 송영길 대 정청래 구도가 저는 전당대회까지는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우리가 이전 당대표 경선 때 정청래 박찬대 그래 처음엔 사람들이 아 박찬대가 될 거야 그래도 그 이재명 대표와 더 그 당시 대표와 더 이제 가까운 사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정청래 의원이 이제 대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뭐 달라진 점이 좀 있어요?
3: 뭐 지방선거가 가장 다른 점이죠.
1: 지방선거 결과를 받아놓은
3: 그렇죠.
1: 상황이다.
3: 네네. 예. 그래서 물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뭐 전초전에 돌입하긴 했습니다만 네. 막 본격화되고 있는 느낌은 아니라서 또 이제 해봐야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결선 투표제도 있어가지고 사실 이게 몇 파전으로 진행된다라고 해도 또 그게 뭐 단일화 없이 또 그냥 이제 투표 결과에 따라서 결선하고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1: 네.
3: 그래서 뭐 그런 변수들도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거에 뭐 박찬대 후보, 정청래 후보 이렇게 두 분이서 다툴 때에는 이제 뭐 선거라던가 이런 거는 당시에는 없었죠. 그래서 뭐 이번에는 사실 정청래 대표께서는 현직 당대표를 이제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직 당대표로 계시는 동안에 어떤 성과나 뭐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한 동시에 평가를 받는 어떤 현직으로서의 프리미엄도 있겠지만
1: 네.
3: 그만큼의 어떤 좀 아쉬운 부분 이런 것들도 좀 뼈아프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기류가 좀 다르다.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어쨌든 워낙에 당원들을

0: 지지가 또 굳건하셨던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누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보기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1: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난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좀 민주당 내에서 나름 선의의 경쟁이 펼쳐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대통령 임기 초이기도 하고 그때만 해도 개파 갈등이 그렇게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그 당시에 이제 방송했던 뭐 평론가분들 혹은 이제 국회 출입하는 기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박찬대 의원이 이길 거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그쪽으로 의원들도 많이 붙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대통령의 그 소위 명심이 박찬대한테 있다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박찬대 후보가 이길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거의 더블 스코어로 진 거잖아요. 네네. 이재명 대통령도 그때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로 이제 당과 이 정부가 협조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는 이제는 좀 뭐 대놓고 이제 과거의 윤석열 정부처럼 개입하진 않겠지만은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좀 이제 어느 후보의 힘을 실어주려고는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2: 자,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브리핑에서 이제 보안수사권 관련해가지고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다. 그렇지만 여하튼 국회가 정해라. 이렇게 이제 공을 던져놨어요.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중점은 어쨌든 수사가 차질을 빚어서 민생에 차질이 생기면 사실 큰 책임은 대통령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얘기한 건데 자 김민석 총리 비슷한 얘기했습니다. 폐지가 자기의 기본 입장이다. 그렇지만 보안장치 없이 해도 좋은가 고민이 있다. 거의 워딩은 살짝 다르지만 거의 똑같은 얘기고 자 그렇다면 정청래 대표는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오늘은 또 보안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된다. 자 요거는 짧게 한 말씀씩만 해주세요. 박성민 최고위원이 보시기에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가 전당대회 최대 쟁점이 될 것이다.
0: 아니요, 저는 오히려 이거는 이제 쟁점에서 좀 빠진다고 봐요.
2: 아, 그래요?
0: 네. 오. 저희는 특히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게, 네. 김민석 총리 입장도 크게 뭐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폐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미 본인이 이전부터 이거 빨리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심지어는 선거 전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빨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봤을 땐 두 분의 입장 차가 그렇게 크다라고 주목될 부분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 뭐 지금 다른 영역에서 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 이거는 전 쟁점에서 빠지는
2: 쟁점은 아니다.
0: 네,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2: 자, 이동수 대표님도 별 쟁점이 안 될 것 같아요.
1: 저는 검찰개혁이랑 보안 수사권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2: 그래요?
1: 오직 저는 이걸로만 싸울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김민석 총리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얘기하기는 또 어려운 입장인 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그 노무현 그 대통령 대선 치를 때 당시에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을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결국은 과거에 그 노무현 대통령과 검찰의 악연에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 총리가 적극적으로 막 보안수사권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좀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정부나 아니면 다른 뭐 측근들 통해서 관련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신조 부대변인.
3: 이거는 저는 큰 논쟁거리는 안 될 거라고
2: 봅니다. 아, 진짜요?
3: 네, 이거는 네. 사실 대통령도 지금 어느 정도 입장을 정리를 한 상황이고 또 이걸로 싸우게 되면은 사실 다른 걸로 시비 걸 게 사라집니다.
2: 그래요. 다른 거 이거 말고 어떤 게 또 클 것 같아요?
3: 선거 결과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당정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로 사실 더 논쟁거리가 많은 상황이어서 이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전 봐요. 이동수 대표 말씀처럼 김민석 총리도 이 문제를 무조건 뭐 보안수사권을 존치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갈 수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이거 말고 다른 걸 두고도 두 후보 혹은 두 진영 간에 그 논박할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큰 쟁점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2: 네.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수석급 절반 청와대 수석급 절반을 교체하는 인사 개편을 단행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핵심은 신임 민정수석입니다. 검찰 출신 한찬식 변호사. 자, 진보진영 내부에서 이제 비판이, 이런저런 비판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서울 동부지검장 시절에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지휘했던 그런 거. 살짝 또 보니까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사위더라고요. 자, 여튼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진보진영 내에서 좀 반발이 나오는데 이건 찻잔 속의 태풍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습니까? 이건 짤막하게 한 말씀씩만. 이동수 대표님.
1: 제가 이제 친여성향 커뮤니티들 쭉 보니까는 네. 거의 이제 대통령한테 보통 존칭을 많이 붙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님 이렇게.
2: 아, 격한 비난이 있어요.
1: 근데 요즘에 이재명, 이재명 이러더라고요. 전 이게 태풍의 어떤 핵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 자, 민정수,

0: 이준석 이번 인사도
1: 예, 이거 자, 포함해서
0: 세 번 연달아서 번도. 검찰 출신인데 자 역시 핵심은 이거 같아요.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자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짓는 게 검찰을 잘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과거에 우리 편이었냐 아니었나 보다 좀 이렇게 이걸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이게 실용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저쪽 같은데 이런 사람을 굳이 왜 이렇게 사람이 없냐 이런 또 비판 맞서고 있는데 있죠. 박성민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제 검찰 내부를 무엇보다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데 대통령의 어떤 그 인사 철학이 예. 좀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이미 이전 민정수석 인사 때도 사실 좀 논란이 많이 됐었잖아요. 네네. 지지층들 내부에서는 왜냐하면 아, 검찰에 뭐 또 주도권을 주는 거 아니냐, 혹은 검찰과 소위 말해 뭐 내통하는 인사, 혹은 반 검찰 개혁주의자들이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항상 있어 왔고, 근데 저는 대통령께서 일관되게 어떤 인사의 흐름과 방향을 갖고 가신다. 특히 민정수석 인사에 있어서는 그게 뭘까라고 보면 결국 이제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학자 출신이라든지 뭐 그런 인사는 또 기용을 이 민정수석에 안 하시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어떤 학문적으로 뭐 검찰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느니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혹은 뭐 정치 출신 인사를 뭐 민정수석에 기용하는 게 아니라 결국 검찰 내부의 기류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검찰개혁을 완결성 있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신조 부대변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검찰 그렇게 악마하고 검찰 곧 없앨 거라면서 쓰는 사람은 왜 계속 검찰 출신이냐. 예. 그런 좀 분위기도 있습니까?
3: 그렇죠. 이게 사실 검찰이 이제 곧 사라지는데 주요 요직에 앉는 분들은 검찰 출신이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도 이것을 납득하기가 저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을 전 임명한 것은 결국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당대회용 메시지다. 인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겠습니까? 이 한수 수석이 네.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수사한 분이에요.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이제 문재인 정권 당시 일어났던 일인데 그 당시에 수사했었던 검사를 임명함으로써 친문 진영을 더 옥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어찌되었든 친문, 친노 이 계파를 따르고 있는 분인데 네. 그런 입장을 견지하셨던 분들에게 정반대되는 어떻게 보면 껄끄럽고 왜 저런 사람을 임명했지? 라고 읽혀질 수 있는 분을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것 자체는 저는 그것이 곧 이재명 대통령의 전당대회용 메시지와도 결부되어 있다고 봅니다.
0: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4: 네, 낮 시간 정체에 퇴근 교통량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강남순환로 성산 방면으로 봉천터널 안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2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정체는 영동대교부터 가양대교 사이로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상일 부근 6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 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안산 분기점 부근 사고는 처리가 마무리되면서 서안산부터 정체만 남아 있습니다. 더 가서 용인 부근 4, 5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 인천 쪽으로 대관령 일대로는 작업 여파받아 정체입니다. 이후로는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와 군포에서 반월터널 부근 다시 월곶 분기점 일대로 더디게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5: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금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평가보고서 발간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려놨습니다. 폭주하는 이재명 정권 2030 청년 유권자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혼신을 다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신주호 부대변인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평가 보고서 솔직히.
3: 그러니까 노력은 하셨죠. 장동혁 네, 네. 대표가 이번 그 지방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고군분투하신 건 알고 있지만.

0: 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자화자찬으로 읽혀질 수 있다라는 측면은 저희가 좀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저희가 이제 비교하는 지점이 2018년이냐 2022년이냐 요것에 있어서는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고 이러한 보고서에 동의할 만한 분들은 사실 많이 안 계실 것이다 라고 밝히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1: 2018년에 비해서 뭐 몇 개가 늘었고 막 이랬더라고요. 네네. 그게 그러니까 사실 최악이었는데
0: 예. 예. 그러니까 비교하는 그 지점 이 어디에 있느냐, 비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1: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건?
0: 이거는 그 예. 제가 뭐 그 언론을 통해서 나온 걸 보니까
1: 예, 예.
0: 당 사무처에서 이제 만든 예. 것 같은데 이것을 만든 이유가 다른 목적이 아니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민낯과 이재명 정부를 향한 그 국민들의 강력한 경고 이것을 되새겨서 국민의힘이 진짜 진정한 야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말 끊어서
0: 네네,
1: 죄송합니다.
0: 아닙니다. 예.
1: 이게 백서라는 거는 되게 엄정하게 만들어야 네. 되거든요. 그런데 얼마 시간도 안 됐잖아요. 선거 끝난 지 네. 지금 한 2주밖에 안 됐는데 네. 이걸 후다닥 해가지고 평가라는 것도 여기가 법원은 아니지만 정당이지만 되게 사람들이 검증도 거치고 백서 편찬 위원장도 뽑아요.
0: 네.
1: 저번 때 조정훈 의원이 비슷한 거 했던 것 같은데.
0: 총선 백서 특위위원장이었죠.
1: 그런 거 없었죠
0: 그러니까
1: 지금.
0: 요거는 백서 차원이 아니고요.
1: 네, 네.
0: 저희가 단기적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민심이 어느 지점이 있느냐 이거를 파악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이게 정점식 원내대표라든지 다른 최고위원이라든지 당 지도부라든지 공유가 안 된 상태에서 보도가 된 거예요. 보도자료 형식으로 배포가 된 겁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지점을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가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의용 사무총장이라든지 이것과 관련된 분들이 앞으로는 당내 수기 과정을 통해서 배포를 하겠다라고 밝히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앞으로 이런 식의 그 실수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단순히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잘했다 이런 차원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1: 그러니까 정점식 원내대표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고 의원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0: 네.
1: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해 지지율은 우리가 잘해서 오른 게 아니다 이런
0: 네.
1: 얘기까지 했거든요.
0: 네.
1: 상당히 이걸 보고 좀 불쾌했나 봐요. 자기도 네. 뒤에. 보고 이건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한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여기에 전 핵심이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0: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이 모두 회초리를 들었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자화자찬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 이런 걸 견제해야 된다라고 일단 봤고 그런데
1: 네.
0: 그것과 별개로 이 보고서가 나온 경위는 저희가 잘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얼마나 국민들께서 화가 나 계신지 얼마나 네. 분노하고 계신지를 잘 캐치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전 봤습니다.
2: 장동혁 대표가 네. 이제 의원도 그렇고 당 내 본인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올 봄에 장동혁 대표가 미국에 돌연 갔다 와가지고 이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사무처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그때 이제 최고위원들도 몰랐다는 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고 심지어 당 대표실 직원들도 몰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1: 네.
2: 이제 정말 자기 최측근들만 데리고 이렇게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이번 건도 비슷한 게 아닌가? 이게 막 백서 만드는 것처럼 위원회를 꾸리고 뭐 사람들과 회의를 하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그냥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날림으로 보고서 하나 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1: 네.
2: 장동혁 대표가 이 시점에서 이걸 왜 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백서 내는 거 미리 막으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진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백서를 만들면은 본인도 그 책임론에서 좀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빨리 이거 하나 대충 내놓고
1: 이걸로 대충
2: 예,
1: 퉁치고 가자.
2: 예, 나중에 백서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 이거 있잖아 하고 그냥 퉁치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자, 장동혁 대표 지금 이번 닷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신동 최고위원 같은 분은 몸이 정말 안 좋다. 그러니까 이걸 막 조롱하는 식으로 어디 피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는 했는데 자 그건 그렇다고 치고 오늘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가 최고위를 주재를 했는데 조광한 최고위원이 또 뭐 철없는 정치 연예인들이 당대표 흔든다 거의 비슷한 워딩의 얘기를 또 하고 친박계 우재진 의원은 이거는 이제 최고위 회의에서 얘기한 건 아니고 인터뷰에서 뭐 짧은 비대위 거쳐서 그다음 내년 초쯤 정수기 전당대회 하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뭐 가을이 오기 전에는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했다가 근데 뭐 좋은데 되게 파편적이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박수성 민최고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좀 힘을 모아가지고 대표한테 압박을 하려면 정말 이게 거부하기 힘들 정도의 어떤 세력을 갖고 가가지고 이걸 뭐 하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뭐라 그럴까 그 비판을 받는 사람들 내성이 더 생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방법이 좀 가능하다고 보세요?
3: 뭐 근데 일단 이제 의원총회 열어달라고 해서 의원총회 이제 열어서 했는데
1: 예.
3: 뭐 거기에서 사퇴 얘기 많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

0: 나왔는데도 뭐 장동익 대표가 뭐 꿈쩍도 안 하는 상황이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뭐 어떤 더 메시지를 전하는 게 과연 맞는가 이런 고민도 또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내부가 좀 지나치게 조용한 거 아닌가 싶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의원들이 더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고 사실 뭐 개파나 뭐 상관없이 다 같이 뭐 몇십 명이 뜻을 모아서 뭐 연판장 이런 거 잘 돌리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도 이제 할 수도 있다. 혹은 성명서라도 좀 낼 수 있다. 뭐 단순히 이제 언론에서 많이 주목되는 친한계 의원들이라든지 네. 뭐 대한과 미래 소속 의원들 넘어서는 어떤 더 초월적인 어떤 모임이 만들어질 수 있는 타이밍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서 좀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잠잠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좀 말씀하신 대로 파편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다만 이게 뭐 의원들이 이제 목소리를 좀 작게 내는 문제도 있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목소리를 크게 내든 작게 내든 그 목소리를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크게 소리를 쳐도 가서 귓속말을 해도 뭐 귀 막고 안 듣는다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말해도 소용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이제 키맨은 장동혁 대표가 아니다. 저는 신동욱 의원을 설득해야 된다고 봽니다.
1: 오히려 그 선출직 5명 중에 4명이 사퇴를 해야지 지도부가 붕괴되니까.
0: 그분을 압박하는 게 더 낫죠. 신동욱 의원을 더 차라리.
2: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장동혁 네. 대표 임기가 내년 여름까지잖아요.
1: 네.
2: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면 본인이 물러나든가 아니면 최고위원들이 집단으로 사퇴를 해가지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일단 장동혁 대표 본인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최고위원들도 사실은 이해관계도 다 다르고 또 이제 장동혁 대표랑 가까운 분들도 있다 보니까는 그것도 어렵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차피 장동혁 대표가 임기를 마쳐도 다음번 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다시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고 이 장동영 대표가 버틴다고 한들 그 다음 총선에 대한 공

0: 관련해서
1: 정점식 원내대표가 예. 이 사태가 그렇게 오래 가겠냐라는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0: 그래.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리하겠다?
1: 저는 그거는 장동혁 대표의 진퇴 문제는 네. 시간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렇게 오래 가겠냐라고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것은 네. 이미 의원들의 총의는 모아졌다고 봐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장동혁 대표 체제를 끝낼 것이냐 이제 거기에만 이견이 있다고 좀 봐요. 그렇다면 오래 가겠냐라는 말씀 그 워딩에서는 네. 이것이 올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대다수 의원들께서 공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내 갈등 당내 분란상이 극도로 심해진 상태에서 장동혁 대표 체제를 끝낼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무언가 장동혁 대표에게 출구를 열어주고 사퇴할 만한 명분을 만들어줄 것이냐 이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동욱 최고위원이라든지 김재원 최고위원이라든지 최고위원 선출직 최고위원 다섯 분 중에 네 분이 사퇴를 함으로써 지도부를 붕괴시키는 그런 과격한 방식으로 가게 되면 정말 최악이 될 거거든요. 네. 그럼 그 전에 정치력을 발휘해서 장동혁 대표가 물러날 수 있을 만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을 만한 그 계제를 마련을 해줘야 된다고 좀 봅니다. 그것의 핵심은 이 선관위 사태를 당대표 중심으로 어느 정도 해결한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아,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 그리고 선관위 사태도 어느 정도 매듭을 지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현 당대표로서의 역할은 다했다라고 해서 물러나게끔 하는.
0: 그렇게 하면 장동혁의 미래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그렇죠. 아닌 그런 모습 그렇습니다. 테러를 열어준다?
1: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본인도 사퇴할 만한 명분이 생기는 것이고 어쨌든 네. 당대표로서 업적이라고 하는 하나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질서 있는 퇴진을 해야지 그렇지가 않고 최고위를 자체를 와해시켜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국민의힘이 다른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질지 그 지점을 아마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0: 작용과 역작용이 반작용이 있으니까 더 어떤 갈등과 혼란이 심해질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국회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 실형 선고받았습니다. 여야는 각각 다른 해석 내놓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2: 아, 연어회 술파티 없었다라는 법원의 선고 관련해서 민주당의 처절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연어회 술파티라는 얘기가 처음 나온 것은 2024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엄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조작극입니다.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정말로 많은 국가적 혼란이 있었습니다. 국정조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도 정말로 많은 거짓과 거짓이 탑을 쌓아 올려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로 가기 위한 길을 열기 위한 불쏘시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0: 이번에는 유죄 판결에 유감표하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3: 고검의 감찰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그 경위에 대해서도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고검에서 다 이걸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는 왜 반영이 안 되는 거죠, 판결에? 이 부분도 한번 따져볼 일입니다. 술을 마셨는지 마시지 않았는지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으니 유죄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음식물이 반입이 되었는지 그와 같은 정황들이 있었는지 법무부 조사보고서와 음식물 구입 내역을 살펴 판단을 해야 했음에도 유죄 판단을 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올기를 기대합니다.
0: 자, 먼저 이동수 대표님께서 네. 자 법원 1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한 거예요?
4: 일단 그 연어 술파티 의혹 핵심이 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네. 검찰이 이하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이 피의자들에게 연어랑 술을 제공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내용이잖아요. 네네. 이것과 관련해서 법원이 다른 증인들의 진술은 이제 상호 부합하고 또 이제 진술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경우에는 국회 청문회 가서는 이 사건이 2023년 6월 18일 또는 30일이라고 했다가 또 이후에 이제 5월 17일로 정정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음주량에 대해서도 진술이 계속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네. 법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요. 이 사건이 또 이 재판이 또 이제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배심원 7명 중에 4명이 이런 술자리가 없었다고 봐서 유죄 판단을 내렸고요. 세 명은 네. 또 무죄 의견을 내 가지고 또 요것도 이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0: 자, 박상민 최고위원님, 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그동안 조작 기소의 어떤 상징적인 사건처럼 이거를

0: 이제 그 얘기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선 대국민 사과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은 전혀 다른 지금 시각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떤 시각입니까?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1: 그러니까
0: 주세요.
1: 일단 형식적으로는 이제 유죄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무죄다 이런 취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이게 그 위증한 것에 대해서는 위증을 했다라고 이제 법원에서 보는 상황인 것이고 그러니까 그 말이 거짓이다. 연어 술 파티 이런 얘기가 거짓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 외에 직권남용이나 이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정치자금법 위반은 또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고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라고 하면서 공소기각이 또 있기도 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히 연어술 파티 이화영 지사가 거짓말했다라고 내린 판단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거짓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면서도 이화영 지사와 관련된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부분을 인정해서 공소기각까지 시켰다라는 이런 부분들 아니면 무죄가 나온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까지 종합적으로 보면서 이게 무죄가 나온 부분들 혹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부분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화영 지사를 표적 기소, 표적 수사했던 부분은 분명히 확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0: 네. 자. 신지호 부대변인, 네. 국민의힘은 어떤 상황이에요?
2: 근데 이게 공소권 남용 이런 인정한 것 자체는 무죄다 이것이 아니고요. 기소 절차에 약간 오류가 있었다, 하자가 있었다 그 차원이고 또 이 관련돼서 재판이 다른 재판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무죄가 꼭 무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찌되었든 지금까지 민주당이라든지 이쪽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조작 기소의 가장 큰 요인이 이런 회유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연어 술 파티를 재연까지 했어요. 그 술을 사와서 페트병에 담고 그런 좀 촌극까지 벌였는데 그 핵심 주장의 근거가 이번에 법원을 통해서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벌여왔었던 이 주장들이 전부 배척이 된 것인데 그렇다면 최소한도로 국민들께 사과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박상용 검사를 향해서 탄핵까지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에 지금 문제가 없었다라는 게 법원을 통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국민참여재판에서는 4-3의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그 국민참여재판에 나온 배심원단의 입장을 다 따를 필요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 재판부가. 그런데 어찌됐든 재판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향해서 위증,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왔었던 여러 공세들이 하나의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했구나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돼서는 저는 민주당이 이러한 그 불성사나운 모습을 보인 것을 사과해야 된다고 보고 조작기소 특검에게 그 공소 취소 권한을 준 그런 것들도 사실 하기가 어려워졌다라고 보여집니다.
0: 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2년간 연어수 파티를 외쳤던 민주당 의원 전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검사한 사람은 회유 공작범으로 몰았던 분들이다. 여당과 정권이 가진 모든 화력을 검사한 사람에게 퍼부었다. 이러면서 아주 강하게 이제 비판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까지 밀어붙이는 출발점이었다. 이러면 했어요. 그런 비난을 이제 이준석 대표는 했는데 이동수 대표님.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나온 민주당의 입장이 나온 거 보면 그래도 이 특검 가야 된다. 그다음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는데 특검과 조작기소 특검과 이른바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앞으로 어떨 걸로 전망하십니까?
3: 네, 전 이번 판결로 민주당의 스텝이 꼬였다고 생각을 한 게 이 대북송금과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은 이게 조작 기소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제 증거로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을 든 거잖아요.
0: 네.
3: 이거 자체가 지금 위증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쪼개기 후원을 공모했다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대북 지원 사업에 이제 관여했다는 건 무죄로 나오긴 했는데 사실 이거는 조작 기소랑은 또 상관이 없는 이슈였던 거잖아요. 그냥 검찰이 좀 무리해서 기소를 했다 이런 정도로 비판을 할 만한 거지 이거를 조작 기소로 민주당도 다루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정작 가장 핵심이었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연어술 파티 의혹은 이게 이제 위증으로 나와버려가지고 이게 지금 물론 1심이라서 민주당은 계속 버틸 것 같긴 해요. 근데 2심도 만약에 이게 위증이라고 결정이 나고 대법 판결까지 나면은 전 이거는 민주당이 이제 이 조작 기소 특검을 추진할 명분 자체가 없어졌다고 보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얘기처럼 이거는 전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선거 6.3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의 민심이 여러 가지 부동산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영남 지역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도 이 공소 취소 문제 있잖아요. 이게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이거를 계속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박성민 최고위원.
1: 저는 일단 뭐 조작개소 특검법에 대해서는 지금 당에서 뭐 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0: 네.
1: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어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제 다시 뭐 재논의를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이제 선거 끝나고 나중에 이제 논의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0: 네.
1: 내용이라든지 시기라든지 뭐 크게 좀 많이 이제 수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내용적으로도 우려하는 분들이 계셨어가지고
0: 네네.
1: 그건 좀 조작개소 특검법은 이제 어떻게 할지 지금은 어떤 화두인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된 어떤 판결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그 뭐 위증을 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말을 아낄 필요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일단 법원의 1차적인 판단이 나온 것이고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봐야겠습니다만
0: 네.
1: 뭐 거기에 대해서 더 말을 얻는 것 자체가 사실 전 당에 오히려 좀 악재가 될 수 있다. 같이 좀 끌려 들어갈 수 있는 면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좀 간단하게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예를 들면 외부 음식 반입되지 않았다라고 극구
0: 네.
1: 수원지검이 부인을 했었지만 뭐 반입된 사실은 또 인정이 되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녹취록 공개됐던 박상현 검사의 녹취록 그런 부분들은 좀 지적할 필요는 있죠.
0: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금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0: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2살 건호와 동생은 유전적 이상으로 추정되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호는 희만 발작을 동반하는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을, 동생은 발작을 동반한 스티븐 존슨 증후군을 앓고 있는데요. 형제 모두 스스로 호흡하기 어려워 위 삽관으로 영양식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24시간 가래를 제거해줘야 하는 엄만 두 아이 곁을 한순간도 비울 수 없는 상황. 아빠는 고물상에서 늦은 밤까지 일해보지만 계속되는 병원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길어진 입원 생활에 점점 지쳐만 가는 가족들. 두 아이가 무사히 버텨주기만을 기도할 뿐입니다. 건호 가족이 희망을 놓지 않고 내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용기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서울과 전주에 시원하게 한 줄기 소나기가 지났습니다. 이렇게 오늘 중부와 또 전북 일부 남쪽 지역까지 소나기예보 있고요. 남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현재도 많습니다. 제주에는 내일 밤까지 비가 이어질 걸로 보이고 양도 꽤 많습니다. 20에서 80mm 안팎이라 주의하셔야겠고요. 그 밖에 남해안으로도 5에서 30mm의 비가 내일까지 내리겠습니다. 이 소나기나 비 내릴 때 천둥, 번개, 돌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쌀아구박 떨어질 수도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경기 북부나 강원 내륙 쪽에 오박 가능성이 있고요. 시간당 20mm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은 5에서 40mm, 그 밖의 지역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로 회복하겠지만 영동과 남부지방 구름이 많이 끼고 제주에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9도 등 15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이 올라가서 서울이 30도 등 22도에서 30도 수준으로 조금은 덥겠습니다.

0: 습니다. 내일 새벽 안개가 경기 내륙과 전북 내륙에 짙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당분간 낮은 구름이 유입되기 때문에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짙어지겠습니다. 각별히 감속 운행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내란 가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높은 형량입니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출신 신임 민정수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잇따라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검찰개혁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이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36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자체 공무원 8명을 소환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1차 스위스 대면 회담에서 레바논 충돌방지기구와 호르무즈 해협 관련 연락망 구축 등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국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처음으로 우리 선박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어렵게 성사된 미국과 이란의 1차 스위스 대면 협상이 종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에 이란 대표단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고 중재국들이 조정에 나선 끝에 가까스로 1차 협상을 마쳤습니다. 후속 협상에 세계 이목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백승훈 한국외국어대학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백승훈 위원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3: 자, 항상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 아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3: 자, 대면 협상 처음부터 이제 순탄치는 않았어요. 네. 자, 뭐 이란 대표단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갔다는데 네. 그게 이제 이유가 된 게 트럼프 대통령이 글이었다고 해요.
4: 트위터 자, X요. 네.
3: 이게 뭐 결렬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죠?
4: 네, 결렬은 아니고 이번 네. 국면에서 보면 아 양측이 이 협상을 네. 끝까지 이어가고 싶어한다라고 하는 것이 또다시 드러났다라고 그래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가 좀 가슴이 철렁했지만 뭐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협상당을 박차고 나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근데 외신 보도를 보면 협상을 하던 그 빌딩을 대표단이 그러니까 최고 대표단들이 나간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 예. 실무진들은 남아서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나갔지만 그 어떤 그 지금 협상이 되고 있는 저기 스위스의 빌겐슈토크를 떠나지도 않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었으니까요.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워크아웃 그러니까 이제 협상 전렬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직접 대화를 잠시 중단하고 간접 협상으로 돌리는 긴급 휴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3: 그래요. 네. 거기가 빌겐슈토크.
4: 네.
3: 그죠?
4: 예.
3: 세계적인 리조트죠, 거기가.
4: 네, 휴양지 리조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루체른 호수가 보이는 예. 그런 이제 어떤 그 관광

0: 휴양지인데요. 그게 산 아래에 있는 리조트입니다.
1: 거기를 잡은 뭐 특별한 이유도 좀 있어요?
0: 네. 저는 그게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게 이게 예. 도심과 떠나서 또 공항과도 좀 먼 곳에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예. 고립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더라도 중재국인 카타르와 그 파키스탄이 이렇게 이들이 협상장을 박차고 진짜 공항으로 떠나는 걸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고 아마 중재국이 이게 약간 이게 어떻게 되냐면 파키스탄에서 우리가 협상이 될 때 네. 거기가 이제 거의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지금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는 사람 그리고 이 협상을 네. 어깃장을 놓고 싶은 그런 언론이나 이런 게 많은 곳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안 나가게 이렇게 딱 보안이 철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비르겐슈토크 거기 그 리조트에서도 하는 이유가 네. 격리를 시킬 수 있고 그런 언론 통제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협상단들을 같이 한 곳에 모아두지만 이렇게 그 중재국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객실과 협상장을 네. 왔다 갔다 하면서 격리시켜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어떤 고조가 됐을 때 이걸 서로 이렇게 싸우 그게 치닫아서 이게 분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약간 중재자들이 역할을 하면서 협상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져 그러니까 협상이 여기서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자, 장소적인 어떤 이점이랄까 장점을 이제 소개를 해 주셨는데 지금 네. 말씀 중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중재국 들의 역할도 상당할 것 같아요. 네. 이런 협상에 있어서는 그죠. 그 평소 맞습니다. 때 양쪽하고 다 신뢰가 쌓였던 나라기 때문에 맞습니다. 가능한 거겠죠. 가능하죠.
0: 맞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양측 지금 협상 당사국은 워낙 지금 신뢰가 갖춰지지 않고
1: 막 그렇죠.
0: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로 죽이고 죽이던 사이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 두 양 당사자들이 얼마나 지금 대화를 할 수 없는 국면이냐면 외교 아마 협상에서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 협상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종전 협상을 하자라고 하는 양해 각서를 하고 들어갈 정도로 네. 지금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신뢰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국면에서는 어떤 이런 중재자들 말씀해 주신 대로 양측의 신뢰를 쌓은 중재국이 되게 필요하죠. 물론 이 중재국이 엄청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양측이 결정을 하지만 네 가지 측면에서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네네. 메시지 전달입니다. 정확한 메시지 전달. 서로 양측이 서로 믿지 않아서 아다르고 어다르고 그 문구 하나에 그 서로 상처받고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이 중재자들이 적확하게 정확하게 그런 감정을 빼고 전달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체면 보존입니다. 네. 서로 이렇게 얘기할 때 서로 체면을 긁어 서로 지금 감정이 고조가 돼 있기 때문에 계속 건드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중재국들이 아예 그쪽 의도는 이게 아니었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체면 보존
1: 열받으면 될 것도 안 되는데 그거를 또 이렇게 좀 이게 완화시켜준다 이거죠.
0: 완화주고 체면 보존을 할 수 있는 보안들 아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고 서로 체면 페이스 세이빙을 할 수 있는 이것들을 만들어주죠. 하나는 네. 문구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문구를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구를 조정해 줄 수 있고 하나는 연대 보증처럼 이행 보증입니다. 내가 쟤를 어떻게 믿어? 그러면 파키스탄이 내가 갈리바프를 만났는데 나를 믿어라 이렇게는 할 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아니면 갈리바프를 만나면 내가 벤스와 위트코프를 만났는데 이 정도까지는 지금 그린라인인 것 같다라고 그리고 자꾸 믿을 수 있는 자기가 이제 연대보증 같은 비슷한 걸 써주는 거죠. 완벽한 네. 보증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서로 신뢰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대방이기 때문에 지금 파키스탄과 그 카타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 그다음에 카타르는 그렇군요. 왜 중요하냐면 지금 경제 제재 해제에 관련한 게 지금 이란이 사활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그런 경제 제재 해제를 하고 그런 금융을 연결해서 그 동결 자산이 들어오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카타르가 한번 해보고 그걸 진행했던 전력이 있는 상대방이니까 오히려 더 신뢰가 구축되는 것이죠.
1: 그래요.
0: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동결된 60억 정도 불이 동결된 자금이 지금 카타르에 가 있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이게 만약에 동결이 풀린다고 하면 우리 자금도 곧바로 카타르를 통해서 석유 대금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중재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적용되고 있다. 작동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백 박사님 얘기 듣고 보니까 중재국의 역할이 진짜 대단하네요. 서로 믿지 못하니까
0: 맞습니다.
1: 중간에서 아주 객관적인 언어로 소통을 시켜준다는 건데 네. 자 사실 이제 오늘 제가 방송 들어오면서 가장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거는
0: 네.
1: 과연 이 1차 협상에서 어느 정도까지 합의를 했는지 그 합의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하고 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뭐 앞으로 60일 이내가 됐건 아니면 그 시간이 좀 더 걸리건
0: 네.
1: 그 예를 들어서 핵물질에 대한 최종 합의는 뭐가 되고 이란에 대한 제재 맞습니다. 풀어주는 건 뭐가 될 이런 것들이 이제 큰 틀에서 궁금하거든요.
0: 네네.
1: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파악된 과연 그 양국이 1차 회담에서 합의한 게 뭔가 이거를 이제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란 입장에서
0: 네네.
1: 뭐 이런 그 이란 외무부는 좋은 진전이 있었다. 네. 이란이 오히려 네. 미국이 뭐라고 아직 안 하고 있는데
0: 네네.
1: 자 이란 외무부는 좋은 진전이 있었다. 네. 이란 측 협상 대표단은 뭐라 그랬냐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선박 통항과 관련한 메커니즘을 마련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0: 네.
1: 자. 요건 어느 정도 팩트로 보여집니까? 아니면 어떻게 요거는 보십니까? 지금?
0: 팩트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 아,
0: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다자체를 이용한 호르무즈 항행에 대해서 이제 자유항행, 그 다음에 네. 그 무사통과거든요. 그러니까 통행료 없이라고 하는데
1: 네.
0: 이란은 왜 이걸 얘기를 했냐면 어떤 네. 안전통항, 그러니까 자유통항을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할 건데 거기에 이란도 주체로 들어간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1: 아.
0: 우리가 배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1: 네.
0: 그래도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에 관련한 어떤 그 합의체 다자체 안에 우리 이란도 같이 들어가서 할 거다라는 걸 하면서 우리 이란 국민들한테 자기네들의 성과라고 보여주 얘기를 하는 거죠.
1: 우리가 거기서 배제되지
0: 않았다라고 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나는 지금 왜 이란은 성공이라고 하냐면 카타르 동결 자산의 일부 해제가 얘기가 됐다라고
1: 네.
0: 해서 그게 그 우리가 이번 MOU 되기 전에 얘기했던 240억 정도 되는 그 동결 자금에서 천억 불이라고 하는 동결자산에서 240억 불을 풀어달라 그랬거든요. 이란이.
1: 네.
0: 그래서 협상 시작하자마자 120억 불 그다음에 60일 안에 120억 불 했는데 미국은 가타부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카타르 동결자산의 일부 해제를 해주겠다. 그 양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1: 네.
0: 어느 정도 그 합의를 봤다라고 그 얘기를 한 거고 하나는 이란산 석유 제품과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1: 네.
0: 그런 제재를 면제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상당히 크거든요.
1: 예.
0: 왜냐하면 이란이 만약에 진정한 의미에서 석유화학 제품이나 석유에 대한 제재를 완벽하게 면제를 받게 된다면 경제 제재에서 이제 풀어지게 된다면 이란이 지금 아마 공격을 받아서 어느 정도 생산량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쟁 전에는 350만 배럴에서 400만 배럴, 420만 배럴까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1: 네네.
0: 그럼 하루에 350만에서 430만 배럴의 석유를 판 대금이 이란으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란이 이번 전쟁 국면에서 경제 제재 를 계속 받고 있을 때는 135만 배럴밖에 중국하고 인도에밖에 못 팔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최고량으로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한테도 팔 수 있으니 금방 자기네들의 그런 통치 자금들을 마련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란에게는 큰 성과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먼저 보도를 하면서 우리가 큰 진전을 이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타이밍에 지금 이 시점에 미국은 무엇을 얻었을까? 미국 측에서는 아직 별다른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0: 네.
1: 그동안 최근에 어떤 보도를 보면 미국 국내 여론이 별로 안 좋고
0: 너무 안 좋죠.
1: 특히 미국 의회의 약간 뭐 군사위원장이나 그쪽 아주 중진급 의원들 뭐 트럼프와 친한 그런 의원들조차도 도대체 저 전쟁 뭐 하려고 했냐 이럴 거면 그래서 역시 핵심은 과연 지금 이란의 핵물질, 핵무기를 없애는 그게 어느 단계까지 왔냐인데 아직 얘기는 없잖아요.
0: 없죠.
1: 그거는 더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0: 협상 국면으로 들어가서 이야기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1: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렇다면 제재를 풀어주는 거하고 같이 해야 될 텐데 이거를 뭐 전부 풀어준 건 아니지만 일부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0: 지금 어떻게
1: 같이
0: 보면
1: 가지 않고.
0: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미국도 그거 하지 않고서는
1: 네.
0: 이란을 협상자로 끌어들 카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일단은 테이블에 앉혀야 되니까 그 정도라도 일단 풀어주는 거다.
0: 네. 왜냐하면 지금 전쟁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1: 네.
0: 해서 전쟁을 통해서 지금 제한전 그냥 공중전으로도 이렇게 그 압박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아마 기억하건대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이런 미국의 목표가 달성되려면 지상군 파견에 대한 그런 행동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목표를 달성할지 모르겠다.
1: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러셨잖아요.
0: 그게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이란은 거의 이제 폭발할 단계고 무너질 거라고 얘기했지만
1: 심지어는 정권마저 무너진다고 그랬었는데 처음엔 그죠?
0: 예. 네. 그렇지 않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얻을 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MOU 안만 보면
1: 네.
0: 이란이 원하는 걸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핵협상은 뒤로 미루고 경제 제재나 아니면 우리 그 그런 그 석유 제재는 다 풀어주고 그다음에 네. 3천억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 협상 안에서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해주고 어떻게 보면 이란이 원하는 게 다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그 미국에서도 지금 언론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고 심지어 이스라엘에서도 92%의 국민들이 네. 야 이건 우리 완전히 진 거다 이란한테
1: 이번 합의의 승자는 이란이다.
0: 이란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측면에서 지금 미국이 어느 정도 그 아 우리도 성과가 있었다 우리가 다 준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네. 그런 얘기할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조금 유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핵심은 죄송합니다.
1: 네.
0: 다섯 가지라고 봅니다. 미국이 그래도 아마 조금 어떤 그 어쩐 중간이라도 가기 위해서는 거의 그래도 네. 윈윈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자기네들이 그 보유하고 있는 농축우라늄의 정확한 양과 위치를 신고하고 앞으로 계속 추적할 수 있게 그런 정보들을 다 제공을 해야 되겠죠.
1: 예.
0: 그다음에 둘째는 IAEA 통제하에서 희석, 봉인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예. 지하 핵시설 통제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지하 핵시설 뭐 폴더나 이런 데 있는 산맥 아래에 있는 2000기 정도 있는 원심분리기에서 이란이 미국이 그리고 IAEA가 쉽게 디텍트 어떻게 하면 적발할 수 없는 곳에도 농축 우라늄이 되고 농축 활동이 되고 있었으니 그거 자체로 우리가 관리 감독할 수 있게 이렇게 해달라 아니면 폐쇄를 시켜달라 그 시설을 그런 것들이 돼야 될 거고 그다음에 결국 중요한 거는 이게 핵심인데 이란이 지금 자기네들은 농축우라늄을 0으로 만들 수는 없다. 네. 왜냐하면 이건 핵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NPT 그러니까 비확산 체제와 그다음에 국제 그 핵기구에서도 인정하는 3.67%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핵발전을 위한 건 우리가 계속 갖고 있겠다라고 얘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그걸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지. 근데 요즘에
1: 핵무기 차원은 아니죠.
0: 아니지만 네.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1: 트럼프는 그것마저 없애려 했는데
0: 근데 요즘에 좀 워딩이 바뀌었죠.
1: 그래요.
0: 그런 거. 그리고 근데 이스라엘은 근데 이스라엘과 미국의 괴리가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 발전 평화로운 핵 발전을 위한 농축 프로그램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워딩이 한번 나왔거든요.
1: 예, 예.
0: 근데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1: 난리 났구나.
0: 난리. 왜냐하면 3.67% 예. 평화적 핵 이용의 농축우라늄 프로그램과 무기를 만드는 93% 농축우라늄을 하는 그 기술은 같은 기술이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절대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안 된다. 그래서 여태까지 미국의 부시 행정부나 공화당, 그러니까 친 이스라엘 계열의 공화당 정부는 제로 인리치먼트가 그 자기네들의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이란을 갖지 않겠다. 그래서 0%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이다 했는데 지금 트럼프 오바마 대통령 때 그걸 좀 한 발 물러서서 JCPOA라고 하는 이란 그 공동 핵 합의를 이뤄냈는데 트럼프 네네. 대통령이 다시 무슨 맥시멈 프레셔라고 해서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않고 우리는 밀어붙여서 해결하겠다 했다가 지금 이게 안 되니까 그래도 평화적 핵 이용을 위한 우리가 감시 감독 통제만 된다면 그 정도는 허용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워딩이 나오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1: 이란이 그 3.67에 그 저기 만족할 사람들이 아니다.
0: 아니다.
1: 분명히 핵무기 만든다.
0: 핵무기 나중에 이 기술이 있으면 계속해서 만들 거다 하면서 이게 해서 지금 네 번째는 이란의 농축 우라늄 상한 제한을 어디까지 미국이 이렇게 해낼 것인가. 그게 이제 또 성패고요. 그리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제 제재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1: 예, 예.
0: 그러면 이것이 어떤 조건일 때 빨리 스냅백이 되고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란이 이걸 우리가 이행을 안 했다라고 했을 때 빨리 그걸 회수하고 딱 그러니까 닫아낼 수 있는 막아버릴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다자체제 얘기도 하는 것들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이 지금 현 MOU만 보면 이란의 승리인데 지금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를 미국이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어떤 안전망들을 잘 구축하고 이란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내면 그래도 저는 이 분야를 계속 연구했던 학자로서 그냥 그래도 둘 다 윈윈한 시츄에이션까지 갈 수는 있는 상황은 아직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래요. 트럼프가 네. 애초에 생각했던 그냥 일거에 핵물질 다 갖고 와가지고 하는 이거는 저 되게 이제 좀
0: 정권
1: 이상적인.
0: 교체도 하고 이걸 다 하는 거는
1: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0: 지금은 안 되죠.
1: 어쨌든 네. 확실한 관리에 들어가서 투명하게 관리해서 핵무기를 못 만들게 하는 이게 이제 목표가 돼버렸네요.
0: 맞습니다.
1: 자 저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핵무기는 그런 식으로 가서 미국이 최대한 결론을 얻으려고 할 것이고 이란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지금 풀었던 자산을 다시 동결하는 방안을 이제 연구하고 있다는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고요.
0: 확실히 딱 되고 이게 다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런 기재들이 있어야 되니까요.
1: 자, 호르무즈 선박 항행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60일은 일단 하는데 그 이후에 돈을 부과하거나 이런 일은 없는 겁니까?
0: 저는 그 돈을 부과하고 통행료를 부과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것도 저도 이렇게 한번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써봤는데 네. 세 가지 정도는 돈이 이렇게 오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발적으로 어떤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해상 서비스를 이란이나 어떤 다자체가 제공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이용하겠다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국가가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돈을 내는 경우가 네. 그런 경우는 이제 허용이 가능할 것 같고 둘째는 단기적으로 지금 기뢰나 이런 것들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떤 상시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지금 전쟁 이후에 여기 위협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뢰를 해체하는 데는 비용이 드니
1: 네.
0: 일시적으로 뭐 이 기뢰가 다 없어질 때까지 안전이 다 구축될 때까지 어느 정도 이용 그 비용을 받겠다라는 것도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말라카 해협에서도 벌어지는 일인데 그러니까 자연 해협입니다. 뭐 그 수에즈 운하나 저기 그 저 파나마 운하는
1: 네.
0: 인위적으로 이제 파나마 운하는 그 숨 그러니까 서로 그 뭐라 그럴까 해수면이 다르기 때문에 간문을 두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관리비나 이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그 통과하는 사람한테 서비스로 붙이는데
1: 네.
0: 이런 자연 해협은 어떠한 그런 통과료나 서비스료를 붙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말라카 해협에서도 자연 환경 파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배가 자꾸 왔다 갔다. 예, 예. 그래서 그걸 공동기금화해서 그 기금 그러니까 어떤 일시적인 그 항행료를 받아서 그게 어떤 특정 국가가 그런 돈을 받아서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금을 바탕으로 그런 이런 자연 환경 파괴 복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호르무즈 협도 이 세 가지 아니면 돈을 받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해서
1: 그래요.
0: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돈이라든 게 아니라 관리권이라고 하는 걸 가져서 미국이 원치 않은 행위를 하고 미국이 약속한 행위를 안 할 때 이 관리권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다시 호르무즈 협을
1: 지렛대는 갖고 지렛대를 있겠다.
0: 지렛대를 봉쇄하려고 하는 그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1: 그래요. 자, 4609님이 미국 이란 협상 관련해서 TV에선 듣지 못하는 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TV보다 라디오를 더 재밌게 듣고 있어요. 뉴스레터 K 오래오래 듣고 싶어요. 우리 백승원 연구위원님 덕분에 아주 좋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0: 아닙니다. 좀 편하게 말을 제가 해줄 수 있게 이렇게 기회를 주시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1: 자, 그리고 레바논 문제. 이게 네. 또 이제 외신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레바논이 참여 카타르 파키스탄이 지원하는 충돌 방지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0: 이번에 합의가 된 거죠.
1: 그렇죠?
0: 공동 합의에서.
1: 근데 또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때리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도 뭐 이스라엘한테도 좀 화를 낸다고 하지만 또 레바논 관련해서 뭐 이란이 레바논 대리 세력 막지 않으면 헤즈볼라겠죠. 막지 않으면 타격하겠다.
0: 그래서 이번에 협상장을 뛰쳐나간 거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으니까요.
1: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0: 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측이 이번 협상이 한번 이렇게 삐그덕거린 것도
1: 네.
0: 어떻게 보면 당연히 양측이 할 수밖에 없는 행위들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MOU의 첫 1항이
1: 네.
0: 레바논 전선도 이 휴전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세 번이나 레바논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상이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이 레바논 열 곳을 타격을 했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걸 묵인하고 넘어가면 계속해서 협상 국면에 이걸 계속 이스라엘이 이제 간을 봤으니 이래도 아무렇지도 않고 해도 되냐면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좀 세게 얘기를 한 겁니다.
1: 네네.
0: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아주 격노를 했죠. 뭐 그래서 내가 아니었으면 감옥에 갔을 녀석이 막 이러면서까지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왜 그럼 요번에 세게 트위터 X에 이런 얘기를 했느냐.
1: 네.
0: 지금 미국에서의 내부의 여론이 너무 안 좋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MOU 협상 이렇게 다 주고 이제 우리의 동맹국인 이스라엘한테도 이렇게 토사구팽하듯이 하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X를 통해서 세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1: 예,
0: 그래서
1: 예.
0: 서로 어떻게 보면 약속 대련처럼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된 건데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럼 계속 이렇게 목리를 부릴 수 있느냐 저는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1: 아, 그래요?
0: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미국의 군사, 정보, 외교적 자산에 의존해서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무기와 탄약 공급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드도 요르단으로 넘어갔는데 그게 결국은 이스라엘 방어를 위해서 간 거거든요.
1: 예, 예.
0: 그리고 이번에 기사에도 나왔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드 기사 200발을 쐈다고 하는데 그게 재고의 50%를 이스라엘 위해서 사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기와 탄약 공급, 그다음에 방공망, 안전망을 주지 않으면 이스라엘도 이렇게 마냥 편하게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1: 그렇군요.
0: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있죠. 유엔에서 지금 외교적 보호가 미국이 해주고 있거든요. 유엔 안보리에서 비토를 미국이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관련하고. 그런데 만약에 지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가 아는 이스라엘이 역대급으로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네타냐후 잡고 이러면 유엔 안보리에서 이거 가자지구나 이런 문제가 됐을 때 나 비토 안 할 거야라고 하는 순간 이스라엘은 계속 고립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것 같습니다. MOU 안에 너무 이스라엘이 완벽히 배제됐고 자기의 의견들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으니 몽리를 부리는 거죠. 네. 우리 의견을 좀 받아들여달라. 그러니까 그 계속 이런 것들을 하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하는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네. 이스라엘을 더 강력하게 틀어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협상 시작 국면이고 이란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안 나올 때 자기네들이 요긴하게 압박카드로 쓸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의 공격력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 정도 선에서만 구두로서만 경고를 하지 만약에 협상 국면에서 스몰 딜들이 일어나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더 강력하게 틀어줄 것이고 이스라엘은 미국이 강력하게 틀어지면 그냥 무작정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잡힐 수 있는, 그러니까 있는 국면. 그래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한 통제를 그거에 맡게 할 거기 때문에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그게 어떤 큰 변수고 이스라엘은 외부 변수이긴 하나 미국 통제 안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편입니다.
1: 그래요. 네. 자, 외부 변수이긴 하나 미국 통제 안에 있다. 네. 알고 보면 미국으로부터 정말 도움받고 미국 협력 없이는 전쟁을 계속 지속하는 것이 사실
0: 쉽지
1: 어렵다.
0: 않습니다.
1: 예,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것만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3.67 갖고 막 지금 거의 막 네. 그 소스라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절대로 또 이거는 안 돼. 미국 정말 이건 안 되거든. 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래서 농축 프로그램이 그래서 지금 그렇죠. 핵심인데 네. 이 농축 프로그램도 어떠한 그 통제 안에 집어넣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너무 복잡해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트럼프 오바마 행정부도 원했던 그러니까 네. 그 JCPOA가 15년 다해서 끝나면 이란이 승인하기로 비준하기로 했던 게 93+2 추가 의정서가 있거든요. 그것은 네. 어떻게 보면 이란의 그 핵시설을 완벽하게 더 세게 통제를 해서 정말 유용하지 못하게 딴 쪽으로 남용하지 못하게 통제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원래 오바마 행정부는 끝단에 협상이 다 되고 우리가 신뢰가 구축되면 이란아 이걸 꼭 사인을 해 했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시작 단계에서 네. 이란으로 하여금 이걸 비준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입장도 물론 이제 뒤는 좋지는 않겠지만 네. 이란 핵 프로그램을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허용한 거기 때문에 기분이 좀 탐탁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을 부분이 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그 좀 강력한 그 제재 수단인 그 93+2 추가 의정서를 하지 않고 한다면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자기네들 이렇게 몽리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자, 오늘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부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한국 기업이 중동 지역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
0: 네.
1: 얘기를 했거든요.
0: 맞습니다.
1: 그럼 그건 우리가 개발 사업에 이제 여기저기 이제 뭐 이란도 마찬가지지만 네. 뭐 사우디나 이런 데 그 아랍에미리트 이런 데도 많이 깨진 데가 많으니까 그걸 재건하고 이제 하면 우리 기업에도 수입이 되는 거고 좋은 건데 그렇죠. 자, 요 부분은 좋은 건데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를 재건하는데 좀 비용을 좀 분담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0: 지금 어찌됐건 3천억 기금 얘기도 나오고 있고 동결자산 푸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거를 물론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지도 않은 전쟁에 우리 세금이 나간다라고 해서 분노하실 수 있지만 지금 앵커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 거기서 또 벌어올 수도 있으니까.
0: 그럼요. 우리의 외교 지경을 넓히는 것이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뭐 이거는 너무 그 과한 상상이긴 하지만 우리가 웨스팅하우스랑도 문제가 돼서 우리가 핵발전소 그 뭐 소형 원자로 이런 것들 그 하는 게 원천 기술은 미국에 있어서 네. 중동 지역밖에 못하게 막히지 않았습니까? 이란은 중동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 이런 전력 시설이 안 좋고 그러니까 우리의 소형 원자로 이런 것들을 들어가서 이렇게 핵발전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들어가겠다. 그러면 네. 이것은 우리의 지경을 넓히고 우리가 계속 어떤 메인터넌스나 이런 거 하는 우리가 그 아니 인적을 교육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관리 감독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1: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게 훨씬 더 크다.
0: 긍정적인 훨씬 많죠.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못했던 이유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란은 천연 가스 매장량 세계 2위, 네. 천연 그러니까 석유 매장량 세계 3위, 히토류 그다음에 우라늄 천연 광물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거기다가 1979년 이후부터 경제 제재를 해서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과든 어떤 사업권을 못했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의 저 경제적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여태까지는 못했던 게 미국이 반대를 해서 미국이 달러 거래를 막기 때문에 우리가 못했던 건데 이번에 트럼프
1: 기회가 생긴 거네요.
0: 기회가 생기면 먼저 우리가 가서 그 발을 담그는 것도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담그고 그리고 이게 어찌됐건 이란이라고 하는 시장이 8천만 명 정도 되는 인구인데 시장으로서의 가치도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석유화학단지나 산업단지나 이런 것들이 79년 이후부터 경제 제재를 해서 플랜트 산업 입장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1: 그렇죠. 예, 예.
0: 그래서 이게 지금 3천억 기금 이런 거를 마련해서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미국 돈으로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럼 우리가 3천억 기금 중에서 500억 지금을 우리가 먼저 하겠다. 아니면 600억을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 해서 컨소시엄에 들어가서 우리 사업들을 이렇게 해낼 수 있으면 우리한테는 전혀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게 물론 이제 이란의 사태가 어떻게 될지 또 이게 다칠지 이런 것들에서 당연히 그런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1: 네.
0: 이런 것들을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라고 보고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런 그 정지 작업을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60억 석유 대금을 돌려줄 때 카타르에 이제 보내지 않았습니까?
1: 네네.
0: 그때 그거를 다 현금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일부를 떼서 이거를 투자 기금으로 만들어 놓자. 그래서 이게 경제 제재가 풀리면 매칭 펀드로 여기 있는 돈에다가 우리가 뭐 여기 들어서 5천억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매칭 펀드로 5천억 해서 이거를 갖고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서 투자할 때 좀 도와주는 그런 장치들도 만들어 놨거든요. 아주 외교부에서 잘했던 그런 거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1: 네.
0: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한다면 만약에 이란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경제 제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풀리고 어떤 3천억 기금이 들어가는 상황이어야 된다면
1: 네.
0: 또 3천억 기금을 현금으로 주는 건 미국이 원치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미국이 믿는 파트너가 들어가서 이 우리가 투자하는 돈이 절대 군부나 무기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걸 보증하면서 우리가 어떤 SOC 사업이나 이런 거에 들어갈 수 있다면
1: 네.
0: 우리한테는 큰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정영철 님이 미국 이란 관련해서 오늘 백승훈 연구위원님의 말씀 듣고 몰랐던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박식하십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짝짝짝. 박자 돌림이네. 박식 박수. 자, 감사합니다. 좋은 저 문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0: 네네.
1: 자, 사람들이 이번엔 정말 될까? 이러고 이제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미국이 처한 상황, 트럼프가 처한 상황, 이제 중간 선거도 다가오고 이걸 계속 끌 경우에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 입지 뭐 이런 거 생각할 거고
0: 네.
1: 국민들이 바라본 이란은 경제가 망가질 순 없잖아요. 그죠?
0: 맞습니다.
1: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자. 이게 이번에는 진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연 될까라고
0: 네.
1: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0: 근데 양쪽의 트럼프 리더십은 좀 네.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1: 그렇죠.
0: 고무적입니다. 트럼프
1: 예,
0: 대통령도
1: 예.
0: 지금 이란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지 않지만 이거를 잘 해결해낸다면 자기네들이 중간선거만 아니라 정권 재창출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네.
0: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게 잘 구축이 되는 건데 거기에 이란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는 그림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 되게 비판적인 사람이긴 하지만
1: 네.
0: 이번에 이 그 이란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욕심은 그리고 욕구는 충분히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 네.
0: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리더십 차원에서는 조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자, 시간이 언제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그 최종 타결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는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국어대학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박세인 한국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박세인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박세인입니다.
0: 수출이 사상

0: 최고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월에도 수출 증가세 보였습니다. 수출 증가의 원동력 역시 반도체입니까?
1: 예, 맞습니다. 역시 반도체인데요. 관세청이 오늘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이제 20일간의 수출 현황 잠정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기간 수출이 620억 달러로 6월 1일에서 20일 작년 6월 1일에서 20일보다 60%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수출액만 따져봐도 작년에는 네. 하루 평균 27억 6천만 달러 정도였는데 올해 6월에는 41억 3천만 달러 이렇게 50% 정도 늘어났고요. 네. 관세청이 매달 10일, 20일 월말 이렇게 세 번 수출 실적을 집계를 하는데요. 20일 기준으로 수출 실적을 따져봤을 때 역대 최대입니다. 따져봤더니 또 2위는 3월 543억 아, 달러, 3위는 5월 526억 달러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 말씀하셨듯이 수출을 이끈 것은 반도체인데요. 네. 반도체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188.4% 증가, 그러니까 3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255억 달러만 기록했습니다. 수출 비중도 작년에는 22.9%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40%를 넘어섰습니다. 수출 2위인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전체 수출 파이가 커지다 보니까는 비중은 그렇죠. 줄었고요. 예.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이 이게 눈에 띄는데요. 작년에 8억 달러에서 31억 달러까지 급증을 해가지고 이제 반도체 수출을 이제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입은 지난해보다 23.2% 늘어났는데요. 445억 달러고요. 네. 그래서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 수지는 175억 달러입니다. 그 연초 이후 수출액은 4,564억 달러로 지난해 3,134억 달러보다 45.6% 늘었습니다.
0: 네. 수출 늘어나고 기업 실적 좋아지는 거 좋은 일입니다. 다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 근로자만 이런 호황에 수혜 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런 양극화를 해소할 방법도 예. 이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1: 예, 슬슬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메시지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수출 동향을 보시면은 지금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IT 이쪽만 잘 나가는 상황이고요. 자연히 이제 실적에 따라서 이제 임금 상승이라든지 성과급도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으로 좀 집중되는 모양새고 이와 연관된 대기업들 위주로 이제 성과급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평균 임금은 많이 올라가는데 이런 산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소득은 그대로거든요. 임금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는 게 있어가지고 예. 저소득층은 오히려 이제 힘들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0: 상대적 박탈감도 있고.
1: 예, 그죠? 맞습니다. 예. 실제로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보면은 작년 10월 기준으로 월급이 500만 원 이상인 임금 근로자 비중이 16.5% 정도 차지를 하는데요. 예. 이게 규모와 비중 따져봤을 때 2013년 이후에 최대치입니다. 근데 이게 작년 10월 기준이거든요. 성과급 예. 이런 것들이 반영이 예. 안 된 기준이라서 실상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은행이 이런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일부 업종에 집중돼서 상승을 하면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위 10%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업체 비중이 늘어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은 네. 물가 상승률은 5개월 뒤에 0.05% 이상 높아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씀씀이가 커지니까 자연히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 거고요. 네. 물가가 상승되면은 저소득층 우려가 커지고 그리고 사실 물가 상승에 대비를 해가지고 금리를 올리잖아요. 금리를 올리면 또 저소득층에 또 타격이 갈 수 있다. 이래서 최근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런 우려를 담아가지고 페이스북을 쓴 게 이제 금리가 오르면은 호황을 체감하지 못하는 자영업자, 취약차주,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먼저 흔들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톤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청년 창업자들의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아이디어가 이제 유출되기도 했는데 개인정보가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1: 예, 우선 경위를 말씀드리자면요. 지난 네. 15일에 합격자 5천 명의 프로필이 공개가 됐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메일 주소라든지 아니면은 심사평 뭐 이런 부분들은 비공개였는데 이런 비공개 정보를 누가 알아가지고 네. 여기 이제 그 1차 합격을 했던 사람들한테 이메일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기부는 15일 오후 3시에 이 참가자로부터 제보를 받았고 4시에 그 해킹이 된 거를 차단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이제 민원이 접수됐다는 사실은 이제 18일에야 공개를 했다고 하고요. 예. 이후에 중기부 측에서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AI 업체가 내부에서 해킹을 했던 거라고.

0: 내부에서 정보를 빼돌린 거고요. 그래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중기부 산하 창업진흥원에서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날 오전 9시에 참여했던 AI 솔루션 업체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네. 비공개 이메일 주소를 확보를 했고 이 확보한 이메일을 가지고 자기 서비스를 이제 홍보를 하는 메일을 이제 보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업진흥원은 일단 접수 담당, 피해 접수 담당 창구를 마련을 하고 선정된 5천 명한테 모두 다 이제 유출이 됐을 수 있으니 좀 조심해라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1: 네, 주무부처인 중기부 장관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입니다. 예. 오늘 공개 사과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0: 예, 아무래도 지금 총리 후보자다 보니까 많이 신경이 쓰이실 것 같은데요.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을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부를 믿고 창업에 도전한 여러분의 신뢰를 지키지 못했다. 어떠한 정책적 취지도 국민의 개인정보와 신뢰를 지키지 못한 책임보다 앞설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을 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아이디어가 유출된 거다 보니까 네. 이 도전자 아이디어가 지금 상세하게 유출된 건 아니지만 요지가 유출이 된 거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들이 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서 국회 이제 국정조사를 하고요. 합동수사본부는 수사 벌이고 있습니다. 합수본 수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0: 예, 오늘 검경 합수부가 이날 투표소에서 근무했던 지자체 공무원 8명을 창고임 신분으로 이제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요. 네네. 모두 이제 8명 다 서울 지역 투표소 두 곳에서 용지를 배부 업무를 담당을 했던 공무원이고요. 그래서 선관위에 어떻게 이제 보고를 했었는지 투표 이제 용지 부족 사태 이후에 선관위는 또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선관위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제 확보된 자료도에 대한 분석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 담당 공무원 조사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면은 선관위 직원들을 이제 직접 소환을 해가지고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지금 노태학 선관위원장 등등 해서 그 외유성 출장 의혹이 있잖아요. 네. 이 출장도 적절을 했는지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1: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가입시켜서 경선에 영향 미쳤다는 이른바 정교 유착 의혹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 95살 고령이죠?
0: 예, 맞습니다. 일단 검경 합수부가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요. 네. 아직 이제 2021년부터 2024년 사이에 국민의힘 경선에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헌 가입을 강제했다. 이런 혐의고요. 정당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을 했고 5만 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실제로 가입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95세거든요. 31년생인데 네. 실제로 어떻게 이제 법원이 이걸 영장을 발부를 할지가 관건인데요. 다만 과거에 살인미수 혐의로 95세 남성이 구속된 사례가 있고 현재도 지금 최고령 수감자가 1930년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만희 총회장의 건강 상태도 수감을 하기에 좀 무리가 없을 정도로 괜찮다고 이제 검찰 측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 시사
2: 뉴스
3: 전격 시사
2: 인터뷰
3: 전격 시사
2: 주식
3: 전격 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3: 전격

0: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돈 워리.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지난주에 9천 돌파한 코스피, 오늘은 장 초반에 살짝 빠지더니 다시 지수 올랐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흐름은 어땠어요?
1: 네, 코스피는 이제 0.69% 상승 마감했고요. 예, 코스닥은 이제 0.19% 상승 마감했는데 뭐 변동폭이 굉장히 컸죠.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쭉 빠졌다가 쭉 하방 장 끝날 때쯤에 쭉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이 여전히 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사실 코스피는 SK

0: 네. 자, 시가총액 1위 오랜 시간 삼성전자였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제치고 시총 1위에 등극했습니다. 네. 25년 만에 우리나라 대장주가 네. 바뀐 건데요. 두 기업의 시가총액 오늘 종가 기준으로 각각 얼마입니까?
1: 네, 대단합니다. 이게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와 이제 시가 차이를요. 네. 시총 차이를 18조 원이나 앞섰습니다. 아.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이제 1위가 된 거예요.
0: 예.
1: 근데 이게 물론 삼성전자 우선주라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이 우선주까지 합쳐서 본다 그러면 시총이 네.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161조 원 정도가 더 높지만 이 삼성전자와 우선주 빼고요. 네. 그다음에 SK하이닉스만 놓고 본다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이제
0: 18조.
1: 네, 18조 원 더 높게.
0: 하루에 역전했는데 18조까지 앞섰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이 시그널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이 코스피 시장의 주도주가 이제 전자에서요. 이제 네. 확실히 AI 반도체 쪽으로 확실히 옮겨갔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차이는 SK하이닉스는 아시겠지만 딱 반도체 회사입니다. 반도체밖에 네. 안 해요. 근데 전자는 만약에 좀 종합전자거든요.
0: 그렇죠.
1: 아시겠지만 가전도 있고요. 모바일도 있고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지금처럼 AI 붐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반도체에 확실하게 이제 모멘텀이 있을 때는 이 단일 이 SK하이닉스가 확 오르면 확 오를 수밖에 없고요. 대신에 시장이 안 좋거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삼성전자가 그럴 때는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무너지면 예전처럼 가전이나 모바일을 살려주니까. 근데 지금은 확실히 반도체가 후 오르기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당연히 더 많이 이제 오를 수밖에 없고요. SK하이닉스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왜냐하면 포모로 또 빠지실까 봐
0: 예, 예.
1: SK하이닉스 연초 대비해서 무려 349%로 오른 겁니다. 지금.
0: 아, 그래요?
1: 이번 연초 대비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그때 투자했으면 지금 449만 원이 된 거예요. 1000만 원 투자했으면 4490만 원이 된 겁니다. 1억 투자했으면 이제 4억 4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따지면 한두 끗도 없어요.
0: 요 대목에서 한숨이 그냥 네. 이 청취자분들이 한숨을 푹 쉬는 맞아요. 분이 대다수일 것 같네요.
1: 이게
0: 네.
1: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보면 연초 대비해서 오른 거예요.
0: 예.
1: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0: oh
1: 그 끝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0: 네 자룬 오마이갓. 예.
1: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SK하이닉스 투자하신 분들한테 좋지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안 들고 계신 분들은
0: 네.
1: 나는 도대체 왜 내 주가는 이런 거야라고 이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0: 그래요.
1: 이거 워낙 지금 자금이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쏠리고 있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0: 그래요?
1: 오늘 딱 이찬진 금감원장이 인터뷰를 했어요.
0: 후회한다 그러대요. 후회.
1: 예, 깜짝 놀랐어요. 저도. 레버리지 ETF가 네. 나온 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후회한다.
0: 네.
1: 예,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커지고 무엇보다 B2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의미는 뭐냐 그러면 이런 네. 겁니다. 통계 착시라는 거죠. 시총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 B2의 비율 이게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는 거예요.
0: 아.
1: 왜냐하면 시총이 너무 커지니까.
0: 너무 이게. 커지니까.
1: 예, 그래서 이제는
0: 알고 보면 되게 큰 건데.
1: 맞죠. 예. 예, 그래서 B2가 규모가? 지금 문제인데 다 지금 레버리지 ETF 투자하시느라고 네. 지금 이거에 막 올인돼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야 장이 좋으니까 당연히 큰 수익이 나겠지만 만약에 그 장이 확 빠지게 된다 그러면
0: 네.
1: 뭐 엄청나게 손해보시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뭐 역시나 반도체주는 주도주는 건 확실하고요.
0: 네.
1: 계속 오를 가능성은 저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게 사실 소외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시장에서는 고민으로 안겨져 있습니다.
0: 네. 역대급 불장의 투자 바람도 거셉니다. 심지어 영유아들도 이제 주식계좌 네.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뭐 부모가 만들어주겠죠. 근데
1: 네.
0: 그리고 또 스터디 모임 학생과 직장인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고 해요.
1: 네.
0: 어떤 걸 공부하는 겁니까?
1: 주식 공부요. 지금 학원도 생기고요. 요즘에 뭐 스터디 모여서 이제
0: 네.
1: 주식 공부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종목에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이 정도 나왔는데 그 이유는
0: 네.
1: 뭐냐. 그러면서 이제 토론하는 건데 근데 제가 봤을 땐 스터디 모임의 주 목적은 심리적 위안입니다.
0: 아, 그래요?
1: 장이 빠졌을 때
0: 어떤 거 좋은 거 아는 게 아니고
1: 예, 제가
0: 장이 빠졌을 때 같이
1: 응원해 줄 수 있거든요. 예. 매도 안 하고 버티기.
0: 아, 거기도 빠졌구나.
1: 그렇죠. 이러면서 위안 삼으면서 사실상 이제 매도하지 않고 예, 물리신 분들은 서로들 위안이 돼서 그게 근데 심리적으로 되게 위안이 돼요, 사실.
0: 그래, 우리 조금 더 버텨볼까?
1: 예, 맞아요. 이러면서 그래서 스터디 모임은 물론 공부의 목적도 있겠지만은 같은 동질성.
0: 네. 네.
1: 커뮤니티라는 게 결국에는 동질성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같이 이렇게 심적 위안을 찾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터디 모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게 우리 사회의 하나의 현상입니다.
0: 요거 하나 짧게 여쭤볼게요. 투자자 연령대별 성별에 따른 이제 수익률이 엇갈리는 그런 통

0: 통계가 있는데 네. 수익률 꼴찌 30대 남성. 네. 왜 그렇습니까?
1: 이게 한 증권사에서 조사를 해본 겁니다.
0: 30대 남성들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1: 그런데 팩트예요.
0: 팩트.
1: 네, 증권사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잔고가 100만 원 넘어가는 고객률의 수익률을 검사한 겁니다. 이게 봤더니 조사해봤더니 30대가 네. 수익률 꼴찌였는데 그 이유는 빈번하게 주식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전율이 너무 많은 건데 근데 70대라든지 장년층이 수익률이 좋은 이유가 네. 우량주에 많이 투자하고 그다음에 빈번하게 거래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0: 네네.
1: 그래서 이제는 이것도 여기서 이제 드러난 거죠. 아, 우량주에 투자하고 30대들을 봤더니 우량주가 아니라 성장주라든지 아니면 이런 테마주에 많이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이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이번에 한 증권사에서 이제 보고서를 낸 상태입니다.
0: 네, 반면에 안전자산이라고 이제 우리가 쭉 알고 있던 금, 비트코인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네. 이유가 뭐예요?
1: 금리 인상 시그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명확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상 시그널이 온다 그러면 피해를 네. 받는 자산들이에요. 또 주식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받아야 되는데 주식은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 그걸 상쇄하고 있는 거고요.
0: 네.
1: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 시그널이 오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은 계속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작년 10월에 고점 찍고 많이 빠졌거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에 대한 이 부분이 이제 크게 부각이 되면서 사실상 이제 크게 하락을 한 상태고 금리 인상 시그널이 있으니까 더 빠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는 사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포지션 정산을 했거든요.
0: 네. 네.
1: 청산을 했는데 금은 사실상 안 했어요. 그 왜 그러냐면 환율이 높습니다. 예,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우리나라의 금 투자는요 환율 예. 자체가 높아버리면은 국제 금 가격으로 이제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떨어져도요 이게 환율이 높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통계로 본다 그러면
0: 그래요.
1: 예, 그렇게 수익률이 그렇게 낮아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금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수익률 자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이건 환율 역할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네. 비트코인은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두 자산에 떨어지고 있지만 언론에서는 금값도 많이 떨어졌다. 금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수익률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환율 때문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그래. 좀 생각해 봅니다.
0: 이게 그러면 어느 시점에 좀 반등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1: 저는 비트코인은 굉장히 좀 당분간은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0: 당분간은.
1: 네, 당분간은 네. 왜냐하면 네. 지금 스트래티지라는 그 비트코인 회사가 있는데
0: 네.
1: 매도했습니다 최근에. 이게 굉장히 시사 한방이 굉장히 컸거든요.
0: 네.
1: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비트코인이 봤을 때 지금 상황으로 일단 금리 인상기에는 가장 큰 피해를 받을 자산이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금이라든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0: 그래요. 그리고 조건이 좋으면 저축도 목돈 모으기 방법입니다. 청년 대상. 청년 미래 적금이 오늘 출시됐습니다. 이전에 청년 대상들 그 대상 상품들이 있었는데 좀 다른 점이 있어요.
1: 그렇습니다. 이게 미래 적금이 다른 점은 정부의 기여금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여금이라 본다 그러면 이제 정부가 이제 대신 내주는 부분인데
0: 청년들한테 이득이 많은 거네요.
1: 많죠. 왜냐하면 6%, 12% 이제 기여금이 있다 보니까 미래 적금이
0: 예, 예.
1: 저는 이거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특히 이제 우대형이라고 해서 12% 기여금을 받는 게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조건이 있어요. 중소기업 신규 재직자여야 됩니다. 아니면 소상공인이어야 되고
0: 네.
1: 소상공인은 1억 원 이어야 되는데 중소기업에서도요 이런 재직자 같은 경우는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여야지만 사실 이 기여금 12%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죠.
0: 그렇죠.
1: 이자도 높죠. 그다음에 기여금도 있죠. 그럼 이걸 따져보면은 일반 이제 적금 상태로 이제 한번 환산해 본다 그러면 한 19% 이자입니다. 연.
0: 우와.
1: 이런 게 없어요.
0: 엄청나네요.
1: 저는 무조건 추천입니다.
0: 그래요.
1: 네, 저는 이거는 무조건 추천이다. 왜냐하면
0: 나는 주식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는데 주식 투자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이거는 무조건 추천이다.
1: 둘 다 가야죠. 아.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왜냐하면 네. 주식 투자는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근데 이제 이건 적금이잖아요. 손해볼 게 뭐가 있습니까? 예, 투자해갖고 쌓여주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미래 적금. 제가 근데 전 나이가 안 돼요. 예, 34세까지거든요.
0: 아, 그래요? 네. 나이는 34세까지고.
1: 네.
0: 아, 조건이 좀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까? 나이 네. 말고 또.
1: 나이가 이제 19세부터 이제 34세 청년이고요. 무엇보다 작년에 네. 소득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소득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소득이라는 거는 많은 분들 오해하시는 게 중소기업의 네. 우대형 12% 기여금이니까 정규직만 되나? 아닙니다. 비정규직 다 돼요.
0: 아, 그래요?
1: 중요한 거는 작년에 소득신고가 됐느냐 안 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프리랜서도 되고요. 계약직도 되고요. 뭐 다 됩니다. 하지만 작년 소득신고가 됐냐 안 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것만 돼 있으면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가입은 가능하고 내가 기여금 받으려고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대형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신규 재직자 소상공인 1억 원 이하. 이게 네. 이제 우대형 12%고 일반형은 이제는 소득 자체가 6천만 원 이하이시거나 소상공인은 3억 원 이하. 이런 분들은 6%의 기여금 이렇게 따져요. 그래서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소득 기준 연매출 기준만 맞춘다 그러면 저는 미래 적금 무조건 가입해서 뭐 월 50만 원씩 넣어놓고 19% 연 이자가 어딥니까?
0: 그러니까
1: 그냥 이것도 갖고 가고 나는 주식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병행해서 주식 투자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평가를 해봅니다.
0: 네. 청년 미래 적금 강추하신다는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은 인생은 계속된다. BTS의 Life Goes On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저녁까지 경남과 전남에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는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북은 밤늦게까지 소나기가 더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도권은 최대 40mm까지도 강수량을 잡고 있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싸락, 우박도 동반될 수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의 비는 내일까지 20에서 최대 80mm 안팎으로 이어지겠고요. 내일 오후 부터 소강 상태인 시점이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겠습니다. 강한 너울에 의해 안전사고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동해상의 파도가 최대 4m 안팎으로 높게 있는 가운데 오늘 밤부터는 제주 먼바다, 내일은 남해 먼바다에서 최대 3.5m의 파도가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 안개가 경기 내륙과 전북 내륙으로 짙을 걸로 보여지고요. 강원 산지에는 동풍 영향으로 당분간 낮은 구름이 유입됩니다.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에 서해 중부 먼바다의 안개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9도 등 15에서 20도의 기온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27도, 전주 28도, 강릉이 상대적으로 낮은 23도로 대체로 더운 지역이 많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에서 특검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좀 전 양해각서 논의를 위해 스위스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1차 고위급 회담이 종료됐습니다. 양국은 곧바로 실무급 회담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처음으로 우리 선박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월드컵에 첫 출전한 아프리카 섬나라 카보베르데 대표팀이 우루과이의 2차전도 비기면서 두 경기 연속 2변을 연출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남아공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를 결전지인 멕시코 몬테레이에 도착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내란을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 구형 20년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건데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기업의 국헌문란 목적과 그 위법성을 알고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2: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 남용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전 장관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법정 구속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포고령 내용을 먼저 듣고 계엄의 국헌 문란 목적과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시키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며 내란에 가담했던 겁니다. 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내부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권한남용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더 무거운 의무를 부담하지만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외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12.3 계엄이 위헌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이를 묵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런데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고 국가와 국민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기 때문에 기존 양형 기준을 따를 수 없다며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디올 가방 수수 관련 수사팀이 만들어진 경위를 파악해달란 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관련 지시를 한 혐의는 공소 기각됐습니다. 내란특검법이 수사할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비상계엄 이튿날 안가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 권한을 벗어났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1: 국무조정실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철도공단에서 계엄 관련 적극적 대응 체계를 가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의뢰 및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3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관련 참여협조 전수점검 결과 국가철도공단은 불법기염 선포 직후 전 이사장 지시에 따라 포고령 및 소속별 조치 필요사항을 구체화해 전 직원에 전파하고 초기 대응반을 편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렵게 성사된 미국과 이란 간 1차 스위스 대면 회담이 종료됐습니다. 중재국인 카타르와 파키스탄은 레바논 충돌 방지 기구와 호르무즈 해협 관련 연락망 구축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는데 일단 이란은 협상에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임종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3: 회담 전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이번 만남으로 중동 관계가 영원히 바뀔지 모른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공동 사진 촬영마저 거부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 발언이 알려지자 크게 항의하며 80분 만에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중재국인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양측을 각자 만나며 물밑 접촉을 이어간 끝에 1차 회담은 18시간 만에 가까스로 마무리됐습니다. 중재국들은 공동성명에서 핵심 현안이었던 레바논 군사작전과 관련해 레바논이 참여하고 중재국이 지원하는 충돌 방지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0: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당사국들이 직통 연락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협상 전반을 관리하는 고위급 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란은 석유 제재 면제 현황과 관련해 초안이 마련됐고 해상 봉쇄와 일부 자산 동결도 해제되는 등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고위급 대면 협상을 마친 미 이란 양측은 기술팀이 스위스에 남아 실무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종문입니다.
1: 조현 외교부 장관은 우리 정부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한국 기업이 중동 지역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후 중동 피해 복구 참여와 함께 중동과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부 내 한중동 포괄적 경제협력팀을 설치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중동 각국과의 맞춤형 협력 수요를 적극 발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처음으로 우리 선박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로써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남아있는 한국 선박은 22척으로 줄게 됐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2: 중동 사태 이후 넉 달 가까이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혀있는 한국 선박들. 그런데 그중 두 척이 오늘 오전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왔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습니다. 현재 이 선박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선박들은 우리 선사가 운용하지만 한국인 선원이 승선하지는 않았고 목적지도 한국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선박이 어떤 절차를 거쳐 또 어떤 경로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국의 종전 양해각서는 서명과 동시에 이란이 60일 동안 통항료 없이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다닐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선박 두 척이 해협을 빠져나오면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는 한국 선박은 22척으로 줄었습니다. 모두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청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신청한 뒤 대기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에 남아있는 한국인 선원은 한국 선박에 탄 102명과 외국 선박에 승선한 33명을 합쳐 모두 135명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 허브인 카타르 라스라판 산업단지에서 내부사고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해 18명이 실종되고 최소 54명이 다쳤습니다. 카타르 내무부는 오늘 기술적 사고에 이어서 라스라판 산업단지 내 공장 한 곳에서 내부 폭발이 발생했다며 민방위대가 현장 수습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LNG 생산국 중의 하나인 카타르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세계 에너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소식입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인 스페인이 야말의 월드컵 데뷔골에 힘입어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대회 첫 승을 거뒀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를 멕시코 몬테레이에 도착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스페인은 전반 10분 만에 첫 골을 올리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라민 야말은 월드컵 첫 선발 출전 경기에서 데뷔골을 터뜨리며 스페인의 첫 승을 이끌었습니다. 18살인 야말은 축구 황제 펠레에 이어 월드컵에서 선제골을 넣은 역대 두 번째 최연소 선수로 기록됐습니다. 야말의 선제골을 도운 오야르사발은 전반에만 두 골을 추가하며 두 골 한 도움으로 맹활약했습니다. 사우디의 자책골까지 더한 스페인은 4-0 완승을 거뒀습니다. 우승 후보의 면모를 되찾은 스페인은 조별리그 첫 승을 거두며 1승 1부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조의 카보베르데는 우루과이와 2-2로 비기며 두 경기 연속 2변을 이어갔습니다. 무패를 기록한 카보베르데는 사우디와의 조별리그 최종전 결과에 따라 월드컵 첫 출전 대회에서 조별리그 통과까지 노리게 됐습니다. 승점 4점으로 조 선두인 스페인은 승점 2점의 우루과이와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릅니다. 한국 대표팀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치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결전지 몬테레이에 도착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비행기로 1시간 거리인 몬테레이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 무더운 날씨가 변수로 꼽힙니다. 한국 대표팀은 25일 오전 10시에 치르는 3차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승점을 추가해 조 2위로 32강에 진출합니다. KBS 뉴스 구경합니다.
1: 국제축구연맹

0: 이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피파는 오늘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서 한국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도 화이팅이라는 글과 함께 조규성과 엄지성, 이한범, 이강인, 황희찬, 황인범 등 6명의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사진만 보면 단순한 응원 게시물처럼 보이지만 피파는 각 선수의 사진 상단에 각각 한 글자씩 넘어져도 다시라는 6글자를 남겼습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집회가 오늘도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이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 36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태의 원인이 된 투표용지 부족 사건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선거 당일 근무한 공무원들을 줄 소환했습니다. 김우준입니다.
1: 18일째 이어지고 있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경찰이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 36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핸드볼 여자 주니어 대표팀 선수들에 대한 소지품 수색 사건, 이 밖에도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 간 폭행과 모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사건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특히 지난 16일 대한체육회 관계자들 출입을 막아선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체증 자료를 바탕으로 남성 5명과 여성 4명 등 모두 9명이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집회 참가자 2명의 신원을 우선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 배치된 기동대원 6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경찰은 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공무집행방해 행위 등에 대한 엄정 수사 방침도 밝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오늘 지방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근무한 지자체 공무원 8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투표관리원 10여 명을 조사한 합수부는 이번 주 지자체 공무원 관련 조사를 매듭지을 계획입니다. 이들의 진술 내용 분석이 끝나는 대로 구단위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시작됩니다. 합수부는 추가 고발장에 접수된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의혹과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인 조사 시점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0: 선거 뒤 당내 잡음이 이어지는 여야가 시선을 외부로 돌리려는 듯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을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내세우며 국정 뒷받침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국정 기조 전면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최민영 기자입니다.
2: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유럽 순방에서 경제와 안보 모두에 큰 성과가 있었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독일, 캐나다 등과의 방산 공급망 협력, EU의 철강 무관세 쿼터 할당 요청 등을 경제 성과로 꼽았습니다. 안보에서도 북미 대화 촉진 등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선거 뒤 최근 여론조사에서 하락세인 국정 지지율을 반등시키고 당청 갈등설을 수습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한성숙 총리 후보자 흠집부터 내려는 구시대적 정쟁을 중단하라고 국민의힘으로 공세의 화살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의 지지율 흐름이 오만한 정권을 견제하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국무총리 인사를 계기로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인적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바꾸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안규배 국방장관을 교체하라고 집어 요구했습니다. 당 내부를 향해선 우리가 잘해서 지지율 오르는 게 아니라고 더 이상 파열음 내지 말자고 당부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사퇴 공개 압박 그만하란 뜻으로 해석되는데 장 대표는 18일 과로로 입원한 뒤 공개 활동 없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0: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창업 오디션 플랫폼 모두의 창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겸 중기부 장관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정부를 믿고 창업에 도전해준 국민의 신뢰를 지키지 못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창업지원 플랫폼 모두의 창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인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정부를 믿고 창업에 도전해준 여러분들의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했다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두의 창업은 정부의 대규모 창업 오디션 플랫폼으로 올해 1기 모집에서 6만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1차 합격자 5천 명의 이메일 주소와 아이디어 요약 정보, 심사평 등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창업진흥원은 정보 유출 신고서에서

0: 이번 유출은 외부 공격이 아닌 프로젝트 참가자를 지원하는 한 AI 솔루션 업체의 소행이라고 했습니다. 모두의 창업에 참여한 솔루션 업체는 280여 곳. 합격자는 지원금으로 이들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데 솔루션 업체 한 곳이 무단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해 사전에 홍보 메일을 보냈다는 겁니다. 한 후보자는 어떠한 정책적 취지도 국민의 개인정보와 신뢰를 지키지 못한 책임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1: SK하이닉스가 오늘 6% 가까이 급등 마감하며 삼성전자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장 마감 기준으로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은 2079조 6655억 원으로 삼성전자 보통주 시가총액 2060조 8132억 원보다 18조 8523억 원가량 많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2000년 11월 이후 약 25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코스피 시총 1위 자리를 내주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한 이른바 교섭 쓰나미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교섭 요구의 폭발적 증가나 교섭 단위의 과도한 세분화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시행 첫달 원청 363개소를 대상으로 교섭 요구가 집중적으로 제기된 이후 4월 42개소, 5월 23개소로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현행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하고 버스 무임승차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오늘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로부터 관련 공청회 제안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요금 면제안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의 고액 유료 요금제에서 무단 결제된 사례가 국내에서 800여 건 확인돼 운영사 오픈AI가 환불 조치에 나섰습니다. 오픈AI는 오늘 국내 챗GPT 프로 요금제 결제 가운데 최근 도난당한 카드 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단 결제로 확인된 사례는 모두 858건이며 결제 규모는 2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오픈 AI 관계자는 챗GPT 요금제를 결제하려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 두 자리 등이 필요한데 누가 이런 정보들을 취득해 결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오는 30일 한국을 방문해 회담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에 구금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군사 분계선 국경선화 요새화 작업의 일환으로 MDL에 근접한 위치에 철책을 설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군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우리 군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하고 국경선을 요새화라고 지시한 이후 2024년 4월부터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불모지 작업, 전술도로 구축, 철조망과 지뢰 설치 등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 전남이 5에서 30mm, 부산과 울산, 경남은 5에서 10mm, 제주는 내일까지 20에서 최대 80mm입니다. 저녁부터 수도권 등 내륙 곳곳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예보됐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저녁종합뉴스 아나운서 이상협이었습니다.

0: KBS 열린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토론의 황현입니다. 청와대가 2기 참모진 발표하고 집권 2년차 국정운영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선관위 개혁 논의는 원포인트 개헌과 사전투표 폐지 주장으로까지 번지고 있고요. 연어술파티 위증재판 결과를 두고 여야의 해석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의 연임 여부를 둘러싼 당권 경쟁이, 국민의힘은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가 새로운 또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네 분의 여야 패널분들과 함께 여야 지도부와 정치권 개편의 방향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정치권 안팎의 이야기를 두루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 인앤아웃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해드립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1: 네, 평택 시병 김현정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김소희 국민의 의원 나오셨고요.
2: 네, 김소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0: 반갑습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0: 네, 그리고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합니다.
4: 네, 안녕하세요.
0: 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 #9730 #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원, 장문은 100원. 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죠. 집권 2년 차를 맞아서 청와대가 홍보, 민정, 사회수석과 국가안보실 1, 3차장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언론인 출신 홍보수석, 검찰 출신 민정수석, 노동계 출신 사회수석을 동시에 배치한 부분이 좀 눈에 띄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내부는 이번 인선 총평부터 한번 좀 들어보죠. 김현정 의원님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1: 청와대의 수석급이 12명인데요. 네. 그중에 이제 그 안보실 차장도 수석급이거든요. 5명을 이제 교체한 거니까 거기다 AI 미래수석도 곧 이제 채워질 거라서 거의 뭐 반 정도의 교체를 지금 하는 그런 것인데
0: 네.
1: 뭐 특별하게 이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1기 마치고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이제 뭔가 그 이제 1년 차 같은 경우는 내란 극복으로 국민 주권의 실현의 토대를 다진 시기라고 보면 이제 2년 차에는 더 나은 민생과 개혁을 향해 나아가겠다. 이런 의지이자 뭐 이런 사명감의 표출로 한 것 같고요.
0: 네.
1: 특징은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과 소통 능력을 갖춘 분들로 이렇게 교체를 한 것 같고요. 특히 홍보수석 같은 경우는 언론인 출신이시고
0: 네.
1: 사회수석도 뭐 보건노동 시민운동가 출신이시고 또 한찬식 그 민정수석 같은 경우도
0: 검찰 출신이시죠.
1: 이견은 있지만
0: 네.
1: 검찰 내에서 네.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인사로 평가되고 있고 또 이제 검찰 개혁을 완성시켜야 되잖아요. 지금 오래 해야 되는데
0: 네.
1: 그 검찰의 문화를 잘 알고 있어서 검찰 개혁의 적임자다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0: 알겠습니다. 약간 검찰 출신이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약간 멈칫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찬반 여론이 있긴 하나 봐요.
2: 뭐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 의견이 너무 많으니까.
0: 네네.
2: 일단 저는 이번 인사 중에서는 한 두 분 정도가 눈에 띄고요. 기본적으로 뭐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메시지를 좀 강하게 제시한 것 같고요.
0: 네.
2: 그 이재명 대통령 1주년 기자회견 때 공소 취소 부분 관련해서 문제 있으니까 살펴봐야 된다고 해서 공소 취소 부분을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부분이 저는 이 한찬식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구현했다라고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0: 네.
2: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일단 이제 그 민정수석이 계속 이제 세 번째로 계속 검사 출신이 임명되셨잖아요. 오강수 봉이어가지고 이번에도 됐는데 뭐 겉으로는 검찰 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뭐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0: 보류를 반드시 하고 싶다라는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1: 보류 검찰 개혁보다는 네. 공소 취소의 의지가 더 돋보인다라고 네. 생각하시는군요.
0: 앞으로 이제 10월이면 이제 검찰이 없어지고 공소청 중추청 시대로 되는데 네.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공소 취소 특검 관련해서 그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이 쟁점 이슈잖아요. 네네네. 이 쟁점 이슈에 대해서 지금 정청래 당대표를 또 다시 도전하는 이분이 어떻게 방향 제시를 하실까에 따라서 그 특검에서 공소 취소 권한이 빠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서 네. 예전에 왜 김어준 방송에서 이제 공소 취소 거래설 뭐 이런 얘기도 한번 좀 나왔었잖아요.
1: 뭐 기자님이 나오셔서 네. 큰 이슈가 됐죠.
0: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사법거래의 밑그림을 좀 그리는 작업이 아닌가 그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 취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1: 그렇군요.
0: 그리고 두 번째가 저는 그 저기 노동수석 관련 노동계 출신의 이름이 어떻게 김경자 이분은 성남 시절에 인권변호사로 성남에서 같이 일하셨던 분이신데 저는 보훈인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1: 사회수석비서관 말씀하시는
0: 네,
1: 거죠?
0: 김경자, 예. 김경자 사회수석비서관.
1: 우석대 개근 교수이신.
0: 그리고 네. 이분이 민노총 출신이시잖아요.
1: 네네.
0: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노총 출신이시고 이번까지 해서 민노총 코드 인사라고 저는 보고 실은 지금 노동개혁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1: 네네네.
0: 지금 뭐 노랑봉투법도 현장에서 난리가 났고 65세 정년 연장이 아마 이제 계속 추진하려고자 하는 메인인데 65세 정년 연장 기존에 이제 이게 청년의 일자리와 대치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존의 민노총과 한노총은 65세 정년 연장을 추진을 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동 개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두 노동단체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인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실제로 그 노동단체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감이 좀 있거든요.
1: 네네.
0: 이 부분은 아마 득보다는 실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한천식 민정수석은 좀 검찰개혁이라기보다도 공소취소 관련해서 네. 대전환을 막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보셨고 김경자 우석대 개근교수 수석비서관은 코드 인사다.
0: 네.
1: 노동 문제 뭐 그렇게 좀 평가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0: 근데 이제 민주당 지지자 그룹 소셜 네트워크에도 이미 올라와 있어요. 대통령이 자기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해서 검찰 개혁을 포기했다라고 아예 대놓고 막 글들을 올리셨어요.
1: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찬반의 여지가 좀 있는 문제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검찰 개혁을 말하면서 핵심 참모를 검찰 출신으로 계속 중용하는 것이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장윤미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검찰의 생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개혁의 적임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1: 그렇죠. 예, 예.
2: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조직 같이 법조직역에 있어도 그 조직의 생리라는 건 거기에 구성원이 아니었던 분들은 문제점도 정확히 피상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문제의식은 공유하되 정확하게 그러면 이 어떻게 보면 검찰청이라는 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공소청으로 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역할은 검찰 출신이 좀 적임자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검찰 지금 검사 타이틀로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2천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공소청 검사 타이틀을 또 쓰게 하냐 안 하게 하냐 그리고 이분들이 수사 노하우가 축적돼 있는데 중수청으로 가는 이 어떤 통로를 마련해 줄 거냐 아니냐 이게 다 설득과 아주 정교한 제도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인데
1: 네.
2: 내부 구성원을 설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검찰 출신이 대통령으로서는 좀 적임자라고 판단을 하셨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종합했을 때 저희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10월이면은 검찰청은 없어지고요. 그러면 지금 제도적으로는 완비가 됐지만 형사소송법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그러면 공소청에는 어느 권한까지를 둘 것인지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정확하게 수립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단순 법조인이 아니라 검찰 출신 그리고 검찰에서도 여러 요직을 거치셨더라고요. 법무부 인권국장 등등의 어떤 신망을 받고 계시는 분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1: 민주당 내에서는 그래도 좀 반대 의견도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짧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2: 제가 오늘도 이제 친문의 아주 상징적인 의원께서 이제 인터뷰하시는 내용을 들었는데 단서는
1: 네.
2: 정확하게 거시더라고요. 인사권자의 인사권은 존중돼야 된다.
1: 아, 존중돼야 된다. 네네.
2: 그거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고
1: 네.
2: 다만 이제 정치적 해석은 당원들의 어떤 평가가 뭐 엇갈리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좋다는 평가, 좀 아쉽다는 평가가 교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 이 신임 민정수석은 성과로서 답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성과를 내야 된다. 검찰 개혁에는 오히려 적임자다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계십니다라고 좀 이야기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준희 변호사님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이번에 한찬실 신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전당대회에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나서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1: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를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번 네. 결정은.
3: 네. 네. 왜냐하면 이 한찬식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특히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굉장히 크게 들고 일어난 부분들은
1: 그렇더라고요.
3: 검찰 출신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이번이 예전에 동부지검장을 하셨었거든요. 그때 청와대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분이에요.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해서. 그리고 그때 담당 그 부장검사가 현재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입니다.
1: 네네, 기억납니다.
3: 윤석열 정부가 시작이 되고 실상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도 하마평에 올랐었던 분이었던 게 사실인 만큼 이분의 성향 같은 것들이 좀 믿기 어렵다라는 것이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는 처음에 그 봉욱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그분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이 얘기하고 있는 검찰개혁과는 맞닿지 않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문제 제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특히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수사를 했었던 사람 그것도 검찰 출신을 이 민정수석에 넣었다라는 것은 전당대회 그리고 보안수사권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정청래 대표가 보안수사권 절대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면전을 펼치겠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아까 한 언론의 단독 기사로는 사법제도 비서관도 이번에 교체가 되나 봐요.
1: 네.
3: 여기에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 이분도 검사 출신 변호사시거든요. 이분이 지금 내정됐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사법제도 비서관에까지도 검찰 출신이 간다는 것은 보안수사권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는 조금은 남겨놓고 싶어 하시는 뉘앙스 계속 보이셨거든요. 전면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대통령과 그리고 여당이 계속적으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모습들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된다. 국민 네.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1: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조선일보의 단독 기사로 나온 것 같고요.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뭐 지금 이제 뭐 김현정 법률사무소 변호사였고 방금 말씀하시는 뭐 수사가 있어서 유죄가 실제로 나왔었고 그다음에 뭐 어떤 정치인분의 사위다 뭐 이런 이슈가 그렇죠. 되면서도 굉장히 좀 민주당 내에서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는 분들이 김현정 의원님 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그 반반으로 좀 갈리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번 인사에 대해서.
4: 그러니까 뭐 이제 일각에서 그런 해석을 하는 거죠. 이제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해서 수사를 했던 분이니까 이제 친문이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에는 용납할 수 없는 인사다라는 시각이 있는 거죠.
1: 네.
4: 그런데 이제 그 전에도 뭐 이렇게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 실용주의 인사 스타일이셨잖아요.
1: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 중용하겠다.
4: 네, 보수층에 계신 보수 쪽에 계신 분들도 능력 있으면
1: 그렇죠. 예.
4: 중용하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1: 네.
4: 그런 일환으로 했다고 이제 해석을 하면은 또 이제 검찰 내에서는 신망이 있었던 분이시고 또. 특수통이라든지 공안통이 아니라 기획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실무에 대단히 능한. 그런데 지금 이제 그 10월 달에 이제 중수청과 공소청이 이제 출범을 해야 되는 그런 것고 또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형사소송법도 개정 같은 것들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당과의 소통하고 뭐 검찰 쪽과의 소통 이런 것들을 가장 잘 해낼 적임자여서 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이제 해석상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그런 수사 이력들에 대해서는 그런 시각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그분들의 그렇게 받아들인 저기 측이 있는 것이니까
1: 네.
4: 그것까지 뭐 부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다만 이제 대통령에 대한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대통령에 대한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되고 존중한다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개혁을 완성시킬 그런 적임자다 이런 게 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1: 알겠습니다. 청와대 인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고 그 당내에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우리 편 안 쓰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근데 좀 맞춘 것 같아요. 사회수석비서관 김경자 우석대 개헌 교수는 아무래도 좀 이제 친한 그 민주당 계열의 인사잖아요. 이런 비율도 좀 맞춘 것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4: 김경자 수석은 제가 친하거든요.
1: 네네.
4: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했거든요.
1: 네네.
4: 그리고 이제 저기 약사 그러시군요. 출신이에요. 약사 출신.
1: 그러시군요.
4: 약사 출신에서 보건 쪽에 전문가세요. 그래서 그 보건 쪽하고 또 이제 그 노동 그리고 저 시민 운동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수석으로서는 사실 상당히 현장 중심으로 그런 분을 한 것 같고 민주당하고 민주노총하고는 사실 안 친합니다.
5: 아 그렇군요. 네. 예.
4: 안 친한데
0: 잘 전달하겠습니다.
4: 왜냐하면 한국노총이 우리 민주당하고 정책 협약을 맺어가지고 항상 그 연대를 하잖아요.

0: 선거 네네네. 때. 근데 민주노총 공식적으로 그런 선거연대 정책협약을 맺은 적이 없거든요. 다만 이제 그런 이제 업무적이거나 또는 뭐 어떤 특정 현안에 있어서 연대가 필요하면 연대하고 이런 것이지 한국노총과의 공식적인 정책 연대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민주노총과 그런 시각으로는 너무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네. 자꾸 민주노총을 이제 자파단체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이렇게 악마화시키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프레임도 있어요. 네.
1: 어쨌든 전체적인 분들을 고루고루 중용한 인사다라고 좀 마무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아까 제가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특히 한찬식 신임 수석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기 때문에 그래도 말을 조금 아껴가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조국혁신당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소리가 내는 게 이번에 평택 선거에서 조국 대표가 3위로 패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언론에서도 거의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슈에 있어서 본인들은 스스로를 쇄빙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좀 날선 모습들을 보이면서 다시 언론에 등장하고 그리고 민주당과의 합당이 결국에는 지상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 강성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어떤 언론 플레이도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1: 그럼 조국혁신당이 이번 일 이번에 일을 계기로 좀 민주당 당내 전당대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2: 본인들은 그러고 싶겠죠.
1: 본인들은 그러고 싶다고 생각하고.
2: 본인들은 그렇게 하고 특히 강성 당원들에게 지금 민주당이 내분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뒤에서 본인들도 있다는 것. 최근에 거의 보이지가 않는데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는 게 아닌가.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뭐 박은정 의원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분들이 그동안에도 굉장히 강성의 발언들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역할도 있겠다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뭐 조국 전 대표가 장문에 또 글을 남기면서 SNS에 많이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요거 주제는 넘어가도록 하겠고 선관위 개혁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직접 발의해서라도 선관위 관련 원포인트 개헌 검토하겠다고 한 데 이어서 김민석 총리도 여기에 좀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김현정 의원님, 그 민주당도 선관위 독립성은 보장하되 외부 통제 좀 강화하려면 헌법 개정이 불가피하고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0: 사실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가 상당히 높잖아요.
1: 그럼요. 예.
0: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그 뭐 국정조사 통해 진상 규명하고 특검 통해서 책임자 처벌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헌법 기관이라서 독립적으로 되어 있어서 무소불위로 이렇게 통제받지 않는
1: 그렇죠.
0: 이 선관위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되거든요.
1: 네네네.
0: 그러려면 외부의 견제 감시를 받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현재 감사원법 감사원에선 직무감찰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 이혼 판결 받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 그 독립기관인 그 선관위를 그 직무감찰하기 위해서는 개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1: 그렇죠.
0: 그래서 그 개원 원포인트 개원을 통해서 실질적인 그런 그 감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자라는 것이 저는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뭐 국정조사 특검도 요구하고 개원도 저는 반대하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순서를 뭐 국정조사는 특검부터 하고 개원을 할지 말지 뭐 이렇게 권력구조 개편이나 같이 하자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대를 위한 반대 비슷하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좀 측면이 있는데.
1: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이게 개원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국민의힘에서.
3: 아니 헌재 판결을 보면 일단 그때 중립성 어쨌든 대통령 밑으로 감사원 대통령 산하에 있는 조직인 감사원이 하면 이 선거관리의 공정성하고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개헌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어쨌든 선관위 감시나 견제 강화를 위해서 일부 개헌 논의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주당이 이렇게 원포인트 개헌 이슈로 갖고 나오는 거는 특검을 받지 않기 위한 그 본질을 흐리는 저는 전략이라고 보고요.
1: 네.
3: 이 선관위 이슈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어쨌든 여야 합의로 빨리 국조특위도 됐고 실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특검도 받고.
1: 특검부터 해야 된다?
3: 네. 특검도 받고. 네. 그리고 저희는 그 일회성 이런 원포인트나 부분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실은 이 반대한 대신에 22대 국회 후반기에는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저희가 그 전에 개헌을 말씀드렸을 때도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실제로 중요한 권력형 대통령 그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개헌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논의를 하자. 이게 총선이나 대선 때까지 연결이 돼서 그 이슈로 하자라는 게 저희 당의 지속적인 의견이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개헌특위를 빨리 구성을 해야 되고요. 87년도에는 그때는 우리 이제 보수당이 이제 메인 당이었는데 그때 여야 동수로 개헌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서도 여야 동수로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가 실제로 필요한 국민들이 요구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넣어서 개헌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논의를 해야 합니다.
0: 네. 근데 지금 김소희 의원님 말씀은 국민들은 납득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개헌에 대해서 뭐 그 개헌특위 만들어서 권력구조 개편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하자라는 그 주장은 뭐 주장도 좋아요. 근데 그 주장 구성대로 하고 이거는 지금 중요하잖아요. 지금 참정권 훼손됐다 그렇게 막 당대표까지 그 잠실체육관 앞에 가서 서각 부정선거 음모론 뭐 편멸 듣고 그리고 막 전국 재선거까지 주장하고 있는 마당인데 이 문제는 주장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거대로 하고
1: 이건 이거대로 빨리 처리하고
0: 전 진짜 권력구조 개편하면 네. 솔직히 합의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그 국민의힘의 태도나 봤을 때 왜 개헌만 하면 저렇게 경기를 일으키는지 모르겠어요. 난 정말
1: 이건 좀 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 아니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그 권력구조 개편은 개헌특위 만들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개헌특위를 한두 번 시도하다가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네. 87년도부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당연히 예상되는 게 그렇게 하면은 개헌이 안 될 거다라는 그 생각이 훨씬 높잖아요. 왜 그렇게 어려운 곳으로 끌고 가서 이것까지 왜 그 저기 그 선관위 개혁하는 것까지를 같이 거기다가
3: 그런데 이번에 수사를 통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수사를 하려면 검경 합동 수사본부는 부족하기 때문에 특검을 하자라고 요청했는데 왜 특검을 안 받으세요?
0: 특검 하세요.
3: 특검을 안 받으세요.
0: 특검 할 테니까 개헌하시라니까.
3: 형사처벌 형사처벌도 제대로
0: 아니 저는
3: 해야 되니까.
0: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어깃장 놓는 것 같아요. 어깃장.
1: 아니 근데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네. 제가
3: 받으면 아마 개헌할 거예요.
1: 아니, 저 진짜 궁금한 게 동시에 하면 안 됩니까? 제가 정치를
3: 그러니까
1: 잘 몰라서.
3: 특검 받고 개헌특위 네. 구성하고. 네. 왜 갑자기 여기다가 원포인트 부분
0: 국민의힘의
3: 그
0: 공식적인 입장이 동시에 하자는 건가요?
3: 국정조사, 특검, 네. 개헌특위 구성.
1: 그러니까 세 개를 동시에.
0: 그러니까 동시에. 동시에요?
3: 동시에. 동시에. 아마 그거 아마 우리 원내대표,
0: 제가 내일 당일까지 얘기할 테니까
3: 원내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0: 국민의힘 입장 그렇게 바꾸시면 안 돼요. 동시에 하는 거로.
1: 동시에 하는 걸로.
3: 국정조사,
1: 오늘 합의
0: 특검, 특검 되죠, 그럼 뭐. 예.
3: 개헌특위 구성.
0: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는 특검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3: 네. 특검을 안 받고 계신다니까 지금.
0: 아니 그게 아니라.
1: 일단 최소한 의원님 두 분 오늘 나오신 두 분의 합의는 이루어졌습니다. 동시에 해서.
3: 특검을 안 받고 계셔.
1: 어떻게 생각하세요?
0: 하시면 되잖아요.
1: 아니 진짜 장미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4: 오늘도 최고에서 정청래 대표랑 지도부가 얘기한 게 있어요. 제1특검이든 제2특검이든 우린 다 한다.
1: 하겠다. 민주당은.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멘트네요.
4: 예, 네. 그리고 열어놓고 다 논의하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수순이 국정조사에서 이제 의원님들 단위에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것도 굉장히 명백한 증거로서 기능하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특검으로 수순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합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그것 때문에 어쨌든 개헌을 뒤로 미루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게 원내 전략이라면 그건 뭐 동시에 하든 그건 충분히 열려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1: 네네.
2: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예. 정말 감사한 그렇죠? 거죠. 근데 지금까지 민주당의 태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사실상 선거일부터 그때부터 계속 여기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도 민주당에서는 당대표가 나선 것도 아니고 조승래 사무총장이 선관위의 사무총장의 거취를 결단해야 된다. 왜냐하면 행정적인 부분은 사무총장이 하니까 그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네. 김민석 총리가 필요하다면은 특검이나 국정조사 해야 된다라는 발언이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일단은 국정조사하고 그 다음에 특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국정조사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시작이 되는 것도 선거부터 한 보름 정도가 지난 다음이에요. 특검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지금 법안 발의해서 이번 가을에 검찰이란 조직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검경 합수본 이야기하시니까 지금 거기에서 압수수색하고 조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가을에 없어지면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늘 특검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한다고 해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고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를 시켜야 돼요. 본회의에서.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니까 또 누가 추천을 하고 임명을 하고 이 과정들이 한두 달이 걸린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인수인계하고 그러면 지금 당장 특검을 시작해야 검경합수본에서 조사한 것들도 스무스하게 인수인계 같은 것들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민주당이 검찰 폐지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들이 과거에도 특검에 대해서 속도를 냈던 것보다 더 속도감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네, 네. 왜 이렇게 머뭇거리는 것처럼 보이는가 아니, 잠깐만, 이 말씀을 그 드리는
0: 우리가
2: 거죠.
0: 우리가 지금 국정조사하고 이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그 이렇게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뭔가요? 선관위 개혁하려는 거잖아요. 네네. 특검에서 책임자 처벌하는 게 목표.

0: 했어요. 그랬더니 시민들이 이 상황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 그 앞에 싸고 계셨거든요. 평화롭게 앉아있는데 다음날 아침에 경찰이 와서 시민들의 팔다리를 들어서 옮겼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개혁신당에서 그 증거보존 결정 받아서 법원이랑 같이 판사랑 그 당시에 후보였던 분이랑 같이 가보니까 이미 투표용지 보관함 같은 거는 사라진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올림픽공원에도 시민들께서 나와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을 안정시키고 빠르게 제대로 된 그 권한을 가지고서는 수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부분이 특검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라고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특검과 그러니까 네. 결국 네 분의 의견은 합의가 된 겁니다. 네, 특검과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그쵸?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 네. 같아요. 세부적인 내용은 당내에서 잘 협의를 좀 이루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2: 올해에도 네. 개헌을 안 해요. 네.
1: 제발 좀
3: 개헌 반대라고 개명회를 구성해 주시면 된다니까.
2: 네, 5.18도 안 하는 뭐 정당이 뭐.
1: 다시 한번 합의를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고요. 아 여기에 또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사전 투표 여기서 좀 이제 좀 양당의 의견이 좀 갈릴 것 같은데 사전 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본 투표를 이틀로 늘리고 부재자 투표제를 다시 도입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석희 의원님. 네. 근데 이게 사전 투표 폐지가 투표 접근성을 좀 낮추고 이틀 동안 투표함으로 이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또 다른 문제를 낳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3: 아니, 투표함을 관리하는 게 문제라고 오히려 선관위 비공개 계정 게시판에 선관위 네. 위원들이 사전투표의 투표함 관리가 너무 문제가 많다. 비효율적이다라는 네. 의견들이 올라왔어요. 실은 그 정도로 사전투표제에 대한 투표함 관리가 본인들도 지금 버거워한다. 이런 사실이 드러난 거고 실은 사전투표함을 이동하거나 뭐 이렇게 약간 시차가 있었잖아요. 사전투표를 하고 본투표를 하는 그 과정에 후보들이 또 어떤 사건 사고가 날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그 사건 사고가 나서 아, 난 저 후보 찍기 싫었는데 찍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결정을 할 시차의 여유도 두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네. 사전투표는 원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1: 그렇죠.
3: 그런데 네. 워낙 그 편의성 근데 지금 이 사태를 겪고 나니까 선거는 효율성보다는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의심이 가는
3: 그렇죠.
1: 부분이긴 하죠.
3: 어쨌든 예. 부실 선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부정선거론자를 제외하고 네. 많은 사람들이 뭐야 이렇게 관리가 안 됐단 말이야. 도대체 선관위 직원들의 역량은 어디까지야. 그래서 바닥을 보여주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신뢰를 되찾기 위한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다 같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동의를 했고 네. 그 투표한 관리는 오히려 본투표를 하실 때 훨씬 더 낫고요. 그리고 이제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1: 이틀 해도 괜찮습니까?
3: 이틀 해도 그냥 사전 투표하는 것처럼 전국 어디에서든지 그냥 투표하시게 하면 됩니다. 꼭 네네. 본투표처럼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1: 본투표처럼 자기가 사는 지역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3: 그냥 내가 있는 지역에서 이틀도 해도 그걸 해도 근데 그게 뭐가 이제 뭐 불편하다 막 이렇게 얘기 개표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이런 의견들이 하죠. 나오는데 예. 그러면 좀 어떻습니까?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1: 출구조사는 안 되겠네요.
3: 저는 이번에 출구조사 몇 차례 걸쳐서 틀렸기 때문에 출구조사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고
1: 아,
3: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개표하는 데만 며칠이 걸리잖아요. 그 정도로
1: 하죠.
3: 개표를 더 꼼꼼하게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선거의 신뢰성을 높이게 하는 그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친구와의 문제도 처음 신뢰가 깨지는 게 큰 문제가 되죠. 그 이후로 그렇죠. 신뢰가 많이 이제 손상이 돼서 다시는 믿을 수 없는 관계. 근데 이거를 이제 이겨내기 위해서 뭐 특검도 얘기하시고 뭐 원포인트 개헌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네. 근데 여당의 최민희 의원님은 본투표가 문제 생기면 그럼 본투표도 없을 거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김현정 의원님.
2: 그러니까 이게 참정권 침해 문제가 발생해서 국민들이 분노한 거잖아요.
1: 네.
2: 그래서 선관위 개혁하겠다는 건데 사전투표를 없애는 건 참정권을 오히려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표를 지금 사전투표 2일 본투표 하루에 3일하는 건데 보니까 이틀 본투표 2일로 바꾸자고 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근데 본 2일 하면은 부실투표가 없어지고 3일 하면은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에 부실투표 문제가 발생된 건 본투표였지 사전투표에서 발견된 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정말 참정권 침해 문제가 중요해서 빨리 원인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또 뭐 그 혁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자당의 이해득 실을 따져서 사전투표가 높아지면 약간 민주당이 유리하고 과거의 그렇죠. 관행들을 보면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주장하는 거 아니라는 오해를 괜한 오해를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0: 지금 발생한 현안들에 대해서 국정조사 말씀하시는 특검 개헌들 통해서 빠르게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국민들 양길 아닌가요?
1: 그렇죠. 당면에 있는 문제부터 일단 해결하고 제도를 바꾸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빠삐용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네. 보름째 선관위 개혁해야 한다는 말만 듣고 있네요. 얘기만 하지 말고 실제로 뭔가 액션이 좀 취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국민들의 의견이 거의 맞습니다. 대부분 이런 네. 의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합의를 좀 여야가 이뤘으면 좋겠다는 말 당부를 한 번 더 드리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화영 연어수파티 위증 판결이 후폭풍이 좀 꽤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연어수파티 관련해서 국회 증언은 위증으로 인정됐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고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가 기각이 됐습니다. 장윤미 대변인이 말이 좀 어렵네요. 쉽게 네.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이게 말씀대로 세 덩어리가 있는 사건이 네. 네. 한 피고인이 여러 혐의를 받으니까 이제 세 가지 혐의가 있는 건데 저희가 실무에서 유무죄는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공소기각은 그렇죠. 이제 정치권에서 해제가 돼서 들어보시지만 실무에서 거의 나오지 않아요. 네, 공소기각이란 건 친고죄인데 뭐 합의가 됐다거나 할 때 기계적으로 처리를 하거나 근데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됐다는 건 법원이 검찰에 이런 식으로 진짜 수사하면 안 된다는 제동을 건 거예요. 공소권을 남용했다. 아무리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어도 이런 식으로 수사하지 말라. 거예요. 왜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 기본적으로 이화영이라는 사람은 검찰 시각에서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으로 건너가기 위한 교두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소를 하느냐? 조사하고 수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권남용, 그 북한에 묘목 보내고 어린이 영양식 보내는 게 실무자들이 반대하는데 억지로 막 강제로 시켰다라는 혐의가 하나 있었어요.
1: 네.
2: 만약 문제가 있으면 수사해서 기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사하지 않고 그 관련 담당자에 대한 공소장을 쓰면서 기소하면서 공범 이화영이라고 싹 적어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소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그러면 이 재판부는 공범 여부 상관없이 그냥 유죄라고 그 사람이 유죄는 받았어요.
1: 네네네.
2: 그럼 이화영은 유죄라는 걸 하나의 근거로 삼아가지고 이걸 또 기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김성태라는 쌍방울 회장이 쪼개기 후원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했다라는 겁니다.
1: 네.
2: 그게 배심원들이 7분이 전체 전원이 이거는 이화영이 개입해서 쪼개기 후원하고 했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했어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부분은 말씀 안 하시고 일단 위증에 대해서 언급하시는데
1: 네.
2: 위증도 배심원 입장을 충분히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4-3으로 갈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유죄했는데 기본적으로 형사법 체계는요. 유죄를 선고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증명이 돼야 돼요.
1: 이게 압도적으로 돼야 되는
2: 예,
1: 거군요.
2: 그렇습니다. 확신이 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3 이건 확신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1: 애매하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2: 예, 그래서
1: 거군요.
2: 이게 그냥 그 재판부가 잘못 판단한 게 아니라 실제로 4-3으로 배심원 판결이 나왔을 때 다른 사건 재판부는 그걸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러니까 위증이란 것도 이를테면 다 갈립니다. 아마 이화영 씨가 굉장히 말이 바뀌었어요. 처음엔 술 안 받았다 그랬다가 입에 댔다 그랬다가 마셨다 그랬다가 이 부분은 근데 그 맥락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검찰과 관련해서 회유하고 이랬던 부분 실제로 쌍방울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술 산 적 없다라고 딱 잡았댔는데 법인카드가 나온 거예요. 딱 소주 두 명을 산. 그러니까 그때 실토합니다. 샀다. 그럼 검찰에 반입한 거 아니냐. 아니다. 나 차에서 그냥 마셨다. 이러는 거예요. 박상용 검사는 뭐라고 합니까? 연어의 이응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다가 아 사실은 연어 회덮밥 넣은 거 맞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 맥락 속에서 항소심에서 위증죄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고검이 네. 술자리가 있었다고 내렸는데 그 증거를 법원이 계속 내라고 했습니다.
1: 네네.
2: 검찰이 내지 않았습니다.
1: 알겠습니다. 강전의 전 대변인은 다른 의견이시잖아요. 국민의힘 평가가 완전 다르잖아요.
3: 그렇죠. 예. 민주당에서는 그냥 본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단 한 번도 판결을 존중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1: 우리의 뜻대로 안 되면 예. 인정은 안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3: 거죠? 대한민국 사법부를 무력화한다. 대한민국 헌법제도를 부정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이번 판결에서도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왜 나오는지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당시 그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는데 이재명 지사에게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보고를 안 했다고 했다가 했다고 했다가
1: 네.
3: 또 안 했다고 했잖아요. 했다라고 이야기한 게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좀 불리한 정황인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검찰에서 연어술 파티를 개최해줬다는 거였고 전제 자체도 굉장히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 국회의원도 했던 거고 부지사까지 한 사람이 뭐 연어랑 뭐 소주 한 잔 마셨다고 그동안에 본인이 모시고 있었던 사람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 이것도 좀 믿을 수가 없고 계속적으로 이분의 진술 같은 것들이 번복됐던 거 국민들께서 다 보셨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결국에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사실상 민주당 측에서는요. 정무적 판단을 하면은 아예 이 판단에 대해서 그냥 판결 존중한다. 다만 뭐 대법원까지 가봐야 된다. 이 정도의 메시지만 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4: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로 인정하는 네.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보시군요.
3: 자꾸 지금 민주당 안에서 뭐 3대 4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국민들께서는 아 역시 판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나와야만 하는 집단이구나라는 생각하실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4: 알겠습니다.
3: 민주당에서 최근에 국정조사를 했었죠. 이 연어술 파티와 관련해서 김성태 그리고 방용철 이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렀는데 방용철 씨 같은 경우에는 증언 안 하겠다고 했다가 그 서영교 위원장이 계속적으로 답답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하겠다면서 본인이 필리핀에서 그 해질 무렵에 호텔 후문에서 리오나 만나서 네. 그 김성태 회장이 있는 방까지 에스코트 해줬다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답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바로 이 두 명에 대해서 위증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 위증 고발에 대해서 결과 나오지도 않았는데 바로 또 특검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본인들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좌지우지하겠다라는 거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인지 참 의문이 있다 생각합니다.
4: 네 알겠습니다. 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비사 측이 오늘 일단 항소장 제출했고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번 판결 두고 이상한 판결이라면서 법무부 고검 등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다 조사했는데 법원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도 혹시 검찰의 짬짬이가 아닐까 뭐 이런 발언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 나오는 오늘 패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항소심에서 뒤집힐 것 같다. 그리고 뭐 심지어 이건 사실상의 무죄다. 뭐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 김소희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5: 일단 아까 강전의 변호사님께서 얘기 잘해주셨는데 민주당은 보통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판사를 공격하는데 판사를 공격하면서 판사들의 신상 털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이 국민 재판이다 보니까 국민들을 공격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멘트를 좀 하시는 것 같고요.
4: 네네.
5: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뭐 법원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 일단 뭐 언론에 따르면 변호인단이 법무부 감찰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제공받은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인단은 자료를 받았는데 제출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자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또 제출을 했는데 재판부가 이걸 인정 안 한 거일 수도 있어요.
4: 네.
5: 근데 이걸 다 떠나서 검찰의 짬짜미가 아닐까 하고 발언하시면서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이러면서 다시 본인의 전당대회 준비를 하는 모드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4: 아 이것도 전당대회와 연관이 네, 있는 말이다.
5: 보통 이번 전당대회는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거라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찍으셨잖아요. 전당대회 대표 후보를. 근데 그분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분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4: 네.
5: 그거에 대한 프레임을 바꾸신 거예요.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냐 아니면 보안수사권 건 일부 유지냐 그러면서 강성 지지층을 대상으로 갈라치기를 시연하신 거고 이분은 계속 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어차피 전당대회 출마를 하실 거니까. 그렇게
4: 결국,
5: 저희는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4: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전당대회로
5: 네.
4: 향해
5: 네,
4: 가고
5: 그렇습니다.
4: 있군요. 알겠습니다. 김은정 의원님도 반론 한 말씀 네. 해주시죠. 네.
0: 뭐 법원의 선고에 대해서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죠.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항소에서 다투면은 충분히 이거는 결과가 바뀔 수 있다 이런 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4: 네.
0: 법원의 선고에 대해서 불복해가지고 집단적으로 의원들이 대법원 앞에 쳐들어가서 물리력 행사한 거에 원조는 국민의힘입니다. 뭐
4: 네.
0: 독인 객인이죠 사실은. 그런데 판결의 선고 판결에 대해서는 다 존중해야 되지만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 건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좀 아까 우리 그 장 변호사님께서 얘기했지만 이 세 가지를 판결한 거잖아요.
4: 그렇죠.
0: 쪼개기 의원 무죄 판결 나고 그 직권남용 등 북한에 대해서 모욕이나 물가로 지원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 직권남용 등 한 거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 기각된 거.
4: 기각됐죠.
0: 이 두 건은요. 바로
4: 네.
0: 이재명 대통령을 엮기 위해서 한 그 기소였거든요. 그 두 개가 완전히 탄핵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검찰의 정치검찰의 그 존재 이유까지도 그 생각해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것들이 판결이 났다고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고 요건 관련해서도 이게 이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서울 고검에서 술반임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술반임 있었다고 했는데 이 국회 청문회에서 그 24년 10월 2일 날인가요? 그때 그 이화영이가 증언을 한 것이 총 5가지였어요. 5가지 중에 40분 동안 증언.

0: 했는데 네. 술바니까 관련된 건 채 1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곳은 뭐냐면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 그리고 저기 김성태에 대해서 특혜를 주어줬다. 그 공범 분리를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인데 그 마지막에 음식물 반입이 있었다. 이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 음식물 반입 중에 술 반입 없었다 하면 하나만 딱 띄워가지고 선택적 기소를 한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전반적인 그 위증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 그 40분 동안 한 전체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판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그것만 딱 떼어가지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소 독점주의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한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단 그게 저 검찰의 그런 행태들 네.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감찰 자료를 문서 제출 명령까지 했는데 안 냈잖아요. 고법에서. 그것도 제 식구 감싸기로 비춰질 여지도 충분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술반이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 증언이나 물증들을 종합해 보면 이상한 게 석연치 않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23년도 5월 17일 날 아마 저녁 식사 자리에서 1313호에서 한 것 같은데 그때 박상용 검사, 김성태, 방용철 그리고 이 저 이화영 그리고 그 버카로 소주 산 그 저 이사 박 이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날 오전에 그 쌍방울의 임직원들이 김성태를 구치소로 면회를 갔는데 그 자리에서 김성태가 뭐라 그러냐면 오늘 이화영에게 단판을 지어야 된다. 페트병에 소주라도 담아와라 이렇게 한 녹취가 있어요.
1: 네네네.
0: 그리고 그 저녁 식사 끝나고 나서 구치소로 돌아갔을 때 재소자한테 이화영 그 저 전 지사가 전 부지사가 했던 증언, 그 술 네. 마셨다라는 그 재소자 증언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법인 카드로 그 소주 네 병 사고 페트병에 담고 이런 내용들도 다 지금 있고 그 사람이 그 아까 말한 박이사거든요.
1: 근데
0: 그 사람이
1: 예.
0: 그 네 병에 대해서 아니 그 술 어디다가 먹었냐 했더니 그 차 안에서 먹었다 그러는데 네 병을 안주도 없이 그냥 혼자서 차 안에서 술 먹는 그게 사실 상식적입니까? 그러니까
1: 저도 그 부분은 좀 네. 소주 네 병을 안주도 없이 먹을 수 있나 그 부분은 생각을 해보긴 했었는데 네. 이 부분 좀 판단은 재판부가 내린 거니까요.
0: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이제 뭐냐면 네. 그 배심원들하고 선고에서 이렇게 유죄 판결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화영이 진술이 오락가락했다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오락가락했다는 그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 술 마신 날이 언제냐 그랬더니 6월 18일이었다, 6월 30일이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실제로 5월 17일인데
1: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0: 그런
1: 거죠?
0: 거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이 판결을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항소를 네. 통해서 다퉈보면 충분히
1: 지금 말씀 전체적으로 다 부정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0: 아니 실제 내용은 그렇잖아요. 내용이 제가 없는 얘기를
2: 배심원단에 대한 불신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0: 아니 실제로 그리고 또 다른 그 쪼개기 의원 있죠. 무전한 건 7대 0으로 만장일치로 무전했거든요.
1: 그렇죠.
0: 이거는 4대 3이잖아요.
1: 애매합니까?
0: 4대 3이니까 3명은 네. 무죄라는 거잖아요.
1: 합리적 의심이 좀 든다라는 표현이
0: 네.
1: 맞겠네요.
0: 그리고 똑같은 네. 사례로 같은 달에 이번 달에 4대 3으로 그 판결을 했어요. 그 저기 유죄라고 네. 배심원들이 그런데 무죄 선고한 사례도 있다는 거죠.
1: 네. 네.
0: 그렇기 때문에 수까지 한번 다퉈볼 여진 충분히
1: 알겠습니다. 아, 이 결정은 항소심에서 내리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린 토론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로고 듣고 저는 2부에서 1부 끝났습니다.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3: 정치 지겨우신가요? 경제 어려우신가요? 뉴스 피곤하신가요? 열린 토론은 다릅니다. 당신의 질문에 답합니다. KBS 열린토론.

0: 자, KBS 열린 토론 정치 인앤아웃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요. 아, 그 전에 문자 좀 소개해드릴게요. 2712님께서 오늘 여야 토론 아주 뭐 불꽃 튀네요. 잘 듣고 있습니다. 2부에서도 생산적인 토론 기대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부가 굉장히 생산적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2부에서도 기대한다는 아닙니다.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4778님께서 복숭아 농가에서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열린 토론 화이팅!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1: 복숭아 잘 드셨어요?
2: 어떻게 아셨지?
0: 네, 복숭아 농가에서.
3: 저희 오, 나눠 그렇군요. 먹었는데 방송 들어오기 아, 전에.
0: 그래요? 저만 빼고 네. 드셨군요. 아,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4: 가져다 드렸잖아. 복숭아. 알겠습니다. 정상뿐 아니신가요? 그건?
0: 네. 글쎄요. 잘 어디 뿐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끝나고 잘 저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재님께서 방송에서만 뜨겁고 서로 여러분들 사이 좋으시죠?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네. 예, 그렇죠. 방송에서만 이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에 대해서 즐겁게 토론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까지 옮겨가시는 건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표정들이 안 좋으시네요, 근데.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웃으면서 마무리하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4: 장동영 대표 것부터 하시죠.
1: 네. 네. 다음이 돼야지 장동영 거 나옵니다.
0: 좀 아프시니까
4: 이재명 것만 계속 하길래.
0: 아, 그렇군요.
4: 아니, 국민의힘에서 아쉬워할까 봐.
0: 네네. 살짝 이야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습니다.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4.8포인트 하락한 46.7%,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5.5% 상승한 49.7%였는데요. 이 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에서 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 방식의 조사한 결과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러니까 50% 밑으로 내려온 것, 그러니까 40%대로 내려온 것이 취임 후 처음입니다. 이거는 김현정 의원님한테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어떻게 네. 평가하고 계십니까?
4: 아, 참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0: 아, 무겁게 받아들이십니까?
4: 예, 뭐 예.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즉각적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0: 네.
4: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아주 크게. 그러니까 뭐냐면 부실투표 문제. 그것이 이제 선관위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헌법기관인 그 이재명 정부에서 일어난 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와 연관돼서 생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분명히. 네. 또 하나는 우리 여당 내에 지금 갈등이 좀 요새 지금 있잖아요.
0: 그렇죠.
4: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당청 갈등.
4: 예, 그러니까 네. 저희 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제 대통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당이 약간 좀 갈등이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 전에 이제 그 뭐 현재 저희 민주당에서 하는 그런 그 갈등들이 지금 보기 싫은
0: 그렇겠죠.
4: 분들 같은 예, 예. 경우는 이제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거나
0: 예,
4: 또는 부정 쪽으로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표 한 표 뺏기면 두 표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좀 많이 이제 떨어지는. 그 특히 이번에 더 아픈 건 뭐냐면 중도층에서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저희가 전통적인 지지층이 50대거든요. 50대에서 또 제일 많이 빠졌거든요. 그만큼 이제 우리 민주당 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0: 확실히 저도 여론조사 좀 찾아봤는데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답변을 많이 안 하셨다라는 네, 내용이 맞습니다. 좀 있긴 하더라고요.
4: 이게 네. 특히 이제 ARS 조사라서 네. 정치 고관여층들 양쪽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그 여론조사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많이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도 측면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락 추세는 맞으니까
0: 네.
4: 그 엄중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잘해서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니니까 이번에 이 조사에서 보니까 민주당은 그래도 또 올라갔는데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도 빠졌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김소희 의원께서 아마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저 정부 말의 여당에서도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빨리 이제 당내 갈등 문제도 빨리 봉합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부실 투표 관련된 것들을 빠르게 신속하게 제도권을 해결해 주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고
0: 네.
4: 그다음에 지금 뭐 고물가 고환율 뭐 이런 것 때문에 맞아요. 사실 민생 경제 힘들잖아요.
0: 부동산도 좀 움직이고 네. 있고.
4: 그러니까 힘든데 정치권에서 계속 이전투구식으로 이렇게 공방하는 모습 보면 더 네. 화가 나시잖아요.
1: 그렇겠죠.
4: 그렇죠. 그런 문제들을 네. 저희가 지금 정부 여당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1: 아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0: 네네.
1: 거에 대해서
0: 민주당 그 말씀을 대통령의 네. 시행평가 예.
1: 말씀을 참 잘해주셨고요. 그 두 가지 이슈에 동의를 하고 일단 선관위 부실 문제는 아까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회가 하는 게 너무 늦다. 일단 모든 액션들이 너무 늦다. 그리고 초기에 그 정부 여당의 대응이 좀 부실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 청년들의 분노에 비해서 그래서 청년층 이탈도 됐고 실은 중도층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빠져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당의 그 갈등 어쨌든 뭐 대통령이 거의 뭐 당무 개입하는 수준으로 전당대회 개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여당 내 갈등이 진짜 심화되고 있는데 아니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고환율 고물가 힘들어 죽겠는데 민생은 정부 여당이 민생은 안 챙기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냐. 보통 우리 당도 우리 내부에서 분열이 있을 때 지지율이 잘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그런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1주년 기자회견 하셨을 때 뭐 선거 결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하시면서도 네. 되게 오만한 태도로 부동산 정책하고 공소취소 특검은 그냥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김영범 실장이 계속 이상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번 인사 내각에서 김영범 실장은 가장 먼저 경질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0: 아, 이번 인사 때?
1: 네, 네.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계속
0: 경질했어야 된다.
1: 네, 부동산으로 심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세금으로 공급 대책 말고 세금으로 잡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고 계시잖아요.
0: 지금도 종부세를 손보겠다라고 네. SNS상 글을 올렸죠.
1: 네, 지금 주식으로 산 돈이 다시 부동산에 가면서 주식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민심과 괴리되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 세 네. 가지 이슈가 결부돼서 계속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0: 김민석 국무총리 전 국무총리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오늘도 한 것 같아요. 세금 문제 관련해서 좀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라고 해서 좀 이렇게 좀 진화를 하는 것 같다는 모습도 좀 보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1: 워낙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자 장유미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지지도에 갑작스럽잖아요. 이게 네. 몇 주 만에 10%가 넘게 떨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 민주당에선 계속 무게감 있게 받아들인다는 입장 말씀드리고 있고요. 안 네. 그럴 도리가 없는 거고요. 뭐 여러 이제 말씀 주셨지만 아 선관위 헌법기관이고 정부 통할 아래 있지 않다. 그런데 무한 책임을 지는 정부에 대한 기대치는 국민들은 그렇게 내리고 계신 게 아닌 거고요. 그런데 또 역설적이게도 국민의힘은 다소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다 보니까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는데 이게 과연 약이 될까 독이 될까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를테면 선거 이후에 갈등이나 내홍을 민주당이 겪는 것처럼 보이면서 저희가 조금 재정비해야 되겠다는 위기감이 내부적으로 좀 있고
0: 네. 근데
3: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보면 버티기에 들어가신 상황인데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질 때 나보고 나가라고 했던 사람들 지금 지지율 봐라. 오르니까 나한테 나가라고 할 수 있겠냐. 나는 더 있을 있겠다라는 그 명분을 축적하는 부분. 근데 그건 올바른 방향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지표에 착시에 좀 국민의힘이 좀 경계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0: 오히려 국민의힘이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예, 보시는군요. 독이 될 수 있는 방향성이 있다라고 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강준혜 변호사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2: 네, 맞습니다. 이 리얼미터 조사 같은 조사에서 결국에는 지난주까지는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오차범위 안에서 약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였거든요.
0: 네.
2: 민주당은 조금 상승을 했고 국민의힘은 좀 빠졌는데 저희도 역시 당내 갈등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병원에 입원해서 약간 조용해지긴 했습니다만 장동혁 대표의 거취에 대한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야당보다는 그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이 더 국민들께서 많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 한 사람으로서 보았을 때는 걱정되는 거는 이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스피가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대통령 지지율의 선반영이 다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2: 지금 뭐 만 포인트를 찍는다고 해서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오히려 8월 17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통령마저도 아까도 제가 이번에 민정수석 인선이 전당대회에 전격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0: 네.
2: 당내 갈등은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특검 이게 전당대회에 큰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께서도 선거 바로 전날에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업무 보고에서 검찰이 사과하고 취소해야 된다는 말씀하셨고 그리고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형태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오면 국민들께서는 아니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특검을 저렇게 뜨뜨미지근한 태도를 취합 하면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 재판 취소하겠다는 저 모습은 왜 이렇게 국민들마저도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강하게 밀어붙이는가. 저는 이거 정말 탄핵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진행이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이 정부를 흔들 수 있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러한 모습들을 좀 자제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앞으로 8월 17일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상승될 만한 이슈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네. 8월달 전당대회까지는 지지율 반전의 여지가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네. 좀 이야기를 하셨고 자연스럽게 전당대회 이야기를 하셔서 네.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 국민의힘은 언제? 얼마 안
1: 남았는데.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는 우리 거 해도 될 것 같아. 전당대회 나오실 것 같아. 정점에 대표는.
0: 제가 여태까지 열린 토론 진행하면서 가장 크게 웃었습니다.
5: 아니,

0: 우리 거예요, 우리 거.
1: 김소희 의원이 네. 하고 싶어 하시네요.
2: 그러니까요. 아니, 아프시니까.
0: 제가요?
1: 짧게 하고. 네.
2: 짧게 네.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지금 연임 의지는 거의 뭐 확실히 굳어졌다라고 봐야겠죠. 김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3: 그 대답을 듣고 싶으신 거잖아요.
2: 네, 그거 좀 궁금해요. 네.
3: 나가실 것 같아요.
2: 예. 나가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김민석 전 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까지 3파전이 되는 걸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3: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예. 송영길 의원은 정청래 불출마를 전 조건으로 안 나가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 나가시면 뭐 당연히 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다만 이제 관전 포인트는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반 정청래 전선을 칠 거 아닙니까? 두 분이 네네. 김 총리님하고 이제 송 의원이 두 분이 단일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예 선거 출마 전에 단일화할 것이다라는 저 시각도 있었고.
2: 자세히 들어보면 2대1의 싸움이잖아요.
3: 네, 일단 출마한 다음에 선거 전에 단일화한다 아니면 결선 투표제니까 결선 가서 단일화한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었는데 네네. 그건 앞으로 이제 관전 포인트로 지켜봐야 할 문제이고 여전히 어쨌든 정청래 대표 대 김민석 총리 송영길 의원 요 구도인 건 맞는 거죠.
2: 네, 알겠습니다. 장윤미 대변인께 짧게 여쭤보고 요 문제 바로 마무리 짓고 이제 국민의힘으로 넘어갈게요.
0: 네.
2: 아니 그 이사장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자리를 네, 이제 네. 내려놓으셨잖아요.
0: 예, 유시민 작가.
2: 유시민 작가님이. 예. 근데 그거 내려놓은 거에 대해서 여러 이제 해석들이 예, 나오더라고요. 예. 그걸 내려놓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싸움을 대비하기 예, 예. 위한 준비다라는 이야기들이 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0: 내려놓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건 곽상원 의원이 그렇죠. 노무현 재단과 관련한 사유화 문제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셨고, 근데 본인이 그렇다면 그것 때문만 뭐 네, 내려놓는다라는 소회를 밝힌 게 아니라 유시민 작가는 이제 논평을 위해서 그 부분이 노무현 재단에 누가 될까 봐 내가 그러니까요. 자리에서 내려오겠다. 그 말인 즉슨 논평의 대상이 무엇이 될 것인가. 이거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이라는 새 당권주자가 있을 때 누구를 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친소관계가 비교적 좀 다 뭐 정청래 대표랑은 한테 싸웠다고 해서 소원했다는 걸 양쪽이 인정하기도 했었고.
2: 근데 두 분이 화해를 하셨고.
0: 뒤늦게 화해했다라고 그랬고. 네. 송영길 대표랑도 뭐 엄청 뭐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지는 않는데 아마 김민석 총리에 대한 비토 마음은 예. 이제 여러 차례 드러냈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한 본인의 어떤 스피커로서의 역할, 본인의 소신 이런 부분을 좀 집중할 걸로 예측은 됩니다.
2: 저는 이거는 무조건 비평을 위한 서막이 열렸다라고 생각이
0: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2: 되거든요. 그러면 네. 엄청나게 큰 싸움이 또 시작되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0: 그런데 이제 큰 스피커인 건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거기 몇몇 스피커들이 지목이 되는데 당원들은 또 거기에 대한 호불호가 있고 선택이 있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다릅니다.
2: 네.
0: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무슨 의견을 낸다라는 것만으로 여론이 휘청거릴 때는 이미 이제 민주당의 당원이 150만 명이 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2: 알겠습니다. 여기서 민주당 이야기 마무리하고 이제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동훈 대표 진짜 5일째 입원 중이시잖아요.
4: 네. 많이 언제, 아프신가 봐요.
2: 네. 언제 한다 네. 뭐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까?
4: 뭐 오늘 원래 퇴원하실 예정이셨는데 네. 뭐 안 나오신 거 보니까 계속 미뤄지신 것 같고 실은 뭐 단식을 진짜 정석으로 하셔가지고 그때 몸이 많이 상하신 건 사실이고.
2: 근데 그때 이후로 미국도 다녀오셨잖아요.
4: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네. 선거도 또 열심히 뛰셨잖아요. 네. 무리를 좀 하신 것 같긴 합니다.
2: 그 네. 축적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4: 네. 네. 네. 그러시면 이번 기회에 이제 좀 몸도 추스리면서 이제 사퇴하시고 몸 추스리면서 몸을 다시 좀 만드신 후에 후위를 좀 도모하시면 어떨까 이런 많은 의원님들의 바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2: 네.
4: 다시 나오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표를 대하면서 지금 또 머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2: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장동 대표의 쾌차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다시 그쵸? 돌아오셔야죠.
4: 예. 아니 앞으로 계속 경치를 하실 거니까
2: 그럼요.
4: 지난주에도 예. 의총할 때 저희 분위기가 대부분 다 어쨌든 선거가 끝났으니까 네네. 새로운 지도 체제로 지금 민주당이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빨리 체제를 정비해가지고 우리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국민들이 우리를 서울이라는 곳을 지켜주신 의미를 다할 수 있다 그런 의견들이 많았고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 옆에서 계속 여기 버텨라 하는 사람들은 장동혁이 앞으로 정치 인생에 득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장동혁은 후위를 대표는 후위를 도면하시려면 지금 사퇴하고 준비를 해서 나오면 다시 도전하셔라 그런 뼈 있는 말씀까지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선거 전에는 당내 분열이 선거에 도움이 안 되니까 최대한 자제를 했단 말이에요.
2: 네.
4: 그리고 선거 전에 저희 지지율이 얼마나 낮았습니까? 미국 다녀오시고 거의 당대표가 희화화되고 선거 때

0: 놓치지 마시라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까먹고 갑자기 선거 끝나고 나서 장 대표 덕분에 잘 됐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대부분의 많은 의원님들이 지금 뜨거워 하고 경악해 하고 계시죠.
1: 그날 의원총회 들어가 계셨습니까?
0: 네. 네네네.
1: 의원총회에서 뭐 국회의원분들이 다 모여서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한 8대 2 정도로 사퇴 압박을 하고 있다. 근데 네, 그것도 맞는 겁니까?
0: 저도 그 같은 느낌인데요. 아, 왜냐하면 저희 그날 이제 워낙 대한가 비례나 친한계 소속 의원들은 방송에서 사퇴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총장에서 그 거기에 해당되시지 않는 의원님들이 얼마나 많이 얘기하시는가가 관전 포인트였는데 실제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을 때 박수로 많이 치셨어요.
1: 아, 그렇군요.
0: 그 정도로. 그래서 뭐 말씀하신 분은 한 7, 8분이 이제 사퇴를 요구하셨다고 얘기했지만 그런 반응들을 봤을 때 아, 당권파를 지지하는 분들은 진짜 한 전체 중에 한 20%도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다 같이 공이 공유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1: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네. 8대 2 정도로 네, 이야기하시는 네,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강전혜 변호사님 어떠세요? 네. 이게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특히 국민의힘은 많이 이제 당대표가 도중에 사퇴를 하거나 뭐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거나 네. 그런 적이 많았잖아요. 이게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2: 근본적인 체질 개선은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저희는 항상 비대위 체제로 흘러가서 이제 더 이상 비대위원장 할 사람도 없다.
1: 그런 얘기도 뭐
2: 이런
1: 나오죠.
2: 얘기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장동현 대표는요. 본인이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본인이 선거 전에 특히 미국 갔다 와서 분위기 안 좋았을 때 선거 이후에 뭐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거를 기준으로 해서 거취를 정리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는 패배를 했고 서울시장 선거는 글쎄요 본인은 본인 덕에 승리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 후보였던 오세훈 시장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고
1: 네.
2: 아마도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께서도 동의하기 어려우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은요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국정조사 같은 경우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제 여야 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면은 본인이 국민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정정식 원내대표도 지난 주말 그 언론 인터뷰에서 선관위 사태 마무리되면은 그때쯤에 정리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2월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1: 내년
2: 이런
1: 2월이요?
2: 말씀도 하셨거든요.
1: 올 가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내년 2월이
2: 그렇죠.
1: 너무 길잖아요.
3: 의원도 이제 좀 최고위원.
2: 아, 왜냐하면 저희가 당원 단계상 이제 좀 애매한데 6개월이 더 남아 있을 때 전당대회를 새로 치르면은
1: 그 당대표 선거를 네, 다시 그, 하는 거죠.
2: 그 당대표는 이제 장동혁 대표의 남은 임기 내년 8월까지인 거예요.
1: 네.
2: 그러면은 내년 8월에는 또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전당대회를 하는 게 당내 갈등을 국민들에게 노출시키는 좀 안 좋은 역할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친한계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전당대회 한동훈 의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당원이 아니잖아요.
1: 네네네.
2: 그러면 이제 뭐 배현진 의원이라든지 다른 분이 이렇게 나오면은 작년에 전당대회 조경태 의원이 나왔을 때 친한계에서 조경태 의원이 나왔지만 의미 있는 득표수를 거두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전략적인 사고들을 했을 때는 지금 당장 전당대회를 하는 것에는 서로 간에 좀 부담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어쨌든 장동현 대표가 지금 좀 몸이 안 좋긴 합니다만 거취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래도 계속 나올 거다. 다만 굉장히 세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무소속 한동훈 의원 이야기를 하셔서 자연스럽게 여기로 또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정동욱 대표가 이미 권위와 정통성 상실했다. 국민의힘에 복당해서 2030년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일단 김현정 의원님께 여쭤봅니다. 한동훈 의원의 발언은 어떻게 듣고 계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4: 늘 하던 얘기죠. 뭐. 입만 열면 보수 재건한다고 하면서 본인의 희망사항이죠.
1: 희망사항이다.
4: 장동혁 예. 체제에서는 뭐 불가능할 거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고 이제 또 물러나고 복당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1: 네.
4: 근데 복당을 하려면 이제 당원들의 마음도 좀 사야 되고 또 당 그 의원들 당의 의원들의 마음도 좀 사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여전히 당원 중에서도 배신자라고 생각하는 당원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1: 네.
4: 또 당권파 의원들을 비롯해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좀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마음을 일단 먼저 사야 되겠죠.
1: 그렇겠죠.
4: 예. 제가 볼 때는 북구갑에서 선거운동하는 거에 한 만 분의 일만
1: 국회의원들에게 신경을 써달라.
4: 마음을 좀 사는 데 쓰면
1: 아, 그 마음을.
4: 그래도 복당이 예. 2030년 전에는 되지 않을까.
1: 아 아니 근데 한동훈 의원 직접 과거 뭐 복당 문제 언급하면서 과거 일들 다 잊었다 그 이렇게
4: 본인이
1: 말했어요.
4: 그걸 잊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1: 아 본인은 그치. 기억하고 남들이 잊어야 돼요.
4: 기억하는 것들을 본인이 풀어줘야지 뭘 본인이 뭘 기억하고 뭘 잊었다는 거죠.
1: 네 어쨌든 뭐 정확한 오딩은 제가 들어갔을 때 저한테 했던 게 생각나서 불편하신 분들 뭐 이런 관계로 할 문제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그런 거 다 잊었습니다.
4: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서운한 걸 잊었다는 거잖아요.
1: 여러분들 잊어주십시오.
4: 복당하려면 상대방이 서운한 걸 없애줘야 되는데 네네네. 그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민의힘은 이제 장동혁 대표는 산소호흡기 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기의 문제이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4: 당권파에서도조차.
1: 지금 결론은 나 있고 맞아요. 시기를 줄 중이다라고 네. 봐야 되는 거군요.
4: 대체제만 생기면 먼저인데 시기가 필요한데 지금 국민의힘 상당히 좋잖아요 지금.
1: 네네.
4: 우리 민주당 지금 뭐 갈등이 있고 그러니까 요거 참 요것도 즐겨야 되고 그 전당대회 과정에 더 있을 것 같으니 그때까지는 두고 보자 요게 있고 부실투표 문제도 지금 계속 이슈화되고 있으니까 그거 좀 지나고 좀 시기를 보자 이러고 있으신 것 같아요.
1: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토론 아, 한동훈 의원 이야기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국민의힘 이야기 좀 마음에 들으셨습니까?
4: 아쉬워요.
1: 더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4: 다음 주에 더 이어서 하시죠.
1: 다음 주에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제가 얘기를 못했으니까 다음 주에 또 하시죠.
1: 알겠습니다. 아, 열린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수혜 국민의힘 의원, 장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준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정치권 여러 장면이 모두 바꿔야 한다라는 말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뀐다는 말보다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을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일 겁니다. 제대로 고치는 일도 그렇고 당의 방향을 정하는 일도 결국 신뢰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의 논쟁이 서로를 이기는 말싸움이 그치지 않고요. 정치가 제자리를 찾는 그 출발점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해봅니다.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10개월 된 이안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유예슬이라고 합니다. 이안이의 1번은 먹는 거고요. 2번은 이제 마라카스나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제일 좋아하고요. 3번이 이제 엄마인 것 같아요. 거실에 소파가 있었는데 소파를 다 빼고 이안이 장난감장으로 다 지금 만들어 나갔고, 신혼 첫 가구가 이제 소파였어갖고 둘이 이제 적금을 모아서 이제 탄 건데, 이제 그 아이를 싸게 당근으로 보내면서 신랑이랑 둘이서 되게 마음이 이상하다 이랬는데, 이안이가 이제 장난감장 들여놓은 순간부터 너무 좋아하니까 아 이거면 다 됐다 이렇게 마음이 되더라고요. 아빠가 이만큼 나 사랑해줬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아빠가 이만큼 해준 거를 나도 이안이한테 이만큼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안아, 항상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 많이 많이 사랑해.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스포츠 스포츠.
1: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이윤정입니다. 이 시간에 한 번도 안 들어본 목소리가 들려서 아마 놀라셨을 텐데요. 스포츠 스포츠를 진행하는 한상원 아나운서가

평론가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스포츠 팬으로서 각 종목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2주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즐겁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의 스포츠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를 멕시코 몬테레이에 입성한 가운데 오는 25일 우리나라와 남아공의 A조 조별리그 최종전 주심으로 지난 카타르 월드컵 포르투갈전을 맡았던 아르헨티나 출신의 테오 심판이 배정됐습니다. 테오 심판은 이번 대회에서 13일 캐나다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조별리그 B조 1차전 주심을 맡아 경고 5장을 꺼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우승 후보 스페인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한 H조 2차전에서 전반 10분에 터진 야말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오야르사발의 멀티골, 후반 상대 자책골을 더해 4-0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편 스페인과 무승부를 기록해 화제가 됐던 같은 조의 카보베르데는 우루과이와 2-2 무승부를 거두고 또 한 번의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조별리그 G조 2차전에서 만난 벨기에와 이란의 경기도 0-0 무승부를 기록했고 같은 조 뉴질랜드와 이집트의 경기는 이집트가 3-1로 이기고 역사적인 본선 첫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샌디에고의 송성문이 텍사스와의 경기에서 37일 만에 타점을 기록했습니다. 4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한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2할로 조금 올랐고 팀은 3-4로 패했습니다. 한편 내셔널리그 타율 2위를 달리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이정후는 마이애미와의 원정 경기에서 3타수 무안타에 그쳐 타율이 3할 2푼 7리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한국 펜싱 예패의 간판 송세라가 아시아선수권 대회에서 개인전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남자 플러렐 개인전에서는 윤정현과 임철우가 각각 동메달을 목에 걸어 우리나라 대표팀은 대회 개인전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4개를 수확하고 단체전 일정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남자 배구 대표팀이 2026 아시아 배구 연맹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인도네시아에 세트 점수 3-0으로 승리했습니다. 1차전에서 한 수 아래로 평가받는 태국에 2-3으로 덜미가 잡혔던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를 이기면서 승점 4점으로 카타르에 이어 조 2위가 됐습니다.

0: 스포츠 스포츠.
1: 그의 속속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 존 시작하겠습니다. 류선규 전 SSG 단장, BGN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네, 제가 스포츠 스포츠 오늘 첫 방송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3: 아유, 저희가 잘 부탁드립니다.
1: 제가 또 그 전에 9시 스포츠 뉴스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스노우보드 사격 중계도 맡아서 저희 스포츠 관련해서 또 방송을 한 경험이 있어서 오늘 좀 재미있게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2: 야구 좋아하세요?
1: 야구 좋아합니다.
2: 어느 팀 좋아하세요?
1: 저 LG 좋아합니다.
2: 아, 기분 좋으시겠네요.
1: 아니, 저희 아빠가 네. LG 팬이어서.
2: 아, 서울 분이세요?
1: 네, 그래서 자동적으로 LG 팬이 됐습니다.
2: 원래 서울 사람들은 LG가 많아요. 아, 저도 그렇죠? 원래 LG 팬이었거든요.
1: 아, 그래요?
2: 네.
1: 근데.
2: 아, 옮겼어요. 처음에는 LG에 들어갔거든요.
1: 네.
2: 아. LG에 있다가 SK로 옮겼어요.
1: 아, SK로 옮기셨구나. 네네. 우리 기자님은 팬이 있으세요?
3: 아, 저는 이제 일로 하다 보니까 네. 팬심은 다 내려놓고
1: 일로서만.
3: 네, 일로서만. 오늘 제가 딱 목표가 있거든요. 아나운서님이 야구를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한상원 아나운서가 하필 또 이런 때 휴가를 가셨어요. 오늘 또 오랜만에 롯데 이야기를 또 즐거운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말이죠. 그렇죠?
2: 롯데가 이렇게 잘한 주간이 없거든요.
1: 네.
2: 무패 주간이에요.
1: 그러니까요.
2: 이게 뭐 11년 만이라는 얘기도 있고 하던데 오랜만이라 되게 오랜만이래요. 정말 아쉽습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 네. 한상원 아나운서가 자리를 비워서 네. 이렇게 잘한 게 아닐까.
1: 그러니까, 아, 그렇게 보시나요?
2: 네, 그러니까 다음 주도 그러니까 안 나오잖아요.
1: 그렇죠. 다음 그러니까 주까지 제가
2: 이번 주도 롯데가 잘하면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1: 아, 만약에 이번 주까지 잘하면 네. 한상원 선배님이
2: 못 나오게 해야죠.
1: 못 나오게.
2: 롯데를 위해서.
1: 그렇죠. 상원 선배와 또 롯데 팬인데 어쨌든 지난 한 주간 롯데는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3: 네, 정말 오랜만에 이 롯데 팬분들이 다리 쭉 펴고 야구를 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사실 그 전주만 하더라도 7연속 루징 시리즈에 머물면서 순위가 최하위까지 떨어졌거든요. 지난주 반전을 꾀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6경기에서 5승 1무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주간 승률 1위를 기록했고요. 5연승 행진을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1: 네.
3: 이게 2025년 7월 이후 11개월 만입니다. 한 주만에 순위도 10위에서 8위로 두 계단 올라섰습니다.
1: 그렇군요. 이혜진 기자가 롯데 담당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지난주 롯데 경기 뭐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또 평가하시나요?
3: 네, 일단 지난주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화요일 경기에서 징크스를 깨고 역전승을 거두면서 좀 전체적으로 사기를 높였던 부분이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사실 뭐 아직까지 방망이 쪽은 뭐 완전히 올라왔다 이렇게 보긴 어렵지만
1: 네.
3: 지난주에 마운드가 잘 버텼거든요.
1: 네.
3: 평균자책점 2.09로 이 주간 성적 1위였습니다. 실제로 1점차 승리만 두 차례 있었거든요. 이렇게 촘촘한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자신감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SSG 키움모드 하위권이거든요. 만약 여기서도 반전을 꾀하지 못한다면 더 크게 흔들릴 위험이 있었는데 이들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면서 도약의 계기를 만든 모습입니다. 어제까지 롯데가 수도권 9연전을 펼쳤는데요.
1: 네.
3: 6승 1무 2패 선전했습니다. 다만 뒤집어서 말하자면 지난주 이 좋은 성적이 하위권을 상대로 올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일부터 어떤 모습을 안방에서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정말 지난주 월요일까지만 해도 롯데가 최하위였잖아요.
2: 그러니까 지난 14일 그 잠실 LG전 패배로
1: 네.
2: 최하위까지 떨어졌거든요. 지난주 월요일만 해도 승패 마진이 마이너스 1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즌 중에 승패 마진이 마이너스 10이 거의 그 마지노선이거든요.
1: 네.
2: 대부분 구단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1: 근데 15까지
2: 심리적 마지노선이.
1: 네.
2: 그게 무너지면은 쭉쭉쭉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위권 팀을 만나갖고 이제 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거죠.
1: 그렇군요. 거포 루키 김동현 선수의 활약도 눈길을 모았는데 이 부분도 롯데 팬들에게는 기대감을 안겨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3: 네, 어제 오랜만에 선발 출전한 김동현 선수인데요. 사실 어제 롯데가 세 차례나 라인업을 변경하면서 굉장히 좀 고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1: 네.
3: 이 선수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당초 선발 라인업에는 빠져있다가 그 다음에 좌익수로 들어왔다가 최종적으로 지명타자로 나서게 됐거든요. 5연승에 정말 큰 힘을 보탰습니다. 4회 초 승기를 잡는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김동현 선수 올해로 입단 2년 차거든요. 일본 교류전에 나서는 등 구단이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자원입니다.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장점은 일단 파워인데요. 네. 11경기에서 7개의 안타, 그중에 4개가 장타입니다. 오. 홈런 2개, 2루타 1개, 3루타 1개를 기록했습니다. 스스로도 이 풀타임만 소화할 수 있다면 20홈런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자신감 있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네. 사실 롯데는 이대호 선수가 2022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후에 20홈런 타자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김동현 선수가 갈증을 좀 해소시켜줄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단점은 수비인데요. 지난 5월 LG전에서 좀 치명적인 실책을 범하기도 했거든요.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열심히 이 부분을 메우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 네. 김동현 선수가 롯데의 희망이 될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롯데가 이렇게 최하위권들이 주는 보약을 먹고 더 반등을 할지 아니면 하위권에서만 순위 싸움을 이어갈지 궁금하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기자님.
3: 일단 완전하게 전력이 좀 꾸려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주축 멤버들도 많이 빠져 있고요. 다만 지금 흐름이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는 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요. 롯데가 사실 홈 승률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이번 주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2: 제가 볼 땐 선수들 몇몇만 놓고 보면은 이렇게까지 못할 전력은 아니거든요. 선발진 같은 경우는 리그 상위급이에요. 불펜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타자들의 몇면을 보면은 다 가능성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게 수비가 좀 약한데요. 제가 볼 땐 구슬은 많은데 아직 깨지를 못하는 느낌? 이제 그런 느낌을 받는데 롯데가 지난해까지 8년 연속 포스트시즌에 못 올라갔어요. 가장 마지막으로 올라간 게 2017년입니다.
1: 네.
2: 근데 그때 8월에 반등을 했습니다. 8월 한 달간 19승 8패를 거두면서 약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롯데 팬분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이어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럼 8월의 희망을.
2: 네네네. 원래 롯데가 이제 봄대인데 올해 네. 봄에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름에 잘할 수 있는 거죠.
1: 그렇죠. 여름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텐데 롯데에게 주말 3연전을 모두 내준 키움은 6연패에 빠지게 됐네요.
2: 지난주 월요일만 해도 키움이 승패 마진이 마이너스 14였거든요.
1: 네.
2: 근데 9위였습니다. 8위 SSG하고 두 경기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래서 이게 순위 상승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난주 6전 전패하면서 승패 마진이 무려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졌습니다. 선발 투수는 롯데랑 비교해서도 롯데랑 같이 어느 팀에도 뒤지지 않는데요. 근데 불펜 운영이 아쉽고 야수가 너무 약합니다. 그러니까 야구가 점수 하나 이길 수 있잖아요.
1: 그쵸.
2: 득점력이 너무 약해요.
1: 네.
2: 그러니까 아무리 투수가 막아도 점수를 못 내니까 매 경기 좀 고전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일단 전체 팀 순위표를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이혜진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3: 네. 여전히 LG, KT, 삼성의 3강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위 LG와 2위 KT가 3경기 차로 벌어진 부분이 눈에 띕니다. 3위 삼성은 지난주 4승 1무 1패를 거두며 KT를 반경기 차로 바짝 쫓고 있습니다. 이후 기아, 두산, 하나, NC가 4중으로 묶여 있는데요. 지난주 기아, NC가 나란히 4승 2패를 거두면서 속도를 높였고요. 하나, 두산은 1승씩만을 거두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6위 한화는 최근 10경기에서 2승 1무 7패로 부진하거든요. 7위 NC와 이제 한 경기 차입니다. 또 하위권은 순위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앞서 언급 했다시피 최하위까지 떨어졌던 롯데가 8위로 올라섰고요. SSG 키움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1: 네, 롯데가 현재 상황에서 가을 야구하려면 4경기를 좁히면 되는 상황인데 큰 차이는 분명하지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두산과 하나가 안정된 모습이 아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요?
2: 결국은 이번 주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난주는 하위팀끼리의 대결이라서 승수를 쌓은 측면이 있거든요.
1: 네.
2: 근데 이번 주는 어려운 상대들과 맞상대를 합니다. 7위 NC랑 이제 주중에 경기하고요. 1위 LG하고 주말 경기인데
1: 네.
2: NC와는 이렇게 낙동강 더비.
1: 네.
2: 그리고 LG와는 엘롤라시코로 유명하거든요.
1: 네, 네.
2: 그러니까 아나운서님이 LG 팬이니까 엘롤라시코 아실 거 아니에요.
1: 네, 네.
2: 예. 그러니까 올 시즌 NC하고 2승 7패, LG하고 3승 6패로 부진했습니다.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 같아요.
1: 아, 정말 그렇겠네요. 자, 두산과 LG의 주말 3연전은 LG가 조치한 클래식데이 시리즈로 진행이 됐죠?
3: 네, LG와 두산에게는 올해가 좀 특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잠실구장을 홈으로 쓰는 마지막 해입니다. 1986년부터 한 지붕 두 가족으로서 또 라이벌 관계를 구축해왔는데 이번엔 마음을 모았습니다. 주말 3연전이 클래식 데이로 꾸려졌는데요. 네. 일단 양팀 모두 클래식 유니폼을 입고 나섰고요. 또 직접 선택한 2010년 이전의 노래를 등장곡으로 활용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또 LG 레전드 이병규 퓨처스 감독도 LG를 대표하는 대도였죠. 이대영 해설위원이 이 19자로 나서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또 21일엔 유명한 LG팬 또 두산팬 김은희 작가 장항준 감독이 각각 시구와 시타를 맡았고요. 무엇보다 21일 경기를 마친 뒤에 양팀 팬들이 서로의 이 유명한 응원가를 부르는 모습을 가졌는데요. LG는 두산의 승리를 위하여 또 두산은 LG 승리의 노래 이렇게 떼창하는 모습이 감동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1: 네. 정말 재미있는 클래식 데이로 꾸며진 것 같은데 그러면 남은 잠실 더비는 두산의 홈 경기가 되는 거겠네요.
2: 그렇죠. 두산이 7월 31일에서 8월 2일까지 3연전, 9월 1일에서 3일까지 3연전 두 차례 대결이 이제 기다려지는데요.
1: 네.
2: 두산이 홈입니다. 네, 마지막 잠실 더비라는 점에서 이벤트 준비에 적극적인 상황이고요. LG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겁니다. 근데 게다가 두산이 올해 LG한테 되게 저조했어요.
1: 네.
2: 2승 7패로 저조한 상황이라서 남은 6경기에 LG한테 저 한번 해보려고 뒤집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1: 네. LG가 이 마지막 잠실 홈 경기를 수입하면서 피날레를 장식했는데 이색적인 기록도 나왔던데요?
3: 네.

0: KT와의 격차가 3경기 차까지 벌어졌고 오스틴은 홈런 1위를 달리고 있죠.
1: KT가 지난주 3승 3패로 주춤하는 사이에 LG가 지금 독주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0: 네.
1: 2위 KT랑 3경기 차, 3위 삼성하고 3경기 반차거든요.
0: 네.
1: 이번 주 2, 3위 팀과 승차를 벌릴지 아니면 좁혀질지 흥미진진한데요. 이번 대진이 지금 화수목이 LG하고 삼성 경기예요. 그다음에 주말은 KT하고 삼성 경기입니다. 그 상위권에 좀 변동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틴은 지난주 홈런 두 개를 추가해서 홈런 단독 선두에 올라섰는데요. 2위 김도영과 차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0: 네. 상위권의 변동이 생길지 안 생길지 이거를 지켜보는 것도 또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삼성과 한화의 주말 3연전도 되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쉬었다 돌아오겠습니다.

0: 따뜻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야구계 이슈부터 논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 존. BGN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 류선규 전 SSG 단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위 삼성과 또 6위 한화의 주말 3연전 되짚어 볼 텐데, 한화는 지난주에 6연패까지 갔었죠.
1: 네, 그렇습니다. 12일 고척 키움전에서부터 18일 창원 NC전까지 6경기를 내리패했습니다. 사실 올해 키움에게 수위패를 당한 팀들은 공교롭게도 이후 연패가 좀 길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네. 한화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결과만큼 과정도 좋지 못했는데요. 이 기간 18일 경기를 제외하면 모두 역전패였습니다. 하나가 자랑하는 공격력이 사실 6월 들어 좀 다소 주춤한데요. 다득점이 좀 많이 안 나고 있어요. 사실 그럴 때는 마운드가 버텨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엇박자가 났습니다. 특히 경기 중반이 흔들리면서 좀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기를 치렀는데요. 주말에 삼성을 만나 연패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19일엔 3-3 무승부였지만 20일 페라자 선수의 멀티포를 비롯해 10득점을 올리며 급한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21일 1-3으로 또다시 패하며 상승 곡성까지는 그리지 못했습니다.
0: 10득점하고 연패 탈출했는데 다음날 1득점이면 한화 타선은 기복이 크다는 얘기 아닌가요?
2: 그렇죠. 토요일날 10점 내고 이기고 일요일날 1점 내고 지고, 그러니까 지난 한 주에 한화 팀 타율이 2할 1푼 5리밖에 안 돼요.
0: 네.
2: 리그 최하입니다. 한화는 지금 공격력의 팀, 타격의 팀이거든요. 점수가 많이 나야지 이길 수 있는 팀인데 지난주 타율이 2할 1푼 5리밖에 안 되니까 이기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게다가 좀 불펜이 약하니까 매경기 지금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 네네.
2: 그래도 지난 주말에 삼성전에 1승 1무 1패로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0: 네.
2: 삼성도 역시 타격의 팀이거든요. 삼성도 지난주 팀 타율이 2할 2푼 5리로 리그 9위여서 삼성도 그렇게 타격 페이스가 안 좋은 상황에서 하나하고 이렇게 경기를 했습니다.
0: 삼성은 부상 이슈가 계속 있는데도 꾸준하게 3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올 시즌 10개 구단 모두 부상 악재와 싸우고 있는데요. 삼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뭐 스프링 캠프에서부터 좀 부상 악재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제는 관련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저희끼리 또?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나름 꾸준한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0: 네.
1: 4월부터 현재까지 월간 승률에서 5할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또 5월엔 7할 이상의 높은 승률을 자랑하며 속도를 쫙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뒤집어서 보면 그만큼 선수층이 두텁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거포 3루수 김영웅 선수가 사실 올 시즌 10경기만을 소화한 채 빠져있거든요. 하지만 전병우 선수가 빈자리를 메워주면서 큰 무리 없이 경기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또 팀이 또 단단해질 수 있거든요. 지금 김영웅 선수가 복귀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최근 퓨처스 두 경기에서 감각을 조율했거든요.
0: 네네.
1: 점점 완전체에 가까워지면 삼성은 더 강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삼성의 상황도 짚어봤는데 2위 KT 이야기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안현민 선수가 돌아왔다면서요?
2: 안현민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장기간 결장을 했거든요. 근데 안현민 선수가 타선에 복귀하니까 확실히 타격의 무게감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0: 네네.
2: 1번 최운준, 2번 김현수, 3번 안현민으로 이어지는 상위 타선은 확실히 리그 상위급이라고 느껴졌습니다. 특히 지난 토요일에 그 9회 말에 5점 차였거든요. 그거 뒤집었어요. 근데 동점타를 안현민 선수가 치고 그 다음 타석에 이제 힐리어드 선수가 네. 끝내기 안타 쳤습니다.
0: 그렇군요. 근데 안현민 선수가 포수 마스크를 쓰려고 했다.

0: 하던데 이건 어떤 얘기죠?
1: 네, 이 말씀하신 요 경기에서 나왔는데요. 정말 네. 진기한 장면이 연출될 뻔했습니다. 20일 KT와 기아의 맞대결이었는데 이날 KT가 8회까지 4대9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9회 말에만 6득점을 올리는 정말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네네. 이 과정에서 KT가 과감한 승부수를 띄웠거든요. 네. 마지막 포스 이 조대현 선수의 타석에서 외야수 안치영 선수를 대타로 투입을 합니다. 사실 선발로 나섰던 한승태 선수까지 지금 포수 자원을 모두 기용한 상황이었거든요. 만약에 9회 말 동점이 돼서 연장으로 돌입한다면 누군가는 포수 마스크를 써야 되잖아요.
0: 그쵸.
1: KT가 생각했던 포수 자원은 안현민 선수였습니다. 대타 카드를 쓰기 전에 이 안현민 선수에게 포수를 맡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망설임 없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안현민 선수는 이 고교 시절 뭐 10년 넘게 포수로 뛰었거든요. 단 프로에선 포수로 뛴 기억이 없습니다. 이제 외야수로 전향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날 장비까지 빌려서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KT가 동점을 넘어 역전에까지 이르면서 포수 안현민 선수는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끝내기 안타의 주인공은 힐리어드 선수였는데요.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본인을 믿지 못했다니 안타깝다 이렇게 농담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0: 네, 포수 안현민의 모습을 보지 못한 거는 좀 아쉽긴 하네요.
1: 그렇죠. 좀 색다른 그림일 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0: 자, 이렇게 안현민 선수도 돌아오고 보실리의 공백도 채워졌으니 KT가 LG에게 조금 더 위협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2: 보실리 선수가 부상으로 좀 잠시 좀 빠지고 있잖아요.
0: 네.
2: 그 자리를 대체 선수로 지난해까지 NC에서 뛰었던 로건 앨런이 지금 그렇죠. 가세를 했습니다.
0: 네.
2: 그 일요일 경기에 나왔는데요. 5이닝에 2실점으로 잘 던져줬어요. 최고 구속 151까지 나왔고요. 4사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NC에서 때는 조금 기복이 있는 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0: 네.
2: 1회 초에 김도영 선수가 삼진을 당했는데 논란 투정이었습니다. 151 직구가 몸쪽으로 정확히 박히는 거예요. 치기 어려운 공이거든요. 그러니까 로건 앨런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KT가 상위권을 올해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연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6월 달에도 승률은 5할 2푼 9리로 무난하게 가고 있는데요. LG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6할 6푼 7리로 페이스가 상승세라서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0: 네. 자, 기아는 지난주 두 번의 3연전 모두 위닝 시리즈였네요.
1: 네, 기아가 정말 꾸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들어 10승 8패, 5할 5푼이 넘는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인 이 방망이의 힘을 정말 힘껏 발휘를 했는데 주간 타율 3할 2푼 9리 정말 놀라운 기록을 작성을 했습니다.
0: 네.
1: 특히 이 수원에서 맞붙었죠. KT와의 주말 3연전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0: 네.
1: 19일 경기에서는 11대 3으로 앞섰고요. 21일 경기에도 11대 5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20일 경기도 화력을 앞세워서 잡는 듯했지만 이 마무리 성영택 선수를 비롯해 필승조가 급격하게 흔들리면서 조금은 아쉬운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0: 주말 3연전 대진이 하나 더 남아있죠?
2: SSG하고 NC의 창원 경기였는데요. 최근 부진한 SSG가 이 시리즈를 위닝으로 가져갔습니다. 승리한 두 경기 모두 홈런으로 승리를 했는데요. 토요일 경기는 김재환 선수가 3연 타석 홈런, 일요일 경기는 에레디아 전희산의 홈런이 터졌습니다.
0: 이 시리즈에서 또 팀 사이클링 홈런이 나왔죠?
1: 네, 맞습니다. 이 팀 사이클링 홈런 참 이름만으로도 참 진기한 그런 이름인데요. 한 팀이 한 경기에서 1점, 2점, 3점 만루 홈런까지 모두 때려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SSG가 해냈습니다. 20일 창원 NC전이었는데요. 이적생 김지환 선수가 1회 투런포, 3회 만루포, 5회 솔로포를 터뜨리며 주도를 했고요. 여기에 김성우 선수가 7회 3런을 보태며 완성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SSG는 이 전신 SK를 포함해 가장 많은 팀 사이클링 홈런을 친 구단입니다. 이번이 통산 7호이고요. 2020년 8월 19일 인천 한화전 이후 6년 만이라고 합니다.
0: 그렇군요. 김재환 선수 얘기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홈런 기록했잖아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2: 올해 김재환 선수가 부진하잖아요. 그러니까 3연 타석 홈런은 역대 59번째입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김재환 선수가 10타수 6안타를 치면서 올 시즌 처음으로 2할 때 타율을 기록했거든요.
0: 네.
2: 2할 8리입니다. 그전까지는 계속 1할 때 머물러 있었어요. 이 페이스가 이어질지는 이번 주가 기대됩니다.
0: 자, 이렇게 주말 3연전 5시리즈만 돌아봐도 왜 프로야구가 이렇게 인기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치열한 경기는 기본이고요. 정말 다채로운 장면들이 쏟아졌던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프로야구 2가 나날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반환

0: 30점을 돌기 전에 600만 관중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16일 누적 관중 600만 명을 넘긴 건데요. 334경기 만에 달성한 기록으로 역대 최소 기록입니다. 지난해 350경기에서 16경기 앞당겼습니다. 현재 지금 월드컵이라는 정말 메가 이벤트가 열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없는 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이번 주 KBO 리그는 어떤 경기들이 열리는지도 한번 짚어볼까요? 주중 3연전도 보겠습니다.
0: 네. 잠실에서 삼성과 LG가 맞붙고요. 수원에서는 SSG, KT가, 대전에서는 두산과 하나가, 고척에서는 기아와 키움이, 또 부산에서는 NC와 롯데가 맞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서 언급이 됐던 이 삼성과 LG의 맞대결이 정말 궁금하고요. 둘 사이의 거리가 3.5경기 차거든요. 이번 시리즈에서 삼성이 싹쓸이 한다면은 결차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1: 네, 자, 이번 주 스트라이크 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데뷔전 무사히 마쳤는데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죠. 아나운서 이윤정이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대기 불안정으로 오늘 중부지방 위주로 소나기가 남부와 제주에는 주로 비가 내렸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자정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총 강우량 5에서 30mm가량 되겠습니다. 제주에는 내일까지 20에서 80mm의 비가 더 쏟아지겠고 바람도 이쪽으로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모처럼 소나기 예보 없이 맑겠습니다. 먹구름이 걷히면서 일사가 강해집니다. 30도대로 낮 기온이 오르면서 더워지겠고요. 남쪽도 높은 구름 만 간간히 지나기 때문에 덥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등 15도에서 20도 사이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 서울이 30도, 대전 27도, 전주 28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릉은 23도로 동풍 영향으로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22에서 30도 사이 되겠습니다. 내일 새벽 안개가 경기 내륙과 전북 내륙에 짙겠고 강원 산지에는 당분간 낮은 구름 때문에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좁혀지겠습니다.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서해 중부 먼바다 쪽에 안개도 짙겠습니다. 동해상의 파도가 조금 약해지는데요. 이제는 제주 먼바다와 남해 먼바다의 물결이 높아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우여곡절 끝에 만난 미국과 이란의 고위급 협상단이 밤을 새가며 18시간 동안 협상했습니다. 오늘 협상 결과부터 전해드립니다.
1: 양국은 고위급 위원회를 설치하고 한라인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란 핵과 관련해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다시 이란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먼저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60일 동안 후속 협상을 진행하기로 한 미국과 이란의 첫 고위급 회담은 18시간 동안 밤을 새면서 계속됐습니다. 협상을 중재한 카타르와 파키스탄은 회담 뒤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이행을 감독할 고위급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또 레바논 전선의 충돌을 관리하기 위한 분쟁 완화기구를 설치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한라인 구축에도 합의했습니다.
3: 우리가 여기서 이루려는 목표는 아주 단순합니다. 외교를 통해 협력을 통해 중동을 변화시키려는 것입니다. 미국 부통령입니다.
2: 이란 외무부는 특히 석유 수출 재개와 동결 자금 해제 문제까지 논의했고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 핵사찰단의 이란 복귀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벤스미 부통령이 전했습니다.
3: 우리는 농축 권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미국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이번 것입니다.
2: 이번 회담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협상을 바라보는 미국 내 여론은 악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추가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사항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0: 양국이 만나는 것 자체도 어려웠지만 협상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회담 시작하고 80분 만에 이란 협상단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협상 장소인 스위스로 갑니다. 자, 강프론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 말 때문에 파행된 거라고요?
4: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올린 강한 경고가 화근이었습니다. 레바논 대리 세력,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문제를 일으키는 걸 막지 않으면 이란을 다시 강하게 타격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하면 돌아갈 나라조차 없게 만들어주겠다고 이란 관료들을 위협한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결국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강하게 항의하면서 협상은 시작 80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다행히 중재국들의 노력으로 협상이 재개됐지만 한때 이란 협상단이 회의장 건물을 아예 떠났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현장에선 내내 혼선이 이어졌습니다.
0: 네, 이번에 고위급 회담을 한 거고 앞으로는 실무급 회담이 이어진다고요?
4: 그렇습니다. 양측의 실무 그룹이 중재국에 참석하에 종전 합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요소들을 앞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이란 측에서는 카잼 가리바바디 외무부 차관이 정치, 경제,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실무 협상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이 IAEA 핵 사찰단의 이란 복귀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곧 열릴 실무급 회담에선 구체적인 방문 일정과 고농축 우라늄의 처리 방식 등을 두고 기술적인 조율 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벤스고 미국 부통령은 핵사찰단의 활동은 이번 주 안에 이르면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스위스 비르겐슈토크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0: 이번 협상에서 레바논 전선을 관리할 기구를 만들자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문제가 종전 협상에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압박하는데도 이스라엘은 왜 물러서지 않는지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처참히 부서진 레바논 남부의 은행 건물. 잔해 속에 흩어진 문서와 지폐들이 이곳이 은행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트럼프의 압박 속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지난 19일 다시 휴전에 합의했지만 포성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3: 적들이 이 도시에서 삶과 기관들 그리고 경제를 지워버리려는 명백한 시도가 보입니다. 레바논 나바테 시장입니다.
5: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장악하고 있는 레바논 남부를 안보 완충지대로 유지해 북부 이스라엘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6: We established a security zone in Gaza.
3: 우리는 가자지구에 안전지대를 설치했습니다. 시리아에도 안전지대를 설치했습니다. 레바논에도 안전지대를 설치했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일을 유지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5: 결국 안보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군을 철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스라엘 정치권에선 미국 눈치 보지 말고 레바논 공습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반면 헤즈볼라는 안보를 핑계로 한 사실상의 영토 점령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3: 이스라엘군 레바논 영토에 남아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레바논 동에 이스라엘의 안보지대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헤즈볼라 수장입니다.
5: 레바논 갈등을 완화할 기구가 설치될 예정이지만 이스라엘의 철군 거부는 계속될 전망이어서 종전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0: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처음으로 우리 선박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해협 안엔 22척이 남게 됐는데 언제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허효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7: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던 시점, 호르무즈 안쪽에 있던 우리 선박 두 척이 해협 입구 쪽으로 바짝 이동합니다. 이후 배의 위치를 알려주는 자동식별 장치가 갑자기 꺼졌는데 다음 날 해협 외부에서 위치가 다시 확인됐습니다. 자동식별 장치를 끈 뒤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겁니다. 우리 선사인 장금 마리타임 소속의 초대형 유조선들입니다. 종전 MOU 발효 뒤 우리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해당 선박에 우리 선원은 없고 최종 목적지도 한국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동식별장치를 끄고 몰래 이동한 점으로 미뤄 60일간 자유통항을 보장한다는 양해각서를 따랐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남아있는 우리 배는 모두 22척. 이란 요청대로 페르시아만 해협청에 통항 신청까지 마쳤지만 아직 확답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넉 달 가까이 배가 묶여있는 선사들은 또다시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이란이 보험 명목으로 사실상 통행료 부과 의지를 노골화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8: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유구한 국들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7: 정부는 22척의 무사 귀환을 위해 이란 외교부와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0: 네, 무적함대 스페인 경기부터 보시겠습니다. 첫 경기를 비겼던 스페인은 오늘 사우디를 4-0으로 완파하며 우승 후보다운 실력을 보였습니다. 스페인의 신성 라민 야말은 월드컵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9: 무적함대 스페인은 경기 시작부터 사우디아라비아를 몰아붙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18살 신성 라민 야말이 있었습니다. 햄스트링 부상 여파로 1차전 교체 출전했던 야말은 이번엔 선발 출전에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했습니다. 전반 10분 오야르 사발이 날카롭게 깔아준 크로스를 자신의 월드컵 데뷔골로 연결했습니다. 펠레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월드컵 선취골을 기록했습니다.
10: 자, 라민 야말은 18살에 본인의 A매치 27경기 7득점째를 기록합니다.
9: 선제골을 놓은 오야르 사발이 전반 21분 후전 상황에서 이번에는 직접 해결했습니다. 3분 뒤 또다시 득점포를 올리며 3골 모두에 관여했습니다. 스페인은 반대로 득점을 올린 야말과 오야르사바를 모두 교체하고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후반 4분 만에 쿠크레아가 시도한 슛을 골키퍼가 막았지만 다시 수비수 몸을 맞고 들어갔습니다. 1차전에서 약체 카보베르데와 비겼던 스페인은 대회 첫 승리를 따내며 조 1위로 올라섰습니다.
3: 오늘 모두가 수비적으로 공격적으로 훌륭한 경기를 했습니다. 팀이 좋은 경기를 보여줘 정말 기쁩니다. 페드로 포로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9: 성공한 스페인은 우루과이와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32강 진출을 결정짓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0: 바로 이 스페인과 비교서 세계를 놀라게 했던 카보베르데가 오늘 또 한 번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전력이 앞선다고 평가받던 우루과이와 비겼습니다. 선방쇼로 이름을 알린 골키퍼 보지냐의 어머니도 이번엔 경기장에서 직접 응원했습니다. 보도에 이수민 기자입니다.
11: 작은 기적의 서막은 카보베르데 피나가 열었습니다. 전반 21분 기습적인 슈팅으로 우루과이 수비벽을 뚫었습니다.
12: 카보베르데의 역사적인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의 첫 골입니다.
11: 전반 44분 우루과이의 파상 공세 속 카보베르데 보지냐가 몸을 날려 슈팅을 막았지만 아라우오의 다이빙 헤더로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곧이어 전반 추가 시간 아라우오가 머리로 쳐낸 공을 코노비오가 넣어 역전을 당했습니다.
13: 이게 지금 우루과이의 공격력이죠. 예.
11: 그러나 카보베르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후반 16분 교체 투입된 바렐라는 우루과이 골키퍼가 골문을 비운 팀을 터 추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13: 치고 있다고 해서 내려서지 않고 오히려 이기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나갔던 부분이.
11: 결국 경기는 2-2 동점으로 마무리됐고 카보베르데는 기적 같은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비자 문제로 스페인전을 집에서 봐야 했던 카보베르데 수문장 고지냐의 어머니가 마침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3: 모든 팬분, 이 과정에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고지냐 선수의 어머니입니다.
11: 아들의 이름과 등번호가 적힌 유니폼을 입고 손에는 카보베르데 국기를 들고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카보베르데의 첫 득점 직후 기뻐하는 모습이 중계에 잡히기도 해

0: 이적 같은 무승부의 여운을 함께 만끽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1: 오늘 이란 골키퍼 베이란 반드도 보지나 같은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벨기에가 퍼부은 소나기 슛을 모두 막아냈습니다. 전동은 기자입니다.
2: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선 벨기에가 공세를 높였습니다. 전반 21분 틸레만스가 크로스를 올리는 척 그대로 골문을 노렸지만 베이란 반드가 몸을 날려 쳐냈습니다. 후반 14분 더브라위너가 루카쿠를 겨냥해 패스를 찔러넣었는데 굴절된 공을 카위퍼르가 밀어넣으려 했지만 베이란 반드가 쓰러진 상태에서도 팔을 뻗어 실점 위기를 넘겼습니다.
3: 막혔습니다. 막아냅니다. 실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끌어왔습니다.
2: 후반 벨기에 응고이가 실수를 만회하려다 퇴장당하면서 벨기에는 10명이 싸워야 하는 불리한 입장에 놓였습니다. 정규시간 종료 5분 전 뒤로 흐른 카스타뉴의 패스를 카위퍼르가 그대로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이번에도 베이란 반드가 나타났습니다. 벨기에가 슈팅 23개를 퍼부었지만 이라는 실점을 허용하지 않으며 0-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4: 오늘 선수는 온 마음을 다해 뛰었습니다. 경기장에 계신 국민들 또 이란에서 응원해 주신 모든 국민이 저희와 함께 뛴 것과 같았습니다. 이란 골키퍼입니다.
2: 파상 공세에도 끄떡없는 거미손 수문장의 탄생. 보지냐에 이어 베이란 반드의 슈퍼 선방쇼가 월드컵을 수놓는 하루였습니다. KBS 뉴스 전동훈입니다.
1: 이집트는 월드컵 출전 92년 만에 처음으로 승리를 맛봤습니다. 파라오란 별명을 갖고 있는 살라흐가 결승골에 수에게 골 도움까지 기록하며 감격적인 첫 승을 이끌었습니다. 김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5: 92년간 지긋지긋한 월드컵 무승에 시달려온 이집트는 뉴질랜드전에서도 전반 14분 일격을 당했습니다.
6: 뉴질랜드가 먼저 골을 터뜨렸습니다.
5: 코너킥 상황에서 선제골을 내줬는데 이집트로선 뼈 아픈 실점이었습니다. 역사적인 경기, 그 출발점은 후반전에 시작됐습니다. 2선 공격을 맡았던 살라흐와 지코를 최전방에 세운 이집트의 승부수. 후반 13분 모하메드 하니의 오른쪽 크로스를 지코가 문전에서 헤더로 마무리하며 천금 같은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6: 결국은 터지는 이집트의 골,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5: 1-1 동점이 되자 이집트의 에이스는 직접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후반 22분 지코와 환상적인 패스 플레이를 주고받은 살라흐. 전매 투퍼인 날카로운 왼발 슈팅으로 역전골을 뽑아내며 순식간에 분위기를 뒤집었습니다. 분위기를 장악한 이집트는 후반 37분 살라흐가 왼발로 올린 코너킥을 트레제게가 마무리해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결국 뉴질랜드를 3-1로 꺾은 이집트는 월드컵 사상 첫 승점 3점을 거머쥐며 G조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4: 다음 경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과 내일 즐기고 다음 경기에 집중할 겁니다. 모하메드 살라흐입니다.
5: 프리미어리그 200골에 가명한 살라흐는 한 골에 도움 한 개를 올리며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7: 한국 축구대표팀이 남아공과의 3차전이 열릴 멕시코 몬테레이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교민들은 대표팀을 뜨겁게 환영하며 시원한 승리를 응원했습니다. 몬테레이에서 박선우 기자입니다.
8: 안녕하세요. 대표팀은 과달라라에서 가벼운 회복 훈련으로 컨디션 유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현지 교민들의 환송을 받으며 도름 넘게 머문 숙소를 떠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한 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몬테레이에는 삼엄한 경비 속에 100여 명이 호텔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곳곳에서 환호가 이어졌고 팬들은 이름을 외치며 열정적으로 반겼습니다. 황희찬과 김민재에 이어 주장 손흥민이 나타나 손을 흔들 때 가장 큰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9: 뒤통수밖에 보지 못했지만 우리 손흥민 선수 너무 기억에 남고요. 당연히 32강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있는 저희 교민들, 주재원 가족들 모두 가깝게 응원할 거니까요. 선수들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0: 대한민국 파이팅!
4: 한국 선수를 직접 볼 수 있게 돼 기쁘고 경기뿐 아니라 몬테레이라는 도시도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몬테레이 시민입니다.
8: 조 2위로 32강 진출을 노리는 대표팀에게 저녁에도 체감 온도가 36도인 무덥고 습한 날씨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11: 뜨거운 환영 속에 결전지에 도착한 대표팀은 이제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알았습니다. 몬테레이에서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7: 남아공전 승리를 위해 무엇보다 주장 손흥민에게 거는 기대가 클 텐데요. 존재만으로 위협적인 손흥민의 빠른 돌파가 큰 무기가 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과달라라에서 김하영 기자입니다.
12: 두 경기 연속 무득점에 후반전 교체된 손흥민을 향해 일부 외신들은 나이보다 더 노쇠해 보인다며 혹평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존재감은 득점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체코전에서 손흥민의 스프린트 최고 속도는 시속 35.2km. 은바페를 뛰어넘어 1차전 기준 최고 속도 공동 7위로 여전한 폭발력을 과시했고 멕시코전에서 빠르게 교체되자 대표팀의 뒷공간 침투 무기는 급격히 무뎌졌습니다. 다가오는 3차전 출전 시간이나 역할을 두고 의견은 분분하지만 손흥민이 득점을 노려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건 분명합니다. 남아공은 핵심 미드필더 2명이 결장해 전력 누수가 큰 상황. 우리가 중원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면서 황인범과 이강인의 창의적인 패스가 손흥민에게 배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수비 라인 사이를 파고드는 손흥민 특유의 침투가 빛을 발할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선방 능력이 좋은 남아공의 수문장 윌리엄스를 뚫어낼 발끝만 가다듬는다면 손흥민이 한국인 월드컵 최다 득점자로 우뚝 서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13: 이렇게 많이 이제 싸워주면서 또 상대를 괴롭혀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제 좋은 찬스가 와서 득점을 꼭 만들어내지 않을까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네.
12: 이 팀 속에서도 결국 손흥민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증명해왔습니다. 이번 남아공전을 넘어 32강과 그 이상의 무대까지 대표팀의 시선은 주장과 함께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과달라라에서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7: 남아공전의 또 다른 관심사는 아직까지 한 번도 뛰지 못한 선수들이 이번엔 기용될지 여부입니다. 혼혈 태극전사 옌스 등이 반전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신익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14: 멕시코와의 2차전. 이재성의 절묘한 패스에 이어 서령우가 절호의 기회를 잡았는데 골문을 크게 벗어났습니다. 2차전 서령우, 1차전엔 이태석이 왼쪽 윙백으로 나섰지만 데이터로 확인해보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15: 개별 기록을 보면 더 뚜렷합니다. 1차전 이태석 선수는 10회에 수비라인 돌파 시도 중 8회를 성공시켰지만 크로스는 1회에 그쳤습니다. 2차전 서령우 선수 역시 11회에 수비라인 돌파를 시도해 9회를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공격의 활로를 뚫어줄 측면 크로스는 단 한 차례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돌파는 됐지만 그 이후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영분 출전, 한 번도 뛰지 않은 선수가 있는데 과연 누굴까요?
14: 주인공은 혼혈 태극전사 옌스입니다. 옌스는 올 시즌 분데스리가 26경기에 3골 1도움을 기록했으며 기대득점 3.73의 공격 기여도와 다양한 득점 경로를 통해 공격적인 전술 수행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일부에선 옌스를 기용하지 않은 선수 운용에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16: 선수 구성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어요. 또 베테랑 선수들이 출전을 할지 아니면은 또 뒤에 아주 젊고 그런 선수들이 출전할지는 저희 코칭 스텝 미팅을 통해서.
14: 옌스 외에 이동경, 조현우 등도 묵묵히 훈련하며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4년을 기다린 월드컵 무대에서 사활이 걸린 남아공과의 일전. 홍명보 감독이 그동안 뛰지 못했던 선수들을 기용하는 승부수를 띄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7: 남아공은 전반과 후반 기세가 완전히 다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기가 오르는 팀인 만큼 우리 대표팀은 전반 초반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멕시코 파추카에서 이준희 기자입니다.
17: 벼랑 끝에 몰렸지만 남아공은 밝은 분위기에서 파추카에서의 막바지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후반에 유독 강한 팀으로 알려진 남아공 선수단은 셔틀런이라 불리는 왕복 달리기로 체력 훈련에 힘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슬로우 스타터란 별명처럼 체코전에서도 남아공의 진가는 후반전 발휘됐습니다. 전반전 유 슈팅 하나 없던 남아공은 후반에만 12개의 슈팅을 퍼부었고 기어코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휴고 브로스 감독은 3차전에도 후반 중반 이후 발빠른 선수들을 투입하며 승부수를 던질 예정인데 한국의 지치지 않는 체력을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4: 한국 선수는 신체적으로 매우 강합니다. 90분 내내 지치지 않고 달립니다. 경기 내내 자신의 힘으로 완수하죠. 정말 상대하기 까다로운 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7: 그러나 후반으로 갈수록 기세가 올라가는 팀 특성과 달리 남아공의 약점은 이와 정반대인 바로 전반 초반입니다. 남아공은 멕시코와 체코전에서 모두 전반 10분도 안 돼 실점했습니다. 팀 조직력이 엉성한 경기 시작 직후를 노려야만 하는데 태극 전사들도 남아공의 이러한 약점을 제대로 공략할 각오입니다.
13: 조금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조금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어낸다면 전반부터 먼저 이번에는 선제골을 넣고 저희가 먼저 때려서 네 이제는 승리를 꼭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7: 슬로우 스타터인 남아공의 사기가 올라오기 전에 일찌감치 승기를 잡아야만 보다 손쉬운 경기를 펼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파축카에서 KBS 뉴스 이순입니다.
7: 이변과 화끈한 골잔치로 뜨거웠던 하루였습니다. 오늘의 월드컵 만나보시죠.
18: 네, 오얄사발 오얄사발 가운데 라빈야.
19: 네, 골입니다.
18: 야만의 선취 득점 1-0 전반 11분입니다.
19: 네, 오얄사발 선수가 굉장히 절묘한 크로스로 한 차례 보내줬고요. 또 라빈야만 선수가 침착하게 골로 연결하면서 전반 10분 만에 1-0으로 스페인이 앞서가게 됐습니다.
18: 쿠프레야 주고 헤딩! 네. 슛! 정말 3-0입니다.
19: 네, 또 오얄사발이 선수입니다.
18: 미켈 오얄사발 오늘 2득점 1도움 전반 네. 24분.
19: 정말 대단합니다. 이 골 1도움을 23분 만에 올리게 되는데요. 정말 네. 스페인 오늘 정말 마음 먹고 나온 것 같습니다.
18: 무적함 됐습니다.
20: 잘 봤는데요.
18: 더블라인 승리됐어요.
20: 슈퍼 세이브입니다.
18: 베이란 반드.
20: 지금은 골이나 다름없는 장면인데
18: 네.
20: 베이란 반드 골키퍼의 정말 슈퍼 세이브 장면입니다.
18: 베이란 반드는 레드입니다.
20: 그렇죠. 저기 빠졌으면 1-1이었기 때문에
18: 데이서 동보이 레드 카드를 받습니다. 이 경기에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20: 바로 뭐 VAR 할 거 없이 그냥 바로 스트레이트 레드 카드 나왔는데 네. 은고희 선수가 파울을 안 했다면은 지금 거의 골키퍼하고
21: 그렇죠. 1대 양 팀 모두 또 공교롭게도 무솔레라 골키퍼와 부진아 골키퍼가 나이가 같아요.
20: 예, 먼 거리를 직접 때리
18: 들어갔어요. 원정골. 와! 카보베르데!
20: 카보베르데!
21: 좋은 찬스를 예상합니다.
22: 자, 올라왔습니다.
18: 뉴질랜드가 먼저 골을 터뜨렸습니다. 핀 서먼 선수입니다.
22: 아니에게
21: 두 명이 나왔어요. 두 명이 나왔어요.
18: 부칩니다.
21: 두 명이 나왔어요.
18: 지코입니다.
21: 완벽한 크로스, 완벽한 헤더, 멋진 골입니다.
18: 결국은 터지는 이집트의 골,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21: 그 자리에요. 좋아하는 자리에요.
22: 살라 어떻게?
21: 네, 좋아하는 자리에요.
18: 이집트를 구해내는 골을 터뜨립니다.
22: 예, 세 번째 코너킥입니다.
21: 좋아요, 좋아요. 트레제게 교체로 들어간 트레제게가
18: 결국 해내는군요. 이집트.
1: 내란 혐의로 재판받아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이 두 사람 다음으로 무거운 형이고 특검 구형보다도 높은 형량이 나왔습니다. 먼저 박서빈 기자입니다.
7: 불구속 상태로 내란 혐의 재판을 받아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23: 이상 기업 반대했다는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신 건가요?
5: 특검이 요청한 징역 20년보다도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0: 피고인 박성재를 징역 25년에 처한다.
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5: 3차 문제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발언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박 전 장관이 위헌 위법성을 알고도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0: 윤석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목적 중 하나가 명태균 사건 무마와 군병력 등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5: 구체적으로는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요청에 대비해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점, 교정시설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한 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협조하라고 한 점 등을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대로 내란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부하 직원들에게 직권남용을 했단 판단입니다. 법무부 회의에서 류혁 감찰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도 이를 묵살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0: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업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5: 중형 선고 이유 중 하나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 이 때문에 내란

0: 사건형이 나왔습니다. 이런 어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계엄지 삼청동 안가 모임에 대해 위증한 혐의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1: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순위가 6계단 상승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정치의 목적은 나라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청장이 보고한 수사 성과를 공유하며 보복 대응은 구속까지 되는 중대범죄라며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출신 신임 민정수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잇따라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검찰개혁은 국민이 원하는

현재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과장급 간부 3명이 4명이 연이어 보직 반납을 선언한 가운데 인권위원들 사이에서도 안창호 위원장의 거취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 위원장은 법과 인사 원칙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스피가 1900대에서 마감해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6% 가까이 급등해 코스피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의 수출은 1년 전보다 60.4% 늘어난 620억 달러로 집계돼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188.4%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을 맞아 교섭 요구는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교섭 쓰나미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요즘 양자 역학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물리학은 어려운 수식과 계산의 학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시간과 공간, 우주의 원리,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질문하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버지니아 대학교 물리학과 이승헌 석좌 교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과학과 정치의 관계를 연구해 왔는데요. 기후변화와 인공지능, 에너지와 우주 개발까지 과학의 문제는 곧 정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과학기술이 인간을 위한 힘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중심에 인간성이 있다고 말하는 이승헌 교수 지금 만나봅니다. 네, 이승헌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제가 죄송합니다만 물리에 약합니다. 고등학교 때도 생물화학을 물리를 피해서 했는데 저처럼 물리학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물리학은 무엇이다?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1: 네. 한자로 물리는 만물의 이치를 뜻하잖아요.
0: 아, 그렇네요. 예.
1: 네. 그러니까 물리학은 그 우주의 본질,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이해하려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예.
1: 사과가 왜 떨어지는지, 왜 별이 빛나는지,
0: 네.
1: 왜 스마트폰이 작동을 하는지,
0: 예.
1: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묻는 학문이겠죠.
0: 그걸 다 물리로 설명할 수 있다.
1: 그렇죠.
0: 예.
1: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리학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마 물리학이 수학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0: 그래요. 네. 맞아요. 네. 일단 언어를 모르면 우리가 말이 안 통하잖아요.
1: 그렇죠.
0: 예.
1: 근데 그 물리학의 출발점은 사실 아주 단순하거든요. 우주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인간의 본질적인 철학적 질문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0: 예.
1: 그래서 뭐 두 살 어린 아이들이 끊임없이 왜라고 묻잖아요. 왜?
0: 그렇죠. 그렇게 왜를 하는 그 시기가 있어요, 정말.
1: 그렇죠.
0: 하루 종일.
1: 네네네. 예. 맞아요. 근데 그 질문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 우주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그게 바로 물리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러고 보니까 물리학은 어떤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라는 점에서는 어떤 철학에 가까운데. 그 언어가 수학이다.
1: 네네네.
0: 아,
1: 네, 맞습니다.
0: 예. 그 교수님은 물리학을 어떻게 전공을 하게 되셨는지요?
1: 아, 처음에요. 근데 어려서부터 물리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공부해서 물리학자가 된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0: 네.
1: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려서 저한테 그 인생이란 짙은 안개 속 같다고 느꼈었거든요. 2m 앞을 보지 못한 안개 속.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까 물리학을 업으로 삼고 있더라고요. 왜 그랬나 하면 뭐 어렸을 때 수학이 좀 쉽게 다가왔고요.
0: 네.
1: 그래서 대학 지나갈 때 이과대학을 선택을 했어요.

0: 그때는 계열별 예. 모집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물리 수업, 과학 수업에 실험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으니까 학교가 예. 그래서 다 그 칠판으로 이론을 강의를 해서 저는 물리학이 철학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아. 고대 그리스 자연 철학에서 시작을 했으니까요.
1: 예.
0: 아무튼 그 이과 대학을 진학을 한 후에 1년 후에 이제 전공을 선택을 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뭐 이과 대학 그때 그 당시에는 수학, 물리, 화학, 생물학, 지질학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화학, 생물, 지질학은 흥미가 없었어요. 외우는 게 너무 많잖아요.
1: 저는 그래서 했는데 외우면 되니까. 예.
0: 저는 게을러서 그래서 외우는 게 별로 없고
1: 네.
0: 그런 그 수학과 물리 중에 저는 택했는데요. 그 제가 좀 단순한 걸 좋아해서요. 근데 물리학을 전공으로 택한 이유는 수학은 좀 너무 추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1: 네.
0: 물리학은 그래도 자연이라는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학문 같아서 물리를 택했습니다.
1: 실제로 공부해보니까 좀 만족하셨어요? 내 욕구를 충족해 주던가요?
0: 제가 그 대학을 다녔던 게 그 80년대 초였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광주 세대인데.
1: 아, 그때 한참 막 캠퍼스가
0: 네네네.
1: 그 소용돌이 치던 그 시기였죠.
0: 그렇죠. 예. 저는 운동권은 전혀 아니었는데
1: 네.
0: 그래도 그런 사회 상황에 뭐 물리학을 공부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전공 공부는 안 하고 그때 시소설을 되게 많이 읽었던 기억이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리 공부를 아주 잘하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1: 네.
0: 그 친구가 저한테 아주 얇은 물리책을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뉴턴의 그 고전역학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잘한 그 러시아 물리학자 천재적인 물리학자였던 란다우라는 사람이 쓴 미케닉스라는 아주 얇은 책이었는데요.
1: 네.
0: 대학원 교재로 사실 대학원 교재로 쓰이는 책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물리학이라는 게 뭐 단순히 몇 개의 공식을 뭐 왜 이해하고 그거를 물리 현상에 적용하는 학문이 아니고 복잡하게 보이는 자연 현상들의 내재에 있는 아름다운 대칭성을 발견하고 그 대칭성들을 간단하고 또 아름다운 수식으로 드러내는 것이 물리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아까 예. 말씀하신 것 철학에 가깝다고 할까요? 그래서
1: 네.
0: 그때 아 평생이 물리학을 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 예.
0: 그 이후에는 열심히 했어요 물리를.
1: 이제 미국 유학을 가셨잖아요.
0: 네네네.
1: 미국에 가서 공부하니까는 어떻든가요? 여기랑 좀 상황이 좀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0: 먼저 처음에 갔을 때 제가 영어를 되게 못했거든요.
1: 아 영어를 잘 못하고 미국 유학을 가셨어요.
0: 그럼요.
1: 아이고.
0: 그때 뭐 그때 왜냐하면 저 어려서 이렇게 영어로 공부를 할 때
1: 네.
0: 저희 세대는 회화를 안 배웠거든요.
1: 그렇죠. 그냥 성문
0: 읽고
1: 기본 영어, 종합 영어만 했어요.
0: 겨우 읽는 거가 대부분이었잖아요.
1: 맞아요.
0: 듣는 네. 것도 별로 시청각 시설이 없어서 그래서 처음 갔을 영어를 되게 못해서. 사실 그 수업 중에 교수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 다행히 물리 언어는 수학이어서 칠판에 그 적히는 수식을 보면서 수업을 따라갔죠.
1: 예.
0: 그러니까 아마 제가 영문학을 전공했으면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1: 아.
0: 물리였으니까 살아남았지.
1: 예.
0: 네.
1: 그렇죠. 수식으로 또 언어, 수학이 언어라면서요, 물리는.
0: 그렇죠. 예, 수식만 따라가면 되니까요.
1: 그래도 뭐 열심히 공부를 하셨죠. 미국 국립표준연구소에서 젊은 과학자상도 받으셨는데 그 이후로 지금 이제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교수로 계시는데 대학에서 과학과 정치라는 과목을 가르치셨다고 하더라고. 이걸 이 과목을 직접 개설을 하셨다고 하던데요.
0: 네네네.
1: 예.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0: 그 계기는 그 2010년 3월에 한미 군사 훈련 당시에 벌어졌던 그 천안함 침몰 사건이 시작이었습니다.
1: 예.
0: 그 전에는 뭐 물리 전공 연구하고 물리 수업에 바빠서 정치에 대한 거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요. 근데 천안함 침몰 사건 직후에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에 과학자로서 참여하게 되었거든요.
1: 네.
0: 근데 그 경험 때문에 과학과 정치와의 관계에 관심이 생겼어요.
1: 네, 네.
0: 그러던 차에 그 버지니아 대학에서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을 해가지고 교수들에게 그 아이디어가 있으면 과목 계획서를 만들어 지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 그 과학과 정치라는 주제로 지원을 했는데 다행히 채택이 되어서 그 과목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1: 예, 이 천안함 침몰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교수님이 이제 그 과학적 이론으로 제기하신 그 주장이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으로 합의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0: 네네네.
1: 오늘 좀 자세하게 여쭙지는 않겠습니다만은
0: 네.
1: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과학과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0: 네네.
1: 서로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0: 네. 예. 그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역사를 이렇게 훑어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 2차 대전 당시에 벌어졌던 일들인데요. 그 나치의 홀로코스트
1: 네.
0: 우생학에 기반을 둔 그리고 일제의 731 부대
1: 예.
0: 그리고 그 미국의 그 원자탄 개발 그 맨하탄 프로젝트 그리고 그 원자탄 투하 그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예죠.
1: 예.
0: 특히 그 원자탄 개발은 미국의 전후 외교 정책을 완전히 바꾸었거든요.
1: 네.
0: 이 사례들이 그 저의 책 우주 속의 우리의 소개가 되었습니다.
1: 네, 네. 그렇습니다. 이 과학과 정치를 강의하시면서 과학자로서 본인도 아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0: 그 과학 저는 그 과정에서 저는 그 과학자의 오만함 제가 어렸을 때는 그 과학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 수업을 하면서 과학과 정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저 역시 과학 역시 인간이 수행하는 활동이고 그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를 저도 깨닫게 됐어요.
1: 네.
0: 그래서 그 과학자의 오만함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1: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가치보다는 어떤 팩트를 중시하는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 시선에서 계속 세상을 바라보는 게 전부가 아니다.
0: 그렇죠.
1: 이런 생각을 네네. 하게 되셨다는
0: 네네.
1: 거죠.
0: 네네.
1: 그러면서 문화예술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게 되셨다고 하던데요.
0: 네네. 예. 그러니까 과학은 그 세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1: 네.
0: How, 영어로 이제 how를.
1: 어떻게.
0: 네, how. 어떻게 how. 예. 그런데 문화예술은 how가 아니고 why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인간이 왜 살아가는지
1: 예.
0: 무엇이 소중한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문화예술인 것 같아요.
1: 네네.
0: 그래서 과학은 과학기술은 되게 그 유용성 어떤 물체의 유용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문화예술은 뭐 유용성이라는 기준으로 환원 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1: 네.
0: 예를 들면 시 한 편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1: 네.
0: 그 음악이 뭐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수도 있고요.
1: 그렇죠.
0: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지 않나요?
1: 네.
0: 사실 제가 몇 년 전부터 트럼펫을 연습하거든요.
1: 아, 예, 물리학자가 또 연주하는 트럼펫.
0: 네.
1: 네, 멋지십니다. 상상만 해도.
0: 네.
1: 예.
0: 트럼펫을 부르니까 저의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과학이 우주를 이해하는 노력이라면은 문화예술은 그 우주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내면을 이해하는 노력이지 않나.
1: 이렇게 과학과 정치라는 수업에서 다뤄진 주요 내용들을 우주 속의 우리라는 책에 담으셨는데요. 물리학자시니까 우주 속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0: 그러니까 블레어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우주 속에서 아주 미미한 존재잖아요.
1: 그렇죠.
0: 네네. 근데 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인간 존재라는 게 되게 경이로운 존재죠.
1: 네.
0: 왜냐하면은 우주는 138억 년쯤에 걸쳐서 진화를 통해 가지고 별을 만들었고 또 그 또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지구상에 생명이라는 게 탄생을 했잖아요.
1: 네.
0: 그리고 또 마침내 생명이 또 진화가 돼가지고 고도의 지능을 가진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나타났고 그래서 그 미미한 존재인 우리 인간이 우리들의 기원을 묻고 우주를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경이로운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주의 먼지이면서도 우주를 성찰하는 존재라는 이 아이러니한
1: 네네.
0: 그게 우리 인간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1: 얘기를 그 과학혁명과 갈릴레오 재판에서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0: 네네.
1: 예. 뭐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일이긴 합니다만 어떤 의미가 있나요?
0: 그걸 제가 처음 일장에서 소개를 하는 이유는 그 갈릴레오 그 재판이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사건이어서였습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종교적인 권위를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려고 했는데요. 갈릴레오 이후에는 그 관찰과 실험,
1: 네.
0: 수학적 분석을 통해서 자연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갈릴레오를 현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칭했습니다.
1: 네. 네.
0: 그리고 또 갈릴레오 재판은 단순히 그 4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오늘날에게도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게 바로 그 증거와 이성에 기반을 하여서 사고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이끌어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1: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간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이 완전히 달라진 셈이네요.
0: 네.
1: 뭐 과학이 신에게서 해방됐다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던데 네.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나요?
0: 네, 그러니까 그 뉴턴의 중력 이론 이후에.
1: 네.
0: 사람들은 그 우주가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1: 네.
0: 그러한 세계관이 계몽주의와 산업혁명으로 이어졌잖아요.

0: 출연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기도 했어요.
1: 그러네요. 자연을 네. 어떻게 보면 경외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던 것에서
0: 네네네.
1: 이제 정복할 수 있는 대상.
0: 그렇죠.
1: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문명의 발전을 가져왔지만은
0: 네.
1: 여기서 이 오만함이
0: 그렇죠.
1: 나오게 된 거고
0: 네네네.
1: 또 이런 많은 좀 불행한 일들도 벌어지게 되잖아요.
0: 그렇죠.
1: 이제 731 네. 부대.
0: 네네네.
1: 그 대표적으로 어떤 그 비극적인 그런 사례로 우리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 먼저 그 문학에서 그 문학 그 초도체 하나를 소개를 하면은 그 도스토옙스키의 그 까라마조프 형제들에서 읽어보시는 네. 거지만 그 둘째 아들 이반이 막내 알료샤에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은 그 인간의 행동을 제어하는 윤리적인 기준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인데 그게 이제 없어지면은 과학이 오만해지고 그래서 그 우생학과 그 일본군 731 부대가 그 과학의 오만함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데요. 그 과학 731 부대는 그 일본의 731 부대는 그 사람들 그 생체 실험을 했잖아요.
1: 네.
0: 네. 마루타라고 명명을 하면서 통나무로 명명을 하면서요. 그 일제가 벌인 생체 실험의 희생자로는 저는 그 우리나라 그 시인 윤동주하고 그 네. 사촌 형제였던 송문규 분도 포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 영화 동주에서 잠깐 언급이 됐는데 그 두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1: 예.
0: 후쿠오카 감옥에 갇혔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수감된 사람들에게 어떤 주사를 투여를 했어요. 뭔 액체를. 근데 그게 바닷물 주사였다는 그 설이 있습니다.
1: 진짜 인간이 인간에게 해서는 안 되는
0: 그렇죠.
1: 짓을 한 거죠. 그걸 뭐 실험이라는 뭐 과학이라는 명분하에.
0: 네네네.
1: 예.
0: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일제가 혈액 부족 전쟁 중에서 혈액 부족을 이유로 바닷물을 수혈액 대체제로 사용하는 실험을 비밀리에 실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공식으로 알려진 게 사실은 그 큐슈의 한 대학병원에서
1: 네.
0: 그 당시에 잡혔던 미 공군 포로들에게 생체 해부를 시행을 했는데요. 그때 그 피를 다 빼고 바닷물을 주입하고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됐다고 밝혀졌어요.
1: 예.
0: 근데 이제 그런 그 생체 실험 이런 게 더 아주 큰 스케일로 확장이 됐던 게 만주에서 네. 벌어진 그 731 부대였습니다. 근데 불행한 거는 그 731 부대에 속해 있던 사람들, 그걸 주도했던 그 이시시로가 쿄토 의대에서 수석으로 졸업했던 아주 수재였습니다.
1: 네.
0: 똑똑한 그 의학자였는데 이런 의학자들이 이런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근데 전쟁이 끝난 후에 이 731 부대 수장인 이시시로하고 그 부하들은 처벌받지 않았어요.
1: 그게 오히려 과학적인 성과를 인정받아서 뭐 혜택을 받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네.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
0: 네. 그러니까 미국이 그들에게서 생물학전 그 데이터를 넘겨받고 그 반대급부로 면제부를 주었어요.
1: 네. 이게 목적이 과연 수단을 합리화할 수 있는 건지.
0: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 가해자들은 뭐 나중에 일본 의학협회 회장. 도쿄 교수, 심지어는 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까지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일본 사회가 전후에 자신들이 2차 대전 당시에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는 지금까지도 반성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게 참 안타깝죠. 네.
1: 네.

0: 우주 속의 우리라는 책을 이렇게 쓰시면서 그 안에 이제 백장미단 그 한스 숄, 조피 숄 남매 사진을 실으셨던데 저는 이제 나치에 그 저항했던 비폭력으로 저항했던 이 남매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맞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1: 네네네. 제 그 책에 그 제가 실제로 뮌헨 대학 본관에 방문해가지고 찍은 사진을 책에 실었거든요.
0: 네.
1: 그 뮌헨 대학 본관 로비에 가보면은 그 정면 안내판에 걸려있는 지도가 있어요. 근데 그 지도에 그 백장미란 숄 남매가 붙잡힌 지점이 중앙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뮌헨 대학은 그 백장미 사건을 계속 기억하라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데요. 2차 대전 당시에 그 뮌헨 대학교 학생들과 철학 교수가 중심되어 결성한 비폭력 저항 운동이었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의대생이었던 한 숄하고 뭐 그다음에 그 친구들 그리고 그 여동생 쇼피 숄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나치 정권의 전쟁 범죄하고 유대인 학살 그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네. 침묵하는 것이 곧 악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뭐 독재에 저항하라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0: 네.
1: 대학에 뿌리고 대학에 뿌리든지 도시에 있는 일반인들에게 그냥 그 우표로 편지로 형식으로 배포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0: 네.
1: 1943년 뮌헨 대학교 본부 건물에서 전단지를 뿌리는 중에 체포가 돼가지고 재판을 바로 받고 불과 며칠 만에 단두대에 처형이 됐습니다.
0: 그 전단지 뿌렸다고?
1: 네네. 전단지 뿌렸다는 그거 하나로. 그래서
0: 네.
1: 어느 해인가에는 독일에서 여성 언론인이 버지니아 대학을 방문을 했어요.
0: 네.
1: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이 백장미 사건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날 저희 수업에 참여를 하셨어요.
0: 네.
1: 근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쟁이 바로 끝난 다음에는 복구의 정신이 없었는데
0: 네.
1: 한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전후 세대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태어났던 세대들이 전후 세대들이 10대가 돼가지고 10대 후반이 돼서 저녁을 먹으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부모님 세대들한테 당신들은 얘기할 때마다 제가 감정이 북받쳐 오는데 그 부모님 세대한테 나치 하에서 어떤 일을 당신들 하고 있었느냐. 그렇게.
0: 아, 그러네요.
1: 물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0: 네.
1: 그러면서 이제 그 전후 세대가 부모 세대하고 절연을 하게 되는 그 나치하고 완전히 절연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전후 세대가 백장미 사건을 발견을 한 거예요.
0: 아, 이게 오히려 네. 묻혀질 뻔했던 거를 전후 세대가
1: 그렇죠.
0: 발굴해내서
1: 그러니까 예. 자기 또래 때 죽었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젊은 대학생이었는데.
1: 네, 한스 숄이 죽은 게 24살이고 쇼피 숄은 21살이었어요.
0: 근데 이 사건과 과학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1: 아,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은 아닌데요.
0: 네.
1: 그 백장미단의 핵심 멤버들이 다 뮌헨 대학교 의대생이었습니다.
0: 아,
1: 네. 한스 숄이니 뭐 그 친구들이 그 의대생이어서 그때 당시에 의대생이면은 그 독일 국방군 의무대의 학생 군인으로 정기적으로 그 러시아와의 동부전선으로 파견을 나갔더라고요. 잠시 나갔다. 근데 그때 동부전선에 나가서 나치군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유대인에 대한 그 박해를 직접 체험을, 목격을 했죠.
0: 그러니까 과학자로서
1: 네네네.
0: 그 숨지 않고
1: 그쵸.
0: 용감하게 행동한 네네. 그런 사례로 볼 수 있겠네요. 네,
1: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예. 보면 되겠습니다.
0: 사실 교수님은 이 물리학자이시지만 또 이제 과학과 정치를 또 결합시켜서 또 강의를 하시고 과학과 정치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 다음 시간에 모시고 네네.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물리학과의 이승헌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구름 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밤 사이에 동해안과 강원 산지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 제주도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라권의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 경상권은 5에서 10mm, 제주도는 20에서 8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제주도에는 차차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실외 설치 시설물 점검 및 농작물 관리에 철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전국이 15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국이 22도에서 30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9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하호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국제 핵 사찰단이 이란 안에서 활동을 재개하는 데에 대해 미국과 이란이 합의했습니다. J.D. 벤스 미국 부통령은 현지 시각 22일 스위스 베르겐 슈토크 리조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을 자국으로 다시 초청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비핵화하거나 영구적으로 종식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핵사찰단은 이번 주 안에 복귀할 예정이며 이르면 오늘 복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함께 이란 공격을 감행했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사실상 전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하면서 안팎으로 위기에 몰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번 전쟁을 통해 이란 정권의 교체를 이뤄내겠다는 이스라엘의 도박은 실패했다고 짚었습니다. 이스라엘 채널 12 방송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민 중 이번 전쟁에서 자국이 승리했다고 평가한 사람은 11%에 불과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오늘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내부의 계엄을 정당화하는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에도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와 관련해 경찰이 36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이들 사건의 업무방해 혐의 외에도 폭행과 모욕, 명예훼손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한체육회 출입을 막은 행위, 여자 핸드볼 유소년 대표팀 선수 검문 검색, 언론인 취재 방해 등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축구대회 우승 후보로 꼽히는 스페인이 조별리그 H조 2차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4-0으로 이겼습니다. 첫 경기를 비겼던 스페인은 이번 승리로 승점 4점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LA에서 열린 G조 2차전에서는 이란과 벨기에가 비겨 두 팀 모두 두 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의 경기에서는 이집트가 뉴질랜드를 3-1로 꺾었습니다. 한편 세계 랭킹 63위 카보베르데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H조 2차전 경기에서 세계 랭킹 19위인 우루과이와 2-2로 비겼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오늘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 출신인 이뇨환 전 연세대 국제진료센터 교수를 제3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회장은 적십자사 명예회장인 이재명 대통령의 인준을 거쳐 직무를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3년입니다. 이 신임 회장은 국민의힘 의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통합 인사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서울시가 현행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고 버스 무임승차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엽니다. 서울시는 오늘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로부터 제안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노인회 측의 요청에 따라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을 계획입니다. 말라리아 매개무기의 수가 늘어나면서 질병관리청이 오늘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말라리아 주의보는 하루 평균 모기지수가 0.5를 넘는 시군구가 3곳 이상일 때 발령되는데 올해 24주차 감시 결과 경기 파주시와 인천 강화군, 강원 양구군, 서울 구로구 등 4곳이 여기에 해당됐습니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현지 시간 22일 향년 100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숨졌다고 미국 연준이 밝혔습니다. 그린스펀 전 의장은 1987년부터 2006년까지 19년 동안 역대 두 번째로 긴 기간 연준 의장을 지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까지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 전남이 5에서 30mm, 부산과 울산, 경남은 5에서 10mm, 제주는 내일까지 20에서 최대 80mm입니다. 저녁부터 수도권 등 내륙 지역 곳곳에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예보됐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 아나운서 윤지영이었습니다. KBS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목요일까지 오늘 밤 일라디오 진행을 맡은 KBS 이정민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18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양측은 고위급 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후속 협상을 약속했습니다. 총성은 멎었지만 중동의 미래 질서를 둘러싼 힘겨루기 이제부터 시작이겠죠.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처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1위에 올랐습니다. 코스피 9000 시대 1만 포인트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B2, 빚내서 투자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늘어나는 위험, 잊지 말라는 시장의 경고도 새길 때입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6월 22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0: 오늘 밤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뉴스픽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정치 뉴스. 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뒤에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청와대 입장도 나왔죠?
1: 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조사는 무선 100% 무작위 추출 임의 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 ALS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응답률은 4.2%입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4.8%포인트 하락한 46.7%를 기록을 했고,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5.5%포인트 상승한 49.7%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잘 모름은 3.6%로 조사가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론사심의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차범위 내 결과이긴 하지만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면서 취임 후 첫 데드크로스가 나타났고요. 리얼미터 조사 기준 국정수행 지지율이 40%대로 내려온 것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직전과 비교하면 3주 만에 10%포인트 넘게 빠졌는데, 권역별로 보니까 대구 경북 지역이 전주 대비 9.9%포인트 하락한 34.6%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고, 인천 경기도 7.6%포인트 떨어졌고, 서울은 7.4%포인트 내려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념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 4.9%포인트 하락한 47.5%, 진보층에서는 3.2%포인트 하락한 10.4%로 각각 조사가 됐습니다.
0: 전 영역에서 다 하락세를 보였나요?
1: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거 관리 부실 이제 사태로 촉발된 책임론 확산, 뭐 여당 내 당권 갈등, 이게 전국 전반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걸로 풀이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뭐 유럽 순방 성과, 코스피 9000선 돌파, 이런 일부 긍정 요인에도 자산 시장 양극화 우려가 또 부각이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그런 국내 사정들, 민생 이런 게 전해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 이탈이 나타나서 하락세가 이어진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권 안에서는 국정 동력이 상실될까 봐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데, 청와대도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최근 지지율 변동, 민생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의 체감과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대책을 세우겠죠. 그리고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기자회견 만나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당내에서 논의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 이렇게 좀 낮은 자세를 보였습니다.
0: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에서도 좀 대책, 뭐 아니면 좀 더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걸로 보이는데,
1: 네.
0: 뭐 청와대 2기 참모진도 꾸려졌어요. 그런데 인선에 대해서 일부 당내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특히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을 겨냥해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네. 이거 왜 그럽니까?
1: 그러니까 임명 직후 낙마했던 오광수 전 수석, 봉옥 전 수석을 포함하면 이재명 정부 민정수석 모두가 검찰 출신이 발탁이 된 거죠.
0: 네.
1: 청와대는 이 검찰 조직과 수사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 한 수석이 중재 역할을 통해서 검찰개혁 관련된 문제를 신속히 처리해 주길, 정리해 주길 바라는 분위기입니다. 사법연수원 21기인 한 수석은 법무부 인권국장과 서울 동부지검장 등을 지냈고, 2019년 7월 연수원 후배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취임을 앞두고 사직을 한 다음에 개업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옮겼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인선이 이제 발표된 다음에 민주당 이제 지지층, 특히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한 수석이 서울 동부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끌었다, 이런 전력 등을 두고 여러 가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조혁신당에서는 한 수석의 임명에 대해서는 반개혁적 전력이 우려된다, 이런 대변인 논평도 내놨거든요. 사실 이 청와대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던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보안수사권 폐지 이후에 부작용 등을 좀 우려해서 한 수석 임명의 뜻을 굽히지 않은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 뭐 일부의 반발, 왜 또 검찰 출신이냐,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김인석 총리도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한마디 했는데요. 이미 대통령이 국정의 중심을 잡은 상황에서 정치검찰의 권력 남용 자행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이어서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 등을 위해 검찰 내부를 잘 아는 경험자가 이 업무를 진행하는 게 낫겠다는 대통령의 판단도 작동을 했을 거다 이렇게 덧붙였는데
0: 네.
1: 아무래도 한 수석의 임명 관련된 당내 여러 가지 목소리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0: 네, 네. 뭐 청와대에서는 당내 반발을 조금 잠재우려는 것 같고 민주당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안수사권은 완전 폐지가 정답이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1: 네.
0: 이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좀 다른 입장이고 뭐 또 김민석 총리도 지금 당권 도전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입장도 있을 것 같아요. 다 어떤 내용입니까?
1: 예, 정청래 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 호시탐탐 수사권을 지키려 골몰하는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꿈조차 꾸지 마 이렇게 확실히 해야 한다면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답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정 대표의 이런 입장과 좀 비슷한 입장이 또 김민석 총리에게 나왔습니다.
0: 네.
1: 김 총리도 기자간담회에서 보안수사권 폐지가 현 시점에서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존치 필요성을 언급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김 총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최소한의 예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지 않으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이 대통령이 하셨는데 저는 백분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누구보다도 정치검찰의 조작 피해를 많이 본 대통령께서 검찰의 기득권 유지를 지지할 이유가 1도 없다. 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0: 네.
1: 그러면서 사실 이 문제 보안수사권 폐지 이거는 지방선거 전인 5월 전에 제가 오히려 먼저 이 문제를 빨리 끝내자고 당에 제안을 했던 사안이다. 근데 그때 오히려 당에서 늦추자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오해 없기를 바란다. 이렇게도 언급을 했는데 사실 그동안 민주당 내부 뭐 일부 당원들 사이에서는 김 총리가 검찰개혁에 소극적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0: 그러니까
1: 의식한 그런 발언으로 보이고 논의를 미룬 것은 내가 아니라 당이었다 이렇게 반박한 걸로 또 풀이가 됩니다.
0: 어쨌든 보안수사권 폐지는 불가피하다.
1: 그렇습니다.
0: 네.
1: 유력 당권 주자인 김 총리와 정 대표가 나란히 보안수사권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상황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 문제가 전당대회 판세를 가를 뇌관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당대회 이제 표 행사에 적극적인 민주당 권리당은 상당수가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 반영됐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당심을 겨냥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1: 네.
0: 국민의힘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아직도 입원 중이죠?
1: 그렇습니다. 오늘이 장 대표가 건강 악화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은 지 5일 차였는데요. 장 대표는 단식 후유증과 또 지방선거 전후 과로 등으로 몸 상태가 악화돼 응급실을 찾았는데 곧장 입원 치료를 받으라 이런 의료진의 권유로 입원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0: 네.
1: 당초 장 대표는 이번 주 초에 퇴원한 다음에 당무에 복귀할 의지를 보여온 걸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장 대표가 오늘 의료진과 협의를 했는데 당분간 더 치료를 이어가는 게 맞다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서 복귀하지 못하게 됐다는 게 박준태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의 설명이었습니다.
0: 이렇게 되면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꽤 길어지는 거네요.
1: 맞습니다.
0: 예.
1: 장 대표 이제 체제가 유지가 되면서도 어쨌든 공방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당내에서는 오늘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뭐라고 했냐면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우리 최고위도 변화와 쇄신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발언해야 된다. 이렇게
0: 네.
1: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결과가 패배가 아닌 선방이라고 주장하면서 장동혁 대표를 엄호하는 좀 당권판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고요. 반면 장 대표가 지명한 조광한 최고위원은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급급한 철없는 정치 연예인들이 당대표를 흔든다. 이렇게 장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정면으로 또 겨냥을 했습니다.
0: 네.
1: 거기다가 당권파로 분류되는 신동욱 최고위원도 최고위가 비공개로 전환되기 전 발언권을 얻어서 당대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다. 꾀병으로 입원했다든지 이런 식의 평가는 자제해달라 이렇게 또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0: 네, 내부 좀 논란이 있군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이제 논란에 불을 지핀 게 뭐냐면 어제 이제 배포된 지방선거 결과 분석 보도 자료 이것도 오늘 도마 위에 올랐거든요.
0: 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은 전당대회 뭐 비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도부 이 체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실 장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 선방했다 이런 취지의 자료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받은 성적표와 비교해서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방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자들도 이 내용을 좀 보고 네. 이상하다. 아니 네. 4년 전 결과와 좀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국민의힘 설명은 뭐냐면 아 4년 전에는 우리가 여당 아니었냐.
0: 아.
1: 지금은 우리 야당이고 예. 야당 때 선거 결과 비교해야지. 네. 그래서 2018년이다. 이런 또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자료에 보면은 장 대표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56차례 지원 유세를 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했다. 또 이런 내용이 담겼거든요. 그러니까 장 대표가 열심히 뛰어서 이렇게 선방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0: 네.
1: 아, 그랬더니 이 정점식 원내대표가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어떻게 이런 자료가 사전 논의 없이 당 명의로 배포가 되냐
0: 네.
1: 여기 아쉬움을 전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윤상현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서 지방선거 평가 자료에 대해 우리 입장에선 좀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2018년보다 좋아졌다는 거 너무 아전인수격이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장 대표가 버티기에 들어갔고 최고위원회 연쇄사태로 인한 지도부 해산 가능성 이건 당장은 쉽지 않거든요.
0: 네.
1: 그래서 당내에서는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질서 있는 퇴진론입니다. 일단 구주류 친윤계 쪽에서는 비대위로 당 체질을 개선한 다음에 전당대회를 해서 차기 총선을 준비할 지도부를 선출하자 이런 목소리가 크고 또 개혁 성향의 의원들 중에서도 비대위에 무게를 두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대표 선출에 책임당원 투표를 50% 반영하고 있는 시스템 이걸 비대위에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0: 당권 바꾸자.
1: 네. 이게 안 바뀌면 결국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또 대표가 된다. 그러니까 바뀌는 게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 뭐 개혁적인 의원들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친윤계 쪽에서도 비대위로 가야 또 뭐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여러 가지 동상이몽식의 생각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비대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0: 네.
1: 반면에 유승민 전 의원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비대위에서 선거한 적이 없다. 전공법은 전당대회 하는 거다. 다음 총선이 중요한데 전당대회를 해서 총선을 치를 리더십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이길 거냐 거기에 초점을 두고 모든 걸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입원 중인 장 대표가 퇴원해서 당무에 복귀하면 다시 한번 의총 등을 통해 지도부 교체 주장이 또 커질 걸로 또 예상이 됩니다.
0: 본인이 자리 비운 상태에서 이런 논의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도 마음이 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예,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 1호 법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걸 내용으로 하는 이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국민의힘 내 친한계 의원들뿐 아니라 뭐 중진 의원, 당권파 분류된 의원까지 많이 이름을 올렸다고 그래요. 이걸 또 주의 깊게 보는 시선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1: 그렇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 공정성을 위해 존중되어 온 이 선관위의 독립성이 그 무능과 부패까지 가려주는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 1호 법안인 감사원법 개정안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흔드는 법이 아니라 독립성에 책임을 더하는 법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언급하신 것처럼 법안 내용과 함께 관심을 끈 건 바로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의원들이었습니다. 이름을 쭉 봤더니요. 친한계는 물론 이 중진 의원들까지 폭넓게 포진하고 있었는데 뭐 김성원, 박정하, 배현진, 진종호 의원 같은 친한계 핵심 의원들은 물론이고 윤상현, 김도읍, 윤재욱 의원 같은 당내 무게감 있는 중진들이 또 대거 동참을 했어요.
0: 네.
1: 여기에 개혁 성향의 초재선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과 주요 당직자들까지 힘을 보탰습니다. 여기다가 한동훈 의원은 어제 부산 사상관 식당에서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 5명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장동혁 대표의 고립이 더 심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
0: 네.
1: 지금 병원에 있는 장 대표 입장에서는 또 잠 못 이루는 밤이 되는 게 아니냐
0: 그렇죠.
1: 이렇게도 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뭐 한동훈 의원에 관한 소식은 앞으로도 좀 계속 나올 것 같기도 하고
1: 네.
0: 예. 그런가 하면 이제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5일부터 이제 이틀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벌써 여야가 공방전이 뜨겁다고요.
1: 네.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강승규, 조정원 의원은 기자회견 열고 불법 증축과 편법 탈세 의혹 등 준법성과 도덕성 결격 사유가 심각하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한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이미 중기부 장관 때 지적된 불법 증축에 대한 시정명령을 1년간 이행 강제금으로 뭉개면서 불법 영업을 지속하다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벼락치기 철거 가림막을 치고 있는 오만한 태도, 이거 문제다라고 꼬집었고
0: 네.
1: 또 한 후보자가 네이버 서비스 총괄이사 재직 당시에 네이버가 성남FC에 40억 원을 후원했다라는 의혹을 언급하면서 국민은 대통령과 오랜 기간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의 한 축에 있었던 인물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는 게 적절한지
0: 네.
1: 묻고 있다 이렇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당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김한교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인청의원들이 억지 이유를 들어 총리 후보자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여러 이유를 들었지만 어느 하나도 후보자가 낙마의 사유는 아니다.

0: 그러니까 네이버 출신이라 안 된다는 억지 주장은 언급할 가치도 없어 보인다. 오히려 얼마나 후보자에 대해 검증할 게 없으면 그런 주장을 펼칠까 싶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흠집내기에 매달리는 것은 오히려 야당 발언의 신뢰성만 악화시킬 뿐이다. 설득력 없는 주장만 내놓는 기자회견보다 정상적인 인사청문 절차 속에서 의미 있는 검증에 더 집중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뭐 이런 기조로 네.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공방을 펼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1: 청문회장에서도 공방이 상당히 뜨거울 걸로 예상이 되고요.
0: 네.
1: 예, 마지막으로 다른 소식 짧게 하는 법만 다뤄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그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고요?
0: 그렇습니다.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을 동원하고 포고령을 발령한 행위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서 형법상 내란범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우선 했고요. 아울러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후속 조치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강압에 의해 불가능하게 하려 한 점을 충분히 인식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1: 네.
0: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에 이른바 명태균 사건 수사 무마가 있었고 박 전 장관도 이걸 인식을 했다라고 봤고요. 따라서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뒤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한 행위 이건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게 맞는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1: 네.
0: 여기다가 박 전 장관이 이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면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을 했어요. 특히 이제 양형 배경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12.3 내란이라고 지칭을 했고
1: 네.
0: 또 이번 이 12.3 내란의 성격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면서 친일 쿠데타라고 불러도 된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위반하는 내란 행위함으로써 국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채 흔들기 때문에 그 위험성의 정도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양형 5년을 더 선고를 했고 다만 김건희 씨의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아준 혐의에 대해서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1: 네. 재판 결과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주요 국제 이슈와 함께 세계의 다양한 이면 살펴봅니다. 외신 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현지 시간 21일이죠. 이제 스위스에서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처음 만났습니다. 네. 첫 협상 결과가 나왔다고요?
1: 그렇습니다. 이 중재한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22일에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좀 설명을 했는데요. 레바논에서의 군사활동 중단을 보장하기 위해서 레바논 분쟁 해결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아랍 그치 이란 외교장관도 파키스탄과 카타르 중재 덕분에 레바논 전쟁 종식에 대한 중대한 진전이 이뤄졌다라는 글을 SNS에 올렸는데요. 사실 양국의 회담이 시작된 지 80분 만에 종료가 됐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직전에 또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기 때문인데요. 이란이 헤즈볼라를 진정시키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더 강력하게 이란을 공격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0: 또 중간에 압박을 했네요.
1: 그렇습니다. 예. 그러자 이제 이란 협상팀이 여기에 반발을 하면서 회담장에서 철수했다라고 이란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뒤늦게 이제 다른 외신들이 다시 보도를 했는데 중재국의 참석하에 다시 협상을 이어갔고 18시간에 걸쳐서 밤샘 협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기술적 회담을 이번 주 남은 기간 계속하겠다 이런 공동성명에 이런 내용을 담아서 지금 추가 협상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 합의가 나온 게 레바논 분쟁 해결기구 아닙니까? 네. 이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무력 충돌을 완화하려는 시도의 첫 번째 결과물인 셈인데요. 양해각서에 레바논의 영토 보전 및 주권 보장 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의 전쟁 영구 종료가 문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한 공습을 계속 이어갔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협상판을 흔든다 이런 평가까지 나왔는데 지금 레바논 문제 말고도요. 양해각서 문안에 담긴 이란 동결자산 처리 방안 또 호르무즈 해협 통제 방안 등이 밤샘 협상에서 큰 틀의 방향을 잡았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양측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고와 오판을 방지하는 직접 연락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해상 충돌을 막기 위해서 상시 소통 채널을 마련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0: 18시간이면 꽤 길게 한 거고 사실은 네. 합의한 내용도 뭐 이것저것 있어 보이는데 네네. 문제는 이제 이게 지켜지냐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전망은 어떻습니까?
1: 일단 불안하다 이런 네. 시각이 대세적인. 향후 협상의 최대 변수는 레바논 문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아라크치 장관도 회담을 한 직후에 첫 번째 실전 테스트는 레바논 갈등 완화 기구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레바논 전선의 안정 여부가 최종 종전 협상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의 변수는 항상 네타냐후 총리죠. 계속해서 나는 헤즈볼라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겠다. 내가 있는 한 이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네. 그래서 레바논에서 현지 충돌이 재확산되거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군사 행동이 격화되면 종전 로드맵 전체가 다시 흔들릴 수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번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서 해협 통항은 재개되는 수순으로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날까지 이란은 폐쇄한다. 미국은 폐쇄는 없다. 이러면서 맞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해협이 봉쇄될 위험도 여전하고 사소한 충돌이 또 빚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협상으로 일단 종전 협상이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0: 이스라엘도 불안 요소고 호르무즈 해협도 불안 요소고 네. 뭐 어쨌든 지금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전쟁은 일단 멈추게는 됐지만 네. 사실 또 불안한 요소가 경제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예, 전쟁 경제 폭풍이 워낙에 클 네네. 걸로 예상이 되니까 네. 이건 좀 어떤가요?
1: 미국 국방부가 부담한 직접적인 전쟁 비용 액수가 나왔는데요. 약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0: 큰 돈입니다.
1: 네. 이게 이제 심지어 예비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일단 네. 탄약 사용과 장비 손실, 미군 기지 피해 등을 반영한 금액인데요. 기존 병력 운영비, 장비 유지비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간 돈은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인데요. 가장 크게 지출된 항목은 탄약이었습니다. 네. 예, 미국 싱크탱크죠.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전체 비용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60억 달러 약 40조 원이 탄약 비용으로 사용됐다라고 추산을 했습니다. 미국 미국이 이번 전쟁에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약 1,000발가량 사용한 걸로 분석이 됐거든요. 이 토마호크 한 발 가격만 2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9억 원에 가깝습니다.
0: 한 발에 39억 원이요?
1: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전비를 쓰는 셈인데요. 문제는 지금 미국 쪽의 문제는 비용보다 재고가 바닥이 났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전쟁으로 미군이 핵심 정밀 유도 무기 상당량을 소진했다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군사 분야만 타격을 입는 게 아니라 에너지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전쟁 기간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미국 내 평균 휘발유 가격도 갤런당 4달러를 웃도는 수준까지 지금 상승을 해버렸는데요. 미국의 전략 비축유 재고도 1983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하니까 물가도 같이 올랐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4.2% 상승했는데요. 이게 2023년 4월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에 계속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데 연준이 지난주에 기준금리를 동결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전쟁발 인플레이션 압력이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을 더 늦출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0: 뭐 미국이란 뭐 정리했다고는 하지만 후폭풍 네. 여전하네요. 다른 나라로 한번 가볼게요. 퇴진 압박을 받던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결국 사임을 선언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 영국 총리가 네. 브렉시트 이후에 7번째라 그러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예.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BBC가 이제 오늘 내로 발표할 것 같다. 사임을 발표할 것이다. 뭐 이런 보도를 내놨는데요. 스타머 총리가 결국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네.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요. 2024년 7월 4일 총선에서 노동당의 압승을 이끌면서 정권교체에 성공해서 다음 날 취임한 지 한 2년 만에 이제 물러난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7월 9일에 당 대표 후보 지명을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여름 휴회까지 완료되는 일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할 거고 이 경선을 해서 새로운 대표가 9월 의회가 개회되기 전에 정해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후임을 전적으로 지지하겠다 이런 입장도 함께 내놨습니다. 네. 이 스타머 총리가 지난번 총선에서 당선될 때까지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경기 침체, 복지 개혁 논란, 재정 압박, 당내 반발을 수습하지 못하면서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22일 기준 유고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2024년 8월에 36%던 스타머 총리의 지지율이 지금 18%입니다.
0: 진짜 네. 급전직하였네요.
1: 그렇습니다. 예. 최근 수십 년간 영국 총리의 지지율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동당도 총 선 이후의 지지율이 한 14%포인트가 떨어졌고요. 네. 영국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위기의 배경으로 브렉시트 이후 누적된 정치 경제적 불만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영국 곳곳에서는 EU에 재가입하자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 지금 여러 도시에서 다시 가입하자 브렉시트를 철회하라 이런 시위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특히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의 정치가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국민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캐머런 전 총리가 물러난 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이후에 메이, 존슨, 트러스, 수넥, 스타머 총리 이렇게 계속 이어졌는데 스타머 총리도 2년만 하고 지금 물러나게 된 셈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후임이 지금 거론되고 있겠죠. 유력한 후보가 있습니다. 앤디 버넘 전 그레이터 맨체스터 시장인데요. 지난주에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하원에 복귀를 했고 곧바로 차기 노동당 지도자이자 총리 후보로 떠오른 그런 상황인데요. 뭐 지역 경제 활성화, 대중교통 개혁 같은 것들을 추진했고 지방 분권 확대, 정치 개혁을 주장해 온 점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넘 전 시장이 집권하면 상황이 달라지느냐?
0: 쉽지 않을 것
1: 네,
0: 같은데요.
1: 그렇습니다. 영국이 지금 약 2조 8천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5,687조 원 규모의 국가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는 위기고요. 이민 문제, 국방비 확대 부담 같은 여러 가지 난제가 산적해 있거든요.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경쟁도 심화돼 있고 지금 브렉시트 이후에 EU와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지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브루킹스 연구소가 영국의 정치 위기는 브렉시트나 특정 총리의 실패가 아니다. 수십 년간 누적된 정치 경제적 불만의 결과다라고 분석을 내렸습니다.
0: 수십 년간 누적된 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1: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네, 답답합니다.
0: 네. 네, 다음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1일에 실시된 콜롬비아 대선 결선 투표 극우파 우파 총리가 승리를 했습니다. 우파 후보가 승리를 네네. 했습니다. 예, 남미에서 우파 물결인 이른바 블루 타이드라고 하거든요. 네. 이거에 거세질 걸로 예상이 돼요.
1: 네. 일단 콜롬비아 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자로 신속 개표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 결과 극우 성향의 에스프리에야 후보가 득표율 49.66%를 기록해서 집권 여당의 세페다 후보를 1%도 안 되는 차이로 지금 앞선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 신속 개표가 최종 결과가 아닙니다. 그냥 선거 결과를 좀 빠르게 알려주기 위한 거거든요. 네.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모든 투표지를 수작업으로 검증하는 검표 절차를 거쳐야 이제 공식 확정이 되기 때문에
0: 오래 걸리겠네요.
1: 네, 최소 일주일은 네.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일단 해봤을 때는 에스프리에야 후보가 이겼다는 얘기인데요. 대선 1차 투표에서 세페다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올라왔는데 결선 투표에서도 이겼습니다. 결선전 인터뷰에서 마약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마약 문제는 콜롬비아는 물론이고 미국, 유럽, 아시아 모두의 안보 문제다. 내가 당선이 되면 미국의 도움을 얻어서 치안을 회복하겠다라고 밝혀서 호응을 많이 얻었습니다. 네. 현재 페트로 대통령이 마약 문제에 나서긴 했는데 협상 위주 정책을 폈거든요. 그래서 카르텔 활동, 마약 밀수출을 제어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0: 그러니까 국민들의 얘기는 좀 더 강경하게
1: 그렇습니다.
0: 해달라.
1: 네. 네. 그래서 국민들이 여기에 귀를 기울이게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에스프리에야 후보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처럼 카르텔 척결 작업에 착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굉장히 강경하게 지금 카르텔과 맞서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네. 한편 세페다 후보 이 야당 후보 여당 후보죠. 신속 개표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투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지금 불복을 할 것 같은데요. 네. 재검표가 다시 이루어진다고 해도 선거 결과가 그동안 뒤집힌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0: 여기도 시끄럽겠네요.
1: 그렇습니다. 2025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전후로 남미 국가에서 지금 우파 정부가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2023년에 이제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승리한 데 이어서 2025년에는 에콰도르 그리고 칠레 뭐 온드라스에서도 계속 보수 후보들이 집권에 성공을 했거든요. 네. 올해도 2월 코스타리카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고 7일에 이제 페루에서도 대선이 있었는데 지금 계속 개표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우파인 후지모리 후보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1위를 달리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마저 우파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된다면 정말 남미에서는 지금 핑크 타이드가 아니라 블루 타이드 물결이 다시 한번 거세길 것 같습니다.
0: 우파의 물결.
1: 네. 예.
0: 다른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AI로 해오는 숙제가 굉장히 이제 교수님들, 선생님들 네. 사이에서 골칫거리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거 어떻게 가려내냐. 네. 근데 미국에서 이걸 가려내는 앱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면서요.
1: 그러니까 AI 탐지 기술이 발전하니까 이걸 우회하는 서비스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AI로 숙제를 했나 안 했나 이제 대학 측이 검증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랬더니 AI가 작성한 글을 자연스럽게 다듬어서 마치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실제로 사람이 키보드를 입력한 것 같은 흔적까지 재현을 해서 AI 탐지를 피하도록 돕는 서비스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0: 와, 사람 머리 꼭대기 위에 있는 것 같아요.
1: 대표적으로 AI가 생성한 문체를 사람의 글처럼 바꿔주는 휴머나이저 계열의 서비스가 특히 확산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서비스 회사들이 AI로 작성한 과제도 탐지되지 않는다라고 홍보를 하면서 이용자를 끌어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 현장에 가보면 AI 탐지 기술, 이걸 피하려는 기술이 동시에 발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여러 대학들이 생성형 AI 사용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탐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입력 속도라든가 오타 패턴까지 흉내를 내는 거예요. 수정 흔적까지 일부러 집어넣으니까 이걸 지금 AI를 검증하는 단순한 소프트웨어만으로는 부정 행위를 가려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0: 이걸 잡으려는 앱도 나오고 네. 이걸 찾으려는 앱도 나오고 또 이걸 더 속이려는 앱도 나오고
1: 그렇습니다.
0: 그런 거네요.
1: 저 좀 아이러니한 게 일부 에듀테크 업체들이요. 학교 쪽에는 AI 탐지를 가려내는 서비스를 판매하는데 똑같이 이 회사가 학생들한테는 AI로 작성한 글을 사람이 쓴 것처럼 바꿔주는 틀을 또 제공을 하는 겁니다.
0: 양쪽으로 영업을.
1: 네. 그래서 이해상충 논란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하나의 문제가 이 탐지기가 학생이 직접 쓴 글까지 AI가 작성했다라고 잘못 판정하는 경우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과제를 직접 한 학생들도 제출 전에 미리 검사를 해보려고 이런 AI 도구를 쓴다는 거예요. 매달 10에서 2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000원에서 30,000원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지금 발생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은 AI 탐지 프로그램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과제 중심의 평가보다는 지필시험, 발표나 토론, 구술시험 같이 학생이 직접 사고 과정을 보여주는 평가 방식을 확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뉴욕타임스는 생성형 AI가 교육 현장에 빠르게 스며들면서 앞으로는 AI 자체를 막기보다는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평가 방식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한 과제가 됐다라고 진단했습니다.
0: 옛날식 시험이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2: 그렇죠.
0: 예, 손으로 쓰는 시험. 네. 저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얘기인데 예전하고 다르게 형광 분홍색 축구하시는 선수들이 많다고요.
1: 네.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음바페, 홀란, 케인 그리고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선수들까지 지금 형광 분홍색 축구화를 신은 선수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검은색을 많이 신었거든요.
0: 맞아요. 네. 기억나요.
1: 그렇죠. 그런데 예. 이번에는 세계적인 스타들이 이렇게 형광 분홍색 계열의 축구화를 신고 나서니까 더 눈에 띄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색이 등장을 했을까. 특히 남자들이 형광 분홍색을 그러니까요. 택하는 일은 많진 않잖아요.
0: 별로 안 좋아하는 색인데. 네.
1: 눈에 잘 띄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초록색 잔디랑 가장 강한 대비를 이루는 색 중에 하나거든요. 아. 경기를 할 때 동료들의 시야에 더 잘 들어간답니다. 빠르게 패스를 교환한다던가 침투 움직임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선수들이 실제로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네. 마케팅적인 요소도 있는데 이게 TV 중계랑 하이라이트 영상 SNS 클립을 쓸 때 쉽게 눈에 띈다고 합니다.
0: 화면에 잘 잡히니까.
1: 네. 그러니까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이 신발 회사들이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이제 축구화가 그냥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선수의 개인 브랜드를 드러내는 수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다양한 디자인과 색으로 자기 개성을 표현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색이 나왔다는 건데요.
0: 근데 다 분홍색 신으면 구별 안 가잖아요.
1: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유명한 선수들이 다 신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차별화 효과가 줄어들었다라는 분석도 나왔는데 오히려 튀려고 했던 형광 분홍색이 평범한 풍경이 돼버렸다. 그래서 너 결국 모두가 또다시 비슷해졌다라고 더 타임스가 지적했습니다.
0: 다음 경기에서는 네. 어느 선수가 형광 분홍색 신발 신었나 좀 네. 살펴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세계의 이면 외신 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0: 오늘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소식들 한입 크기로 딱 정리해드립니다. 이 작가의 뉴스 한입. 오늘 밤 일라디오 이병욱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귀가 중이던 여고생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에서 내용이 좀 드러난 게 있나요?
1: 네, 일단 혐의를 먼저 말씀드리면 장윤기는 지난달 5일이었는데요. 새벽에 그 광주 광산구에 귀가하던 고 이채원 양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납치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양의 비명을 듣고 도로온 그 남자 고등학생을 흉기로 찔러서 살해하려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데요.
0: 네.
1: 이뿐만이 아니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0: 네.
1: 여중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 그다음에 직장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을 스토킹하고 감금 성폭행한 뒤에 살해하려 한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이 됐습니다. 장윤기 측은 대부분의 공소 사실은 인정을 했지만 이채원 양 사건과 관련해서는 살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변호인과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강간의 고의 부분은 다음 재판에서 말하겠다는 취지냐 이렇게 묻자 변호인과 장윤기 모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0: 이렇게 얘기했으면 유족 측에서는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은데
1: 네.
0: 유족 측에서는 엄벌을 계속 호소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 자필 의견서 내용이 좀 공분을 많이 샀다 그러더라고요.
1: 네. 그 장윤기가 자필 의견서에 강간의 고의를 부인하고요. 또 공분을 산 내용이 수영 생활 중에 기회가 있으면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겠다.
0: 네.
1: 이런 취지의 내용을 쓴 점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17의 나이에 미래를 모두 빼앗겼는데 가해자는 재판을 받는 순간에도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유족에게 얼마나 깊은 절망을 주겠냐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재판 말미에는 검찰이 장윤기가 범행 이후 미용실에 들러서 머리를 손질한 영상도 증거로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혔더니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0: 유족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재판에 앞서서 이 양의 어머니는 그 광주 집업 앞에 집회에서 채원이를 단순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고 밝게 웃던 아이, 또 친구들을 아끼던 아이, 응급 구조사가 돼서 누군가를 돕고 싶어 했던 꿈 많은 아이로 좀 기억해 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요. 장윤기의 다음 재판은 7월 1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0: 네, 다음 달에는 저희가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겠네요.
1: 네.
0: 이 월드컵 열기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식점이나 뭐 술집 이런 곳에서 이제 단체 관람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요?
1: 네, 국내 뭐 펍이나 음식점들에서 요즘 오전에
0: 네.
1: 경기가 열려도 뭐 월드컵 단체 관람, 뭐 함께 응원하자 이런 식으로 손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한 식당을 보면 대형 TV 여러 대를 설치해 놓고 한국과 멕시코전을 틀어놓고 한 손님 50여 명이 함께 응원을 했고요. 이제 남아공전 예약도 이미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0: 이렇게 해야 또 손님들이 올 테니까.
1: 그렇습니다.
0: 예.
1: 근데 문제는 이런 방식이 단순히 매장 안에서 TV를 틀어놓는 수준을 넘어서 월드컵 중계를 홍보 수단이나 매출 유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0: 네.
1: 그러니까 월드컵에는 공공장소 전시권이 따로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공장소나 상업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보도록 중계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영업상 이익을 얻으면 FIFA나 해당 지역 권리자에게 공식 라이선스를 받아야 합니다.
0: 아.
1: 근데 저도 잘 몰랐고
0: 네.
1: 그 상당수의 업주들은 이런 비용을 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고요. 또 안내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0: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1: 네.
0: 처음 알았는데요. 이게 사실 식당이나 술집에서 많이 틀었는데
1: 그렇죠.
0: 이걸 뭐 알 수가 없었던 게 제재한 사례도 많지 않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건 왜 제재를 안 했던 건가요?
1: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이런 걸 뭐 소송을 당하거나 처벌받은 사례가 거의 없는데
0: 네.
1: 현실

0: 아,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넘길 문제가 아니고 이 월드컵 중계를 마케팅에 활용할 때는 공공장소 전시권이나 방송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상업적 이익을 이걸로 추구할 때는 조금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0: 그렇습니다.
1: 그런 점을 이제 좀 알아둬야 한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0: 네.
1: 러브버그 출몰 이제 슬슬 걱정되는 시기가 왔어요. 온라인에서 러브버그 지도 사이트가 나왔다고요?
0: 네, 제가 여기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네. 한번 확인을 하고 들어왔는데
1: 예.
0: 이 이용자가 러브버그를 나 어디서 발견했다 이렇게 네. 장소를 제보를 하면 그 정보가 이제 지도에 반영돼서 어디가 많이 출몰하고 있나
1: 네.
0: 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제보가 한 지금 만 건 가까이 모였고요.
1: 어.
0: 서울에서 보면은 송파구와 광진구 쪽 출몰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진짜 많이 있나 봐요.
0: 네,
1: 제보가
0: 맞습니다.
1: 만 건이면.
0: 예. 나 어디서 봤다 이렇게 사진을 올리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사이트 안에 보면 러브버그 관련 사연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방충망부터 지방까지 너무 스트레스다. 뭐 외출 전에 모기 기피제를 뿌렸는데 전기 파리채를 들고 다녀야 할 것 같다. 이런 하소연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러브버그가 이제 뭐 사람을 물거나 병을 옮기는 해충은 아니지만 이게 너무 때로 몰려다니고 집안이나 차량, 뭐 옷에 달라붙다 보니까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1: 네, 그렇죠. 막 차에 막 붙어 있고 이러면 일단 좀
2: 네,
1: 기피하게 되잖아요.
2: 네.
1: 근데 이게 언제 또 제일 주의해야 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0: 네, 산림과학원에서 올해 러브버그의 주요 활동 시기를 6월 15일부터 29일 사이로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활동이 활발한 시기가 24일로 예측을 했습니다.
1: 이번 달 24일.
0: 예, 그러니까 예. 오늘이 22일이니까.
1: 내일 모레네요.
0: 지금이 가장 많이 보일 시기이긴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여러 가지 대처법이 나오고 있는데 뭐 휴대용 선풍기 바람으로 쫓아낸다. 그다음에 뭐 식초나 레몬즙을 섞은 물을 뿌려라. 뭐 이런 민간 요법도 공유되고 있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러브버그가 밝은 색과 조명에 잘 모이는 만큼 외출할 때는 밝은 옷을 피하고 밤에는 좀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집이나 창문 주변에 붙었을 때 이거 살충제를 많이들 뿌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물만 뿌려도 좀 떨어지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권장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불쾌감은 크지만 해충이 아니기 때문에
1: 네.
0: 과도한 살충제 사용보다는 생활 속의 차단과 뭐 친환경 방제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1: 여기서 들으셨으니까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소기업 신입사원이 입사 일주일 만에 사직을 결심했다는 사연이 논란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점심값 때문이라고요?
0: 네. 이게 오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뜨거웠던 사연인데 이 한 신입사원이 원래 점심을 좀 간단히 먹거나 거르는 편이었는데
1: 네.
0: 그 팀원들이 있으면 같이 식사하는 분위기에 빠질 수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동료들하고 같이 점심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 때마다 팀장이 계산을 해서 당연히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는구나 팀장이
1: 네.
0: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팀이 매주 한 사람이 팀원 전체의 일주일치 점심값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겁니다.
1: 일주일치를요?
0: 네. 한 사람이 일주일을 책임지는 거죠.
1: 예.
0: 그러니까 이른바 독박 릴레이라고 하는데
1: 네.
0: 1인당 식사비를 한 만 원 정도만 잡아도 한 6, 7명이 먹으면 한 끼에 한 6만 원, 7만 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럼 일주일이면 한 50만 원 가까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1: 와, 너무 큰 부담인데요.
0: 이게 또 신입사원이다 보니까 더 큰 네. 부담. 입니다. 그래서 이 신입사원이 나 이런 방식인지 몰랐다. 이번 주 식사비는 정산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따로 먹겠다. 이렇게 말하자 팀장이 한 주 사면 한 달 동안 얻어먹는 건데 뭐가 부담이냐 이렇게 네.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입사원이 결국 입사 일주일 만에 사직서를 내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1: 이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산 방식 문제가 아니고
0: 그렇습니다.
1: 내가 강요당한다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0: 맞습니다. 그게 핵심인 것 같은데 이게 구성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는 또 점심을 적게 먹고 싶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1: 네.
0: 도시락을 싸우거나 혼자 쉬고 싶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신입사원처럼 월급을 받기도 전인 사람에게 갑자기 뭐 수십만 원의 식사비를 부담하게 하는 건 좀 과하다는
1: 그러니까요.
0: 의견인데요.
1: 월급의 몇 퍼센트가 될지.
0: 그렇습니다.
1: 예.
0: 그래서 더구나 사전에 설명도 없이 함께 먹게 한 뒤에 나중에야 다음 주 누가.

0: 살래? 뭐 이렇게 말하는 방식도 선택권을 주지 않는 셈이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돈의 액수만이 아니고 싫다고 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고 뭐가 부담이냐 이렇게 네. 몰아붙인 태도였는데요. 그래서 누리꾼들도 회사에 돈 벌러 갔는데 밥값으로만 수십만 원을 쓰게 하는 문화가 이해하기 어렵다.
1: 네.
0: 뭐 싫다는 사람에게 굳이 강요할 일이 아니다. 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먹을 수 있는데 또 이렇게 특히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었을 것
0: 그렇습니다.
1: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개인정보 동의서나 이력서 같이 기업이 자주 주고받는 문서들이 많은데
0: 네.
1: 이게 악성코드 유포에 이용되고 있다면서요?
0: 네. 최근 보안업계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로 위장한 악성 바로가기 파일 유포 정황이 확인된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윈도우에서 특정 파일이나 프로그램에 열도록 연결해 주는 파일인데
1: 네.
0: 문제는 공격자가 여기에 악성 명령을 숨겨놓으면 감염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문서처럼 꾸며놓는 겁니다. 쉽게
1: 네.
0: 말하면.
1: 네.
0: 그래서 이용자가 문서 파일로 착각을 하고 그걸 클릭을 하면 겉으로는 정상 문서가 열린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이 윈도우 명령 실행 도구인 파워셀을 통해서 악성 명령이 실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1: 그러니까
0: 제가 설명하면서도 좀 어려운데
1: 네.
0: 그러니까 클릭하면 악성 명령이 실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네.
0: 그래서 이 공격자가 원본 바로가기 파일을 삭제해 흔적을 지우는 경우도 있어서 이용자는 문서가 정상적으로 열린 줄 알고 감염 사실도 알아차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1: 이거 너무 알아보기 힘들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그래서 파일 확장자를 확인하라고 하는데요.
1: 네네.
0: 그러니까 파일명이 문서처럼 보여도 끝이 LNK 이런
1: 네.
0: 바로가기 파일 확장명이라면
1: 예.
0: 그 한번 의심을 해보시고요.
1: 네.
0: 또 압축 파일 안에 정상 문서와 바로가기 파일이 함께 들어있는 경우도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1: 네.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병욱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밤 일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는 시카고의 How to Say I'm Sorry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지금까지 진행해 KBS 이정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구름 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밤사이에 동해안과 강원 산지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제주도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라권의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 경상권은 5에서 10mm, 제주도는 20에서 8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제주도에는 차차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실을 설치 시설물 점검 및 농작물 관리에 철저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전국이 15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국이 22도에서 30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3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호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나는 구속되었다. 퀴즈쇼에서 우승한 대가로. 그들은 어젯밤 늦게 나를 찾아왔다. 길 잃은 개들도 잠든 시간이었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연정입니다. 오늘은 인도 작가 비카스 스와루프의 베스트셀러 소설 슬럼덕 밀리어네어의 첫 문장으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빈민가에서 자란 주인공 람은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지만 거액의 상금이 걸린 퀴즈쇼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인도 사회의 부조리한 단면을 보여주는 책, 오늘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에서 살펴보고요. 먼저 작은 서점 지기들이 골라온 오늘 이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작은 서점, 네, 아나운서 최연정입니다. 자,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은요, 김영사에서 출판된 오독의 발견입니다. 지난 11일과 12일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에 출연한 김민철 작가님의 첫 독서 에세이인데요. 김민철 작가님께서 우리 다독이 분들을 위해서 사인본을 무려 20권이나 준비해 주셨습니다. 책 속에서 나만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책을 읽을까 고민 중이세요? 작은 서점지기들이 고른 보석 같은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이 책. 예스24의 김유리 M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 그렇죠. 네, 안녕하십니까.
1: 오늘 어떤 책 골라오셨어요? 이게 오늘 그 결연해 보이지?
0: 아, 뭔가 이렇게. 그렇죠. 방금 네, 회사에서 네. 막 바삐 아. 나와서 네, 약간 아, 네. 아, 이제는 라디오를 열심히 하지 말면서 네. 약간 결혼의 의지로
1: 네. 어떤 책이에요?
0: 네, 네. 오늘은 그 SF 소설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책 제목은 루미너스고요. 박지선 작가라는 분의 첫 장편 소설입니다.
1: 네.
0: 박지선 작가하고 또 박산호 옮김이라고 돼 있는데 한국계 미국인 작가시거든요.
1: 아, 영어로 그러면 먼저 집필을 네. 하셨겠군요. 네.
0: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작가님이 뉴욕대에서 공부를 하셨고 이 소설 자체도 영어로 쓴 작품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LA타임즈 도서상과 네. SF타임 판타지 경의 부문에서 수상작에 오른 작품이거든요.
1: 와, 네. 네,
0: 그리고 이제 도서전 때문에 빨리빨리 내게 되기도 하고 도서전에 또 초대를 받으셨어요. 아. 이번에 국제도서전에. 그래서 올해 6월에 한국어로 번역 출가된 도서입니다.
1: 네. 루미너스면 영어로 이제 빛난다는 뜻이잖아요. 네. 어떤 내용이에요?
0: 이 책이 이제 제목이 아무래도 루미너스니까 반짝반짝 빛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작가님이 스스로도 어린이 책으로 처음에 구상하고 만들었던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줄기를 보면 12살에서 13살 정도 되는 청소년들이 주인공이기도 해요.
1: 네.
0: 그래서 영 어덜트 소설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좀 그 친구들이 중심이긴 한데 읽다 보면 진짜 아 이게 청소년 소설이 되어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소설의 톤이 되게 따뜻하기도 하고 좀 무서운 부분은 좀 판타지여서 그런지 좀 매끈하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반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또 뼈 아프니까 아 이게 청소년들이 읽기에는 좀 너무 냉혹한 현실을 알려주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마지막 페이지에서야 비로소 이해되는 소설이기도 하는데요. 어떤 독자분들은 너무 슬퍼서 엄청 그 자리에서 울기도 했대요. 그래서 그 미국 아마존 리뷰에도 막 감동적인 소설로 막 페이지도 울었다.
1: 김유리 MD께서는
0: 전 그렇게 많이 울지는 않았고
1: 네네네.
0: 감수성이 요즘에 메말라서 일단 소설 자체는 그 세 형제 자매 이야기로 출발하는데요. 네. 근데 이 셋 중 한 명이 로봇입니다.
1: 로봇이 형제라.
0: 네.
1: 좀 미래의 얘기인가 봐요.
0: 배경이 근데 아주 먼 미래는 아니고 네. 근미래요. 되게 가까운 미래로 설정돼 있고 통일 한국으로 이제 시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통일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지금 저희는 아,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 오히려 그 환상보다 더 비환상적인
1: 네, 네.
0: 완전 비현실적인 이야기나 다름없게 느껴져 있는데 일단 소설에는 근미래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그 통일 한국에는 로봇이 완전히 일상에 녹여들어 있는 세상이에요. 선생님도 로봇이고 버스 기사님도 로봇이고
1: 네.
0: 어떤 집에서는 연인이 로봇이기도 하고 아이 대신 로봇을 키우기도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여전히 로봇이기 때문에 재산이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대할 때도 사람으로 취급해주진 않는 그 약간 이상적인 결말은 아닌 그러니까 뭔가 로봇을 도입하고 로봇이 대중화됐지만 사람들의 현실 감각이 이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1: 이거 지난해 그 우리 왜 사반세계 소설
0: 네.
1: 뽑는 네. 시간이 있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우리 김유리 MD께서 가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 이 비슷한 얘기 아니었나요? 복제인간 나오고.
0: 맞아요. 맞아요. 그때도.
1: 이런 약간 환상, 판타지 이런 미래 소설 이런 거 좋아하시나 봐요.
0: 이게 전 원래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가즈오 이시구로 때문에 너무 좋아하게 된 소재들이고 이제 가즈오 이시구로의 소설은 이게 나를 보내지만은 비슷하면서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1: 네.
0: 첫 번째는 이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 자체가 1990년대 후반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 미래로 나아가 다기보다는 우리가 과거에 있는 이야기 혹은 진짜 지금 겪고 있는 이야기처럼 이제 설정을 했다면 이제 이 소설은 완전 미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 네.
0: 두 번째로는 이게 로봇이 아니라 그 가지고 의식으로 소설에서는 정말 인간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 활용되는 복제 인간에 좀 포커싱이 맞춰져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이 두 소설 모두 주제 의식은 매우 비슷해서 비교해가면서 읽기 되게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요즘에 유행하는 뭐라고 해야 하나 병행 독서? 그러니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1: 아, 병행독서가 유행이에요? 한 권 읽기도 힘든데 이제는.
0: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뭔가 하나 네. 꾸준히 읽기 힘드니까 네. 이거 갔다가 저거 갔다가 이런 맛을 좀 즐기시는 분들도 네, 네. 꼭 있으신가 봐요.
1: 또 다른 독서 형태군요.
0: 아마 다도이 분들 중에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네. 한 재작년부터 들었거든요. 병행독서가 유행할 네. 것이다. 아,
1: 저는 어쩔 수 없이 병행독서를 매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0: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읽으면 되게 재밌는데요. 네. 또 신기한 건 이시구로가 이런 비슷한 소설을 또 썼었어요. 2021년에 클라라와 태양이라는 장편 소설을 썼는데 이건 완전 로봇 이야기여서 근데 또 이건 우정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네. 약간 다른 결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로봇이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방식에 대해서 소설한 책이어가지고 같이 읽으시면 더 풍성하게 읽으실 수 있는 소설입니다.
1: 근데 그거 보면 이제 뭐 휴머노이드 개발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곧 실현화된다고 다들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봇과 관련된 이 이야기들은 약간 환상 판타지 소설이 이제 더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0: 제가 봤을 땐 그 저는 이제 상상을 잘 열심히 하는 소설을 좋아하는 독자여서 네. 아 정말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오히려 주식쟁이들이 네. 더 막 아 휴머노이드 이제 진짜 될 거다 네. 막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1: 돼야 돼요. 저도 좀 일부 그쪽에 묻어 있습니다. 네.
0: 네. 그래서 네. 요즘에 SF 소설 읽다 보면 아 내가 공상에 빠져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을 정도였는데 이 루미너스 읽고 좀 든 생각은 배경이 서울이기도 하고
1: 네. 아 배경이 이제 서울이에요.
0: 네. 그리고 한남동이 나오는데 여전히 우리의 지금과 똑같이 고급 아파트가 쭈르륵 예. 직선정연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동네로 깔끔한 동네로 나와요. 그리고 광화문에선 여전히 시위가 많이 벌어지고 네. 그러다 보니 2026년과 이 근미래가 너무 흡사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SF 소설이지만 요즘 작가들은 그 SF 소설이어도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를 안 그리는 게 또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1: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 지금 통일한국에서 서울이 수도예요 계속?
0: 네 여전히.
1: 아 그렇구나. 네 마치 지금 우리가 미래를 예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
0: 그래서 네. 아시겠지만 수도가 서울이다 네.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남한과 북한이 결합했을 때 남한이 네. 좀 더 유리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소설 속에서는 네. 서울이 수도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광화문에서는 이렇게 북한 출신자들에 대한 혐오나 난민을 추방하자는 우파 시위가 엄청 도드라지게 일어나고 네. 그 반대편에서는 이제 북한에 온 이제 시민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위해 이제 시위하는 장면들이 소설 속에서 네. 막 그려져요. 그러니까 통일이 되었지만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뭐 평화롭고 안전하게 이루어진 상황은 아닌 거가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그 와중에 일단 주인공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인간 이제 한 명은 로봇이고 두 명은 그러면 사람이잖아요. 네. 일단 한 명은 오빠 준이고 한 명은 이제 여동생 모건이에요. 네. 뭐 사담이지만 가족 관계 어떻게 되시나요?
1: 아, 저 남동생 있어요.
0: 아 네. 관계 좋으세요?
1: 그냥 그렇죠 뭐 흔한 남매죠 뭐
0: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준과 네. 모건처럼 진짜 흔한 남매거든요. 네. 엄청 친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서먹서먹하고 네. 이제 부모님 생일 때나 얼굴 보고 이런 명절 때나 네. 나이 얼굴 보고 이런 사이인데 이들도 저처럼 서먹서먹한 사이고 오히려 이들은 좀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오랫동안 연락까지 끊고 산 사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형제가 로봇 요요인데요.
1: 네. 네.
0: 준과 모건의 아버지가 알고 보면 진짜 유명한 과학자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설 속에서 이제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호퍼 네트워크인데 네. 호퍼 네트워크가 로봇의 내면 세계라고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세계를 만든 사람이 바로 그들의 아버지인 거죠. 또 특별한 건 이 내면 세계를 만드실 때 우리가 지각이나 감각이나 감정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로봇에게 상상력을 이제 처음으로 도입시켜준 과학자가 이들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상상을 처음 만들어준 로봇이 이들의 형제이자 아버지가 처음 만든 프로토타입의 휴머노이드 요요인 거죠.
1: 네. 어릴 때부터 상상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로봇 형제가 있었던 거군요.
0: 네. 그러다 보니까 요요가 그냥 그 형제들한테도 그냥 기계 수준이 네. 아닌 거예요. 네, 네. 따뜻하고 섬세하고 인간에 더 가까운 존재이기도 하고 뭐 준이랑은 이게 일부러 소설에서 설정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나이대도 비슷하게 해서 오히려 준이를 통해서 또래를 모방하게끔 이렇게 로봇을 학습시켜 놓은 거죠.
1: 네.
0: 그래서 이들과 계속 생활할수록 요요가 좀 더 또래 남자 아이 다워지는 게 소설 속에도 그려집니다. 그리고 또 모건의 경우에는 자기가 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제 수두를 알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모두 다 피하는데 네. 요요만이 남아가지고 아이를 꼭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이제 수두를 안을 보니까. 근데 어린 모건이 느끼기엔 그게 사람보다 나았던 첫 감정을 이제 로봇한테 느낀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상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오히려 로봇에게도 이렇게 상상력이 중요한데 인간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사람이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의식을 할 수 있는 생명체가 된다는 것을 소설에서 네. 암시해 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랄까 사랑에 빠지는 것도 이 사람하고 내가 손을 잡고 싶다 뭔가 뽀뽀를 하고 싶다 이런 상상을 해야 이제 마음의 감정이 불어일으켜지잖아요. 그래서 감정의 시발점에는 상상이 있다는 것을 소설로도 되게 무궁무진하게 예쁘게 보여줘요. 이러고 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요요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엄청 조용해지시면서 자기만의 방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아이들을 아예 그냥 외면하게 됩니다.
1: 진짜 친자식을 잃은 것처럼 네. 아버지가. 오.
0: 그래서 의지했던 형제와의 갑작스런 이별과 네. 아버지와의 단절로 인해서 이 두 가지 상처가 이 남매한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소설이 시작됩니다.
1: 청소년기에 또 이렇게 갑작스러운 큰 상실을 겪게 되면 주인공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텐데 어떻게 돼요?
0: 네. 일단 오빠 준은 네. 군인이 됐어요. 근데 어느 전쟁에서 이제 신체의 대부분 78%를 잃고 기계로 자신의 몸을 대체하게 됩니다. 네. 오히려 인간은 22%밖에 안 되고
1: 거의 휴머노이드네요. 네. 그 자체가
0: 자기의 장기 자체는 다 로봇이 된 거죠. 네네. 그렇게 되면서 서울 로봇 범죄 수사대 형사로 이제 일하게 돼요. 네. 그래서 반쯤은 기계 몸이지만 로봇을 수사하거나 로봇을 보호하는 사람이 된 거죠.
1: 설정이 되게 재밌네요. 로봇을 좋아하는 것과 또 내 몸이 대부분이 로봇이 되는 건 전혀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0: 그렇죠.
1: 동생은요?
0: 차라리 뭐 어쨌든 준에도 자기가 로봇이 되면 그게 싫어가지고 차라리 죽길 바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가족들이 그를 살리기 위해 다 동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 돌아오니까 자기가 그냥 로봇이 되어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네. 준은 그런 선택을 정말 할 수 없었고 그의 반면에서 이제 여동생 모건은 네?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요. 특이하게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1: 아버지 따라서.
0: 네. 대형 로봇의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어서 이제 자기의 커리어의 최고봉을 찍을 로봇 소년 X를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오빠는 이제 반 이상이 이제 로봇이 돼서 로봇을 구하거나 찾으러 다니고 동생은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남매가 같은 상처를 겪고 이제 정반대 길을 가는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근데 이들이 연락을 막 끊고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중에 갑자기 이제 준이 오빠가 엘리라는 청소년 로봇이 실종된 사건을 수사하게 돼요. 근데 그 도중에 단서를 막 따라가다가 동생 모건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 수사로 인해서 두 남매가 단순한 그 범죄 사건이 아니라 가족의 비밀 그리고 네. 나아가 나라의 역사까지 파고드는 그 시발점이 되게 되는데요. 네. 이 수사를 위해서 한 인물이 더 등장합니다. 바로 류지에라는 인물이에요. 네. 11살 소녀인데 불치병으로 온몸이 망가지고 있는 소녀고 첫 번째로는 다리를 아예 못 쓰게 돼요. 그래서 그 다리에 그 인공 다리를 붙여서 네. 인공 스킨 붙여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본인이 로봇을 직접 만들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다리인지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어린 소녀의 마음에. 네. 그런데 이제 서울의 외곽에 고철 처리장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로봇들이 버려진다고 해요. 소설에. 네. 그래서 그 로봇들 사이를 뒤지면서 막 지내거든요. 근데 좀 무섭긴 하죠.
1: 그러게요.
0: 자기 몸에 쓸 부품의 다리를 실제로 보고 싶어서 네. 죽은 로봇들을 막 뒤지고 다니는 거예요.
1: 11살이라 그랬잖아요.
0: 네. 너무 무서운데 그 장면이 좀 무섭게 그려져요. 근데 류제뿐만 아니라 그 고철 처리장에는 이제 북한 난민들이 쓸만한 버려진 로봇들을 찾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데요. 아마도 인물들과의 접점을 만들어주기에 이 류지에라는 인물이 작가가 일부러 세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 류지에라는 친구가 고철 처리장에서 뭔가를 발견해요. 네. 그러니까 버려진 로봇들 사이에서 너무나도 인간에 가까운 로봇 소년을 찾아내는 거예요.
1: 나 왜 이렇게 예감이 확 오지?
0: 그렇죠.
1: 네, 네. 예.
0: 한쪽 다리는 없고 배터리도 꺼져가는 상태인데 네. 지금까지 본 어떤 로봇하고도 다른 누구일까요?
1: 그 아까 실종됐다는 그 막내?
0: 네, 맞아요.
1: 맞죠.
0: 네, 요요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류지에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냥 버려진 아이와 같고 자기도 11살이고 다리가 없어진 사람인데 예. 얼마나 자기도 뭔가 버려졌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잖아요. 자기와 비슷한 처지 같아서 그 아이를 이제 숨겨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정 이상의 이제 감정을 또 느끼게 되죠. 이 소설에서 가장 인간과 로봇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순간인데요. 류지에는 몸에 기계를 달고 살고 오히려 그 요요는 자신의 과거를 지우지 않고

0: 살아가는 로봇으로 등장하거든요. 네. 그리고 류지엘의 대한테도 친구 혹은 동료로 대하게 됩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장편 소설이잖아요. 네. 꽤 지금 분량이 돼 보이는데 여러 인물들을 막 이어가는 재미가 있네요. 그쵸. 그럼 그 이 요요를 중심으로 이야기의 갈래들이 이제 막 맞닿겠네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준의 수서가 원래는 실종됐던 로봇 엘리를 찾는 거였는데 네. 그게 우연치 않게 요요의 흔적을 따라가게 되고 모건은 출시 준비 중인 최신 로봇 소년이 사실은 요요를 형상화한 거예요.
1: 네.
0: 예. 그러면서 또 만나게 되고 이 류지에라는 소년은 요요를 숨겨주면서 이 세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요로 인해서 진정한 인간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들이 어떻게 유대를 해야 하는 건지 점차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1: 그 준과 모건의 아버지가 네. 요요를 만들어서 이제 삼형 남매로 이렇게 키운 거잖아요. 그 아버지는 그 요요 만들 때 누구를 가정해서 만들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 시점에서.
0: 아버지도 슬픈 네. 과거가 하나 있는데요.
1: 뭐가 있어요. 네.
0: 그래서 그거를 말씀해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진짜 이걸 알아야 이 소설이 완벽하게 완성이 돼서
1: 네.
0: 이 부분을 계속 아버지는 왜 요요를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시면서 소설을 읽다 보면 소설의 끝이 엄청 재밌으실 거예요.
1: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로봇을 통해서 인간성을 묻는 이거 인간성이 무엇인지 그 화두를 던지는 그런 책이라고 봐야 될까요? 뭔가 되게 우리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큰 이렇게 화두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제 생각에도 정말 이 소설이 이제 나중에 휴머노이드 관련된 그러게요. 사건이 있으면 무조건 대두될 만한 소설인 네. 것 같아요.
1: 근데 왜 그 로봇을 주인공들이 형제로 만들고 굳이 또 잃어버린 그런 설정까지 이렇게 가미를 했을까요? 뭐
0: 저도
1: 이유가 있어요?
0: 굳이 네. 왜 로봇을 잃어버렸을까?
1: 그러니까,
0: 혹은 네. 뭐 그냥 내부에서 사건을 만들면 되는데 복잡하게 왜 풀었을까? 네. 좀 궁금했는데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그 잃어버린 형제를 애도한다는 그 감정이 네. 이 소설의 중심 주제이고 또 한국이 겪어온 상실과 맞닿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과 모건이 요요를 잃어버린 것처럼 네. 한국도 이제 북한이라는 형제를
1: 또 다른 형제를
0: 네. 혹은 북한도 한국의 한 형제를 잃어버린 채 이제 살아왔다는 네. 그 설정을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이게 공상과학 소설로 지금 막 분류해서 이제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지금 끝까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분단 이야기, 분단의 아픔도 이렇게 좀 담고 있는 거군요.
0: 네. 그래서 소설 앞에서 말씀드렸겠지만 네네. 소설 속에서 이제 소울은 통일은 됐지만 여전히 하나가 되지 못한 세계이고 또 서로 차별하기도 하고 차별받기도 하고 네. 여전히 또 혐오 시위가 열리고 로봇도 차별받고 사람도 차별받는 세계인 거죠. 근데 그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다시 만나는 건데
1: 네.
0: 이제 하나도 바뀐 건 없지만 이 한 번 형제 남매로 이렇게 엮이다 보면 운명의 실태라가 아무래도 좀 지독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남동생 한 번 연 끊고 싶다 해도 뭐 연이 어떻게 끊어지나요? 사실 네,
1: 그래도
0: 끊어질 수도 없고
1: 그 어릴 때마다도 찾게 되는 게 또 형제고
0: 맞아요. 맞아요. 가족이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뭐 서로를 영원히 이해할 수도 없고 서로의 입장이 절대 될 수도 없지만
1: 네.
0: 그럼에도 버릴 수 없는 이 애증의 관계를
1: 네.
0: 이 긴 장편 소설로 읽어가는 재미가 정말 있고요. 특히 로봇이 가지고 있는 감정 혹은 뭐 인간만이 소유할 수 있을 거라는 영혼에 관해서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소설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SF 소설이지만 뭐 어쨌든 누군가가 죽거나 실종돼서 그걸 수사하는 게 가장 큰 줄거리여서
1: 네.
0: 추리 미스터리 소설 인 측면도 되게 강하거든요.
1: 네.
0: 더 이상의 스포는 참고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 네. 굉장히 요즘 분량이 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꼼꼼하게 읽고 분석도 굉장히 치밀하게 잘 해오셨어요. 네, 진짜로. 더 우리 김유리 MD 예, 입을 통해서 얘기를 더 듣고 싶은데 여기서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스포는 우리 작가에 대한 네.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0: 꼭 읽어보세요.
1: 네, 루미너스. 이 박지선 작가의 첫 장편이라고 하셨잖아요. 반응은 네. 어때요?
0: 엄청납니다. 일단
1: 엄청나요.
0: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고
1: 네.
0: 이제 외국에서 먼저 발표됐다 보니까 외국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1: 네.
0: 가디언즈에서 2025년 SF 올해의 책으로 꼽았고 LA타임스 도서상도 받았다고 저번에 말씀드렸고
1: 이거 완전히 영화가 될 수 있는
0: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 파친코 제작사에서도 영상화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확정이어서 꼭 해외에서 주목받는 우리나라 계열의 작가가 또 한 명 탈생한 거라서 네. 한번 응원하는 마음에서라도 꼭 한 권씩 꼭 사보시면 한국 문학의 미래에 밝

0: 맞으신다.
1: 끝에 막 많이 눈물이 난다는데 왜 어떤 이게 끝나고 얘기해 주세요.
0: 네, 알겠습니다.
1: 아니면 저는 책을 통해서 확인할까요?
0: 네. 네네네.
1: 자, 무엇이 우리를 인간이게 만드는지 생각해 보는 책, 박지선 작가의 루미너스 함께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ES24의 김유리 MD였습니다.
2: 작은 서점.
3: 작은 서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최원정 아나운서가, 목요일과 금요일엔 장강명 작가가 서점을 지킵니다. 참여하실 분은 방송 중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북클럽 작은 서점.

0: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1: 우리의 마음을 저미는 명작.
2: 오랜 시간 살아 숨쉬며 여전히 불타오르는 명작.
1: 앞으로 그런 명작이 될 거라 여겨지는 작품까지.
2: 최민석 작가가 아끼는 명작 이야기. 작은 서점에서 풀어봅니다. 소설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네,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소설가 최민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네.
3: 아, 기운 쌩쌩합니다.
2: 네, 네.
3: 안녕하세요.
2: 네. 네. 우렁차게 네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눴습니다. 자, 우리 다독이님들 문자 하나 먼저 좀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0029님, 작은 서점 통해서 최민석 작가님께 빠져버린 다독입니다. 오, 긴장감 넘치는 소개와 연기력에 매번 영업당하고 있습니다. 아, 최원정 아나운서와 티키타카와 유쾌한 선곡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매력투성이라 오늘 무슨 요일이지? 하면서 불문학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국제도서전 주빈이 프랑스인 걸 보고 바로 불문학 코너가 떠올랐는데요. 이 정도면 중증일까요? 언젠가 작은 서점에서 공개 방송도 하고 도서전 부스 운영을 하는 날이 오겠죠. 늘 응원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중증이 아니라 그냥 왜 아름다운 중독? 뭐 이 정도? 너무 감사합니다.
3: 아, 네. 너무 고맙고요. 네. 진짜 이렇게 문자를 길게 쓰기가 어렵잖아요.
2: 그렇죠.
3: 이거 대단한 정성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도서전을 보면서도 저를 떠올리셨다니까.
2: 그냥 매 순간 다 최민석인 거죠.
3: 영광이네요. 네.
2: 나의 모든 순간은 너였어. 막 이런 느낌. 자, 오늘 작품은 슬럼덕 밀리어네어인데요. 아, 이거 사실 뭐 영화 아니었어? 사실 근데 원작이 있었군요.
3: 원작이었고 원래는 네, 네. 이게 책 제목이 네. Q&A였어요.
2: 아, 그래요?
3: Q&A인데 제일 처음에 한국에 나올 때도 Q&A로 소개가 됐어요.
2: 아.
3: 그런데 이제 슬럼독 밀리어네어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개봉됐고
2: 네.
3: 그 후에 네. 책 제목이 바뀐 겁니다.
2: 아, 이거 이런 경우도 좀 드문 케이스죠?
3: 그렇죠. 뭐 근데 가끔씩 있긴 해요.
2: 그래요?
3: 영화의 파급력이 크다 보니까. 네.
2: 자, 이 작가가 또 비카스 스와루프라는 분인데 어떤 인물이죠?
3: 네, 인도 작가인데 직업은 외교관입니다. 그래서 터키, 미국, 에티오피아, 영국 등지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요. 대학에서는 뭐 역사, 심리학, 철학, 또 다양한 전공을 공부를 했습니다.
2: 이런 작가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3: 네. 집안은 또 법률가 가문이었어요. 이렇다 보니까 이 사람의 다양한 학문적 배경, 또 집안 배경,
2: 그쵸.
3: 또 세계 각지에서 쌓은 이 경험들이 결국은 비카스 스와루프를 이야기꾼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2: 자양분이 됐어요. 작가로서의. 네. 네.
3: 특히 오늘 소개하는 이 슬럼독 밀리어네어는 그 작가가 원래 외교관으로서 정규 업무를 하면서
2: 네.
3: 퇴근해서 두 달 만에 썼다고 해요.
2: 그 진짜로요?
3: 네.
2: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달 만에 이런 소설이 한 편 뚝딱 나오는.
3: 그러니까 전업 작가도 이렇게 쓰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게 대단한 몰입도고 집중력이고 그래서 읽으면 네. 진짜 빨리 쓴 것처럼 엄청나게 몰입이 되고
2: 그렇구나.
3: 그 서사력이 엄청 훌륭해요.
2: 네.
3: 아무튼 그래서 이 책의 장점은
2: 네.
3: 빨리 읽히는 이른바 속도감입니다.
2: 속도감이 네. 좋다.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
3: 구성이 굉장히 치밀해요. 그리고 캐릭터도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좀 요즘에는 이걸 가지고 뭐 촌스럽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 작품에는 좀 순애보 같은 사랑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오히려 요즘 같은 시대에는 강점이 되는 것 같아요.
2: 네.
3: 이런 사랑의 스토리를 잘 안 다루니까 그리고 이 소설 곳곳에 그 인도의 역사가 좀 깃들어져 있거든요.
2: 아니 그 영화에서도 사실 인도의 그 구석구석이 굉장히 잘 이렇게 묘사가 되잖아요.
3: 그렇죠.
2: 이 책 속에서도 그렇다.
3: 네, 그래서 소설에서 보면 단지 길 가다가 마주치는 사람이 힌두교인인지 이슬람교도인지 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뭐 옷차림 아니면 목걸이 그게 아니면 그냥 몇 가지 질문으로 확인한 다음에 바로 사살하는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아픈 인도의 역사죠.
2: 네.
3: 그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이제 드니 빌레브 감독의 그을린 사랑인데 거기에도 이런 장면이 좀 나오거든요.
2: 네.
3: 아무튼 이렇게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작품은 독자를 더욱더 강하게 이끄는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법하지 않은 사건들인데 네. 이런 게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에서 기반을 하니까 네. 독자 입장에서는 이 픽션의 세계가 정말 현실의 세계처럼 느껴져서 더 몰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인도의 아픈 역사를 소설 속에 등장시킴으로써 소설은 독자라 하여금 과거를 돌아보게 하고 네. 그 싸움이 얼마나 우매한 것이었는지 뒤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2: 작가님은 영화와 이 원작을 다
3: 봤죠.
2: 섭렵하셨군요. 그런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영화를 보고 이 내용은 대충 알지만 작품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지금 이 순간 그럴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영화도 사실 더 유명한
3: 영화도 그 데니 보일 감독이 연출했는데
2: 맞아요, 네.
3: 데니 보일 감독은 트레인스포팅으로 세계적인 감독이 됐죠. 그 오프닝 씬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음악이 나오면서 Choose your job, choose your life 둥둥 둥둥 아무튼 그것만 기억하시더라도 이 감독이 굉장히 스피디한 연출을 하는 네. 즉 속도감 있는 연출하는 감독으로 유명한데 근데 이 원작이 속도감이 매력이라고 했잖아요.
2: 그렇군요. 잘 맞았네요.
3: 원작이 엄청 서사가 빨리 진행되는데 또 이런 감독이 연출을 하니까 뭐랄까 스피드와 스피드가 만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영화도 굉장히 재밌게 네. 잘 나왔고 저도 아주 재밌게 봤고 또 이 영화가 인도를 배경으로 하고 그 인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네. 제일 끝에 그 뭄바이 영화처럼
2: 네. 아, 다 같이 또
3: 다 같이 나와서 군무를 있어요. 하거든요. 예. 네. 그 점도 굉장한 매력입니다.
2: 자, 작품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그리고 또 작가님의 선곡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았거든요.
3: 오늘 선곡은 굉장히 네. 아, 격조 있게 해왔습니다.
2: 아, 그래요?
3: 예. 네. 그럼 뭐 키치한 면 전혀 없고요. 첫 곡은 이제 제목 헌정곡인데 제목이 슬럼독 밀리어네어잖아요. 네. 이 독이 정말 개거든요. 그러니까 빈민가의 사람을 이 소설에서 아주 그 격하에서 부르는 그런 표현인데 아무튼 그래서 좀 이제 개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잖아요. 그래서 개가 주인공인 노래를 좀 골라왔는데
2: 오, 예.
3: 마침 월드컵 기간이라 그 가수 이한철 씨가 네. 옛날에 그 반려견의 이름을 네. 아르헨티나의 전설적인 축구 선수 바티스투타의 이름을 붙여서
2: 아, 강아지 이름을 자기 애견 이름을 네. 바티스투타라고 지었어요.
3: 아르헨티나의 오. 그 장발 미남 스트라이커 바티스투타라고 붙였거든요.
2: 네.
3: 그래서 개이면서 또 월드컵 기간도 기념할 수 있어서 이한철 씨의 바티스투타 골라왔습니다.
2: 곡 선곡 하나에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담겨 있어요. 이런 또 서사를 듣게 되다니.
3: 늘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2: 아, 좋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한철의 바티스투타.

0: 이한철의 바티스투타 듣고 왔습니다. 아, 근데 초창기에 그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최민석 작가님과 이한철 가수의 목소리가 비슷하다고. 이한철 가수가 여기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1: 그래서 그, 네, 그 라디오 할 때 종종 그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이한철 씨 나왔냐고. 근데 저는 몰랐어요.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그 녹음된 기계로 들어야 맞아요. 인식할 수 있잖아요.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저 가수 이한철 씨 좋아하고 참고로 TMI인데 저희 사촌 형의 고등학교 동아리 선배였어요. 같은 동아리. 음악 동아리.
0: 아, 예. 진짜 TMI입니다. KBS 일라지의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우리 최민석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카스 스와루프 작가의 베스트셀러 소설 슬럼독 밀리언에어. 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줄거리 가보죠.
1: 네. 일단 이 소설은 정말 이야기의 아기가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예. 그걸 이제 생각하고 들으시면 아, 굉장히 과학적인 이야기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야기의 제일 처음에는 무학의 웨이터 소년이 퀴즈쇼에서 최종 우승을 해서 경찰서에 잡혀옵니다.
0: 퀴즈쇼에서 우승을 한 게 범죄입니까? 왜 잡아오죠?
1: 그러니까 학교도 다니지 않는 이 소년이 그 어려운 퀴즈쇼에 최종 우승자일 리가 없다고 의심을 한 거죠. 그래서 속임수를 썼을 거다. 네. 이게 방송사의 주장입니다.
0: 아 근데 이게 뭐 방청객들 다 지켜보고 방송인데 속임수를 쓰는 게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1: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래서 방송국의 속내는 따로 있습니다. 네. 가진 것도 없고 도와줄 것도 없는 이 가난한 소년한테 상금을 주기 싫어서 이 소년을 궁지에 몰아넣은 거죠. 네. 아무튼 경찰서에 가

0: 다치니까 소년한테 변호사가 찾아옵니다.
1: 아니, 근데 소년은 지금 변호사를 구할 돈이 없는 그런 형편인 거죠.
0: 네. 네. 이 스미야라는 이름의 변호사가 소년의 억울한 소식을 신문에서 이제 접하고 난 후에 네. 직접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년은 자기 앞에 앉아있는 이 변호사한테 자기가 어떻게 해서 퀴즈쇼의 최종 우승자가 될 수 있었는지 말합니다.
1: 그렇죠. 학교도 다니지 못한 소년이 퀴즈쇼의 우승자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죠?
0: 소년은 말합니다. 네. 자기가 우승자가 되는 거는 너무나 쉬운 일이었다고.
1: 아유,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죠?
0: 왜냐하면 네. 마치 신이 약속이나 한 듯이 네. 소년이 살면서 직접 겪은 일들만 이날의 퀴즈 문제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1: 하늘이 도왔다는 얘기예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퀴즈쇼 우승자가 되기 전까지는 네. 주인공은 마치 하늘이 도운 게 아니라 하늘이 버린 듯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예. 이제 소년이 변호사에게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 아주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죠.
0: 네. 네. 주인공은 출생과 동시에 성당 앞에 버려지는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당에서 지내는데 네. 일단 이름부터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성당에서 키우기로 했으니까 네. 신부님이 이름을 일단 그 천주교식으로 네. 토마스라고 지었는데 인도가 다종교사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종교초월위원회라는 곳에서 나온 사람이 아, 애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 어떡해요 이러면서 막 협박하듯이 윽박 지릅니다. 네. 이름을 잘못 지으면 테러를 당한다고요. 오. 그래서 신부는 힌두교 이름인 람을 토마스 앞에 갖다 붙이는데 네. 람 토마스가 됐죠.
1: 람 토마스.
0: 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1: 네. 왜 또 무슨 일이 생겨요?
0: 이번에는 또 같이 온 이슬람 사제가 네. 그러면 또 이슬람 교도들한테 공격을 당할 수 있다고 말해요. 또. 그래서 이슬람 이름인 모하마드까지 붙입니다. 결국은 이름이 람 모하마드 토마스가 됩니다.
1: 모든 종교가 다 포함된 이름. 뭐 인도 사회 한 단면을 보는 것 같네요.
0: 맞습니다. 정확히요. 네. 그래서 주인공의 이름이 탄생하는 과정만 봐도 인도 사회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존재하는지 네. 비카스 스와루프가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때 또 주인공은 넉살이 좋아서 만약 그때에 네. 시크 교도까지 왔으면 자기 이름은 더 길어졌을 거라고 너스레를 떨죠. 아무튼 우리는 편의상 네. 그냥 람으로 네, 부르도록 네, 하죠.
1: 오늘의 주인공은 람입니다. 네. 자, 근데 앞서 이제 소년이 퀴즈쇼에서 우승하기 전까지 약간 하늘이 버린 듯한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어떤 순환사가 펼쳐지나요?
0: 네. 일단 람은 보살펴 주시던 신부님이 돌아가시면서 고아원으로 보내집니다. 이 고아원에 양자로 삼겠다면서 사업가들이 와서 람을 데려가는데 네. 따라가 보니까 거기가 앵벌이 조직이었어요. 여기서 또 엄청 고생하고 죽을 고비도 넘깁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거의 죽기 직전에 가까스로 람이 고아원 동생과 함께 탈출을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독립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네. 그런데 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같이 사귀는 친구가 중요하잖아요. 네. 이 고아원에서 도망쳐 나와서 같이 사는 친구 이자 동생. 이 친구 살림은 안 하는데 이름이 아무튼 살림이에요.
1: 살림.
0: 살림이 영화 광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꿈은 영화 배우였고 네. 아르만 알리라는 영화 배우를 우상으로 여겨요. 그래서 그 덕분에 나도 아르만 알리의 영화를 모조리 다 따라봤는데 네. 첫 번째 퀴즈가 바로 아르만 알리가 출연한 영화의 제목을 맞히는 거였죠.
1: 아니 그 뭐 아르만 알리 영화를 다 봤으니 뭐 제목 맞히는 건 너무 쉬운 일이네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행운이 찾아온 거예요. 주인공에게 네. 첫 번째 문제로.
0: 근데 뭐 첫 번째 문제는 보통 이제 1단계는 쉽게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아직은 네. 뭐 이거 100% 운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지잖아요. 네. 문제는 그러니까 여기서 네. 람은 정말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예. 전부 다 자기가 아는 문제만 그것도 자기가 살면서 직접 겪은 일에 대해서만 문제가 나와서 다 맞추게 되죠.
1: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가 그 문제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계속 이제 회상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0: 그렇죠.
1: 거예요.
0: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소설에서도 이렇게 그 영화로 치자면 일종의 플래시백 방식, 회상 방식으로 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문제는 뭐였냐면 가장 작은 행성의 이름을 묻는 문제였는데 정답이 플루토였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맞췄냐면 옛날에

0: 옆집에 살던 천문학자의 가족이 길렀던 고양이 이름이었어요.
1: 네.
0: 맨날 플루토 플루토 이렇게 부른 거죠. 그 옆집에 사는 소녀가 이 플루토는 제일 작은 행성의 이름이다 이렇게 알려줬고 그래서 맞출 수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 네.
0: 이 에피소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1: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무슨 사건이죠?
0: 그 옆집의 천문학자는 한때는 별을 발견할 정도로 정말 뛰어난 학자였는데 알코올 중독에 빠진 후에 가족한테 폭력을 휘두르고 네. 심지어 딸인 구디아를 몹시 괴롭힙니다. 그래서 주인공 람이 구디아를 지키기 위해서 술에 취해서 집에 오던 이 천문학자를
1: 네.
0: 계단에서 밀어버리고
1: 네.
0: 자기가 이 천문학자를 죽였다고 생각을 하고
1: 네.
0: 도망을 쳐요.
1: 람이 진짜 살인을 저지른 건가요? 죽었어요?
0: 람은 그런 줄 알고 동네에서 도망을 칩니다.
1: 그런데
0: 네. 나중에 밝혀지기를 천문학자는 죽지 않았고 다리만 부러졌고 이후에 마음을 고쳐서 바르게 살게 되죠.
1: 네. 어우, 살인까지 가지 않았다니까 좀 다행이네요.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람의 떠돌이 생활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0: 네.
1: 자, 그렇다면 이제 이후의 문제들은 또 어떻게 마치게 되나요?
0: 깊이 인물을 뜻하는 외교 용어를 묻는 질문이 나오는데 이건 진짜 어렵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건 또 마침 그 동네에서 나와서 결국은 그 호주인 대령의 집에서 하인 생활을 하는데
1: 네.
0: 이 호주인 대령이 알고 보니까 스파이였어요.
1: 아.
0: 그래서 그 깊이 인물을 뜻하는 외교 용어 페르소나 논 그라타라는
1: 네.
0: 거를 이 집에서 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전에 앵벌이 조직에서 살기 위해서 배워야 했던 노래 그리고 또 기차에서 어쩔 수 없이 강도를 만났을 때 방아쇠를 당기며 봤던 그 총에 쓰인 글자
1: 네네.
0: 이런 것들이 다 문제로 나와서 나는 람은 모든 정답을 맞히죠.
1: 근데 람 이 자체도 굉장히 명석한 친구네요. 그걸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대단한
0: 그쵸,
1: 거잖아요.
0: 사람 기억력이
1: 네.
0: 좋아야
1: 네.
0: 돼요.
1: 페르소나 논 그라타를 학교를 안 다닌 친구가 그 단어를 어떻게 기억을 해요. 아, 근데 참 기구하네요. 어쩜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질까요. 진짜 뭔가 하늘이 내주 문제처럼 말이죠.
0: 그래서
1: 네.
0: 이 소설이 이제 1인칭 화자로 서술되는 소설인데 나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1: 네.
0: 이것은 운이 아니라
1: 네.
0: 하늘이 기구한 나를 구제해 주는 거라고요.
1: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 네. 네.
0: 그래서 퀴즈쇼 우승은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위해 하늘이 주는 선물이라고요. 그런 게 아니면
1: 네.
0: 이 소설은 설명되지 않는 거죠.
1: 아, 이제 좀 소설이 슬슬 이제 끝날 때가 된 것 같아요. 마무리 단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0: 네.
1: 네.
0: 아무튼 이렇게 나는 어떻게 내가 모든 퀴즈를 맞출 수 있었는지
1: 네.
0: 변호사한테
1: 예.
0: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연을 다 들은 변호사가 말합니다. 갑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겠다고 해요. 알고 보니까 이 스미타라는
1: 네.
0: 여 변호사는
1: 네.
0: 예전에
1: 네.
0: 그 람의 옆집에 살았던 제가
1: 맞아요.
0: 기억해달라고 한
1: 네.
0: 거 있죠.
1: 네. 네.
0: 그 폭력적인 천문학자로부터
1: 네.
0: 엄청나게 시달리던 바로 그 소녀
1: 구디아였던
0: 겁니다.
1: 맞아요. 저도 네. 기억나네요. 갑자기.
0: 그래서 내가 과거에 그녀를 구해줬고
1: 예.
0: 이제는 그녀가 성장해서 변호사가 되어서 나를 구하러 온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신문을 보다가 한 소년이 퀴즈쇼에서 속임수를 써서 경찰서에 잡혀갔다.
1: 네.
0: 이 기사를 보고 거기 그 사진에 실린 람을 보고
1: 네.
0: 람이구나. 구하러 가야겠다. 그러면서 온 거죠. 이렇게 나는 스미타 아니 구디아의 변호로 예정대로 결국은 상금을 받고 백만장자가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나는
1: 네.
0: 그녀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1: 네.
0: 소설은 끝이 납니다.
1: 아, 굉장히 이상적인 해피엔딩인 것
0: 네.
1: 같아요. 그렇죠?
0: 정말 옛날
1: 네.
0: 얘기인데
1: 네.
0: 그 옛날 얘기가 주는 쾌감이 있어요.
1: 아,
0: 네.
1: 그래요.
0: 약간 동화 같은
1: 그래요. 동화 같아요.
0: 이야기를
1: 네.
0: 읽었을 때
1: 권선징악 같은
0: 네.
1: 어떤
0: 우리가
1: 주제도 담고 있고
0: 느끼게
1: 네.
0: 되는 그 시원함이 있는
1: 네.
0: 거죠.
1: 네. 그렇죠. 비카스 스와로프가 어찌 보면 이 작가가 굉장히 아까 두 달 만에 썼다 그러는데 이야기를 참 잘 직조해낸 것 같아요. 그죠?
0: 네.
1: 이 작가의 다른 책 추천할 게 있어요?
0: 비카스 스와로프가 네. 슬럼덕 네. 밀리어네어를 쓰고
1: 네.
0: 그 다음에 쓴 소설이 6인의 용의자거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살인사건이 한 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6명의 그 유력한 용의자들을 각 챕터별로 한 명씩 다뤄요. 그래서 읽다 보면 마치 주인공이 6명인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1: 네.
0: 비슷한 무게감으로 인물들을 서술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소설도 굉장히 잘 썼기 때문에
1: 네.
0: 아 피카스 스와르프

0: 그래서 결국 인생이 람에게 네. 미소를 보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미소, 스마일, 네. 스마일을 골라왔는데 엘비스 코스텔로와 네. The Impostors가 같이 부른 곡입니다. 스마일 준비해 왔습니다.
1: 오늘은 뭔가 이렇게 이게 막 꼬지 않고 굉장히 무난하게 네 오늘 선곡을 이렇게
0: 그럼 다음 해주셨습니다. 주에 좀 장난을 쳐볼게요.
1: 아니에요. 최민석의 불타는 문화 오늘은 인도 작가 비카스 스와로프의 슬럼덕 밀리언에어 함께 살펴봤습니다. 최민석 작가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실격입니다. 읽고 나면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게 되는 책. 누군가는 내 이야기 같다며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이 책은 위험하다며 덮어버리는 책입니다. 일본 문학사상 가장 많이 팔린 소설 중 하나이자 지금도 매년 수십만 부가 팔리는 기이한 생명력을 가진 작품입니다. 1948년 다자이 오사무는 이 소설을 탈고하고 불과 한 달 뒤 연인과 함께 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향년 38세. 그래서 이 소설은 단순한 소설이 아닙니다. 한 인간의 마지막 고백이자 유서이며 동시에 인류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소설의 모든 장면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의 삶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작가 다자이 오사무는 1909년 일본 아오모리현의 대지주 집안에서 11남매 중 10번째로 태어났습니다. 부유하고 명망 있는 집안, 겉으로 보면 아무 부족함이 없는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평생 자살을 시도합니다. 무려 5번. 첫 번째는

0: 는 21살 카페 여급과 함께 수면제를 먹었는데 그녀는 죽고 다자이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자살방조죄로 조사를 받았고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1948년 마침내 다섯 번째 시도에서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인간 실격의 주인공 이름은 오바요조입니다. 그런데 이 요조의 삶은 다자이 오사무 자신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자전적 소설인가 순수한 허구인가 그 경계가 무너지는 지점에서 인간 실격의 공포와 매력이 시작됩니다. 소설은 익명의 화자가 어느 날 세 권의 수기를 발견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 수기에는 사진 세 장이 끼워져 있고 화자는 그 사진 속 인물의 얼굴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바요조의 얼굴은 인간의 얼굴이라기보다는 어딘가 다른 존재의 얼굴 같았다고. 그리고 수기의 첫 문장이 시작됩니다. 부끄럼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저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문장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인간 실격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1: KBS 기상통보.
2: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22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구름 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밤 사이에 동해안과 강원 산지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 제주도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라권의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 경상권은 5에서 10mm, 제주도는 20에서 8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제주도에는 차차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실외 설치 시설물 점검 및 농작물 관리 철저해 주시고 쓰러지거나 부러진 나무에 의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보행자와 교통안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강한 너울로 인해 해안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전국이 15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국이 22도에서 30도입니다. 모레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전국이 15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전국이 22도에서 29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20도, 수원 19도, 파주 17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9도, 수원 28도, 파주 29도입니다. 강원 영서 맑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철원과 춘천 원주 17도, 대관령 11도입니다. 낮 기온은 철원과 춘천 28도, 원주 27도, 대관령 18도입니다. 강원 영동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속초와 강릉 동해 17도입니다. 낮 기온은 속초 22도, 강릉 23도, 동해 22도입니다. 충청남북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19도, 충주 17도, 대전 18도, 세종 18도, 천안 17도, 보령 19도입니다. 낮 기온은 청주와 충주 27도, 대전 27도, 세종과 천안 보령 27도입니다. 전라남북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18도, 군산 19도, 광주 22도, 목포 22도, 여수와 순천 22도입니다. 낮 기온은 전주 28도, 군산 28도, 광주 27도, 목포 26도, 여수 25도, 순천 26도입니다. 경상남북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구 18도, 포항 19도, 안동 16도, 부산 19도, 울산 18도, 진주 17도입니다. 낮 기온은 대구 24도, 포항 24도, 안동 25도, 부산 24도, 울산 23도, 진주 25도입니다. 제주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20도, 낮 기온은 2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 낮 기온은 22도입니다. 서해우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 낮 기온은 24도입니다. 북한 지역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평양과 신의주, 개성 18도입니다. 낮 기온은 평양 28도, 신의주 25도, 개성 28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2.9도, 습도는 74%입니다. 내일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11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형호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자정뉴스입니다. 국제 핵사찰단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란에서 활동을 재개하는 데에 대해 미국과 이란이 합의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현지 시각 22일 스위스 비르켄 슈토크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을 자국으로 다시 초청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핵사찰단은 이번 주 안에 복귀할 예정이며 이르면 오늘도 복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메커니즘과 레바논을 비롯한 지역 내 충돌 방지 메커니즘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미 국방부가 부담한 직접 비용이 약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1조 4천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CNN 방송은 현지 시간 21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발표할 분석의 예비 수치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새로 발생한 직접 비용을 중심으로 추산한 것으로 미 국방부 예산에 이미 반영돼 있던 기존 작전 비용은 포함하지 않아 실제 비용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최대 액화 천연가스 LNG 허브인 카타르 라스라판 산업단지에서 내부 사고로 추정되는 폭발이 일어나 13명이 숨지고 최소 66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각 21일 AP통신 등은 카타르 내무부의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세계 최대 LNG 생산국 중 하나인 카타르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세계 에너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 임명에 대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인사로 검찰개혁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한 수석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구태와 잘못된 잔재와는 거리가 머니물로 지난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취임을 앞두고 검사장직 사의를 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강승규, 조정훈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도덕성, 공정성, 국정운영 적격성 어느 측면에서도 국무총리로서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BK 기업은행은 어제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47억 8,500만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4년 5월에서 12월 사이이며 은행 측은 수사기관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 이번 사고를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실 예상 금액은 아직 특정하지 못한 가운데 은행 관계자는 상가 분양가를 속여 대출을 많이 받아간 사건이며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어제 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을 모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국민 참정권을 훼손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진상규명위는 지난 19일 활동 종료 이후 중앙선관위 위원장 상근제 도입,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 포함 등을 제안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단수 입국 비자 수수료를 현행 3,000엔에서 15,000엔으로 복수 입국 비자 수수료는 6,000엔에서 30,000엔으로 5배 올립니다. 우리나라와 대만, 미국 등은 일본과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어서 비자 없이 최장 90일까지 일본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가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중국 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현지 시각 22일 모스크바주의 두브나 위성통신센터를 타격했다고 밝혔다고 AFP와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위성통신센터가 우크라이나군의 대규모 드론 공격을 받았지만 TV방송과 통신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모스크바를 향해 날아오던 드론 59대를 격추한 뒤 모스크바 내 공장 네 곳을 한때 폐쇄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제주는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오겠고 동해안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라디오 자정뉴스 아나운서 윤지영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아나운서 정용실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초대석 코너 들으신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윤지영 아나운서가 휴가라서 오늘부터 2주에 걸쳐서 제가 함께하게 됐습니다. 오늘 첫 시간 문학 이야기는 우리 앞에 펼쳐진 비극 앞에서 절망이 아닌 그 이후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주영아 작가의 첫 소설집 굴과 모래 함께하겠습니다. 자, 문학평론가 허희 씨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재즈 이야기 재즈평론가 황덕호 씨와 함께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곡은 노라 존스의 곡으로 시작합니다. Don't Know Why.

0: 네, 오늘 감상할 작품 상실과 부재를 마주한 인물들이 남겨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고 있는 주영아 작가의 소설집 굴과 모래라고 안내를 좀 해드렸는데요. 강남대학교 글로벌 문화학부 교수 허희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그러니까 7편의 단편이 실려 있는데 이야기가 좀 낯선더라고요. 좀 새롭다 뭐 이런 인상을 받았고 외국 소설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었거든요.
1: 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 듭니다. 우선 등단작이기도 하고요. 또 단편집의 표제작인 굴과 모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파국적인 상상을 담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굴이 사라진다면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굴 안에 모래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굴 요리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0: 굴에 조금만 있어도 씹혀서 못 먹잖아요.
1: 그러니까요. 네. 이게 조개하고는 좀 다르게 해감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네.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특히 굴 요리 전문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 이건 정말 세상이 끝나는 거나
0: 그렇죠.
1: 다름없는
0: 예, 파국이잖아요. 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1: 아니,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굴과 모래라고 하는 작품이 분명히 한국 소설이기는 한데 우리에게 익숙한 생활의 아주 리얼리즘적인 문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새롭고 우리의 관계 자체를 들여다보게 만드는 예, 그런 사건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0: 네.
1: 또 외국 소설을 좀 읽는 듯한 느낌도 드셨다고 소감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 한국뿐만 아니라 노르웨이라든가 아이오와라든가
0: 네.
1: 그렇죠. 히말라야 같은 이 지리적인 공간 자체가 한국을 벗어나 있습니다.
0: 네. 네.
1: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좀 이국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시는 거죠.
0: 주영아 작가는 이제 활동을 막 시작하는 신인 작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1: 네.
0: 좀 소개해 주세요.
1: 2022년에 창비 신인 소설상을 받으면서 등단을 했는데요. 2026년, 그러니까 올해 5월에 굴과 모래라고 하는 첫 번째 소설집이 나왔습니다. 이 책은 한 작가가 자기 이름으로 처음 묶어낸 첫 번째 소설 세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정용실 아나운서께서도 책을 많이 출간하셨잖아요. 뭐 모든 책이 애착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요.
0: 네.
1: 특히 첫 번째 책이 유독
0: 저한테는
1: 기억에
0: 가장 의미가 있죠.
1: 그렇죠.
0: 네, 제 얘기가 가장 솔직하죠. 어떻게 보면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내면의 작은 방도 내셨지만 저도 그간 정용실 아나운서께서 또 작가로서 이렇게 책을 출간해 오신 이력을 살펴보면 물론 이제 가장 원숙한 사유라고 하는 건 최근 책에 담겨 있겠지만
0: 네.
1: 정용실 작가님의 그렇죠. 그 원형을 보여주는 건 첫 번째
0: 맞아요.
1: 책에 담겨 있잖아요.
0: 모든 작가가 사실 좀 그렇죠.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설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이 작품집 안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작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0: 네.
1: 1978년생이고요. 중앙대 문예창작학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보면 등단 시점 자체가 그다지 빠른 편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0: 할 수가 없네요. 예.
1: 그렇죠. 그래서 수상 소감에서도 굴과 모래의 제목과 서두를 좀 써놓고 무려 7년 동안 서랍 속에 좀 넣어뒀다가
0: 아.
1: 다시 꺼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사실은 습작기가 굉장히 길었고 그런 점에서 이런 상실을 견뎌낸다라고 하는 걸 말하자면 자기의 아. 그 경험으로서
0: 네.
1: 좀 이렇게 소설화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상실이 하나의 또 주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1: 네.
0: 오늘 그러면 이 내용부터 먼저 좀 살펴볼까요? 굴과 모래.
1: 네. 굴과 모래는 세계 곳곳에서 굴이 폐사하는 예, 기이한 재난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노르웨이의 작은 해안 도시에서 굴이 대량 폐사하고 또 이어서 또 유럽의 섬들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0: 네.
1: 뭐 처음에는 유조선에서 이제 흘러나온 기름 때문에 굴이 폐사했으니까 그게 사라지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인공 부부가 사는 이 한국의 해안 도시는 이제 유럽 쪽에서 굴이 지금 안 나오게 됐으니까 오히려 굴의 수출 호황을 맞게 되고 부부가 또 오랫동안 운영해온 굴 요리 전문 식당도 성황을 이루게 됩니다.
0: 예.
1: 하지만 그런 가운데 점점 이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도
0: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1: 네. 모래가 씹혀요. 라고 하는 클레임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런 가운데 부부의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또 아내가 뇌에 정말 모래알 같은 종양이 생기게 되면서 기억을 잃어가요.
0: 네,
1: 그러한 과정들이 이 작품 안에 담겨 있습니다.
0: 네. 굴이 지금 그 안에 종양하고 뭔가 비슷한 비슷한 거 아닌가? 네. 뭐 이런 생각도 지금 막 드네요. 말씀을
1: 정확한 예. 포착이십니다. 예. 작가가 작품을 써나가면서 의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저는 그중에 하나가 굴이 폐사하는 것과 아내의 기억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걸 병치시켜놓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뭐 소설에서도 그 부분을 비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의사에게 이제 진찰을 받는데 의사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정말 모래할 만한 이물질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아, 도대체 어디서 이런 게 들어왔을까요?
0: 그러니까요.
1: 네, 이렇게 묻는데 굴도 마찬가지인 거죠. 원래 그렇죠. 굴에는 그렇게 모래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어디서 이렇게 들어온 걸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미처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럽게 닥치는 그 돌발 상황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은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저 지금 굴에 모래가 침투하는 것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걸 통해서 주인공이 그 할아버지 이야기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1: 예.
0: 그 할아버지의 가난 또 뭐 여러 번 위기가 있었던 그런 삶 이걸 이제 연결을 하게 되는데 주인공 부부는 또 다른 이런 가난은 아니지만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1: 그렇습니다. 네.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이 작품이 분명 부부의 이야기 그리고 굴과 얽힌 그들의 현실을 다루고 있지만 동시에 그들의 과거를 계속해서 소환해냅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분명 현재를 살아가지만 또 어떤 순간과 맞닥뜨리게 되면
0: 그럼요.
1: 불현듯 지난 날이 떠오르기도 하고 네. 예, 하잖아요. 소설도 마찬가지인 건데요. 주인공에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던 참 가난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결합된 생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굴 양식장에서 굴을 끊임없이 지켜보면서 늘 거기에 전전긍긍했던 삶을 살았던 분이기도 하고요. 아버지 같은 경우도 가난한 사람은 두 번 망할 돈이 없다. 라고 이제 좀 호언장담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예, 몇 번이나 망했던 예, 그런
0: 이력을 그러면 다 대대로 지금 양식장을 쭉 해온 거네요.
1: 정확히 말씀드리면 할아버지가 자기 양식장을 갖진 않고
0: 네.
1: 예, 고용돼서 예, 살았던 것이고요.
0: 예.
1: 아버지도 좀 어려운 삶을 살았던 거고 이 아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주인공 역시 계속 사업에 실패를 하다가 이 굴 요리점을 개업하게 되면서
0: 예.
1: 반전의 계기를 이뤄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와 함께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하던 가운데 이렇게 외부에 위기가 닥친 거니까 참 그 삶이 쉽지 않다.
0: 그래요. 삶이라는 쉽죠. 게 정말 쉬운 건 아니죠. 이런 위기가 닥칠 때마다 사실 이 남성들에게는 보통 아내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네.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1: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0: 예. 여기서도 그런가요?
1: 그렇습니다. 예. 주인공에게 아내가 무너질 때마다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남편이 몇 번의 실패를 겪었고 그 현실을 깨달을 때마다 그런 그를 좀 더 일으켜준 사람이 아내였다. 뭐 이렇게 서술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아내는 그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0: 네.
1: 이 용서라고 하는 게 잘못을 덮어준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이 아내가 남편이 늘 이렇게 실패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실패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실패가 뭐 잘못은 아니지만
0: 그렇죠.
1: 아내 입장에서 보면
0: 힘든 일이죠.
1: 그렇죠.
0: 예.
1: 그런데 그 아내가 용서했다라는 표현이 저는 좀 의미심장하게
0: 받아들였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어찌 본다면
1: 그렇죠.
0: 그런 측면도 있는 거네요.
1: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가 하는 행위 자체를 뭔가 받아들였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소설이 단편이기 때문에
0: 네.
1: 그 뒤에 스포일러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0: 이야기를 다 말씀해 주시면 읽은 거나 진배 없기 때문에 네.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중간 부분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있는데 사실 이 뒷부분에 가면 좀 반전 같은 요소가
0: 그렇군요.
1: 하나
0: 그렇군요. 거기서부터가 또 더 흥미를 끄는 대목들이 있는 거군요.
1: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사실은 말씀드려야 아내는 그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실
0: 텐데 예.
1: 그걸 제가 말씀드리면 소설의 재미가 방관되기 때문에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0: 단편 소설은 정말 이야기를 다 끌고 가기도 상당히 어렵군요. 네.
1: 네.
0: 어쨌든 요리집을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대를 이어서 양식 식을 하시고
1: 네.
0: 그다음에 그나마 하나의 반전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굴이 문제가 되니 저도 왠지 여기까지만 와도 안타까워요.
1: 아, 그러니까요.
0: 예. 네, 저는, 삶은 왜 이러는 걸까요?
1: 제가 정말 아, 그 내면에 뭔가 우리의 상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보듬을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삶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우리를 좀 안온하게 만들기보다는 우리를
0: 가만히 두지 않는군요.
1: 네. 그래서 이 작가 역시도 그런 외부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방식의 삶을 견뎌내야 하는지 그걸 이 단편을 통해서 좀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왠지 노인과 바다처럼 뭔가 끝도 없는 네. 그런 고난이 이어지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뒷부분이 궁금하시다면은 굴과 모래를 꼭 읽어보셔야 되겠네요. 자, 한 편을 더 살펴보도록 하죠. 아이오와. 예, 제목이
1: 네.
0: 전혀 감이 안 와요. 어떤 이야기일까?
1: 네, 아이오와는 지역의 이름이죠. 네, 미국의 도시인데 소설가인 나 구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네. 오래전 아이오와에서 보낸 시간을 회상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아이오와에 간 사람은 하은영이라고 하는 예. 지금은 해외 에이전시에서 일하고 있는 오랜 지인인데요. 하은영이 이제 출장 겸 여름휴가로 아이오와에 갔다가
0: 예.
1: 한 펍에서 러시아 출신 젊은 시인인 빌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 빌리가 아이오와 대학의 여름 창작 세미나에 참여 중인데 이 사람의 본명은 아니고 늘 저렴한 버번을 사다가 숙소 주방에서 파티를 여는 것으로 유명해서 그냥 빌리 버번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0: 네.
1: 그런 가운데 하은영이 빌리의 노트를 읽은 뒤에 구선생에게 아이오와에 한번 와보지 않겠느냐라고 메일을 보내게 돼요. 근데 그 빌리의 노트에는 옥수수 밭에 모여드는 이상하고 좀 어두운 인물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당시에 구선생이 첫 번째 소설집을 낸 뒤에 좀 탈진한 상태였고
0: 예.
1: 쓰고 있던 장편도 진도가 잘 나가지 않고 있던 차에 그럼 내가 뭔가 좀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이 아이오와행 비행기를 끊어서 가게 됩니다.
0: 그렇군요.
1: 그러면서 세 사람이 이곳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네,
0: 예.
1: 아이오와에서 담고 있습니다.
0: 네. 앞서도 이 작가가 이 등단작이지만 습작하는 온지 7년 걸렸다더니 이 구선생님이 혹시 작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살짝 들긴 하는데
1: 네.
0: 자, 그러면 어떻게 펼쳐질까요? 미래가 정말 어떻게 될까요? 이 세 사람은.
1: 그러니까요.
0: 네.
1: 그러니까 저는 이 아이오와라고 하는 작품을 읽으면서 운명,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0: 네.
1: 이 옥수수밭이 좀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0: 예.
1: 이들이 공동으로 이 아이오와 옥수수밭 농가에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0: 네.
1: 그러면서 뭐 각자 글도 쓰고 책도 읽고 하는 나날들을 보내게 되는데 이 빌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옥수수밭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0: 예. 특별한 곳이군요.
1: 근데 이게 사실
0: 가능한 누군가... 일인가요?
1: 맞아요. 그렇게 우선
0: 네.
1: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0: 그렇죠.
1: 아니,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0: 네.
1: 아니, 옥수수밭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내 미래가 보여?
0: 예.
1: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시니컬하게 굴 수도 있겠지만
0: 예.
1: 어쨌든 이 소설의 분위기로 보면 정말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옥수수밭에 이제 들어가서 자기 미래를 본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래서 정말 그 미래를 내가 알게 된다면 그게 좋은 미래라면야 행복하게 기다리겠지만
0: 그게 좋지 않은
1: 미래라면 그렇죠.
0: 그러네요.
1: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마음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미래를 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지면 좋을까 그것과 관련된 문제의식을 이 작품이 담아내고 있다는 생각도
0: 그렇군요.
1: 들어요.
0: 미래를 알고 싶어 하잖아요. 누구나.
1: 요즘에
0: 뭐 AI 시대가 되면서
1: 그렇죠.
0: 더 이렇게 확인해보면 뭐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언젠가는 이 AI가 풀어내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하고 있고 그게
1: 네.
0: 지금 인간이 추구하는 모습하고 이들 세 명의 모습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1: 그래서 동시대적인 문제의식을 제가 띠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0: 예.
1: 안 그래도 뉴스를 좀 보면 특히 연초에 많은 직장인들
0: 너무 많죠.
1: 예, 청년들이 지금 AI 시대라고 하는데
0: 예.
1: 그렇게 점집에만 간다고 하잖아요.
0: 네,
1: 그만큼
0: 맞아요.
1: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고 또 AI를 이용해서 참 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자기의 사주를 입력해서
0: 미래를 알고 싶어요.
1: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인데 빌리의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치 않은 미래를 보면 전력을 다해 도망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0: 아.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한 미래에 대해서 그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내가 뭐 다르게 노력을 하면 가령 내가 누군가 만나서 어떤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계속 안 만나려고
0: 피하는 거죠. 네.
1: 억지로 뭐 집 밖에 나가지 않는다든지
0: 예.
1: 네. 그런 방식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실제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은영이에요.
0: 네. 아, 그렇군요.
1: 그렇습니다. 이 하은영이 갑자기 종적을 감추고 사라져버리거든요.
0: 네.
1: 너무 이상하잖아요.
0: 어디 갔을까요?
1: 그러니까요. 한국으로 그냥 귀국해버립니다.
0: 아, 구 선생님 오라고 해놓고.
1: 네. 그러니까 구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니 이 사람 뭐야.
0: 뭐 그러네요.
1: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하은영에게 구 선생이 그걸 따져묻지 않아요.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고 아주 나중에 하은영과 연락이 닿게 되면서 예, 그 이야기를 이제 풀어놓게 되는데 어쨌든 이 하은영이 그런 자기가 원치 않은 미래를 봤을 때 그 미래를 나름대로 좀 개척해 보려고 했던
0: 그 세 사람의 거죠. 모습이 그 미래에 대한 태도가 다 다른가요?
1: 각자 조금씩 다릅니다. 빌리 같은 경우는 어금니가 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0: 네.
1: 좀 이상하죠. 성인인데 어금니는 나야 되는 게 아닌가. 사랑니는 안 날 수 있는데
0: 네.
1: 예, 어금니가 이제 그 잇몸에 잠복해 있는 것인데요. 그들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좀 더 크면 좀 더 성장하면 나을 거야. 네, 그렇게 이제 농담처럼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빌리가 어금니가 조금 난 그 사진을 보내옵니다.
0: 네.
1: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아,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이 빌리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어금니가 난 미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은영은 어떻게든 좋지 않은 미래를 피하려고 한 사람이기도 하고 구선생의 입장에서 보면 또 자기는 소설을 계속 쓰지 못한다라고 하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설의 가장 마지막에 가면 결국 그 한 문장을 써내려가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뭔가 진취적인 자기의 미래를 또 설계한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0: 그렇군요. 운명이라는 건 뭘까?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뭐 인생을 산다기보다는 어떤 인생이 우리를 지나갈 뿐이다 이런 대목이 있던데 인생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작가는 바라보고 있을까? 뭐 이런 궁금증도 생기면서 작가가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뭘까요?
1: 무너지는 세계에 남는 것은 해답이 아니라 누군가의 곁에 관한 기억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굴과 모래 그리고 아이오와는 상실을 피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분명 상실과 관련된 이야기는 맞죠. 그리고 어둡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그런 무력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에게 남는 게 있다고 메시지를 전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1: 그것은 누군가를 좀 살려보겠다는 마음 그리고 떠났지만 내가 여전히 그의 곁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감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1: 그래서 이 두 작품이 뭔가 좀 절망적인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차갑게만 끝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의 작가만의 어떤 방향, 대안 뭐 이런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네.
0: 자, 오늘은 다양한 형태의 상실을 다룬 단편들을 통해서 삶의 모습을 담은 주영아 작가의 소설집 굴과 모래 속에서 두 편을 저희가 들여다봤습니다. 문학평론가 허희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크레이그 데이빗의 The Dog of the Bay 듣겠습니다.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공감.
1: 네, 낯선 듯하면서도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친숙한 음악, 재즈 이야기. 오늘은 기타리스트 제임스 블러드 울머를 추모하며 그의 음악을 준비하셨다고 하네요. 재즈 평론가 황덕호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2: 예, 반갑습니다.
1: 윤지영 아나운서가 휴가를 가서 제가 대신하고 있는데
2: 예.
1: 지나가다만 뵙다가
2: 예, 그렇습니다.
1: 이렇게. 오늘은 방송에서 뵙네요.
2: 예, 예, 그렇습니다.
1: 자, 앞서 제가 제임스 블러드 울머의 최근 타계 소식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2: 예.
1: 오늘 소개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연주자인가요?
2: 예, 지난 이제 6월 3일이었죠. 현지 시간으로 6월 3일 뉴욕에서 이제 86세 일기로 제임스 블러드 울머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1: 네.
2: 우리가 뭐 그 20세기에 등장한 여러 종류의 이제 미국에서 등장한 보통 우리 흑인 음악이라고 부르는 여러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2: 재즈도 그 안에 이제 포함이
1: 그렇죠.
2: 되고요. 뭐 블루스라든지 펑크 뭐 이런 여러 종류의 음악들이 있는데 오늘 들으시면서 아니 이런 음악도 재즈라고 부르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1: 예.
2: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이런 음악적 장르의 좀 경계를 그 허문 굉장히 좀 실험적인 느낌의 뮤지션이었고요. 또 동시에 그런 음악을 좀 추구하면서도 굉장히 근본적인 재즈의 이전에 아주 오래된
1: 네.
2: 흑인 음악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흑인 음악의 어법을 가지고서 여러
1: 장르를
2: 좀 이렇게 허물어뜨렸던 그런 뮤지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오늘 음악 들으시면서도 네. 저도 살짝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제임스 블러드 울머가 굉장히 좀 실험적인 음악들을 좀 많이 시도를 했거든요.
1: 예.
2: 좀 그 리듬도 좀 어떻게 보면 좀 들쑥날쑥하고 또 이게 기타 사운드가 굉장히 좀 귀에 좀 자극적일 만큼 톡 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
1: 예.
2: 하지만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많은 음악 평론가들 또 재즈 팬들에게 아 정말 진취적인 음악가다 이런 존경을 받아왔던 제임스 블러드 울머였습니다.
1: 네, 어쨌든 마음을 좀 열고 오늘은 한번
2: 예.
1: 들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인
2: 그렇습니다.
1: 것 같은데
2: 예, 예.
1: 먼저 음악 한 곡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볼까요?
2: 예, 이제 예. 83년도에 발표했던 제임스 블러드 울머의 앨범인데요. 앨범 제목이 이제 오디세이입니다.
1: 네.
2: 오디세이라는 앨범인데 오늘날에는 제임스 블러드 울머의 굉장히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는 그런 앨범이고요.
1: 예.
2: 특이하게도 좀 편성도 재밌습니다. 바이올린, 기타, 드럼 이렇게 세 가지 악기가
1: 들어가는군요.
2: 예, 네. 들어간 그런 연주인데요. 오디세이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0: 네, 제임스 블러드 울머에서 저희가 이 대본에도 보면은 예. 제임스하고 블러드를 따옴표로 이렇게 해놓고 또 예. 울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렇다면 그 따옴표에 들어가 있는 블러드라는 거는 뭐 이름은 아니라는 의미인가요?
1: 예,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의미인가요? 닉네임.
0: 아, 닉네임.
1: 뭐, 예, 뭐 별명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아버지도 원래 이제 제임스 울머였고요. 어. 보통 뭐 미국에서는 뭐 만약에 아버지 이름이 제임스 울머면 제임스 울머 2세 뭐 그쵸. 이렇게 부르는 예.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임스 블러드 울머가요. 어떻게 보면 이력을 살펴보면 1940년 네. 2월 8일 그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세인트 메시즈라는 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아버님이 그 침례교 목사였어요. 어. 그래서 이제 어머니도 아주 독실 한 신자였고요. 심지어 제임스 브로드 울머가 맨 처음에 이렇게 일종의 이런 뭐 재즈라든지 이런 세속 음악을 연주한다고 했을 때 어머니께서 엄청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아, 그 정도로
0: 종교적인 집안,
1: 종교적인 예. 집안이었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4살 때 기타를 어린 제임스 울머에게 기타를 줬고 그래서 이제 7살 때부터 그 아버지가 이제 목사니까 아버지 아. 교회 목사이고 성가대에서 연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꼬마 연주자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젊은 사람이 어느 모임에 이렇게 들어오면 젊은 피 이렇게 그렇죠. 부르지 않습니까?
0: 예.
1: 그래서 영 블러드라고 맨 처음에
0: 젊은 불렸... 피네요 이게.
1: 예, 그러니까
0: 영 블러드.
1: 영 블러드였다가 아. 그 영이라는 단어를 이제 나중에 지우고서 이제 블러드라는 닉네임
0: 계속 영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블러드 블러드 이렇게 아, 그 별명으로 불러서 그렇군요. 이제 제임스 블러드 울머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재즈 이야기 시간에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재즈 뮤지션이 되고 싶어서 재즈 곡들을 막 그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17살 때 가족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이제 피츠버그로 이사를 했는데
0: 예.
1: 이때부터 이제 드디어 세속음악가로서 그러니까 이제 아. 교회가 아닌 일반 클럽에서 이제 활동하기로 마음을 먹고서 이제 활동을 시작했고요.
0: 예.
1: 디트로이트에 이제 20 그랜드 클럽이라는 클럽이 있는데 보통 뭐 재즈 뮤지션 하면 보통 재즈가 연주되는 클럽에서 활동하고 성장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곳은 다양한 음악가들이 모이던 그런 클럽이었다고 합니다.
0: 아.
1: 특히 이제 팝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조지 클런튼이라는 사람이 이끌었던 예. 팔리아먼트라는 1960년대 후반부터 흑인은 막 펑크 음악을 그 막 주도했던 그 유명한 그룹이 당시에 이 클럽에서도 연주를 해서 제임스 블러드 울머는 그들의 음악도 옆에서 보면서 배울 게 있다라는 사실들을 이제 인지하게 되었죠.
0: 그러니까 어디서 활동했느냐가 결국은 그의 음악 세계를 결정하는
1: 굉장히 중요한 네.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0: 그러네요.
1: 어떤 또 선배 뮤지션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제임스 블러드 울머에게 영향을 끼쳤고요. 그러다가 이제 본인의 재즈적인 성향 같은 것들을 이제 가지고서 1971년이면 벌써 이제 31살이 되었는데 피츠버그에서 나는 꼭 그 재즈의 거장 마일스 데이비스를 만나야 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뉴욕으로 무작정 그를 만나러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0: 어.
1: 당시 이제 마일스 데이비스라는 그 재즈의 거장은 뭐 재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70년대 재즈하고 막 락하고 막 일렉트릭 사운드를 막 섞어서 새로운 음악을 막 만들고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0: 예.
1: 이제 제임스 블러드 울머에게도 그러한 음악성이 굉장히
0: 영감을 줬죠.
1: 자신에게 영감을 줘서
0: 네.
1: 마일스를 찾아갔는데 마일스를 만나기 전에 뜻밖에도 오넷 콜먼이라고 하는
0: 예.
1: 소위 이제 아주 전위적인 재즈를 추구하는 전설적인 색소폰 연주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오넷 콜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멀로딕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자신의 음악 이론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0: 하멀로딕?
1: 예, 하멀로딕. 좀
0: 예.
1: 음악 용어가 생소하죠.
0: 예.
1: 그런데 이제 같은 멜로디를 여러 사람이 연주하는데 연주하는 사람 각각이 다 조성은 다른 조성으로 연주를 합니다.
0: 오.
1: 그러면 이제 멜로디는 같은데 막 불협화음처럼
0: 그렇게 느껴지겠는데요.
1: 예,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런 음악을 좀 추구하는 이 오넬 콜먼에게 이제 감명을 받아서 본인도 이제 그러한 쪽으로 음악적인 방향을 이제 바꾸기 시작하죠.
0: 예.
1: 보통 이제 기타를 연주하면 기타가 여섯 줄이니까요.
0: 예.
1: E, A, D, G, B, E. 그러니까 미라, 레, 솔, 시, 미 이렇게 기타를 잡지 않고 그냥 퉁기면 그 음이 나도록
0: 나죠.
1: 조율을 해놨는데 제임스 브러드 울머는 그때부터 전부 다 그냥 튕기면 옥타브는 다르지만 라음이 나오도록 그냥
0: 아.
1: 독특한 그 조율법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음악적으로 굉장히 기존의 어떤 틀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막 보여주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결국 78년도에 Tales of a Black Captain이라는 앨범을 발표했고요. 또 뉴욕에서 활동했던 당시의 클럽이 재밌습니다. 이제 CBGB라는 클럽인데요. 원래는 CBGB가 Country Bluegrass Blues라는 그 다른 종류의 음악을
0: 같이 하는
1: 같이 모여서 하는 그런 클럽이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1970년대에는 CBGB라는 클럽이 이제 유명해지게 된 이유가 70년대 그 미국에서 펑크, 뉴웨이브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락 음악이 등장하거든요.
0: 예.
1: 그 대표적인 밴드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블론디, 뭐 토킹헤즈, 패티 스미스, 라몬즈, 뭐 텔레비전 이런 펑크 밴드들이 나오는 이 클럽에서 제임스 브로드 울머를 이제 연주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막 이런 모든 음악들이 다 뒤섞여서 제임스 브로드 울머의 아주 독특한 그래서 이제 프리 펑크라는 이름으로 좀 불리기도
0: 그렇군요.
1: 하고요. 그래서 좀 독특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이제 평론가들 중에 로버트 팔머라는 사람은 지미 핸드릭스 이후에 가장 독창적인 기타리스트가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밀 코브스키와 같은 평론가는 스킵 제임스라고 아주 오래전에 미시피주에서 델타 블루스 아주 원초적인 컨트리 블루스를 연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킵 제임스하고 전적인 색소폰 연주자 엘버트 아일러가 마치 만나서 미시피 델타에서 잼 세션 하는 음악 같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독특한 음악을 만들었죠. 그래서 다음에 들으실 곡은 이제 제임스 브로드 블루가 2001년도에 녹음했는데요. 리틀 레드 루스터라는 곡인데 갑자기 전통적인 옛날 블루스로 돌아간 느낌을 줍니다.
0: 네, 들어보겠습니다.

0: 완전히 또 분위기가 다른 전통 블루스 느낌의 예. 제임스 블러드 울머의 리틀 레드 루스터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1: 예.
0: 정말 음악적으로 뭐 그 폭이 넓은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예. 사실 뭐 시기별로도 이 제임스 블러드 울머는 한 음악 스타일에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막 다양한 시도들을 여러 번 보여주었고요. 아까 이제 1970년대 80년대 초반에 이제 등장했던 시기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0: 네.
1: 이때 이제 전위적인 재즈 색소폰 연주자였던 데이비드 머리, 조지 애덤스와 뮤직 리볼레이션 앙상블이라든지
0: 네.
1: 펜넥스라는 그런 그룹을 만들어서 또 활동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지금 방금 들으셨던 리틀 레드 루스터 네네. 같은 그런 곡을 2000년대에 부르면서 갑자기 그 방향이 또 옛날 전통적인 블루스로 돌아간
0: 2000년대에 와서
1: 와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이제 락 기타리스트 버넌 리드라고 하는 또 흑인 아주 락과 블루스를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기타리스트가 이 프로듀서를 맡아줬는데요.
0: 예.
1: 이때 이제 그 제임스 브로드 울먼은 흑인 음악이 이렇게 서양에서 만들어 놓은 그 조성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이 굉장히 좀 내심 좀 불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래전에 블루스로 돌아가 보니까
0: 예.
1: 이미 우리 선조들의 음악은 서양 음악적인 체계하고는 전혀 다르게 음악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본인인지 알고서
0: 아
1: 굳이 꼭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가 없이 과거로 전통으로 돌아가면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0: 그렇군요.
1: 알게 된 거였죠. 그래서 지금 방금 들으셨던 것과 같은 그런 전통적인 블루스로 돌아갔고요. 그래서 뭐 2005년도 인터뷰에서 보면 지미 핸드릭스라고 하는 그 60년대 후반에 등장했던
0: 기타리스트.
1: 그 기타리스트 이후에 어떻게 보면 기타 연주는 퇴보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양 음악의 어떤 법칙에서 벗어난 새로운 조율법으로 기타를 연주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한 기자가 뭐 이렇게 또 묻기도 했었죠. 제임스 블러드 울머에게 당신은 늘 항상 오넷 콜먼 그리고 지미 핸드릭스에 대한 극찬을 하는데 그들만큼 많이 유명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영웅 대접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아쉽지 않느냐.
0: 속상하지 않냐.
1: 예, 뭐 이런 질문을 했더니 음악이라는 것은 명성을 얻고 평가를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듣고서 그 사람이 그 음악을 좋아하면 그것으로 나는 무조건 만족한다. 내 음악이 좋았으면 주머니 속에 간직해둬라. 뭐 이런 아주 쿨한 그런 대답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0: 네.
1: 뭐 마지막 가사는 이제 본인이 직접 작곡도 하면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무반주로요. 마치 옛날 포크 가수들처럼.
0: 그렇겠네요.
1: 예, 그러면서도 아주 전통적인 맛을 살린 곡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감명을 줬던 제임스 블러드 울머였습니다. 끝곡 제가 준비한 곡은 역시 그 자신의 기타 반주 위에 노래를 부른 곡인데요. Where Did All The Girls Come From? 이라는 곡을 끝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재즈 이야기 오늘은 기타리스트 제임스 블러드 울머를 추모하면서 그의 음악과 함께했습니다. 황덕호 씨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새벽 편지 정호승. 죽음보다 괴로운 것은 그리움이었다. 사랑도 운명이라고, 용기도 운명이라고, 홀로 남아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오늘도 내 가엾은 발자국 소리는 내 창가에 머물다 돌아가고, 별들도 강물 위에 몸을 던졌다. 네,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하얀 밤을 지새던 날들이 그리워지는 날이네요. 저는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공감 아나운서 정용실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청와대가 2기 참모진 발표하고 집권 2년차 국정운영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선관위 개혁 논의는 원포인트 개헌과 사전투표 폐지 주장으로까지 번지고 있고요. 연어술파티 위증재판 결과를 두고 여야의 해석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의 연임 여부를 둘러싼 당권 경쟁이, 국민의힘은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가 새로운 또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네 분의 여야 패널분들과 함께 여야 지도부와 정치권 개편의 방향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정치권 안팎의 이야기를 두루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 인앤아웃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해드립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1: 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김소희 국민의 의원 나오셨고요.
2: 네, 김소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0: 반갑습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0: 네, 그리고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합니다.
4: 네, 안녕하세요.
0: 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 #9730 #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죠. 집권 2년 차를 맞아서 청와대가 홍보, 민정, 사회수석과 국가안보실 1, 3차장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언론인 출신 홍보수석, 검찰 출신 민정수석, 노동계 출신 사회수석을 동시에 배치한 부분이 좀 눈에 띄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분은 이번 인선 총평부터 한번 좀 들어보죠. 김현정 의원님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1: 청와대의 수석급 12명인데요. 네. 그중에 이제 그 안보실 차장도 수석급이거든요. 5명을 이제 교체한 거니까 거기다 AI 미래수석도 곧 이제 채워질 거라서 거의 뭐 반 정도의 교체를 지금 하는 그런 것인데
0: 네.
1: 뭐 특별하게 이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1기 마치고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이제 뭔가 그 이제 1년 차 같은 경우는 내란 극복으로 국민 주권의 실현의 토대를 다진 시기라고 보면 이제 2년 차에는 더 나은 민생과 개혁을 향해 나아가겠다. 이런 의지이자 뭐 이런 사명감의 표출로 한 것 같고요.
0: 네.
1: 특징은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과 소통 능력을 갖춘 분들로 이렇게 교체를 한 것 같고요. 특히 홍보수석 같은 경우는 언론인 출신이시고
0: 네.
1: 사회수석도 뭐 보건노동 시민운동가 출신이시고 또 한찬식 그 민정수석 같은 경우도
0: 검찰 출신이시죠.
1: 이견은 있지만
0: 네.
1: 검찰 내에서 네.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인사로 평가되고 있고 또 이제 검찰 개혁을 완성시켜야 되잖아요. 지금 해야
0: 네.
1: 되는데
0: 네.
1: 그 검찰의 문화를 잘 알고 있어서 검찰 개혁의 적임자다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0: 알겠습니다. 약간 검찰 출신이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약간 멈칫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찬반 여론이 있긴 하나 봐요.
2: 뭐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 의견이 너무 많으니까.
0: 네네.
2: 일단 저는 이번 인사 중에서는 한 두 분 정도가 눈에 띄고요. 기본적으로 뭐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메시지를 좀 강하게 제시한 것 같고요.
0: 네.
2: 그 이재명 대통령 1주년 기자회견 때 공소 취소 부분 관련해서 문제 있으니까 살펴봐야 된다고 해서 공소 취소 부분을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부분이 저는 이 한찬식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구현이다라고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0: 네.
2: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일단 이제 그 민정수석이 계속 이제 세 번째로 계속 검사 출신이 임명되셨잖아요. 오강수 봉우 이어가지고 이번에도 됐는데 뭐 겉으로는 검찰 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뭐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반드시 하고 싶다라는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0: 오히려 검찰 개혁보다는 네. 공소 취소의 의지가 더 돋보인다라고
2: 네.
0: 생각하시군요.
2: 앞으로 이제 10월이면 이제 검찰이 없어지고 공소청 중수청 시대로 되는데
0: 네.
2: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공소 취소 특검 관련해서 그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이 쟁점 이슈잖아요.
0: 네네네.
2: 이 쟁점 이슈에 대해서 지금 정청래 당대표를 또 다시 도전하는 이분이 어떻게 방향 제시를 하실까에 따라서 그 특검에서 공소 취소 권한이 빠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서
0: 네.
2: 예전에 왜 김어준 방송에서 이제 공소 취소 거래설 뭐 이런 얘기도 한번 좀 나왔었잖아요.
0: 그러니까 뭐 기자님이 나오셔서 네. 큰 이슈가 됐죠.
2: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사법거래의 밑그림을 좀 그리는 작업이 아닌가 그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 취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0: 그렇군요.
2: 그리고 두 번째가 저는 그 저기 노동 수석 관련 노동계 출신의 이름이 어떻게 김경자 이분은 성남 시절에 인권 변호사로 성남에서 같이 일하셨던 분이신데 저는 보훈 인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0: 사회 수석 비서관 말씀하시는
2: 네,
0: 거죠?
2: 김경자 예. 김경자 사회 수석 비서관
0: 우석대 개근 교수이신
2: 그리고 네. 이분이 민노총 출신이시잖아요.
0: 네네.
2: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노총 출신이시고 이번까지 해서 민노총 코드 인사라고 저는 보고 실은 지금 노동 개혁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0: 네네네.
2: 지금 뭐 노랑봉투법도 현장에서 난리가 났고. 65세 정년 연장이 아마 이제 계속 추진하려고자 하는 메인인데 65세 정년 연장 기존에 이제 이게 청년의 일자리와 대치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존의 민노총과 한노총은 65세 전용 연장 추진을 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동개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두 노동단체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인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실제로 그 노동단체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감이 좀 있거든요.
0: 네네.
2: 이 부분은 아마 득보다는 실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한천식. 민정수석은 좀 검찰개혁이라기보다도 공소취소 관련해서 대전환을 막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보셨고 김경자 우석대 개혁연구소 사회비서 수석비서관은 코드 인사다.
2: 네.
0: 노동 문제 뭐 그렇게 좀 평가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2: 근데 이제 민주당 지지자 그룹 소셜 네트워크에도 이미 올라와 있어요. 대통령이 자기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해서 검찰 개혁을 포기했다라고 아예 대놓고 막 글들을 올리셨어요.
0: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찬반의 여지가 좀 있는 문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검찰 개혁을 말하면서 핵심 참모를 검찰 출신으로 계속 중용하는 것이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장윤미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검찰의 생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개혁의 적임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0: 그렇죠. 예, 예.
3: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조직 같이 법조직역에 있어도 그 조직의 생리라는 건 거기에 구성원이 아니었던 분들은 문제점도 정확히 피상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0: 네.
3: 그러니까 문제의식은 공유하되 정확하게 그러면 이 어떻게 보면 검찰청이라는 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공소청으로 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역할은 검찰 출신이 좀 적임자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검찰 지금 검사 타이틀로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2천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공소청 검사 타이틀을 또 쓰게 하냐 안 하게 하냐 그리고 이분들이 수사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데 중수청으로 가는 이 어떤 통로를 마련해 줄 거냐 아니냐 이게 다 설득과 아주 정교한 제도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인데
0: 네.
3: 내부 구성원을 설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검찰 출신이 대통령으로서는 좀 적임자라고 판단을 하셨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종합했을 때 저희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10월이면은 검찰청은 없어지고요. 그러면 지금 제도적으로는 완비가 됐지만 형사소송법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그러면 공소청에는 어느 권한까지를 둘 것인지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정확하게 수립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단순 법조인이 아니라 검찰 출신 그리고 검찰에서도 여러 요직을 거치셨더라고요. 법무부 인권국장 등등의 어떤 신망을 받고 계시는 분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0: 민주당 내에서는 그래도 좀 반대 의견도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짧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3: 제가 오늘도 이제 친문의 아주 상징적인 의원께서 이제 인터뷰하시는 내용을 들었는데 단서는 네. 정확하게 거시더라고요.

0: 인사권자의 인사권은 존중돼야 된다.
1: 아, 존중돼야 된다. 네네.
0: 그거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고 네. 다만 이제 정치적 해석은 당원들의 어떤 평가가 뭐 엇갈리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좋다는 평가, 아, 좀 아쉽다는 평가가 교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 이 신임 민정수석은 성과로서 답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성과를 내야 된다. 검찰 개혁에는 오히려 적임자다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라고 좀 아, 이야기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준희 변호사님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이번에 한천식 신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전당대회에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나서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1: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를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번 네. 결정은.
2: 네. 네. 왜냐하면 이 한천식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특히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굉장히 크게 들고 일어난 부분들은
1: 그렇더라고요.
2: 검찰 출신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이번이 예전에 동부지검장을 하셨었거든요. 그때 청와대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분이에요.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해서. 그리고 그때 담당 그 부장검사가 현재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입니다.
1: 네네, 기억납니다.
2: 윤석열 정부가 시작이 되고 실상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도 하마평에 올랐었던 분이었던 게 사실인 만큼 이분의 성향 같은 것들이 좀 믿기 어렵다라는 것이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는 처음에 그 봉욱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그분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이 얘기하고 있는 검찰개혁과는 맞닿지 않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문제제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특히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수사를 했었던 사람, 그것도 검찰 출신을 이 민정수석에 넣었다라는 것은 전당대회 그리고 보안수사권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정청래 대표가 보안수사권 절대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면전을 펼치겠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아까 한 언론의 단독 기사로는 사법제도 비서관도 이번에 교체가 되나 봐요.
1: 네.
2: 여기에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 이분도 검사 출신 변호사시거든요. 이분이 지금 내정됐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사법제도 비서관에까지도 검찰 출신이 간다는 것은 보안수사권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는 조금은 남겨놓고 싶어 하시는 뉘앙스 계속 보이셨거든요. 전면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대통령과 그리고 여당이 계속적으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모습들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된다. 국민 네.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1: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조선일보의 단독 기사로 나온 것 같고요.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뭐 지금 이제 뭐 김현정 법률사무소 변호사였고 방금 말씀하시는 뭐 수사가 있어서 유죄가 실제로 나왔었고 일단 뭐 어떤 정치인분의 사위다 뭐 이런 이슈가 그렇죠. 되면서도 굉장히 좀 민주당 내에서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는 분들이 김현정 의원님 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그 반반으로 좀 갈리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번 인사에 대해서.
3: 그러니까 뭐 이제 일각에서 그런 해석을 하는 거죠. 이제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해서 수사를 했던 분이니까 이제 친문이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에는 용납할 수 없는 인사다라는 시각이 있는 거죠.
1: 네.
3: 그런데 이제 그 전에도 뭐 이렇게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 실용주의 인사 스타일이셨잖아요.
1: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 중용하겠다.
3: 네, 보수층에 계신 보수 쪽에 계신 분들도 능력 있으면
1: 그렇죠. 예.
3: 중용하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1: 네.
3: 그런 일환으로 했다고 이제 해석을 하면은 또 이제 검찰 내에서는 신망이 있었던 분이시고 또. 특수통이라든지 공안통이 아니라 기획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실무에 대단히 능한. 그런데 지금 이제 그 10월 달에 이제 중수청과 공소청이 이제 출범을 해야 되는 그런 것고 또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형사소송법도 개정 같은 것들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당과의 소통하고 뭐 검찰 쪽과의 소통 이런 것들을 가장 잘 해낼 적임자여서 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이제 해석상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그런 수사 이력들에 대해서는 그런 시각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그분들의 그렇게 받아들인 저기 측이 있는 것이니까
1: 네.
3: 그것까지 뭐 부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다만 이제 대통령에 대한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대통령에 대한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되고 존중한다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개혁을 완성시킬 그런 적임자다 이런 게 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1: 알겠습니다. 청와대 인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고 그 당내에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우리 편 안 쓰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근데 좀 맞춘 것 같아요. 사회수석비서관 김경자 우석대 개헌 교수는 아무래도 좀 이제 친한 그 민주당 계열의 인사잖아요. 이런 비율도 좀 맞춘 것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3: 김경재 수석은 제가 친하거든요.
1: 네네.
3: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했거든요.
1: 네네.
3: 그리고 이제 저기 약사 그러시군요. 출신이에요. 약사 출신.
1: 오, 그러시군요.
3: 약사 출신에서 네. 보건 쪽에 전문가세요. 그래서 그 보건 쪽하고 또 이제 그 노동 그리고 저 시민 운동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수석으로서는 사실 상당히 현장 중심으로 그런 분을 한 것 같고 민주당하고 민주노총하고는 사실 안 친합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예.
3: 안 친한데
2: 잘 전달하겠습니다.
3: 왜냐하면 한국노총이 우리 민주당하고 정책 협약을 맺어가지고 항상 그 연대를 하잖아요. 선거 네네네. 때. 근데 민주노총 공식적으로 그런 선거연대 정책 협약을 맺은 적이 없거든요. 다만 이제 그런 이제 업무적이거나 또는 뭐 어떤 특정 현안에 있어서 연대가 필요하면 연대하고 이런 것이지
1: 네네.
3: 한국노총과의 공식적인 정책 연대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민주노총과 그런 시각으로는 너무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1: 네네.
3: 자꾸 민주노총을 이제 자파단체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이렇게 악마화시키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프레임도 있어요. 네.
1: 어쨌든 전체적인 분들을 고루고루 중용한 인사다라고 좀 마무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아까 제가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특히 한찬식 신임 수석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 네.
2: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기 때문에 그래도 말을 조금 아껴가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1: 그렇죠.
2: 조국혁신당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소리가 내는 게 이번에 평택 선거에서 조국 대표가 3위로 패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언론에서도 거의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슈에 있어서 본인들은 스스로를 쇄빙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1: 네네네.
2: 좀 날선 모습들을 보이면서 다시 언론에 등장하고 그리고 민주당과의 합당이 결국에는 지상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 강성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어떤 언론 플레이도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1: 그럼 조국혁신당이 이번 일 이번에 일을 계기로 좀 민주당 당내 전당대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2: 본인들은 그러고 싶겠죠.
1: 본인들은 그러고 싶다고 생각하고.
2: 본인들은 그렇게 하고 특히 강성 당원들에게 지금 민주당이 내분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뒤에서 본인들도 있다는 건 최근에 거의 보이지가 않는데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는 게 아닌가.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뭐 박은정
1: 그렇죠.
2: 의원이라든지
1: 예.
2: 이런 분들이 그동안에도 굉장히 강성의 발언들을 해왔었기 때문에
1: 네.
2: 그런 역할도 있겠다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뭐 조국 전 대표가 장문에 또 글을 남기면서 SNS에 많이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요거 주제는 넘어가도록 하겠고 선관위 개혁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직접 발의해서라도 선관위 관련 원포인트 개헌 검토하겠다고 한 데 이어서 김민석 총리도 여기에 좀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김현정 의원님, 그 민주당도 선관위 독립성은 보장하되
3: 네.
1: 외부 통제 좀 강화하려면 헌법 개정이 불가피하고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3: 사실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가 상당히 높잖아요.
1: 그럼요. 예.
3: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그 뭐 국정조사 통해 진상 규명하고 특검 통해서 책임자 처벌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헌법 기관이라서 독립적으로 되어 있어서 무소불위로 이렇게 통제받지 않는
1: 그렇죠.
3: 이 선관위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되거든요.
1: 네네네.
3: 그러려면 외부의 견제 감시를 받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현재 감사원법 감사원에선 직무 감찰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 이혼 판결 받았잖아요.
1: 네.
3: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 그 독립 기관인 그 선관위를 그 직무 감찰하기 위해서는 개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1: 그렇죠.
3: 그래서 그 개원 원포인트 개원을 통해서 실질적인 그런 그 감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자라는 것이 저는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3: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뭐 국정조사 특검도 요구하고 개원도 저는 반대하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순서를 뭐 국정조사는 특검부터 하고 개원을 할지 말지 뭐 이렇게 권력구조 개편이나 같이 하자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대를 위한 반대 비슷하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좀 측면이 있는데.
1: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이게 개원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국민의힘에서.
4: 아니 헌재 판결을 보면
1: 예.
4: 일단 그때 중립성 어쨌든 대통령 밑으로 감사원 대통령 산하에 있는 조직인 감사원이 하면
1: 네.
4: 이 선거관리의 공정성하고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개헌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어쨌든 선관위 감시나 견제 강화를 위해서 일부 개헌 논의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주당이 이렇게 원포인트 개헌 이슈로 갖고 나오는 거는 특검을 받지 않기 위한 그 본질을 흐리는 저는 전략 시작이라고 보고요.
1: 네.
4: 이 선관위 이슈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어쨌든 여야 합의로 빨리 국조특위도 됐고 실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특검도 받고.
1: 특검부터 해야 된다?
4: 네. 특검도 예. 받고. 네. 그리고 저희는 그 일회성 이런 원포인트나 부분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실은 이 반대한 대신에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저희가 그 전에 개헌을 말씀드렸을 때도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실제로 중요한 권력형 대통령 그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개헌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논의를 하자. 이게 총선이나 대선 때까지 연결이 돼서 그 이슈로 하자라는 게 저희 당의 지속적인 의견이었어요.
1: 네네네.
4: 그래서 개헌특위를 빨리 구성을 해야 되고요. 87년도에는 그때는 우리 이제 보수당이 이제 메인 당이었는데 그때 여야 동수로 개헌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서도 여야 동수로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가 실제로 필요한 국민들이 요구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넣어서 개헌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논의를 해야 합니다.
1: 네.
3: 근데 지금 김소희 의원님 말씀은 국민들은 납득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개헌에 대해서 뭐 그 개헌특위 만들어서 권력구조 개편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다 하자라는 그 주장은 뭐 주장도 좋아요. 근데 그 주장 구성대로 하고 이거는 지금 중요하잖아요. 지금 3자권 훼손됐다 그렇게 막 당대표까지 그 잠실체육관 앞에 가서 서각 부정선거 음모론 뭐 편멸 듣고 그리고 막 전국 재선거까지 주장하고 있는 마당인데 이 문제는 주장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거대로 하고.
1: 이건 이거대로 빨리 처리하고.
3: 저 진짜 권력구조 개편하면 네. 솔직히 합의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그 국민의힘의 태도나 봤을 때. 왜 개헌만 하면 저렇게 경기를 일으키는지 모르겠어요. 난 정말.

0: 하고 뭐 권력구조 개편은 개헌특위 만들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개헌특위를 한두 번 시도하다가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네. 87년도부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당연히 예상되는 게 그렇게 하면은 개헌이 안 될 거다라는 그 생각이 훨씬 높잖아요. 왜 그렇게 어려운 곳으로 끌고 가서 이것까지 왜 그 저기 그 선관위 개혁하는 것까지를 같이 거기다가
1: 그런데 이번에 수사를 통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수사를 하려면 검경 합동 수사본부는 부족하기 때문에 특검을 하자라고 요청했는데 왜 특검을 안 받으세요?
0: 특검 하세요.
1: 특검을 안 받으세요.
0: 특검 할 테니까 개헌하시라니까.
1: 형사처벌 형사처벌도 제대로
0: 아니 저는
1: 해야 되니까.
0: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어깃장 놓는 것 같아요. 어깃장.
2: 아니 근데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있어서 네. 제가
1: 특검 가지면 아마 개헌할 거예요.
2: 아니, 저 진짜 궁금한 게 동시에 하면 안 됩니까? 제가
1: 그러니까
2: 정치를 잘 몰라서.
1: 특검 받고 개헌특위 네. 구성하고. 어. 네. 왜 갑자기 여기다가 원포인트 부분
0: 그
1: 개헌하냐고.
0: 공식적인 입장에 동시에 하자는 건가요?
1: 국정조사, 특검, 네. 개헌특위 구성.
2: 그러니까 세 개를 동시에.
0: 그러니까 동시에. 동시에요?
1: 동시에. 동시에. 아마 그거 아마 우리 원내대표,
0: 제가 내일 당일까지 얘기할 테니까
1: 원내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0: 입장 그렇게 바꾸시면 안 돼요. 동시에 하는 거로.
2: 동시에 하는 걸로.
1: 국정조사,
2: 오늘 합의
0: 동시에 하면 되죠. 그럼 뭐.
1: 예. 개헌특위 구성.
0: 아니 알겠습니다. 저희는 특검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1: 네. 특검을 안 받고 계신다니까 지금.
0: 아니 그게 아니라.
2: 일단 최소한 의원님 두 분 오늘 나오신 두 분의 합의는 이루어졌습니다. 동시에 해서.
1: 특검을 안 받고 계셔.
2: 어떻게 생각하세요?
0: 하시면 되잖아요.
2: 아니 진짜 장미 대변인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3: 오늘도 최고에서 정청래 대표랑 지도부가 얘기한 게 있어요. 제1 특검이든 제2 특검이든 우린 다 한다.
2: 하겠다. 민주당은. 하겠다. 이게 그러니까. 좋은 멘트네요.
3: 예, 네. 그리고 열어놓고 다 논의하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수순이 국정조사에서 이제 의원님들 단위에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것도 굉장히 명백한 증거로서 기능하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특검으로 수순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합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그것 때문에 어쨌든 개헌을 뒤로 미루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게 원내 전략이라면 그건 뭐 동시에 하든 그건 충분히 열려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2: 네네.
4: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예. 정말 감사한 그렇죠.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민주당의 태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사실상 선거일부터 그때부터 계속 여기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민주당에서는 당대표가 나선 것도 아니고 조승래 사무총장이 선관위의 사무총장의 거취를 결단해야 된다. 왜냐하면 행정적인 부분은 사무총장이 하니까. 그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네. 김민석 총리가 필요하다면은 특검이나 국정조사 해야 된다라는 발언이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일단은 국정조사하고 그 다음에 특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국정조사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시작이 되는 것도 선거부터 한 보름 정도가 지난 다음이에요. 특검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지금 법안 발의해서 이번 가을에 검찰이란 조직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검경 합수본 이야기하시니까 지금 거기에서 압수수색하고 조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가을에 없어지면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늘 특검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한다고 해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고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를 시켜야 돼요. 본회의에서.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니까 또 누가 추천을 하고 임명을 하고 이 과정들이 한두 달이 걸린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인수인계하고 그러면 지금 당장 특검을 시작해야 검경합수본에서 조사한 것들도 스무스하게 인수인계 같은 것들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민주당이 검찰 폐지하고 이런 것들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들이 과거에도 특검에 대해서 속도를 냈던 것보다 더 속도감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네, 네. 왜 이렇게 머뭇거리는 것처럼 보이는가 아니,
0: 잠깐만,
4: 이 말씀을
0: 그 우리가
4: 거죠.
0: 요 지금 국정조사하고 이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그 이렇게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뭔가요? 선관위 개혁하려는 거잖아요. 네네. 특검에서 책임자 처벌하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여러 가지 책임자 처벌하기 위해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2: 문제점을 찾아내자라는 의도가
0: 그렇죠.
2: 있겠죠.
0: 그렇죠. 강제 수사권이 있으니까 특검하자는 거고 그 국조는 그 이제 강제 수사권 없으니까 두 가지를 같이 이제 하자는 주장인데 그 주장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특검이 최종적인 특검을 통해서 책임자 처벌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잖아요.
2: 그렇죠. 법을 바꿔야 되는
0: 그렇죠.
2: 거죠.
0: 그렇죠. 선관위를 어떻게 하면 통제하고 개혁할 것인가 문제라고 보면 그 가장 근본적인 게 네. 통제받을 수 있는 개헌 아닙니까?
2: 맞습니다.
4: 그런데 그러니까 그 지금 저희가 특검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네네네. 게 잠실 투표소 문제 있었잖아요. 잠실 투표소 이제 투표 인수가 부족했어요. 그랬더니 시민들이 이 상황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 그 앞에 싸고 계셨거든요. 평화롭게 앉아있는데 다음날 아침에 경찰이 와서 시민들의 팔다리를 들어서 옮겼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개혁신당에서 그 증거보전 결정 받아서 법원이랑 같이 판사랑 그 당시에 후보였던 분이랑 같이 가보니까 이미 투표용지 보관함 같은 거는 사라진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있었

0: 있기 때문에 지금 올림픽공원에도 시민들께서 나와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을 안정시키고 빠르게 제대로 된 그 권한을 가지고서는 수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부분이 특검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라고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특검과 그러니까 결국 네 분의 의견은 합의가 된 겁니다. 네, 특검과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그쵸?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세부적인 내용은 당내에서 잘 협의를 좀 이루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올해에도 개헌을 안 해요.
1: 제발 좀
2: 개헌 반대라고
3: 개헌특위를 구성해 주시면 된다니까.
2: 네, 5.18도 안 하는 정당이 뭐.
1: 다시 한번 합의를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고요. 아, 여기에 또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사전투표 여기서 좀 이제 좀 양당의 의견이 좀 갈릴 것 같은데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본투표를 이틀로 늘리고 부재자 투표제를 다시 도입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석희 의원님. 그런데 이게 사전투표 폐지가 투표 접근성을 좀 낮추고 이틀 동안 투표함으로 이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또 다른 문제를 낳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3: 투표함을 관리하는 게 문제라고 오히려 선관위 비공개 계정 게시판에 선관위 위원들이 사전투표의 투표함 관리가 너무 문제가 많다. 비효율적이다라는 의견들이 올라왔어요. 실은 그 정도로 사전투표제에 대한 투표함 관리가 본인들도 지금 버거워한다. 이런 사실이 드러난 거고 실은 사전투표함을 이동하거나 뭐 이렇게 약간 시차가 있었잖아요. 사전투표를 하고 본투표를 하는 그 과정에 후보들이 또 어떤 사건 사고가 날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그 사건 사고가 나서 아, 난 저 후보 찍기 싫었는 찍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결정을 할 시차 여유도 두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사전투표는 원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워낙 그 편의성 근데 지금 이 사태를 겪고 나니까 선거는 효율성보다는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의심이 가는 부분이긴 하죠.
3: 어쨌든 이 부실 선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부정선거론자를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야 이렇게 관리가 안 됐단 말이야. 도대체 선관위 직원들의 역량은 어디까지야. 그래서 바닥을 보여주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신뢰를 되찾기 위한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다 같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동의를 했고 그 투표한 관리는 오히려 본투표를 하실 때 훨씬 더 낫고요. 그리고 이제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1: 이틀 해도 괜찮습니까?
3: 이틀 해도 그냥 사전투표하는 것처럼 전국 어디에서든지 그냥 투표하시게 하면 됩니다. 꼭 본투표처럼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1: 본투표처럼 자기가 사는 지역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3: 그냥 내가 있는 지역에서 이틀도 해도 그걸 해도 근데 그게 뭐가 이제 뭐 불편하다 막 이렇게 얘기 개표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이런 의견들이 하죠. 나오는데 그러면 좀 어떻습니까?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1: 출구조사는 안 되겠네요.
3: 저는 이번에 출구조사 몇 차례 걸쳐서 틀렸기 때문에 출구조사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고 미국 같은 경우는 개표하는 데만 며칠이 걸리잖아요. 그 정도로 하죠. 개표를 더 꼼꼼하게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선거의 신뢰성을 높이게 하는 그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친구와의 문제도 처음 신뢰가 깨지는 게 큰 문제가 되죠. 그 이후로 그렇죠. 신뢰가 많이 이제 손상이 돼서 다시는 믿을 수 없는 관계. 근데 이거를 이제 이겨내기 위해서 뭐 특검도 얘기하시고 뭐 원포인트 개헌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근데 여당의 최민희 의원님은 본투표가 문제 생기면 그럼 본투표도 없을 거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김현정 의원님.
2: 그러니까 이게 참정권 침해 문제가 발생해서 국민들이 분노한 거잖아요. 그래서 선관위 개혁하겠다는 건데 사전투표를 없애는 건 참정권 오히려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표를 지금 사전투표 2일 본투표 하루에 3일 하는 건데 보니까 이틀 본투표 2일로 바꾸자고 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근데 2일 하면은 부실투표가 없어지고 3일 하면은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에 부실투표 문제가 발생된 건 본투표였지 사전투표에서 발견된 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정말 참정권 침해 문제가 중요해서 빨리 원인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또 뭐 그 혁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자당의 이해득실을 따져서 사전투표가 높아지면 약간 민주당이 유리하고 과거의 그렇죠. 관행들을 보면 뭐 그런 것 때문에 주장하는 거 아니라는 오해를 괜한 오해를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발생한 현안들에 대해서 국정조사 말씀하시는 특검 개헌들 통해서 빠르게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국민들의 한 길 아닌가요?
1: 그렇죠. 당면에 있는 문제부터 일단 해결하고 제도를 바꾸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빠삐용님께서 문자 보내셨는데요. 보름째 선관위 개혁해야 한다는 한다는 말만 듣고 있네요. 얘기만 하지 말고 실제로 뭔가 액션이 좀 취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국민들의 의견이 거의 맞습니다. 대부분 이런 네. 의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합의를 좀 여야가 이뤘으면 좋겠다는 말 당부를 한번 더 드리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화영 연어수파티 위증 판결이 후폭풍이 좀 꽤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연어수파티 관련해서 국회 증언은 위증으로 인정됐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고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가 기각이 됐습니다. 장윤미 대변인이 말이 좀 어렵네요. 쉽게 네.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4: 네, 이게 말씀대로 세 덩어리가 있는 사건. 네. 네. 한 피고인이 여러 혐의를 받으니까 이제 세 가지 혐의가 있는 건데 저희가 실무에서 유무죄는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공소기각은 그렇죠. 이제 정치권에서 해제가 돼서 들어보시지만 실무에서 거의 나오지 않아요. 네, 공소기각이란 건 친고죄인데 뭐 합의가 됐다거나 할 때 기계적으로 처리를 하거나 근데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됐다는 건 법원이 검찰에 이런 식으로 진짜 수사하면 안 된다는 제동을 건 거예요. 공소권을 남용했다. 아무리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어도 이런 식으로 수사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 기본적으로 이화영이라는 사람은 검찰 시각에서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으로 건너가기 위한 교두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소를 하느냐? 조사하고 수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권남용, 그 북한에 묘목 보내고 어린이 영양식 보내는 게 실무자들이 반대하는데 억지로 막 강제로 시켰다라는 혐의가 하나 있었어요.
1: 네.
4: 만약 문제가 있으면 수사해서 기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사하지 않고 그 관련 담당자에 대한 공소장을 쓰면서 기소하면서 공범 이화영이라고 싹 적어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소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그러면 이 재판부는 공범 여부 상관없이 그냥 유죄라고 그 사람이 유죄는 받았어요.
1: 네네네.
4: 그럼 이화영은 유죄라는 걸 하나의 근거로 삼아가지고 이걸 또 기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김성태라는 쌍방울 회장이 쪼개기 후원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했다라는 겁니다.
1: 네.
4: 그게 배심원들이 7분이 전체 전원이 이거는 이화영이 개입해서 쪼개기 후원하고 했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했어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부분은 말씀 안 하시고 일단 위증에 대해서 언급하시는데 네. 위증도 배심원 입장을 충분히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4대3으로 갈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유죄했는데 기본적으로 형사법 체계는요. 유죄를 선고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증명이 돼야 돼요.
1: 이게 압도적으로 돼야 되는
4: 예,
1: 거군요.
4: 그렇습니다. 네.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대3 이건 확신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1: 애매하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4: 예, 그래서
1: 거군요.
4: 이게 그냥 그 재판부가 잘못 판단한 게 아니라 실제로 4대3으로 배심원 판결이 나왔을 때 다른 사건 재판부는 그걸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러니까 위증이란 것도 이를테면 다 갈립니다. 아마 이화영 씨가 굉장히 말이 바뀌었어요. 처음엔 술 안 받았다 그랬다가 입에 댔다 그랬다가 마셨다 그랬다가 이 부분은 근데 그 맥락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검찰과 관련해서 회유하고 이랬던 부분 실제로 쌍방울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술 산 적 없다라고 딱 잡았댔는데 법인카드가 나온 거예요. 딱 소주 두 명을 산. 그러니까 그때 실토합니다. 샀다. 그럼 검찰에 반입한 거 아니냐. 아니다. 나 차에서 그냥 마셨다. 이러는 거예요. 박상용 검사는 뭐라고 합니까? 연어에 이응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다가 아 사실은 연어 회덮밥 넣은 거 맞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 맥락 속에서 항소심에서 위증죄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고검이 네. 술자리가 있었다고 내렸는데 그 증거를 법원이 계속 내라고 했습니다. 네네. 검찰이 내지 않았습니다.
1: 알겠습니다. 강전의 전 대변인님은 다른 의견이시잖아요. 국민의힘 평가가 완전 다르잖아요.
0: 그렇죠. 예. 민주당에서는 그냥 본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단 한 번도 판결을 존중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1: 우리의 뜻대로 안 되면 예. 인정은 안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0: 대한민국 사법부를 무력화한다. 대한민국 헌법제도를 부정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이번 판결에서도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왜 나오는지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당시 그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는데 이재명 지사에게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보고를 안 했다고 했다가 했다고 했다가 네. 또 안 했다고 했잖아요. 했다라고 이야기한 게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좀 불리한 정황인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검찰에서 연어술 파티를 개최해줬다는 거였고 전제 자체도 굉장히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 국회의원도 했던 거고 부지사까지 한 사람이 뭐 연어랑 뭐 소주 한 잔 마셨다고 그동안에 본인이 모시고 있었던 사람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 이것도 좀 믿을 수가 없고 계속적으로 이분의 진술 같은 것들이 번복됐던 거 국민들께서 다 보셨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결국에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사실상 민주당 측에서는요. 정부적 판단을 하면은 아예 이 판단에 대해서 그냥 판결 존중한다. 다만 뭐 대법원까지 가봐야 된다. 이 정도의 메시지만 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1: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로 인정하는 네.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보시군요.
0: 자꾸 지금 민주당 안에서 뭐 3대 4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국민들께서는 아 역시 판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나와야만 하는 집단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1: 알겠습니다.
0: 민주당에서 최근에 국정조사를 했었죠. 이 연어술 파티와 관련해서 김성태 그리고 방용철 이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렀는데 방용철 씨 같은 경우에는 증언 안 하겠다고 했다가 그 서영교 위원장이 계속적으로 답가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하겠다면서 본인이 필리핀에서 그 해질 무렵에 호텔 후문에서 리오나 만나서 네. 그 김성태 회장이 있는 방까지 에스코트해줬다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답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바로 이 두 명에 대해서 위증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 위증 고발에 대해서 결과 나오지도 않았는데 바로 또 특검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본인들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좌지우지하겠다라는 거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인지 참 의문이 있다 생각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비사 측이 오늘 일단 항소장 제출했고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번 판결 두고 이상한 판결이라면서 법무부 고검 등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다 조사했는데 법원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도 혹시 검찰의 짬짬이가 아닌 뭐 이런 발언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 나오는 오늘 패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항소심에서 뒤집힐 것 같다. 그리고 뭐 심지어 이건 사실상의 무죄다. 뭐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 김소희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일단 아까 강전의 변호사님께서 얘기 잘해주셨는데 민주당은 보통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판사를 공격하는데 판사를 공격하면서 판사들의 신상 털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이 국민 재판이다 보니까 국민들을 공격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멘트를 좀 하시는 것 같고요.
1: 네네.
3: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뭐 법원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 일단 뭐 언론에 따르면 변호인단이 법무부 감찰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제공받은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인단은 자료를 받았는데 제출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자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또 제출을 했는데 재판부가 이걸 인정 안 한 거일 수도 있어요.
1: 네.
3: 근데 이걸 다 떠나서 검찰의 짬짜미가 아닐까 하고 발언하시면서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이러면서 다시 본인의 전당대회 준비를 하는 모드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1: 아 이것도 전당대회와 연관이 네, 있는 말이다.
3: 보통 이번 전당대회는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거라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찍으셨잖아요. 전당대회 대표 후보를. 근데 그분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분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1: 네.
3: 그거에 대한 프레임을 바꾸신 거예요.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냐 아니면 보안수사권 건 일부 유지냐 그러면서 강성 지지층을 대상으로 갈라치기를 시연하신 거고 이분은 계속 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어차피 전당대회 출마를 하실 거니까. 그렇게
1: 결국,
3: 저희는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1: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전당대회로
3: 네.
1: 향해
3: 네,
1: 가고
3: 그렇습니다.
1: 있군요. 알겠습니다. 김은정 의원님도 반론 한 말씀 네. 해주시죠. 네.
2: 뭐 법원의 선고에 대해서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죠.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항소에서 다투면은 충분히 이거는 결과가 바뀔 수 있다 이런 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1: 네.
2: 법원의 선고에 대해서 불복해가지고 집단적으로 의원들이 대법원 앞에 쳐들어가서 물리력 행사한 거에 원조는 국민의힘입니다. 뭐
1: 네.
2: 그 독인 객인이죠 사실은. 그런데 판결의 선고 판결에 대해서는 다 존중해야 되지만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 건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좀 아까 우리 그 장 변호사님께서 얘기했지만 이 세 가지를 판결한 거잖아요.
1: 그렇죠.
2: 쪼개기 의원 무죄 판결 나고 그 직권남용 등 북한에 대해서 모욕이나 물가로 지원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 직권남용 등 한 거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 기각된 거.
1: 기각됐죠.
2: 이 두 건은요. 바로
1: 네.
2: 이재명 대통령을 엮기 위해서 한 그 기소였거든요. 그 두 개가 완전히 탄핵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검찰의 정치검찰의 그 존재 이유까지도 그 생각해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것들이 판결이 났다고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고 요건 관련해서도 이게 이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서울 고검에서 술바짐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술바짐 있었다고 했는데 이 국회 청문회에서 그 24년 10월 2일 날인가요? 그때 그 이화영이가 증언을 한 것이 총 5가지였어요. 5가지 중에 40분 동안 증언했는데 네. 술바짐과 관련된 건 채 1분도 되지 않습니다. 그 전체적인 것은 뭐냐면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 그리고 저기 김성태에 대해서 특혜를 주어졌다. 그 공범 분리를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인데 그 마지막에 음식물 반입이 있었다. 이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 음식물 반입 중에 술 반입 없었다 하면 하나만 딱 띄워가지고 선택적 기소를 한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0: 이게 이제 전반적인 그 위증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 그 40분 동안 한 전체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판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그것만 딱 띄워가지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소 독점주의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한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단 그게 저 검찰의 그 그런 행태들 네.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감찰 자료를 문서 제출 명령까지 했는데 안 냈잖아요. 고법에서. 그것도 제 식구 감싸기로 비춰질 여지도 충분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술반이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 증언이나 물증들을 종합해 보면 이상한 게 석연치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23년도 5월 17일 날 아마 저녁 식사 자리에서 1313호에서 한 것 같은데 그때 박상용 검사, 김성태, 방용철 그리고 이 저 이화영 그리고 그 버카로 소주 산 그 저 뭐 이사 박 이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날 오전에 그 쌍방울의 임직원들이 김성태를 구치소로 면회를 갔는데 그 자리에서 김성태가 뭐라 그러냐면 오늘 이화영에게 단판을 지어야 된다. 페트병에 소주라도 담아와라 이렇게 한 녹취가 있어요.
1: 네네네.
0: 그리고 그 저녁 식사 끝나고 나서 구치소로 돌아갔을 때 재소자한테 이화영 그 저 전 지사가 전 부지사가 했던 증언 그 술 네. 마셨다라는 그 재소자 증언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법인카드로 그 소주 4병 사고 페트병에 담고 이런 내용들도 다 지금 있고 그 사람이 그 아까 말한 박이사거든요.
1: 근데
0: 그 사람이
1: 예.
0: 그 4병에 대해서 아니 그 술 어디다가 먹었냐 했더니 그 차 안에서 먹었다 그러는데 4병을 안주도 없이 그냥 혼자서 차 안에서 술 먹는 그게 사실 상식적입니까? 그러니까
1: 저도 그 부분은 좀 네. 소주 4병을 안주도 없이 먹을 수 있나 그 부분은 생각을 해보긴 했었는데 네. 이 부분 좀 판단은 재판부가 내린 거니까요.
0: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이제 뭐냐면 네. 그 배심원들하고 선고에서 이렇게 유죄 판결 낸 결정적인 이유가 이화영이 진술이 오락가락했다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오락가락했다는 그 내용이 보니까 처음에 술 마신 날이 언제냐 그랬더니 6월 18일이었다 6월 30일이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실제로 5월 17일인데
1: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0: 그런
1: 거죠?
0: 거 가지고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이 판결을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항소를 네. 통해서 다퉈보면 충분히
1: 지금 말씀 전체적으로 다 부정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0: 아니 실제 내용은 그렇잖아요. 내용이 제가 없는 얘기를
2: 배심원단에 대한 불신도 네. 같이 있는 것 같아요.
0: 아니 실제로 그리고 또 다른 그 쪼개기 의원 있죠. 무전한 건 7대 0으로 만장일치로 무전했거든요.
1: 그렇죠.
0: 이거는 4대 3이잖아요.
1: 애매합니까?
0: 4대 3인가 3명은 네. 무죄라는 거잖아요.
1: 합리적 의심이 좀 든다라는 네. 표현이 맞겠네요.
0: 그리고 똑같은 네. 사례로 같은 달에 이번 달에 4대 3으로 그 판결을 했어요. 그 저기 유죄라고 네. 배심원들이 그런데 무죄 선고한 사례도 있다는 거죠.
1: 네, 네.
0: 그렇기 때문에 수까지 한번 다퉈볼 여지는 충분히
1: 알겠습니다.
0: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1: 이 결정은 항소심에서 내리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린토론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로고 듣고 저는 2부에서 1부 끝났습니다.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3: 정치 지겨우신가요? 경제 어려우신가요? 뉴스 피곤하신가요? 열린토론은 다릅니다. 당신의 질문에 답합니다. KBS 열린토론.

0: 자, KBS 열린 토론 정치 인앤아웃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요. 아, 그 전에 문자 좀 소개해드릴게요. 2712님께서 오늘 여야 토론 아주 뭐 불꽃 튀네요. 잘 듣고 있습니다. 2부에서도 생산적인 토론 기대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부가 굉장히 생산적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2부에서도 기대한다는 다행입니다.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4778님께서 복숭아 농가에서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열린 토론 화이팅!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1: 복숭아 잘 드셨어요?
2: 어떻게 하셨지?
0: 네, 복숭아 농가에서.
3: 저희 오, 나눠 그렇군요. 먹었는데 방송 들어오기 전에.
0: 그래요? 저만 빼고 드셨군요. 아,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4: 정산뿐 아니신가요? 그분? 네.
0: 글쎄요. 잘 어디 뿌리신지 잘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끝나고 잘 저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재님께서 방송에서만 뜨겁고 서로 여러분들 사이 좋으시죠?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네. 예, 그렇죠. 방송에서만 이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에 대해서 즐겁게 토론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까지 옮겨가시는 건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표정들이 안 좋으시네요, 근데.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웃으면서 마무리하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4: 장동영 대표 것부터 하시죠.
1: 네. 네. 다음이 돼야지 장동영 거 나옵니다.
0: 좀 아프시니까.
4: 장동영 것만 계속 하길래.
0: 아, 그렇군요.
4: 아니, 국민의힘에서 아쉬워할까 봐.
0: 네네. 살짝 이야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습니다.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4.8포인트 하락한 46.7%,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5.5%

0: 빅데이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에서 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 방식의 조사한 결과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그러니까 50% 밑으로 내려온 것, 그러니까 40%대로 내려온 것이 취임 후 처음입니다. 이거는 김현정 의원님한테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1: 아, 참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0: 아, 무겁게 받으십니까?
1: 예, 뭐 예.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즉각적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0: 네.
1: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아주 크게. 그러니까 뭐냐면 부실투표 문제. 그것이 이제 선관위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헌법기관인 그 이재명 정부에서 일어난 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와 연관돼서 생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분명히.
0: 네.
1: 또 하나는 우리 여당 내에 지금 갈등이 좀 요새 지금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당청 갈등.
1: 예, 그러니까 네. 저희 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제 대통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당이 약간 좀 갈등이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 전에 이제 그 뭐 현재 저희 민주당에서 하는 그런 그 갈등들이 지금 보기 싫은
0: 그렇겠죠.
1: 분들
0: 예,
1: 같은
0: 예.
1: 경우는 이제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0: 응답
1: 않거나
0: 예,
1: 또는 부정 쪽으로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표 한 표 뺏기면 두 표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좀 많이 이제 떨어지는. 그 특히 이번에 더 아픈 건 뭐냐면 중도층에서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저희가 전통적인 지지층이 50대거든요. 50대에서 또 제일 많이 빠졌거든요. 그만큼 이제 우리 민주당 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0: 확실히 저도 여론조사 좀 찾아봤는데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답변을 많이 안 하셨다라는 네, 내용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1: 이게 네. 특히 이제 ARS 조사라서
0: 네.
1: 정치 고관여층들 양쪽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그 여론조사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많이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도 측면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락 추세는 맞으니까
0: 네.
1: 그 엄중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국민의힘이 잘해서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니니까 이번에 이 조사에서 보니까 민주당은 그래도 또 올라갔는데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도 빠졌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김소희 의원께서 아마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이유에 대해서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저 정부 말의 여당에서도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빨리 이제 당내 갈등 문제도 빨리 봉합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부실 투표 관련된 것들을 빠르게 신속하게 제도권을 해결해 주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고
0: 네.
1: 그다음에 지금 뭐 고물가 고환율 뭐 이런 것 때문에
2: 맞아요.
1: 사실 민생 경제 힘들잖아요.
0: 부동산도 좀 움직이고 네. 있고
1: 그러니까 힘든데 정치권에서

0: 청년들의 분노에 비해서 그래서 청년층 이탈도 됐고 실은 중도층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빠져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당의 그 갈등 어쨌든 뭐 대통령이 거의 뭐 당무 개입하는 수준으로 전당대회 개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여당 내 갈등이 진짜 심화되고 있는데 아니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고환율 고물가에 힘들어 죽겠는데 민생은 정부 여당이 민생은 안 챙기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냐. 보통 우리 당도 우리 내부에서 분열이 있을 때 지지율이 잘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그런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1주년 기자회견 하셨을 때 뭐 선거 결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하시면서도 네. 되게 오만한 태도로 부동산 정책하고 공소 취소 특검은 그냥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김영범 실장이 계속 이상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번 인사 내각에서 김영범 실장은 가장 먼저 경질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 아, 이번 인사 때
0: 네. 왜냐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계속 그냥 네, 부동산으로 심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세금으로 공급 대책 말고 세금으로 잡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고 계시잖아요.
1: 지금도 종부세를 손보겠다라고 네. SNS상 글을 올렸죠.
0: 지금 주식으로 산 돈이 다시 부동산에 가면서 주식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민심과 괴리되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 세 네. 가지 이슈가 결부돼서 계속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1: 김민석 국무총리 전 국무총리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오늘도 한 것 같아요. 세금 문제 관련해서 좀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라고 해서 좀 이렇게 좀 진화를 하는 것 같다는 모습도 좀 보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0: 워낙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1: 네 그렇습니다. 자 장유미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지지도에 갑작스럽잖아요. 이게 네. 몇 주 만에 10%가 넘게 떨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 민주당에선 계속 무게감 있게 받아들인다는 입장 말씀드리고 있고요. 안 네. 그럴 도리가 없는 거고요. 뭐 여러 이제 말씀 주셨지만 아 선관위 헌법기관이고 정부 통할하러 있지 않다. 그런데 무한 책임을 지는 정부에 대한 기대치는 국민들은 그렇게 내리고 계신 게 아닌 거고요. 그런데 또 역설적이게도 국민의힘은 다소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다 보니까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는데 이게 과연 약이 될까 독이 될까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를테면 선거 이후에 갈등이나 내홍을 민주당이 겪는 것처럼 보이면서 저희가 조금 재정비해야 되겠다는 위기감이 내부적으로 좀 있고
1: 네.
2: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보면 버티기에 들어가신 상황인데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질 때 나보고 나가라고 그랬던 사람들 지금 지지율 봐라. 오르니까 나한테 나가라고 할 수 있겠냐. 나는 더 있겠다라는 그 명분을 축적하는 부분. 근데 그건 올바른 방향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지표의 착시에 좀 국민의힘이 좀 경계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 오히려 국민의힘이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군요. 독이 될 수 있는 방향성이 있다라고 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강준혜 변호사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3: 네, 맞습니다. 이 리얼미터 조사 같은 조사에서 결국에는 지난주까지는 오차 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오차 범위 안에서 약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였거든요.
1: 네.
3: 민주당은 조금 상승을 했고 국민의힘은 좀 빠졌는데 저희도 역시 당내 갈등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병원에 입원해서 약간 조용해지긴 했습니다만 장동혁 대표의 거취에 대한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야당보다는 그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이 더 국민들께서 많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한 사람으로서 보았을 때는 걱정되는 거는 이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스피가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대통령 지지율의 선반영이 다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3: 지금 뭐 만 포인트를 찍는다고 해서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8월 17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통령마저도 아까도 제가 이번에 민정수석 인선이 전당대회에 전격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 네.
3: 당내 갈등은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특검 이게 전당대회에 큰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께서도 선거 바로 전날에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업무 보고에서 검찰이 사과하고 취소해야 된다는 말씀하셨고 그리고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형태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오면 국민들께서는 아니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특검을 저렇게 뜨뜨미지근한 태도를 취하면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 재판 취소하겠다는 저 모습은 왜 이렇게 국민들마저도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강하게 밀어붙이는가. 저는 이거 정말 탄핵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진행이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이 정부를 흔들 수 있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러한 모습들을 좀 자제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0: 그래서 앞으로 8월 17일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상승될 만한 이슈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8월달 전당대회까지는 지지율 반전의 여지가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네. 좀 이야기를 하셨고 자연스럽게 전당대회 이야기를 하셔서 네.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국민의힘은 언제예요?
3: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거 해도 될 것 같아. 전당대회 나오실 것 같아. 정청래 대표는.
1: 제가 여태까지 열린 토론 진행하면서 가장 크게 웃었습니다.
3: 우리 거예요. 우리 거.
4: 김소희 의원이 네.
1: 그러니까요. 아니, 아프시니까.
3: 제가요?
1: 네. 짧게 네.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지금 연임 의지는 거의 뭐 확실히 굳어졌다라고 봐야겠죠. 김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2: 그 대답을 듣고 싶으신 거죠.
1: 네, 그거 좀 궁금해요. 네,
2: 나가실 것 같아요.
1: 예. 나가실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김민석 전 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까지 3파전이 되는 걸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2: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예. 송영길 의원은 정청래 불출마를 전 조건으로 안 나가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 나가시면 뭐 당연히 네. 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다만 이제 관전 포인트는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반정청래 전선을 칠 거 아닙니까? 두 네네. 분이. 김 총리님하고 이제 송 의원이 두 분이 단일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예 선거 출마 전에 단일화할 것이다라는 저 시각도 있었고.
1: 자세히 들어보면 2대1의 싸움이잖아요.
2: 네, 일단 출마한 다음에 선거 전에 단일화한다. 아니면 결선 투표제니까 결선 가서 단일화한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었는데 네네. 그건 앞으로 이제 관전 포인트로 지켜봐야 할 문제이고 여전히 어쨌든 정청래 대표 대 김민석 총리 송영길 의원 요 구도인 건 맞는 거죠.
1: 네, 네. 알겠습니다. 장윤미 대변인께 짧게 여쭤보고 요 문제 바로 마무리 짓고 이제 국민의힘으로 넘어갈게요.
0: 네.
1: 아니 그 이사장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자리를 네, 이제 네. 내려놓으셨잖아요.
0: 예, 유시민 작가요.
1: 유시민 작가님이. 예. 근데 그거 내려놓은 거에 대해서 여러 이제 해석들이 예, 나오더라고요. 예. 그걸 내려놓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싸움을 대비하기 예, 예. 위한 준비다라는 이야기들이 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0: 내려놓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건 곽상원 의원이 그렇죠. 노무현 재단과 관련한 사유화 문제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셨고, 근데 본인이 그렇다면 그것 때문만 뭐 네, 내려놓는다라는 소회를 밝힌 게 아니라 유시민 작가는 이제 논평을 위해서 그 부분이 노무현 재단에 누가 될까 봐 내가 그러니까요. 자리에서 내려오겠다. 그 말인 즉슨 논평의 대상이 무엇이 될 것인가. 이거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이라는 새 당권 주자가 있을 때 누구를 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친소관계가 비교적 좀 다 뭐 정청래 대표랑은 한테 싸웠다고 해서 소원했다는 걸 양쪽이 인정하기 했었고.
1: 근데 두 분이 화해를 하셨고.
0: 뒤늦게 화해했다라고 네. 그랬고. 송영길 대표랑도 뭐 엄청 뭐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지는 않는데 아마 김민석 총리에 대한 비토 마음은 예. 이제 여러 차례 드러냈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한 본인의 어떤 스피커로서의 역할, 본인의 소신 이런 부분을 좀 집중할 걸로 예측은 됩니다.
1: 저는 이거는 무조건 비평을 위한 서막이 열렸다라고 생각이
0: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1: 되거든요. 그러면 네. 엄청나게 큰 싸움이 또 시작되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0: 근데 이제 큰 스피커인 건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거기 몇몇 스피커들이 지목이 되는데 당원들은 또 거기에 대한 호불호가 있고 선택이 있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다릅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무슨 의견을 낸다라는 것만으로 여론이 휙청거릴 때는 이미 이제 민주당의 당원이 150만 명이 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여기서 민주당 이야기 마무리하고 이제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국민의힘 이야기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동훈 대표 진짜 5일째 입원 중이시잖아요.
5: 네. 많이 언제, 아프신가 봐요.
1: 네. 언제 한다 네. 뭐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까?
5: 뭐 오늘 원래 퇴원하실 예정이셨는데 네. 뭐 안 나오신 거 보니까 계속 미뤄지신 것 같고 실은 뭐 단식을 진짜 정석으로 하셔가지고 그때 몸이 많이 상하신 건 사실이고.
1: 근데 그때 이후로 미국도 다녀오셨잖아요.
5: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네. 선거도 또 열심히 뛰셨잖아요. 네. 무리를 좀 하신 것 같긴 합니다.
1: 그게 네. 축적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5: 네. 네네. 그러시면 이번 기회에 이제 좀 몸도 추스리면서 이제 사퇴하시고 몸 추스리면서 몸을 다시 좀 만드신 후에 후위를 좀 도모하시면 어떨까 이런 많은 의원님들의 바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1: 네.
5: 다시 나오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표를 대하면서 지금 또 머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1: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장동 대표의 쾌차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다시 돌아오셔야죠.
5: 예. 아니 앞으로 계속 경치를 하실 거니까
1: 그럼요.
5: 지난주에도 예. 의총할 때 저희 분위기가 대부분 다 어쨌든 선거가 끝났으니까
1: 네네.
5: 새로운 지도 체제로 지금 민주당이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빨리 체제를 정비해가지고 우리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국민들이 우리를 서울이라는 곳을 지켜주시는 의미를 다할 수 있다 그런 의견들이 많았고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

0: 옆에서 계속 여기 버텨라 하는 사람들은 장동혁이 앞으로 정치 인생에 득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장동혁은 후일을 대표는 후일을 도면하시려면 지금 사퇴하고 준비를 해서 나오면 다시 도전하셔라. 그런 뼈 있는 말씀까지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선거 전에는 당내 분열이 선거에 도움이 안 되니까 최대한 자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선거 전에 저희 지지율이 얼마나 낮았습니까? 미국 다녀오시고 거의 당대표가 희화화되고 선거 때 오시지 마시라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까먹고 갑자기 선거 끝나고 나서 장 대표 덕분에 잘 됐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대부분의 많은 의원님들이 지금 뜨거워하고 경악해하고 계시죠.
1: 그날 의원총회 들어가 계셨습니까?
0: 네. 네.
1: 의원총회에서 뭐 국회의원분들이 다 모여서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한 8대 2 정도로 사퇴 압박을 하고 있다. 근데 네, 그것도 네. 맞는 겁니까?
0: 저도 그 같은 느낌인데요. 왜냐하면 저희 그날 이제 워낙 대한각 이래나 친한계 소속 의원들은 방송에서 사퇴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총장에서 그 거기에 해당되시지 않는 의원님들이 얼마나 많이 얘기하시는가가 관전 포인트였는데 실제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을 때 박수로 많이 치셨어요.
1: 아, 그렇군요.
0: 그 정도로. 그래서 뭐 말씀하신 분은 한 7, 8분이 이제 사퇴를 요구하셨다고 얘기했지만 그런 반응들을 봤을 때 아, 당권파를 지지하는 분들은 진짜 한 전체 중에 한 20%도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다 같이 공이 공유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1: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네. 8대 2 정도로 이야기 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어떠세요? 이게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특히 국민의힘은 많이 이제 당대표가 도중에 사퇴를 하거나 뭐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거나 그런 적이 많았잖아요. 이게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0: 그런 얘기도 뭐
1: 이런
0: 나오죠.
1: 얘기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장동현 대표는요, 본인이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본인이 선거 전에 특히 미국 갔다 와서 분위기 안 좋았을 때 선거 이후에 뭐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를 기준으로 해서 거취를 정리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는 패배를 했고 서울시장 선거는 글쎄요, 본인은 본인 덕에 승리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 후보였던 오세훈 시장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고 네. 아마도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께서도 동의하기 어려우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은요,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국정조사 같은 경우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특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제 여야 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면은 본인이 국민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정전시 원내대표도 지난 주말 그 언론 인터뷰에서 선관위 사태 마무리되면은 그때쯤에 정리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2월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내년 이런 말씀도 2월이요? 하셨거든요.
0: 올 가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내년 2월에
1: 그렇죠. 우재준 의원도
2: 최고위원.
1: 아, 왜냐하면 네. 저희가 당원 단계상 이제 좀 애매한데 6개월 이 더 남아 있을 때 전당대회를 새로 치르면은
0: 그 당대표 선거를 네, 다시 그, 하는 거죠.
1: 그 당대표는 이제 장동혁 대표의 남은 임기 내년 8월까지인 거예요.
0: 네.
1: 그러면은 내년 8월에는 또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전당대회를 하는 게 당내 갈등을 국민들에게 노출시키는 좀 안 좋은 역할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친한계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전당대회 한동훈 의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당원이 아니잖아요.
0: 네네네.
1: 그러면 이제 뭐 배현진 의원이라든지 다른 분이 이렇게 나오면은, 작년에 전당대회 조경태 의원이 나왔을 때 친한계에서 조경태 의원이 나왔지만 의미 있는 득표수를 거두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전략적인 사고들을 했을 때는 지금 당장 전당대회를 하는 것에는 서로 간에 좀 부담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어쨌든 장동현 대표가 지금 좀 몸이 안 좋긴 합니다만 거취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래도 계속 나올 거다. 다만 굉장히 세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듭니다.
0: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무소속 한동훈 의원 이야기를 하셔서 자연스럽게 여기로 또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정동욱 대표가 이미 권위와 정통성 상실했다, 국민의힘의 복당에서 2030년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일단 김현정 의원님께 여쭤봅니다. 한동훈 의원의 발언은 어떻게 듣고 계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3: 늘 하던 얘기죠. 뭐. 입만 열면 보수 재건한다고 하면서 본인의 희망사항이죠.
0: 희망사항이다.
3: 장동혁 예. 체제에서는 뭐 불가능할 거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고 이제 또 물러나고 복당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0: 네.
3: 근데 복당을 하려면 이제 당원들의 마음도 좀 사야 되고 또 당 그 의원들 당의 의원들의 마음도 좀 사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여전히 당원 중에서도 배신자라고 생각하는 당원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0: 네.
3: 또 당권파 의원들을 비롯해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좀 적개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마음을 일단 먼저 사야 되겠죠.
0: 그렇겠죠. 예.
3: 제가 볼 때는 북구갑에서 선거운동하는 거에 한 만 분의 일만
0: 국회의원들에게 신경을 써달라.
3: 마음을 좀 사는 데 쓰면
0: 아, 그 마음을.
3: 그래도 복당이 예. 2030년 전에는 되지 않을까.
0: 아니 근데 한동훈 의원 직접 과거 뭐 복당 문제 언급하면서 과거 일들 다 잊었다
3: 그
0: 이렇게
3: 본인이
0: 말했어요.
3: 그걸 잊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0: 아 본인은 그치. 기억하고 남들이
3: 상대방이 기억하는 것들을 본인이 풀어줘야지 뭘 본인이 뭘 기억하고 뭘 잊었다는 거죠.
0: 네 어쨌든 뭐 정확한 원딩은 제가 들어갔을 때 저한테 했던 게 생각나서 불편하신 분들 뭐 이런 관계로 할 문제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그런 거 다 잊었습니다라고.
3: 그러니까 얘기해요. 그게
2: 아,
3: 본인이 본인이 서운한 걸 잊었다는 거잖아요. 네.
0: 여러분들 잊어주십시오.
3: 본인이 복당하려면 상대방이 성운한 걸 없애줘야 되는데
0: 네네네.
3: 그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민의힘은 이제 장동혁 대표는 산소호흡기 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기의 문제이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3: 당권파에서도조차.
0: 지금 결론은 나 있고 맞아요. 시기를 줄 중이다라고 네. 봐야 되는 거군요.
3: 대체제만 생기면 먼저인데 시기가 필요한데 지금 국민의힘 상당히 좋잖아요 지금.
0: 네네.
3: 우리 민주당 지금 뭐 갈등이 있고 그러니까 요거 참 요것 좀 즐겨야 되고 그 전당대회 과정에 더 있을 것 같으니 그때까지는 두고 보자 요게 있고, 부실투표 문제도 지금 계속 이슈화되고 있으니까 그거 좀 지나고 좀 시기를 보자 이러고 있으신 것 같아요.
0: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토론 아, 한동훈 의원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국민의힘 이야기 좀 마음에 들으셨으면
3: 아주
0: 아쉽게 더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3: 다음 주에 더 이어서 하시죠.
0: 다음 주에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가 얘기를 못했으니까 다음 주에 또 하시죠.
0: 알겠습니다. 아, 열린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장미 더불어민주당

0: 민주당 대변인 강준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정치권 여러 장면이 모두 바꿔야 한다라는 말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뀐다는 말보다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을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일 겁니다. 제도를 고치는 일도 그렇고 당의 방향을 정하는 일도 결국 신뢰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의 논쟁이 서로를 이기는 말싸움이 그치지 않고요. 정치가 제자리를 찾는 그 출발점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해봅니다.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에 한낮에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뜨거운 햇볕에 상추와 시금치 같은 잎채소는 잎이 타들어갈 정도인데요. 고온에 취약한 배추나 무의 생산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채소값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번 달 대파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나 더 비싸졌고 상추와 시금치, 배추 모두 가격이 뛰었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되면 농산물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올여름은 1950년 이후 가장 강력한 슈퍼 엘니뇨가 찾아올 거라는 전망도 나왔죠. 최근 정부는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반을 구성해 첫 회의를 열기도 했다는데요. 비축 물량 확보와 할인 지원 확대 등 무더위가 장바구니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오늘 순서 하하의 너는 내 운명으로 시작합니다.

0: 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북한 사회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NK투자개발 강미진 대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달라지고 있는 이 북한 주민들의 거주 공간에 대한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2: 네. 북한 전역에 보게 되면 뭐 북한이 몇 년 전부터 살림집을 지어서 주민들한테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북한 전역에 살림집을 모두 소개하기보다 한 지역을 예로 소개한다면 북한 주민들이 주거 공간의 변화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평양 지역의 사례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대에 지어지는 평양의 아파트들의 평수는 한국 평수로 30평, 45평, 60평대 집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21평, 24평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넓어진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1: 네.
2: 그리고 공급되는 주택에 따라서 내부 구조가 조금씩 다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를 본다면 아파트인데 복층으로 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또 일반적인 아파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주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화장실에 사후부스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지만 현재는 사후부스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저희 NK투자개발이 입수한 평양시의 일부 아파트 내부 사진에도 이러한 것을 좀 알 수 있는데요. 화장실은 평수에 따라서 뭐 하나나 두 개씩은 우리나라의 아파트와 달리 북한은 화장실이 한 개입니다.
1: 네.
2: 그리고 화장실 평수가 한 7평, 8평 정도가 되는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또 2010년대까지만 해도 가정에서 자체로 소재로 만들거나 인테리어

0: 이어를 해서 필요한 공간을 따로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아예 건설 도면에 서재랑 아이들 방에 책상을 넣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방은 가스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 보관실도 함께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1: 북한은 전기 사정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냉방, 난방에 예민할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평양시나 이렇게 주로 도시 주민들은 난방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집을 구매할 때 햇빛이 잘 드는 집인지를 먼저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었을 네.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은 전기로 난방을 해결하는 아파트들이 많아서 2010년대보다는 조금은 나은 환경이라고 내부 주민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난방은 아파트에 따라서 전기로 해결하는 곳도 있고 온수로 난방을 해결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입수한 평양 내부 사진의 일부 가정에서도 내 방에 온수 난방 설치가 되어 있는 곳도 있었고 그런 난방 설치가 없는 살림집도 있었습니다. 없는 가정은 전기로 난방을 해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아파트들은 아파트 벽면 자체에 태양 광판을 설치해서 난방과 조명을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체로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개개인이 살림집 창가에 설치해 놓았던 태양광들이 일부 없어지면서 육안으로 보기에도 훨씬 깨끗해진 느낌이라고 내부 주민은 전했습니다. 저희가 10여 년 전에 평양시 외곽의 농촌주택을 촬영해 왔을 때 내 가정에 굴뚝이 없어서 재차 확인한 바가 있었는데요.
1: 네.
0: 해당 농촌마을이 전체 세대가 난방과 치사 그리고 일상생활 대부분을 전기로 해결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 정말 놀랐거든요. 근데 현재는 평양의 많은 가정들에서 연탄을 사용하거나 나무로 난방을 해결하는 것은 아주 드물거나 없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1: 이 평양시 주민들이 좀 잘 갖춰진 아파트에서 살게 된 것도 최근의 일 아닙니까?
0: 맞습니다. 평양 지역의 살림 생활 풍습이 달라진 것은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평양 지역에는 기와집이 군데군데 있었고요. 평양집 살림이 할 수 있는 집의 형태를 소개한다면 먼저 외통집 구조라는 게 있었습니다. 외통집은 현재 북한 전역의 농촌 지역에서도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집이 구조인데
1: 네.
0: 일자로 된 구조의 부엌, 아랫방, 윗방 또 제일 맞윗방 이렇게 되어 있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부엌을 제외한 대부분의 방에 밖에 이렇게 토방이 있는 구조입니다. 토방은 한국말로 텐마루라고 하는데요. 평양 지역에는 외통집보다 먼저 있었던 집이 그자형 집이 지역자형 집이 있고 디귿자형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중심에 살림집들이 밀착된 것과 관련해서 한 곳에 여러 칸의 살림 공간을 배치한 것으로 특히 도시와 농촌 지역을 인접한 곳에 유행했던 집들입니다. 그러니까 득자형 집은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안뜰이 있고 왼쪽에 뭐 광이나 농전기를 트는 그런 창고가 있고 오른쪽에는 딴방이라고 불리는 방이 있었고요. 뜰 안쪽으로 부엌과 안방, 윗방이 있는 구조로 주로 농사를 짓기도 하고 도시생활도 하는 그런 말하자면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정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쌍채집이라고 있는데요. 쌍채집의 구조를 보면 일자형으로 된 몸체가 있고 또 한 채의 일자형으로 된 앞채로 이루어진 마주보는 살림집인데요. 가장 일반적인 쌍채집은 몸체와 앞채로 구성되어 있고 몸체와 앞채 사이에 좌우에 울타리와 담장을 설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몸체와 앞채 사이에 생긴 장방형의 공간을 안뜰이라고 하고요. 앞채 앞에 있는 뜰을 앞뜰이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의 쌍채집은 평양 이북지대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1: 네. 듣고 보니까 평양 주민들도 정말 얼마 전까지는 60, 70년대에 지어진 집에서 살았다는 건데 혹시 대표님께서 사시던 집 기억나십니까?
0: 네, 저는 양강도의 산골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했는데요.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우리 외갓집이 그 집성촌 형태로 한 울타리 안에서 큰아버지네도 살고 뭐 고모네도 살고 뭐 삼촌네도 살고 뭐 이모네도 살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1: 네.
0: 그러니까 10대 초반경에 살던 집은 그자 형태의 집인데요. 이렇게 기욱자 형태의 집이 통나무로 지어진 집이었습니다. 아랫방부터 맛 윗방까지 토방이 그러니까 캔마루가 쭉 있었던 집에서 살았고요. 울타리 내부에 텃밭과 집까지 합쳐서 저희 집 평수가 한 600평 남짓하게 터가 큰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과 가을이면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테마리에 처음 모여서 아버지가 그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느라고 정말 사람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게 생각에는 그런 집에서 저는 성장했고요. 대문에서 대문을 열고 이제 집까지 쭉 들어가는 게 저희 걸음으로 한 48자국 정도 걸어 들어가야 이제 부엌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거리였고
1: 네.
0: 이제 길 집으로 들어가는 길 좌우에 텃밭이 있었습니다. 대문 열고 들어가면 길이 있는데 그 양옆에 텃밭이 있고 한편에 축사가 있는 집이었고 당시 우리 마을에서 아마 제일 큰 집이에요.
1: 그래요.
0: 네. 그러다가 그 집이 지어진 지 오래됐거든요. 그러다가 89년도에 새로 지으면서 당시에 주택 구조로 지어지고 테마르도 없이 문화주택 비슷하게 지어진 집에서 저는 결혼 전까지 살았습니다. 지금은 아마 거기에 이제 백두산 청년 그 발전소가 생기면서 없어졌는데요. 저는 집을 위성 지도에서 찾으려면 2000년대로 돌아가서 잠시 이제 집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1: 그러시군요. 평양 지역 말고 농촌 지역에 있는 살림집 내부 모습도 좀 많이 변했을까요?
0: 네, 최근 온라인에 많이 공개가 되는 북한 농촌 주택들을 보면 복층으로 된 주택들이 좀 많습니다. 또 농촌에서도 저층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고 있어서 이전과 다른 형태의 주거 환경에서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촌 지역 살림집들이 수혜를 입는 것과 관련해서 농촌 지역 살림집 건설 그런 행태도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해 피해가 적은 지역이라면 그것이 뭐 그 농사를 짓는 땅이라고 해도 살림집을 지어서 주민들에게 공급을 해도 된다. 이게 아마 북한 토지법에 이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이전에 지어진 집들이 다소 진흙으로 지어진 집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농촌 집들도 모두 철근과 시멘트를 이용해서 짓기 때문에 자연재해도 조금이나마 좀 나은 조건의 주거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현재까지 농촌 지역 주택들에서의 화장실 문화가 내부화되어 있지 않은 곳도 다수 있기 때문에 향후 농촌 살림집 건설에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숙제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NK투자개발 강미신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변진섭이 부릅니다. 로라.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해외 주요 언론이 주목한 경제 이슈를 한눈에 짚어보는 외신으로 읽는 경제 뉴스. 전주현 외신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차세대 기술 패권을 이끌 이른바 망고스가 새로운 투자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던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2: 그러니까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공지능 시대를 대표하는 6개 기업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인데요. 그래서 망고스입니다. 이것을 미국의 유력 IT 매체인 테크크런치가 보도를 했는데요. 망고스 어떤 회사인지 궁금하시죠? 네. 메타, 엔트로픽, 엔비디아, 구글, 오픈 AI, 스페이스X의 앞글자를 쭉 모으면 망고스가 됩니다. 근데 과거에 미국의 기술주를 상징했던 단어는 FANG이 있었어요. 아니면 네, Magnificent 7, 네. M7이 있는데 이게 구성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 FANG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의 앞글자를 딴 용어였고요. M7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메타, 테슬라 이렇게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기술주 7개 종목의 앞글자였습니다. 이 망고스에서는 기존의 빅테크였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엔트로픽, 오픈 AI, 스페이스X가 새롭게 포함이 됐는데요.
1: 그러네요.
2: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소비자 인터넷 서비스 중심이었던 펑과 다르게 이 망고스는 AI와 첨단 컴퓨팅 시대를 반영한 조합이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특히 엔트로픽, 오픈 AI, 스페이스X가 잇따라서 초대형 기업 공개를 추진하면서 지금 시장의 관심이 아주 높아진 상황인데요. 이 테크크런치는 그렇다고 해도 펑 기업들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을 제외하면 전자상거래 또 스트리밍 사업은 차세대 주역으로 꼽히는 AI 기업들에 비해서 혁신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짚었는데요. 이 망고스가 원래는 반도체 업계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이 됐습니다. 네, 최근에는 투자자들 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이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또 다른 신조어가 있어요. 테슬라를 포함시키면 탱고스가 된대요. 그래서 이거를 대안으로 꼽고도 있습니다.
1: 재밌네요.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전 세계적으로 500억 달러, 그러니까 약 76조 원 이상의 판돈이 몰리는 역사상 최대의 스포츠 베팅 행사가 될 거란 전망이 나왔어요.
2: 네, BBC가 호주 맥쿼리 은행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서요. 이번 월드컵 예상 총 베팅액인 500억 달러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에 기록했던 350억 달러보다 약 1.4배가 높아진 액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맥쿼리 은행이 도박 자금이 급증한 가장 큰 원인을 꼽았는데요. 본선 진출국이 기존의 32개국이었는데 올해는 48개국으로 늘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경기 수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지난 대회는 64경기만 했는데 올해는 경기 숫자만 104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정도 6주일로 연장이 됐는데요. 또 공동 개최국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시차 이점도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왜냐하면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같은 전 세계 시청자들의 황금 시간대의 경기가 중계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배팅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이런 분석인데요. 특히 미국 내에서 스포츠 배팅이 합법화가 된 게 이게 확산이 된 게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2022년만 해도 미국 인구의 40%만 스포츠 베팅이 가능했는데요. 네. 지금은 전체 인구의 65%가 합법적으로 도박을 즐길 수 있게 됐대요. 그러니까 미국인 과반수가 이제 합법적으로 돈을 걸 수 있는 최초의 월드컵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도박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커지면서 전문가들이 월드컵을 계기로 가벼운 마음으로 베팅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더 중독성이 높은 도박의 늪으로 빠져들 위험이 크다라는 점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시민단체 약탈적 도박 저지라는 곳의 레스 버널 대표는 이번 월드컵 기간 동안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사람들, 특히 젊은 남성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부채와 재정적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내놨습니다. 또 영국의 도박개혁 운동가인 맷 자브 커신도 기업들이 월드컵 베팅을 유도한 뒤에 아주 교묘하게 중도성이 훨씬 강한 온라인 카지노 콘텐츠를 교차 광고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영국 국립사회조사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도박 기업 수익의 79%는 연간 최소 우리 돈으로 약 1,144만 원 이상을 탕진하는 상위 10%의 고액 지출자에게 나오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결국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미국 당국이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상품 선물거래위원회가 최근 온라인 베팅과 예측시장 트레이딩의 급격한 성장에 대응해서 앞으로 더 엄격하고 새로운 규제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미국의 대형 온라인 예측 플랫폼들은 잠재적인 불법 행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규칙을 강화하는 그런 규제안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1: 우리나라보다 뭐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가 일찍 시작된 일본에서는 고질적 인력난이 사회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독특하고 흥미로운 채용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2: 네, 도쿄 상공 리서치가 지난달에 일본에서 사람이 없어서 문을 닫은 회사가 37곳이었다. 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60.8%나 증가했다라고 물류 전문 매체인 로지스틱스 투데이 등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게 5월만 기준으로 해보면 조사를 시작한 2013년 이후에 최다 기록이라고 합니다.
1: 와.
2: 자본금별로는 1,000만엔 우리 돈으로 약 9,505만 원 미만 기업이 25건이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92% 이상 늘었는데요. 이렇게 인력난에다가 중동정세로 인한 물가상승 여파 같은 악재들이 겹치면서 주로 영세기업들이 더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인력 부족 문제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일본에서 편의점, 뭐 음식점 같은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는 이미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2: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군사기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군함 건조 분야에서도 이제 외국인 채용을 허용해달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기업들이 인재를 구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학력, 영어 점수, 인턴 경험, 우리가 소위 스펙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것보다는 해당 업무에 정말 적합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인가 이걸 따져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1: 네.
2: 그래서 교토에 있는 한 경비회사가 올해부터 근육 채용 전형을 도입했습니다.
1: 네?
2: 이걸 많이 드신 분들 보고 있는데 피트니스 대회 출전을 목표로 하는 바디빌더를 뽑아서 체격이 건장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경비를 의뢰하는 회사에 파견을 해보겠다라는 목표에서 이 전형을 채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창고를 체육관으로 개조를 했대요. 단백질 보충제 구입부도 지원을 해주고요.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게 회사 근처에 있는 체육관 회비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경비업계의 가치를 높여서 급여 같은 환경 개선으로

0: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걸 지금 바란다는 건데요. 또한 송전 설비 업체는 주로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업계 특성을 고려해서 클라이머 채용을 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반을 직업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그래서 송전설 건설 인력을 키우기 위해서 회사에 클라이밍 시설을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본의 인력난이 이제 단순히 채용 규모를 넘어서 산업 전반의 생존 문제로 변하게 되니까 회사들이 자격증이 아니라 직무에 꼭 맞는 성향의 사람을 찾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재밌네요. 중국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MZ세대의 결혼관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변화한 건가요?
0: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아도요. 그냥 혼자서 고가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화보를 촬영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특히 MZ세대들 사이에 이제 이런 사진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중국 경제매체인 제일재경 등이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패키지 상품이 나올 정도로 시장이 커졌다고 그래요. 근데 두 사람이 찍는 것보다 혼자 찍으니까 가격이 당연히 저렴하겠죠.
1: 그렇겠죠.
0: 그래서 이제 웨딩드레스를 대여해주는 업체에서 가볍게 스낵 사진을 찍어가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요. 뭐 지역이나 사진 장수, 드레스 브랜드 등에 따라서 패키지 가격이 200위안에서 60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4만 원에서 135만 원까지 다양하게 상품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다 결혼 때문에 찍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젊고 아름다운 시절을 기념하는 사진으로 인식이 좀 변하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꼽고 있습니다. 또 결혼하는 예비 부부들 사이에서는요. 웨딩드레스랑 턱시도 대신에 중국 전통 홀레복이나 한풀을 입고 스냅사진을 찍는 것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MZ들은 중국 전통 관련 문화에 자부심을 좀 크게 느끼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전통 의상을 입고 유명한 관광지를 찾아서 특별한 사진을 찍는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의 시안, 둔황, 자금성 같은 유명한 관광지, 또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골목 등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진을 찍는 금액은 우리 돈으로 약 33만 원에서 451만 원까지 다양하게 형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전통이다 그러면 좀 구식이다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는 자기 표현, 정체성의 문화적인 상징이 됐다라고 베이징일보가 분석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최근에 이혼한 부부들이요. 그 혼인신고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인 민정국의 근처를 산책하고 이것을 기록하는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게 또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혼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여겨서 이거를 이제 뭔가 기록으로 남기는 거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과거에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혼을 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는데 이제는 이혼 역시 삶의 한 부분 으로 받아들이는 추세가 됐다. 그래서 이혼이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경험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1: 네. 최근 미국에서는 돈을 내고 모르는 사람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는 이색 서비스가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0: 와. 특이하죠. 네. 이 내용을 뉴욕포스트가 보도했는데요. 결혼식에서 이제 빈좌석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일반인에게 유료로 판매하는 플랫폼이 나왔습니다. 이 플랫폼의 이름이 Not a Wedding Crasher인데요. 이 웨딩 크래셔라는 건 초대받지 않고 결혼식에 몰래 불청객으로 들어가서 공짜로 밥을 먹거나 파티를 망치는 사람을 뜻하는 흔한 미국 표현인데 나는 웨딩 크래셔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의 제목의 회사입니다. 이 서비스는 미국 샌디에이고에 사는 베슨 부부가 개발을 했는데요. 결혼식에 더 자주 참석하고 싶다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사업을 구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사람은 이 회사에 등록된 결혼식 정보를 확인한 뒤에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신원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비 부부가 이 프로필을 직접 검토해서 초대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승인을 받은 참가자는 정해진 비용을 결제한 다음에 결혼식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예비 부부가 이렇게 남는 좌석 수와 참가비를 자유롭게 설정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플랫폼은 신원 확인과 결제, 매칭 과정을 여행을 지원하면서 일정 수수료를 받는데 네. 좌석의 가격이 1인당 약 30에서 60달러, 한 4만 5천 원에서 9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서비스가 나왔느냐. 결혼식 비용이 너무 높다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미국에서는 하객 수를 기준으로 식사와 장소 대관 비용을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참석한 인원이 예상보다 적으면 이미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래서 남는 좌석을 판매해서 예비 부부가 손실을 일부 만회할 수 있도록 도와줘보자라는 취지에서 마련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결혼식 비용 부담을 덜고 싶은 예비 부부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요. 웨딩업계 관계자들 또 이색적인 파티를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이어지면서 이 플랫폼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외신으로 읽는 경제 뉴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듣고 올게요.

0: 새로운 남북 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돈 버는 특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죠. 부자 되는 특허 이야기. 특허법인 다나의 조정호 변리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나요?
2: 네, 최근 인공지능과 증강현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스마트폰 이후에 차세대 디지털 기기로 이 스마트 안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하게 미래 기술로 여겨졌다면 최근에는 실제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가 되면서 새로운 플랫폼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스마트 안경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된 특허 경쟁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럼 먼저 스마트 안경이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2: 네, 스마트 안경은 일반 안경 형태의 착용형 기기에다가 디스플레이나 센서 그리고 통신 기능과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까지 결합한 이 웨어러블 전자기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정보와 기능을 이 눈앞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스마트 안경은 주로 카메라 촬영이나 간단한 알림 표시 기능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이 증강현실이나 음성비서, 실시간 번역이나 길 안내, 더 나아가서는 건강 모니터링 등 다양한 기능들이 탑재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사용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표시하는 것이 핵심 기술 과제입니다. 또한 장시간 착용해야 되기 때문에 무게나 배터리, 그리고 발열이나 착용감도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최근에는 이 생성형 AI 기술과 결합되면서 단순 정보 표시 장치를 넘어서 이제는 사용자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하거나 주변 환경을 인식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이 개인용 AI 단말기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마트 안경은 이 안경 산업과 디스플레이 산업 그리고 인공지능 산업이 융합되는 차세대 플랫폼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 최근 스마트 안경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나요?
2: 네, 최근 스마트 안경 시장은 크게 AR 기반의 스마트 안경과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안경이라는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0: 그리고 교육,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그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개인 컴퓨팅 기기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웨어러블 기기 시장을 넘어서 이제는 미래 디지털 플랫폼 경쟁의 핵심 분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이 스마트 안경의 핵심 기술은 뭔가요?
0: 네, 스마트 안경 기술의 핵심은 크게 디스플레이 기술과 센서 기술, 그리고 통신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디스플레이 기술은 이 사용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선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술이고요. 이를 위해서 웨이브 가이드나 마이크로 OLED, 마이크로 LED나 홀로그래픽 광학 기술 등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센서 기술도 핵심인데요. 카메라나 거리 센서, 관성 센서나 시선 추적 센서 등을 통해서 이 사용자의 행동과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눈동자 움직임을 분석해서 사용자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파악하는 시선 추적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통신 기술 측면에서는 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와의 실시간 연결이 중요하면서 저전력 무선 통신 기술도 필수적이고요. 여기에 최근에는 이 생성형 AI 기술이 결합되면서 사용자의 음성 명령을 이해하고 또 주변 상황을 분석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1: 최근에는 어떤 유형의 스마트 안경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0: 네, 최근에는 용도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안경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증강현실 스마트 안경의 경우에는 이 사용자의 시야 위에 디지털 정보를 겹쳐 보여주는 방식으로 길 안내나 또는 산업 현장 지원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인공지능 스마트 안경은 디스플레이보다는 음성 인터페이스나 또는 카메라 기능을 강화시켜서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하거나 주변 사물을 인식하는 기능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스포츠용 스마트 안경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자전거 주행 정보나 운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방식이고요. 또 산업 현장에서는 안전모와 결합된 형태도 등장하고 있고 또 물류나 건설 제조 분야에서도 그 활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이 수술 보조 정보 제공이나 원격으로 진료를 지원하는 기술이 연구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 안경도 중요한 분야인데 이 주변 환경을 음성으로 설명해 주거나 또는 전방의 장애물을 인식해서 알려주는 기능 등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다양한 산업 분야에 맞춰서 세분화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실제로 스마트 안경을 사용하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한데 어떤 장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0: 네, 스마트 안경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사용자가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 필요한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정보를 보기 위해서 손으로 꺼내고 또 화면을 확인해야 되지만 스마트 안경은 이 시야 안에서 바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요. 특히 이러한 장점은 작업 현장에서 두 손이 자유로운 상태에서도 작업 지침이나 설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 효과가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한 길 안내 기능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없이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행에서는 외국어 표지판이나 메뉴판을 실시간으로 번역해서 보낼 수도 있고요. 또 교육 분야에서는 학습 콘텐츠를 이 현실 공간과 결합해서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AI 기능이 강화되면서 사용자의 질문에 즉시 답변해 주거나 또는 현재 보고 있는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가능해지면서 결국은 인간과 이 디지털 정보 사이의 인터페이스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관련된 특허 경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0: 네, 스마트폰 안경 분야의 특허 경쟁은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크게 광학 디스플레이 기술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그리고 센서 융합 기술 및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광학 분야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얇고 가벼운 안경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넓은 시야각과 밝은 화면을 구현할 수 있는지가 핵심 경쟁 요소인데요. 이를 위해서 웨이브 가이드

0: 구조나 광학 엔진 배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설계 기술과 관련된 특허들이 활발하게 출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시선 추적 기술이자 또는 손동작 인식 기술도 주요한 특허 경쟁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용자의 시선을 기반으로 화면을 제어한다든가 또는 사용자의 손동작만으로도 기기를 조작하는 기술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AI 기술 분야에서는 이 음성인식과 실시간 번역 그리고 객체인식, 상황인식 기술과 관련된 특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이 생성형 AI를 스마트 안경에 적용하는 기술 경쟁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스마트 안경 특허 경쟁은 단순한 하드웨어 경쟁이 아니라 이제는 광학 기술, AI 기술, UX 기술이 결합된 차세대 플랫폼 경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은 스마트 안경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다나특허의 조정우 변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경제로 통일로 김현우가 부르는 이별 택시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비공식 기록이긴 하지만요. 인도네시아의 음바 고토란 분이 계셨는데 인도네시아의 주민등록 제도가 생기기 전인 1870년에 태어나 지난 2017년에 14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생전에 많은 사람들이 장수의 비결을 물었을 때 그분의 대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인생을 조급하게 살지 않는 것. 네, 항상 여유 있는 마음이야말로 만병통치약 같다는 말씀이었지요.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는데요. 너무 급하지 않게 여유를 충분히 갖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이문세의 노래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

네, 오늘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주장 손흥민 선수의 에세이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에 나오는 몇 대목을 소개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제 모습이 화려해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겉모습입니다. 힘들었던 과거와 뒤에서 이루어지는 노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죠. 제 인생에서 공짜로 얻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혹독하게 훈련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신나게 놀 때 저는 매일 리프팅으로 볼을 떨어뜨리지 않고 운동장을 세 바퀴씩 돌았지요. 프로 첫 시즌을 끝내고 매일 슈팅을 1000개씩 때렸고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비는 시간에는 최대한 휴식을 취해요. 드리블, 슈팅, 컨디션 유지, 부상 방지 등은 전부 주거나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라고 믿어요. 와, 정말 슈팅이 대단하군요 라는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이렇게 슛을 때리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라는 생각도 들어요. 독일어와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창피함을 무릅쓰고 현지 아이들에게 계속 물어보면서 공부했어요. 저는 축구를 좋아

좋아해요. 정말 많이 좋아해요. 요즘 말로 축바, 덕후라고 하면 딱 맞아요. 축구가 재미있어서 시작했고 지금도 더 잘하고 싶어서 계속 노력해요. 축바의 심리가 뭔지 아세요? 세상 모든 사람이 축구를 좋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재미있는 축구를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즐겼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짜 좋아해, 혜은이의 노래입니다.

24년 전 오늘, 그러니까 2002년 6월 22일 토요일이었죠. 지금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홍명보 감독이 당시 주장으로 뛰던 시절 스페인전 마지막 승부차기에서 상대의 골망을 갈랐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최초로 월드컵 4강 진출이 확정된 순간이었지요.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의 뜨거운 함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시간에는 24년 전 온 나라를 붉게 물들였던 그해 6월 벅찬 감동의 응원 현장을 추억해 보겠습니다. 2002 한일 월드컵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국과 일본의 20개 도시에서 열린 21세기 첫 번째 월드컵이자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대회였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첫 경기부터 뜨거웠는데요. 6월 4일 저녁 1차전 상대

폴란드전에서 황선홍과 유상철의 골로 2-0 완승을 거뒀습니다. 월드컵 본선 진출 48년 만에 거둔 본선 첫 번째 승리였으니 온 국민이 열광을 했지요. 승리의 기쁨에 시민들이 밤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음식과 술을 무료로 제공하는 가게가 줄을 이었고 다음 날 점심 식사를 공짜로 대접하는 식당도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온 나라가 잔칫집 분위기였지요. 이때부터 전국적으로 길거리 응원 문화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Be the Res 문구가 적힌 붉은 암마 티셔츠는 품절 대란을 일으켰고 정품이 아닌 가품까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월요일 미국과의 조별리그 2차전을 앞두고 대낮부터 조기 퇴근, 조기 하교가 줄을 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교복 위에 붉은 티셔츠를 덧입고 태극기를 어깨에 둘렀습니다. 웬만한 직장에서도 오전 근무만 하고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지요. 서울 광화문이나 대도시 주요 거점에는 곧 붉은 응원 물결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그날 서울과 수도권에는 제법 굵은 비가 내렸지만 뜨거운 응원 열기를 식힐 수는 없었지요. 미국에 1-0으로 지고 있다가 안정환 선수의 동점골이 터지는 순간 빗속에서 서로를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노래 듣고 올까요? 윤도현 밴드의 오필승 코리아, 클론의 월드컵송, 그리고 김연자의 아침의 나라에서 세 곡입니다.

네, 88올림픽의 공식 주제가 중 하나였던 아침의 나라에서 김연자의 노래였고요. 앞에 들으신 곡들은 월드컵 응원가들이었지요. 윤두현 밴드의 오필승 코리아 그리고 클론의 월드컵 송이었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온 나라가 붉은 물결로 가득했던 2002 월드컵 응원전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6월 14일 금요일 저녁에는 16강 진출이 걸린 운명의 경기 포르투갈전이 열렸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밤이라 역대급 인파가 거리로 몰려나왔지요. 그리고 훗날 전설로 기록될 명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영표 선수의 자로잔 듯한 패스를 가슴으로 하던 박지성의 환상적인 결승골. 그리고 벤치로 달려가 히딩크 감독 품에 안기던 그 장면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명장면이었습니다. 조별리그 2승 1무. 당당히 D조 1위로 16강 진출이 확정되자 또 한 번 난리가 났습니다. 월드컵 출전 사상 첫 16강 진출이었으니 상상을 초월할 만한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전국의 웬만한 호프집과 광장은 새벽까지 기쁨의 춤판이 벌어졌고 차량을 이용한 응원도 유행했는데요. 거리의 차들이 일제히 짝짝짝짝짝 박수를 흉내낸 경적을 울리면서 시내 곳곳이 기쁨의 소음으로 충만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 대전에서 16강전이 열렸는데 상대는 강호 이탈리아였지요. 전반전 안정환 선수의 페널티킥 실축과 선제 실점으로 패색이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반 43분 설기현 선수의 극적인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이어서 연장 후반 안정환 선수의 헤딩슛이 골든골이 되면서 2-1 역전승으로 8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참 이렇게 회고해보니까 대단한 대회였습니다. 16강 진출은커녕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1승도 없던 나라가 승승장구하며 8강, 나중에는 4강까지 올라갔으니 말이지요. 대한민국 전체가 요동을 친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밤거리에는 또 한 번 거대한 축제마당이 펼쳐졌고 차도와 인도의 경계가 사라졌고 질서 유지를 위해 출동한 경찰들도 시민들과 얼싸안으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믿지는 장사가 뻔한데도 무료 서비스 음식을 내놓는 가게 사장님들의 얼굴에는 아무런 고민도 없어 보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듣고 올까요? 김수철의 젊은 그대, 정수라의 환희, 그리고 전영록의 불티 세 곡 듣겠습니다.

네, 김수철의 젊은 그대, 정수라의 환희, 그리고 전영록의 불티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온 국민이 하나가 됐던 2002 한일 월드컵 응원전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6월 22일 광주에서 스페인과의 8강전이 열렸습니다. 이탈리아에 이어서 스페인, 점점 상대가 강해지는 퀘스트에 도전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반 경기였는데 관중석의 카드 섹션 문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Pride of Asia, 아시아의 자존심이었지요. 연장전까지 120분간 피말리는 사투를 벌였지만 점수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잔인한 승부차기로 향했습니다. 거미손 이훈재 선수가 스페인 선수의 슛을 극적으로 막아내고 우리 대표팀 마지막 키커인 홍명보 선수가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켰을 때 전국이 짜렁짜렁 울렸습니다. 이날은 전국적으로 무려 1,300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아시아 최초의 월드컵 4강 진출을 자축했지요. 전국의 결혼식장도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하필 경기 시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된 신랑 신부도 하객들도 예식은 안중에도 없고 경기를 켜놓고 응원을 하고 있었지요. 월드컵 응원에는 나이도 직업도 사는 곳도 아무런 장벽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도 빨간 두건을 두르고 경로당에 모여서 목청을 높이셨고 군대 연병장에서도 병원 입원실에서도 모두가 하나가 돼 힘찬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후 4강전과 3, 4위전에서 독일과 튀르키예에 아쉽게 패하며 우리의 위대한 여정이 마무리됐지만 당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6월 한 달이 지나고 나자 큰 후유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월드컵 증후군이었지요. 직장인들은 이제 무슨 낙으로 사나 푸념을 늘어놨고 한 달 내내 목청을 혹사한 탓에 이비인후과를 찾는 환자가 급증했다는 기사를 본 기억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온 국민이 가장 뜨겁게 뭉친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 2002 월드컵. 살다 보면은 그런 순간이 또 찾아올 수 있겠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의 뜨거운 응원 열기를 추억해봤습니다. 서른도의 노래 다 함께 차차차 그리고 현숙의 춤추는 탬버린 베이로의 꽃보다 아름다운 너 유미리의 젊음의 노트까지 네 곡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86년 6월 21일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제목은 박창선 월드컵 올스타전에 월드컵 출전

1986년 멕시코 월드컵은 우리 대표팀이 무려 32년 만에 밟아본 월드컵 본선 무대였지요. 특히 당대 최고의 선수 마라도나의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대포알 같은 중거리 슛을 꽂아넣었던 박창선 선수의 그 역사적인 골은 아직도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있을 겁니다. 비록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긴 했지만 우리 대표 선수가 전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올스타전에 출전한다는 소식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자긍심을 안겨줬을 겁니다. 최백호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뛰어!

네, 최백호의 뛰어 듣고 왔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이 전후반 90분 동안 그라운드에서 뛰는 거리가 평균 10km 정도라고 하는데요. 승리를 향해 달리는 선수들의 땀방울 생각한다면 우리도 목청을 아낄 수가 없죠. 사흘 뒤에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가 남아있는데 열심히 응원을 펼쳐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로 월드컵은 KBS 2026 북중미 월드컵의 감동적인 순간들을 KBS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곡 박경희의 저 꽃 속에 찬란한 빛이 띄워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숙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칭찬, 경쟁, 끌어당김이 인생을 바꾼다는 착각에 관하여. 웬디 그놀릭, 벤저민 헤디, 프랭크 워렐 지음, 성우 이눈솔 읽음. 들어가며. 오늘도 운동을 하지 않은 당신에게.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의문을 떠올려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는 왜 비싼 돈을 들여서 등록한 헬스장에 가지 않는 것일까? 왜 우리 아이는 제 물건을 방으로 가져가지 않고 아무데나 던져놓는 것일까? 배우자가 절반 정도 하다가 그만둔 주방 벽칠하기를 끝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이 대부분 사람과 다르지 않다면 자신과 타인에게 동기를 부여하려고 오만 가지 방법을 다 써보았을 것이다. 100번째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순간을 상상해보기도 하고 집안을 어지르지 않으면 보상을 주겠다고 아이들을 꼬드기거나 비싼 돈을 내고 사람을 불러서 페인트칠을 마저 끝내겠다고 배우자를 협박하는 등의 방법 말이다. 이런 전략이 통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았으리라. 만약 그동안 반복되었던 문제의 원인이 동기부여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하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동기부여에 대해 배운 적이 없다. 동기부여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다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과 더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더 행복해질지도 모르는 일이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생각을 믿으며 스스로를 가로막고 있다. 잘못된 신념에서 벗어나 과학적 원리로 무장한다면 이도저도 못하고 꽉 막힌 상태에서 벗어나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목표 또한 바로 그것이다. 때문에 먼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동기부여에 관한 모든 것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동기를 부여할 때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동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다. 누군가를 묘사할 때나 그 사람은 동기가 부족한 사람이야. 명령할 때 사용하며 동기를 좀 가져봐. 직장에서도 사용한다. 판매팀에 어떤 식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동기를 어떻게 정의하고 연구할까? 과학자들에게 동기는 두 가지 뜻을 지닌다. 첫째, 동기는 사람들이 어떤 일에 투입하는 에너지다. 둘째, 동기는 그 에너지가 향하는 방향이다. 잘못된 이해는 잘못된 믿음을 가져온다. 이를테면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려는 시도와 그들을 설득하려는 시도는 엄연히 다른 일인데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설득에는 누군가를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들려는 외부의 압력이 포함되지만 동기는 행동하는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다. 즉, 동기는 안에서 나오므로 애초에 타인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없다. 다만 동기부여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조건을 설정해 줄 수 있을 뿐이다. 사라의 예를 살펴보자. 사라가 아침에 운동을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남편은 지시 모드로 말한다. 운동은 꼭 해야 해. 막상 하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얼른 준비하고 나가. 남편의 행동에 대해 사라는 이렇게 말한다. 남편이 도와주려고 그런다는 건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오히려 압박감이 느껴져서 정반대로 행동하고 싶어진다니까요. 다시 말해 동기부여는
밀어붙이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가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찾도록 도와주거나 마음 편히 운동할 수 있으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것에 가깝다. 타인에게 최적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려면 설득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말해야 한다. 그들 내면의 자원을 활용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설거지는 내가 해놓을 테니까 그 시간에 당신은 운동해. 축구를 그만두고 싶다는 아이의 마음을 돌리려면? 그렇다면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연구에 따르면 내면의 동기적 자원을 활용하면 된다. 내면의 동기적 자원에는 개인의 가치관, 욕구, 관심사, 목표, 인간관계 등이 포함된다. 해당 과제가 개인의 동기적 자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면 행동 동기를 높일 수 있다. 내 딸은 축구를 썩 잘한다. 어떤 아이의 부모가 나에게 와서 그 집 딸은 언젠가 TV에 나오는 축구 선수가 될 거예요 라고 말할 정도다. 하지만 실력보다 중요한 것은 딸아이가 축구를 즐거워한다는 것이다.

아이는 축구를 정말 좋아한다. 그런데 어느 날 축구 연습이 끝난 후 아이는 이제 축구가 재미없어졌다면서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다. 물론 부모로서 아이가 좋아하지도 않는 스포츠를 계속 시킬 생각은 없지만 의아했다. 실력도 뛰어나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불과 몇 주 만에 마음이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딸아이가 축구를 그만두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해 몇 가지 전술을 시도했다. 미아 햄이나 메간 라피노 같은 유명 선수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만두는 건 너무 아까웠다. 첫째, 보상을 시도했다. 축구 연습이 있는 날마다 미국의 패스트푸드 기업인 데어리 퀸에서 파는 블리저드를 사주겠다고 했다. 초콜릿과 쿠키가 섞인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다니 당연히 혹할 만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 전략은 단 2회만 효과가 있었다.

주말쯤 되자 딸아이는 더 이상 블리저드를 먹고 싶어 하지 않았다. 아이스크림을 얻기 위해 축구를 하는 것이 아이에게는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보상 전략은 실패로 돌아갔다. 보상 전략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나는 다른 전략을 마련했다. 아이의 재능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아이의 축구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칭찬하는 것이다. 아이에게 말했다. 너는 축구에 아주 뛰어난 재능이 있고 큰 재능에는 재능을 계속 발전시킬 책임이 따르는 거라고. 스파이더맨에게도 통한 말이니까 축구 소녀에게도 통하지 않을까? 뒤에 나올 구장에서도 알게 되겠지만 재능이 뛰어나다는 말이 항상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었다. 딸아이는 그 말을 들은 후 오히려 기량이 떨어졌다. 골을 하나도 넣지 못했다. 내가 그렇게 재능을 강조했으니 어쩌면 아이는 경기에서 잘하지 못했으니까 내 재능이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재능이 있다는 말은 역효과를 내기도 한다. 만약 실패하면 재능이 없어서라고 판단할 수 있다. 역시나 두 번째 설득 계획도 실패로 돌아갔다. 접근 방식을 바꿔보기로 했다. 새로운 계획은 딸아이에게 축구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다. 직접 물어 답을 들어보니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아이는 축구를 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아무런 선택권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우리 부부는 아이에게 1년 내내 축구를 시켰는데 아이는 다른 스포츠도 하고 싶다고 했다. 우리는 아이가 정말로 재능이 있는 것 같아서 실력을 더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시간을 축구에 할애하고 있었다. 결국 축구를 얼마나 할지부터 할지 말지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아예 없애버렸기 때문에 딸의 동기가 줄어들었던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딸아이가 다른 스포츠도 하고 축구는 한 시즌만 하도록 했다. 또한 취미용 축구 리그에서 할지, 다른 지역의 팀들과 원정 경기를 치르는 축구 클럽에서 할지도 직접 선택하도록 했다. 한 시즌을 쉬고 가을에 다시 합류했을 때는 축구에 대한 딸의 동기가 커져 있었다. 딸은 친구들과 같이 취미용 리그에서 뛰기로 했다. 갑자기 아이는 다시 축구를 사랑하게 되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축구를 했다. 물론 유명한 선수가 될 수도 있고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축구를 하겠다는 의욕과 활기가 생겼다는 것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무엇이 딸아이의 동기에 변화를 일으켰을까? 아이 내면의 동기적 자원을 활용한 덕분이었다. 더 구체적으로는 자율성 욕구를 활용한 것이다. 아이는 축구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동기부여 연구자들은 자율성 욕구의 충족이 최적의 동기부여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이는 누군가가 무언가를 하게 만들려면 설득보다는 그 사람이 행동하는 내적 과정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를테면 유능감의 욕구, 선택권이 있다고 느끼고 싶은 욕구, 소속감의 욕구 등을 이용하는 것이다. 개인의 가치관과 목표, 관심사도 동기부여에 이용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동기부여 이론들. 동기는 좀처럼 규정하기가 힘든 개념이다. 우리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동기의 실체가 있다는 믿음이다.
동기는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라고 믿는다. 하지만 동기는 실체가 아니라 과정이다. 어떤 시도를 할 때 에너지를 사용하는 법, 혹은 그 이유가 나타나는 과정이다. 즉, 동기부여에는 많은 하위 과정이 따른다.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또 다른 과제를 수행할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혼란이 발생한다. 따라서 동기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목표는 하위 과정이 제각각 어떻게 기능하고 상호작용해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동기부여의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을 고안하고 각 이론에서 중요한 요소를 제안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동기부여 요인을 활성성분, 의약품에서 실제로 치료 효과를 내는 물질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부를 것이다. 한마디로 활성성분은 동기를 예측하고 촉발하는 핵심 요인을 말한다. 자기결정성 이론은 로체스터 교수인 리처드 라이언과 에드워드 데시가 창시한 것으로 동기에 기여하는 요인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유능감과 자율성,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며 이 욕구가 충족되는 정도로 동기를 예측할 수 있다. 이 욕구가 충족될수록 과제를 수행하려는 동기가 강해진다. 다시 말해, 유능감, 자율성, 관계성은 자기결정 이론에서 동기를 예측하는 활성 요인이다. 동기부여에는 다른 유용한 이론들도 많다. 미국의 교육심리학자 제클린 에클스와 앨런 위그필드가 제안한 기대 가치 이론도 유명하다. 기대 가치 이론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특정 과제의 성공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와 과제에 참여했을 때 얻는 가치에 대한 인식이 동기를 예측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든 받지 않든 성공할 수 있다고 믿을수록 동기도 커진다. 또한 과제에 많은 가치를 부여할수록 동기가 커진다. 따라서 기대 가치 이론의 활성 성분은 성공에 대한 기대와 활동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귀인 이론, 성취 목표 이론, 자기 규제 이론, 흥미 이론 등이 있고 각 이론마다 활성 성분이 존재한다. 이 책에서 다루는 몇 가지 동기부여 이론을 표 1에 요약하고 각각의 활성 성분을 정리해 놓았다. 이 책에서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다. 한 가지 이론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활용해 동기부여를 둘러싼 고정관념에서 오는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 여러 이론의 활성 성분을 이용해 동기부여의 어려움을 해결할 것이다. 또한 직접적으로 동기부여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이론들도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는 사회인지 이론, 생태학적 시스템 이론 등이 포함된다.

여러분은 지금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는 심리학을 연구하는 3명의 공동 저자 웬디 그롤닉, 벤저민 헤디, 프랭크 웨델이 쓴 책입니다. 웬디 그롤닉은 미국 클라크대학교 심리학 교수이자 동기부여 전문가로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양육 연구자 중 한 명입니다. 아동의 동기와 성취에 부모와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또 다른 저자인 벤저민 헤디는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교의 교육 심리학 교수로 동기부여, 학교 외 활동, 가치 및 참여, 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으며 교육혁신심리학학술협회 회장입니다. 공동저자 프랭크 워렐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교육대학의 교수이자 학교 심리학 프로그램과 학업 인재 개발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청소년, 민족 및 인종 정체성, 인재 개발, 시간적 관점 등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웬디 그롤닉, 벤저민 헤디, 프랭크 워렐 세 명의 학자들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동기가 부여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일단 행동함으로써 동기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인생의 주도권을 거머쥐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성우 이눈솔이었습니다.

0: 나무 위에서 무엇인가가 연유의 뒤편으로 뛰어내렸다. 평소 꾸준히 복싱 훈련을 받고 반사신경도 빨라 피할 수 있었던 게 천만다행이었다. 쿵 소리가 나고 뒤로 돌자마자 중형 라투스 한 마리가 연희를 향해 앞발을 휘둘렀다. 연희는 활로 그 앞발을 쳐내며 오른쪽으로 한 바퀴를 굴렀다. 그러고는 빠르게 일어나 뒷걸음질을 치며 활로 라투스를 조준했다. 망설일 여유가 없었다. 연희는 빠르게 한 발을 쐈다. 짧은 거리였지만 운이 좋았다. 화살은 라투스의 목에 정확히 꽂혔다. 라투스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을 걷다가 그 자리에 풀썩 쓰러졌다. 연희는 라투스의 목에서 화살을 빼내고는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혹시 라투스가 더 있을지 몰라 마음이 두근거렸다. 그 순간 칠판을 긁는 듯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중형 라투스 두 마리가 희미한 어둠 속에서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한 마리는 처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머지 한 마리는 어려워 보였다. 두 마리와 혼자 붙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앞에서 시선을 끌어줄 누군가가 절실했다. 그때 삼색이가 연유를 불렀다. 삼색이는 보란 듯이 옆으로 달려가 철조망 아래로 사라졌다. 그리고 건너편에서 계속 연희를 향해 울어댔다. 삼색의 뒤를 이어 사라진 치즈도 마찬가지였다.
1: 현우가 고양이를 보내준 건 아닐까?
0: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마자 연희는 라투스에게서 몸을 돌려 철조망으로 뛰었다. 가까이 가보니 철조망은 반으로 찢어져 있었다. 위험하지만 해볼 만한 시도였다. 연희는 활과 화살을 철조망 너머로 밀어넣고 곧장 제 머리를 집어넣었다. 납작하게 포복 자세로 엎드린 채 빠르게 철조망을 넘어가던 연희의 발이 무엇인가에 걸렸다. 라투스였다. 연희는 엎드린 채 발길질을 해댔다. 연희의 오른발은 연희를 물려던 라투스의 주둥이에 정확히 맞았다. 놈이 아파서 낑낑대는 사이 연희는 철조망을 모두 건넜다. 연희는 활과 화살을 챙겨들었다. 고양이들이 서두르라는 듯 계속 울어대고 있었다. 연희는 치즈와 삼색이의 뒤를 따라 폐공장 지대 안을 달렸다. 창고같이 생긴 세 건물 중 한 건물에서 사나운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조심히 다가가 문을 열었을 때 연희는 자신이 놓쳤던 그 거대한 괴수가 유라를 덮치려는 장면을 보았고 이번에도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여 화살을 날렸다.

0: 그 고양이들 내가 보낸 거 맞아.
1: 현우가 옆에 얌전히 앉아있는 고양이들을 쓰다듬으며 뿌듯한 표정으로 연유에게 말했다.
2: 그럴 것 같았어. 따라오라는 모양새가 확실히 누군가의 지령을 받은 모습이었거든. 그래서 우리 연휴에 이 선배님들의 소중함을 확실히 깨달았다는 거네. 혼자 싸워보니까.
1: 효석과 함께 키득거리면서 란주가 말했다. 란주의 얼굴을 보니 앞으로 이 문제를 두고 계속 놀릴 거라는 확신이 들었지만 연휘는 란주의 말이 맞는다고 인정하고 말았다.
2: 근데 고양이들이 좀 불안해 보인다?
1: 유라가 말했다. 삼세기와 치즈는 현우의 옆에 얌전히 앉아있었지만 도련님은 어쩐지 안절부절 못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다른 몇 마리 고양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유라의 말에 현우는 고양이들을 보았다. 의아한 눈빛이었다.
3: 너무 여기에 오래 있어서 그래. 아, 이제 정말 나가면 안 돼? 경찰에 신고해서 저 사람들 찾아낸 거 밝히고 범초보니 한 짓 또 폭로하자. 아,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해? 응?
1: 효석의 말에 연유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4: 자, 나가면서 설명해 줄게. 너 없는 사이에 우리한테 있었던 일들.
1: 란주가 연유의 등을 떠밀며 말했다. 연유는 활과 화살을 챙겨 일어났다. 소초모들이 일어나는 것을 본 채령은 그들을 향해 달려왔다.
5: 언니, 이제 우리 오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경찰에 신고할 거야. 양심이 있다면 제대로 자백하고 죄값을 치르겠지.
1: 란주의 말에 채령이 울기 시작했다. 이제껏 보여줬던 강인한 모습과는 달리 어린애처럼 무방비하게 우는 채령을 보고 란주와 효석은 당황했다. 하지만 유라는 아니었다.
2: 나 지금 당장 네 오빠 목을 따도 시원치 않아. 울지 마. 경찰 신고 정도면 한 짓에 비해 죄값 싸게 치르는 거니까.
1: 싸늘한 유라의 말투에 놀란 채령은 더 서럽게 울었다. 란주는 효석과 연희에게 눈짓을 해보이며 유라와 예진을 데리고 건물 밖으로 나갔다. 효석과 연유는 삶을 체념한 것처럼 보이는 시온에게 다가갔다.
6: 채령이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정말 염치 없지만 채령이 아버지의 실험체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1: 시온은 효석의 손을 꼭 붙들며 말했다. 연희는 이 사람이 정말 방금까지 모두를 해칠 것처럼 날뛰던 그 괴수가 맞는지, 청소년들을 납치해 해치고 유라의 어머니를 죽인 그 괴수와 같은 존재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 지경이었다. 현우는 우는 채령을 달래며 건물을 나섰고 효석과 연희는 양쪽에서 시온을 부축하며 그 뒤를 따랐다. 효석은 건물을 빠져나가면서 연희에게 범초본에서 채령을 구출해 도망친 이야기와 그 후로 쫓기는 신세가 된 사정을 말했다. 효석은 폐공장 창고에서 현우, 유라와 만난 것과 어색했던 화해의 순간까지 모두 하나하나 이야기해줬다. 연희는 그 많은 이야기를 따라잡느라 정신이 혼미해질 것 같았지만 우선은 효석의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아무래도 이야기가 한 사람의 영웅성에 치중한 듯해 란주나 유라 버전의 이야기를 듣는 게 더 객관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시온을 부축하느라 남들보다 뒤처져 갔던 연희와 효석의 눈앞에 점점 더 많은 고양이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고양이들은 현우의 주위를 맴돌며 불안한 목소리로 울고 있었고 다른 곳으로 갔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2: 현우야! 고양이들 왜 이래?
1: 그렇지 않아도 이미 멈춰서서 도련님을 달래고 다른 고양이들과 눈을 마주치던 현우는 효석과 연희를 향해 모르겠다는 듯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그때 저 멀리서 또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다 뚝 끊겼다. 현우는 소리가 들려온 방향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 뚫어져라 그곳을 응시하면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3: 선배, 란주 선배, 유라 선배, 저기 봐요!
1: 다급한 현우의 목소리에 소초모들은 모두 현우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봤다.

0: 6부 현우 깨져버린 유리병. 현우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옆에서 울고 있는 채령이 안타까웠고 고뇌하고 있을 유라가 걱정스러웠지만 매번 마음 졸였던 라트스와의 접전도 끔찍한 실종 사건도 더는 없을 것 같았다.
1: 오늘 모든 일이 끝나면 연희와 집에 같이 가야지. 엉망으로 끝나버린 첫 데이트를 다시 신청해도 되겠지? 그나저나 도련님을 데리고 살아도 될까?
0: 속 좋은 생각도 잠시, 고양이들의 움직임에 불안한 기운이 흘렀다. 고양이들이 왜 그러냐고 묻는 연희에게

0: 현우는 어깨를 으스켜 보였다.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던 고양이 울음이 멈췄다. 그 찰나의 적막 속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무리의 맨 앞에 있는 남자와 눈이 마주치자 현우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채령과 시온의 아버지, 채령과 시온을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 현우는 앞서가는 란주와 유라를 다급히 불렀다. 이내 곧 모두가 그들을 보았다. 채령의 얼굴에 공포가 차올랐고 시온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양원혁과 요원들은 소초모가 나갈 길을 막은 채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유라와 란주는 도망칠 곳을 찾아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1: 일단 이쪽으로라도.
0: 란주가 다급히 유라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다. 일전에 라투스들과 전투를 벌인 창고가 바로 뒤에 있었다. 유라의 손짓에 모두 창고로 달렸다. 시온을 부축하느라 연희와 효석이 뒤로 처지자 현우는 입이 바싹 타들어갔다. 현우는 달려가 시온을 등에 업었다. 그리고 창고로 죽을 힘을 다해 달렸다. 연희와 효석이 시온을 받쳐주며 함께 뛰었다.
1: 대체 어떻게 알고 온 거지?
2: 그러니까 유란의 집에 있었을 때에도 아무런 기초가 없었잖아. 그동안 뭘 하다 이제 이리로 온 거야?
0: 창고 문 하나를 걸어 잠그며 유라가 외쳤다. 입구 두 개를 막느라 소초모들은 정신이 없었다. 소초모들이 정면에 큰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앞을 막으려던 순간이었다. 온몸을 울리는 커다란 소리가 창고를 가득 메웠다. 소초모들은 깜짝 놀라 흔들리는 문에서 떨어져 뒷걸음질을 쳤다. 어리빠진 현우만이 그 옆에 서 있을 뿐이었다. 놀란 도련님이 등털을 바짝 세우며 쉿쉿 소리를 냈다. 두꺼운 철문은 무엇에 맞은 것인지 불룩 튀어나와 있었다. 또 한 번 밖에서 문을 쳤다. 괴력을 지닌 요원이 있는 게 확실했다. 그가 문을 칠 때마다 문에는 주먹 자국이 또렷하게 남았으니까.
1: 아, 현우야! 뭐해! 이리로 와!
0: 다급한 연희의 부름에 정신을 차린 현우가 연희를 향해 가려했을 때 철문이 뿌지직 소리를 내며 벽에서 뜯어졌다. 엄청난 덩치의 남자가 쏜살같이 달려들어와 도망가던 현우를 잡았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2: 현우야!
0: 놀란 연희와 소초모들의 목소리가 창고를 메웠다. 뜯어지고 우그러진 문을 치워버리고 범초본 특수부 요원들이 하나 둘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양원혁과 함께 소초모들을 찾아왔던 윤지우 팀장의 모습도 보였다. 범초본 요원들 가운데 일부는 시온을 보고 놀라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것은 윤지우 팀장도 마찬가지였다. 오로지 양원혁 본부장만이 예상했다는 듯 태연한 얼굴로 소초모들과 두 자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덩치 큰 남자는 팔뚝으로 현우의 목을 죄었다. 현우는 벗어나려 몸부림을 쳤지만 그럴수록 남자의 팔은 현우의 목을 더 세게 죄어왔다. 점점 숨을 쉬기 힘들어졌다. 현우는 남자의 팔을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썼다. 얼굴로 피가 쏠려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다.
3: 정태곤 요원 그쯤 해두게. 우리 소중한 인재를 다치게 해서야 쓰겠나?
0: 원혁의 말에 태곤의 팔이 살짝 풀어졌다. 겨우 숨은 쉴 수 있었으나 도망은 꿈도 꿀 수 없었다. 도련님과 고양이들이 멀리서 씩씩거렸다. 곧 덤벼들 태세였다. 고양이들에겐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다. 현우는 우선 구석진 곳에 숨어있으라는 지시를 전하러

0: 온 정신을 모았다. 다른 고양이들은 현우의 지시대로 구석에 숨었지만 도련님은 종이 상자들이 쌓인 곳 꼭대기에 앉아 현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1: 아버지, 뭐 하는 거죠?
0: 시온의 눈빛이 변해 있었다. 지금껏 미안하다고 사죄하던 때와는 아주 다른 모습이었다. 분노로 가득 찬 눈빛의 시온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인 원혁과 정말 닮아 보였다.
2: 너야말로 뭐라는 거냐? 능력 하나 제어하지 못하고 무슨 피해를 끼치고 다닌 거야? 훈련 받은 게 죄다 쓸모가 없다니.
0: 원혁은 혀를 찼다.
1: 제가 인간의 피를 마시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걸 알고서도 저까지 속여가며 몰래 인간의 피를 마시게 한 사람은 당신 아니었나요?
0: 요원 몇몇이 시온의 말에 술렁였다. 원혁이 헛기침을 하자 한 손으로 현우를 옥죄고 있던 태곤이 뒤돌아 요원들을 노려봤다. 윤지우 팀장만이 동요하지 않고 가만히 시온을 응시하고 있었다.
2: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네가 현장에서 사람 피를 마셔놓고 나에게 덮어씌우는 거 아니냐?
3: 오빠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0: 채령이 소리를 질렀지만 원혁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다.
2: 시끄럽다. 어쨌든 이 친구가 잡히지 않았어도 어차피 자네들 모두 우리와 맞붙어 봤자 적수가 안 될 건 뻔했어. 아니, 무섭게 활까지 손에 들고 있군.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게. 그 조악한 걸 무기라고 부를 수 있다면요.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3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습기가 적고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에는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평소 가정에서는 알코올이나 휘발유,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담뱃불이나 성냥불 등 작은 불씨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또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전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알리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힘씁니다. 하지만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는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피할 상황이라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삼가고 복도와 계단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실내외 화재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23일 새벽 4시 발표 어업기상통보입니다. 각 해상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 앞바다. 오전엔 동해서 남동풍이, 오후엔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2에서 6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안쪽 먼바다. 오전엔 동해서 남동풍이, 오후엔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3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바깥 먼바다. 오전엔 동해서 남동풍이, 오후엔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3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앞바다. 오전엔 동해서 남동풍이, 오후엔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3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동해서 남동풍이, 오후엔 북동에서 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동해서 남동풍이, 오후엔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7에서 12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동해서 남동풍이, 오후엔 북동에서 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동해서 남동풍이, 오후엔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8에서 13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앞바다.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6에서 11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 종일 동해서 남동풍이 초속 8에서 13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8에서 13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 종일 동해서 남동풍이 초속 8에서 15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동해서 남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동해서 남동풍이 초속 7에서 14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동부 앞바다. 동해 남부 앞바다.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5에서 10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7에서 11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동해서 남동풍이 초속 6에서 10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 종일 동해서 남동풍이 초속 6에서 12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동해서 남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북에서 북동풍이, 오후엔 동해서 남동풍이 초속 6에서 13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오전엔 남동에서 남풍이, 오후엔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2에서 5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바다. 오전엔 남동에서 남풍이, 오후엔 동해서 남동풍이

초속 3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오전엔 동해서 남동풍에 오후엔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5에서 10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종일 동해서 남동풍이 초속 6에서 13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대화퇴 오전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6에서 14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오전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6에서 13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종일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9에서 14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규슈에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9에서 14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어업기상 실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신의주 풍향서풍 풍속 초속 1m 기압 1010헥토파스칼 기온 20도 평양 북동풍 1m 1010헥토파스칼 기온 20도 백령도 남동풍 2m 1008헥토파스칼 16도 해주 남동풍 2m 1009헥토파스칼 21도 서울 북동풍 2m 1010헥토파스칼 21도 인천 북서풍 1m, 1900헥토파스칼 21도, 서산, 바람목구 1900헥토파스칼 18도, 군산, 바람목구 1010헥토파스칼 19도, 목포, 남동풍 1.5m, 1008헥토파스칼 19도, 여수, 동풍 5m, 1900헥토파스칼 19도, 제주, 북동풍 4m, 1006헥토파스칼 20도, 서귀포, 북동풍 4.5m, 1007헥토파스칼 19도 통영, 북동풍 1m, 1900헥토파스칼 19도 부산, 동풍 3m, 1900헥토파스칼 19도 포항, 북동풍 2m, 1011헥토파스칼 18도 울릉도, 북동풍 4m, 1100헥토파스칼 16도 울진, 북서풍 0.5m, 1010헥토파스칼 17도 동해 남서풍 0.5m 1013헥토파스칼 17도 강릉 북동풍 1m 1013헥토파스칼 17도 속초 남서풍 1m 1013헥토파스칼 17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이시가카섬 남동풍 2m 1004헥토파스칼 28도 나하 남동풍 4.5m, 1006헥토파스칼 28도 미나미 다이토섬 남풍 4m, 1006헥토파스칼 28도 나세 북서풍 0.5m, 1007헥토파스칼 25도 가고시마 북동풍 2.5m, 1007헥토파스칼 21도 후쿠오카 북동풍 2m, 1009헥토파스칼 20도 이즈하라 북풍 4m, 1900헥토파스칼 20도 사이고, 북서풍 1m, 1010헥토파스칼 18도 마세, 남동풍 1m, 1010헥토파스칼 19도 시미즈, 북서풍 0.5m, 1008헥토파스칼 20도 시오노미사키곶, 북풍 1.5m, 1007헥토파스칼 21도 오사카, 북풍 1m, 1900헥토파스칼 21도 와섬 북풍 3m 1010헥토파스칼 19.7도 아오모리 북동풍 3m 1011헥토파스칼 13도 삿포로 남동풍 0.5m 1010헥토파스칼 15도 와카다이 남동풍 5.5m 1013헥토파스칼 8도 네무로 북동풍 2.5m 1010헥토파스칼 6.8도 센다이

북동풍 1m, 1,100도파스칼 20도. 백령도 남동풍 2m, 1,800도파스칼 16도. 해주 남동풍 2m, 1,900도파스칼 21도. 서울 북동풍 2m, 1,100도파스칼 21도. 인천 북서풍 1m, 1,900도파스칼 21도. 서산 바람 없고 1,900도파스칼 18도.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1.1도, 습도는 83%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11분입니다. KBS 기상 동보 이형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국제 핵 사찰단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란에서 활동을 재개하는 데에 대해 미국과 이란이 합의했습니다. 벤스 미국 부통령은 현지 시각 22일 스위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을 자국으로 다시 초청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핵 사찰단은 이번 주 안에 복귀할 예정이며 이르면 오늘도 복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메커니즘과 레바논을 비롯한 지역 내 충돌 방지 메커니즘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현지 시각 22일 이란에 대한 원유 생산 판매 배송 관련 제재를 60일 동안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전면 금지되어 온 이란의 원유 관련 거래가 60일간 잠정적으로 허용된다고 알렸습니다. 허용 기간은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오는 8월 21일 0시 1분까지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미 국무부가 부담한 직접 비용이 약 400억 달러, 우리 돈 61조 4천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CNN 방송은 현지 시간 21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발표할 분석의 예비 수치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새로 발생한 직접 비용을 중심으로 추산한 것으로 미 국방부 예산에 이미 반영돼 있던 기존 작전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비용은 이보다 클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김포 도시공사 소속 노동자 A씨가 압축기계에 끼어 숨져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는 압축기 내부 바닥에 떨어진 이물질을 제거하다 압축기계와 점검구 틀 사이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오늘부터 기관 보고를 받는 등 본격화합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엽니다. 오늘 회의에는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오민석 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습니다.

투기는 이들을 상대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원인과 중앙선관위 보고, 대응 체계 등을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어제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 출신인 이뉴원 전 연세대 국제진료센터 교수를 제3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회장은 적십자사 명예회장인 이재명 대통령의 인준을 거쳐 직무를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3년입니다. 인 신임 회장은 국민의힘 의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통합 인사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각국 주한 대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 취임 후 첫 유럽 순방 결과를 포함해 그간의 외교 성과를 주한 외교단에 공유할 계획입니다. 초청 대상은 주한 외교단장인 샤픽 라샤디 모로코 대사를 비롯해 전체 118개국 상주 공관 대사와 30개 국제기구 대표입니다. 인도의 부품 제조업체가 해킹되면서 애플과 테슬라의 핵심 영업비밀이 다크웹에 무더기로 유출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시각 22일 인도의 사이버 보안 연구원들을 인용해 랜섬웨어 그룹인 월드리스크가 인도 부품 제조사를 통해 애플과 테슬라의 부품 설계 사양 문서 20만 건 이상을 탈취해 다크웹에 게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의 부품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받았으며 애플은 이번 사고의 조사와 전면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제주는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오겠고 동해안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파도도 최대 3.5m로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0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일라디오 5시 뉴스 아나운서 윤지영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많은 질환들에서 서구화된 식습관이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특히 대장암의 위험에서는 식습관이 빠지지 않는데요. 서구화된 식습관은 뭘 말하는 걸까요? 또 식습관과 함께 비만 역시 문제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대장암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젊은 층의 대장암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식습관 또 비만이 주는 대장암의 위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는 건강뿐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건강365 멜로망스의 동화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케이비에스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장암을 얘기할 때 식습관, 운동 부족, 비만과 같은 위험 요인들을 떠올립니다. 흔히 말하는 서구화된 식습관이 문제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육식을 즐기는 게 문제인 걸까요? 그렇다면 실제 서양에서는 대장암의 발생률이 훨씬 높을까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외과 김광용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외과 김광용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네.
0: 우리가 서구화된 식습관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특히 대장암의 위험을 얘기할 때 식생활이 지적이 되는데요. 정말 영향이 큰가요?
1: 네, 대장암에서는 식생활의 영향이 상당히 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장암은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전체 대장암의 상당 부분은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0: 네.
1: 특히 위험을 높이는 식습관은 뭐 다음과 같습니다. 붉은 고기를 과자 섭취, 햄 소세지 같은 가공육 섭취, 그리고 식이섬유 부족,
0: 네.
1: 고지방, 고열량의 식사나 과도한 음주 등이 관련이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0: 네. 대장암 진단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하잖아요. 폭증이라는 말도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1: 네, 대장암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0: 그렇군요.
1: 네, 또한 조기 발병 대장암이 증가되고 있다는 특징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견되고 있는데요.
0: 네.
1: 네, 조기 발병 대장암은 50대 미만에서 발생한 대장암이라고 말하고 젊은 대장암으로 부르고 우리나라가 젊은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라는 충격적인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게 젊은 층의 대장암 발생률에 대한 지적이 많은 게요. 역시 식생활이 문제인 건가요?
1: 네, 한국의 젊은 대장암 증가 원인으로는
0: 네.
1: 짧은 기간에 서구화된 식습관이나 늘어난 비만 인구와 당뇨병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생활이 매우 중요한 원인 후보인 것은 맞지만은
0: 네.
1: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고 또한 여러 환경 요인이 함께 작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현재 의학계의 주류 의견으로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누적된 생활 환경의 변화가 장기간 영향을 준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0: 네.
1: 즉 식생활 변화나 비만, 운동 부족 그리고 네.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0: 네. 남녀 차이는 어떨까요? 여성 대장암 환자도 많다고 하던데요.
1: 네. 여성도 대장암에 많이 걸립니다.
0: 네.
1: 아마 전체적으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0: 네.
1: 대략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1.5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0: 네.
1: 남성의 경우에는 곡류 섭취의 감소와 육류 소비량의 증가 그리고 높은 흡연율과 음주, 비만과 비만율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0: 네.
1: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남성 환자도 많고 여성 환자도 매우 흔하게 보게 됩니다.
0: 네. 서구화된 식습관 지적을 하셨는데요.
1: 네.
0: 원인이 되는 식생활이라면 육식을 즐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런데
1: 네.
0: 사실 고기를 매일 먹진 않잖아요.
1: 네.
0: 고기만 먹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조리법도 문제가 될까요?
1: 네, 고기 자체가 매우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고 적당히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0: 네.
1: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붉은 고기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와 햄, 소시지,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을 자주 먹는 경우입니다.
0: 네.
1: 예를 들어서 주 1, 2회 정도의 적당한 고기 섭취를 하는 것과
0: 네.
1: 거의 매량, 대량의 고기를, 육류를 섭취하는 것을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조리법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직접 굽거나 이렇게 직화 구이를 할 경우는 발암 물질이 형성될 수가 있어서요. 같은 고기라도 삶거나
0: 끓여서 네.
1: 먹는 게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육식을 좀 많이 먹고 채소도 잘 챙겨서 먹으면 이거는 괜찮을까요?
1: 네. 뭐 채소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육류 과다 섭취 위험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0: 네.
1: 현재까지의 근거로는 육식을 하더라도
0: 네.
1: 채소, 과일,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대장암 예방에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네. 붉은 고기, 가공육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1: 네.
0: 궁금합니다. 대장암과 식습관이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 알겠는데 왜 그런 건가요?
1: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대장은 우리가 먹은 음식의 찌꺼기가 가장 오래 머무는 장기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0: 네.
1: 따라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암 가능 물질이 대장 점막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대장암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0: 네.
1: 마찬가지로 채소나 과일, 곡물 등에는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요.
0: 네.
1: 배변량을 늘리고 장 통과 시간을 단축시켜줍니다. 지금 발암 가능 물질이 장벽과 접촉한 시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일단은 오랜 식습관과 노화가 발암 과정에 관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대장세포가 손상이 된다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게 되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이나 담즙산의 생산이 분비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 영향으로 대장 내 담즙산이 증가하게 되고 대장 내 세균들이 이를 분해해서 2차 대사산물과 독성 대사물을 생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물들이 대장 세포의 손상을 유발해서 최종적으로 대장암을 유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비만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1: 식습관은 비만도 관련되는데요. 식습관은 단순히 대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고열량 식사를 인해서 비만이 생기게 되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만성 염증이 증가라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 대장암의 위험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0: 특히 복부 비만 또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강조가 되는 건 어떤 의미로 보면 될까요?
1: 네, 최근 대장암의 증가 원인으로 가장 의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사증후군을 꼽을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복부 비만, 그리고 높은 중성지방혈증, 낮은 고밀도 콜레스테롤, 그다음 고혈압, 공복 혈당 장애 다섯 가지 항목 중에 세 가지 해당하는 걸 저희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20대에서 40대에서 이런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대장암의 발생 위험이 20% 증가되는 걸로 보고되고 있으면요. 특히 복부 비만이 가장 강력한 단일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걱정하는 부분이 혈당입니다. 네. 아무래도 비만인 분들은요.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1: 네. 일반적으로 비만인 분들이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대장암의 위험은 이런 탄수화물 자체보다는 앞에서 언급해드린 비만이나 인슐린 저항성, 그다음에 만성적인 대사 이상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관점에서 보면은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는다보다는 체중관리, 규칙적인 운동, 과도한 열량 섭취를 피하고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혈당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1: 네, 혈당 관리도 분명 신경을 써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0: 네.
1: 대장암 예방 관점에서 보면은 혈당 수치 자체보다는 혈당 이상이 장기간 지속되는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비만,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제2형 당뇨병이 더 중요한 문제로 보면 되겠습니다.
0: 네.
1: 실제로 대장암 위험을 높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복부 비만이나 운동 부족, 당뇨병을 가진 사람들이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혈당 관리는 결국 대사 건강 전체를 관리하는 한 부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0: 네. 인슐린 말씀하셨는데요. 요즘 다이어트 인슐린 주사에 대한 관심도 높지 않나요?
1: 네, 아주 높습니다.
0: 이거 조심할 필요는 있을 텐데요. 처방을 받아야 하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비만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다이어트 주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0: 네,
1: 많은 분들이 인슐린 주사라고 알고 있는데 엄밀하게 인슐린은 아니고 인슐린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그런 약재들입니다. 이런 약재 같은 경우는 식욕 감소나 포만감 증가 그리고 위 배출 지연 등을 통해서 개선 효과를 나타내고요. 모든 약이 부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입니다.
0: 네. 이 대장암 말씀을 듣다가 혈당 또 인슐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 인슐린 저항과 대장암에 연관이 있는 거죠?
1: 네,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의학계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대장암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0: 네.
1: 다만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 그래서 대장암이 생긴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0: 네.
1: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에게서 대장암 발생 위험률이 더 높게 관찰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결국 인슐린이 대장암의 원인으로 지적이 되는 고혈당이라든지 당뇨병, 내장 지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도 우리 몸 두루두루 살펴야 되겠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대장암 예방은 대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사 건강 전체를 관리하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혈당이나 인슐린 저항성, 복부 비만, 운동 부족은 뭐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이를 관리하는 생활 습관이 대장암뿐만 아니라 당뇨병이나 심장 혈관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몸을 두루두루 살피는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결국 대장암 예방은 건강한 노화를 위한 생활 습관 관리와 상당 부분이 겹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이 대장암의 의심 증상이 혈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눈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치핵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차이가 좀 있나요?
1: 네, 저희가 많은 부분이 대장암이 혈변이라고 알고 계시고 실제로 혈변은 중요한 경고 신호 중 하나입니다.
0: 네.
1: 하지만 이제 저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대장암의 혈변과 치핵 치질과 같은 출혈은 겉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0: 네.
1: 그래서 보통 치질 같아서 그냥 지켜봤다라고 하다가 진단이 지연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새롭게 발생한 혈변은 치질이라고 단정짓지 말고 원인 확인을 위해서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혈변 말씀 주셨고요. 혈변 외에 또 대장암을 의심할 수 있는 신호가 있을까요?
1: 예, 대장암과 관련된 주된 증상으로는 갑자기 변을 보기 힘들어지거나 좀 보는 횟수가 바뀌는 대변 습관의 변화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혈변이나 점액변, 그리고 빈혈, 복부 통증, 복부 팽만, 그리고 피로감, 식욕 부진, 오심 구토 등도 대장암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예방을 위한 건강한 식습관과 비만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또 역시 내시경일까요?
1: 네, 대장암 예방을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게 검진의 역할인데요.
0: 네.
1: 95% 이상의 대장암이 대장 용종으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다른 암과 달리 대장암은 암이 되기 전 단계인 선종성 용종을 발견해서 제거할 수 있는 암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예방 효과가 가장 확실하게 입증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대장 내시경입니다.
0: 네.
1: 최고의 예방약이 대장 내시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검진의 가치는 매우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0: 네. 검진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대장 내시경의 검진 주기는 어떨까요?
1: 실제로 많은

0: 이제 전문의들이 50세 전후로 한번 배장내시경을 시행하는 것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아, 특별한 위험성이 없는 평균 위험균액 같은 경우에는 정상 내시경을 시행한 후 보통 5년 간격을 저희가 추천하고 있고요. 용종이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더 짧게 2, 3년 간격으로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고
1: 네.
0: 배장암을 치료하거나 뭐 안 좋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3개월에서 1년 단위로 추적 관찰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1: 네. 가족력이 있으면 뭐 2, 3년 간격으로 좀 더 짧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셨는데요.
0: 네.
1: 30대에도 하는 게 좋을까요? 젊은 나이에?
0: 특별하게 금기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한번 하시는 것도 저희가 추천하고 있고요.
1: 네.
0: 대장암도 점점 발병 연령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런데요, 대장 내시경의 과정이 주는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0: 네.
1: 망설이는 분들도 많던데요.
0: 네.
1: 대장암 혈액검사 키트라는 것도 있다면서요. 이게 뭔가요?
0: 네, 저기요, 뭐, 대장암 이제 하는 과정에 장 비우는 과정이라든지, 네. 검사 전에 금식, 그리고 수면 내시경에 대한 부담으로 대장 내시경을 미루는 경우가 있고요.
1: 네.
0: 그래서 종양 표지자로 알려진 대장암 혈액검사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대장 내시경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1: 그럼 정확도에서 대장 내시경만큼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0: 혈액검사 같은 경우에는 진행된 대장암은 좀 잘 찾을 수는 있는데요.
1: 네.
0: 작은 용종이나 초기 병변은 놓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장 내시경은 암 발견, 그리고 용종 발견, 용종 제거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반면에 혈액검사는 암이 있을 가능성만 알려주는 검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현재는 정확도와 예방 효과 측면에서는 대장 내시경이 훨씬 위에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 이게 아직 임상에서 활용되는 건 아니죠?
0: 네. 대장 내시경을 대신할 검사가 아니고
1: 네.
0: 대장 내시경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검진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보조적인 선별 검사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분변 자멸 검사는 어떨까요?
0: 분변 자멸 검사도 우리나라에서 50대에서 대장 내시경을 대체하고 건강 검진에서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1: 네.
0: 마찬가지로 이것도 선별 검사로만 사용해야지 분별 자멸 검사에서 음성이라 그래서 나는 대장암에서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좀 위험하고요.
1: 네.
0: 다만 이제 분변 검사에서 이상 수급이 나올 때는 반드시 내시경을 해야 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대장암 발생률은 젊은 층에서도 늘고 있어서 걱정을 더하게 되는데요. 강조하고 싶은 말씀 주시죠.
0: 대장암은 생활 습관으로 위험을 낮출 수 있고
1: 네.
0: 검진으로 예방까지도 가능하는 몇 안 되는 암 중에 하나입니다. 젊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몸에 신호를 살피면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 또 주의해야 할 부분들도 좀 짚어주세요.
0: 네, 우선은 생활 식습관이 가장 중요한데요.
1: 네.
0: 가공육이나 붉은 육류 섭취를 줄이시고 야채, 채소 같은 그런 약 채소 같은 섬유 식이를 많이 좀 저희가 추천하고 있고요.
1: 네.
0: 마찬가지로 비만이나 대장암과 관련됐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도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1: 네. 검사도 받고 또 이렇게 관리를 하면 초기에 발견될 수 있는 건데요.
0: 네. 그럼
1: 대장암 초기에는 치료를 하면 완치라는 말도 할 수 있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초기에 발견을 해서 내시경적 절제로 완전 절제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1: 네.
0: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고요.
1: 네.
0: 진행되는 암이라고 하더라도 임파선 전이가 없는 경우에는 1차 수술로서 완치를 저희가 이루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변 임파선 전이가 있는 3기 이상의 암이라고 하더라도
1: 네.
0: 최근에는 3기 이상의 암 같은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75% 이상으로 보고될 정도로 매우 좋은 암입니다.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대장암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1: 네. 용종을 떼어낸 분들 같은 경우는 검사를 조금 더 자주 하는 게 좋을까요?
0: 단순 용종보다는 선종성 용종으로
1: 네.
0: 암으로 진행 가능한 용종이 나왔을 경우에는 2, 3년마다 한 번씩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1: 네. 초기에는 치료를 하면 완치라는 말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0: 네.
1: 수술도 방법이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방사선으로 치료를 시작을 하던데요. 그 차이는 뭔가요?
0: 네. 일반적으로 대장암 중에서 직장암일 경우에 저희가 선행 항암요법과 함께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 외에 결장암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가 불필요한 걸로 되어 있고요. 주변 임파선 전이가 있는 직장암일 경우에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네. 방사선은 몇 회 정도로 하면 되는 건가요?
0: 일반적으로 수술하기 전에는 20일 정도 정기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한 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 이후로 또 다른 치료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0: 네. 일반적으로 선행 항암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다음에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고요.
1: 네.
0: 수술이 끝난 이후에는 방사선 치료가 추가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네.
1: 자, 오늘은 대장암의 원인으로 지적이 되는 식생활 그리고 비만의 위험을 알아봤는데요.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 외과 김광용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케이비에스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년 6월 26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마약 퇴치의 날입니다.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기념일인데요. 오늘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는 마약의 남용이 주는 위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약사이신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소장님은 마약 퇴치를 위한 강의도 많이 하시죠?
1: 아, 네. 저는 약사로서 오랜 기간 동안 약에 대한 강의도 하고 있지만 네. 한국 마약 퇴치 운동본부 소속의 마약 예방 그리고 재활 강사로도 활동 중입니다.
0: 아, 그러시군요.
1: 네. 올해 마약 퇴치의 날에는 저는 그 마약 예방 캠페인에 참여할 예정인데요. 네. 그 6월 27일 토요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더운 날씨를 고려해서 오후 4시부터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사실 이런 캠페인을 해보면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이 예. 나는 마약과 상관없다. 나는 마약하고 관련 없어요. 그러면서 손을 흔들면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사실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예방 캠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도 마약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보도되기도 하고 위험성이 지적이 되는데요. 참 일상으로 파고든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1: 네, 우리나라도 안타깝게도 더 이상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네. 마약 청정국이니까 우리나라는 상관없어. 마약은 외국의 일이야 이랬는데요. 네. 사실 2015년부터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었는데 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 통용되는 이 기준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 선고 유예를 포함한 검거 인원이 20명 미만 그래서 지수를 20 미만일 때를 기준으로 삼는데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을 기준으로 보면 연간 마약 사범이 만 명 미만이어야지 마약 청정국이 되는 겁니다.
0: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그 수치를 넘어섰다는 건가요?
1: 네. 2015년에 마약 사범이 기준을 처음으로 넘어섰고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1만 명 이하로 내려가질 못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러니까 마약 청정국이 더 이상 아닌 건데 네. 그런데 이 마약 범죄는 적발되지 않은 숨겨진 범죄. 이걸 이제 암수 범죄라고 하거든요.
0: 네.
1: 이 숨겨진 범죄의 비율이 최소 5배에서 최대 28배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에 수십만 명의 마약 중독자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우리나라는 안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재 점점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여지는 것이 과거에는 이 마약 범죄 하면은 뭐 특정 계층이나 유흥업소 중심으로 이렇게 음성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일상 속으로 깊숙이 침투한 것이 특징입니다.
0: 그러니까 일상 속으로 깊숙이 침투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예를 들어 이제 기억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우리 모두가 놀란 강남 학원과 마약 음료 사건도 있었잖아요.
1: 네. 정말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을 텐데요. 이게

0: 2023년 4월에 있었던 일이고요. 서울의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했습니다.
1: 네.
0: 미성년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이 들어간 음료를 시음하게 한 뒤에 이를 빌미로 이제 부모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결합된 범죄였는데요. 범죄 구조보다는 중요한 게 이게 당시 범죄 일당들이 대치동의 학원과 학생들이 막 다니는 길거리에서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좋은 음료를 우리가 만들었고 시음 행사를 하고 있다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음료를 마시겠는데 이 음료에는 통상적인 양보다 훨씬 많은 필로폰이라는 불법 마약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거 다 먹으면 큰일 나는 그런 양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길거리에서 대낮에 마약이 든 음료를 준 것도 굉장히 큰 충격이지만 사실 문제는 이게 문구, 기억력과 집중력에 좋은 음료라는 말에 혹하는 우리나라의 그 학생과 부모들의 분위기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이 마약은 언제나 우리가 그 방심한 그 틈새를 노리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준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 이후로 한동안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한테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는 절대 마시지 마세요라고 예방 교육을 했습니다.
1: 저도 그때 주의를 하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참 도대체 마약이 뭐길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0: 이게 우리가 마약이라고 하면 뉴스에서 본 이미지가 먼저 떠올라요.
1: 그렇죠.
0: 마약의 그 밀반입 검거 화면에서 쫙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뭐 하얀 가루나 뭐 비닐에 쌓인 검은 뭉치라든지 또는 이렇게 결정 알갱이들을 떠올리는데 일반인이 아는 것보다 마약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이 마약을 세계보건기구에서 다음 네 가지 특징을 만족하면 마약으로 정의하세요라고 딱 정의를 내렸는데요. 첫 번째가 약물 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인 정도로 강하고 이게 의존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가 내성, 사용하는 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사용을 중지하게 되면 온몸이 견디기 힘든 증상, 금단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이라고 해서 이 의존성, 내성, 금단 증상, 사회적 해악 이 네 가지를 마약의 정의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1: 그렇군요.
0: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를 규제하는 국내 법률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이 법률에서 정한 마약류가 약 500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몇 가지 떠올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한 500여 가지가 되고 이 마약류에는 다시 마약, 항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가 되고요. 여기에는 의료적으로 사용하는 마약류 의약품과 불법 마약류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약은 이 의존성, 내성, 금단 증상이라는 중독성을 가진 물질을 말하고요. 마약으로 생겨나는 사회적 폐해가 너무 크고 이 중독자의 처벌뿐만 아니라 치료와 재활에 대해서도 그 사회가 비용을 치르게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나서서 이 마약 중독의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1: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마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그럼 마약의 중독 기전이랄까요? 좀 위험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0: 마약의 중독 기전은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정확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중독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과하게 속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기분이 아주 좋아지지만 반복될수록 뇌가 그 자극에 익숙해져서 점점 더 많이 찾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 뇌에는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느끼는 보상회로 나는 것이 있고요. 여기에는 아마 모두 다 아시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관여합니다. 근데 마약의 자극은 이 도파민이 평소보다 너무 많이 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뇌가 평소보다 훨씬 강한 보상의 그 자극을 느끼게 되고요. 그 자극 때문에 도파민 신호에 관여하는 뇌 조직이 변형되거나 파괴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원래 즐거웠던 일들,

0: 원래 보상 호르몬인 도파민을 나오게 만들었던, 예를 들면 뭐 친구와 놀거나 네.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일 같은 것들이 재미가 하나도 없게 느껴집니다.
1: 아.
0: 네. 그 다시 그 강한 느낌을 얻으려고 마약을 찾게 되고
1: 네.
0: 네. 또다시 그 악순환이 중독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한번 사용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끊고 싶어도 못 끊는 상태가 되는데
1: 네.
0: 이것이 금단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1: 그래서
0: 중독을 이제는 만성적이고 재발이 자주 되는 뇌질환으로 정의합니다.
1: 네.
0: 치료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1: 네.
0: 치료가 매우 어렵고 오래 걸리고 재발이 자주 되고 그리고 또 치료에 효과적인 약도 없는 난치병이기 때문에 사실 이럴 때는 예방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마약류 의약품입니다.
0: 네.
1: 이거는 전문 의약품인 건데 불법 마약류와 좀 구별돼야 하지 않을까요?
0: 네. 마약류 의약품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가 처방해서 쓰는 약입니다.
1: 네.
0: 그래서 전문의약품의 일부인데요.
1: 네.
0: 이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환자가 있어서 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을 개발했는데
1: 네.
0: 모든 약은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개발된 약 중에서 조금만 잘못 쓰면 오남용하면 중독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들을 없애버릴까 고민하다가
1: 예.
0: 꼭 필요한 환자가 있다라면 그 환자에게는 조심해서 쓰라라는 의미로 마약류 의약품으로 분류를 해놓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약인데 조심해서 써야 되고 중독 부작용이 걱정되기 때문에
1: 네.
0: 마약류로 분류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1: 네.
0: 불법 마약류는 그런 의료적인 목적이 없습니다. 범죄적 목적으로. 범죄 집단이 만들어내는 마약인 거죠.
1: 네.
0: 그래서 사용 자체가 불법이거나 허용 범위를 벗어난 사용이고요.
1: 네.
0: 당연히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매우 엄격히 처벌합니다.
1: 네.
0: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의료용 마약류는 조심해서 써야 하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약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1: 네.
0: 불법 마약류는 치료가 아니라 아주 위험한 물질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의료용 마약류는 조심해서 써야 하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약이라고 하셨는데요.
0: 네.
1: 마약성 진통제도 있고 또 치료에 쓰이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주시면 좋겠어요.
0: 예. 굉장히 병원에서 엄격하게 약국에서도 이 마약류 의약품은 굉장히 조심해서 엄격하게 관리되는 약인데요.
1: 네.
0: 그러면 그런 약이 뭐가 있지 궁금해하실 텐데 말씀해 주신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이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1: 네.
0: 이 펜타닐이라는 약은 정말 소중한 약인데요.
1: 네.
0: 주로 이 암성 통증이나 수술 전후에 그 심한 통증, 그러니까 수술한 다음 날 얼마나 아파요. 그날 사용되는 약입니다. 몰핀의 100배에 달하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데요.
1: 네.
0: 다만 만약에 과다 사용했을 때는 호흡마비 그리고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약물입니다.
1: 네.
0: 소량으로 효과가 매우 강력하고 초기 투여 시에도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만약에 남용하거나 중독이 되면 끔찍한 후유증과 금단 증상을 겪게 되는 네, 약물입니다.
1: 네.
0: 그래서 아주 잘 쓰면 딱 수술한 다음날 얼마나 아픈데 그 약으로 좀 통증을 조절할 수 있다면 진짜 고맙잖아요.
1: 네.
0: 그렇게 잘 쓰면 좋은 약이지만 사실 이 펜타닐이라는 약물은 현재 미국에서 마약 중독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약물이고요. 아마 별명으로 이야기하면 더 잘 알아들으실 텐데
1: 네.
0: 일명 좀비 마약이라고 아하. 하는 그 마약이 이 펜타닐입니다.
1: 네. 그리고 이 약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프로포폴은 네. 어떨까요?
0: 예, 프로포폴은 마취약입니다. 수면 마취나 시술 중 진정에 쓰는 약이고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위나 대장 내시경 할 때 그 검사 때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1: 네.
0: 수면 내시경 너무 편하잖아요. 그렇죠? 잘 쓰면 좋은데 아주 강력한 중독성과 환각성이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투여 시 호흡을 멈출 수도 있는 그 치명적인 위험성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상징성 의약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1: 네.
0: 만약 의학적 목적 외에 의학적인 목적이 아니라 수면이랑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 투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엄벌을 차고 있습니다.
1: 네. 또 고도 비만 치료에 쓰이는 식욕 억제제도 있죠?
0: 네, 식욕 억제제도 마약입니다. 펜터민 성분인데요. 예. 원래 식욕 억제제는 BMI 28 이상의 고도 비만이 있는 성인이 만성질환이 있을 때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사용해야 하는, 그리고 기간을 짧게 가져가야 되는 그런 전문의약품인데요. 이 약이 의사의 지시 없이 오남용되거나 우리나라에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불법적인 경로로 구매하면서 심각한 부작용과 중독성이 발생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판매, 구매 모두 엄격히 처벌되는 마약류 의약품입니다.
1: 네. 그리고 수면제, 졸피뎀도 있죠.
0: 네. 졸피뎀, 불면증이 심할 때 단기간 사용되는 약이고요.
1: 예.
0: 다른 수면제에 비해서 이 졸피뎀 같은 경우 작용시간이 짧아서 사실 매우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수면제에서는 제일 첫 번째 선택하는 약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중독 부작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대 4주 28일까지만 처방이 가능하게 묶어둔 약이고요.
1: 네.
0: 장기간 사용했을 때는 의존성의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약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잘 쓰면 약이지만 처방 기준을 넘어서는 오남용의 문제는 중독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그런가 하면 불법 마약류에 대해서도 종종 듣게 됩니다. 뭐 코카인, 필로폰, 헤로인도 있고 종류도 다양하고 문제가 크잖아요. 참 걱정입니다.
0: 아, 네, 진짜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이 불법 마약류는 대마뿐만 아니라 코카인, 헤로인, 필로폰, 뭐 엑스터시 같은 것들이 있고 최근에는 뭐 합성 대마, 야바, 케타민, GHB처럼 신종 마약류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이제 우리나라에서 심한 심각한 불법 마약류는 필로폰, 메스 암페타민이라는 약물인데요. 속칭 필로폰 또는 히로뽕이라고 불리는 약입니다. 중추신경계를 강력하게 자극하는 그 최고 등급의 마약 중 하나인데요. 극도의 쾌락과 흥분을 주지만 그 대가로 사용자에게는 파괴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는 매우 위험한 약물입니다. 시작은 이게 일본에서 만들어진 마약인데 동경대 약대 교수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피로회복제로 이렇게 합성한 약물이었는데 이게 강력한 각성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 중독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고요. 지금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뭐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알려진 약물이고 이 필로폰이 단 한 번의 경험으로도 이 각인이 되는 굉장히 위험한 약물이다. 예,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1: 대마는 어떻습니까?
0: 이 대마에 관련해서는 국가마다 규제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해외여행 시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에 대해서 불법 사용과 유통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물질 중에 하나인데요. 대마초라고 할 때는 이 대마의 잎과 꽃대 윗부분을 건조해서 담배 형태로 만든 것인데요. 이 북남미에서는 일반적으로 마리화나라고 부릅니다. 흥분과 억제 작용이 같이 있지만 주로 환각, 환청을 일으키고요. 일반적으로 이 환각제 대마가 위험한 이유는 환각 상태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워낙 많았고요. 그리고 대마로 시작해서 약효가 강력한 다른 마약류로 넘어가는 게이트웨이 드럭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이름은 비슷한데 합성 대마라고 해서 최근에 문제가 된 마약이 있는데 이거는 강력한 환각 효과를 일으키는 인공적으로 화학물질을 합성해서 만든 마약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전자담배 카트리지처럼 제작이 돼서 흡연하는 방식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데 대마초 흡연 방식은 유사하지만 화학적으로 완전히 다른데 이게 가격이 저렴하고 투약 방식이 쉬워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위험한 마약입니다.
1: 그리고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었던 마약, 물뽕으로 불리는 것도 있죠.
0: 이거 조심해야 될 마약인데요. 물뽕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이제 GHB라고 공식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데이트 강간 약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게 클럽 등지에서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마약입니다. 하얀색 분말 또는 액체의 형태인데 이게 색깔도 없고 맛도 무맛, 맛이 아예 없습니다. 모르는 거죠. 그리고 향도 없기 때문에 소다수등의 이게 음료에 섞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이게 몸에 들어가서 24시간이 지나면 인체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후 추적이 어려운 것도 이 마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심이 되면 빨리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마약이고요.
1: 네.
0: 그 야바라는 마약도 있는데요. 필로폰 30%, 카페인 60%, 코데인 10% 이렇게 들어가 있는 함각성분을 이렇게 혼합해서 정제나 캡슐 형태로 제조한 마약인데 이게 태국말이래요. 미친 약이라는 뜻인데 사용하면 수분내로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다량을 복용하면 정신찰락, 뭐 공포, 환각 증세를 일으키는 불법 마약입니다.
1: 네.
0: 요즘은 단순히 이렇게 한 가지 약만 쓰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막 섞어 쓰거나 해외에서 들여오거나 음식처럼 음료로 위장해서 유통되는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1: 네.
0: 특히 청소년이나 일반인이 실수로 노출될 수 있는 방법이 드러나서 더 위험하고 위험합니다.
1: 네.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정말 특히 청소년들에게도 마약의 위험이 가까이 있잖아요. 구하기 어렵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0: 네. 이게 문제가 비대면이 문제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다크웹과 SNS를 통해서 비대면 거래가 문제고요.
1: 네.
0: 텔레그램, 디스코스 등의 그 익명 SNS와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 그리고 배송 역시 이게 비대면인 던지기 수법을 통해서 주고받는 거래여서 마약의 공급자와 구매자가 만날 일이 전혀 없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구매의 그 장벽이 터무니없이 낮아졌고요. 스마트폰에 아무래도 이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점점 익숙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호기심으로 잘못 접근했다가 비대면이라는 거래 방식에 현혹이 되어서 마약 사범이 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마약 사범 중에 10대에서 30대가 과반수를 차지할 정도니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1: 그러네요. 이렇게 마약의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걱정이 되는데요.
0: 네.
1: 마약 예방과 퇴치를 위한 강사로도 활동 중이시라고 하셨는데요.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말씀 주세요.
0: 네. 제가 그 예방교육의 마지막에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요.
1: 네.
0: 여러분이 마약을 한다거나 호시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우리나라의 환경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마약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제가 쫓아다니면서 너네 스마트폰 보는 걸 다 볼 수는 없잖아. 여러분의 부모님이 주변의 어른들이 다 감시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적을 알아야 나를 지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네요. 그 스스로가 마약에 대해 정확히 알고 위험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6월 26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앞두고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마약의 위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약사이신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슈가의 샤인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또 오늘 방송 내용은 KBS 콩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23일 새벽 5시에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낮까지 전남 남부 서해안, 남해안, 밤까지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북 동해안 북동 산지, 부산 울산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까지 경남 서부 동부 내륙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강원도와 전라권, 경상권의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이 되겠고 제주도는 20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는데요.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부터 제주도에는 차차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간판과 비닐하우스 등 실외 설치 시설물 점검과 농작물 관리에 철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오전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해안에도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는데요. 앞으로 발표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 해상은 바람이 초속 8에서 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해상교통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동해안에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강한 너울로 인해 해안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국이 22도에서 30도입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9도, 전국이 22도에서 29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인천 30도, 수원 28도, 파주 29도입니다. 강원 영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철원과 춘천 28도, 원주 28도, 대관령 18도입니다. 강원 영동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낮 기온은 속초 22도, 강릉 23도, 동해 22도입니다. 충청남북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와 충주 27도, 대전 27도, 세종 27도, 천안과 보령 27도입니다. 전라남북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27도,

군산 27도, 광주 28도, 목포 26도, 여수 24도입니다. 경상남북도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24도, 포항 24도, 안동 25도, 부산 24도, 울산 23도, 진주 25도입니다. 제주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2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24도입니다. 서해도 맑겠는데요. 낮 기온 24도입니다. 북한 지역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양 28도, 신의주 26도, 개성 29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0도입니다. 습도는 81%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뜬 시각은 5시 12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형호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미국이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종전 협상 기간인 60일 동안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다시 받고 실무단위 협상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1: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습니다. 국내 증시 대장주 교체는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0: 내란의 가담한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수호 의무를 외면했고 진정한 반성도 없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1: 우리 축구 대표팀이 남아공과의 3차전이 열릴 멕시코 몬테레이로 이동해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손흥민 특유의 빠른 돌파를 무기로 전반 초반에 승부를 걸어야 승산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화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0: 스위스에서 진행된 종전을 위한 미국과 이란의 첫 후속 협상 뒤 미 재무장관은 이란에 대한 원유 관련 제재를 한시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1: 미 국무장관은 걸프국 순방에 나서는데 호르무즈 해협 통항 등 종전 이행 방안 협조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2: 미국 재무부가 이란에 가해지던 원유의 생산, 판매, 배송 등 제재를 60일 동안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 동부 시각 기준 오는 8월 21일까지 이란은 공식적으로 원유를 거래할 수 있고 대금은 달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약속했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의 입국을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란은 지금까지 그림자 선단 등을 통해 원유를 유통할 수밖에 없었는데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덕분에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77.90달러로 전장 대비 3.31% 하락하며 반응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한시적인 만큼 최종 합의 과정에서 어그러지면 다시 제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3: This rate is totally open. You know that?
4: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개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2: 쿠웨이트, 바레인 등 걸프 지역 국가들을 방문합니다. 순방 기간 사우디, 오만, 카타르 등으로 구성된 걸프 협력 회의와도 만날 예정입니다. 해당 국가들의 양해각서 배경을 설명하고 호르무즈 해협 문제, 종전 이행 방안 등에 대해 협조를 구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4: 우리는 이스라엘로부터 걸프 지역 아랍국가들에 이르기까지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합의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이란 측이 협상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 구상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0: 미국 측 협상 대표인 미국 부통령은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 핵사찰을 다시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찰 범위 등을 놓고는 추가 협상이 남아 있습니다. 이란 측 협상 대표인 이란 의회 의장은 호르무즈

0: 해협을 사이에 둔 오만으로 갔습니다. 협상이 열린 스위스에서 강푸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 한 차례 파행 끝에 가까스로 재개된 미국과 이란의 후속 협상.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18시간의 협상 뒤 기자회견을 열고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핵 사찰이 이란에서 재개된다고 밝혔습니다.
2: 미국인으로서 가장 기쁜 소식인데요. 이란이 IAEA 사찰단을 다시 자국에 초청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부통령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도 SNS를 통해 이란이 핵 투명성 보장을 위해 장기간 주요 무기 사찰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IAEA의 핵 사찰 재개가 이란의 영구적 비핵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사찰단의 방문 일정과 접근 시설 등을 두고는 여전히 실무 협상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란 내 고농축 우라늄의 처리 방안과 향후 우라늄 농축 금지 여부 같은 핵심 쟁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은 만큼 이란은 이번 스위스 고위급 회담을 본격적인 핵협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핵협상 개시는 종전 양해각서 제13조의 이행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두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1: 다만 호르무즈 해협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핫라인과 레바논 분쟁 완화기구 설치에는 양측이 모두 합의했습니다. 이란 협상단을 이끈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이미 오만으로 떠났고 호르무즈 해협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위스 루트렌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0: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됐던 우리 선박 두 척이 추가로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해협 안쪽에는 여전히 우리 선박 22척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쯤 통항이 가능할지 허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던 시점, 호르무즈 안쪽에 있던 우리 선박 두 척이 해협 입구 쪽으로 바짝 이동합니다. 이후 배의 위치를 알려주는 자동식별 장치가 갑자기 꺼졌는데 다음 날 해협 외부에서 위치가 다시 확인됐습니다. 자동식별 장치를 끈 뒤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겁니다. 우리 선사인 장금 마리타임 소속의 초대형 유조선들입니다. 종전 MOU 발효 뒤 우리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해당 선박에 우리 선원은 없고 최종 목적지도 한국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동 식별 장치를 끄고 몰래 이동한 점으로 미뤄 60일간 자유 통항을 보장한다는 양해각서를 따랐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남아있는 우리 배는 모두 22척. 이란 요청대로 페르시아만 해협청에 통항 신청까지 마쳤지만 아직 확답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넉 달 가까이 배가 묶여있는 선사들은 또다시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5: 이랬다 저랬다 하면 우리가 3개월 며칠 동안 얼마나 많이 겪고 있습니까? 지치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4: 이란이 보험 명목으로 사실상 통행료 부과 의지를 노골화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6: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유관국들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4: 정부는 22척의 무사 귀환을 위해 이란 외교부와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0: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종전 논의는 재개될 조짐조차 없습니다. 최근 모스크바를 공습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무기 공장과 통신 시설을 노린 공격도 이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러시아 공격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이중근 기자입니다.
7: 공장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보르네시의 미사일 부품 공장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소 5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의 대표적 첨단 산업 도시인 두브나도 표적이 됐습니다. 러시아는 두브나 위성통신센터가 대규모 드론 공격을 받았다면서도 통신과 TV 방송 등엔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모스크바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나섰던 우크라이나가 통신과 생산시설 등 러시아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모스크바를 향한 드론 공습도 이어져 모스크바 공항 4곳이 한때 폐쇄됐습니다.

0: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후방 도심과 흑해 항구 등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지역은 드론과 미사일 등의 공격을 받아 주택 여러 채가 불에 타고 민간인 최소 6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여기에는 군사 목표물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퇴근길이었는데 갑자기 쾅,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자포리자 주민입니다.
0: 지난주 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 필요성을 거론하며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동 사태로 중단됐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종전 논의는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합의에도 좀처럼 재개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2: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특검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불구속 상태로 내란 혐의 재판을 받아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4: 비상기업 반대했다는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신 건가요?
3: 특검이 요청한 징역 20년보다도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5: 피고인 박성재를 징역 25년에 처한다.
3: 박 전 장관은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발언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박 전 장관이 위헌 위법성을 알고도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5: 윤석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목적 중 하나가 명태균 사건 무마와 군병력 등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3: 구체적으로는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요청에 대비해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점, 교정시설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한 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협조하라고 한 점 등을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대로 내란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부하 직원들에게 직권남용을 했단 판단입니다. 법무부 회의에서 류혁 감찰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도 이를 묵살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5: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업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3: 중형 선고 이유 중 하나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 이 때문에 내란 1심 선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다음으로 무거운 형이 나왔습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계엄지 삼청동 안가 모임에 대해 위증한 혐의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2: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디올 가방 수술 사건의 수사 상황을 알려달란 부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관련 보고를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했습니다. 이어서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6: 2024년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할 전담 수사팀을 꾸리라고 지시합니다. 그러자 김 여사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묻는가 하면 전담 수사팀 관련 풍문도 전합니다. 이후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과장을 시켜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김 여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공무상 비밀인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내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여사 수사 때문에 계엄 선포를 했다고 보긴 어려운 만큼 내란 특검과 연관성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유무죄를 따지진 않으면서도 적법한 수사를 거치면 진실규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5: 적법한 수사기관이 수사 개시를 통해 수사 절차를 진행하고 적법한 공소제기권자가 다시 기소할 수도 있으므로
6: 이에 내란 특검팀은 사건을 2차 종합특검에 넘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시 김 여사 사건을 검찰이 무마했는지 수사 중인 종합특검팀은 오늘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 당시 검찰 수뇌부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2: 잠실 개표소 집회가 오늘로 19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회가 길어지면서 경찰이 수사하는 현장 불법 행위가 3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찰은 엄정 조치를 경고하면서도 강제 해산보다는 설득에 무게를 두고 있어 교착 상태가 길어질 전망입니다.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 경기장에 들어가려는 체육단체 직원들을 집회 참가자들이 막아섭니다.
8: 밀거나 하시면 업무방해에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7: 경찰 경고방송에도 출입은 무산됐습니다. 체증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참가자는 9명. 2명의 신원이 특정돼 출석 통보됐습니다. 유소년 핸드볼 선수 강제 수색에 기자 대상 폭행까지. 집회 장기화로 경찰 수사 대상만 모욕, 폭행 등 36건에 달합니다. 경찰은 불법 행위에 엄정 조치하겠다 밝혔지만 강제 해산보단 일단 설득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체육회가 출입하겠다 요청해 오면 대화 경찰을 다수 배치해 참가자들을 설득하고 경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최 측 없는 집회 특성상 참가자들 개별 설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출입에 반대하는 참가자가 나타나면 진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8: 현장에 가서 이 한 번 한 번을 설득하는 작업이 너무 어렵고 모두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7: 핀수영 국가대표들은 사무실 봉쇄로 유니폼을 새로 주문하면서 한국에서 열리는 핀수영 세계선수권 대회에 태극마크 없이 출전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황윤규입니다.
1: 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KBS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서울시가 현행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고 대신 버스 무임승차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되 버스 이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인데요. 문제는 재원이겠죠.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으로 절감되는 재원을 버스 지원에 활용해 추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서울시의회 분석에 따르면 70세 이상 버스 무임카드를 도입할 경우 앞으로 5년간 5,800억 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고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 역시 해마다 커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 또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서 사회적 합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생겨나는 이 어려운 과제들을 큰 갈등 없이 어떻게 조화롭게 풀지 그 과정이 참 중요해 보입니다. 서로의 기대와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서 좋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길 바라고요. 6월 23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 시간 농수산 뉴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요. 빗물 저장과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 지도를 활용한 마케팅 사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게요.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매년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가축 질병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선 방역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계속 줄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농수산 뉴스 시간에는 수의대학생이 졸업하면서 지원하는 공중방역 수의사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기자님, 공중방역 수의사라고 하면 군복무 대신해서 일하는 수의사잖아요. 근데 올해 선발된 인원이 급감했다고요?
1: 그렇습니다. 그 이번에 선발된 인원이 두 명이 선발됐는데요.
0: 예.
1: 이전 자료를 좀 들었다 보면 어느 정도 많이 줄었는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2022년에는 이 공중방역 수의사, 이걸 줄여서 공방수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0: 네.
1: 이 공방수 선발 인원이 1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계속 줄어서 2025년에는 102명으로 줄었고요. 올해는 단 2명이 선발된 상황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150명 정도가 매년 충원이 돼야 하는데 올해는 단 2명이 충원된 것이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작년에 102명이었는데 1년 새 2명으로 준 거는 너무 과격하게 감소한 거 아닌지 너무 놀라운데요. 진짜 심각하네요. 우선 이 공중방역 수의사, 공방수를 선발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짚어보죠.
1: 일단 수의대생을 대상으로 병무청에서 수의사 면허를 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군에서 복무하는 수의장교를 선발하게 되는데요. 이에 앞서서 수의대생을 대상으로는 수의사관 후보생을 모집하게 됩니다.
0: 네.
1: 이렇게 이제 선발된 후보생에게는 학업을 마치는 6년간 군대 입대를 면기를 좀 해주는 것인데 이때 이제 수의장교로 필요한 인력보다 더 많은 후보생을 선발해 놓고요. 필요한 수의장교 수만큼을 뽑은 다음에 다른 인력을, 남는 인력을 대체 복무 형태로 공방수 이렇게 선발하게 되어서 그렇게 충원을 해왔습니다.
0: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선발 인원이 대폭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신청자도 많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이 수의장교이든 공방수이든 간에 복무 기간이 36개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역병의 경우에는 육군 같은 경우는 18개월, 그리고 좀 제일 긴 곳이 공군인데 여기도 21개월로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 2배 넘게 복무를 해야 한다는 점이 우선 걸림돌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의사관 후보생이 되더라도 같은 기간을 복무하는 단기 학사 장교라는 게 또 있는데
0: 네.
1: 이 단기 학사 장교 같은 경우는 장려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게 한 1,2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데요. 이런 지원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대학생활 6년을 마치는 점으로 해서 후보생 자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진 겁니다.
0: 육군과 비교해서는 18개월을 더 복무해야 되네요. 20대에 느끼는 뭐 1년, 1년 반 정말 차이가 크죠. 거기에 뭐 여러 박탈감을 들게 하는 요소들도 있어서 이 수의학 전공 학생들의 이런 선택도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후보생 자격을 포기하면 일반병으로 군대를 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들이 있나요?
1: 일단 2026년도 공방수 인력을 뽑기 전 상황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 인력을 선발할 시점까지는 수의장교 선발 기간이 지나서 추가로 공방수를 모집을 했는데요.
0: 네.
1: 아무래도 군 영내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수의장교보다는 출퇴근하면서 민간 영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방수가 더 좀 자유롭기 때문에 이 추가 모집에 신청을 하는 인력들이 많았다는 거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2025년도 수의장교로 선발된 인연이 0명을 기록한 반면에 공방수는 당시 102명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이 추가로 공방수를 모집하는 것을 제도를 없애면서 이번에는 또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방수 인력이 0명. 앞서는 2명이 선발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좀 다른 방식으로 선발된 인원이 2명이 있었고요. 실제로는 이 수의사관 후보생을 통해서 선발된 것은 0명으로 선발이 되는 그런 일이 또 벌어진 겁니다.
0: 그렇군요. 청취자분들도 대우가 좋아야 궂은 일을 하지 누가 하겠냐, 뭐 36개월 너무 긴 것 같다 말씀들이 있으신데 무튼 분명 수의장교나 공방수도 군대 내에서 분명 필요 자원인데 이렇게 충원이 안 되면 문제가 될 텐데요. 결국 이 인력 수급 문제 해결하려면 36개월이나 되는 이 복무기간 단축의 핵심으로 보이는데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됐다고요?
1: 그렇습니다. 이건 조금 올라갈 4월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국회 국방위 소속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 인사법 개정안 그리고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소원위에 접수는 됐지만은 아직 검토 단계로까지 넘어가진 않은 상황이긴 한데 핵심 내용은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서 수의사를 포함한 단기 복무 장교의 의무 교육 기간을 의무 복무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도록 하는 게 있고요. 또 병역법 개정안에서는 부칙을 통해서 현재 공방수법을 개정해서 이것도 복무기간을 2년으로 개정하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0: 복무기간 단축이 논의가 되고 있군요. 그런데 또 국방부 입장에서는 병력자원이 뭐 공방수뿐만 아니라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복무기간을 줄인다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국방부 분에겐 좀 어떻습니까?
1: 예, 취재를 종합해보면 국방부는 여전히 좀 어렵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한수의사회는 국방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하지만 지금 상황을 만약 그대로 둔다면 공방수 충원은 물론이고 국방부가 필요로 하는 수의장교 충원도 어려울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복무기간을 단축해서 선발을 하려고 해도 앞서 일반병으로 지원한 인력이 많아지면 충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 때문인데요. 특히 이 과거와는 달리 장교로 전역을 했다고 해서 관련 업계에서 인사상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도 아니다. 예. 오히려 경력이 단절된 것으로 왜냐하면 이 동물을 진료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축산물 위생이나 방역 업무를 맡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경력이 단절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학생들로서도 좋은 점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무기간을 단축할 거라면 서두르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일 것이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0: 예, 아무래도 현실적인 방안을 좀 빨리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수산 뉴스 오늘은 수의대생이 졸업하며 지원하는 공중방역 수의사가 점점 줄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0: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코너로 이어갑니다. 전국 씨앗 도서관 협의회 박영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청취자분들 질문 벌써부터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이제 정말 날씨가 덥고 많이 습해졌습니다. 지난 네.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3: 그 하지가 지나서 더위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또 장마철도 본격적으로 예보가 되고 있어서 좀 걱정입니다.
0: 예, 오늘도 날이 좀 흐리더라고요. 보니까.
3: 네. 장마철에는 밭에 자주 가보지 않게 되는데요. 축축한 데다가 푹푹 빠지는 땅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죠. 또
0: 그쵸.
3: 벌레도 달려들고요. 네. 하지만 자주 들러서 물이 고인 데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보통 3일 정도면 물이 빠져야 되는데 3일 이상 이렇게 고여있다 그러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물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대도 잘 살펴봐줘야 합니다.
0: 네.
3: 이런 비가 오는 날에는 흘려보낼 물들을 모으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농막이나 시설하우스에 물을 모을 수 있는 장치를 해놓은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0: 농사하면서 아무래도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특히 네. 논농사가 그런 것 같고 뭐 네. 빗물 모아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3: 네. 농작물 키우는데 가장 물이 많이 필요한 작물이 무엇일까요?
0: 논농사 아니에요?
3: 많은 분들이 논농사 벼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작물이 함유하고 있는 물, 재배 기간에 작물이 흡수하는 물의 양으로 보면 호박이라고 합니다.
0: 그래요?
3: 네, 오이, 수박, 참외와 같은 박과작물들이 가장 물이 많이 들어가는 작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농산물 전체를 우리나라에 있는 물로 키운다면 우리는 심각한 물 부족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채소보다 더 많은 물을 소비하는 것이 축산물인데요. 다른 나라에서 축산물,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은 그 나라의 물을 수입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0: 그 나라 물들을 먹여서 키우니까.
3: 네, 네, 이렇게 농산물로 계산하는 물 소비량을 이제 가상수라고 하는데요. 버추얼 워터라고 하죠. 이런 물 부족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물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고기 유지에 식문화 개선도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먼저 이제 장마철에서 이렇게 버려지고 있는 빗물을 모으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렇군요. 육식 문화를 줄이는 게 물 부족 해결 방안이 될 수도 있구나. 네. 대표님 말씀 듣고 새로이 알게 됩니다. 물 부족을 막기 위해서 빗물을 잘 받아서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함께 드는데요. 빗물을 좀 어떤 방법으로

0: 장가면 효과적입니까, 대표님?
1: 장마철에는 폭우도 쏟아지지만 일반적인 비는 4시간 정도에서 3cm 정도의 비를 내립니다. 넓은 물통이라도 모을 수 있는 양이 많지 않게 되는데요. 그래서 비를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는 옥상, 농장에서는 농막이나 시설하우스와 같은 곳에 홈통을 설치하고 배수구 아래에 물통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비가 내리지 않는 동안에 쌓였던 먼지나 낙엽과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어서 깨끗하게 물을 걸러내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1차, 2차 장치가 있는데요. 먼저 1시간 정도 내리는 비는 빗물통으로 모으지 않고 흘려보내는 게 1차고요. 이건 이제 인터넷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 내린 빗물만 따로 모이는 파이프가 있어서 그 파이프가 차면 기울어져서 그 물을 버리면서 물을 수집할 수 있는 수집통으로 연결된 파이프를 연결하는 그런 방식과 같은 건데요. 이렇게 1차적으로 먼지와 낙엽과 같은 것을 버리고 그 다음에도 또 이제 비나 바람에 의해서 또 포함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2차 걸름 장치로 양파망과 같은 필터를 다시 장착을 합니다.
0: 말씀하신 방법으로 이렇게 깨끗한 물을 저장하는 거군요. 네. 이렇게 근데 공간을 넓게 확보할 수 없을 때는 물 저장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빗물을 모으기 적절한 높은 곳이 없는 경우에는 빗물통을 이제 낮추면 되죠. 예, 그래서 통을 땅에 묻고 방수포나 비닐을 넓게 펼치고 바깥 부분을 높여서 한쪽 방에 우산 뒤집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0: 예.
1: 거중한 다음에 빗물통으로 물이 모여 들어갈 수 있도록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빗물통을 만들 때는 위에 모으는 입구와 아랫물을 사용하는 부분이 별도로 있어서 다 사용한 이후에 청소하기가 쉽게 된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빗물을 모아서 농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쉽게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빗물은 천연 증류수는 아니죠. 공기 중에 있는 질소라든지 이산화탄소와 같은 것들이 깨져서 질산으로 탄산으로 물에 용해되어서 내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중성보다는 약간 산성에 기울어진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질산이 녹아 있기 때문에 거름 효과도 있고요.
0: 예.
1: 그리고 산성기를 가지고 있어서 병충해를 방지하는 약하긴 하지만 이런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0: 그렇군요. 빗물이 마실 수 있는 식수 같은 거는 될 수 없겠지만 물이 이 농사철에는 특히나 귀한 만큼 모아두면 유용하게 쓰면서 그런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는 뭐 우리 농사 지을 때 보약이라고들 하지만요. 네. 비가 많이 내리면 아무래도 습해져서 병해충도 신경이 많이 쓰일 텐데요. 병해충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시죠, 대표님.
1: 예. 장마와 함께 습도가 높아지면 본격적으로 해충들이 창궐하게 됩니다. 요즘 이제 목이 드디어 물기 시작하죠. 예. 장마를 앞두고 준비할 수제 병해충 방제제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인데요.
0: 예.
1: 먼저 오이나 호박과 같은 박과작물에는 주로 오는 이제 흰가루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곰팡이성 질병인데요. 그래서 살균제 만드는 법이 있는데요. 베이킹소다와 주방세제와 물을 혼합하여 만듭니다. 베이킹소다 한 숟가락에 티스푼으로 3개 정도의 주방세제 여기에 물 10리터를 넣고 강하게 저어줄 수 있는 뭐 믹서기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강하게 저어주는 것으로
0: 잘 섞어야 되는 거예요?
1: 기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름과 물이 섞이게 하려면 강하게 저어줘야 합니다. 완성이 되면 오존 중에 분무기로 작물 전체에 골고루 뿌려줍니다. 다음은 이제 살충제인데요. 곤충들을 이제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을 이제 매개하기 때문에 살충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에센셜 오일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메리골드 오일, 로즈마일 오일, 페퍼민트 오일을 1:1:1로 섞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두었다가 사용할 때는 에센셜 오일 한 티스푼에 주방세제 5방울, 그 다음에 물 4리터 정도를 넣고 아주 역시 강하게 섞은 다음에 분무기로 오존 중에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0: 그렇군요. 수제, 살균제, 살충제 만드는 법들 알아봤는데 어떤 효과를 좀 볼 수 있습니까?
1: 에센셜 오일의 메리골드 오일은 진딧물, 벼룩벌레, 선충류의 효과가 있고요.
0: 네.
1: 페퍼민트는 개미 진드기의 효과가 있습니다. 로즈마리는

0: 진딧물과 나방의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각자 그 방지할 수 있는 각자의 것으로 이렇게 활용해도 되지만 이렇게 혼합해서 사용하게 되면 좋은 향과 함께 병해충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이 냄새는 해충들이 서로 소통하는 페로몬을 교란시켜서 이렇게 병충해가 극성을 부리지 않게 만드는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친환경 약제는 예방 차원에서는 일주일 단위로 그리고 이미 증상이 나타나거나 벌레가 보이는 경우에는 2, 3일 간격으로 없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뿌려줘야 합니다.
1: 그렇군요. 수제 살균제, 살충제 만드는 방법 박영재 대표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텃밭 가꾸시는 분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그리고 오늘 날짜 유튜브에 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만들어 보시고 또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텃밭 농사 관련해서 궁금하신 질문들 살펴볼 텐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계속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답변 못 드린 질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8287번 쓰는 분께서 대파 씨앗 지금 파종해도 되는지 물어보셨네요.
0: 네. 그 대파라는 작물이 파종할 수 있는 시기가 가장 긴 작물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3월 달부터 10월 초까지도 파종할 수가 있는 작물이거든요. 물론 이제 조선파처럼 노지에서 월동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냥 둬도 되지만 이제 늦게 파종하는 애들은 실내로 옮겨야 되겠죠. 네.
1: 그렇다면 뭐 지금 파종해도 문제가 없다.
0: 네.
1: 4089번 쓰는 분. 마디 호박을 심었는데 밑에 가지를 잘라줘야 되는지요. 아까워서 뒀는데 호박이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처음 달린 건 떨어지고 커지지가 않네요. 하고 문자 주셨네요.
0: 네. 아까 호박이 물을 가장 많이 필요하는 작물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장애가 있는지를 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지적하신 대로 밑에서 생기는 겨순을 제거해 주는 것은 굉장히 잘하신 거고요. 더불어서 이제 물 관리라든지 영양 관리, 그러니까 추비, 웃걸음을 제때 줬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 주셔야 호박이라는 것도 자기가 지탱할 수 있는 만큼만 열매를 열리거든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열매가 많이 열리게 되면 마디오이는 마디마다 호박이 달리는 그런 작물이라서 물 관리, 영양 관리 이런 것들도 균형 맞추게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1: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 호박과 같은 박과 작물에 도움이 되는 살균제 만드는 법도 박영재 대표님께서 네.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장형수 님께서는 감자 캔 자리에 어떤 작물을 심어야 될까요? 녹두, 팥씨 파종은 어떨지요?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0: 네, 좋은 선택입니다. 보통 감자 캐고 나서는 이제 가을 작물로 배추하고 무를 심기 위해서 한 두 달, 세 달 정도는 아예 그냥 땅을 놀리는 분들도 계세요.
1: 네.
0: 그런 계획이 아니라면 녹두나 팥, 그다음에 뭐 옥수수. 옥수수는 7월 초까지 심어도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작물들을 이제 심으시면 되고요. 녹두와 팥도 7월 초까지는 이렇게 파종이 가능한 작물입니다.
1: 네, 녹두와 팥, 옥수수까지 대표님 추천해 주셨습니다. 9646번 쓰는 분, 옥상 화분에 채소를 골고루 심는데요. 올해는 1층에 가로등 밑에 심은 것들이 키만 자르고 열매가 안 맺네요. 가로등 영향일까요? 하고 문자 주셨어요.
0: 네, 영향일 수 있습니다. 보통 오전에 많은 작물들이 광합성을 하고요.
1: 예.
0: 보통 오후 3시까지 광합성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양분을 비축할 곳으로 열매나 또는 뿌리로 이렇게 양분을 보내는 시기가 이제 오후 3시 이후부터 이제 밤 동안에 이루어지는데 낮에 밤에도
1: 빛이
0: 햇볕이 계속 이렇게 비친다고 한다면
1: 네.
0: 광합성을 계속하는 바람에 정말 비축해야 될 곳으로 양분을 이동 못하는 그런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작물에 따라서는 꽃이 피어야 되는 시기가 단일성일 때 꽃이 피는 작물들이 있어요. 들깨라든지 이런 작물들은 해가 짧아지면서 열매가 열리는데 해가 계속 길어지면 얘들은 봄인 줄 알아요.
1: 네.
0: 그래서 몸만 덩치만 키우는 그런 작물들도 있거든요. 들깨와 같은 게 특징이고요. 이렇게 또 해가 길어지면 반대로 열매를 맺지 않고 그 성장만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 장애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가로등을 물론 이제 요즘은

0: 또 계속 그 치안상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켜놓는 등이 아니라면 저녁 때 이렇게 가림막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빛공해를 좀 막아주는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가로등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0554번 쓰는 분의 질문 살펴보죠. 오이 세 그루를 심었는데 두 개는 잘 열려있는데 한 그루는 꽃만 피고 열리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고 문자 주셨네요.
0: 네. 우리 4089님이 얘기하셨던 그거와 같은 사례일 수도 있는데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오이가 이렇게 달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게 이제 물이라든지 아마 세 그루가 이제 같이 심어져 있을 텐데 영양 부족이라든지 또는 이제 병해충이라든지 흰가루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서 잘 열리는 포기하고 잘 열리지 않는 포기를 한번 잘 비교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물 부족, 웃거름 부족, 그다음에 병해충, 그다음에 흰가루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예, 7922번 쓰는 분께서 방송 중에 문자 주셨는데 우리 KBS 텃밭 가이드 코너 들으면서 대파하고 고추 심어서 크는 거 보고 잘 쑥쑥 자라는 것들 보면 기뻐하면서 또 수확의 기쁨도 누리고 있다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4939번 쓰는 분 질문을 다음에 한번 또 짚어보죠. 강화입니다. 들깨 심는 시기를 알고 싶다고 남쪽에서 올라오셨나 봐요. 남쪽에서 살다 보니 다른 게 많네요. 네.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문자 주셨어요.
0: 네. 들깨는 보통 이제 모종으로 심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밭에다 넓게 펼쳐서 이렇게 심어 놓고, 뿌리를 이렇게 좀 옮겨서 이렇게 심는 그런 방식으로 심게 되는데요. 보통 7월 말에서 8월 초, 이쯤에 심어야, 이렇게 결실이 되고요. 너무 크게 자라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직은 좀 시간이 좀 있으니까
1: 한 달 정도 여유가 네네. 있네요.
0: 여유가 있으니까 그 밭 준비부터 이렇게 차근차근히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남은 한 달 기간 동안 준비 잘 하시길 바라고요. 4659번 쓰는 분은 요즘 하지감자 수확들 많이 하시는데 감자에 구멍이 생긴 것들이 좀 있나 봐요. 구멍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으시다고요?
0: 네. 아마 이제 땅 토양 소독을 안 해서 심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굼벵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1: 아.
0: 예, 그다음에 토양이 이제 약산성 정도 해야 되는데 너무 또 산성 쪽으로 많이 기울게 되면 감자는 워낙 이제 산성 약산성 토양에서 잘 자라긴 하지만 너무 또 산성 쪽으로 기울게 되면 이렇게 굼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먹는 그런 피해를 입힙니다.
1: 군뱅이들이 유였군요. 네.
0: 네. 그래서 토양을 준비할 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1: 네, 토양 소독이 이제 파종하기 전에 좀 필요하다. 0420번 쓰는 분, 해마다 노지에 들깨를 재배합니다. 8월 말쯤이면 들깨 잎 뒤에 노란 점들이 생긴다고 하네요. 무슨 병이고 이게 방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들깨 잎을 참 좋아해서 따서 먹고 싶으시다고.
0: 네네. 노란 점이 이제 그 해충의 알일 수도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다른 그 해충들이 이렇게 잎에서 재백을 빨아먹고 난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알인지 아니면 먹고 난 흔적, 시큰이라 그러죠. 시큰인지 확인하셔서 대책을 세우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오늘 질문들은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텃밭 가꾸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답변 못 드린 질문들은 저희가 다음 주에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텃밭 가이드 코너 전국 씨앗 도서관 협의회 박영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이어지는 코너는 트렌드를 읽고 마케팅 전략 세워보는 마케팅 아이디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도의 무한 변신과 지도를 활용한 마케팅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네요.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대표님, 뭐 지도하면 목적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가는 게 용도인데 지도가 요즘에는 길찾기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면서요?
3: 네, 맞습니다. 지도는 오래된 디지털 서비스 중 하나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지

0: 검색하고 길 찾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가 더 세분화되면서 지도도 같이 세분화되고 역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정보를 검색창에 입력해서 찾았다면 요즘은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는 지도를 탐색하면서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위치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여행 계획도 세우고 나만의 장소를 따로 저장해서 지도에 기록을 남기기도 합니다.
1: 요즘 지도 어플리케이션에 그런 기능들이 잘 돼 있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이런 변화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제 광고를 통해서만 소비자를 찾아가지 않고 이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탐색하고 발견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이 지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도구가 아니라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지도의 기능의 변화를 새삼 느낄 수 있네요. 최근에는 특정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지도 서비스도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요?
0: 네. 뭐 큐레이션을 한다고 해도 예전에는 맛집 지도, 관광지도처럼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정보가 중심이었으면 요즘에는 특정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한 이른바 취향지도, 틈새지도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 네.
0: 대표적인 사례가 야장맵인데요.
1: 야장맵?
0: 네. 뭐 요즘 같은 날씨에는 아직은 그래도 저녁에 야외 테이블에 앉아있기 좋잖아요.
1: 제철 할 일 중에 하나죠.
0: 네. 그래서 야외 테이블이나 테라스, 루프탑이 있는 식당들을 모아놓은 지도입니다. 그래서 날씨 좋은 날 야외에서 한잔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냥 맛집 정보보다 훨씬 유용한 정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거지 맵이라는 지도도 있는데.
1: 거지 맵이요?
0: 네. 여기는 가성비가 좋은 식당이나 점심때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장소들을 공유하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고물가 시대를 반영한 똑똑한 지도라는 후기들도 많더라고요.
1: 야장 맵. 뭐 네. 거짓맵 두 개 다 저도 다운받고 싶어지네요.
0: 네.
1: 이진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즘 러닝맵 그리기 뭐 땅 따먹기 이런 것도 유행인 것 같아요 하셨어요. 맞아요. 이 러너들에게도 유용한 뭐 맵들도 있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러닝뿐만 아니라 뭐 자전거 등등 이렇게 코스를 공유하는 지도도 있고요.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혹은 길에서 갑자기 볼일이 급한 분들을 위한 무료 이용 화장실만 모아놓은 맵도 있고요.
1: 유용하다.
0: 네, 반려동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지도들.
1: 아, 그, 이런 거 중요하죠.
0: 댕댕맵도 있습니다.
1: 네, 네.
0: 사람들이 더 이상 좋은 장소만 찾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장소를 찾고 있고 똑같은 식당을 검색하더라도 누구에게는 데이트 장소가 중요하고 누구에게는 반려견과 함께 갈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 또 누군가에겐 가격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개인의 취향에 맞는 지도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게 중요했다면 이렇게 특정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깊게 만족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브랜드들도 이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기보다는 특정한 취향을 가진 고객들을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고 이 때문에 지도 역시 대중을 위한 정보 제공 도구에서 이제 취향들을 연결하는 커뮤니티 그리고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1: 지도가 특정 취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유명인의 취향을 지도에 담는 사례도 있다면서요?
0: 네. 팝스타 두아리파의 사례인데요. 이제 구글맵과 같이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두아리파가 저도 몰랐는데 네.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직접 방문했던 장소들을 지도 위에 이제 공개한 걸로 이제 유명하더라고요.
1: 예.
0: 근데 맛집만 추천한 수준이 아니라 뭐 런던이나 뉴욕, 멕시코 시티 등 전 세계 47개 도시에서 130개가 넘는 장소를 선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서점이나 레코드샵, 뭐 와인바, 문화공간까지 두아리파가 실제로 좋아하는 장소들을 모두 다 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실제로 두아리파가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고 평소에도 본인이 방문한 식당이나 호텔 공간들을 꾸준히 기록해서 지인들에게 추천을 해주고 팬들에게 추천해주는 것을 즐겼다고 해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내 취향이나 추천 정보를 공유하는 이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을 만들게 되고 이번에 이 콘텐츠를 지도와 결합을 한 겁니다.
1: 믿고 가는 사람이네요. 이 사람 추천이면.
0: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또 장소보다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여행 가이드북 그리고

0: 뭐 전문 가이드의 추천을 참고했다면 요즘 소비자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취향을 따라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유명한 것보다 누가 추천했느냐가 더 중요해진 거고요. 또 팬들이 맛집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지도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두아리파라고 하는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라이프 스타일을 소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 셰프의 맛집 지도, 여행 크리에이터의 여행 지도, 인플루언서의 동네 로컬 지도처럼 이 유명인들의 취향을 중심으로 한 지도 콘텐츠가 늘어나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사람들은 검색 결과보다 내가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람의 추천을 더 믿고 그 지도가 취향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도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1: 네, 이런 팬들 입장에서는 여행 정보도 얻고 좋아하는 스타일 취향도 엿볼 수 있어서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강유진 님께서는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원 맵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저도 이 얘기 들으니까 노을이 예쁜 곳을 이렇게 모아둔 지도도 네.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 지도를 원하실지 어떤 취향이실지도 궁금하네요. 근데 이렇게 지도라는 게 꼭 장소만 보여주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도 위에서 요즘엔 전 세계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서비스도 있다고요?
0: 네, 바로 라디오 가든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이제 화면에 나타난 지구본을 돌리다가 관심 있는 지역을 클릭하면 그 지역의 라디오 방송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굉장히 단순한 앱입니다.
1: 네.
0: 지구본 돌리다가 미국 뉴욕 지역을 클릭하면 뉴욕의 출근길 토크쇼도 들을 수 있고요. 네, 파리로 지구본을 돌려서 재즈 음악 채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세계여행을 하듯이 지구본 이곳저곳을 탐험하다가 우연하게 흥미로운 방송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이 기존의 라디오 앱들과 가장 다른 점인데요. 보통 라디오를 듣게 하는 앱은 방송국 웹사이트에 방문해서 채널을 검색하거나 라디오들을 들을 수 있는 앱을 설치한 다음에 채널을 직접 검색하고 선택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라디오 가든은 검색보다는 탐험에 더 가깝습니다. 어디를 들을지 채널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도를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새로운 음악과 문화를 만나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귀로 하는 세계여행이다라는 표현도 하더라고요. 또 흥미로운 건 여기서 지도가 위치 정보가 아니라 콘텐츠를 탐색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또 어떤 장소를 발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 지도를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발견하기 위한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검색창에 입력해서 결과를 찾았던 과거와는 다르게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발견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지도가 발전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최근 다른 플랫폼들도 검색보다는 추천, 탐험, 발견한다라는 메뉴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런 기능들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 라디오 가든이라는 서비스가 이런 흐름을 좀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휴대전화 끝자리 3253 쓰는 분께서 라디오를 좋아하는 제게 귀가 솔깃해지는 지도 앱이라고 또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우리 오늘 아침 일라디오도 세계 어떤 라디오 탐험가에게 가닿기를 상상해보게 됩니다. 라디오라는 새로운 형태의 신대륙 발견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도는 이제 장소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해주는 도구가 된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여행과 관련해서도 독특한 지도 서비스들이 있다고요?
0: 네. 이름이 Fog of World, 직역하면 안개에 가려진 네,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지도가 처음에 접속을 하면은 안개에 가려져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사용자가 앱을 켜고 GPS만 켜두면 내가 실제로 방문한 지역이 안개가 점점 걷히게 됩니다. 그래서 가보지 않은 곳은 계속 가려져 있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유럽을 가서 GPS를 켜두면 내가 여행했던 모든 코스들이 안개가 걷히면서 지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 지역이 새롭게 밝혀지는데 여행을 다닐수록 나만의 지도가 완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예.
0: 그래서 이 앱이 여행을 게임처럼 만들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원래 사람들은 무언가를 수집하는 걸 다 좋아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굿즈도 모으고 게임을 하게 되면 아이템 모으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는 이 앱을 통해서 내가 가본 장소를 수집해서 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0: 보니까 정말 지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정보를 전달받기만을 원하지는 않고요. 스스로 발견하고 참여하고 또 기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도 자체가 아니라 이제는 그 위에 어떤 경험을 담느냐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기업들이 위치 정보를 단순히 제공하지 않고 그 소비자들이 발견해서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지도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도와 콘텐츠들의 결합이 어떤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낼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0: 예, 요즘 소비자들은 정말 스토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도를 통해서 이야기 담는 플랫폼이 앞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이 떠오른 건데 요즘 그 포털 사이트의 지도 서비스 보면 거리 뷰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몇 년 전의 모습들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꽤 오래 전의 모습들.
1: 네.
0: 이게 없어진 카페라든지 나한테 음식점 의미 있었던 음식점이라든지 뭐 그런 장소들의 과거 모습들을 볼 수 있. 던 게 생각이 나는데
1: 네.
0: 그 사이트 오랜만에 보시면서 추억 여행 청취자분들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도를 활용한 마케팅 사례들 민지영 대표님과 이야기 나눴는데요. 아이디어 좀 얻으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방송의 뉴스나 시사 관련 프로그램을 듣다 보면 발음을 부정확하게 해서 청취자들이 혼동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같은 업종의 업체들이 서로 단합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는 보도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전체 기사 내용을 안 듣고 이 부분만 들었다면 그 업체들이 하나로 뭉쳐 단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 단합과 담합이란 표현을 제대로 구별하지 않고 발음했던 것이었습니다. 단합과 담합은 전혀 다른 뜻을 가진 단어들이라서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엉뚱한 뜻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단합이라는 말은 단결과 비슷한 말로 많은 사람이 마음과 힘을 한데 뭉침을 말합니다. 반면에 담합이란 말은 서로 의논하여 합의함이라는 일반적인 뜻도 있지만 법률 용어로 말할 때는 경쟁 입찰을 할 때 입찰 참가자가 서로 의논하여 미리 입찰 가격이나 낙찰자 따위를 정하는 일을 말합니다. 같은 업종에 있는 회사끼리 미리 가격을 맞춰놓는 부정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종종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이 담합입니다. 단합과 담합. 발음은 비슷하지만 뜻은 전혀 다른 표현으로 정확하게 구별해서 사용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부터 모레 사이에는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쪽에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 오후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해서 강하게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테두리 쪽 해안에는 오늘 대부분 비가 오는 반면 대부분 내륙과 그 밖의 지역으로는 맑고 덥겠습니다. 그간 예년보다 낮은 기온에 선선함도 감돌았지만 오늘부터는 확실히 더워집니다. 서울이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 전주 27도, 광주 28도 정도 되겠는데요. 이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릉은 23도, 대구 24도에 머물면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일사가 강해집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영동 남부지방도 역시 흐리다가 구름이 좀 걷히면서 가끔 높은 구름만 간간이 지납니다. 제주에는 내일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에는 바람도 매우 강하겠고요.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해안에 또 오전부터 바람이 강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제주 해상 내일 오전까지 물결이 높겠고요. 오늘은 동해안에 내일 오전까지

0: 오후부터는 제주 해안 쪽에 너울이 강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19도, 낮 최고 기온 29도로 계속해서 더운 날씨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1.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오늘부터 기관 보고를 받는 등 본격화합니다. 국정조사특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2차 회의를 열고 증인들을 상대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원인과 중앙선관위 보고, 대응 체계 등을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오민석 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어제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 출신인 인요환 전 연세대 국제진료센터 교수를 제3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회장은 적십자사 명예회장인 이재명 대통령의 인준을 거쳐 직무를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3년입니다. 인 신임 회장은 국민의힘 의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통합 인사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법원이 회생 절차를 신청한 종합편성 채널 JTBC 대표자를 불러 채무 규모와 향후 정상화 방안 등을 확인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JTBC 등 중앙그룹 관련 5개사 대표자들을 불러 구체적인 채무 규모와 자산 현황, 구조 조정 방안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국제 핵 사찰단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란에서 활동을 재개하는 데 대해 미국과 이란이 합의했습니다. 벤스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22일 스위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을 자국으로 다시 초청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핵사찰단은 이번 주 안에 복귀할 예정이며 이르면 오늘도 복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현지 시각 22일 이란에 대한 원유 생산, 판매, 배송 관련 제재를 60일 동안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전면 금지해온 이란의 원유 관련 거래가 60일간 잠정적으로 허용된다고 알렸습니다. 허용 기간은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오는 8월 21일 0시 1분까지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가 통산 18골로 역대 월드컵 최다 득점 신기록을 세우며 아르헨티나의 32강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메시는 오늘 미국에서 열린 조별리그 제2조 2차전 오스트리아와의 경기에서 전반 페널티킥을 실축하기도 했지만 전반 18분 선제골에 이어 후반 추가 시간에 두 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메시는 이로써 통산 18골로 16골인 독일 클로제를 넘어 월드컵 역대 최다 득점 단독 1위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경북 성주군 용암면 중부내륙 고속도로 고령 4터널 인근에서 6.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25톤 화물차를 추돌해 6.5톤 화물차 운전자인 37살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김포도시공사 소속 노동자 A씨가 압축기계에 끼어 숨져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는 압축기 내부 바닥에 떨어진 이물질을 제거하다 압축기계와 점검구 틀 사이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매개모기의 수가 늘어나면서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말라리아 주의보는 하루 평균 모기 지수가

0.5를 넘는 시군구가 3곳 이상일 때 발령되는데 올해 24주차 감시 결과 경기 파주시와 인천 강화군, 강원 양구군, 서울 구로구 등 4곳이 여기에 해당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제주는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오겠고 동해안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파도도 최대 3.5m로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KBS

0: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종전 협상 기간인 60일 동안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다시 받고 실무단위 협상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리오넬 메시의 멀티골로 오스트리아를 2대0으로 꺾은 아르헨티나가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오늘부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과 선거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저격 인터뷰 3부에서 조현욱 전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과 인터뷰하고요. 7월 1일부터 민선 9기 광역단체장 임기가 시작되는데 저격 인터뷰 1부에서 8년 만에 부산시장 탈원에 성공한 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을 인터뷰합니다. 6.3 선거 후 조국혁신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준영 의원과 전격 인터뷰 2부에서 만나 선거 후 혁신당 과제와 향후 행보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전격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 전격시사 시작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미국과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핵사찰단의 이란 내 활동 재개에 합의했다고 벤스 미 부통령이 밝혔습니다.
1: 네. 벤스 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스위스에서 이란과의 첫 종전 후속 협상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란은 IAEA 사찰단을 자국으로 다시 초청하는 데 동의했다면서 이것은 미국인에게 중요한 사건이자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비핵화하거나 종식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사찰은 빠르면 오늘이나 늦어도 이번 주 안에 재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역과 관련해선 안전한 항행을 유지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했고요.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 세력인 레바논 헤즈볼라와의 충돌이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별도의 소통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작은 군사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이게 곧바로 전면전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한 위기관리 장치를 마련했던 겁니다. 또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 벤스 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이 해외에 묶여있는 동결자산 일부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기로 했지만 다만 이 자금이 군사활동이나 테러 지원에 쓰이지 않도록 미국과 카타르가 승인권을 갖고 사용처를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0: 벤스 부통령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이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 네, 이란 외무부도 이 절차에 따라 IAEA와의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히긴 했는데 그러면서 IAEA와의 협력은 의회 승인과 최고 국가안보회의 결정에 따라 기존 절차대로 계속될 거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는 이번 회담에서 핵 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의무를 수용한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고요. 최종적으로 핵 협상에 들어가려면 레바논 전쟁 종식과 이란산 원유 수출 허가 그리고 동결자금 해제 같은 제재 완화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이번 회담을 두고 이 대화의 동력은 이어졌지만 핵심 쟁점인 고농축 우라늄 처리나 우라늄 농축 금지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0: 네. 자, 선거 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지면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난 걸로 조사됐는데 자세한 조사 결과 전해주시죠.
1: 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6월 3주차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그 전주보다 4.8%포인트가 하락한 46.7%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49.7%로 5.5%포인트 상승했는데요.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정평가가 이 긍정평가를 앞지른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0: 네. 유럽 순방 성과, 증시 상승 이런 긍정적 요인도 있었는데 지지율 하락의 이유 어떻게 분석되고 있을까요?
1: 그 리얼미터를 포함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먼저 지방선거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관리 부실 논란이 여권에 악영향을 미쳤고 여기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격화하면서 여권 내부 갈등이 부각된 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코스피 소비가 9천선을 돌파하는 등 경제 지표는 개선이 됐지만 자산시장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또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외곽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다 보니까 중도층의 지지 이탈이 나타난 걸로 분석이 됩니다. 청와대는 이에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국민이 무엇을 걱정하고 바라고 계신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고요. 이 대통령은 X에 올린 글에서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거라면서 정치권의 상황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화날 만하다고 적었습니다. 최근 격화되는 여권 내부 갈등이 지지율 하락과 무관하지 않단 판단하에 직접 수습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0: 민주당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후보들 간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 강경한 입장을 내놨죠?
1: 네. 보안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인데요.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로 이 권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인 경우까지 모두 막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면서 이 당내에서도 속도와 범위를 두고 의견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어제는 이 호시탐탐 수사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는 검찰에게 수사권에 대해서는 꿈조차 꾸지 마 이렇게 확실하게 해야 한다면서 보안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에 조금이라도 수사 권한을 남겨두면 또 다른 권한 확대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서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강조했는데요.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검찰개혁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선명성을 부각한 걸로 보입니다.
0: 네. 김민석 총리도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하면서도 당정 화합을 강조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1: 네. 이달 말쯤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에 민주당 당권 경쟁에 뛰어들 걸로 보이는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퇴임 전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노선과 운영 방향에 대한 생각을 밝혔는데요. 김 총리는 원칙적으로는 보안수사권 폐지가 불가피하지만 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의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조금 신중한 태도로 보였습니다. 또 다른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송영길 의원도 이 보안수사권 문제는 새 지도부가 출범한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정 대표가 검찰개혁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지지층 결집에 방점을 찍은 반면에 이 김 총리와 송 의원은 당정 협력과 통합에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0: 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 특검이 구형한 형량보다 선고가 더 무겁게 나왔습니다.
1: 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중요 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을 했는데 재판부는 이보다 5년이나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고요. 지금까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어제 곧바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중형을 선고한 건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이 법무부 간부회의를 열고선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걸 검토하도록 했고 이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게 하거나 출국금지 담당 직원에게 대기하라고 지시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박 전 장관이 상황을 단순히 관리한 게 아니라 내란의 핵심 임무 수행에 참여했다고 봤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1, 2, 3 내란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0: 네. 1심 선고 과정에서 재판부가 사용한 표현도 상당히 강경했습니다.
1: 네. 재판부는 1, 2, 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을 한 건데 대한민국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 빠질 뻔했다고 질타했고요. 박 전 장관이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막지 못했다면서 눈물을 보인 것에 대해서도 이 수사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한 점을 거론하면서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을 받고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수사팀에 이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는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면서 공소를 기각을 했고요.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 모두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네.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1: 네, 국회 국조특위는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중앙선관위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특위는 어제 중앙선관위원 9명을 포함해 모두 43명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요. 그런데 중앙선관위원 9명 중 출석 의사를 밝힌 사람은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한 위원장 직무대행 이렇게 2명뿐이었고 나머지 7명의 비상임 선관위원들은 모두 불출석을 통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가장 크게 발생한 곳이 서울 송파구인데 국조특위는 민소영 전 송파구 선관위원장 등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10명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지만 선관위원들은 전부 불출석을 통보를 했고요. 실무진 2명만 출석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태 당시 의사결정을 내렸던 책임자들은 빠지고 실무자들만 국회에 나오는 겁니다. 여야는 오늘 기관보고에서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집중 추궁할 예정인데요. 당시 선관위 운영과 의사결정에 관여했던 책임자급 인사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오늘 얼마나 실질적인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0: 네.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장경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화요일 치고도 정체가 조금 덜한 편인데요. 다만 오늘도 사고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열교 부근에서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행주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40분이 조금 넘게 걸리겠습니다. 분당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탄천 1교 부근에서 사고 났습니다. 복정 부근부터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볼게요. 무난한 출근길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수원 부근에서 지체고요.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한편 서천 공주고속도로 서천 쪽입니다. 잠시 뒤 작업으로 전면 통제가 예정된 구간이 있습니다. 서부연 아들목에서 동서천 분기점 구간입니다. 잠시 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통이 전면 통제되니까요. 서부연 아들목에서 4번 국도 쪽으로 우회 운행해 주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0: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미국 증시요. 사흘간 휴장을 한 이후에 다시 개장했는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3: 네, 일단은 어제 증시 말씀했던 것처럼 상당히 좀 혼란스러웠고요. 뭐 다우존스는 그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만 나스닥과 S&P 500이 좀 하락 마감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시장 자체는 처음에는 좀 긍정적으로 출발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대한 부분들 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개방 소식 뭐 여기에 더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국제유가가 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완화되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었습니다만 네. 이제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이제 잡음이 좀 생겼습니다.
0: 네네.
3: 지금 이제 올해 3번까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진단이 나오면서 네. 갑자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좀 매물이 좀 출회되는 좀 그런 모습이 나왔고 여기에 이제 알파벳이 핵심 인재를 경쟁사로 좀 뺏긴다라는 어떤 이런 소식까지 좀 전해지면서 네. 나스닥을 중심으로 좀 매물이 출회됐고요. 특히 이제 지난주부터 좀 실적 발표가 좀 이어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섹터의 어떤 부진. 이것이 또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어떤 투자 효용성과 또 이제 연관이 되면서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러한 논란이 계속해서 좀 지속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0: 네.
3: 다만 이제 뭐 금융, 산업, 제약 같은 제가 볼 때 순환매 장세가 좀 이어지면서 이제 다우는 좀 상승하는 좀 그런 모습이 좀 나오면서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좀 발빠르게 좀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상장 이후 상당 기간 상승세를 보여던 스페이스X 하락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3: 네, 일단 어제 스페이스X가 거의 마이너스 16% 이상 지금 이제 하락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상장 이후에 좀 가장 큰 낙폭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1: 네네.
3: 일단 증권사들의 어떤 이 커버리지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 보면 이제 뭐 비중 유지 내지는 좀 제가 볼 때는 매도에 좀 가까운 의견을 좀 많이 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예.
3: 특히 이제 키뱅크 같은 경우는 장기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높게 평가했지만 현재 주가 수준에서 이 부분을 너무나 많이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스타쉽 발사 확대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가시성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좀 확보가 될 것인가. 여기에 또 이제 보호예수 물량 해제에 따라서 오버행이 어떤 제가 볼 때는 부담이 된다라는 지적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3: 여기에 이제 상장한 지 일주일 만에 지금 2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겠다는 부분들, 결국은 이제 자금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강하지 않을까.
1: 네.
3: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이라든지 뭐 사업 전망 악화에 대한 것보다는 상장 이후에 형성된 높은 기대치,
1: 네.
3: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재평가 과정에서 계속해서 지금 주가 자체가 조정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반면에 메모리 쪽은 상대적으로 흐름이 좀 강했습니다.
3: 네, 일단 이게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거의 뭐 3대장이 서로 이제 고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 네.
3: 특히 이제 어제는 좀 소식이 좀 있었던 것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엔트로픽과 AI 인프라 협력을 하겠다라는 어떤 소식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AI 메모리 공급을 넘어서 차세대 AI 메모리라든지 뭐 스토리지 관련된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여기에 또 엔트로픽에 대한 지분 투자도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전해지면서
1: 네.
3: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이제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직접적으로 이제 메모리 쪽에 대한 수혜로 이어지는구나라는 어떤 그런 해석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앞두고 있는데 HBM 수요이라든지 메모리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는 점 이 점이 아무래도 이제 이번 실적 발표를 넘어서 올해까지도 지금 컨센서스를 좀 올리는 그러한 좀 상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모리 쪽 관련된 부분들 특히 여기 낸드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샌디스크가 좀 대표적인 종목인데 낸드도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1: 네.
3: 메모리랑 낸드 쪽에 대한 지금 주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자, 스위스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첫 고위급 회담에서 일부 진전이 소식이 들려니까 유가도 다시 하락한 것 같아요.
3: 네, 일단은 유가 자체는 확실히 좀 이제 70불대 안착. 여기에 더해서 이제 WTI 같은 경우는 60불대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1: 네네.
3: 일단 브렌트유는 77달러, 지금 WTI는 74달러까지 내려오면서 전일 대비 2에서 3%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MOU 체결 이후에 지금 이제 고위급 회담에서 일부 좀 진전이 일어난 부분들 이 부분이 이제 유가 하락 결정적인 요인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 네네.
3: 여기에 대해서 좀 상당히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번 협상에 맞춰서 지금 이란 원유에 관련된 제재도 면제되는 부분들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 네네.
3: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란산 원유 공급에 대한 재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많이 풀린다. 이 부분은 다시 시장에 대한 하방 압력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원유와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이제 저점을 갱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 네,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3: 네.
1: 네. 자, 어제 코스피가 9,100선에서 마감하면서 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3: 네, 일단은 뭐 미국 증시의 어떤 제가 볼 때는 흐름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확실히 우리나라의 어떤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1: 예.
3: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주 금요일날 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에 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보게 된다면 9,100선을 좀 넘어가는 상황 뭐 장중 9,200선까지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SK하이닉스, SK스퀘어

0: 특히 SK그룹주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코스피 지수를 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살짝 좀 올랐습니다. 968선에 좀 마감을 하면서 뭐 코스피랑 코스닥 어쨌든 어제 양시장은 그래도 상승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어제 제일 뭐 눈에 띈 소식은 SK하이닉스가 25년, 26년 만인가요? 삼성전자 제치고 시가총액 1위를 달성했다는 거죠.
0: 네, 일단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온통 관심사는 SK하이닉스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삼성전자의 어떤 왕자를 지금 SK하이닉스가 탈환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한 26년만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특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어쨌든 대부분 이제 계속해서 최근에 좀 상승세를 보였던 어떤 그런 종목들인데, 어제는 좀 격차가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 거의 291만 원 정도에 지금 마감하면서 이제 300만 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2위로 내려온 삼성전자는 살짝 좀 조정을 받으면서 35만 원대 좀 안착을 했는데, 지금 두 종목의 시가총액이 SK하이닉스가 2,080조.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2,066조를 기록을 하면서 약 한 13조 정도 좀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 네네.
0: 삼성전자가 이제 1999년 7월 29일 이제 1위로 올라선 이후에 2000년에 한 번 이제 자리를 내줬습니다만,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지금 내주질 않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거의 이제 20몇 년간 지금 이어왔던 이 자리를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반도체 랠리를 타고 올라온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ADR을 통해서 미국의 좀 상장 관련된 얘기들,
1: 네.
0: 여기에 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대비해서 너무 좀 저평가된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이제 주가의 탄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어제 1위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더 속도를 밟을 수 있는, 그래서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1: 네. 어제 또 눈길을 끌었던 게 이찬진 금감원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들어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데 사실 지금 주식시장 쏠림 현상 갈수록 심해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0: 네. 사실 이제 말씀하셨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나온 이후에 사실 이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만큼 광풍이 불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은 이 거래 대금 자체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연초에 한 7%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7%. 근데 지금 거래 대금이 53%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7.5배 이상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 네.
0: 거기에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분명히 한 몫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1: 네, 네.
0: 지금 이제 코스피가 9천 넘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스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거래 대금은 계속 줄고 있어요.
1: 총 거래 대금.
0: 네, 총 거래 대금입니다. 지금 일평균 거래량 같은 경우가 지금 1월 달에 한 5억 정도 됐었어요. 일평균 거래량이. 근데 2월 달에 10억, 그다음 3월에 11억을 기록한 이후에 쭉 다시 꺾이고 있고, 4월에 9억, 5월에 6억, 그다음에 6월에는 5억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1: 그래서 이게 주식 수를 기준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전체적인 네. 이제 하루 거래 대금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1: 네네네.
0: 이게 상승 종목 수가 많으면 지수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거래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도주라고 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쏠리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이제 흔히 말해서 숨을 안 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9,000선을 넘었는데 상승 종목 수가 109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거래 대금을 다 가져가는 상황에서 나머지 종목은 거래가 없다 보니까 지수는 올라가고 이 대장주들의 어떤 포지션은 커지는데 이제 거래 대금 줄고 상승 종목 수도 줄어가는. 그래서 약간 극과 극의 상황이 코스피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 내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오늘 국내 증시 전망해 주시죠.
0: 네. 일단 뭐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반도체 중심으로 계속 지금 상승이 있는데, 이 순환매가 언제쯤 나오는지를 분명히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코스닥은 지금 거의 지금 움직임이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반도체 소부장을 중심으로 지금 아마 금리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겁니다. 2차전지 제약바이오의 흐름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0: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제주도는 오늘도 비가 오고 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에 20에서 60mm의 비가 또 내리겠습니다. 또한 낮까지 전남 서해안과 남해안, 밤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 부산과 울산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진 가운데 순간적으로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몰아쳐 비바람 피해가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0: 네. 자, 제주도에 계속 비가 내리고 있어서요.
1: 네.
0: 장마인가요? 아닌 건가요?
1: 네. 제주도에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지만 기상청은 공식적인 여름 장마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0: 네.
1: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남쪽에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돼 이 정체전선이 만들어질 때 내리는 비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0: 아.
1: 이 지금 제주도와 남해안은 제주 남쪽 해상을 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비가 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 태풍이 올해 장마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 7호 태풍 메칼라는 주말쯤에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태풍이 지나간 뒤 북태평양 고기압의 움직임과 정체전선의 북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따라서
0: 네.
1: 올여름 장마 전망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주의 평년 장마 시작일은 6월 19일입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자, 중부지방은 비 소식이 없는데 햇살이 정말 따갑게 내리쬐더라고요.
1: 네. 오늘 비 소식 없는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고요. 일부 지역은 위험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여기에 수도권은 오존 농도가 나쁨까지 짙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은 서울이 30도, 춘천과 광주가 28, 청주대전이 27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아 덥겠습니다. 반면에 선선한 동풍이 불어오는 동해안은 동해와 울진이 22도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0: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잠시 후 정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2: 정치,
3: 전격 시사,
2: 뉴스,
3: 전격 시사,
2: 인터뷰,
3: 전격 시사,
2: 주식,
3: 전격 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0: 본격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당선인님 안녕하세요.
1: 네, 전재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0: 네. 자, 보수 텃밭이라고 보통 불리는 부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8년 만에 부산시장 탈환에 이제 성공을 하셨어요. 의미가 남다르실 것 같고 지금 어떠십니까?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1: 네, 일단 부산 시민들께서 저 전재수를 선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손으로 부산시장을 처음으로 뽑은 것이 1995년이거든요.
0: 네.
1: 1995년에 이제 우리들 손으로 부산시장을 뽑는 선거가 시작된 이래로 민주당 출신 부산시장이 딱 2년밖에 못했습니다. 오던 시장이 있을 때.
0: 예.
1: 그냥 30년 이상은 이제 국민의힘이 부산시장을 쭉 해왔는데 이제는 저는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특정 정당의 일을 전부 다 몰아주기보다는
0: 예.
1: 상황을 봐가면서 이제 좀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는 변화를 선택을 하시고
0: 네.
1: 또 일을 좀 맡겨도 되겠다라는 믿음과 신뢰를 민주당이 좀 확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0: 네네.
1: 부산에도 이제 1990년 1월 22일 날 3당 합당이 되면서 사실상 국민의힘이 부산 정치를 독점을 해왔는데
0: 네.
1: 이제는 그런 독점적인 어떤 부산 정치 질서가 좀 균열이 생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추후부터는 이제는 누가 더 유능한지 이것을 가지고 경쟁하는 부산에서 경쟁의 정치 질서가 복원된 신호탄으로 저는

0: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의 선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정말로 실적과 성과 또 변화하는 부산 다시 뛰는 부산으로 보답을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모든 당선인이 그러시겠지만은 각오가 남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반면에 3선까지 했던 지역구 부산 북갑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당선이 됐어요. 이 민심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실까요?
0: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부산 북구갑 출신이고 거기서 3선을 했는데 물론 이제 3선 의원이 되기 전에는 그 같은 지역에서 내리 3번을 또 낙선을 했었습니다.
1: 예.
0: 내리 3번 낙선하고 내리 3번 되고 이번에 이제 부산시장이 된 것인데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는 그 어떤 정치 세력도 또 그 어떤 누구도 일방적으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견제와 균형, 절묘한 견제와 균형을 갖춰주시는 그런 이제 선택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1: 네.
0: 시장은 민주당 출신인 전재수가 됐지만 국민의힘 부산시의회가 국민의힘이 이제 다수당이 되는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일방도 어느 특정한 정치 세력도

0: 네. 그렇기 때문에 늘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의논하고 또 함께 부산 미래, 부산 시민의 삶을 위해서 건강하게 경쟁하라. 이런 이제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1: 네.
0: 그런 이제 시민들의 명령을 제가 잘 받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네. 지금 부산시장 선거 그리고 북구갑 보궐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전체 이번 6.3 선거를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약간씩 평가가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당선인께서는 전체 이번 6.3 선거 결과 어떻게 평가하세요?
0: 원래 이제 선거라는 것이 이제 결과가 있기 마련이고 경쟁했던 각계 이제 정치 세력이 받아둔 성적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1: 예.
0: 이게 무정부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1: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가가 다 다를 수는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이제 국정 지지율 또 종합주가 지수가 사상 최초로 8천을 넘어서 9천을 돌파하는 상황.
1: 네.
0: 그리고 민주당의 또 높은 지지율 또 한편으로는 경쟁 상대인 국민의힘 상황 등등을 고려를 하면
1: 네.
0: 사실은 이제 좀 아쉬운 결과죠. 그리고 모든 선거는 사실은 그 결과가 나오고 보면 아주 100% 만족 이런 거는 제가 이제 20년 이상 정치를 했는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은 있는 것 같고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고 또 강화시켜 나가야 될 부분은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그런 이제 교훈을 삼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부산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시장이 된 이상 더 많은 실적과 성과를 내가지고 부산에서 민주당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지지와 성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토대를 전제수가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부담감도 많이 좀 가지고 있고
1: 네.
0: 이것을 반드시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책임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1: 예.
0: 우리 당도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자, 지금 사실 부담감이란 말씀을 보통 당선된 지 얼마 안 되신 상황에서 잘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신 걸로 봐서 굉장히 지금 시정에 대한 어떤 각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다르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핵심 공약이 해양수도 부산이셨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취임 이후에 부산시장으로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과제가 궁금합니다.
0: 그렇습니다. 부산이라는 도시가 어느 방향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것인지 이 목표와 방향 설정이 지난 30년 동안 없다 보니까 우리 부산이 상당히 이제 방향을 잃고 길을 헤맨 그런 세월을 좀 많이 보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극강로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이 북극강로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고 선도하고 선점하기 위해서는 해양수도라는 목표와 방향을 설정을 하고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시민들께 내보였고요. 그리고 이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는 것은 단순히 또 북극강로 시대를 선도하고 선점하는 것 외에도
1: 네.
0: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수도권 1급 체제를 또 극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부산은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맏형이거든요. 이전에는 제2의 수도라고 이야기 되어질 정도였으니까.
1: 네네.
0: 그래서 비수도권의 맏형으로서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는 것은 서울 수도권 1급 체제를 극복해서 대한민국이 2급 체제, 3급 체제, 종국적으로는 다극 체제로 나아가는 그 첫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비수도권 지역의 맏형인 부산의 역할이고
1: 네네.
0: 대한민국의 서울 수도권 1급 체제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막중한 역사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공약도 시민들께 제시를 했고

0: 네. 시민들께 동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과제를 반영하려면은 부산 시청 조직이라든가 인사에도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실까요?
0: 네, 그렇습니다. 그 해양 수도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보자면 이제 네 가지인데.
1: 네.
0: 첫 번째는 행정 기능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와 그 산하 공공기관을 부산으로 이전하고 두 번째는 사법 기능을 총괄하는 회사 전문 법원을 부산에 개청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HMM을 비롯한 해운 대기업 본사를 부산에 집적화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여기에 대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재원 50조 원 규모의 동남투자공사 설립을 통해서 전통 제조업에서부터 첨단 AI 산업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시장을 발굴하고 기업을 키워내야 되거든요.
1: 네네.
0: 그럼 이렇게 하려면은 상당히 속도감 있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또 이런 이제 조직이 필요합니다.
1: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양수산부 장관을 하면서 북극강로 추진본부를 해양수산부 내에 설치를 해가지고
1: 네네.
0: 북극강로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게 진행을 한 경험이 있는데 부산시에도
1: 예.
0: 북극강로 추진본부와 같은
1: 예.
0: 이런 이제 대단히 날렵하면서도 유능한 이런 조직을 좀 만들어서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 네네.
0: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지금 이번에 신임 해양수산부 차관이 현재 해수부 북극강로 추진본부장이시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이와 유사한 조직을 부산시에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수부 장관을 할 때 북극강로 추진본부를 이제 1급 자리를 그 해수부 내 신설을 한 거거든요.
1: 예예.
0: 여기 이제 추진본부장을 이제 남재현 전 항만국장을 북극강로 추진본부장으로 승진 임용을 했는데
1: 예.
0: 불과 몇 개월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아마 실적과 성과를 좀 상당히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극강로 추진본부장에서 남재현 본부장이 이제 차관으로 승진을 한 것이거든요.
1: 네네.
0: 짧은 시간에 좀 실적과 성과 또 비전을 보여줬기 때문에
1: 네네.
0: 차관으로 승진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1: 네네.
0: 마찬가지로 부산시에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북극강로 추진본부를 신설해가지고 해양수산부가 하기 어려운 일은 부산시가 나서서 팔을 걷어붙여가지고 좀 나서서 하고
1: 네.
0: 또 해양수산부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든든한 뒷배가 우리 부산시가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해양수산부와 건강한 경쟁을 통해가지고 해양수도 부산에 부산을 만들기 위한 실적과 성과 내기 경쟁을 치열하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1: 예.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올 하반기에 그 북극항로 사업이 시범 운항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제 시범 운항 단계에서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북극항로가 운항이 되려면 물론 우리만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부산 시민들이 아 북극항로 이제 진짜 돼가는구나라고 체감할 만 하려면은 어떤 구체적인 또 결과물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저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0: 네, 일단은 북극항로 시범 운항이 시작된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1: 네.
0: 이미 중국은 작년 9월달에 중국 닝보항에서 출발한 화물선이 컨테이너 화물선이 한 20일 만에 대한해협을 거치고 베링해를 거쳐가지고 러시아 연안을 따라서 유럽 땅에 도착했거든요.
1: 네.
0: 이미 중국은 작년 9월달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북극항로 최초로 컨테이너 전기 노선을 개설을 했습니다.
1: 아, 네.
0: 예, 아크틱 익스프레스 서비스라 그래서 그런 중국에 비하면 우리는 이제서야 시범 운항을 하는 것이거든요.
1: 네, 예.
0: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늦었기 때문에 더 압축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1: 네.
0: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했었습니다. 2013년도에 현대글로비스가
1: 네, 예.
0: 시범 운항을 최초로 했었는데 그 뒤로 10년 동안 이것을 못했는데 이제 북극항로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1: 예.
0: 그리고 이것은 북극항로가 가져오게 될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시작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1: 예, 예.

0: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북극강로가 가져오게 될 효과를 10배, 100배 키우려고 하면, 예. 우리가 세빙선이라든지 내빙선박, 또 친환경 선박 건조, 연료 공급, 또, 수리 정비 MRO, 또 선용품 시장, 또 기자재 산업, 여러 산업으로 파급 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사전에서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1: 네네.
0: 그래서 지역의 경제계, 또 해양수산부, 부산시, 여기가 지금 한 몸이 돼가지고, 또 이수위 차원에서도 현장 간담회도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1: 예예.
0: 이 준비를 저희들이 촘촘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한반도 남단 이 부산의 새로운 거점과 성장 엔진을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서울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울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성장 거점을 부산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양수도 부산입니다.
1: 예. 자, 지금 해양수도 부산의 비전과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산 시민들이 또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게 가덕도 신공항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최근에 공기가 지연되고 또 뭐 공사 방식과 안전성 논란으로 인해서 차질이 우려된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0: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계실 때
1: 예.
0: 가장 기본적인 부지 조성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지 조성 공사 부지 조성 공사를 하는 사업자를 네 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1: 아.
0: 입찰했는데 유찰되고 입찰했는데 또 유찰되고 입찰했는데 또 유찰되고 네 번이나 유찰이 되고 난 뒤에 시간을 많이 까먹은 거죠.
1: 예.
0: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사업자를 선정을 했는데 어쩔 수 없어가지고 경쟁 입찰이 안 돼가지고 수의 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을 했는데
1: 예.
0: 그게 현대건설 컨소시엄입니다. 그런데
1: 예.
0: 그래가지고 수의 계약을 해놨더니 또 윤석열 정부 이제 끝나갈 때쯤 돼가지고 이 수의 계약으로 부지 조성 공사를 하게 되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리는 못하겠다 그러고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린 거예요.
1: 예.
0: 이러면서 시간 다 까먹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까먹은 것을 넘어서가지고 가덕도 신공항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는데 이것을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봉제도에 올렸습니다.
1: 네.
0: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대우건설 콘소시엄이 본격적인 작업을 본격적인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1: 예, 예.
0: 여튼 2035년까지는 무조건 개항을 하도록 하겠다.
1: 네.
0: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1: 예, 예.
0: 다만 2035년을 목표로 한 것은
1: 네.
0: 저희가 공항 건설과 관련된 리스크를 최대치로 반영한 것이 2035년입니다.
1: 아.
0: 이 리스크가 두 가지인데 크게는
1: 예, 예.
0: 첫 번째는 연약 지방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1: 네.
0: 두 번째는 이 해상 구조물이 들어서게 돼 있거든요.
1: 네, 예.
0: 이 해상 구조물의 안정성, 연약 지반의 문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의 리스크를 최대치로 반영한 것이 2035년이기 때문에
1: 네.
0: 예,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 리스크가 조금만 경감이 된다면
1: 예.
0: 2035년 개항에서 한 2, 3년 정도는 좀 땡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아, 네.
0: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와 머리를 맞대고 앉아가지고
1: 예, 예.
0: 최대한 개항 시기를 좀 앞당겨가지고 부산이 항만과 공항과 철도로 연결되는 프라이포트를 완성을 하고
1: 네.
0: 완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 네.
0: 항만이라든지 공항은 그것 자체로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항만과 공항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결국은 대우도시의 경쟁력이 그 항만과 그 공항의
1: 네.
0: 경쟁력으로 직결이 되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는 어차피 공항은 전부 국가재산이고 국가가 전부 투자를 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1: 예.
0: 최대한 머리를 맞대되
1: 네네.
0: 이것이 결정적인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우도시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부산의 일입니다.
1: 네.
0: 그래서 부산시가 팔을 걷어붙이고 정말 책임지고
1: 네네.
0: 이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지금 당선인께서 아주 상세하게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이제 전임 시장 때부터 계속 추진돼 왔던 사업인데 이 시점에서 제일 궁금한 게 전임 시장 시기에 추진됐던 사업 중에 가져가야 될 것과 이건 이제 그만해야 될 것. 이미 평가가 다 끝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은 이어가실 거고 어떤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결과를 내셨을까요? 결론을 내리셨을까요?
0: 저는 정말

0: 중요한 것은 전임 시장 누가 진행했던 사업인지 아닌지 여부가 아닙니다. 예. 전임 시장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돼. 이것은 백지화.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1: 네.
0: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그래서 전임 시장의 어떤 시정을 지운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우리 부산 시민들의 편의, 그리고 우리 부산시의 재정 책임, 또 어떤 절차적 정당성, 이런 차원에서, 이전 사업들이 검토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도 예측 가능성, 그리고 행정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대전제 위에서 검토가 돼야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저는, 전임 박형준 시장님께서 추진하셨던 일이라 그래서 이것을 일거에 뒤집어 엎는다든지 전면 백지화 시킨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이고,
1: 네.
0: 철저하게 우리 시민들의 어떤 이익, 부산의 재정, 또 절차적인 정당성 이러한 전제 위에서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1: 네.
0: 부산 시민들의 참여, 또 전문가들의 참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박형준 시장이 추진했던 퐁피두 분관 그리고 라스칼라 공연이 각각 퐁피두 분관은 연말 이내 올해 안에 그리고 라스칼라 공연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공론화 절차를 거쳐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걸로 언론에 보도가 나왔는데요.
0: 네.
1: 예, 공론화 절차의 구체적인 방식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을까요? 어떻습니까?
0: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인수위원회 명칭이 이제, 다시 뛰는 부산위원회거든요.
1: 예, 예.
0: 우리 다시 뛰는 부산위원회에서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도 지금 수렴을 하고 있고,
1: 예.
0: 이렇게 수렴된, 의견들을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이 문제를 검토를 할 것인지 저희들이 이 프로세스를 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뽕피두라든지 또 라스칼라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우리 부산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 단순히 이제 해외 브랜드를 가져와가지고 부산에 이직하는 것이 아니고
1: 네.
0: 설사 그것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부산의 예술 문화예술 생태계를 강화시키고
1: 예, 예.
0: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1: 네.
0: 요 문제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1: 예.
0: 절차와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또 부산 시민들이 관심이 많으신 그 사업이 사직구장 재건축이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이게 국비가 확보가 된 사업인데 얼마 전에 국민의힘 서재영 의원이 예산까지 확보된 사직 야구장 재건축 또다시 기약 없는 희망 고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사업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으셨더라고요. 이 사직구장 재건축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0: 그러니까 사직 야구장이 우리 부산은 그 전통적으로 야도라고.

0: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후 위기가 대단히 심하잖아요.
1: 네.
0: 당장 이제 장마가 오고 또 태풍이 오고 이래 버리면 이게 그 야구 열리지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 바람, 태풍 그리고 최근에는 또 미세먼지 그리고 또 주말 낮 경기 같은 경우는 강력한 자외선 문제 때문에 이게 이게 야구를 보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담아낼 수 있는 이것들을 또 극복하고 우리가 정말로 이
1: 네.
0: 편안한 공간에서 야구를 즐기려면
1: 네, 당사위님 시간이 다 돼서 그래서 재건축 추진을 하시는 겁니까?
0: 그 동무장은 개폐식 동무장은 그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1: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티파니 영입니다. 오늘은 민수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시각장애를 가진 아들, 그리고 보조견 마루와 함께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을 타고 대전 과학엑스포에 다녀왔어요. 음악이 나오는 아름다운 분수에 다양한 촉각 체험까지 하니 우리 아들 신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 아들의 세계가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 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2: 58분 날씨.
3: 며칠 동안 조금이나마 더위가 약해지고 또 시원한 소나기가 종종 내렸지만 오늘은 이맘때 수준의 더위 회귀입니다. 특히 서쪽이 30도에 육박한 예년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이 동풍권역인 강릉은 23도, 대구의 낮 기온 24도 등으로 낮에 비교적 선선한 동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한낮에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전주와 대전 27도의 낮 기온 예상됩니다. 22도에서 30도 사이입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영동과 남부는 흐리다가 가끔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해안가 중심으로 비가 오는 지역이 조금 있겠습니다. 서해안 제외하고 동해안 남해안 쪽에 5mm 미만의 비가 뿌려지겠고요. 제주에는 내일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는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특히 제주에는 비바람 모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19도, 낮 최고 기온 29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는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겠고요. 오존 농도 수도권 지역으로 높겠습니다. 제주 해상은 내일 오전까지 파도가 높겠고 또 오늘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가 강하고도 높으니까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4: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대한민국 중심 채널 정격 인터뷰 2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준영 조국혁신당 신임 원내대표가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0: 자, 지금 취임한 지
1: 딱 일주일 됐습니다.
0: 딱 일주일이요? 네. 취임 일성 기사로 제가 접했는데 네. 당의 위기 앞에서 더 낮게 듣고 더 치열하게 고민하겠다. 굉장히 네. 좀 묵직하게 들렸어요.
1: 예.
0: 원내대표직 맡고 나서 이제 일주일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 원내대표로서 지금 제일 시급한 과제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1: 네. 뭐 일단 저희들 뭐 여러 가지 평가할 수 있겠지만 저기 선거에서 우리가 사실 실패했고 뭐 성과도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좀 추스려야 되고
0: 네. 예,
1: 한없이 낮아진 건 사실이고요. 제일 문제는 이게 소위 말하는 왜 졌냐 우리 블레임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누구 탓을 하게 되고
0: 네.
1: 또 우리 가장 큰 우리 당의 기둥이었던 대표가 낙선을 했기 때문에 패배감이 들 수 있고
0: 네.
1: 뭐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조국 대표가 떨어지는데 우리는 되겠냐 당이 있을 수 있겠냐 2년 후에 재선될 수 있느냐. 아무래도 초선이 거의 전부인 황운하 의원 빼고는
0: 네네.
1: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잘 추스려서 일단은 우리가 가진 지난 2년간의 역할 같은 것들을 다시 재검토하고 초심으로 돌아가고
0: 네네.
1: 난 다음에 다루는 걸 둘러봐야 된다. 뭐 저는 그래서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0: 네. 네. 추스린다는 말씀을 터져가지고
1: 네.
0: 지금 사실 조국 전 대표가 SNS에 공개적으로 경기 평택을 선거와
1: 네네.
0: 관련해서 10가지 질문을 하셨잖아요. 저도 쭉 읽어봤습니다. 자, 근데 왜 민주당에선 이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이제 쭉 질문이 나왔는데 이 문제 제기를 통해서 이 문제 제기에 대한 어쩌면 민주당의 직접적인 답변뿐만 아니라 민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냐 는 생각이 이 10가지 질문 안에 전 바탕에 깔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1: 아, 일단 본인이
0: 예.
1: 거기를 선택했고 실패했고 중간에 수많은 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민주당과의 관계 동지냐 뭐 또 구태여 귀책 사유가 있는 곳에 갔어야 했냐 또는 뭐 3등이니까 본연의 책임은 조 대표한테 있다. 물론 사실 거의 줄 서 있다시피 1, 2% 차이지 않습니까?
0: 네.
1: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매조지라 그럴까요? 본인이 그거를 정답 던지고 나서 뭐 본격적인 선거 평가는 각 당이 하고 우리도 하겠지만
0: 네.
1: 그래서 아마 그곳을 끝으로 본인은 이제 다른 활동을 왜냐하면 대표직을 사임하셨고
0: 예.
1: 7월 25일 전당대회도 안 나가겠다고 하셨으니까
0: 예.
1: 아마 민생을 살피러 다니실 것 같고 다른 계획이 있는데 그걸 좀 던지는 질문 그러면서도 자기가 또 성찰할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0: 아. 지금 사실 조국 전 대표가 이번 선거 패배로
1: 네.
0: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다.
1: 라고들
0: 언론에서들 많이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만은
1: 네.
0: 그 후에 조국 대표 입장을 보면은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1: 네.
0: 말을 분명히 했거든요.
1: 네.
0: 언제 어떻게 다시 시작할 건지 하는 궁금증도 당연히 생깁니다.
1: 그리고 일단 뭐 당선자 빼고는 낙선자들 중에 제일 낙선 인사를 제일 많이 갔고요. 그다음에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고자 그래서
0: 네.
1: 일단은 평택의 시민으로 돌아가서 평택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평택 재도전에 있어도 얼마든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위기고요. 본인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보시면 이 한국 정치가 얼마나 역동적이냐면 지방선거 전에는 보수 쪽에는 거의 대선 주자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0: 그렇지.
1: 민주당 쪽에는 진보 쪽에는 굉장히 많아 보였습니다.
0: 네.
1: 딱 지선 하나가
0: 네.
1: 보수 쪽에는 많아 보이게 하고 이제 하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인위적으로 자기가 온다고 해서 온다는 건 아닐 것 같고요.
0: 예.
1: 초대받을 시점이 오고 상황이 온다. 불림을 받는.
0: 네네.
1: 그러면 그런 시점에 정당성도 가지고 또 사람들의 공감도 가지는 시점이 오지 않겠는. 그래서 딱

0: 타임라인이 있는 건 아닌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입니다. 네네. 선거 과정에서 많이 좀 사이가 멀어졌다라는 네. 인상들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신임 원내대표 맡으시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도 만나셨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고 또 일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0: 진짜 우당으로 우리는 한 번도 우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3당의 필요성, 왜냐하면 너무 양극화되고 진영화돼서 3당에 대한, 제가 이제 미국을 전공하는데 미국도 이 양당 구조 때의 폐해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나아서 3당이 돌풍까지는 일으키는데 제도화가 안 됩니다. 보시면 뭐 정의당, 진보당, 국민의당, 우리까지요.
1: 네.
0: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개혁 진보세, 우리가 특별하게 출발했지 않습니까? 내란을 극복하고.
1: 예.
0: 또 실제로 박근혜 탄핵도 무산시켰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제 우선이다. 3당으로서 자리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합당에도 열려 있고요. 그다음에 무조건적인 제가 그날 말씀드린 거는 정치공학적이거나 민주당 내부의 권력투쟁에 자기편을 끌어들이기 방식은 네. 안 하겠다는 그런 자세는 지금도 있고요. 물론 내부에서 합당을 더 강조하는 분이 있고 자강론을 더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
1: 네.
0: 열린 결말이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이번 선거 결과에 평택을에 워낙 언론의 관심이 네네. 많이 갔긴 합니다만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어느 정도 이전보다는 좀 나은 결과를 가지고 예. 오셨지 않습니까?
0: 제가 이제 당선자 워크숍을 광주에 갔는데
1: 예.
0: 우리가 지방선거를 풀뿌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1: 예.
0: 풀뿌림이라는 말 되게 좋아합니다. 영어로도 grassroots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의원들이 풀이라면 뿌리가 없었거든요. 그 뿌리가 결국 지방 의원들이었고 그래서 좀 더 단단해진다는 느낌이 있고요. 두 번째는
1: 네.
0: 물론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가 좀 성과를 많이 못 냈습니다. 서울, 경기, 뭐 당연히 영남. 좀 호남에서는 좀 의미 있게 기초단체장 두 분도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의원들이 생겨서 뭔가 좀 같이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전적으로 뭐 지금 이번에 한 500여 명이 무투표 당선이었거든요.
1: 그렇죠.
0: 이게 사실
1: 많았습니다.
0: 문제입니다. 그래서
1: 네.
0: 경쟁 없는 곳에 소금 역할을 하겠다. 네, 그런 데서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1: 예. 자, 지금 그 검찰개혁에 대한 질문을 네네. 좀 하고 싶어서요. 신장식 당대표 권한대행이 지금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신설 이 검찰개혁 네. 법안에 대해서 조속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회법에 따라서 6월 30일까지 국회 운영 일정 정해달라고 신 대행이 얘기를 하면서 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하면 안 되면 직권으로 정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빨리 이 문제를 처리하자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0: 왜냐하면 일단 검찰개혁 우리 뭐 거의 뭐 창당의 원인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1: 네.
0: 검찰 정권이었으니까요. 내란 청산은 검찰개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데 저는 거의 국민들이 다 동의한다고 보여지고요.
1: 네.
0: 그리고 어쨌든 검찰청 폐지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형사소송법을 바꿔야 되는데
1: 네.
0: 그게 10월 2일입니다. 그럼 10월 1일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뭐 이 보안수사권이나 뭐 정권성측이나 이런 예민한 부분까지 포함하고 그리고 공소청, 중수청 이런 것들을 다 세워야 되는데
1: 그렇죠.
0: 그걸 형사소송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원구성에 있어서 또 법사위를 놓고 양당이 그러다 보니 이게 또 공전될까 봐.
1: 네.
0: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8월 17일인데 그때까지 예. 진행이 안 되면 한 달 남짓에서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의장님 국회의장님 인사 갔을 때도 제일 먼저가 빨리 일하는 국회 만들어 달라. 그래서
1: 네.
0: 두 그 당이 조정을 못하면 직권상장해달라는 의미였습니다.
1: 지금 사실 이 검찰개혁 입법화뿐만 아니라 보안수사권 문제 갖고도
0: 네.
1: 여당 내에서도 지금 의견이
0: 그렇죠.
1: 완전히 갈리지는 않지만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0: 예,
1: 그런 와중에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을 또 검찰 출신에 또 뭐 언론에서 이런 걸 잘 셉니다. 김앤장 변호사 출신 두 번째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0: 예.
1: 하는데 기본적으로 권한대행인 신장식 권한대행은 이번 민정수석 인선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던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저도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1: 네.
0: 저는 기본적으로 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요.

0: 검찰을 제도적으로 묶지 않으면 그 사람이 또는 그 개인이 또는 몇몇 사람이 대통령에 충성하고 기본적으로 검찰개혁에 협조하는 양태를 보인다고 해도 거대한 그 권력구조를 막지 않으면 권력을 잡았을 때는 통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권력이 약해지고 레임덕에 빠졌을 때 우리가 윤석열의 케이스를 봐서도 알고 수 있듯이
1: 네.
0: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인사들이 검찰 인사들을 확실하게 검증 없이 다시 말해서 뭐 제도적이나 그 사람의 확실한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제하지 않고 무턱대고 믿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1: 네.
0: 또 계속 지금까지 나왔던 그 검찰개혁에서 약간의 후퇴하는 듯한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보안수사권하고 정권 송치인데 저는 이 부분에서 대통령께서 국회로 넘겼으니
1: 네.
0: 아까 말씀하고 또 연결이 되는데 국회에서 이 부분을 잘 매조지를 해야 되고요. 저는 정청래 대표가 마치 보안수사권 반대하고 반대쪽에서는 안 하는 것처럼 이것 역시 민주당 내에서 권력투쟁이 한 모양태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보안수사권 네. 폐지 이 일곱 자를 SNS에 정청래 대표가 하면서 또다시 네. 사실은 또 네.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면 폐지냐 아니면은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네. 경우에를 염두에 두고 보완하자는 취지로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한 네. 정의 있기
0: 때문에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전면 폐지가 아니고
1: 네.
0: 요구권입니다. 그러니까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해서 그것이 서로 합의하면 할 수 있는데
1: 네.
0: 보완수사권을 둬버리면 자동이 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
1: 네.
0: 검찰이 언제든지 네. 예,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할 수 있으니 우리는 요구권이라고 해서
1: 네.
0: 약간 이, 그래도 어느 정도 보완권은 남겨놨기 때문에
1: 네. 네.
0: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요.
1: 예.
0: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뭐 아직까지 한 신문에서 나오긴 했지만 지금 총리실에서 지금 후보자 말고 총리실에서 검찰 개혁안은 보안수사권과 정권 송치에서 진전된 다시 말해서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걸로 보도가 됐어요. 좀 지켜보시죠.
1: 예. 네. 아,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홍익표 정무수석도 만나셨지 않습니까?
0: 네.
1: 지금 보면 민정수석 앞서 말씀하신 그 임명에 대한 우려도 전하시고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도 촉구하셨는데
0: 네.
1: 이게 지금 사실 원내 교섭단체 조건 완화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좀 진전된 대화가 어떻게 오갔을까요?
0: 제가 문제제기 차원이었고요. 보시면 뭐 나중에 비공개 대회 때도 많이 공감은 하셨어요. 그리고 뭐 보면 민주당 의원들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해준대요. 다 맞다 그러고.
1: 그렇습니까?
0: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당 특히 제가 이제 좀 좌절감을 느낀 거는 지방선거 직전에 저희들 천막 농성까지 했는데 이 선거제도만 바꾸려면 기가 막히게 양당이 동일하 같은 완벽한 보조를 맞춥니다. 뭐 이해는 가요. 3당이 3당을 견제하는 게 양당한테 가는 거니까 이번 선거 결과도
1: 네.
0: 양당의 의석이 늘었거든요.
1: 그렇죠.
0: 그렇게 보면 아, 이 기득권이라는 게 무섭구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 3당이 버티지 못하는 게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1: 네.
0: 안 되는 거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 양당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조금 관심 청와대에서도 이 관심을 조금 불러일으켜 주시고 뜻을 밝혀주시면 양당이 조금 더 하지 않겠나. 그리고 정치개혁 특위를 나중에 가서 하지 말고 지금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총선 때 좀 하자.
1: 네네.
0: 이런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1: 예, 그 지금 혁신당에서는 계속 새로운 제안을 꾸준히 한다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도 신장식 권한대행이 국정운영 원팀 플랫폼을 함께 구성하자라는 네. 얘기를 하셨는데 약간 원팀 플랫폼이 뭘까? 어떻게 하자는 거지?
0: 거기는 저게 있습니다. 원탑 회의가 있습니다.
1: 원탑
0: 그러니까 우리 내란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만 하더라도 기억하실 때 시민단체,
1: 네.
0: 재정당 다 합쳐서 좀 큰 방향은 거기서 정하자 했는데
1: 네.
0: 신용만 내고 끝났잖아요. 그래서 좀 더 다시 그 정신은 살리고 좀 서로 연대 합당 논리 이전에 개혁 진보 세력의 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실무적인 플랫폼 아마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1: 실무적인 플랫폼.
0: 네.
1: 네. 이 실무적인 플랫폼에서 그럼 제일 많이 다뤄야 될 과제는 뭐라고?
0: 뭐 사법개혁, 정치개혁, 그다음 민생 이렇게 민생. 세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사법개혁, 정치개혁, 민생.
0: 네.
1: 자. 그 앞서 이제 당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선거 후에 일단 선거 결과가 기대했던 것만큼 네. 나오지 않으면서 당내에서도 상당히 좀 침체된 분위기도 네. 있고 또 앞으로의 당의 향방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그 대표님이 말씀하실 때 3당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셔서 네, 네. 저는 그게 좀 뇌리에 네, 네. 좀 남아있거든요.
0: 4당 노당도 있습니다. 저는 네. 다당제를 지지합니다.
1: 예, 네. 예. 그 양당 한국 정치의 양당 구조에서 3당, 4당, 네. 5당 이렇게 다당제가 네. 활성화되는 게 조국 혁신당의 중요한 또 예, 수행이 될 과제 중에 네, 하나라고 맞습니다. 이제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하고의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보면은 그게 생각보다 잘 이렇게 진행된 것 같지 않다는 게 관찰자 입장에서 보는
0: 맞습니다.
1: 네, 생각이 네,
0: 정확하게 보셨고요.
1: 예.
0: 뭐 당의 생리고 권력의 생리일 수도 있는데
1: 네.
0: 멀리 보면 제가 이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내란을 범했던 당이 이제 탄핵단 이후에 60일 만에 사실상의 42%를 하고 거기다가 이준석 그러니까 우리가 5+5:2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범야권 번이
1: 네.
0: 합치면 어쩌면 졌을 수도 있다. 그 아주 단순 거칠게 비교하면
1: 네네.
0: 이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아무리 양당이 가지고 있는 대표하는 게 있더라도 이 진영 싸움은 아무리 당신이 옳은 소리를 해도 다 우리 진영이냐가 더 따지게 되고 저는 미국이 그걸 보여주거든요. 또 미국에 사실 트럼프의 뭐 하자 많은 대통령이 이렇게 문제 많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게 진영 구도 때문이거든요.
1: 네.
0: 근데 3, 4당이 길게 보면 저는 진보 개혁 세력이 오히려 이 양당 구조를 회파하면 아니면 왜냐하면 양당 구조일 때는 조금만 못하면 지금 보시잖아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냥 40% 떨어지고
1: 네.
0: 지지율 역전되잖아요. 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실은 문제가 조금 생기거나 사람들이 피로감이 있으면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개혁이 끊어지고
1: 네.
0: 단임제에서 계속 파행이 생기니까
1: 네.
0: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유럽식으로 다당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그 양당은 지금 뭐 백서를 준비하고 있고 민주당은 네. 뭐 국민의힘은 갑자기 보고서가 주말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혁신당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어떻게 정리하실 계획이신가요?
0: 아까 말씀드린 예 백서 우리도 내야죠. 우리도 평가서를
1: 네.
0: 내는데요.
1: 네네.
0: 뭐 양당이 뭐 자체 내의 일이니까 제가 뭐 말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것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성공으로 볼 수 있고 실패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예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다 내려놓고 뭐 솔직하게 왜냐하면 이제 지금부터 사실 2년간 선거가 없고요.
1: 네.
0: 또 2년 후에는 우리 12명의 운명을 가진 건 우리 당의 존재 자체를 걸고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잘 해보겠습니다.
1: 예. 지금 주말에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0: 네.
1: 예, 그 국민 배심 배심원단 1심이 나왔는데 연어 술파티 위증에 대해서만 4개월의 실형이 나왔거든요.
0: 네.
1: 여야가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국민이 서로 상반된
0: 네,
1: 평가를 내놓고 네.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0: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세세한 정말 뭐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리고 일단 4대3의 배심원이 나온 것도 그냥 치열했다는 얘기고
1: 예.
0: 어느 쪽도 압도적인 증거를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1: 네네.
0: 그런데 저는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체적으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조작을 기소를 하고 하는 부분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연겼을 때 그 맥락까지 바꿀 수 있는 판결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판결이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좀 더 보강해서 항소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1: 네. 민주당에서는 조작 기소 특위 특검
0: 네.
1: 해야 된다는 입장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 같은 입장이십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저는.
1: 네. 네. 자, 지금 앞서 잠깐 그 대통령의 지지율 언급을 해 주셨는데 어제 그 결과가 나왔는데
0: 네.
1: 이게 비록 그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은 일단은 긍정평가가 50% 아래로 내려갔다는 거 하나
0: 네.
1: 그다음에 부정평가가 더 앞선다는 거 하나
0: 예.
1: 더 많아졌다는 거 하나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주목될 수밖에 없는
0: 예.
1: 상황이었는데 잠깐 얘기는 해 주셨어요. 왜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0: 걱정되고요. 뭐 저는 선거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도 속이 너무 상하는데 선거 부실이 선거 반대론자들에게 빌미를 주고 우리 젊은 세대에게 참정권 우리처럼 민주주의의 복구력을 자랑했던 사람들이 이런 험과 훼손을 남겨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속상하고요. 그 부분이 있었고요. 이 부동산 문제라는 우리나라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미완성되고 사람들은 혼란스럽고 이런 것들이 크게 갔고요. 그거보다 세 번째, 이 두 개는 좀 뭐 선거 전문가를 동의를 하는데, 세 번째 부분은 좀 조금 더 우려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이 양당 구조에서 저는 이것이 민주당과 우리 당권과에게도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1: 네.
0: 처음에 이래 전체 통합정부, 뭐 우주 연합군이라고 얘기할 만큼 통합정부를 만들었겠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정의당하고도 있었거든요.
1: 네.
0: 근데 실제로는 보면 민주당 홀로 정권을 구성했고 특히 인사에 있어서 통합이라는 것이 계속 오른쪽으로만 갔습니다. 이 왼쪽이 저는 뭐 오른쪽에서 이념을 떠나서 같이 싸워온 사람들과의 이 단결.
1: 연대,
0: 그래서 연대
1: 단결,
0: 이런 네. 것들은 약해지고
1: 아.
0: 또 한두 명 오면 모르겠는데 계속 우리가 문제면 이해운부터 시작해서 계속 문제 있는 인사들의 검증 없이 이게 같이 싸운 동지나 진보 진영에 많은 상처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분석해보면
1: 네네.
0: 또 주위에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분들의 옛날에는 대통령이 무슨 보관이 있으시겠지라고 이해하던 분위기에서 계속되는 게 너무 이상한데 이런 게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더 우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1: 사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인사를 할 때마다 실용,
0: 네.
1: 중도 확장 네. 이게 늘 사용하는 네. 단어였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어떤 특정 방향으로 인사로만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고.
0: 그리고 문제 있는 인사들인데 확실한 검증이나 그 사람의 고백이나 변화에 대한 뭐 약속이나 그다음 보완책이 없이 그냥 저 사람은 이제 바뀌었다. 내가 쓰면 달라진다. 이런 기조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제 어느 분이 보통 사람의 눈에 봤어도 이러다가 검찰개혁 되겠어? 저 사람들 이제 대통령 힘 빠지면 반격할 텐데 이런 의심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1: 앞으로 남은 내각 인선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말씀하신 게 좀 많이 반영이 된다는 생각하시겠어요?
0: 뭐 저는 친하게 지냈습니다만 우리 인요한 의원님 그리고 단일 사건으로 보면 단일 임명으로 보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또 사람들은 또 이 맥락상에서 보는 거거든요.
1: 맥락상 흐름상에서
0: 흐름상에서 네. 지금 누가 있습니까? 같이 싸운 동지를 부른 경우가 누가 있습니까? 전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 네. 그런 부분을 민주당에서 또
0: 민주당에서 대화돼서 저는
1: 많이 좀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
0: 귀 기울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지금.
1: 네. 외교 사안에 대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벤스 부통령이 기자회견을 해서 이제 미국하고 이란이 첫 후속협상에서 결과물이 있다라고 내놨습니다.
0: 네.
1: 주요 내용을 보니까 일단 이게 눈에 제일 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종전 협상 기한이 60일 동안 면제하겠다. 그리고 이란은 국제 원자력 기구의 핵사찰을 다시 받겠다.
0: 네.
1: 이 두 가지 의미 있는 협상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0: 보면 일단 아슬아슬합니다. 계속 저는 이제 문제가 이 핵을 어디까지 포기하느냐 문제와 레바논을 이스라엘 건드리면서 이걸 흔들어낼 텐데요. 지금도
1: 네.
0: 회담장을 막 떠났다 다시 왔다
1: 네.
0: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때 저는 일단 트럼프가 일단 서명한다고 우리 곧 서명할 거라고 이란이 서명할 거라고 한 게 39번째입니다.
1: 네.
0: 100일 이후에. 100일이 진 전쟁 중에. 근데 저는 전쟁을 어마어마하게 끝내고 싶어하는 마음은 간절한 것 같아서
1: 네.
0: 이번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이란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호르무즈에 대한 권한 그다음에 자기들의 이게 미국을 대항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란의 많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거를 미국 내부에서 트럼프가 얼마나 포장을 하고 이건 자기의 승리라고 얘기할지
1: 네.
0: 벌써 이제 이러려면 왜 전쟁했냐.
1: 네, 이미 보수 진영에서 나오셨습니다.
0: 네, 심지어 마가 내부에서도 나오고
1: 네,
0: 있어서
1: 네.
0: 그래서 저는 러우 전쟁이나 김정은 만나서 3연타석을 해가지고 이거를 좀 상쇄시키려는 움직임을 그래서 우리 대통령하고 90분도 하고
1: 네네.
0: 푸틴하고 전화도 하는 게 자기가 봐도 좀 궁하거든요.
1: 예.
0: 이 결과가. 근데 이 뭐 저는 이 전쟁은 어찌됐든 흔들리겠지만
1: 네.
0: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 네.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변수 중에 하나가 네타냐후 이스라엘의
0: 네네.
1: 움직임 아니겠습니까?
0: 네.
1: 근데 이제 최근에 보도 나온 거는 10월에 이스라엘 선거에서 네타냐후가
0: 실각할 가능성이,
1: 가능성이 이제 거론이 되고 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일 동안에도 얼마든지 다시 또
0: 네, 예,
1: 공습이든 네, 전투를 벌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0: 그러니까
1: 보십니까?
0: 두 가지죠.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끌어들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고 미국이 이 전쟁 왜 했냐고 하면 더 답답한 쪽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참에 수권을 해결할 수 있었잖아요. 헤즈볼라 없애고 이란을 최약체로 만들고 이제 그게 지금 안 되고 원상복구가 되니 네타냐후는 끔찍할 것이고요. 사실 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가 사실은 그때가 그 예산안을 통과 못 시켰으면 4월에 선거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걸 전쟁에서 지금 고려 왔으니까. 그런데 이란 쪽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도발을 했을 때 이란 미국이 이스라엘을 제압할 수 있느냐를 확인하지 않으면 서명 못합니다. 이60일은 서로 합의 사항도 맞추는 거지만 서로가 지금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을 다시 흔들 거냐. 이란은 그거를 미국이 단호하게 이스라엘을 막아내느냐. 그러면 사인할 겁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네타냐후 총리를 향한 강경한 바람도 그렇죠. 그 맥락에서 나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0: 그것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회담장에 간 거고요. 60일 동안 그걸 확실하게 검증하겠다는 게 이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원유를 대부분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름을 바꿔서 서비스루라는 이름으로 60일 후에 지금 부과할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은 이 문제는 사실 국제법적으로 공해인데 사실 해협은 영해는 아니지 않습니까?
0: 그렇게 되면 이제 말라카라든지 전 세계 해협에서 다 돈다받겠다고 나올 것이고요. 저는 이란도 이것도 일종의 협상의 레버리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들이 완족하고 아까 말한 이스라엘에 대한 막는 것이 가능해지면 양보하지 않을까는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데요. 자기들도 그게 수송로고 네네. 지금 이번 사태로 산유국들이 홍해나 다른 쪽이나 가스관 쪽을 지금 대한로 여기 너무 사실 의존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네네. 본인들로서도 사실 수송비가 가장 싼 부분을 사실 해야 자기들한테 이익이 남는 거니까 예, 뭐 그 부분은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이제 기뢰 제거라든지 안전 문제를 해서 아주 뭐 명목적인 걸 받는다면 또 뭐 양해 될 수 있겠지만 뭐 나왔듯이 뭐 한 척에 100만 불씩 한다든지 이런 건 용납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압박하고 미국과 협상에서 레버리지이지 좀 긍정적으로 저희가 기대하는 바로 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얘기를 해 주셨고요. 이 협상한다고 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김정은 위원장하고 사진을 올려가지고 벌써 국면전환용이야?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주변에서들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사면타석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 뜻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서 바로 그 서명을 발표한 다음에 서명한다고 발표한 다음에 푸틴하고 1시간 전화했거든요. 그래서 끝내자. 그래서 2연타. 그다음에 이제 올린 게 그리고 그 푸틴하고 전화 끊자마자 올린 게 그 사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하고 90분은 거의 예정이 없었는데 트럼프가 몸이 달아가지고 사실 우리한테 대통령한테 물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국 북한이 러시아가 그걸 받아들이냐의 문제인데 아마 트럼프 마음속엔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실책을 만회할 3연타 안타 뭐 이렇게.
1: 외교 전문가시니까 종종 저희 프로에 나와주셔서 이런 부분도 많이 좀 고견을 나눠주십시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오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조국혁신당 김준영 원내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0: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4: 날씨 정보입니다. 어제 서울 늦은 오후 풍경이 먹구름이 끼고 또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바람까지 불어 좀 시원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남쪽과 서쪽 내륙을 중심으로 다른 날씨 양상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특히 서쪽은 30도에 육박한 예년 수준의 초여름 더위 이어지겠고요. 동풍권역인 강릉은 23도, 대구 24도에 머물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30도, 전주 대전 27도 등 22도에서 30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일사가 더 강하겠습니다. 대체로 맑겠고요. 영동과 남부는 흐리다가 높은 구름이 지나는 그런 패턴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 오존 농도 모두 높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해안가 중심으로는 날씨가 다릅니다.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제주도는 내일까지 20에서 60mm의 적지 않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이 남해안과 제주 쪽에 매우 강하게 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 또한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동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높겠고 내일 오후부터는 제주 해안에도 너울이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9도, 낮 최고 기온 29도 정도가 되겠고요. 모레는 또다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9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정치,
5: 전격 시사,
1: 뉴스,
5: 전격 시사,
1: 인터뷰,
5: 전격 시사,
1: 주식,
5: 전격 시사,
1: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5: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1: 와, 전격적이네.

0: 전격 인터뷰 3부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부적 사태 진상규명위원회가 열흘간의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격 인터뷰 3부에서 조현욱 전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과 전화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조현욱입니다.
0: 네. 열흘간 조사하시면서 발표 결과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예상은 어떤 정도까지 했는지 무엇이 그렇게 심각하다고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1: 투표소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한 투표록을 보니까요.
0: 네.
1: 제가 얘기해볼게요. 계속 여러 군데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고 계속 연락이 오는데 선관위 직원이 투표율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렸는데 그다음부터 아무 답이 없고 아예 연락도 안 돼요.
0: 네.
1: 그리고 뒤늦게 1년 번호를 적은 투표용지가 왔는데 급하게 적다 보니 그랬는지 1년 번호가 막 틀려가지고 쓸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1년 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투표용지가 왔어요. 그 와중에 기다리던 민원인들은 항의하고 고성을 지르고 그리고 바쁘다고 돌아가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21세기 대한민국의 모습이고
0: 네.
1: 저는 정말 대한민국의 국격이 떨어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보았습니다.
0: 네. 굉장히 이 조사하시면서도 이게 정말 현실일까 하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지금 CBS가 그 의원실을 통해 가지고 진상규명위 결과 보고서를 입수했다면서 기사 하나를 올렸습니다. 기사 내용이 네. 그 송파구에서 투표가 10시로 연장이 됐는데 투표 시간이요. 오후 7시 27분에 의원장이 개표 개시 선언을 해서 개표에 들어간 부분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서에서 지적이 됐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난번에도 네. 제가 위원장님 인터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잠깐 질문을 드렸었는데 투표 연장은 등등등의 이유로 해서 할 수는 있는데 과연 투표를 하고 있는 와중에 개표하는 게 이게 공정한 걸까요?
1: 그럼 바로 그 부분이 문제인데요. 다른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송파구 관내 아닙니까?
0: 네.
1: 그리고 지금 투표가 연장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개표를 했다는 거는 누가 봐도 투표가 끝난 뒤에 개표가 돼야 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것도 서로 상호 간의 어떤 보고나 이게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송파구 선관위원장에게 혹시 이 관련한

0: 질의서를 보내시고 답변도 받으셨을까요?
1: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팩트로 이미 결정된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서면 질의서 대상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그다음에 전 위원장님 사무총장 사무차장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고 네. 송파구 선관위원장 수사의뢰 대상으로만 했습니다.
0: 아, 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7시 27분에 개표 개시 선언을 했을 때 송파구 선관위원장이 지금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중단이 되고 있다는 이 재반 상황을 다 알고 이 결정을 내렸느냐가 궁금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이 된 게 있을까요?
1: 워낙 투표용지가 부족한 건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에는 알고 계셨을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개표는 보통 투표함이 전부 개표장에 다 오지 않아도 보통 들어오는 순서대로 이제 개표를 하긴 했거든요. 그동안 그 네, 관련 네. 행위랄까 이런 걸 보면.
0: 예, 예.
1: 그렇지만 지금은 굉장히 특수 상황이고 뭐 투표 마감 시간이 20분, 30분 늦은 게 아니라 10시까지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0: 네, 네.
1: 따라서 개표를 좀 미리 한 건 참 아쉬운 결정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네. 혹시 이게 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1: 뭐 당연히 공직선거법상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0: 네, 알겠습니다. 투표권을 실제로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에 대해서 파악이 어제 다른 곳과의 인터뷰를 보면은 투표록에 숫자가 있긴 한데 정확한지는 물음표를 찍어야 한다고 하셔서요. 이게 정확한 숫자가 아직은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기는 좀 애매한 상황일까요?
1: 저희가 투표록을 다 봤는데 네. 뭐 몇 명이 안 했다, 뭐 몇 명이 돌아갔다 이렇게 숫자가 정확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잠실 7동 이 투표소도 뭐 8시 35분경에 17명이 안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이제 몇 명이 했다 이렇게 안 돼 있고 그냥 한 사람이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완전히 정확하진 않은 거죠. 17명 중에 5명이 하고 12명이 최종적으로 안 했고
0: 네.
1: 또 다른 데도 뭐 고성을 지르다가 시간이 없다고 가심. 그래갖고 물론 사람이 한 명 기지다 있으면 그런 건 한 명으로 저희가 치는데
0: 네, 네.
1: 워낙 상황이 막 갈팡질팡 우왕좌왕 했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기재가 됐을지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의문이 있고요.
0: 네.
1: 어쨌든 투표록에는 그런 상황은 다 잘 기재가 돼 있어서 그렇다면은 최소한 40명 미만 30명 이상 정도가 투표를 못했다 이렇게 저희는 보았습니다.
0: 네. 이게 앞으로 국정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했을 때 이 숫자가 정확하게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1: 물론 뭐 투표록을 기재한 투표 참관인이 나와서 뭐 증언을 한다든지 그러면 또 어떻게 바뀌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투표록 기재만으로는
0: 네.
1: 뭐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0: 네. 자. 저희가 이 그 진상조사 결과 발표하실 때 투표용지 인쇄 축소가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됐다는 게 확인됐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좀 놀랐습니다. 이게 총장 전결로 처리되는 사항인지에 대해서요. 그런데 더 놀란 거는 선관위로부터 이 관련한 회의록을 받지 못했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선관위가 왜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은 건가요?
1: 예전에 참여연대가 이제 회의록 요청을 했을 때 이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자유로운 토론 부장을 위해서 회의록 공개가 안 된다 그런 결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선관위 뭐 중앙선관위 서울시 구 선관위 다 회의록 자체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 안건이 오결된 결과나 안건 상정안만 봤고요. 그다음에 그 지침은
0: 네.
1: 사무총장 전결로 돼 있고 그러니까 사무차장 결재 거쳐서 사무총장 전결로 시행이 된 것이고요.
0: 네.
1: 결국 중앙선관위 회의에는 그냥 간단하게 한 줄 보고만 들어가 있어서
0: 네.
1: 뭐 많은 논의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결은 50% 하한을 딱 정한 건 아니고 50% 하한 기준 내에서 각 급 선관위가 뭐 사전투표일이라든지 그 지역의 투표율을 감안해서 결정해라는 취지입니다. 근데 이제 송파구는 50% 하한으로 결정을 한 거죠.
0: 네. 참,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진상 규명 작업에 충분히 협조를 과연 선관위가 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충분한 협조 받으셨습니까?
1: 뭐 저희가 요청하는 재료는 뭐 최선을 다해서 제공을 해 주셨고요. 다만 뭐 법적으로 볼 권한이 없다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회의록처럼 이미 비공개로 그런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거 이런 부분들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전투표 쌍둥이 의혹도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네. 가지고 있어서 한번 속 시원히 한번 열어보고 싶은

0: 생각도 있었지만 그거는 뭐 선거소청이나 어떤 법적인 쟁송이 제기됐을 때 법원에 결정해서 봐야지 저희가 임의로 열 수가 없어서
1: 아.
0: 저희는 이제 개표 현장에서 작성된 개표 상황표라든지 그 당시 모든 감시인들이 네. 쌍방 참관인인 상태에서 본 작성된 그런 서류들을 보고 이제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1: 예. 예산을 선거인수의 110%로 편성해 놓고 실제 집행은 56.5%였다는 그 결과를 보고 아니 그러면 예산은 왜 110%로 받았으며 실제 집행은 왜 또 이 절반밖에 안 했을까 그러면서 투표용지를 왜 50%로 축소해도 된다는 하한선을 만들었을까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좀 파악이 됐을까요?
0: 그러니까 저희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투표율이 낮아서 하한을 50%로 늦출 거라면 실정에 맞게 예산을 또 받든지 아니면 예산을 받았으면 예산 받은 거에 맞게 집행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실제 현장이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아주 단적인 겁니다. 이게 바로.
1: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뭐 의문이죠. 질문인데 아, 처음부터 투표지 인쇄량을 줄일 계획이었다면 이제 그 투표지 인쇄량을 줄이기로 한 지침의 시점과 예산을 신청한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제가 잘 몰라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처음부터 투표지 인쇄량을 줄이려는 부분이 있었다면 상관이 차원에서 이 예산을 110%를 요청한 거는 이거는 사실 대표적으로 예산 부풀리기다라고 지적받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왜냐 예산을 이제 정부 예산 담당 부처에 이제 청구하는 시점과 이제 아무래도 시적인 시점의 차이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결국은 네. 그런 시점의 차이를 고려한다 할지라도
1: 네, 네.
0: 110%를 받아놓고 뭐 70% 60%도 아닌 50% 하한이라는 거는 결국 그 예산을 남으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전혀 대안이나 고민이 없이 결정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예. 위원장님 그 지금 발표 내용 중에서 어떤 군은 기존 관행을 대로 한 60%를 투표용지를 유지하기로 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고 또 어떤 군은 50%로 줄여서 뭐 송파구 같이 투표지 부족 사태가 이제 발생을 한 이런 상황인데 이 결정 단계에서 보면 구 선관위에서 서면 의결만으로 이게 처리가 됐는데 이게 적절한 의사결정 과정인가요?
0: 물론 뭐 대면 결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 서면 결의도 가능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대면 결의라는 건 말 그대로 만나서 하니까 그 의결 사항에 대해서 서로 자세한 토론도 되고 심도 있는 논의가 되는데 서면 결의는 대부분 담당 직원이 서면 결의에서 갖고 와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냥 도장 받아 가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충분한 논의가 안 되는 거죠.
1: 네, 네.
0: 그리고 각 구별 그 인쇄 축소 매수 한도 결정한 걸 보면 어떤 데는 50%를 오히려 60%로 올린 구도 있어요.
1: 아.
0: 그리고 또 50%를 했다가 중간에 55%로 상향한 데도 있고. 근데 지금 송파구는 지금 서면 결의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회의록도 없고 서면 결의서만 있는데 모든 문제점이 다 여기 지금 복합돼 있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무번호 투표 용지도요. 지금 보면 서울시 전체에서 구선관위로 2천 매 이하의 무번호 투표 용지를 준비하도록 해서 그렇게 지금 시행이 됐는데 이게 나중에 부족해서 현장에서 손으로 써서 지금 투표 용지가 나가고 결국은 지금 투표 용지 전체의 일련 번호나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맞춰지지 않은 상황이 됐는데 이 무번호 투표 용지 운영 방식은 이 선거법에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이 문제 없는 건가요?
0: 사무 편람에
1: 네.
0: 이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무번호 투표용지를 3% 이내로 배부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투표용지를 받았는데 인쇄가 뭐 잘못됐다든지 오손이 됐다든지 뭐 또 찢어지거나 훼손이 됐다든지 이럴 때 이제 예비용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3%를 사무 편람 기준대로 받으면 송파구는 17,000매가 되거든요.
1: 아.
0: 근데 서울시 선관위가 2,000매씩만 배부했어요. 그래서 송파구가 여기 새로 아파트에 입주하는 인구들이 있으니까
1: 네.
0: 좀 더 많이 달라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 선관위가 모든 구에 동일하게 해야 된다. 평등하게. 그렇게 해서 그 요청을 거절한 거예요. 이런 것만 봐도 각 지역별 그 특성이나 특이성이 있는데 그런 걸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은 안이한 행정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아, 사무편람에 3%라고 돼 있는데도 동일하게 다 2천 명씩 발급을 한 거군요. 그러니까.
0: 네네.
1: 아... 앞서 사실 그 위원장님께서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얼마나 그 송파구 예를 드시면서 보고 체계 업무 지휘 감독이 부실했는지를 좀 단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그 구선관위 서울시 선관위 중앙 선관위 각각의 업무 분장과 거기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명시돼서 업무가 진행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0: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개선안에도 그걸 냈는데요. 각 그 업무나 그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해야 된다. 지금 이 사건도 보면은 송파구 선관위가 계속 투표용지 부족 사태 막 요청을 받고 빨리 보내달라는 걸 받으면서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이었는지 그거를 송파구 선관위 내에서만 막 애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빨리 서울시 선관위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또 반면에 서울시 선관위는 송파구에서 계속 500매씩 1년 번호로 받아가고 또 500매를 받아가고 송파구뿐 아니라 다른 구도 요청이 오면 아 이거 뭔가 지금 용지가 부족하거나 네. 이걸 인식을 하고 빨리 심각하게 해야 되는데
1: 네네.
0: 담당 직원만 그냥 1년 번호 부여하고 그 위선까지 전혀 이 심각한 상황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거 보면 네. 그 상황에 대한 인식 태도나 보고 체계를 신속하게 해야 되는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자, 지금 사실 이 국정조사도 있고 지금 합동수사본부에서 최근에 현장 실무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하고 있고 곧 이제 노태학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 출국 금지된 상태고 곧 수사를 하지 않을까라는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궁금함이 생기는 거죠. 지금 형사처벌 얘기가 나오니까 계속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고의냐 아니냐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너무 오랫동안 이런 미비한 업무 분장과 보고 체계 속에서 일을 했던 거 아닌가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현장 상황이 대단히 혼란했는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고의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0: 어쨌든 형사 처벌이라는 거는 명확하게 구속 요건에 맞는지를 증을 하지 않고 그냥 이럴 것이라고는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에
1: 네네.
0: 결국은 현재의 사태가 굉장히 심각함에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어쨌든 고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 또 기소를 해서 낮에 최종 유무죄 판단에서 그 부분이 또 입증 중요한 쟁점 요소가 되니까 그 네네. 부분을 수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뭐 그 외에 이제 공직선거법 여러 가지 규정을 위반했다든지 직무유기 이런 거는 본인의 고의가 조금 완벽하지 못한 미필적 고의를 할지라도 직무유기 상태는 좀 판단이 더 쉽겠죠.
1: 네.
0: 어쨌든 지금 현재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는 수사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염두에 두고 유무죄 판단을 위한 고의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돼서 아마 조사를 할 겁니다.
1: 예. 오늘부터 지금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조특위가 시작이 되는데 아침에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출석 의사를 국조특위에 출석 의사를 밝힌 사람이 중앙선관위원 중 노태학 전 위원장 위철한 직무대행 두 명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비상임 중앙선관위원 7명이 불출석을 통보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선관위원회에서도 민소연 전 위원장을 비롯해서 선관위원 전원이 불출석을 통보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이분들 불출석하면 국조특위에서 진상규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0: 아무래도 그렇죠. 그 당시 현장 상황을 이제 어쨌든 직접 묻고 답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뭐 본인들이 어쨌든 그런 의사를 밝힌 거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회에서 또 증인 출석 요구를 했을 때 또 다른 강제할 방법도 있으니까 지금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중 최종
1: 네.
0: 국정조사 과정에서 꼭 뭐 안 나올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열흘 동안 그 진상 규명에 나서시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결과들을 정리해서 이제 브리핑을 하셨어요. 지금부터 45일간 진행될 국회 차원의 국조특위에서는 뭐가 규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0: 지금 국조특위 명칭이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잖아요.
1: 네.
0: 제목을 보면 사실 저희가 했던 것과 굉장히 유사하긴 해요.
1: 네.
0: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
1: 네.
0: 개혁을 위한 국

0: 개혁을 위한 것. 이러니까 저희도 이제 진상규명하고 뭐 책임 소재 밝히고 개혁안을 냈잖아요. 그래서 저희와 큰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저희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하겠죠. 왜냐하면 저희는 열흘간 뭐 수사권도 없는 위원 6시 한 거고요. 여기는 국정조사는 45일간 뭐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하니까 네. 아마 큰 틀에서는 뭐 같을지라도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뭐 국정조사 특위 범위는 이미 특위에서 뭐 여러 가지를 조사하겠다고 냈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잘 밝혀져서 네. 이번에 선거개혁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 네.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개선안 중에 보니까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시키는 것. 근데 요거는 지금 헌법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바꾸기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0: 네, 그런 문제가 좀 네. 있죠.
1: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개방형 감사관 제도를 법제화해야 하는 방안도 제시를 하셨거든요. 이게 가장 현실적으로 빠른 방안이 될까요?
0: 지금 감사관이 실제로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1: 네.
0: 다만 저희는 법제화하자는 거고 그다음에 선관위 그 모든 직무를 감찰하자 하는 것도 사실은 뭐 헌법기관이고 그렇긴 하지만 직무를 그 감사원 감찰에 넣는 거는 법 해석에 굳이 헌법 개정을 안 한다 할지라도 네. 법 해석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1: 아, 네.
0: 물론 예예 그거는 뭐 사회적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1: 네네 지금 사실 그 중앙 선관위원 중에 상임위원이 한 분이시고 나머지는 다 비상임이시잖아요. 이거는 상권화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중앙 선관위원의 권한 네를 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 사실 대법관님 업무가 엄청나게 과중하고 사실은 그 업무를 하시기에도 바쁘신 분인데
1: 예.
0: 지금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겸임하시잖아요. 비상근으로.
1: 네.
0: 그러니까 사실은 자세히 볼 시간도 없고 뭐 보고하는 걸 그냥 보고 청취하는 수준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책임을 지으려면은 상근이 돼서 네.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다만 네. 그렇다면은 네. 누가 그러면은 위원장을 할 거냐?
1: 네.
0: 법관이 그래도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예. 비정치적이기 때문에 이제 법원 뭐 대법관님이 중앙선관위 위원장하시고 법원장님이 시도 선관위 위원장하시고 부장판사가 네. 구시군위원회 위원장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1: 예, 예, 예.
0: 이번 기회에 정말 법원 업무로 너무 바쁘신 분들이 이 비상임으로 하고 일 터지면 책임지는 이런 것도 문제고
1: 네.
0: 따라서 이번에 뭐 중앙선관위 위원장뿐 아니라
1: 예.
0: 시도 선관위 위원장 그다음에 구시군위원장도 이번에 좀 시스템 좀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상근으로 하는 식으로 해야만
1: 네.
0: 업무도 제대로 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고 또 잘못되면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1: 예.
0: 정말 그런 비상근 시스템에서 지금 책임만 또 다 위원장한테 묻는 상황이 돼서
1: 예.
0: 또 막상 당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다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1: 네네. 안 그래도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법원 내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겸직으로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드러난 부실한 선거관리에 대한 책임을 그것도 형사 책임까지 법관에게 묻는 게 맞느냐 이런 여론이 법원 내부에서 나온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0: 네, 그게 현실이고 분명히 맞습니다. 저도 그거에 충분히 공감하고
1: 네.
0: 어쨌든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고 다만 이런 사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무 책임도 없습니다. 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참 그 당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억울하고 고민이 되고 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사전투표를 이틀 하고 본투표를 하루 하고 지금 그렇게 저희가 선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당에서는 이제 사전투표 폐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또 그런 관련법도 발의가 되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0: 사실 사전투표 제도가 굉장히 복잡하고 선관위 직원들 입장에서도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참정권을 폭넓게 이렇게 허용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거든요.
1: 네.
0: 아무데서나 투표할 수 있는 건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들이 본투표에 대해서는 별로 의혹을 안 하는데 다 사전투표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거든요.
1: 네.
0: 그렇다면은 아무리 편리할지라도

0: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개표 상황표에 개표를 잘했는데 입력하면서 이게 잘못돼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1: 예.
0: 뭐 3투표소와 1투표소를 이렇게 혼동한다든지 뭐 교육감 후보 A와 B를 잘못한다든지 그러니까 개표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엄정하게 잘 이루어지고 감시하에서 되는데 결국 입력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입력되는 그 과정을 감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입력되고 뭐 몇 시간 이내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됐는지 검증하는 어떤 절차를 거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1: 감사합니다.
0: 네,
1: 조현욱
0: 감사합니다.
1: 전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 전격시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소연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건물이 밀집돼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KBS 58분 날씨.
2: 어제는 날씨의 변덕스러운 특성을 알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중부지방의 경우 늦은 오후에 소나기도 내리고 또 강풍 이어졌는데요. 오늘 비 오는 지역은 해안과 제주도 쪽입니다. 제주 남쪽 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 그리고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유입되는 동풍 영향 때문인데요. 제주에는 내일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과 동해안 동쪽 산지에는 동풍 영향으로 오늘은 5mm 미만, 내일은 5에서 20mm 비가 예상됩니다. 다른 대부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거나 흐리다가도 오후에는 구름이 줄겠습니다. 제주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매우 강한 바람이 이 지역으로 불고 있고요. 남해안과 경남권 해안도 오늘 오전부터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 오존 농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높고 자외선 지수는 대부분 지역으로 높게 나타나니까 자외선 차단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0도, 대구 24도, 광주 28도 등으로 서쪽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더 덥겠습니다. 동쪽은 선선하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가 높겠습니다. 제주도의 파도도 역시 해상 쪽에 높게이니까 이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9도로 여전히 덥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오늘부터 기관 보고를 받는 등 본격화합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2차 회의를 열고 증인들을 상대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원인과 중앙선관위 보고, 대응 체계 등을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오민석 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습니다. 법원이 회생 절차를 신청한 종합편성채널 JTBC의 대표자를 불러